확정이 되었다.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집행유예는 어느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니까? 유죄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B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우리 앞에서 봤던 거랑 계속 연결되는 거잖아.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B에 대한 올해 또요 확정이라는 단어 내가 계속 마음에 걸린다니까? 이를 통해 B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라고 볼수 없죠. 왜?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누가 항소 가능해요? 그렇지, B도 항소 가능하죠. B는 어떤 논리로 저왜 유죄예요? 저 무죄인데요? 뭐 이런 논리도 가능하고 때로는 혹은 이 사안에 따라서는 조금 더 정확히는 저에게 주어진 벌이 너무 높습니다. 낮춰주세요. 이런 논리로도 가능하겠죠. 어쨌거나 항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는 연습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NG선다 문제 두 번째까지 한번 풀어보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도 한번 같은 방식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그의 아들은 을은 슈퍼에서 빵을 훔친 혐의로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대. 1심 법원은 갑에게 배고픈 을을 위해 범행한 점, 그리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을에게는 범행에 가담했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대. 한편, 이번에 병과 정의 이야기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대. 1심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병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한 반면, 금고 2년은 병이야. 정에게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고려해서 금고 1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대. 그건 집행유예는 누구에게? 정에게 내려진 겁니다. 이렇게 갑, 을, 병, 정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졌는지를 한번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시 가보자. 갑은 실효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고하면은 선고유예야. 그러면은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판결을 받았죠. 지금 이 문제에는 선고유예도 나오고 집행유예도 나오잖아. 그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모두에 해당이 될수 있는 거, 선고유예에만 해당이 될수 있는 거, 집행유예에만 해당이 될수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보자.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을은 형사보상제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형사보상 나왔다. 그럼 여러분 바로 도식 하나 쓰자. 구금된 적 있어야 되고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 한다. 자, 이제 무죄 선고가 내려졌대.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붙는 거야. 이제 확정이라는 말에 내가 오래 이렇게 많이 고민하는 이유 알겠어? 그냥 선고로 끝나면 안 돼. 형사보상을 위해서는 확정이 되어야 돼. 왜냐면은 선고된 이후에 뭐 검사가 예를 들면 항소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을의 케이스에서는 검사가 항소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서는 선고 이후에 확정이 되어야 돼. 그래서 앞에 이런 멘트가 붙는 거야.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이라는 멘트가 그래서 붙는 거예요. 되셨죠? 자,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은 을은 형사보상제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일단 무죄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안 되죠. 둘다 만족해야 돼.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은 거잖아. 구금된 적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은 형사보상 받을 수 없는 거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을이에요. 1심 법원은 을에게 이거 중요하다? 엄청 헷갈린다? 무죄를 선고하면서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 감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죄인 경우에 치료 감호 처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다시 치료 감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데 무죄를 선고하면서 치료 감호 처분을 선고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무조건 무죄니까 가능 이렇게 무지성으로 외우시면 안 돼요. 무죄인데 치료 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그 무죄의 원인이 바로 심신 상실자의 행위인 케이스예요. 됐어요? 심신 상실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저질렀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상태야. 그럼 심신 상실자이기 때문에 우리 밑에

내용이랑 같이 정리해볼까? 자,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 중에 심신상실자는 책임이 조각돼. 그러니까 범죄로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형벌 부과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치료감호 시설에서 어느 정도 좀 감호 위탁을 할 필요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형벌 부과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치료 감호와 같은 보완 처분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치료 감호. 그럼 얘들아 한번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 어떻게 거꾸로? 치료 감호 같은 경우에는 범죄로 성립하지 않아. 왜? 책임 조각사유여서. 왜? 심신상실자여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근데 지금 을의 경우는 심신상실자여서 무죄가 선고된 케이스라고 볼수 없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얘들아, 우리 넘어가기 전에 심신상실자의 행위 이번에는 하나만 더 체크하자. 요거 올해 연결시켜서 나올 것 같아. 이렇게. 특수불법행위. 자, 특수불법행위 보자마자 이게 왜 심신상실자랑 연결이 되는지 알면은 패스. 만약에 모른다면 개념은 빈틈. 자, 특수불법행위 중에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야, 얘들아. 자, 우리 책임 무능력자 하면은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만 떠올려. 아니야.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가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끼친 경우도 해당돼. 그러니까 심신상실자 행위는 책임 무능력자이니까 불법행위로 성립한다?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조건도 같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병은 판사의 지휘를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되나? 교정시설에 수용됩니까? 투여죠. 정해진 노역에 복무합니까? 안 하죠. 맞죠? 아니죠. 왜? 판사의 지휘가 아니라 검사의 지휘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말이 나온 김에 구료와 과료 한번 비교해 봅시다. 말이 비슷하니까. 이거 순간 안 떠오른다. 개념은 빈틈이니까. 구료와 과료. 차이점. 구류, 재산형이 아닌 자유형. 과료, 재산형. 요거 여러분들이 나눠 주셔야 됩니다. 징역, 금고, 구류. 그래서 구류는 노역을 부과한다, 노역을 부과하지 않았다.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등에 수감하는 거. 과료는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할 때. 그래서 원칙적으로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아직 안 끝났다. NG 선다니까. 1심 법원은 정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렇죠. 요 내용이 바로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왜? 보호 관찰을 받을 수 있는 거 집행유예 가능하잖아. 정에게 집행유예 선고했죠. 옳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보호 관찰은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거꾸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처분 시 보호관찰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세트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NG선다 3번 문제 풀어까지 풀어보았고요. 이제 NG선다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을이 병에 뺨을 때리고 병을 향해 갑술 고가의 화분을 집어던져 화분이 깨지면서 병이 상해를 입었대요. 갑과 을이 병을 말렸으나 흥분한 병은 갑을 폭행하였고 갑은 전치사주에 상해를 입었대요. 을은 구속된 상태에서 병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대요. 그리고 검사는 각각 을과 병을 기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을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병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을은 항소하였고 병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토대로 정리해보자. 자, 을은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어. 그러면은 누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그렇지.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자, 영장 발부 주체는 너무 자주 나와서 이제 안 나올 때도 된것 같은데 또 그렇게 나온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을은 항소심에서 구속적부심사. 이거 너무 중요해. 자, 을은

항소심, 항소했잖아. 구속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 주세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이거는 시점 기억하셔야 되죠. 구속 적부 심사는 언제까지 쓰는 거였어? 기소 이전까지 쓰는 거였어. 지금 항소심이라는 건 기소되고 나서도 1심 판결이 내리고 나서도 그 다음이잖아. 그러니까 기소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소 전에는 할수 있지만 항소심에서는 구속적부 심사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병은 유예 기간 동안 일정한 범행이 없으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거 오른편일까? 병은 지금 무엇이 확정이 되었어? 집행유예가. 근데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왜? 집행유예 기간 동안 형의 실효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은 집행유예니까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게 되는 거겠죠. 요거 좀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 선고유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보호 관찰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요거 여러분들이 같이, 그리고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선고유예 효과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처분이라고 적었어요. 우리가 앞에 3번 NG선다에서 봤었던 내용을 내가 한번더 다시 좀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의 공통점 뭘까?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처분. 모두 다 쉽게 교도소 등에 수감된다? 수감되지 않는다. 심지어 가석방 처분은 형기 만료 전에 형기를 다못 지었지만 조건부를 석방하는 제도이잖아. 일단 더 이상 이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은 집행유예랑 선고유예도 바로 교도소에 구금되는 거 아니겠죠. 뭐 이런 공통점도 있습니다. 자, 근데 또 공통점.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처분 모두 다 보호 관찰이라고 하는 보완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보자. 병은 형사보상 제도를 통해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 이제 이거 계속 외워. 어떻게 해야 돼? 무죄여야 되고 구금된 적이 있어야 돼. 둘다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병은 일단 근데 불구속 상태잖아. 됐어요? 거기다가 병은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잖아. 병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잖아. 그거 유죄잖아. 이거 둘다안 되네. 따라서 병은 형사보상 제도를 통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게다가 유죄이니까 병에 대해서는. 자, 그다음 갑은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해 을과 병에게 입은 손해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얘들아, 이거는 배상 명령 제도가 뭔데?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차정 차원으로 민사적 손해배상 명령을 받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갑 소유의 고가의 화분을 집어던져서 깨졌잖아. 이 상황이잖아. 아니, 이 상황에서는 뭐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적 손해배상 명령을 받을 수는 있는 거지만 이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는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와는 전혀 관련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NG선다 문제 이렇게 쭉 정리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형사 절차 마지막 끝판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념의 빈틈 채우고 연계교재 선지 보고 그리고 기출 NG선다 봤으면은 이제 형사 절차랑 관련되어 있는 찐 기출 문제 변형한 거 없이 우리가 진짜 시점, 주체, 인과관계 떠올리면서 개념의 빈틈 다 채우고 맞출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따끈따끈한 작년 6월 문제입니다. A가 운영하는 무인 편의점에서 갑과 을은 나이 보셔야 돼요. 이런 나이들이 미성년자 문제랑 연결시켜서 세트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함께 10번에 걸쳐 라면과 음료수 등을 계산하지 않고 무단으로 취식을 했대요. 정산 과정에서 판매 수량과 매출액의 차이를 확인한 A는 CCTV를 통해서 갑과 을의 범행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갑의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고 을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갑을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갑이 미성년자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 요거 가지고 문제 실제로 한번 풀어봅시다. 갑은 지금 무슨 판결을 받았어요?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어요. 일정 기간 동안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판결은 뭐예요? 집행유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 특히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효과가 이제는 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또 나오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연습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거였죠.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몇 살이었어요? 12살이었어요. 형사 책임 무능력자입니다. 형사 미성년자예요. 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부과 대상은 될수 있습니다. 왜?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0살 이상 19세 미만 중에서 가능한 거고, 특히 지금 을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경찰이 어디로 보내? 훈방 조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 그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게 바로 요 케이스였죠. 그러니까 니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로부터 범죄 피해자 구조금 끝까지 읽어야 돼 받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이게 왜 옳은 말이에요? 지금 A는 무인 편의점 사장님인데 자기 편의점에서 애들이 물건 훔쳐갔잖아.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는 언제 활용되는 거라고?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에 국한되는 겁니다.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국가로 하여금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받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은 생명 신체의 피해랑 관련되어 있지 않고 재산상의 피해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어떤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이렇게도 찾을 수 있습니다. A는 형사재판의 당사자로서 일단 틀렸지. 왜?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피고인이 갑과 검사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일단 형사재판 당사자 틀린 설명이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3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연습, 계속 푼 내용들이 반복되고 시점, 주체, 그리고 인과관계 꼭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술에 취해 걷고 있는 행인이라고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갑은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술에 취해 걷고 있는 행인을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그의 지갑을 가져갔대.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도주하던 갑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그러니까 체포한 이후에 우리 배웠던 거, 갑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관은 이를 발부하였다. 이후 검사는 갑을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갑과 검사 모두 항소를 포기하여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이후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어.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갑에 대한 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이루어지는 거 맞죠? 시점 보니까 맞아요. 갑의 시청을 전제로 한다. 우리 배웠던 거다 나오는 겁니다. 다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는 갑의 신청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었죠. 자, 그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이후, 기소 이후, 갑의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법관에게 있는 게 아니죠. 왜? 지금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검사랑 피고인이죠. 그럼 검사가 해야 되는 거는 유죄를 입증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는 거지 법관이 하는 거 아닙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 이후에 갑은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끝까지 읽어야 돼.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대로 옳은 설명. 왜? 얘들아, 구속 적부 심사는 언제까지 하는 거였어? 그렇지. 기소 이전까지 하는 거였지. 기소 이후에는 구속 적부 심사를 활용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기소된 후에는 그대로 읽어.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역.

교정시설의 수용 하나? 여기까지 맞지? 정해진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아니다. 징역은 앞에 초성 따자. 정해진 노역 부과한다. 그래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이후에 보석을 통해 형기 만료 전에 석방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 맞죠? 뭐가 안 맞아? 얘들아, 보석은 언제 쓰는 거야? 구속된 피고인이 활용하는 거였죠. 자, 형이 확정된 이후에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형이 집행됩니다. 그 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시켜주는 거. 이건 바로 가석방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가석방을 통해서 가능한 거지.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내가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좀 자유롭게 방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바로 보석제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나와 있습니다. 차근차근 같이 봅시다. 동그라미 회사 감사팀은 재무팀 소속 직원 갑이 수차례 회사의 공금을 몰래 빼돌린 사실을 적발해서 갑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나와 있습니다. 갑은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에 수사를 받았고, 오케이, 하나 체크. 범죄 혐의를 확인한 검사는 갑을 횡령죄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여기 체크. 갑과 검사 모두 항소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수 있겠죠? 요 내용까지 우리가 같이 보았고,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갑의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 나온 내용이 또 반복되는 거야. 얘들아, 구속 적부 심사가 뭐야? 구속적부 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하는 거잖아.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서 나를 좀 석방시켜주세요라고 하는 게 구속적부 심사였잖아. 특히 어디다가 하는 거였어? 법원에 하는 거였지. 근데 검사가 갑의 구속에 대해서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이거는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기소 이전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설명입니다. 왜? 진술 거부권 언제 쓸수 있어요? 수사 단계뿐만이 아니라 공판 단계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기억하셔야 되죠. 수사 단계에서도 당연히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되고 공판 단계에서도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됩니다. 특히 공판 단계에서는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언제 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치? 재판장이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모두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고지해야 되는 거고, 고지하지 않고 얻은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내용까지 계속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법원은 얘들아 여기 먼저 읽어볼게. 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공소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이거 무슨 말이야? 결국에는 공소제기가 없다. 면소된 것 같은 표현이겠지.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판결은 선고유예잖아. 지금 갑이 받은 건 집행유예고 형이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였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회사는 갑을 상대로 한 별도의 민사 재판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배상 명령제도 다시 차근차근 생각해봐. 형사 재판 과정에서 민사적 손해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민사 재판에서 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체가 여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1심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국가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끝까지 봐야 돼. 형사보상 구속된 적이 있어야 되고, 무죄여야 돼. 자, 근데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받았으니까 요거는 충족해. 그런데 무죄입니까? 지금 갑과 검사 모두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았으니까 판결은 확정됐어. 무슨 판결이 확정됐어?

됐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거야. 집행유예는 어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유죄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무죄 아니죠. 유죄잖아. 그러니까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다. 둘다안 되니까 없다. 요게 옳은 설명이에요. 이해되셨죠? 따라서 정답은 3번에 5번이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계속 중첩되어서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시점, 주체, 인과관계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결국에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했으면은 다 아는 내용일 거야 라고 마음 먹고 한번 봅시다. 갑은 돈을 낼 의사가 없음에도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고 도주했대요. A는 식당 앞을 지나가던 을을 갑으로 착각해서 계산하고 가야지 라고 을의 멱살을 잡고 식당으로 끌고 갔대요.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A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은 을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을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겠지. 난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식당 주인이 내 목덜미를 잡고 돈 내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수사까지 받았으니까. 그래서 검사는 A에 대해서 폭행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얘들아, 기소유예 꼭 하나 체크하자. 기소유예. 이후 경찰은 동종의 범죄로 수사 대상이었던 갑을 체포하였고 검사는 구속 상태인 갑을 기소하였다. 1심 법원이 갑에게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이런 거 체크. 이에 검사는 항소하였지만 갑은 항소를 포기하였다. 그요 말까지만 봤을 때에는 확정됐다라고 볼수 있어? 확정됐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 검사는 항소를 했으니까. 되셨죠? 그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국가는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 지금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는 다시 어디에 국한이 되는 거예요? 일단 기억이 안 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풀 워딩으로 기억하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대충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개념의 빈틈이 드러나요.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는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에 국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겠죠.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봅시다. 검사는 이거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A의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걸까? 자구행위. 위법성 조각사유이기 때문에 무죄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기소유예 처분을 했어. 기소유예 처분은 무죄 취지야? 무죄 취지 아닙니다. 유죄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왜? 유죄 선고까지는 아니지만, 피해 사실이 인정이 되지만, 정상 참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죄 취지 아니야.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근데 만약에 검사가 A의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하다고 판단했으면은, 무죄 선고를 내렸겠지. 물론 검사가 무죄 선고를 내리는 거 같지만 검사는 무죄라고 생각해서 뭐 예를 들면은 기소하지 않았겠지. 그래서 기소하지 않았겠지. 정리하자. 기소유예 처분도 기소하지 않는 거야. 근데 왜 기소하지 않는 거야? 무죄여서 기소하지 않는 거야? 아니야. 이거 피해 사실 인정돼. 이거 형사재판 열리면은 유죄 받을 수 있어. 근데 정상 참작해서 기소하지 않는 거야. 만약에 검사가 A의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면은 무죄니까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했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2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려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기소 전 검사에게 구속적부 심사를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잖아. 구속적부 심사는 어디에? 법원에 3번 잘못된 설명. 4번. 1심 법원은 갑에게 형선고의 취소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공소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게 아니라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거겠죠.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항소를 포기했어. 하지만 항소심이 열릴 거야. 항소심 계속 중에 무죄 추정의 원칙 적용이 됩니다. 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언제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니까. 따라서 항소심 계속 중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5번이

고 1심 법원은 동그라미 법에 따라 갑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하더라도 1심 재판 과정에서 별도로 진술 거부권이 고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누가? 모두 절차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인 갑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지하지 않고 얻은 증거는 증거로서의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거였죠. 따라서 기억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기억 체포에 대해서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얘들아, 구속적부 심사는 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구속된 피의자가 하는 거였죠. 구속에 대해서 하는 거지 체포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었죠. 잘못된 설명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체포가 될 때에는 일반적으로 영장 없이 체포가 됐겠죠. 왜? 현행 범인으로서 체포가 된 상황이니까 현장에서 되었죠. 자, 그다음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을 위해서 영장 발부를 위해서 판사가 갑을 직접 대면하여 심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옳은 설명이에요. 자, 요 표현 맞다. 검사나 피의자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 신청과 무관하게. 되셨죠?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디귿 단계에서 보석을 통해서 석방될 수 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나 보증금 낼 테니까 나를 석방시켜줘.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가능하다. 얘들아,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이게 유죄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로 보석 제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였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 뭐 아픈지, 몸의 상태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였지 유죄가 인정이 되니까 이런 내용으로 기각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보석 제도를.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디귿의 단계에서 보석을 통해서 석방될 수 있다. 정답 5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으로 고려해보세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고등학생 갑은 자신의 동생을 자신의 후배 병과 함께 차량을 훔치고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이를 추격하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아서 다치게 했대요. 자, 그래서 경찰 수사 결과 갑이 을에게 범행을 제안, 을이 가담하게 되었으며 병은 갑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사는 갑에 대해서는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가 갑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금은 청구만 한 거죠, 검사가. 발부하기 위해서는 이거 잘 봐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얘들아, 요 가운데 거 띄고 읽어봐봐. 판사가 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죠. 구속하기 전에 피의자를 신문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거. 맞아. 근데 여기가 달렸지. 갑의 신청을 받아.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 디테일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2번 보자. 검사가 을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면 14살이니까 일단 검사에게 가지. 검사가 을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면 가정법원 소년부는 을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요? 아니죠. 가정법원 소년부가 할수 있는 거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형벌을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부과 안 되죠.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의해서, 형벌은 형사법원에 의해서 둘이 루트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형사 책임 무능력자에 해당이 되어 13살이니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병의 행위는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위법하지 않다? 얘들아, 내가 괄호로 쓴 부분 있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의미잖아. 근데 병의 행위는

0: 4살이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는 거 있죠? 그럼 책임 조각 사유를 풀어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주셔야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가 갑과 을의 행위를 범죄로 판단하면 검사는 갑과 을 모두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 검사에게 넘어갔어. 일단 나이를 살펴보니까 17살이야.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할 수 있죠. 그리고 검사 입장에서는 을도 기소할 수 있죠. 따라서 4번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될수 있는 거. 물론 받는 루트는 다르겠지. 예를 들면은 병의 케이스는 경찰서장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서 가정법원 소년부에 의해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자, 일단 갑은 만약에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형사법원에 의해서 이건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 해당되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내릴 거야. 혹은 검사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리고 마찬가지로 을두야. 14살이기 때문에 검사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될수 있는 거는 갑과 을과 병 모두 가능한 거겠죠. 갑과 달리 을, 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은 10살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4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여러분에게 약점이 될수 있는 5가지 영역들 쭉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정부 형태, 선거 결과, 갑을 병정무, 형사 절차까지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이랑 같이 쭉 정리했으니까 약점이 아닌 여러분의 강점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약점 공략 경제 1등급 레벨업 하는 아홉 번째 시간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EBS 극한 직업에서 발레 하시는 분들의 그 1년 하루 일상 뭐 그리고 그런 이 직업 수행의 그 어려운 과정들을 영상으로 보았는데요.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1년에 한 100일 정도 공연을 하고 나머지 날들은 다 연습으로 시간을 보내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몸을 쓰면서 동시에 예술적인 그런 몸동작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상대방을 막 들어 올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실수를 하면 서로를 다치게 하거나 이런 일이 불상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진짜 기본부터 시작해서 매일 기본부터 시작해서 그 고난도 안무까지를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와, 정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구나. 극한 직업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걸 좋아서 한다는 거야. 진짜 좋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 중에 진짜 기억에 남았던 것이 하루 종일 연습을 하고 이제 공연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되다가도 안 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번 해놓으면 그 다음엔 계속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들을 쫙 모아놓고 아홉 강 동안 진짜 열심히 풀었고 여러분이 끝나고 나서 복습한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복습 빨리 푸는 방법들 다 알아냈지만 뭐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나면 얘 어떻게 풀었는지 금방 가물가물합니다. 되다가도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연할 때 아주 정상의 기량이 나올 수 있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수능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성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과정들을 끊임없이 이겨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맞고 생각하기 싫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강의까지 왔다는 것은 분명히 수능에서 정말 만점으로 진짜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 충분한 그 노력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보증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시고 안 되다가 되기도 하고 또 되다 안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시고 마무리, 약점 공략 끝까지 잘 여기까지 잘 한 부분들 또 다시 한번 보고 또 다시 한번 보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아홉 강 듣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4단원 어려운 문제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4단원의 어려운 문제 유형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원, 4단원에서는 특히 무역 원리와 무역 정책, 비교 우위와 관련된 문제들 쭉 풀어봤고 그 다음에 또 자유무역, 보호무역 관련된 문제들 지난 시간에 풀어보면서 국제수지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국제수지 작년 수능 문제 나왔던 거 되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수치액을 구해내는 것보다 주어진 자료를 이 눈으로 보면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 그게 사실은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그게 바람직한 풀이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출제자가 의도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 문제는 수능에 갑자기 확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다. 9월에 분명히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국제수지 그 부분 마무리 짓고 이번 시간에 환율 할 건데요. 환율이 사실은 생각하면 풀 수 있는데 충분히 생각의 시간이 없잖아.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바로 즉각 환율이 상승했을 때 화폐 가치는 어떻고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게 즉각 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보셔야 되거든요. 게다가 뭐 주식에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했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 수익률이 얼마고 채권 투자 수익률이 얼만데 환율이 어떻게 됐어? 라고 하면 또 수익률이 바뀌게 되죠. 그 문제까지 나오게 되면 이 환율에서 환율 적용되는 투자 수익 구하는 파트가 만만치 않은 문제로 지금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해결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먼저 국제수지부터 지난 시간에 본 거 복습해보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구조 있잖아요. 수치액을 모르는데 거기서 뭐? 지급액이 몇 퍼센트 비율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마지막에 이 수지가 나와 있으면 이 식을 토대로 해서 이 수치액 그리고 지급액 구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 수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됐었죠? 갑국의 수치액이 결국은 갑국의 수치액하고 갑국의 지급액인데 지급액을 빼면 이 상품 수지가 나오는 것인데 갑국의 지급액이 결국은 을국이 받은 거 병국이 받은 거 갑국이 지급액이었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 식을 여기 9월에 한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수능에 똑같이 나온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품 수지 수치액 몰라요. X. 그런데 지급액이 얼마야?
수치액의 75%야. 그래서 전체는 5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구해 보면 수치액은 얼마고? 그쵸, 20이고. 지급액은 15다. 그래서 5다. 라고 하는 게 구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서비스 수지 몰라요. Y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급액이 2.5배 더 많아요. 저 그래서 250%. 그러면 마이너스 10이다. 이 식을 또 구해보면 얼마가 되냐면 8이고요. 네. Y를 구하시면. 그리고 여기가 얼마? 1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0, 아니다. 20. 그래서 마이너스 12. 수치액에서 지급액을 뺀 게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치액과 지급액을 다 구해냈고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식을 안 한 게 아니었다. 여기서 한 게 수능에 나온 것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9월 모의평가 남아있고 물론 이 강의 9월 모의평가 끝나고 보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9월 모의평가랑 6월 모의평가는 암기할 듯이 보는 거야. 거기서 어떤 식으로 풀이했는지 진짜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반복해서 예,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해외 무상 원조액이 가에 해당된다. 가는 뭔데요? 가는 본원 소득 수지죠. 그렇죠? 가는 본원 소득 수지가 되겠습니다. 본원 소득 수지. 따라서 해외 무상 원조액은 이전 소득 수지에 해당이 되잖아.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전 소득 수지의 수취액은 10억 달러였죠. 그쵸. 10억 달러였고, 가의 지급액도 얼마예요? 가의 지급액도 10억 달러로 우리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둘이 어때?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해외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해당되는 항목 어떤 거? 맞아. 서비스 수지가 됩니다. 서비스 수지의 지급액은 20억 달러다. 이렇게 찾아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그 9월에 나왔던 건 아예 구해냈었어야 됐어. 이 식을 통해서 구해냈었어야 되는 것이고, 수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풀수 있었던 것이고, 구해내면 뭐 정확히 진위 여부 판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투자에 따른 배당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5억 달러 흑자다. 해외 투자에 따른 배당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뭐냐면 본원소득 수지가 됩니다. 본원소득 수지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죠. 그쵸? 이렇게 보니까 마이너스 8억. 8억 달러 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경상수지는 각국의 통화량 증가 요인이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쭉 해서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0억 달러 하고 나옵니다. 제 나간 외화가 더 많은 거야. 달러가 많지 않은 거야. 그치? 통화량 증가 요인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국제수지 했고요. 국제수지와 관련해서 2027, 올해 6월에 나왔던 문제 그것도 붙여놨습니다. 올해 6월 문제는 그래도 평이하게 나온 편이지. 보통 일반적으로 6월이 조금 평이하고 9월이 조금 어렵고 수능이 그거 두개 더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출제하니까 9월 문제를 여러분이 잘 보기 위해서 작년도 9월하고 수능을 좀잘 봐주세요. 이제 환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요, 환율 상승, 환율 하락에 따른 화폐 가치하고, 그 다음에 그 영향을 파악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화폐 가치를 연결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이해할 때. 그러면 일단은 한번, 환율이 상승한다. 여러분, 환율이 뭔데요? 1달러에 1,000원. 이게 환율인 거잖아. 다시 말하면 달러 가격이 환율이 되는 겁니다. 즉, 외화의 가격인 거야. 환율 뭐라고? 외화의 가격. 외화의 가격입니다. 따라서 환율이 올랐다라고 하는 건 외화의 가격이 올라간 거야. 더 쉽게 말하면 달러의 가격이 올라간 거야. 그럼 환율이 상승했다는 건 달러의 가치는 올라간 거야. 이해되지? 그치? 그래서 환율이 상승했다는 건 외화의 가치는 올라간 것이고요. 비싸졌잖아. 반대로 우리 화폐의 가치는 떨어진 거죠. 그렇죠? 환율이 상승,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1달러에 1,000원에서 2,000원이 됐어. 그러면 달러에 외화의 가치는 올라간 거죠? 그쵸? 외화가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이니까. 그런데 우리 돈의 가치는? 그쵸? 떨어졌죠. 1,000원 주면 1달러를 이제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2,000원 줘야 1달러로 바꿔줄 거야. 이거지. 따라서 환율 상승하면 자국 화폐 가치 떨어져. 외화 가치 올라가. 화폐 가치를 하나만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환율 하락하면 그 반대겠지. 그치? 우리 돈의 가치 올라가. 외화 가치 떨어져. 이렇게. 그래서 화폐 가치로 기억해 놓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볼게요.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의 변동률을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바로 환율을 알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원화 가치가 올라간 거야. 전년 대비 여기도 올라간 거야. 이해되지?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건 환율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맞아요. 환율이 하락했다. 여기도 환율이 하락했다. 그런데요,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되는 거지? 그치? 원화 가치 떨어져. 원화 가치 떨어져. 환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래에 지금 문제를 풀 때는 그냥 화폐 가치만 놓고도 풀 수가 있어요. 환율 상승, 하락 막 이렇게 안 써도 화폐 가치만 놓고도 풀 수가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더 중요해. 그러면 첫 번째 해보겠습니다. T년에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를 둔 한국 학부모의 학비 부담은 전년에 비해서 증가할까요? 이거 화폐 가치로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 환율 하락했다라고 안 해도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간 거야. 그렇죠. 여기 우리 돈의 가치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 돈 가지고 미국 가면 달러도 더 많이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아, 우리 돈의 가치 있어졌어.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비 부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치, 떨어지는 거지. 그쵸? X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T 플러스 1년에 한국 기업의 미국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 우리 돈의 가치 올라갔어요. 또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1달러 하는데 조금 더 적게 준비해도 돼. 돈 빌렸는데 더 적게 준비해도 돈 갚아집니다. 그렇죠? 따라서 부담이 감소한다. 어때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로 기억해서 연결해 놓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 T 플러스 1년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상품의 달러화 표시 가격은
달러화 표시 가격은 전년에 비해 어떻게 될까? 이게 달러화 표시 가격 이런 거 헷갈려 하는데요. 이럴 때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돈의 가치로 생각하면 됩니다. T 플러스 1년에 전년 대비해서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자, 여기 우리 상품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상품이 있어요. 우리 상품은 가격표 원화 몇원 이렇게 써 있겠지. 그치? 그 미국으로 가면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달러를 더 많이 붙인다는 얘기야. 더 높은 가격으로 붙인다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쉽습니다. 우리 돈의 가치로. 아, 우리 돈의 가치 올라갔으니까 달러를 많이 바꿔주겠구나. 높은 달러 가격으로 붙이겠구나. 전년에 비해 달러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잘안 되잖아.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 지금 이렇게 할 때는, 지금 이렇게 문제 풀이하고 공부할 때는 천천히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풀이를 하시고요. 나중에 문제 풀 때는, 환율 하락했어? 수출 안 되는구만. 우리 상품에 외화 표시 가격이 올라갔지. 그냥 쭉쭉쭉쭉쭉 생각과 사고의 과정 없이 그냥 공식처럼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지금은 충분히 생각하시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T 플러스 2년에 미국인의 한국 여행 경비 부담은 전년 대비해 T 플러스 2년에 증가한다. 맞아요? 환율이 상승했다는 얘기, 여기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달러화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거야? 올라간 거지. 환율이 상승한 거야. 그럼 1달러 가지고 우리나라에 미국인이 여행 왔는데, 1달러 가지고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으로 바꿔주면, 미국 사람들 여행할 때, 와, 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여행 경비 부담은 감소하게 됩니다. 마지막 5번. T 플러스 2년에 미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의 대금 지급 부담은 전년에 비해 어때요? 올라가겠죠. 환율 상승했잖아. 대금을 1달러 하는데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씩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 예,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1번에서부터 5번 선지까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화폐 가치랑 연결시켜서 예, 환율 생각해서 쫙쫙쫙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원달러 환율만 나온 게 아니어서 뭐냐면 원엔 환율도 여기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좀 헷갈려 하거든. 네. 원달러 환율, 그래, 어찌로 적용했는데 원엔 환율이 나왔단 말이야? 이것도 화폐 가치로 생각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는 원달러 환율 보면 돼. 원달러 환율 보면 T기에 비해서 T 플러스 1개 원달러 환율, 환율 떨어졌어. 환율 떨어진 거예요. 우리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 네. 그 다음에 이때는요, 환율 올라간 거야. 그쵸? 이것만 보고. 1번부터 3번까지 우리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원화 대비 달러 가치는 T기와 T 플러스 1기 해볼게요. 달러화 가치입니다. 달러화 가치예요. 이렇게 해서 환율이 떨어졌어요.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원화 가치 올라가. 환율이 뭐야? 환율이. 달러 가격이야. 달러 가격이 떨어진 거야.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지. 원화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고, 달러 가치는 떨어졌다. 그치? 네. 달러 가치는 떨어졌다. 두 번째, 한국 시장에서 미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T기보다 T 플러스 1기에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한국 시장에서 미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환율 떨어졌죠? 그쵸? 환율 떨어졌어요. 1달러에 2,000원 줬는데 1,000원 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 애플 펜슬이 1달러였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2,000원씩 줬는데 이제는 1,000원만 줘도 되잖아. 그쵸? 외국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가격 경쟁력이 어때요? 높아지는 거죠. 그쵸?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X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환율이 막 오르니까, 뭐 아이폰 막 이런 거 가격, 이런 거막 높아진다, 이런 기사 보지 않아요? 이게 높아지죠. 뭐 환율 떨어지면 낮아지겠죠. 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의 비용 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용 부담. 은 T기하고 T 플러스 2기가 되겠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T기하고 T 플러스 2기. 어디가 환율이 높아? 이때 환율이 높죠. 달러 가치가 이때 높은 거야. 더 많이 돈 마련해서 대금을 지급해야 돼. 그러니까 T기의 대금 부담이 더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T기보다 T 플러스 2기가 작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T기의 대금 지급, 비용 부담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이제 4번하고 5번입니다. 4번하고 5번. 엔화 예금의 원화 환산 가치. 그 다음에 일본으로 유학을 보낸 한국.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든, 원엔 환율이든. 예, 네,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보면 TG하고 T 플러스 원기, TG하고 T 플러스 원기에 보면 원엔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엔화 가치가 어떻게 된 거야? 올라간 거야.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된 거야? 떨어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엔화 예금의 원화 환산 가치는 엔화 예금을 드러났어요. 환율이 상승했어요. 그렇죠? 환율이 상승했어요.

100엔에 1,000원에서 1,200원이 된 거야. 그럼 100엔 저금하면 1,200원으로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엔화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엔화에 대해서 더 많은 원화로 바꿔주게 됩니다. 따라서 T 플러스 1기에 더 원화 환산하면 더 많은 원화를 줘야 되는 거지. 높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T 플러스 2기에 일본으로 유학을 보낸 학비 부담은 계속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환율 상승 또 환율 상승. 그렇지. 환율 상승하면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그 엔화에 대해서 원화를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비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 하시면 됩니다. 계속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문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그래서 이것저것 섞어서 한 거예요. 처음엔 원달러 환율만 나온 것이고, 두 번째는 원의 환율까지 더해져서 나온 것이고, 이번엔 뭐냐면, 달러화 대비. 달러화를 기준에 두고, 이번에는 뭐냐면 화폐 가치, 원화의 가치하고 엔화의 가치가 나온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달러와 대비야. 그러면 이거는 원 달러 환율이고 이건 엔 달러 환율을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치? 예. 네. 그렇죠?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1번에 T기에 원 달러 환율은 그럼 여기 봐야 되죠? 원 달러 환율 여기 원엔 달러 환율을 볼 거고요. 화폐 가치가 나왔습니다. 화폐 가치가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갔어.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환율이 어떻게 된 거라고? 떨어진 거지. 그치?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환율이 상승했을 때 환율 달러화 가격 그렇죠? 따라서 이 원화의 가치가 전년 대비해서 달러화 대비 3% 올랐어. 그러면 원화 가치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달러화 가치 떨어진 거니까 환율이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바로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자꾸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T년과 T 플러스 1년에 엔 달러 환율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볼게요. 예. T년과 T 플러스 1년에 엔 달러 환율이 같나요? 예, T년에 보세요, 여러분. T년에, 여기 엔달러 환율은 이거죠? 예, 이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예. 전년 대비해서 엔화 가치가 2% 올랐어. 그리고요, T년 대비해서 T 플러스 1년에 또 엔화 가치가 2%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은 어떻게 된 거지? 하락한 거지. 그치? 예. 따라서 환율이 같다, 틀린 얘기가 되는 거야. 왜냐면 화폐 가치가 2% 올라갔거든. 틀렸고요.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T년에 비해 T 플러스 1년에 일본인의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이 증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엔화 가치가 올라갔지. 엔화가 가치 있는 돈이 돼서 달러화에 비해 전년 대비 더 가치 있어졌어. 그러면 엔화 주면 달러를 더 많이 바꿔주겠죠. 그쵸? 그러면 미국 여행 갈때 경비 부담이 감소한다는 얘기야.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T년에 비해 T 플러스 2년에 우리나라 기업의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은 T 플러스 2년이 되겠습니다. T 플러스 2년 이렇게 가볼게요. 여기 있네요. T 플러스 2년. T 플러스 1년 대비 T 플러스 2년에 딱 가서 보니까 뭐 원화 가치 떨어져. 이겁니다. 원화 가치 떨어졌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 환율이 상승했다는 얘기죠. 환율 상승. 안 써줘도. 사실 원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환율 상승했으니까. 예, 외채 상환 부담이 커지죠. 그렇죠? 1달러 빌렸으면 더 많은 돈을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외채 상환 부담이 커진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T 플러스 1년에 비해 T 플러스 2년에 이제 뭐 물어보고 있냐면 지금 여기 나온 자료는 달러화를 기준으로 해서 원화의 가치, 엔화의 가치인데 여기 나온 건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품 가격 경쟁력 하고 나왔습니다. 언제 대비 언제? T년 대비 T 플러스 2년입니다. T 플러스 1년 대비 T 플러스 2년입니다. 한번 여러분 가볼게요. T 플러스 2년에 이렇게 쭉 가보니까, 달러화 대비해서 원화 가치 떨어졌죠. 1%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엔화 가치는 더 많이 떨어진 거지. 그치, 여러분? 엔화 가치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원화보다 엔화 가치가 더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상품, 원화 상품이 일본으로 가요. 그러면 엔화 가치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엔화를 더 높은 엔화의 가격표를 이렇게 붙일 거 아니야.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치? 엔화 가치가 더 떨어졌으니까 원화 상품이 가면 엔화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돼서 이렇게 붙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 상품 비싸지네? 라고 일본에서 느끼게 되고 가격 경쟁력이 그래서 떨어지게 됩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해 봐야 돼.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만치 않죠.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환율 변동의 영향을 첫 번째 문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아니라 화폐 가치로 일단 이렇게 문제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면 원달러, 원엔 환율 두 가지로 살펴봤어요.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어? 달러를 기준으로 원화 가치, 엔화 가치가 따로 있는데 마지막 선지는 이제 원화랑 엔화 가치를 비교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난이도가 높아졌지. 그치? 그랬다가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인데 환율 변동 이외에 다른 조건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원화로 환산한 A 주식 가격의 변동률. 예? 원화로 환산한 주식 가격의 변동률하고 A 주식 가격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선지들을 딱 보니까 환율이 상승했는지,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환율 변동에 따라서 어떤 외채 상환 부담 이런 것들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렇게 나온 거야. 여러분 다시 가볼게요. 앞에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엔화 가치. 그럼 환율 바로 적용해서 딱할 수가 있잖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 달러 환율, 원엔 환율 그냥 변한대. 이거는 위에 있는 자료는 어떤 환율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아래 선지들은 환율이 상승했는지 화폐 가치가 어떻게 했는지 그걸 묻고 있단 말이야. 야, 완전 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A 주식이 달러화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T에서 T 플러스 2 시기에 주당 달러화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미국 주식이니까 나중에 이걸 원화로 바꾸겠지. 그랬을 때의 수익률이 아래에 있는 자료로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T 시점 대비 T 플러스 1 시점에 A 주식 가격이 얼마가 높아진 거예요? 40달러에서 50달러가 됐대. 그러니까 주식이 이게 높아지면서 수익이 생긴 거지. 그치? 우리도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올라면 그만큼 수익인 것처럼. 그러면 이게 미국 주식 달러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무엇을 구할 수 있다? 맞아요. 달러화 표시 가격의 변동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 시점 대비 T 플러스 1 시점에 원래 그 이게 변동률이 진짜 기본이야.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이거 다 변동률이거든. 그러니까 원래 얼마였는데? 원래 40이었는데요. 50이 됐어. 10만큼 주식이 상승했어요. 상승률 변동률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거죠. 따라서 달러에 달러로 본 A 달러 가격의 변동률이 얼마가 되냐면 25%가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치. 4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그러면 T 플러스 1 시점 대비 T 플러스 2 시점은 어떻게 돼? 그렇지. 원래 T 플러스 1 시점에 A 주식 50달러였는데 60달러로 10달러만큼 얘가 또 상승했어. 상승률 수익률이 됩니다.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20%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자, 달러화로 봤을 때는 25% 이게 달러화로 증가했는데, 원화로 보니까 20%만 증가한 거야. 그럼 환율이 어떻게 됐을까요? 달러화로 하면, 예, 25%가 올라갔는데, 원화로 바꾸니까 20%밖에 안 바꿔줬어. 그럼 이 말은 뭐지? 1달러당 원화로 덜 바꿔준다는 얘기야, 옛날보다. 그쵸? 이게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쵸? 1달러가 이렇게 10달러가 지금 10달러가 올라갔는데 10달러가 올라간 게 전체 25% 상승인데 원화로 바꿨더니 20% 상승밖에 안 돼. 그럼 달러당 원화를 옛날보다 덜 바꿔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원화 가치 올라가. 환율 상승인 겁니다. 와, 이게 어려운 거죠. 아니, 환율 하락인 거죠. 원화 가치 올라갔으니까 환율 하락인 겁니다. 그래서 T 플러스 1년에 환율이 하락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 무엇을 비교해 봄으로써? 바로 이거지. 달러화로 했을 때의 수익률하고 이게 원화로 했을 때 수익률, 즉 가격 변동률을 비교해 봤을 때, 원화로 하니까 더 적게 책정되네? 달러당 또 적게 주면 된다는 거네? 원화 가치가 올라간 거네? 환율이 하락한 거네? 됐나요? 네.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을 보면 달러화로 봤을 때의 변동률하고 원화로 봤을 때 변동률이 같아. 그러면 그 전하고 어때요? 환율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같으니까. 20% 상승하면 똑같이 20%니까. 그렇죠? 그래서 환율 변동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아,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1번, T 플러스 1 시점의 원달러 환율 변동은 T 시점 대비해서 어떻게 된 거라고요? 그렇지. 환율이 하락한 겁니다. 상승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얘기가 된다는 거야. 두 번째 가볼게요. T 플러스 2 시점에

시점에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T 플러스 1 시점 대비해서 어때? 가치 변동이 없는 거야. 환율 변동이 없거든요. 그쵸? 따라서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변함없어. 전년하고 똑같아. 가 되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T 시점 대비 T 플러스 1 시점의 환율 변동은 환율이 하락한 거지. 각국 국민의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의 감소 요인이다. 맞아요? 그치. 1달러 바꿔가지고 미국 여행 가야 되는데, 1달러 1,000원이 아니라 800원만 줘도 된다는 거야. 환율 하락했으니까. 원화 가치 올라갔으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다음입니다. T 플러스 1 시점 대비 T 플러스 2 시점의 환율 변동은 환율이 변동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가격 경쟁력 상승 요인이다. 그냥 전년하고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각국 기업의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은 T 플러스 1 시점이 가장 커요? 아니야. 뭐냐면 T 시점 대비 환율 하락했어. 그러니까 외채 상환 부담이 줄어들지. 그리고 이렇게 같아지는 거잖아. 그쵸? 따라서 언제가 가장 크겠어? 오히려 T 시점이 가장 크겠죠. 그쵸? 여기 환율보다 여기 떨어졌고 이게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T 시점이 가장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주 박수 받을 만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되죠? 그쵸? 단계 단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바로 이 문제부터 또 시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율이 변동할 때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걸 보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갑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3천만 원이 있어요. 1년 만기 예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원화로 넣을까, 달러화로 넣을까, 엔화로 넣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화 예금에 가입할 경우에 해당 통화로 환전을 해야 돼. 그럼 환율이 거기에 개입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화 예금, 달러화 예금, 엔화 예금의 연 이자율이 각각 이렇게 돼요. 예. 엔화 예금의 이자율은 없네. 근데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렇죠? 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돈을 많이 받겠네. 그렇죠? 그러면 요 상황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원화 예금, 달러화 예금, 엔화 예금으로 할 거고요. 이자율. 이자율. 이자율은 5%, 10%, 그다음에 0%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냐면 전액, 이 중에 하나에 전액 가입한다. 즉, 3천만 원을 원에 전액 가입하거나, 아니면 3천만 원을 달러나 엔화로 바꿔서 이렇게 가입하거나 하는 건데, 자, 지금 보면 A, B, C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A 상황, B 상황, C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균형점 2에서 A 상황으로 가면 어떻게 돼? 그치. 달러,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 상승하는 상황이네요. 그쵸? 그러면 어디에만? 네. 이땐 진짜 대박이겠네. 여기다가 다 넣는데 A 상황으로 가면, 네. 이자도 10% 붙고, 또 환율이 10% 올랐기 때문에 1달러당 또 10%를 더 받게 되겠지. 그치?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엔화는 변화가 없죠. 그쵸? 그 다음에 B점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B점으로 가면 달러화는 변동이 없는 상태야. 근데 엔화만 어때요? 10% 상승했습니다. 그쵸? 10% 상승했다. C점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점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 달러도 20%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엔화도 20%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아, 원 아니죠. 20% 떨어졌고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달러화 예금이나 엔화 예금을 했는데 환율이 이렇게 되면 그치. 이제 원금 손실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지. 이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요. 예, 뭐냐면 환율 적용해서 투자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해볼까? 기억입니다. A의 경우, A로 간 경우입니다. A의 경우 원화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엔화 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자산이 어떻게 써요? 그렇지, 많지. 왜냐면 원화 예금에 가입하면 어떻게 되지? 환율 상관없어. 여긴 다 환율 변동입니다. 원화는 환율 어떤 경우도 상관이 없어. 5% 이자율이 붙습니다. 그런데 엔화는 어때요? 이자 없는 상태에서 환율 변동 없어. 그럼 그냥 원금 그대로잖아. 따라서 원화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만기 시 원화 표시 자산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틀렸죠?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B의 경우 달러화 예금에 가입하는 것과 엔화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만기 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B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B를 가서 보면 엔화로 하면 이자율은 없지만 환율이 10% 올라서 10%만큼 이익이야. 달러화로 하면 환율 변동은 없지만 이자 수익이 10%라 10%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둘의 수익 어때요? 같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니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의 경우

예금 종류에 상관없이 만기 시 원화 표시 자산은 3천만 원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지. 여러분 보시면 엔화 같은 경우 보세요. 이자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그거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20이야. 환전했더니. 그러면 3천만 원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 이렇게 해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쵸? 할 만한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할 만한 문제가 되고 올해 6월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문제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도 수능 문제, 아, 작년도 9월 문제 이렇게 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는 봐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간단히 푸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점에 원화 1,000만 원을요 투자를 해가지고 1년 후에 원화 기준 자산 총액을 극대화시키겠대. 최대화시키겠대요. 그래서 1년 후 수익이 실현되는 가나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T시점에 원달러 환율은 1,000원이래요. 예, 1,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이나 수수료 등의 거래 비용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지금 가를 하거나 나를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치? 가는 원화 표시 정기예금입니다. 이때는 환율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4%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환율을 볼 필요가 없이 4%의 확정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이제 둘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달러화 표시 채권을 가게 되는 거죠. 달러화 표시 채권을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10%의 확정 수익률이 있긴 있어. 그런데 뭐니까? 여기서 달러화니까 뭐가 작용해? 그치. 환율 변동의 영향이 여기 작용하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나 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상황 1인 경우와 상황 2인 경우에 투자 수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할 필요 없이 하는 거예요. 계산할 필요 없이. 자, 여기에다가 1,000만 원. 1,000원으로 환전하면 만 달러가 되죠. 만 달러를 다 지금 이나 상품에 넣었습니다. 예, 만 달러를 넣었으면 1,000달러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 수익이 발생하는 것인데 여러분, 환율이 여기 이렇게 올랐어요. 환율이 전에 1,000원이었는데 1,500원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와, 50%만큼 여기는 수익이 더 발생하는 거죠. 수익이 더 발생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여기서 10%만큼 이자를 받고 나서 환율이 어때요? 1,000원에서 20%가 떨어졌습니다. 그쵸? 20%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 수익은 여기 10%만큼 이자가 붙었지만 환율로 계산하니까 20%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전체 원화로 환산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지. 여긴 어때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만 놔두고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놔두고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게요. 가에 전액을 투자했습니다. 가에 투자했어요. 그리고 상황 1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가에 전액을 투자했어. 가에 원화 표시 정기 예금이야. 환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상황 1이 발생하든 2가 발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그냥 가에 전액을 투자하게 되면 4%의 수익을 벌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040만 원이지, 총액이. 따라서 4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쵸? 예. 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전액을 투자했어요. 그리고요, 상황 1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화 표시 수익률은요, 50%를 넘게 되는 거죠. 이것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나의 전액을 넣었어. 그러면 전액 넣은 여기에서 10%가 붙고, 다시 환율을 계산해 보니까 환율이 50%가 올랐으니까 거기서 또 50%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익률은 50%를 넘겠지.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다면 그게 더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상황 2의 경우, 가에 전액 투자하는 것이 나의 전액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높죠? 왜? 여긴 마이너스 나오잖아. 그쵸? 가에 상황 2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환율이 이렇게 20% 떨어질 상황이라면 여기에 넣으면 안 됩니다. 10% 오르고 나중에 20% 환율 계산할 때 깎이니까 이게 넣는 게 낫지. 그치? 따라서 이거 반대로 썼기 때문에 틀렸다. X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에 각각 50%씩 투자하는 경우 상황 1이 상황 2보다 원화 기준 수익률이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아니지.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기 절반 넣었어요. 그렇죠? 절반 넣은 거는 이게 발생하든 이게 발생하든 영향받지 않아. 그치? 그렇잖아. 이건 원화 표시니까. 그럼 여기 절반 50% 넣은 거. 둘 중에 뭐가 더 좋아?
그렇지. 플러스 난 얘가 좋지.

그치? 따라서 절반씩 넣는 경우에 상황 1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나은 거죠. 그쵸? 따라서 상황 1이 더 수익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그쵸?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화 기준 자산 총액이 되는 경우는 나의 전액을 투자하고, 그렇지, 여기 10% 받고 환율이 이렇게 올라주면 최고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맞는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제 검증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 1, 상황 2. 네. 상황 1은 네, 1,500원이 된 상황이고요, 환율이. 그다음에 여기는 800원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 투자하면 상황 1이건 상황 2건 상관 있다 없다. 없어요. 1,040만 원. 여기 1,04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 이제 나에 투자하는 경우. 나에 투자하는 경우에 상관이 있어지지. 그치? 만 달러의 경우 만 달러가 10% 붙었어요. 그러니까 11,000달러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1,500원이 되는 거죠, 여기는. 그치?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1,65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최대.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1,650만 원이 되잖아요. 수익률이 50% 넘잖아요. 65%가 되잖아요. 그렇지.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요. 11,000달러가 되는데 800이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880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다음에 경우 하나 더 줬습니다. 가하고 나의 절반씩 넣은 경우 하고 나왔어요. 그럼 절반씩 여기 반 쪼개서 하면 그냥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반반 쪼개보면 520 더하기 825 하시면 되고, 여기 520 더하기 440 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보다 당연히 많죠.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계산해서 써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대로 놓고, 아, 여기는 거기서 또 수익이 나겠구나.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 환율 상황이 적용되는 건나 상황만 적용이 되겠구나. 이걸 판단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고요. 이거 9월 이게 문제인데요. 9월 문제가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아, 이게 마지막에 검증할 때좀 계산을 좀 해보기도 하는데 답이 좀 금방 나오기는 해서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있네요. 이걸 반대로 써놨네요. 해보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 시점에 100만 원을요, 전액 투자해가지고, T 플러스 2 시점에 원화 표시 자산 총액을, 얘도 원화 표시 자산 총액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은 해외 상품 A와 B를 활용을 해서, A와 B를 활용해가지고, 가나다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가 방법은 뭐냐면, A에 전액 투자하는 거. A에 전액 투자해서 T 플러스 2 시점까지 보유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 방법은 뭐냐면 A와 B에 각각 반씩 투자를 해가지고 T 플러스 2 시점까지 보유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A에 100%를 투자한 다음에 T 플러스 1 시점에 여기 절반을 매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B에 투자를 해서 T 플러스 2 시점까지 보유를 하고 나머지 50%는 T 플러스 2 시점까지 A로 보유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A로 다산 다음에 반을 팔아가지고 그건 B로 바꿔치기 하고 A로 계속 가서 맨 끝에는 반반이 되는 거예요. 네. 헷갈리죠? 예. 그다음에 표는 상황에 따른 시점별 원달러 환율의 연간 변화율. 그렇지. 연간 환율의 변화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율의 변화율이 나와 있고, 그리고 A 상품과 B 상품의 연간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T 플러스 1년의 수익률, 2년의 수익률도 또 다른 거야. 아, 진짜. 그래서 수익률하고 환율 변동을 다 감안을 해 봐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원래 T 시점의 환율은 1달러에 1,000원이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니까 얼마를 넣은 거야? 1,000달러를 넣은 거가 되겠지. 그치? 세금, 수수료 등의 거래 비용은 없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은 표로 좀 단순화시켜서 봐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가상황, 나상황, 그리고 세 가지 경우, 세 가지 투자 방법, 이게 투자 방법이죠. 그죠? 1,000달러에 대한 투자 방법이 가나 다가 있는 거야. 가는 뭐였냐면 A에 전량 넣은 거였지. 그치? 두 번째 방법은 뭐였어요? A하고 B에 반반씩 넣는 거였지. 다는 뭐였어? A에 넣었다가 1년차에 빼고 난 다음에, 반 빼고 난 다음에 B로 바꿔치기 하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예, 상황 1, 상황 2. 두 가지.

또 환율 변동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연도별로 T 플러스 1년과 T 플러스 2년에 또 환율도 달라집니다. 저는 여기다 수익률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A의 전량 $1,000를 넣은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전량을 넣은 경우야. 그러면 첫 번째는 얼마야? 10% 수익률인 거지. 그치? 두 번째는 얼마야? 2% 수익률인 거야. 그래서 환율 나중에 생각해 보면 되고요. 환율 여기 써볼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다음에 2, 5 이렇게 써둘게요. 예. 그러면 수익률로 한번 써볼게요. 그대로. 10% 수익률, 2% 수익률 이렇게 써둘게요. 됐죠? 그다음에 만약에 상황 2가 벌어졌을 때도 상황 2가 벌어졌을 때는 가에 넣는데 예, 여기 있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1% 수익률, 마이너스 1% 수익률. 그러니까 상황 이렇게 원달러 환율 변동률하고 그랬을 때 연간 수익률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A로 했을 때는 그냥 수익률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데 이제 반반씩 넣었을 때입니다. 이 반반씩 넣었을 때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반반씩 넣은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이 $1,000를 여기 $500, 여기 $500 넣었다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 국어, 영어 있는데 70점 맞고 60점 맞았습니다. 예, 그러면 평균 어떻게? 정가운데지. 그치, 마찬가지잖아. 이것도 여기 500은 넣고 여기 $500 넣었어. 그런데 여기랑 여기랑 둘 똑같단 말이야. 한 과목 이렇게 국어 영어. 그런데 여기 10점 맞고 2점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평균 어떻게 돼요? 정가운데 수익률입니다. 그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6%가 되는 것이고 이게 정가운데죠. 그쵸? 6%가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치. 여기도 2고 여기도 2니까 전체도 2겠지. 이해되지. 그치. 그러면 상황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2도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정 가운데가 얼마가 돼? 둘이 더해서 나누기 2예요. 그럼 0.5죠. 그쵸. 그럼 여기도 0.5가 됩니다. 되셨죠? 이제 다음 다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상황에 가서 볼게요. 다 상황은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그렇지. A에 다 넣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A에 다 넣어. 10%다 넣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해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반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해에 반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두 번째 해에 반반이 되니까 여기 두 번째죠.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T 플러스 2년에 반반 넣으면 여기도 2고 여기도 2니까 어차피 어때요? 2% 수익률이 나게 되겠습니다. 다시 상황 2에서 첫 번째에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A에 넣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예요? 10% 아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반 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평균 0.5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게 평균의 개념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시간을 보도록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래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가를 선택했습니다. 가를 선택하고, 상황 1이 발생한 경우에 한번 볼까요? 가를 선택하고 상황 여기 1이 발생했어요. 그 경우에 수익률은 115만 원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에 10%가 올랐어. 그치? 10%가 올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 거기서 다시 2%가 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에 10%가 오르고 거기에 다시 2%가 올랐어. 그러면 그게 얼마가 되냐면 $1,122가 되는 거잖아. 여러분 환율이 그대로 멈춰 있어도 이거 바꾸면 어떻게 되지? 122만 2천 원인 거야. 그런데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122만 2천 원보다 작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115만 원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기준 잡아놓고 하셔야 돼요. 일일이 거기까지 다 계산할 수가 없어. 이해되지?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를 선택했어요. 이제 나를 선택하고 상황 1이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해요? $1,000를 넣었습니다. 6%가 빠졌어요. 그쵸? 플러스 6%죠? 빠진 게 아니라. 큰일 날 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60가 되죠. $1,060가 되고 거기서 다시 그 다음에 2%가 붙었죠. 그러면 $1,081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 그대로 $1에 1,000원이어도 108만 원이야. 108만 1,000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환율이 떨어졌잖아. 그러면

0: 60만 원이 되겠어? 안 되는 거지. 그치? X라고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상황 1이 발생하는 경우에 갑이 가를 선택하는 경우와 다를 선택하는 경우에 그렇죠. 같겠죠. 왜? 수익률이 같으니까. 그쵸? 그래서 정답 몇 번? 그렇죠. 3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 계산을 가급적 최소로. 상황 2가 발생하게 되면 갑은 나를 선택하는 경우보다 다를 선택하는 경우가 여러분, 나를 선택하는 경우랑 다를 선택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더 수익률이 크겠어요? 여기가 수익률이 더 크지. 그치? 여기 왜? 첫 번째에 마이너스 1% 빠져버렸잖아. 그쵸? 그래서 수익만 보고서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나를 선택하는 경우보다 다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작죠. 그쵸? X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갑이 가를 선택한 경우, 이제 가를 선택, 여기가 좀 가혹하죠? 제가 좀 계산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 계산을 해보면, 가를 선택하는 경우에 상황 1, 상황 2 해볼까요? 자, 1000달러를 넣습니다. 10%가 오르고, 거기서 다시 2%가 올랐습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1122달러. 우리 이거 애초에 여기서 구해놨죠? 그쵸? 그 다음에 상황 2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1000달러를 넣어서 거기서 1%가 빠지고, 다시 거기서 또 1%가 빠졌어. 그러면 980.1달러가 됩니다. 예. 그러면 원화 표시 총액이니까 환율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환율을 어떻게 줘? 1000원에서, 1달러에 1000원에서 2%가 빠졌어요. 980이지? 거기서 다시 1%가 빠졌어. 그러니까 970원.2, 뭐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요, 이에는 1000원에서 2%가 올랐어요. 그럼 1020원이죠? 거기서 다시 또 5%가 올랐어요. 그러면 1071원이 됩니다. 사실 이거 산수까지 하라는 게좀 그렇긴 한데, 따라서 상황 2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 크다? 아니에요. 계산하면 여기가 이렇게 더 큽니다. 네. 그래서 이거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경우는 어디가 더 큰지 하니까 이걸 좀 계산해야 되는 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사실 1번부터 4번까지는, 4번까지는 이게 계산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우리 나중에 체크포인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Good luck to you.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약점 공략 훈스킬 수학원 함께하고 있는 저는 EBS 수학 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세 번째 만나는 시간으로 바로 훈스킬 공략 2,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함께하고 있는 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 선생님이 두 시간에 걸쳐서 문항을 풀어드리냐면요. 아직은 못다한 전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제 뒷부분, 우리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선생님이 학습 자료실에 올려둔 그 학습 유인물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3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드리고 지금 4번, 그 다음에 5번, 6번, 그 다음에 7번 이러고 이제 참고 문항까지 하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래야 어느 정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다 하고 싶은 얘기는 어느 정도는 마무리한 것으로.

기하적 성질을 대수적으로 갖고 가는 걸 했는데, 이제 그 대수적인 상황을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아마 오늘 이번 시간에 등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을 기하적으로 의미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래프 개론,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이 적절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기울기가 얼마인 어떤 직선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약점으로 남아 있어서 제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극복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제 우리 선생님이 준비한 그 교재 6페이지에 있는 4번 문제를 보시면서 제가 일단은 이 문제를 어디서 갖고 왔냐면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20번에서 갖고 왔어요. 여러분 20번의 포지션이 어디죠? 21번, 22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이 약점 공략 훈스킬의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했다시피 저랑 함께하고 있는 문제의 번호대가 이러면 선생님 거기 있는 문항 번호 어려워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19번에서 22번, 그다음에 10번에서 15번 문제를 선생님이 갖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번 실전 모의고사 1회 20번에 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당연히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에 분석을 할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요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는 우리 평가원이 감수한 이제 우리가 집필진 선생님들이 제작을 해주셨던 문제인데, 실은 이 문제가 사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 나왔냐면요. 제가 참고 문항으로 뒤에 뺐거든요. 바로 2022학년도 10월 학년평가 이미 기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거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찾을 수도 있다는 점.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 문제 한 문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그림과 같이 K가 2보다 큰 상수 K에 대해서, 뭐 K가 어디 있는지는 뭐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자, 2보다 큰 어떤 그런 K에 대해서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그건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X 플러스 K 로그 2의 그 그래프가 2의 X, 그러니까 로그 2의 X와 만나는 점을 Q하고 뭐라고 하자? R이라고 하자. 그럼 여러분, QR의 X좌표를 구하려면 모름지기 누구와 누구를 연립해야 되냐면 이것과, 로그 2의 X 플러스가 만나는 점을 P. 아, 그러니까 요 지금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가 요 그래프로 만나는 점을 P라고 한다고 얘기했고, 선생님이 밑에 있는 걸 먼저 읽어버렸네. 여기 보니까 로그 2분의 1의 X와 1사분에서 만나는 점을 Q, 4사분에서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죠. 제가 그걸 먼저 읽어버렸죠? 저 그림이. 자, 보세요. 요 그림이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제가 아까 전에 요거라고 착각을 했네요. 자, 요 그림이고, 요 그림이 요 그림이고, 요 그림이 요거를 우리가 이 X축 대칭이동한 그래프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밑줄 친요 부분과 여기 있는 요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QR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줄 친 부분과 여기와 만나는 점이 P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PQR의 X좌표를 각각 PQR이라고 하자. 그냥 그대로 그 문자 따라서 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스몰 p가 되는 거고, 뭐 따지면 여기가 q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따지면 여기가 r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봐봐요. 선생님의 합리적 의심. 이 q하고 p하고 r이 어떤 간격으로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동일한 간격으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 이거 지금 찍는 거예요. 과감하게 얘기해서 찍는 거예요. 왜? 그림이 그렇게 보이니까. 그리고 그게 맞는 건지 제가 확인하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그게 딱 똑같은 길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의심을 갖고 문제를 맞추고 싶으니까. 그랬을 때 아니야 다를까? 지금 여기 간격이 얼마라고 얘기해 주냐면 여기 간격이 이루트 2라고 얘기해 준 꼴이거든요, 지금 이 문제에서. 왠지 내 생각에는 잘은 모르겠어. 확실한 건 아닌데 요것도 혹시 이루트 2가 아닐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주황색으로 쓴 거는 의심이지 확신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이걸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봐봐요. 지금 여기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넣죠. 자, 여러분, 우리 배경 지식 하나만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자, 여러분, x 자리에 k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행위를 했어요. 이게 뭘한 거냐면요. 바로 x 이꼴 이것의 반, 2분의 k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랑 혹시 수능 특강 함께 공부하신 친구들은 제가 정확하게 레벨 3에서 1번 문제였던 것 같아요. 풀어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x 대신에 2-x를 집어넣었어. 그거는 바로 x 이꼴 1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의미해 라고 얘기한 적 분명히 있어요. 제가 몇 강인지까지만 못 찾아봤는데 레벨 3에 1번 문제였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요. 레벨 2였나?
뭐 아무튼 1번 문제였었어요.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x 이퀄

2분의 k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보세요.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는 여기 x 이퀄 p를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안 봐도 비디오 이 p가 2분의 k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선생님의 1번이에요. 이건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몰랐다라고 한다면 확인해 주세요. 선생님은 이런 걸 어떻게 아셨나요? 선생님 똑똑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출문제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걸 제가 잘 정리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뭐가 남았냐면, 여기 보면은 R이랑 Q라고 하는 거는 누구와 누가 만나는 거냐면, 이것과 이것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그 2고 하나는 로그 2분의 1이니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상 마이너스 로그 2의 x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얘하고 얘를 연립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이퀄 같다라고 하면, 왼쪽으로 넘기면서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 더하기, 로그 2의 x가 서로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로그 2로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는 2의 0제곱인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지금 x, 이자 방정식, 그것의 바로 두 근이 뭐가 될 거냐면 바로 이 q라고 하는 점과 r이라고 하는 점의 무슨 좌표? x좌표인 Q와 R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즉, 이거의 두 근이 뭐가 될 거냐면 Q와 R이 된다라는 걸로 내가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파워풀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X를 한번 구해보면 2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K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 k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럼 어차피 위아래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는 상관없으니까, 맞불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건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2분의 k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k제곱 마이너스 4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Q하고 R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2분의 K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2분의 루트 K제곱 마이너스 4만큼 왼쪽으로 갔거나 아니면 2분의 루트 K제곱 마이너스 4만큼 오른쪽으로 갔거나. 그러니까 이 R, Q가 P에 대해서 대칭인 거 맞네요.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는 뭐까지 알수 있냐면 이게 바로 문제에서 줬던 2 루트 2가 되는 것 같다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잘 조작됐기 때문에. 애초에 출제자가 묻고 있었던 걸 제가 딱 찔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찍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이게 경험치에서 오는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훈스킬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게 막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대충 봐도 알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게 제가 수학을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능력을 갖고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능까지 들고 갔으면 좋겠고. 자,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4루트 2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K제곱 마이너스 4 자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4, 2, 그럼 16 곱하기 2니까 루트 32. 그럼 여기가 32가 되는 거니까 K는 2보다 큰 숫자라고 했으니까 K는 6이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는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K를 일단 더하라고 했고요. 그러면 6 더하기. 뭐에서 뭘 빼라고 했죠? R에서 Q를 빼라고요? R이 뭔데요? 여기고 Q 여기네. 그러면 요 간격은 제가 이제 이거는 물음표가 아니에요. 더 이상 확신이다, 느낌표다. 그럼 결론적으로 R에서 Q를 빼게 되면 4루트이니까 4루트를 제곱하게 되면은 16 곱하기니까 32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38, 38이 되겠다. 요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사실상 1번? 그 다음에 뭐 2번? 뭐이 정도? 워낙 제가 많이 풀어놨던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 뭘꼭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요거 y는 이제 그 fx라고 하는 그 함수에다가 x 자리에 k-x를 집어넣는다는 행위. 이 행위는 바로 이걸 이제 k-x로 볼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x 이퀄 2분의 k를 기준으로 대칭인 걸로 이게 그림을 봤을 때 왠지 그렇게 생겼어요가 아니라 진짜 x 이퀄 2분의 k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거 하나만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 뒤에 참고 문항이라고 써졌는데 이건 제가 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거기다 정답을 써놨고 혹시라도 이 문제가 안 풀리면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풀린다 그러면 풀고 나서 선생님한테 수강 후기에 질문하기로 해요. 자, 요 문제였어요. 20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8번에. 왜냐면 여기 보세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딱

딱 보세요. 이 그림을 보세요. 보는 순간 왠지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것 같지 않아요? 눈 있잖아요. 그래프는 맞게 그려지기 때문에 수학적 오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작업이 무슨 작업인가 봤더니 분명히 여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k이고 여기가 x니까 요 자리에다가 내가 k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효과다 이거죠. 그럼 저는 이걸 보자마자 아, 여기의 좌표는 2분의 k가 되겠구나 라는 거알수 있고 PQ는 당연히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거라고 예상이 가능하죠. 그건 어떻게 풀수 있냐면 요게 두 개가 같다라고 풀어주면 답이 빠르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런,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명히 2021학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몇년 지났어요. 거진 한, 네, 5년? 6년 전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풀었던 이2027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에 들어가서 다르게 조금 더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패러다임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문제는 돌고 도는 겁니다. 다 조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맞춰지게끔 well constructed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잘 건설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잘 연습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좀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고,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기하적인 상황을 살펴야 되는 이제 우리가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제가 수능완성 실무의 4회 20번에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문제도 20번, 그 다음에 회차가 조금 더 뒤로 가서 이것도 20번. 그러니까 20번 정도 이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5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틀렸거나 아니면 맞췄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문제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또 어떤 그림이었을까? 선생님, 한번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그림과 같이 두 양수 AB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줬어요. 이거 의심되죠? 의심되죠? 의심돼요? 한번더 의심돼요.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의심이 돼요. 근데 이거 지금 여러분들 딱 보면 알겠지만 이거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니까 로그 2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1로 우리가 써줘야지 대칭 이동을 좀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기울기는 원래 역함수를 구할 때도 쓰는 지라 왠지 이것의 역함수가 밑을 2로 하는 지수함수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잠깐만 역함수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x 마이너스 1은 그럼 로그 2의 y 마이너스 2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x, y를 바꿔봤어요. 그러면 2의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가 y인데 요게 지금 뭐냐면 요거의 역함수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서 이거랑 비교하기에는 지금 B도 모르고 뭐도 몰라. 그러니까 약간은 해봤지만 별로 나한테 지금 득은 없어. 이런 상황인 거야, 지금. 아, 근데 분명히 마이너스 1, 무슨 의미가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더 읽어보는 거죠. 의심을 갖고. 그러니까 벌써 지금 제가 문제를 다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 지금 그냥 첫줄 읽고 그냥 저 혼자서 그냥 이렇게 스케치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약점 공략하라고요. 뭐 이런 생각을 선생님은 하시는구나. 그래, 좋아요. 근데 제가 이 2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제곱 플러스 b라고 하는 요 곡선과 지수함수와 그다음에 이 로그 2의 2x 마이너스 4가 각각 제 1사분면 위에 a라고 하는 점과 b라고 하는 점에서 만난다 이랬거든요.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인 것이 아, 여기까지 이해는 됐어요. 만나고, 요, 이 지금, 그 뭐지, 직선이 두 곡선과, 그 다음에 y축과는 c에서 만난다 이랬거든요. 그쭉 연결해서 여기 만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모름지기 여기는 이제 0, 뭐가 될 것이냐 봤는데, 당연히 여기가 지금 y좌표이 a니까, 일단 저만 하는 찾았어요. 0, a라고 이렇게.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약점 공략을 하려면 일단 모름지기 점은 찍어야 된다고. 맞죠? 그럼 이제 이 0, a라고 하는 점으로부터 도대체 이 a와 b라고 하는 점도 이렇게 나와줘야, 아, 이게 쾌감이 딱 느껴지면서 지금 내가 뭔가 맞게 가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지금 그걸 말안 해줬어. 뭔지 모르겠어. 뭐, 역함수도 있는 것 같고, 기울기도 마이너스 1인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의심을 갖고 문제를 읽어보면 배경 지식을 이미 여러분들이 갖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메타인지를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그 답이 좀더 빨리 보이겠죠.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이거 여기 다음 문제네. 자 보세요. 자 그리고 b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 또 뭐하니 뭐하니 뭐하는 짓이니 뭐하는 짓이니 b를 봤더니 아 요렇게 그러면 d라고 하는 점은 누구랑
B랑 Y 좌표를 공유한다라는 뜻이지. 전혀 도움 안 돼. 지금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야. 왜냐면 지금 B도 몰라. 근데 어쨌건 간에 높이는 똑같다라는 얘기야, BD에. 그랬을 때 출제자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봤더니 이제 드디어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온다. 만약에 D라 하자. AB의 길이가 AC의 두 배래. 잠깐만. AB의 길이가 뭐의 두 배라고? AC의 두 배라고. 그러면 여기를 내가 K라고 하면 여기를 2K라고 할수 있겠지. 그런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잠깐만. 요 지금 내가 갑자기 내 경험치에 의하면 직각삼각형을 분석하라는 뜻으로 보이는 거야.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이 A에 이거 중학교 거야, 중학교 거. 내가 A에다가 요렇게 그 DC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1대 2니까 여기도 1대 2가 되고 심지어 요 길이도 몇대 몇이 돼요? 1대 2가 된다는 삼각형의 닮음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평행선분 사이의 길이의 B라고 부르기도 해요,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그 네임이 뭐가 중요하겠니, 타이틀이. 아, 여기가 1대 2면 여러분들 문제를 좀잘 읽어주셔야 돼요. 이게 길이가 지금 당연히 두 배죠. 여기 보면은 AB가 EAC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대2면 여기도 1대2고 여기도 1대2. 되게 많은 걸 얻었는데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봤더니 삼각형 ADB의 넓이가 108이다. 잠깐만. ADB의 넓이가 108이다. ADB의 넓이가 108이다. 아, 요걸 좋네. 요걸 좋네. 요 삼각형에 대해서 좋네. 요 삼각형.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108이라는 걸 내가 이용하려면 108 맞아요? 그러네요. 108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라. 결국 그러면 나 이제 질문 써놓고서 이제 문제 스타트한다.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못한 게 뭐예요? 그쵸? 좌표 설정을 못한 거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오른쪽으로 몇 칸, 아래로 몇칸 갔다라는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내가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럼 나는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아, 안 되겠다. 그러면 제가 그냥 여기를 p라고 일단은 잡아보죠. 가로 그 x 좌표를. 근데 내가 여기를 p라고 잡는 순간 여기가 1대, 여기가 3이죠. 아, 미안해. 여기가 내가 아까 전에 1대 2라고. 큰일 날 소리네. 잘못 말했어요. 보세요. 여기가 1대 2면 여기가 1대 2인 건 맞는데 1대 3이 되는 거죠. 그건 잘못 말해. 내가 거기다 1대 2라고 얘기했었나? 어우, 경훈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여기가 1대 2고 이 밑변은 1대 3이에요. 왜냐면 1대 1, 3대 3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이 지금 간격이 P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가 지금 가로 길이가 P니까 여기가 3P가 된다는 걸알수 있게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를 내가 P라고 잡는 순간 여기 세로의 길이도 P고 여기가 2P라는 거지. 이 얘기를 한다는 걸 내가 잘못 말했어. 그러면 결국 저 108이라고 하는 삼각형을 만드는 그 밑에 있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3P라고 했을 때 높이가 2P가 되는 거라는 얘기를 한다, 얘들아. 그러니까 P를 준 거야. 아, 선생님, 그 뜻이었군요. 그렇단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3p에 높이 2p를 하면 그게 얼마다? 그게 108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그 다음에 여기 3도 약분이 되면서 얘가 36이 되는 거니까 결국 p제곱이 36이라는 뜻이고 그때 그 p는 그러면 6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줄줄이 나오는 거죠. 뭐가 줄줄이 나오냐? 여기가 p래. P가 6이래. 그럼 여기는 6이 되겠고, 여기 좌표가 A래매. 그러니까 문자를 최대한 줄여야죠. 그러면 A보다 6만큼 내려간 게될 거고, B라고 하는 점은 3P라고 했으니까 1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얼마만큼 내려온 거니? 18만큼 내려온 거니까 A-18이다. 요렇게 되는 거겠죠. 어떻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아, 여기까지 이해됐다. 그러면 나는 이제 18,A-18이라고 하는 점은 여기 로그함수 위에 있고 6,A-6은 여기 위에 있으니까 내가 이제 관계식을 두개 정도만 찾으면 A이 나오는 거 아니니? 내 생각에는 얘를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A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넣어볼게요.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이제 식 해결되고 여기다가 넣게 되면 결국 로그 2에다가 18을 넣어보세요. 그럼 여기가 16이 되겠고 플러스 2를 한 것이 그것이 A-18과 똑같다라고 해결이 되니 결론적으로 로그 2의 16은 4 아닙니까? 그럼 얘가 5가 되겠고 그러면 넘어가면서 23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알게 되냐면 A가 23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A 찾았네.
그러면 그 A가 어디로 들어가면서 23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아, 그러면 A가 23이었다라고 그러면 A-6은 17이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6,17이 지수함수 위에 있었다라고 되는 거죠. 따라서 그 6,17을 저기에다 넣게 되면 2의 4제곱 플러스 B가 17이다라고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B값이 1이 되겠다라고 나오는 이런 구조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싱겁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가 퀘스천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23이고 B는 1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24가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기 선택지가 없었던 20번 문제니까 단답형 문제로서 정답은 24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이 문제에서의 핵심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세요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죠. 요 직각삼각형에서의 이등변 즉 그러니까 뭐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DC의 길이가 3P고 DB의 길이가 3P가 됐었던 그 상황이었었어요. 제가 그 P를 P 대 2P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 밑변은 1대 3이고 여기가 1대 2, 여기가 1대 2니까 여기 누적해서 1대 1, 3대 3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에서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의 의미는 뭐 이것의 역함수를 구해서 그 역함수와 이 함수의 어떤 그 평행이동을 고려해서 라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그 108이라고 하는 그 넓이를 사실은 P로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108이 P라고 하는 그 A의 X좌표를 구하는 데 쓰였던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조작이 되었는지는 알수 없어요. 문제를 풀기 전까지는. 그래서 아, 이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가 역함수일 수도 있고 점의 어떤 이동에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6,17을 옮겨서 여기를 찾았다라기보다는 그냥 3P, A에서 3P만큼 내려갔다 이렇게 찾은 거니까 그렇게 평행이동에 관련된 내용이 많기보다는 기하적인 상황이 좀더 많이 들어간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항상 이렇게만 쓰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 옆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게 나오거든요. 전혀 달라 근데. 봐봐요. 풀어보면 아마 알았을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어땠어요? 옆에 있는 문제. 분명히 여기서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 직선이 등장을 했고, 여기도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등장을 하는 건데, 얘는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계속 문제가 돌고 돈다는 거야. 재밌다니까요. 나만요. 자, 한번 볼게요. 6번.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실전 모의고사 4회. 그것도 심지어 22번이야. 그러니까 우리 7월 학력 평가 22번은 뭐가 나왔어? 6월 22번은 굉장히 이상한 게 나왔어요. 수열의 기답 측정이. 근데 7월 22번에는 또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자리가 그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알수 없어. 9월이 펼쳐지기 전까지는. 또 9월에 그렇다고 해도 또 수능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지 뭐. 자, 봐봐요. 1보다 큰,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띠로리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뭐 하라는 얘기냐면 작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해봐라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 무조건 작도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보다는.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먹어야 되니까, 내가. 1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서 봐봐. 내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함수 준 거예요? 로그 함수에 표준형 줬어요. 당황하지 말고. 이게 X축과 만나는 점을 A.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잠깐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고.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 그게 1번이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프만 내가 잘 그려놓으면 어느 정도 기하적 성질을 대수적으로 갖고 가는 거는 그냥 시간의 문제인 것이라. 그러면은 내가 로그 A에 x-5-3이라고 하는 표준형을 그릴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니? 그쵸? 진수 0만 되는 x 이퀄 5만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내가 x 이퀄 5라고 하는 이런 점근선을 내가 하나 딱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로부터 풀뿌리 하나 이렇게 그려지겠지. 왜 그러냐면은 A가 1보다 크다고 했거든. 그랬을 때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 A는 여기가 될 거야. 코까지도 어렵지 않죠? 그랬을 때이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그러면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니니? 이렇게? 그러면 보통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을 준다는 것 자체가 얘를 대칭이동한 바로 이것의 역함수를 한번 고민해봐라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누구의 역함수? 이 흰색의 역함수. 그러면 그 흰색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냐? 바로 이렇게 x 이꼴 5가 아니라 y 이꼴 5를 점근선으로 하는 지수함수가 하나 그려져 있을 거라 이건 거지. 요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게끔. 그것도 식으로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 이제 y는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2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y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한다 그러면 x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x 플러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5인 형태. 미안해, 여기가 왜 2니? A지. 여기 밑이 A죠.
이해됐어요. 왜 2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썼네. 그러니까 여기가 a의 x 플러스 3제곱 플러스 5라고 하는 고점의 y 절편이 a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죠.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의심을 했냐면, 이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뭔지 모르겠는데 또 갑자기 약간 이상한 함수 하나 주고 대신에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bc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건 주인공에 나와, c가. 근데 b가 뭘까? B가 뭘까? B가 얘랑 만나는 거래. 나또 갑자기, 또 갑자기, 또 갑자기, 또 갑자기 증상 나와, 증상 나와. 무슨 증상 나오냐면은 평행이동 된것 같다. 평행이동, 평행이동. 자, 봐봐. 요거를 한번 보고, 요거를 한번 봐봐. 아, 진짜 보지만 말고 생각을 해봐봐. 여기가 x 플러스 3이 x 마이너스 1로 되려면 요 x 자리에다가 뭘 넣어야 되냐면 x 마이너스 4를 넣어야 돼. 이 행위는 무슨 행위야?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여기로 감에 있어서 X축 방향으로는 4만큼 간 거고 5가 1이 된 걸로 봐서 밑으로 네칸 내렸다는 거야. 어, really? really? 이거 기울기 얼마야? 4분의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얘 타고 간 거야. 얘가 전철은 아니거든. 비행기도 아닌데 걔 타고 간 거라고. C가 아마 오른쪽으로 네 칸, 밑으로 네칸 이동하면 B인 거야. 소름이 꽉 끼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졸릴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지금 곡선이 뭐냐면 Y는 A의 X-1 플러스 1이었던 거야. 그리고 정확하게, exactly하게, 얘가 만나는 점이 뭐라고? B래. 근데 그 B는, 아가, 여기가 4만큼 가고, 마이너스 4만큼 온 거란다. 경험치. 그렇구나.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진실의 문화 열려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지금 요 점의 좌표 뭐죠? 0,5죠. 근데 B의 좌표가 뭐죠? 오른쪽으로 네 칸, 밑으로 네칸 왔다며. 그러니까 여기가 4,1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A만 몰라. 아, A도 알아. 미안해. A도 알아. 왜 A를 아냐면 지금 요게 요쪽으로 넘어가면서 여기가 0, 아! 미안해. 뭐 하나 잘못했어, 선생님. 여기 지금 5보다 위에 있죠?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튼 요런 상황이에요. 자, 그만, 그만. 몰라. 아, 여기 지금 여기가 5가 아니죠? 0,5가 아니네.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요게 이렇게 돼. 너무 앞서 나갔어. 그냥 조건을 하나 안 읽었거든. 자, 뭐가 하나 있지? AB 대 BC가 3대 2래. 그치? 저걸 말해줘야지 비로소 끝나는 건데 너무 앞서 나갔네. 너무 앞서 나갔네. 미래 너무 지향적이었네. AB 대 BC? 잠깐만. 요 길이 대요 길이가 몇대 몇이라고? 3대 1이래. 그러면 요기가 3K라고 했을 때요 길이가 2K.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 아까 전에도 이렇게 생긴 거 하지 않았나?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로선을 그었을 때 가로선을 그었을 때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2대 2면 여기가 5대 5잖아. 그럼 여기와 여기의 길이가 몇대 몇이야? 2대 5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여기 가로 간격이 얼마라고? 여기가 4라고. 그럼 여기가 2대, 여기가 2대, 여기가 5가 되려면 요 간격이 얼마여야 돼? 6이어야 되니까 A의 X좌표가 10,0이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네. 그러면 이제 찾았네. 이게 0,10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0,10에서 오른쪽으로 네 칸, 밑으로 네칸 내려간 B의 좌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4,6이 된다. 이렇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죠. 아, 그러네. 미안해. 아까 선생님이 C가 뭐지? 0,5라고 얘기했어. 그거는 여기가 0,5죠? 네, 눈에 보이는 게. 더 위에 있었네. 그럼 사실 그래프는 조금 잘못 그려져 있어요. 왜냐면 간격은 맞아야 되니까. 근데 내가 그래프를 그리는 계산기가 아니니까 작도를 할때100%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어. 상황에 맞게끔만 그리면 되는 거지. 그럼 끝났네. 그럼 이제 알고리즘 1번이 끝났어. 근데 1번 끝나는 순간 뭐다 끝난 거 아니니?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걸 갖다가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잠깐만 여기 보여주세요. 결론적으로는 A의 세제곱 곱하기 OB의 제곱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A의 세제곱은 뭐냐면 A가 어디 있어? 요 이제 A야.
그럼 이제 요거를 여기다, 그러니까 0,10을 여기다 넣어도 되고, 아니면 10,0을 갖다가 저기 로그에다 넣어줘도 되고, 그냥 저는 지수가 좋으니까 지수에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 x에다가 0을 넣으면 a의 세제곱 더하기 5가 바로 y 좌표인데, 그게 10이니까, 아, 출제자가 나한테 왜 a의 세제곱을 구태여 물어봤는지를 보니까, 그게 a의 세제곱이 그냥 그렇게 나오기 때문이겠지. 따라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a의 세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a의 세제곱은 5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바로. 그 다음에 5b? 5b가 뭔데? 여기네, 여기. 요 길이의 제곱이네. 근데 5b 자체가 4,6이었기 때문에 5b 길이의 제곱이라고 함은 바로 4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4제곱 더하기 6제곱이니까 우리가 16 더하기 36이 되는 거니까 16 더하기 36이 되는 거니까 52가 되겠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5 더하기 52가 돼서 파이널 정답은 57이 되겠다. 요렇게 우리가 문제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다. 아, 두개 곱하라고 했네요. 왜 더했을까요? 둘이 곱하라고. 아니, 왜냐면 이거 맞게 구했어. 이거 5고, 이거 50인데, 여기 봐봐. 하도 더하라는 문제를 많이 만나니까 그래도 곱하라고 했네요. 그럼 이거 저걸 곱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얼마죠? 260이 되겠죠. 됐죠? 더하라고 하면 57이 맞고, 최종적인 정답, 어이, 큰일 났네. 다 알고서 틀릴 수가 없지. 그래서 260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또 6번 문제는 길이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단순하게 요 직각삼각형에서 B가 2대 3이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문제랑 굉장히 비슷하죠? 이 문제랑. 보세요. 그러니까 4회 20번에서 나왔던, 이거 수능완성 실전모의고사에 있었던 4회 20번. 그때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게 나오는데, 그때는 역함수랑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닌 거에 반해서, 오히려 여기 4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4회라고 하는 데서 제가 갖고 왔던 거에는, 결론적으로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그 직선이, 그 직각삼각형의 비율 관계뿐만이 아니라, 결국엔 역함수까지 진짜 물어보는 게 맞았다. 이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재를 외우면 안 되고,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왔을 때 내가 이런 걸 해봐야겠다, 이런 행동강령을 해야겠다, 이런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탁탁탁탁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다. 너무 좋은 문제였습니다. 두 개를 여러분들이 좀잘 연습할 수 있도록. 됐어요?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충분히 경험치에 대해서는 나는 충분히 쌓았다라고 봐. 그러면 이제 나랑 오늘의 가장 어려운 문제이자 이 2026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작년이죠. 작년 6평 22번 문제를 그 당시에도 경험치가 조금 있었던 경운티는 요렇게 요렇게 풀면 이게 맞아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22번을 아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생각보다 실제 치루어졌던 6평 22번은 어땠을까요? 그쵸. 아이들이 맨날 얘기하는 탑5 안에 들었던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살짝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 오히려 잘 봐봐요. 여기까지가 약간 달라요. 살짝. 뭐가 달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게 굉장히 난해하게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라하고 이 뒤에 여기 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싱크로율이. 자, 선생님이 한번, 봐봐. 조각조각 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제가 얘기를 해볼 테니까, 제가 다시, 선생님은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제 그때 그 감성 그대로 제가 연출을 해볼 테니까, 정말 저한테 1대1로 수업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그 감성을 열심히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6평 22번이에요. 가장,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에서 최고 난도 문제로 나온 거죠. 굉장히 회자되는 문제입니다. K가 1보다 큰 실수 K에 대해서, 두 곡선 이거와 이거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일단 비극의 시작이죠. 뭐야? 뭐야? 그래서 이거는 좋았어. 2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k라고 하는 건 기본형에다가 2분의 k만큼 올라간 건데, 이건 뭐지? 2분의 1의 x제곱은 되게 좋았는데, 거기다가 k를 곱한 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뭐 아무튼 이런 두 개의 곡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얘도, 선생님 말잘 들어봐요. 얘도, 뭐 어차피 k 곱하기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뭐 사실은 밑이 2의 x제곱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는 별로 안 바뀌어. 복잡할 뿐이지. 정말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 그대로 그냥 나이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건 간에 뭐 이렇게 두 개의 곡선이 있나 보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K가 1보다 큰 실수 K에 대해서 두 곡선 이것과 이것이 만나는 점을 A라 하고,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곡선 Y는 이에 X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과 만나는 점을 B라 하자. 그럼 잘 봐봐. 1번. 내가 저두 곡선

사건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다며. 그러니까 내가 그 A가 만약에 있다고 쳐. 요렇게. 그러면 A를 지나고 마이너스 1인 기울기.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그 기울기는 내가 본 적이 있거든. 어디서? 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것도 내가 이때까지 공부했고, 또 역함수를 구하는 것도 연습했고, 뭐 이런 어떤 거. 그리고 뭐 기울기를 주면은 또 평행이동에 관련된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느낌상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그럼 이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제가 너무 세워서 그렸나? 이해는 되죠? 아,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알았어. 다시.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너무 내가 지금 기울기가 1이 아닌 것처럼. 저기, 기울기가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요직선이 있어. 근데 그 A는 뭐냐면, A는 여기 있는 곡선과 여기 있는 곡선이 만나는 거야. 근데 내가 모르겠는데, 일단 그 A가 있어. 그러니까 다못 그리니까, 지금 정신사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그래서 A가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는데, 그게 Y는 2의 X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2의 X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저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려고 하지 마. 그냥 틀렸다고 생각해. 틀렸어. 근데 내가 그래도 뭐라도 한번 해보고 틀리겠다. 이제 이런 마인드인 거지. 도전을 할 때. 그냥 러프하게 일단 푸는 거야. 저거 두개 어디서 만나는 거야? 뭐 근데 아무튼 만나는 점이 A라고 했으니까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그리고 2의 X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게 뭐 여기 있는지 뭐 여기 있는지 몰라. 근데 그냥 그리는 거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냥 얘를 갖다가 Y는 뭐 아니면 말고. 그럼 다시 고쳤으면 되지 뭐. X 마이너스 2인가? 이거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겠대. B. 해놓고 이렇게 했을 때나 그럼 여기까지 해석을 한 거야. 지금 첫 번째 줄이 완벽하게 독해가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 한 거죠. 그리고 AOB의 넓이가 16이래요. 그럼 사실상 A가 여기 있는지 B가 여기 있는지 B가 또 여기 있는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리고 O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해보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얘기해 O가 있다고 쳐. 이렇게.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란 얘기예요? 16이란 얘기거든. 근데 난 여기서 이런 생각은 했거든. 어? 경훈아. 근데 이게 OAB의 넓이가 16이라는 거는 이게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원래 오리지널 풀이는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래서 그 수선의 발 길이 구하고 AB의 길이를 구해요. 겁나 복잡해요. 원래.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럴 때는 우리 신발끈 공식 쓰자. 제가 수능 완성에서 말씀드린 적 있어요. 신발끈 공식. 찾아보세요, 좀. 그럼 여기가 0,0이에요. 그럼 모름지기. 내 생각에, 내 느낌엔. 아, 너 이거 좌표 나오는구나. 너 이거 좌표 나오는구나. 너 이거 좌표 나오는구나. 그래서 신발끈 공식으로 마무리하면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긴 한데 이게 나오는구나. 너 이게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구조를. 몰라. K 플러스 로그 2의 K가 뭔지 모르겠는데,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이 점이 다 나올 것 같은 거야. 이게 지금 무슨 의심이죠? AKA,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훈스케일?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파이널이 될 거야. 그리고 저렇게 K 더하기 로그 2의 K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식을 준다는 거는 K를 찾으라라는 게이 문제의 조작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저게 딱 나오나 봐요. 높은 확률로.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어떤 걸 하기 시작하냐면, 요 점들을 찾는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저 식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저거 이거 두개 만나는 점 A니까 저 X 딱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오히려 1번의 본을 떠놓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감독님 저 저거 한 번만 쓰고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자, 봐봐요. 2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K가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K 나누기 2의 X제곱 플러스 K-2. 자, 이제 이쪽으로 와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저 어떻게 할 거냐면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겠습니다. 나 원래 이 생각 처음부터 안 했거든요. 근데 왜 하게 됐냐? 얘 찾아 산말이거든요. 얘 찾아야 돼요. 미안한데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가 T 플러스 2분의 K니까 T제곱 플러스 2분의 KT. 이걸 안 해봤대, 애들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럼 여기가 T죠. 너무 냉정했나요? 자, 보세요. K. 미안해요. 선생님이 MBTI가 T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회화는 조금 되긴 했는데 좀덜 되긴 했어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간다고 치면 결론적으로 여기가 T제곱 플러스, 잘 봐. 2분의 K에서 요걸 빼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2-2분의 KT가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K가 된다는 거죠. 이거 안 풀리면 이 문제 시작을 못

답니다. 아, 그래? 어떻게? 아! 설마, 설마, 2, 2분의 K, 이거였네. 대박 사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T, T. 그럼 T는 뭐 아니면 뭐예요? 마이너스 2 아니면 2분의 K인데,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이 T는 지수함수의 치역이기 때문에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뭘 알게 되느냐? 아, T는 2분의 K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근데 그 T가 뭔데? 이 x제곱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x를 가져야 돼요. 아, 여기 찾아야 된다니까. 찾아야 된다니까. 아, 어디가, 찾아야 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로그 2의 2분의 k가 x가 되는 거죠. 그런데 로그 2의 2분의 k라고 하는 건 k 빼기 1이기 때문에 요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네? 그러네. 그리고 2의 x제곱이 2분의 k니까 여기가 2분의 k니까 2분의 k 더하기 2분의 k는 k니까 그게 y좌표였던 거야. 아, 찾았어? 찾았어? 너 찾았어? 그럴 줄 알았어. 로그 2의 k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k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x좌표는 이거고 이걸 갖고 여기다 넣든지 넣으면은 k가 나오니까 결국 저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로그 2의 k 마이너스 1,k였던 거야. 잠깐만. 그러면 나의 오랜 경험치로 따지면 요게 얼마만큼 가고 얼마만큼 가서 b가 나와야지 이게 시나리오가 딱 맞거든요. 그런데 얘가 y는 2의 x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a라고 하는 점이 지나면서 기본형이 y는 2의 x제곱이었던 그 곡선을 찾자가 되는 거죠. 분명히 요런 곡선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그리고 걔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y는 2의 x제곱부터 출발할 거예요. 근데 로그 2의 k-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플러스 1 해주면 로그 2의 k가 되니까 얘였던 거네. y는 2의 x 플러스 1이라고 잡아주면 그거 위에 얘가 있네. 넣어봐요. 되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얘를 x 마이너스 2가 되게 해주려면은 요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3이니까 요만큼 오른쪽으로 3만큼 가고 밑으로 3만큼. 네. 응. 해냈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었던 거야. 아, 그래? 숨 넘어간다, 숨 넘어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3을 더하면 여기가 로그 2의 k 플러스 2였고 k 마이너스 3이었던 거지. 여기다가 오른쪽으로 3, 밑으로 3. 끝났다, 끝났다. 나 그럼 이것만 지워볼게, 이것만. 이것만 지워볼게, 이것만. 그러면 결국 나 이제 마지막 알고리즘 3번. 신발끈 공식 하면 끝날 것 같다. 이제 16이라는 거 씁니다. 자, S는 16인데 16은 2분의 1 하시고 절대값 0, 0. 자, 좌표 씁니다. 로그 2의 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밑에 K.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2의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3. 그리고 0, 0 요렇게. 그러면 결국 32라고 하는 숫자는 이렇게 되고, 선생님 2를 넘겼어요. 요렇게 곱해가지고 일단은 더합니다. 그러면 절대값하고, 자, 이거 우리가 딱 해보게 되면, k 곱하기 로그 2의 k, 마이너스 3 로그 2의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요 지금 신발끈 묶은 거에서, 요렇게 신발끈을 묶은 거를 빼줘야 되겠죠? 그럼 어차피 여기 0이고 여기 0이니까 요거 두개 곱만 남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누구를 빼줘야 되냐면 k 곱하기 로그 2의 k 마이너스 아 플러스 2k 요거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아하 그러네. 여기 없어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로그 2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 결국엔 요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마이너스 붙여보겠습니다. 3 로그 2의 k 플러스 K로 묶여지고, 대박이죠? 묶여지고, 네,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예측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요렇게. 요게 32라는 얘기네.

근데 애초에 잠깐만 감독님 이쪽으로 한 번만 가볼까요? 애초에 K가 1보다 크다고 했거든요. 애초에 K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예요. 그러면 사실은 넘어가서 35가 된다라고 한다면 요 값이 3분의 35가 되는 게딱 맞죠. 왜냐면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30이었다라고 한다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9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음수인데? 그럴 수는 없고. 답은 요거네. 대박이죠. 그리고 이렇게밖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답 자체가. 잠깐만 감독님 한번 이쪽으로 가볼게요. K하게 로그 2에 K가 5에서 나오나 볼 때는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야. 이게 답이 3분의 35예요. 이거 기하분수로 나타내져 있잖아요.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38이다. 어때요? 그러니까 많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렵죠. 예, 어려운 문제는 맞아요. 제가 항상 그 어떤 주제나 공약의 가장 마지막에 넣는 문제는 가장 그 섹션에서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맞는데 해설 강의를 다섯 번을 들어야 될 정도로 아예 준비가 안 되는 문제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선생님이 이 발상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게 정말 백지 위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죠. 앞에서 풀었던 이런 문제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게 이렇게 흘러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산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쓱 하면서 풀었지만 제가 그냥 찍었던 그 그림의 위치 관계가 맞았고, 뭐 대충 이제 여러분들 조사해보면 0,0이 뭐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어쨌건 신발끈 공식 쓰는 데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주니까 여기까지 가는 것도 지장이 없어서 알고리즘 세 번째까지 가서 끝났던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아, 우리 친구들이 근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그 A의 좌표를 구하겠다는 그 니즈가 얼마나 폭발적이었냐 아니냐가 바로 이 문제를 맞추느냐 틀리냐의 그런 판가름을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약정 공략하고 선생님이랑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삼각함수 그래프로 도약할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복습해 주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수강 후기에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수학2 약점 공략 4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방정식과 부등식을 다룰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긴 태생적으로 조금은 어려운 문항에 배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제가 몇 번 얘기했다시피 함수의 극한 그리고 연속은 다 미분과 적분을 하기 위해서 배워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자체가 미분과 적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메인인 그 미분 과목에서, 그러니까 미분 단원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방정식과 부등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미분법까지의 목적이랄까요? 그게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적분해보면 알겠지만 그냥 적분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적분해, 뭐 넓이 구해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돌려가지고 그래프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다시 뭘 찾아요? 네,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결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문항에 위치하게 되어 있죠. 보통 뭐 13, 14, 15 아니면 20, 21, 22를 주로 이루는 게 바로 요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파트는 여러분들 해보면 알다시피 이게 약간 그 경험치의 차이가 조금 느껴져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문제를 읽고 키워드가 뭔지 발견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조건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그건 했지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식부터 들어가는 게 맞을지, 이걸 식계산 먼저 할지 아니면 내가 그래프 추론부터 먼저 할지 그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랑 여러분이랑 같이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식을 언제 어떤 타이밍에 쓸지, 그리고 어떻게 쓸지, 그 다음에 그거 직전까지 우리가 추론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될 건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부등식 문제 풀 건데, 이 부등식 문제가 그 전에 기출문제에서 다뤄왔던 거에서 조금 변형됐던 게 마지막 4번 문제거든요. 그럼 우리가

4번처럼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내가 생각을 시작을 할 건지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과 부등식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떤 개념을 정리해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그냥 전부야. 그냥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쉽게 계산하지 말고 내가 언제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직전까지 추론을 잘해줘야 되는데 그냥 키워드가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실근의 개수를 묻잖아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실근을 구하라라는 게 아니야. 개수를 물어보는 건 교점의 개수로 바라보란 소리예요. 근데 그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그럼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네? 그 말은 무슨 소릴까?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네, 미분하고 도함수 찾고 도함수 찾아서 부호 판단하고 그 다음에 증감 이용해서 그래프 개형 그려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흐름이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짤막하게 하나만 더 하자면 딱 요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굉장히 자주 마주하게 될 거야. fx는 gx 아니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상황을 굉장히 많이 마주하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심플하게 요거야. 곡선의 비교는 너무 어렵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F야. 근데 내가 G라는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G라는 함수랑 F랑 여기서 만난다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만날 때? 어떻게 만나지? 만난다면, 여기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뚫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상황이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아, 이런 곡선과 곡선의 비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차함수를 둡니다. fx 빼기 gx. 이거랑 0이랑 같다. 아니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훨씬 쉽죠. 왜요? 우리가 곡선은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 곡선을 하나로 몰았기 때문에 여기는 복잡하지만 여긴 어때요? 이건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x축이고 만약에 위아래로 조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냥 직선이야. 해봤자. 이거는 곡선과 직선의 비교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곡선을 이렇게 그려봤어. 그때 직선이 만나는 방법은 뻔하단 말이야. 뭐? 안 만나던가? 아니면 이렇게 접하면서 만나던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뚫고 지나가던가? 이러면 훨씬 심플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게 우리 교과서의 그냥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두 개의 곡선을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렇게 돌리세요. 자, 그래서 이때 뭐 조금 더 정리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자, 곡선과 직선의 비교로 바꾸자. 그럼 그때 직선은 뭐가 있느냐? 1번. 그냥 y는 t, 뭐 y는 a처럼 그냥 상수함수의 직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y는 t의 x 빼기 a 더하기 b. 뭐꼭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직선꼴. 그냥 요런 기울기를 갖는 직선. 이것도 그래도 따지기 괜찮아요.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뭐 곡선과 직선의 비교를 하는데 이 직선을 적당히 넘기고 다 넘기고 이쪽에 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비교로 둘 건데 그때 그 모르는 것이 우리 수학 2 교육과정 범위상 직선이 될 거고 그 직선은 요런 두 개의 꼴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풉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예요. 자, 평가문제 때 평가는 센스가 있어요. 자, 함수 fx가 있어요. 일단 3차식이래. 최고차항의 계수가 어때요? 2분의 1이죠. 그렇게 깔끔하진 않죠.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요것이. 자, 여러분, 방정식이 나왔어. 우리 수학2 교육과정상 방정식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근을 찾으라는 게 아니야. 그래프를 그리라는 소리야. 그럼 그래프 그릴 거면 당연히 미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미분이 편합니까? 전혀 편하지 않죠. 뭐할 생각을 먼저 해야 돼? 아, 나 이거 풀고 싶어. 그 말은 곧 나는 첫 번째
fx 더하기 x의 부호를 판단하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부호 판단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만 생각하고 가자. 이거 곡선이겠죠. 꽤 복잡하죠. 여기 어때요? 직선이죠. 근데 여기 6x? 내가 알고 있는 거 어쨌든 그냥 넘겨도 상관없지 않을까? 내가 모르는 거면은 뭐 ax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남기려고 했는데 6x 다 알고 있는 거라서 6x를 그냥 넘기고 볼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전략은 이래요. 첫 번째, fx 더하기 x의 부호를 판단해서 이 식을 절대값을 어떻게 풀지 한번 따져볼 거고, 그 다음에 6x까지는 넘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x 더하기 x의 한번 부호를 보자. fx 더하기 x는 일단 2분의 1 x세제곱 빼기 2분의 9 x제곱 더하기 11x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제 또 어떤 친구들은, 이거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 하고 미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생각해봐, 여러분. 미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부호 판단하기 쉽나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어쨌든 부호를 판단한다라는 건 어디와의 교점을 따지겠다는 거야? 네, x축과의 교점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뭐를 생각해 주는 게 좋을까? x축과의 교점이 바로 보이는 데가 있나? 라고는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까진 자연스럽잖아. 자, 그래서 요거를 봤더니 x로 묶고 나서 2분의 1x로 묶자, 그냥. 자, 그래. 2분의 1 x로 묶어요. 그러면 x제곱 빼기 9x 더하기 22 이렇게 나와요. 자, 부호 판단할 거예요. 이거 x 판단? 아, 이건 너무 쉽죠? 0보다 크면 0보다 큰 거고 0보다 작으면 그냥 0보다 작은 거야. 그럼 이제 요게 문제인데 요건 어때, 여러분? x제곱 빼기 9x 더하기 22? 이거 인수분해가 쉽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어떤 생각할 수가 있어? 혹시 부호가 안 바뀌나? 하고 그래프를 그려봐요. 근데 그래프를 뭐 굳이 그릴 필요 없어. 뭐 하면 돼요? 부호 판단할 거면. 그지? 판별식만 따지면 되겠죠? 판별식 D는 99, 81 빼기 4 곱하기 22, 88이니까 음수네. 그 말은 무슨 소리야? 이거의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인데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 말은 곧늘 0보다 크다. 아, 따라서 부호는 전적으로 뭐에 의존해? 이 X에 의존합니다. 자, 따라서 fx 더하기 x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요식 자체가 어떻게 바뀝니까? efx 더하기 x 빼기 6x는 k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x가 0보다 작을 땐 어때요?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만 남겠죠. 이거 지워지고 6x 넘어갔으니까 네. 마이너스 7x는 k 이렇게 나와요. 자, 일단 요거 그리는 건 너무 심플해. 그지? 나 뭐만 그리면 될까요? 네, 요것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efx 더하기 x 빼기 6x 한번 정리해 봅시다. efx니까 두 배에서 x세제곱 빼기 9x제곱 더하기 20x 더하기 x 빼기 6x니까 플러스 15x.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됐냐면 이 오른쪽에 는 k는 똑같고요. 이 왼쪽이 x의 부호에 따라서 우리가 함수식이 달라져요. 그러면 내가 이 왼쪽에 있는 식의 그래프를 한번 그 0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 k와의 만나는 점의 개수를 따지면 된다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럼 일단 요거부터 그려봐. 마이너스 7x니까 어떤 상황이냐? 뭐 요거네요. 여기 0이에요. 자,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요거만 남았어요. 자, 요거를 내가 뭐 gx라고 합시다. 그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도함수가 필요해. g 프라임 x는 3x 제곱 빼기 18x 더하기 15. 그럼 3으로 묶으면 x 제곱 빼기 6x 더하기 5. 그러면 3 곱하기 x 빼기 1, x 빼기 5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g 1 구해봐야 될 거고, G1은 1 빼기 9 더하기 15. 얼마죠, 이거? 7인가요? G5는 125, 맞죠? 125 빼기 225 더하기 75 하면 마이너스 25가 나와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마저 그려보면, 일단 0,0은 지나고,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5가 되고요. 1일 때 함수 값 7이죠. 그 다음에 5일 때 함수 값 마이너스 25 이렇게 나와요. 자,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요? 실근의 개수가 4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기울기가 있는 것보단 기울기가 없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6X도 먼저 넘기고 보는 거예요. 넘겼더니 여기 마이너스 7X 너무 간단하죠? 여기도 3차식이지만 그래도 미분해 보니까 뭐 도함수가 인수분해도 깔끔하게 되고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쭉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 교육 과정에 맞춰 가지고 그래프랑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묻는 그런 문항으로 끝났습니다. 먼저 계산하지 말고 큰 흐름을 먼저 볼수 있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든지 적용 가능한 건 뭐냐면 우리 수학 2 범위 내에서는 뭐 인수분해를 통해서 실근을 구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심플하게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볼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러니까 이 앞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과정 자체를 조금 복잡하게 둔 것뿐이지 그 핵심 목적과 맨 마지막 단계는 늘 똑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 다음 문제는 꽤된 문제거든요. 2019학년도면은 이번이 27학년도니까 한뭐 8년 전이잖아요. 근데 요즘 트렌드에 비해서는 약간 계산량이 부족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 시절 나형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해야 되는 사고를 좀 배울 게 조금 있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상수 AB에 대하여. 아, 상수 AB? 오케이. 미지수가 두 개네. 네. 자, 3차 함수 FX. 상수항 없다. 뭐야, 이거? 0,0 진하겠다.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1이 -1보다 크다. 뭐 해야 돼? 그냥 해봐야지, 뭐, 어떡해. 자, F-1은 -1 더하기 A 빼기 B가 -1보다 크다. 지워지면은, 네,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두 번째, 나악. F1 빼기 F-1. F-1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F1만 구해요. F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죠? 그래서 F1 빼기 F-1 하면은 2 플러스 2B가 8보다 크다. 정리하면 2 넘기고 2 나누면, 네, 그쵸. B가 3보다 크다. 그 말은 이 순서를 만족한다라는 게 가와 나의 조건의 얘기예요. 이거 말고는 더 없어요.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기억. 방정식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그럼 f'x는 뭐예요? 이거 3차식이니까 미분하면 2차식이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그냥 2차식의 실근의 개수를 묻고 있어. 뭐 하라는 소리야? 판별식이겠지. 하고 일단 f'x 구해봐. 자, f'x는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입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판별식 d를 따지겠죠? 기역. d는 4분의 d 할까? 4분의 d는 a제곱 빼기 3b야. 그럼 기역에서 묻고 있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가나 조건을 통해서 a, b, 3의 대소관계를 알고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이거 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구해? a제곱이랑 3b? 전 이렇게 했어요. 뭐 사람마다 풀이는 다르겠죠? 어쨌든 a가 제일 크잖아. 제일 큰거두번 곱한 거랑 작은 거두 개를 곱했어. 그럼 당연히 이게 더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떻게 증명하냐? A제곱이 B제곱보단 크죠? 왜? 양수 범위에서 A가 더큰 상황인데, 지금. 둘다 양수인데, 더큰거 제곱한 게 크겠지. 근데 B제곱은 3B보다 크지 않아? 왜? B가 3보다 크다 해서 양변에 B를 곱해요. 양수인 B를 곱해요. 그러니까 B제곱이 3B보다 크다. 그러면 A제곱 빼기 3B가 0보다 크다. 하고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문제에서 기억 맞네 하고 땡 하고 끝!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기니 뒤에 흐름이 다 있어요. 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어?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맞아요. 해도 되는데, 전체 범위가 필요해? 아, 그건 아니야. 그럼 뭐부터 따지는 게 맞을까? 그죠? 아무리 봐도 마이너스 1과 1에서 따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니은 풀때 그냥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F' 마이너스 1부터 따져보는 거야. 그리고 F' 1 이렇게 두개 따져볼 거예요. 이거 두 개가 단서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고. F' 마이너스 1이면 대입해서 3 빼기 2a 더하기 b야.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너 이거 부호 구할 수 있어? 잘 생각해봐.
3

더하기 b야. 작은 거두개더 했어요. 그 다음에 큰 거를 한번 빼는 것도 아니야. 두번 빼래, 두 번. 그럼 뭐가 될까? 음수겠죠. 이거 조금 증명을 해주자면 3 빼기 a 더하기 b 빼기 a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3 빼기 a도 음수, b 빼기 a도 음수니까 네, 0보다 작습니다. 자, f'1은 어때요? 3 플러스 2a 더하기 b죠? 맞죠? 양수죠?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일까?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지만 다 그리진 말고 여기에 그리자. 자, 이건 지금 0보다 작았습니다. 자,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일단 3차식인데 내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마이너스 1, 아, 여기 2차식이죠? 마이너스 1과 1이 있어. 마이너스 1에서는 음수. 1에서는 어때요? 1에서는 양수야. 그럼 이거 2차식이면 연속함수잖아, 당연히. 그럼 연속함수면 여기가 음수, 여기가 양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 그쵸, 무조건 만나죠. 이렇게 만나죠. 축이 여기보다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모르지만 일단 여기서 만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기억에서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기 때문에 아, 이게 음수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까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아, 니은 틀립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f'x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잖아. 그래서 니은 틀려. 자, 그럼 니은 틀리고 끝! 이러면 또안 돼요. 이제 디귿으로 넘어가야 돼. 자, 디귿은 어떤 상황이냐? 자, 기억 맞고 니은 틀려요. 자, 디귿은 뭘 묻고 있죠? 방정식 fx는 f'k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자, 여러분. fx 빼기 f'kx라는 이 그래프 그리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왜? 아직 k를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바꿔주는 게 좋을까? 그지. fx는 f'kx로 바꿔주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할수 있어? 요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추론을 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fx 그래프 그리고 싶은데 우리 니은까지 뭐 했어요? 맞아요. 도함수의 부호 따지는 거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역 니은이 디귿 풀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냥 생뚱맞게 다른 걸준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도함수의 부호를 자꾸 묻고 있잖아. 그 다음에 뭐 하래요? 그래프를 그려보라 하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볼 거예요. 아,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네. 자, 이건 fx야. 그럼 f' kx는 어떤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어디를 지나죠, 이거? 그죠? 0,0을 지나죠? 그럼 내가 궁금한 거 뭐야? 일단 0,0은 fx 위에 있는 점이긴 한데, 그게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아직 몰라요. 근데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 이 근처에 0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도함수가 감소하고 있을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거든? 그럼 그거 어떻게 따질 거야? 어떻게 따져요? 대입해봐야지, 그냥. 자, f'0 따져봅니다. f'0는 b가 나오는데, b는 어때요? 양수죠. 그말 무슨 소리야? 아, 증가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여기에 b가 있는 거야, 여기. 0, b. 이렇게. 그 말은 무슨 소리야? 여기 원점이 있다는 소리야. 뭐, 물론 여기 위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가서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풀이 과정은 똑같아. 자, 그 다음 봐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야?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요거인 직선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두 개의 점에서 만난대. 자, 그러면 여기 원점이 있어. 이 원점 지나면서 이 그래프랑 두 점에서 만나려면 첫 번째. 요게 보이죠? 두 번째. 또뭐 있어요? 네. 이렇게 접하면 이 아래에서 또한번 만나겠죠? 그럼 그런 기울기는 몇 개야? 기울기가 두 개야, 여러분. 이거 나중에 헷갈리면 안 돼. 자. 이 디귿 조건을 만족하는 f'k라는 요 기울기 자체는 두 개야. 근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뭐예요? 기울기가 몇 개냐를 묻고 있어요? 아니요. 그런 k가 몇 개냐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울기를 줄수 있는 k가 몇 개냐고. 몇 개일까? 네 개가 맞아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당연히 요거 포함되겠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아, 요 기울기를 갖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래프랑 두 점에서 만나네. 네, 맞아요. 그 다음 또뭐 있어요? 요것도 있겠죠. 당연히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기울기로 하고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요거. 이거는 두 점에서 만나겠지. 근데 또뭐 어디가 있어요? 또 어디가 있어? 그냥 기울기가 같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요지점도 가능해요. 이거랑 같은 기울기잖아. 그쵸? 우리 기울기만 따올 거니까. 접점의 위치 안 따져요. 그냥 기울기만 따올 거야. 여기 어때? 이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 갖는 거? 네. 뭐 여기 어딘가에 또 있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총네 개가 맞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자,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기역, 니은, 디귿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고를 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볼 수밖에 없고, 근데 그 그래프를 그릴 때에도 fx 빼기 f' kx를 구하는 것보다 늘 말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으로 구분하는 게 좋단 말이야. known, unknown. 그럼 fx는 다 알고 있잖아. 우리가 이때까지 기억력은 다 fx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모르는 거 f' kx로 넘겨. f' kx. 이렇게 넘겼어?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라는 건 도함수의 부호를 따지는 거고, 기역, 니은 과정을 통해서 그걸 물어봤으니까, 생뚱맞게 이거 어떻게 풀지? 이 고민하지 말고, 기역과 니은을 내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정답 기역, 디귿. 다음, 3번. 자, 여기부터 이제 부등식 문제인데, 이 문제를 넣은 이유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도 그 전에 기출문제 어떤 거를 참고했던 그런 또 다른 기출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줬던 교훈이 있는데 쌤도 그 교훈에 익숙했었거든? 근데 그러다가 때는 바야흐로 2026학년도 직전에 2025학년도 9월 21번에 이거랑 형태가 굉장히 유사한 정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하다가 이 문제부터, 야,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너무 다루고 싶었고, 또 동시에 요것도 너무 중요해서 갖고 왔어요. 자, 일단 이거 풀어봅시다. 그럼 최고차이 계수가 1인 다항 함수 fx예요. 뭐를 주지 않았죠? 몇 찬지 주지 않았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다항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차수 정보야, 차수. 몇 차인지 안 알려줬으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몇 차일까? 자꾸 물어봐야 돼. 이 고민하시고, 이것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의 값은, 자, F0는 마이너스 3이래요. 아, 그러면 이 Fx가 처음에 최고차이 계수가 1인 건 알고 있으니까, 뭐, xn제곱 더하기 따따따 하고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3으로 끝난다라는 거네요. 그쵸? 0, 마이너스 3 지나고, 자, 나 조건,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6x 빼기 6과 2x세제곱 빼기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해보고 싶어? 일단 내가 만약 이 문제를 처음 봤다 그러면 처음에 한번 그려봤을 것 같아요. 자, 모든 양의 실수 x. 자, 그러면은 y축보다 오른쪽만 필요하죠? 근데 6x 빼기 6? 그리기 너무 쉽지 않나? 자, 여기 0, 마이너스 6이 있고 기울기가 6자리니까 뭐 대충 요렇게. 이게 6x 빼기 6이에요. 자, 그 다음 2x 세제곱 빼기 2. 아, 이것도 그리기 너무 쉽죠. 일단 첫 번째 어디 지나? 네, 0, 마이너스 2를 지나요. 그 다음에요? 또 어딜 지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선의 길게 0인 상태로 쭉 올라가는 거 알겠거든? 근데 이게 정말 진짜 심플하게 1 대입하면 0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가 1, 0을 지난다라는 것까지 알아. 여러분들 어떤 생각해? 이거 둘이 어떻게 만날까라는 궁금증은 들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접하면서 만날까? 아니면 안 접하면서 만날까? 접하면서 만나야 돼요. 왜? 내가 대수적인 계산을 해봐도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요? 그냥 양수 x에 대해서 6x 빼기 6보다 2x 세제곱 빼기 2가 언제나 크거나 같기 때문에, fx 지우고 보더라도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곡선이 이 직선보다 아래로 떨어질 일은 없어. 그러니까 여기 만나는데, 만나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퉁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퉁 치고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야. 2x세제곱 빼기 2. 그럼 우리의 fx는 어떤 상황이 된다라는 거야? 양수 범위니까. 자, 여기 0, 마이너스 3을 지나고요. 여기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거 사이를 지나니까 쓱 가다가 무조건 여기 사이를

뚫고 지나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두 가지 정보가 돼야 돼요. 첫 번째 뭐? 이 점을 지난다. 자, 1번. F1은 0이야. 지금 여기 1이었습니다. 자, 2번 뭘까? 여기서 뭐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접선의 기울기 알려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접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이 곡선과 이 직선이 여기서 접해.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 기울기도 6이지만 동시에 이 곡선의 1,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6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어떤 곡선도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6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조금 이따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로 충분히 훈련이 됐다. 훈련이 됐으면 F'1이 6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다음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조합을 고민해야 될까? FX가 아직 몇 차식인지는 모르지만 최고차항이랑 상수항을 알고 있어요. 그럼 FX는 몇 차식인 게 조금 자연스러워요? 3차. 왜? 왜? 아니, 조건이 두 개인데 미지수가 두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건이 두 개밖에 없는데 미지수가 세 개, 네개 나오는 거 조금 곤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FX가 최고차항 알고 상수항 아니까 이 사이에 미지수가 두 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FX를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빼기 3 이렇게 두면 정답이 됩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상황상 약간 찍은 거나 다름없고 왜 그래야만 할까? 왜 그래야만 할까? 자, 1번. 그럼 만약에 FX가 차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1차식이면 어때요? 그거 불가능하죠. 왜요? 아니, 0,-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6이야? 그런 거잖아, 지금. F'1이 6이다라는 건 직선이면 늘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마저도 그냥 그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 아니었어? 그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6인 거? 이 점을 지날 리가 없죠. 그 다음, 만약에, 요거는 뭐, 말도 안 되고요. 자, 2번. F가 2차식이야. 그러면 Fx는 X제곱 더하기 AX 빼기 3.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F1은 0이니까, 대입하면 1 플러스 A 빼기 3은 0. A는 2가 나오나요? 근데, 그때 F'1이 6이 나와? 그거 따져보면 되겠죠? 그럼 F'X. EX 더하기 A고 A가 2인 상태에서 X에다 1 대입하면은 F'1은 4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자, 이것도 안 돼, 요것도 안 돼. 그러니까 3차야. 아니죠? 4차 이상도 고민해야 되죠? 근데 4차 이상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안 되죠? 4차를 3차로 가둘 수가 없어요. 맞나요? 자, 다시. 이거 바꿔보면은 양수 범위에서 fx 빼기 2x 세제곱 빼기 2. 요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단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4차 이상의 다항식을 여러분들이 3차를 뺀다고 해서 여전히 4차 이상이 남잖아.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수 있어요? 절대 없죠.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데 어떻게 해? 그래서, 아, 4차는 안 되는구나 하고 fx는 3차식이다 하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자, 미지수 두 개, 그 다음에 정보 두 개니까 우리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F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빼기 3은 0. 그러면 A 플러스 B는 2가 되는 거고. 자, F'1 필요한 거니까 F'X는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F'1. 3 플러스 2a 더하기 b는 6이네요. 그럼 2a 더하기 b는 3이네요. a 더하기 b는 2인데 2a 더하기 b는 3이야? a만 늘어났잖아? 그럼 a가 1, b도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3의 값 물어봤으니까 27 더하기 9a 더하기 3, b니까 그냥 3이죠? 3 빼기 3. 그래서 f3은 36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끝 하는 게 시험장이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공부할 때에는 여러분들 체크해 볼게 있어요. 첫 번째. F'1은 6은 왜 나왔을까?

두 번째.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그냥 여기서 무조건 쭉 들어가면서 샌드위치 정리 때문에 함수값도 0이고 뭔가 미분 계수값도 6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양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가 보장된 건 아니잖아. 딱이 지점에서만 그런 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저는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정말 그랬나? 정말 그랬나? 자, 이 문제 푸는 건 끝났어. 일단 첫 번째, f'1은 6이었을 겁니다. 왜요? 자, f1은 지금 0이죠. 그럼 여기서 6x 빼기 6이 있고, fx 빼기 f1 일부러 만들어 넣을 수가 있어요. f1은 0이니까 그냥 넣어도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2x 세제곱 빼기 2가 있어. 내가 궁금한 거 뭐야? f'1이죠. f'1은 정보가, 이것의 정의는 어떻게 돼요? 맞아요. 이거를 x 빼기 1로 나눌 거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극한 취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 부등호 방향. 여러분, 부등호 방향 늘 조심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어떤 숫자를 더하거나 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뭐할때 조심해야 돼? 곱하거나 나눌 때 조심해야 돼요. 근데 x 빼기 1은 양수의 음수야? 그건 때에 따라 다르지. 그래서 나는 그냥 심플하게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x가 1보다 큰 범위 내에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x 빼기 1분의 6x 빼기 6,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x 빼기 1분의 2x 세제곱 빼기 2, 이것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약분하면 6이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리미트 취하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정확하게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 그때 요거 정리하면은 이거 뭐 인수분해도 되지만 사실상 요것도 미분계수의 정의잖아요. 어떤 함수의 2x 세제곱에. 그래서 이거는 네, 똑같이 6이 됩니다. 그럼 양쪽 다 6이네. 그럼 가운데도 어디로 가? 네, 가운데도 6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f'1이 6이 나와요. 자, 이게 첫 번째 체크할 포인트. f'1 정말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6이 나오더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 그래. 지금 fx가 아까 x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3이 나왔는데, 정말로 이게 성립했을까? 그걸 체크해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6x 빼기 6. x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3. 2x세제곱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내가 체크하고 싶은 건요 부등식이 늘 성립하는 거야? 라고 묻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 이거부터 해야 되겠죠? 자, 요게 1번이고요. 2번은 뭘까요? 네, 요게 2번입니다. 자, 1번 먼저. 그럼 6x 빼기 6보다 요게 언제나 크거나 같아? 그렇게 따지는 것보단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넘길 거다 넘겨서 0. x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5x 더하기 3.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이게 성립해? 양수 범위에서? 그럼 뭐 하면 좋을까? 0보다 크다니까? 부호를 따지고 싶다라는 거니까 x축과의 교점이 궁금하단 소리고 그 말은 뭐 해야 돼요? 인수분해해야 되겠죠. 근데 인수분해하기 훨씬 쉽죠. 왜요? 이거 x 빼기 1의 제곱을 무조건 갖고 있을 거예요. 왜요? 자, 우리의 곡선 fx는 6x 빼기 6이랑 접하거든. 어디서? 1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x 빼기 1의 제곱을 가질 수밖에 없지. 그러면 나머지는 x 더하기 몇이 될까? 플러스 3. 이것도 쉽죠. 왜요? 상수항이 3이거든. 여기 1 곱하기 3 하면 딱 좋잖아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1이니까 양수 범위에서는 뭐 어딜까? 뭐이 근처? 어쨌든 양수 범위에서는 이게 성립하네. 그러니까 요게 되네. 자, 두 번째. 2번, 2번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둘다 곡선을 그려서 비교하는 것보다 그냥 한쪽으로 미는 게 나아. 그러면 0, x세제곱 빼기 x의 제곱 빼기 x,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지. 당연히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겠지. 그 다음에 x 더하기 1 해야지 상수항이 맞겠네. 그럼 똑같아.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이니까 0에서 봤을 때 우측으로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요게 된다.

네, 이렇게 확인을 다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라스트 4번. 자, 이거 너무 재밌는 문제. 저도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땐 당황했어요. 당황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처음 보고 당황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솔직히 처음 본게 아니었을 거야. 이거 무조건 처음 보면 당황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fx. 아, 일단 3차함수 fx인데 최고차항의 계수를 줬어요. 네, 땡큐. 그럼 미지수가 몇개 남았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니까 3개가 남았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0의 값을 구하죠. 이게 그 출제할 때 쓰는 종종 쓰는 스킬인데 뭐냐면 원래 미지수가 3개면 조건이 몇개 필요해요? 조건이 3개 필요하죠. 근데 3개를 다 주고 싶지가 않은 거야. 왜? 그러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출제할 때 어떤 스킬을 쓰냐? f' 값을 물어봐. 왜? 그러면 상수항을 날려버리겠다. 상수항 나 궁금하지 않아. 이 말이에요. 뭐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 어쨌든 하나의 스킬입니다. 자, f' 값을 물어본다. 상수항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미지수가 몇개 필요해? 미지수가 몇개 남았어? 두개 남았어. 조건이 두개 필요해. 여러분들은 이 하나의 식을 통해서 조건을 두개 얻어내면 돼요. 자,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이다. 그러니까 부등식이 연달아 이렇게 나왔잖아. 우리가 기존에 기출 문제를 풀었을 때 부등식이 이렇게 세개 연달아 나와 있을 때는 해야 하는 사고가 명확했어요. 뭐냐? 앞에 있던 문제처럼 이거랑 이것이 같을 때, 아까 1,0에서 같았잖아. 그 같을 때가 문제를 푸는 키 포인트였거든? 근데 이 문제는 그걸 적용할 수가 없어. 왜? x4제곱은 다 알고 있는 함수지만 이 함수는 어때요? 모르죠. 여기까지만 알고 f'x는 fx가 달라질 때마다 계속 바뀌는 거라 가지고 몰라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이 양쪽 두 개가 같을 때를 생각하겠다라는 그 아이디어는 지금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할수 있어요? 나 딱히 없던데. 정말 딱히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계산 들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fx는 x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난 요거까진 예상했어. 아, 이 C는 궁금하지 않아, 사실. 맨 마지막에 F'10 물어보는 거 봐. 만약에 C를 알려줬으면, 출제자 입장에서 뭐타로 F'10을 물어봐요. 그냥 F10을 물어보죠. 그죠? 그래서, 아, 일단 C는 필요 없겠다 생각하고, 이거를 쭉 해봅니다. 자, F'X 필요하네. F'X는 3X제곱 더하기 2배의 AX 더하기 B죠. 그 다음에 F2X 필요하네요. 자, F2X. 이거는 여기다가 2x 대입하는 거니까 8x 세제곱 더하기 4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인데 어쨌든 f0는 c니까 날려버릴 거 아니야? 나중에 날리고 2x로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 다 한번 정리해봐. 2분의 f'x 나눠, 그래요? 자, 2분의 3.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x제곱 빼기 2. 자, f2x 빼기 f0? 네, 상수항 날리겠다는 소리고요. 2x 나눌 거니까 4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되더라고. 여기 x4제곱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래, 이 부등식 3개 연달아 나와 있을 때에는 일단 끊어서 해석할 거야. 뭐? 요거 앞에 거두 개, 그 다음 요거 뒤에 거두개할 건데, 요거 앞에 거두 개를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가 2분의 3, 여기가 1이니까 2분의 5,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x의 제곱. 자,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죠? 그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거 넘깁니다. ax 더하기 2분의 b.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넘겼어요? 이거?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사실 0은 제외하라고 했지만, 이게 0을 제외한 모든 데서 성립하면 0에서도 성립할 수밖에 없긴 해. 자, 어찌됐든, 이걸 다 넘겨가지고 2차 부등식이니까 절대 부등식으로도 풀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가능한데 그게 딱히 이점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기가 막힌 게 나중에 발생하거든. 그리고 요 풀이가 뭐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아이디어가 아니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죠.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으로 나누자고. 이거 다 알잖아. 그죠? 이식 모르는 거 하나도 없잖아. 이식 다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쪼갰어. 근데 이거 2가 있는 거 너무 조금 신경 쓰이죠? 자, 양변에 2를 곱합니다. 마이너스 3x 제곱 빼기 4. eax 더하기 b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eax 더하기 b가 어디 다시 한번 등장해. 어디? 요거. eax 더하기 b가 x4제곱 빼기 4x제곱보단 작아야 돼요. 이게 출제 의도야. 어떤 직선이 두 개의 곡선 사이에 놓여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 이 그래프 그리는 거 너무 쉽지 않나요? 마이너스 3x제곱 빼기 4? 그냥 요거죠. 위로 볼록인 2차함수 그래프고 꼭지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4잖아. 이거는 이거 뭐 조금 복잡하다고 치더라도 미분하기 너무 좋죠. 미분하면은 4x 세제곱 빼기 8x인데 그럼 4x로 묶으면 x제곱 빼기라서 x 플마 루트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x 빼기 루트 2.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래 요거 x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 빼기 4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랑 2에서 뚫고 지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x4제곱 빼기 4x제곱이잖아. 그리고 여기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를 통해서 그래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여기가 루트 2인데 그거 함수값 마침 대입해보면은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럼 지금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2ax 더하기 b라는 요 직선은 일단 첫 번째 이 사차식 요 높이가 마이너스 4입니다. 이 곡선과 그 다음 요 곡선 0, 마이너스 4를 지나고 위로 볼록인 2차함수 곡선 이거 두개 사이에 놓여야 돼요. 뭐가? 이 직선이. 어때? 끝났죠? 어떤 상황이야? 네. 이게 2ax 더하기 b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소리야?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4라는 거죠? 끝났습니다. 자, 문제에서 f'10 물어봤어요. 자, f'10은 300 빼기 4. 얼마? 296 이렇게 나와요. 아마 이게 출제 의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 사실 이 풀이를 제일 권하는데 요런 풀이도 가능합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 이거 요것만 남기자. 그래. 자 봐봐.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잖아. 그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수 있을까요? 극한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극한을 취하는 게 자연스럽나요? 한 번쯤은 고민해 볼수 있습니다. 왜요? 이 가운데 있는 포맷 자체가 뭐처럼 보여요?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그쵸? ex 빼기 0분의 fex 빼기 f0니까 이거 평균 변화율이야. 근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뭐야? 그게 미분 계수잖아. 자, 그래서 양변의 리미트를 취하면 2분의 f'0. 아, 2분의 f'0. 지금 0으로 극한 보내고 있습니다. 빼기 2. 여기가 f'0. 0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f'0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데요? f'0가 뭐야? b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또 자, 요 곡선이 있었어. 지금 요 곡선보다 2x 더하기 b가 아래에 있어야 돼. 근데 B라는 지점이 하필이면 여기랑 여기 사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0이니까. 이 사이에 Y절편인 B가 놓이면서 직선이

0: 언제나 요거보다 아래 있어야 돼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네, 아까처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논리로 똑같이 2ax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 해서 a는 0, b는 마이너스 4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 방정식과 부등식과 관련된 문제 총 4개 풀어봤는데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 방정식과 부등식을 푼다? 그래, 일단 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 근데 곡선과 곡선을 비교하는 상황이라면, 아, 그건 좋지 않아. 넘겨가지고 곡선과 직선을 비교하는 상황으로 만들 거야. 라는 생각 먼저. 그 다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내가, 그래, 뭐, 부호를 따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도함수 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다. 라는 생각까지 가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처음 했던 것처럼 우리 절대값 나왔을 때, 뭐 절대값 풀려면, 그래, 뭐 부호 한번 따져볼까? 이런 생각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정식과 부등식 모두 마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너무나도 중요한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는 유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제 푸시고 오시길 바랄게요. 수고했어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로 안녕하세요. 수학이 왈랑왈랑해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안경을 안 썼죠? 아, 왜냐하면 안 갖고 들어왔어요. 아, 네. 뭐 안경 없는 버전도 좋기 때문에 그냥 갈 겁니다. 근데 어디서 안 갖고 왔느냐? 바로 앞에서 안 갖고 왔지만 개의치 않아요. 안 쓰려고요. 왜냐하면 사실 그것도 있어. 내가 오랜 시간 안경을 썼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만 안경을 안 쓴 기간과 안경을 썼던 기간이 비슷해질 정도네. 안경을 20살 정도까지는 안경을 썼던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안 썼던 기간이 있지. 안경 쓴 기간이 또 그렇게 길진 않네. 안경을 근데 되게 딥하게 썼어요. 이게 무슨 이상한 표현인가 싶겠지만 처음에 안경을 쓸 때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인가였는데 그때 이미 0.2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눈이 안 보인다고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안경 멋으로 안경 쓰고 싶어서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했대. 물론 엄마 너무 특이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아예 이렇게 하루는 TV를 이렇게 보더래요. 그래서 이상해서 그제서야 이제 안과를 갔는데 이미 막 시력이 0.2다 이래가지고 저는 안경을 되게 오래 여러분들 나이 때 안경을 정말 오랫동안 꼈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되게 답답해해요. 그냥 그때 너무 열심히 꼈어서 그런가 봐. 되게 두껍게 되게 무겁게 안경을 꼈어서 그런지 지금은 안경이 좀 답답해서요. 전 사실 선글라스도 잘 안 껴요. 그냥 모자를 쓰면 모자를 쓰지 선글라스만 써도 이게 약간 답답하다고 느끼거든. 그래서 사실 쓰고 여기 들어올 동안에는 꽤나 답답하게 느껴요. 혼자서. 왜냐면 시야가 이렇게 있는 기분, 이렇게 걸어다니는 기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답답하다고 느끼는데 너무 신기한 건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 딱 만나잖아요. 그럼 이 시야 답답한 걸 못 느껴요. 집중을 해서 그런 거지. 그랬다가 이제 나가는 순간 다시 이러고 나가는 것 같아. 이렇게 사람이 이러고 걸어다니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아 답답하다고 해서 들어오는 동안 아마 내가 뺐었을 거야. 오랜만에 다시 안경 안 끼는 원래 그냥 맨 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의 약점을 하나 공개를 또 하고 가야죠. 과거형 약점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나의 과거형 약점. 아, 이거 과거형이에요. 생각보다 저는 눈치를 되게 많이 보는 성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겉으로 그걸 드러내는 건 아닌데 주변 시야가 넓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되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나를 미워하는 친구가 있었어. 나 학창시절에 힘듦이 있었는데 나를 되게 미워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를 그 괴롭히는 동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친구랑 친한 친구가

이야기만 해도 왠지 나를 싫어해서 내 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모든 행동이 다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정말. 그 기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 되게 나를 심하게 괴롭혔던 친구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누군가 친구들끼리 푹 이러면 내 욕하나?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진짜 뭘 해도 되게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탈피를 해나갔느냐? 그냥 그렇지 않은 친구들한테 더 집중했어요. 정말로. 그냥 방법은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남들은 나한테 크게 관심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교우 관계가 또 공부할 때 되게 방해가 될 때가 있잖아요. 생각보다 있잖아요. A가 B한테 쟤 별로야라고 얘기를 한다 한들 B가 너를 싫어하는 데까지는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쟤 별로래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라고 얘기는 한다 한들 내가 판단을 할 때까지는 저 사람을 사람들이 쉽게 싫어하고 쉽게 미워하고 하지 않더라고.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서.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걸 깨닫는 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다 나를 미워해서 하는 일들은 아니었다는 것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극복해낼 때뭐 했느냐? 공부했어요. 진짜 방법은 그거였거든. 조용하게 나한테 집중을 하는 방법으로 바꿔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치를 자꾸 보게 되면 사람이 더더욱 더 많이 눈치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가 뭐 어때서. 그런 성격으로 자꾸 바꿔가려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제가 나를 싫어하나? 아니야, 쟤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다더라. 저의 말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세요. 저는 탈피했던 방법이 딱 그거였거든요. 남이 나한테 그렇게 관심 있지 않다. 이 멘트가 나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생각보다 남은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대.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어도 빨리 까먹을 거고요. 내가 좋은 일을 했어도 빨리 까먹을 거고요. 그렇대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꿔나가려고 하고, 좋은 점만 일단 기억하려고 하고, 아닌 경우는 버리고 가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버리고 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눈치를 보지 않아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내가 싫다잖아. 그러면 눈치 보지 마요, 여러분들도. 자꾸 그렇게 해보세요. 안 되던데요, 라고 하겠지만, 바꾸려고 노력해야지 성격도 바뀌어요. 성격 바꿀 수 있어요. 바뀌더라고요. 나 생각보다 소극적인 성격이었고, 지금은 남 눈치 잘안 봐요. 잘안 봐요, 지금은. 싫대? 그래? 그러면 돼요. 근데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겠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바뀌긴 하더라고요. 당당해지세요. 여러분들이 크게 잘못한 거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알았죠?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 거기에 더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하세요. 그래야 이 내면이 좀 편안해야 공부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알겠죠? 아닐 땐 이어폰 딱 끼고. 요즘은 줄이 아니죠? 이거 너무 약간 옛날 스타일이었나? 아무튼. 끼고 가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자,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성격으로 바뀌는 데까지 꽤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자, 가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오늘의 제목이. 이 함수의 개수를 구한다라는 것이 되게 넓은 의미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뭐 그냥 중복 순열도 나올 수 있고, 뭐 1대1 대응으로 가면은 사실 나열하기에 대한 이야기로도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팩토리얼과 관련된 개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중복 조합도 함수랑 관련해서 등장하잖아요. 크거나 같다 함수가 있으니까, 그치?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치역의 개수도 있고, 그쵸? 이거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문제를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뭉뚱그려서 함수와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기본은 뭐예요? 고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소에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 어떤 경우를 쏘잖아요. 그렇죠? 쏘잖아. 그때 각각의 원소가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얘가 쏠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 얘의 조건에 따라서 쏠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여기서 몇 가지, 그렇게 해서 곱한다가 일단 기본적인 고배 법칙의 느낌입니다. 괜찮나요? 그거 먼저 생각하시고. 자, 조건 체크라고 해놨습니다. 가와 나를 모두 만족한다, 요런 것들이 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눈다라고 보셔야 돼요. 가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좀 케이스를 나누게 할 만한 것들을 찾으셔야 돼. 가나 중에서 케이스를 나누어서 함수를 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이용하는데 보통 가를 이용해서 케이스를 나눈 다음에 나까지 만족시키는 걸로 가잖아.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를 읽었는데 애매해. 그럼 나를 읽으세요. 알았죠? 그래서 나를 가지고 케이스를 나눌 만하다. 그럼

가시고, 아니면 또 뭐가 있었죠?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가를 만족시키는 것들을 찾으신 다음에 그 중에서 가인 동시에 나가 아닌 것을 제외하면 돼요. 가를 만족시키는 것을 찾으시고, 가를 만족시키는 것들 중에서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을 제외시키면, 가나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거야. 소극적으로 들어가는, 그쵸?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여집합의 느낌. 요런 것들이 당연히 함수의 개수에서도 여전히 쓰일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뭐, 여사건으로 가는 게더 편할 때는, 가와 나를 동시에 만족하는데 둘다좀 애매해. 가를 만족하거나, 또는, 나. 가가 아니거나 나가 아닌 경우로 생각하셔서 전체에서 제외를 시키실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이 다양한데 문제마다, 그런 상황들마다 내가 좀 접근하기 좋은 방법마다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그런 것들을 잘딱 집어넣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자, 일단 쓸수 있는 것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눈다. 일단 쏠수 있는 것 기준으로입니다. 케이스 나누기 좋은 것은 뭐 F1이 3이야. 또는 F1이 3 또는 5야. F1이 1 또는 3 또는 5야. 그러면 F1이 1일 때, F3이 F1이 3일 때, F1이 5일 때, 이렇게 해서 딱딱딱 케이스가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좀더 편안하고요. 괜찮나요? 그쵸?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들이요, 재밌어요. 어렵지 않은데 좀 부담스러운 문제들로 갖고 왔어요. 이상한 말인 거 아니야? 어렵지 않은데 부담스러운 문제. 나랑 같이 부담스러운 게 낫잖아. 혼자 부담스러운 거보다는. 그죠? 오케이. 자, 3월에 나왔던 28번입니다. 3월은 말이야. 아직 확률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확률조차 들어가지 않은 그 범위 안에서 등장을 하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정말 좀 진하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확률도 아닙니다. 그냥 경우의 수예요. 그죠? 확률로 바꿔봐야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가 될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 그치? 자, 일단은 X, 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는 1, 2, 3, 4, 5, 6, 7, 8, 9대. Y는 1, 2, 4, 9. 그리고 보낸대. 가, 오. 읽기 싫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다안 써도 되지만 약간 출정식 같은 거지. 함수를 대하는 나의 그 의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9개밖에 되지 않, 9개 되니까 길지만 그래도 쏜 거야. 이렇게. 쏘는 것이군.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가를 이제 읽어보니까 어떻냐면, fx는 1인 x의 개수가 3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더 풀어 써봐. 1을 쏘는 x가 3개다. 좀더 풀어봐. 1을 3개가 쐈다. 다시, 더 좋게. 1 쏘는 애가 3개. 쉬운 표현으로 바꾸세요. 굳이 멋있는, 우리가 뭐 프리즘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1 쏘는 애가 셋이고요. 2 쏘는 애가 둘이고요. 4 쏘는 애가 넷이네. 그렇잖아. 1 쏘는 애가 셋, 2 쏘는 애가 몇? 둘. 4 쏘는 애가 몇? 4명이래. 그래서 총몇 명이야? 9명이잖아. 명이라는 건 우리끼리의 이야기입니다. 원소를 명으로 세진 않지만, 그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접근하기 좋은 방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있잖아. 문제가 복잡하게 느껴질수록 내가 만만한 나만의 표현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쓴 거야. 1 쏘는 애가 3명이구나. 오케이. 그럼 너네들 중에서 말이야. 누가 1 쏠지, 누가 2 쏠지, 누가 4 쏠지만 결정하면 되네. 가를 만족시키는 거 찾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족시키는 걸 볼게요. 뭐라는 거지? 이럴 때 넣어봐. 1부터 넣어볼까? F1과 F2를 더하면 절대로 F3이 될 수는 없대. 여기서 어떤 느낌이 느껴져요? 등호인 경우를 제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F2 더하기 F3은 F4일 수 없고요. F3 더하기 F4도 F5일 수 없어요. 인데, 없어요. 등, 같지 않다보다 우리가 계산을 하기 편한 건 뭐예요? 같다인 거잖아. 그때 떠오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가를 만족시키는 것들 중에서, 가인 동시에 나는 아닌 것들을 제외시키겠다라는 표현을 썼잖아. 이거다. 그죠?
이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접근을 해요? 라고 물어보면, 가에 해당하는 함수의 개수는 내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나는 등호인 때가 더, 그치. 등호인 거 찾아서 그런 경우가, 자,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만족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들이 같아지는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만 제외시키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갈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방식을 생각을 한 거지. 내가 이렇게 가겠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가부터 해석을 할게요. 가부터 처리를 할게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자, 일단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합으로. 응? 조합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머리카락이 앞에 붙지 않냐고 물어보셨는데 내가 붙는지 잘 몰랐었고요. 머리를 뜯고 있어도 뜯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집중할 때는. 이게 집중력 아니겠니? 자. 자, 1 쏘는 애가 3명 필요하대. 그래서 9개 중에 3. 남은 6개 중에 이 쏘는 애 2명 뽑으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남은 애들은 다 4를 쏘세요. 라고 하시면 제가 조합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건데, 이때는 계산해봐. 6팩, 3팩을 6팩, 4팩, 2팩 이렇게 곱하는 거다 보니까, 어라라, 해보니까 이렇게 지워져서 9팩을 3팩, 4팩, 2팩으로 나누는 꼴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자, 1 쏘는 애3 뽑고 남은 6 중에 2 쏘는 애 2를 뽑는다 보다 더 좋은 건 이들이 이렇게 쏘아졌기 때문에 자, 1, 2, 3, 4, 5, 6, 7, 8, 9의 함수 값들을 나열해 볼까? 뭐뭐뭐 있죠? 1, 1, 1, 2, 2, 4, 4, 4, 4였겠구나. 이들을 나열하시면 순서대로 F1, F2, F3, F4 쭈르륵 F9가 될거 아니야. 그래서 가디순으로 해결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가디순으로 접근이 잘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좀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봐놔야지, 그치? 자, 이래서 1260이라고 나옵니다. 괜찮아? 이때 숫자가 커서 당황을 한다면 여러분들 객관식 보기를 스르륵 봐요. 나쁘지 않지. 900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나가 아닌 경우를 제외시킬 거면 나쁘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1260까지 전체 경우입니다. 가를 만족시키는 경우를 찾았어요. 자, 이제 그 중에 나가 아닌 경우를 찾아볼 건데, 나가 아닌 경우 찾기 위해서 잠깐 가볼게요. 여전히 그러니까 함수 값의 종류는 1, 3개, 2, 2개, 4, 4개인 거예요. 1, 3개, 2, 2개, 4, 4개인 거야. 근데 나가 아닌 것을 살펴볼게요. 그럼 뭐가 되냐면, 7 이하의 어떤 자연수 X에 대하여는 fx, fx 옆에 거에 함수값을 더했을 때그 다음 함수값이 일 수도 있다. 인 경우가 있다. 있다인 거야,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연속해서 세 개를 나열해 보았을 때 어떻게? 1, 1, 2가 되어도 이렇게 만족이 될 거고요. 또 2, 2, 4가 되는 경우도 이런 걸 만족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외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 아닌 경우는 가를 만족하는 것들 중에서 112를 연속하게 배열하거나 224가 연속하게 배열되는 경우를 제외시키면 됩니다. 맞아. 그래서 저거 한번 계산하러 가볼게요. 요거 그대로, 그러니까 이들을 배열한다는 버전 그대로 해서 나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겠습니다. 가인 것들 중에 나가 아닌 것들.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 뭐였지? 112가 묶어져서 나오는 경우. 나머지 뭐뭐 있어요? 112 사용했으니까 1 하나 남았고, 2 하나 남았고, 4444 남아 있습니다. 이들을 배열하는 방법에서 몇 가지입니까? 한 덩어리. 이 덩어리 안에서는 배열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그러면 일곱 개를 배열하는데, 맞죠? 맞죠? 일곱 개를 배열하는데, 가디순 적용해서 네개 배열만큼을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함수의 개수인 척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예요. 그치, 그치. 7, 6, 5 곱하니까 210까지.
두 번째 케이스는 224가 묶여 있는 경우. 말고는 1이 3개 있고 2는 다 썼고 4는 하나 썼으니까 3개 남아요. 그럼 이것도 7개를 배열하는데 요기 3개 3팩, 조기 3개 3팩토리알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그러면 7, 6, 5, 4, 3팩 하나 사라지고 3, 2 남으니까 슝슝슝 지우면 20 곱하니까 140. 그래서 둘이 더하면 되겠죠. 하지만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Yes, 어떻게? 어떻게 하면 겹칠 수 있죠? 2가 어차피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112224 이렇게 붙을 순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겹치는 경우는. 맞지, 맞지. 1112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이 안에서 얘네가 붙는 방법이 대체 뭐예요? 뭐가 겹친다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있잖아. 224112는 없어요. 이둘 중에서 2를 물고 늘어지는 방법이 겹친다는 거예요. 2가 두개 있기 때문에. 맞아. 이렇게 연결되어 버리면 112도 되고 224도 되잖아. 나머지 몇개 있어? 1은 하나 남아있고요. 2는 다 썼고요. 4는 3개가 남습니다. 이들을 배열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배열하는데 3, 4, 4, 4. 세 개를 배열할 때마다 겹쳐지니까 20까지는 제외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0뺀 다음에 120 더할까요? 우리가 제외해야 되는 게몇 가지? 330가지를 제외시켜야 되는 거. 가를 만족시키는 것들 중에 나가 아닌 경우. 부분적 여집합. 가 중에 나가 아닌 경우 제외시켜야 가나를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그게 베스트 중요한 이야기. 330가지를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빼면 되겠죠. 끝. 930. 정답은 그래서 932 되어 주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괜찮아. 그래서 요 문제를 해석해 나가면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해설지를 보거나 해설을 들으면, 자, 이렇게 푸세요 하잖아요. 자, 이렇게 푸세요를 그냥 듣고 있는 건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말이 이거잖아. 가나를 모두 만족한다라는 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보통은 가나, 나를 이용해서 케이스를 구한 다음에 나머지를 만족시키는 것들로 해석을 하잖아요. 가를 이용해서 가 만족하는 케이스를 구하고 각각 그 안에 나를 만족하도록 경우를 구한다면 지금처럼 어때요? 가와 나중에 나는 누가 봐도 여사건으로 가는 게좀 좋아. 그러면 가를 만족시키는 것들을 먼저 찾고 그중에 나가 아닌 경우를 제외해야 되겠다. 이런 게 솔직하게 말할게요. 본능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어떤 문제를 풀 때, 아,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풀게요라고 풀지 않아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생각이 흘러가거든? 근데 그게 자연스러워지려면 어쨌든 처음에는 덜그럭덜그럭 거리면서라도 그런 척, 그렇게 생각하는 척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입을 하는 겁니다. 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기가, 함수의 개수를 계산하기가 심플 깔끔하잖아. 근데 나는 좀,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것이 아닌 경우를 찾는 것보다는 인 경우를 제외시키는 게 낫거든. 그러면 가인 것들 중에서 나가 아닌 것을 뺄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요것도 하나의 풀이에 접근하는 꿀팁이에요. 어떤 단원 무관. 그죠? 어떤 단원에서만 얘가 적용된다가 아니야. 보통 가나를 만족시키는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괜찮아요? 그죠? 요 문제가 이제 28번으로 등장을 했던 그 문제입니다. 어때요? 다시 보면 좀할 만하지.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실론 뜨고 보잖아요. 시험장에서. 머리도 좀 지쳤을 때 이런 거 보잖아? 그럼 막 가도 안 읽혀. 막,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랬잖아. 함수 값이 1인 애가 3명이야. 1 쏘는 애가 3명이래. 이렇게 바꾸는 순간 가의 모든 내용이 되게 귀여워져요. 만만해진다고. 멋진 표현 쓰지 마시고요.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표정. 표현으로. 그런 식으로 바꾸세요. 세상에서 가장 쉽게 말하는 표정. 표정이 왜 자꾸 나와? 표현.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아예 빼. No. 알았지? 그렇게 하셔야지 문제 풀이가 좀 쉬워집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부담스러운 문제 하나 하고 갈게요.
항수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는

얘네를 보는 순간 만만합니다.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그지?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를 읽을 때까지도 난좀 행복했어요. F1, F3이면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고르면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지. 고르기만 하면 순서가 정해짐. 정해지잖아. 그래서 좀 신났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확률을 물어보고 있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는 이런 문제를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눈이 X에서 아, 오케이, 이거지. 가. 이렇게 읽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그 고질병이에요. 모든 그 수학 공부를 시작한 역사 이래. 제가 볼때 고질병이에요. 문제를 안 읽는 거.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그저 여러분들도 문제 안 읽는 병이 있으신 분들은 문제 꼭 읽으세요. 잘 읽어보시면 진짜 중요한 말들을 내가 안 읽었어. 1대1 대응이고 함수입니다. 그걸 먼저 봤어야지. 그럼 뭐 내가 5개 중에 2개 고르고 또 5개 중에 2개 고르면 돼? 아니야. 5개 중에 2개 고르고 3개 중에 2개 골라야지. 남은 3개 중에. 그러면 1과 3과 2와 4가 쏠 것들이 정해지기는 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1대1이니까. 1이 고르는 거 다섯 가지, 2가 고르는 거네 가지 이런 식으로 5팩토리알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가 이러나 저러나 몇 가지밖에 안 돼요? 120가지밖에 안 되니까. 뭐할 만하네. 이런 얘기 왜 하냐면 120가지는 할 만하진 않지만 한 50가지 밑으로는 여러분 까짓 것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셔야 돼. 안 해봤어요, 여러분?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그죠? 한번 도전해볼까? 하다 보면은 좀 문제 접근하는 눈이 좀 길러지긴 하거든. 사람이 어쨌든 간에 고생하는 풀이도 풀어봐야 그 다음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 그죠? 그 약간 잘 포장된 도로로만 계속 가지 말고요. 문제 풀이에서 많이, 많이 쿵쿵 부딪혀 보셔야 아, 그 길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좀더 깨닫더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그냥 일부러 읽은 이유도 내가 좀 부딪혀 봐야, 아, 1대1을 내가 안 읽어서 틀렸어. 와우, 이런 걸 느껴봐야지 이제 앞으로 그런 실수를 안 해요. 나도 실수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한다니까, 그죠? 자, 어쨌든 다시 가보겠습니다. 가를 보고 되게 신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다섯 개 중에 두 개의 원소를 고르면 1과 3이 쏘는 것이 결정되고요. 남은 세개 중에서 또두 개를 고르면 2랑 4가 쏘는 게 결정되고, 남은 것은 누가 쏘면 되겠어요? 5가 쏘면 되니까, 어머, 되게 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지. 그쵸? 어떻게 돼요? 나도 만족시키는 거 찾아야 돼요. 근데 제가 가를 굳이 굳이 왜 썼냐면, 가만족시키는 것을 살폈을 때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30가지예요.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120가지는 할 만하지 않지만, 50가지 밑으로는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돼, 이런 얘기 했잖아. 30가지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할 만하지. 할 만하지, 그치? 할 만해요. 그러면, 나를 만족시키는 거 찾아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해볼 생각도 할 만하다는 거야. 그렇지? 물론 그렇게 하진 않을 거지만. 자, 어쨌든 가에서 30가지를 만족시킨다를 썼지만 나를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어서 살짝 지웠습니다. 나는 뭐라 그랬냐면 역함수에 대하여 이게 뭔 소리야? F1에서 F5를 뺐는데 그것이 F1의 역함수에다 1 집어넣은 값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요. 우리 역함수일 때 어떻게 했지? 이걸 K라고 놓으세요. 한글로 풀었으면 누가 1을 쐈는지잖아. 그쵸? 다시. 1쏜 아이를 K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1쏜 아이를 K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K보다 크거나 같다인 거예요. 됐어? 자, 지금 뭐라 그랬어요? 누가 1을 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 여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1을 쐈는가? 후보군이 있어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 4, 5가 있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제외되는 아이들이 많아. F3은 F1보다는 커야 돼요. F4는 F2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면 저들은 1을 쏠 수가 있어? 없어? 못 쏴요. 누가 1을 쐈는지가 궁금하다.

너는 1을 쏠 수가 없고요. 너도 1을 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보다 작은 아이를 쏴야 되는 애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을 쏠수 있는 후보 중에 3과 4는 제외가 되었어. 1을 못 쏴. 조금 더 생각할까요? 5개가 다 되지도 않아. 만약에 여러분들 5가 1을 쏘게 되면, K가 5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함수 값의 차는 아무리 커도 삽니다. 어차피 1대1이기 때문에 두 함수 값의 차는 아무리 커도 4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그 차가 5가 돼야 돼. 게다가 심지어 1이니까. 그렇잖아. 그치? 그렇잖아. 이게 성립하겠어? 안 돼. 5도 있잖아. 못 쏴, 1을. K가 5일 순 없어요. K가 5일 수 없잖아. 그래서 1을 쏠수 있는 아이가 1과 2밖에 없어요. 어허. 그럼 어떻게 되냐면, F1이 1이거나 F2가 1이에요. 나에 의해서 케이스가 결정됐습니다. 아직 나를 만족시키는 모든 걸 찾은 건 아닌데, 나와 가를 해석하면서 1을 누가 쌓는가에 따라서 저는 케이스를 나누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함수 얘기할 때. 일단 쏠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라 그랬잖아요. 쏠수 있는 것은 1이 1쏠 때, 2가 1쏠 때예요. 끝. 그래서 갑니다. 첫 번째. F1이 1인 경우. 두 번째. F2가 1인 경우. 이렇게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 접근이 어려워. 접근이 생각보다 어려워. 그리고 이제 F1이 1인데 가 나를 다 만족시키는 거 찾아가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1은 일단 1을 쏘게 해놓고 시작할게. 그러면 F3은 1보다 크기만 하면 되고 F2는 F4보다 커. 이렇게 F2는 F4보단 작아야 되고 조건을 다 나열해볼게요. 그리고 K에 해당하는 게 1이니까 뭐라고 쓰면 돼? F1 빼기 F5는 1인데,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중요한 거는 얘가 또 1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 F5로 가능한 게 뭐뭐뭐 있어요?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지. F3도 어때요?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지. 그 말은 F3과 F5는 각자 다른 걸 쏘기만 하면 돼. 자, F3아, 너 가서 한번 쏴봐. 너 누구 쏠래? 네 가지 있지? 하나 쐈어요. 네 가지. F3이 쏠수 있는 거네 가지. 그러면 남은 것들 중에 F5가 하나 쏴. 세 가지. 그러면 남은 게두 개죠. 이두 개는 크기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와 4는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12가지.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아,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야. 일단 F1은 1을 썼어. 여기서 하나. 1이 1쏜건 끝난 거예요. 그럼 2, 3, 4, 5가 남은 2, 3, 4, 5를 어떻게 쏘는지가 궁금한데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원하는 조건들을 일단 나열을 해서 써봤어. 그랬더니 F3은 1보다 크니까 2, 3, 4, 5가 프리패스야. 근데 마찬가지로 1에서 F5를 뺀 거잖아. F1이 1이니까. 그 차이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차피 다른 수를 쏠 거니까. 1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F5도 자유로워요. 그래? 너도 자유, 너도 자유면 일단 골라봐. 너 먼저 골라. 그 다음에 5가 골라. 남은 두 개는 어때?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너네는 선택권이 없어. 끝. 그래서 12가지예요. 괜찮죠? 두 번째 케이스 가볼게요. F2가 1인 경우. 어차피 케이스가 이두 가지밖에 없었어. 없었어.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상황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헷갈리거나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내가 이것도 찬찬히 하면 돼요. 똑같이 할 거야. 1, 2, 3, 4, 5가. 1, 2, 3, 4, 5를 쏠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여기도 뭐예요? 1대1 대응입니다.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조건도 일단 2가 1을 쐈어. 그럼 남은 2, 3, 4, 5를 1과 3과 4와 5가 쏴야 돼요. 자, 조건들 또 써볼게. 가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F1보다 F3이 커요. 아직 여기에는 뭔가 없어요. 그 다음에 F2가 1이니까 1보다 F4가 크니까 F4는 자유예요. 저이 단어 좋아하잖아요? 쓸 때? 얘는 자유야. 그러면 F4는 잠시 가서 기다려. 넌 남은 거 쏴. F4는 기다려도 돼. 그죠? F4는

다른 데 F4는 일단 기다리라고 할게요. 그 다음 하나 더 조건이 뭐였냐면 F1 빼기 F5가 크거 나갔습니다. 뭐보다? 2보다. K가 2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연결된 게 F1이에요. F1이 결정돼야 F5를 결정할 수 있고 F1이 결정돼야 F3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F1, 5, F3, F1, F5, F3이 가능한 경우를 무엇을 이용해서 F1을 이용해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1은 1일 순 없죠. 1은 이미 솔드아웃이에요. F1이 2거나 3이거나 4거나 5일 수는 없잖아. 여기다 큰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사람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 1은 안 되지. 5여도 안 되잖아. 그러면 F1은 2거나 3이거나 4예요. F1이 2인 경우부터 시작할게요. F1이 2가 되면 F5로 가능한 건뭐 있을까? 두 함수값의 차가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4여도 되고요. 5여도 됩니다. 맞아? 4여도 되고 5여도 됩니다.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4를 사용했다면 남은 것들은 몇 가지가 가능할까? 여기서는 4일 경우에 몇 가지, 5일 경우에도 몇 가지. 어차피 똑같아. 2보다 큰 값은 3, 4, 5가 있거든요. 그죠? 3, 4, 5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4를 사용하든 5를 사용하든 F3이 가능한 건 나머지 두 가지예요. 4일 때두 가지, 5일 때두 가지니까 총몇 가지라고 쓸까요? 네 가지. 이렇게 갈게요. 요거 두 가지와 요두 가지를 곱하는 거야. 괜찮겠어? 이게 만약에 헷갈리시면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이렇게 가셔도 돼요. 가능한 거 4, 5 이렇게 내려서 써도 돼. 이게 2고 이게 4일 때 함수값으로 쓰는 거야. 4일 때 얘는 누가 가능해요? 3 또는 5, 여기는 4 또는 5 이래서 네 가지다.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좀 편하게 갈수 있으니까. 어차피 2보다 큰 3, 4, 5 중에서 4 또는 5를 선택하면 남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진짜 남은 건 F4가 가져갈 거거든. 됐어? 어차피 F2는 결정됐고, F1, 3, 5가 선택되고 나면 남은 F4는 남은 거 하나 가져갈 거잖아. 됐잖아. 그러니까 F4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남은 거 가져갈 거라서. 오케이? 그래서 네 가지 나왔습니다. 자, F1이 3이 되면 어때요? F5는 1은 안 돼. 솔드아웃이야. 그럼 2, 3, 4, 5만 가능해. 두칸 이상 차이가 나야 되니까. 그러면 3, 5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3보다 큰 수는 4, 5 남아있거든. 5가 솔드아웃이니까 F4는 무조건 4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야? 한 가지인 거야. 괜찮죠?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자, 4가 되게 되면 차이를 봤을 때 2여도 되고요. 없어. 그죠? 2여도 되는데 1은 안 돼. 그 다음에 차이가 2 차이 나는 함수값은 없잖아요. 그러면 2를 쏴야만 합니다. 4보다 큰 값은 뭐 있어요? 5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몇 가지? 6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케이스에 해당하는 게몇 가지냐? 6가지입니다. 둘이 더 할까요? 2번 케이스, 1번 케이스? 그럼 총몇 가지? 18가지네요. 뭐야, 굉장히 별거 없는데, 간단하게 들어갔는데, 이래도 정답이 될까? 하고 객관식 보기를 봤더니, 분모에 비해 분자가 꽤나 초라한 편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위안을 준다니까? 오케이, 그럼 해보자. 맞는지. 그러면, 일단, 120이니까. 6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치? 6으로 나누면 3이고, 6으로, 아니, 6으로 나눠지니? 6으로 나눠지지, 20. 그래서 정답 20분의 3이 있나요? 있네요. 객관식 보기. 1번 끝.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요때까지만 해도 뭔가 대단히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것 같았지만 여기로 오니까 어때요? 진짜 하나하나 체크하는? 여기에 가디순이 쓰였나요? 아니요. 뭐, 중복 순열이 쓰였나요? 아니요. 대단한 조합이 쓰였나요? 아니요. 진짜 그냥 함수의 개수와 확률. 근데 그 함수의 개수가 어떤 뭔가 멋진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 배운 개념이 쓰였나요? 아니요. 케이스를 잘 나누고 분석 잘하는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확률로 나오는 100만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거지. 그치? 그냥 수학적 확률을 구하시오의 문제의 유형 중에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함수의 개수 세 개. 그죠? 그러면서 분석하는 것들과 해석하는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F, 일단 여기서

회사의 포인트는요, 잠시 다녀오자면.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이거였어. 가를 해석했을 때 행복했으나, 행복했지만, 나랑 같이 엮어서 가려니까 조금, 가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만 생각한다. 이건 좀 부담스러워서, 나를 봤을 때 역함수라는 그게 나타나면 일단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10K로 바꾸면서 제가 이렇게 했죠. 누가 1을 쐈는가? 누가 1을 쐈는가? 그걸 봤더니 3이랑 4는 1을 못 쏴요. 그리고 5가 1을 쏘게 되면, 그러니까 5가 되다 보니까 함수값의 차가 5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 5도 못 쏴? 그러면 1을 쏠수 있는 애가 2랑 1밖에 없네? 요거 알아내는 게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쏠수 있는 아이가 결정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F1이 1인 경우와 F2가 1인 경우로 나눴어. 그렇게 놓고 일단 1은 이미 솔드아웃이 됐으니까라는 생각을 집중을 하면서 나머지를 찾아가는데 조건을 다시 썼잖아요. F1이 1이면 F3은 자유로워요. F2랑 F4는 두 개가 뽑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 여기서도 F5도 자유롭네. 그러면 3과 5는 자유롭게 쏘면 되니까 네 가지 중에 하나, 세 가지 중에 하나. 남은 거 끝. 12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오히려 생각할 게 많았거든. 그렇게 편안하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했어요? 일단 F4는 free니까 너는 남은 걸 쏘자라고 결정을 해놓고 여기서 생각을 한 거예요. 1이 결정돼야 3도 쏠 것이 결정되고 1이 결정돼야 5도 결정이 된단 말이야. 어떤 걸 쏠지. 그래서 두 조건에 같이 엮여 있는, 물려 들어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는 게 좋아요. 이것도 중요하지. 어차피 두 조건을 다 찾아야 되는데, 두 조건을 두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게 F1이야. 그러니까 F1을 기준으로 케이스 안에 말하자면 케이스를 나눈 거예요. F1은 2, 3, 4, 5 중에 쏘는데, 이거 5면 안 되니까 2, 3, 4밖에 안 돼요. 케이스 안에 케이스를 나누고 직접 하나씩 세어 간 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복잡할 건 없는 게, 이네 개가, 이네 개를 쏘면요. 4팩토리얼, 24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내가 나열해 가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래서 2를 쐈다면, 이 되잖아. 그치? 2를 쏘게 되면 심지어 여러분 하나가 더 빠져나갔으니까 3팩토리얼 6가지. 이 안에 6가지가 가능한 것들 중에서 세는데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2보다 큰 3, 4, 5 중에서 쏴야 되는데 얘는 일단 F5는 두개 차이가 나야 되니까 4 또는 5가 가능하고 얘가 4를 쏘게 되면 남은 두 가지. 5를 쏴도 두 가지니까 총네 가지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 다음은 쉽죠.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찾을 생각을 하면서 함수의 개수를 구한 건데 생각보다는 여러분들 좀더 편안했습니다. 해보기만 하면요. 제가 볼땐 펜을 대는 것까지가 어려워. 그치? 내가 해내겠다고. 내가 이것을 해석해내겠다고 생각하는 그 용기까지가 진짜 어렵지. 그리고 눈에 가시가 보이면 제거하세요. 알았죠? 눈에 가시가 보이면 일단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편한 문제 하나를 풀고 갈까 봐요. 약정 공략이라고 너무 어깨에 힘 주는 문제만 풀면 또 힘들 것 같아가지고 마무리로는 좀 귀여운 거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근데 안 귀여울 수도 있어. 직접 해내겠다라는 그 결연한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치역의 원소의 개수 이야기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 하길래 그 문제를 하나 갖고 왔어요.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수능 완성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따끈따끈하게 푸는. 거기서 보시면. 이 시행에서 함수를 이런 조건에 만족시킬 때 함수의 확률을 구하는 거다 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로 해놓을까? 이거부터 해야지. 5에 5제곱부터 깔아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그잖아.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F1과 F3은 크기가 정해지니까 고르기만 하면 되네. 라는 생각과, 두 번째,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래요. 1, 2, 3, 4, 5가, 치역 원소 예를 들어서, 4개를 골라야 되잖아요. 이 치역 원소 4개를 고르는 방법이 몇 가지? OC1. 그 다음 시작해야 되다 보니까, 5 곱해놓고 시작할게요. 좀 마음이 놓였어. 왜? 그럼 5가 하나씩 약분되어가지고 5의 4제곱이니까. 계산도 좀더 간단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네모에 들어갈 것은 치역의 원소가 1, 2, 3, 4일 때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그러면 일단 1과 3이 쏠 것을 좀 골라볼까요? 1과 3은 어찌됐건 간에 내가 고르기만 하면 끝나잖아. 1과 3이 쏘는 것을 고르

뽑기만 하면 그들은 쏘면서 끝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과 2를 뽑았어, 내가. 그럼 어떻게 돼요? 1은 1을 쏴야만 하고요. 3은 2를 쏴야만 해. 그 끝! 그러면 이들은 화살에 맞았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3과 4는 무조건 화살에 맞아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잡하게 가지 마요. 왜 그러느냐? 쏴야 되는 친구가 2랑 4랑 5예요. 3명이서 2개를 다 각각 다 쏴야 되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3을 쏘는 게 2개, 4를 쏘는 게 1개거나 4를 쏘는 게 2개, 3을 쏘는 게 1개이기만 하면 되지 복잡할 게 없다는 거야. 그치? 또는 3, 4를 하나가 쏘게 되면 나머지 1또는 2를 쏘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그러면 몇 개 안 되니까 나열해보자. 이게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푸는 방법입니다. 구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무엇을 하겠다고요? 구성하고 배열할게요. 구성 후 배열이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예스! 일단 1과 2가 쏘는 것을 결정을 했고요. 이들은요, 3과 4는 무조건 쏴야 합니다. 그러면 치역의 원소가 정해지죠. 치역의 원소가 4개이기 때문에 1, 2, 3, 4가 화살을 무조건 받긴 받아야 되거든. 그러면 남은 구성은요, 1을 쏴도 되고요, 2를 쏴도 되고요, 3, 4였으니까 3을 쏴도 되고요, 4를 쏴도 됩니다. 생각보다 어때요? 별거 없잖아. 별거 없지. 3과 4가 무조건 화살을 맞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구성했으면 뭐 하면 돼요? 아이, 배열하면 되죠. 얘 몇 가지? 3팩토리얼 6가지. 6가지. 4 어디에 집어넣을까? 3가지. 3가지. 끝. 몇 가지입니까? 18가지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얘는 뭐예요? 1과 3이 쏘는 것을 고르는 방법의 수. 2, 4, 5가 쏘는 것을 고르는 방법의 수입니다. 3, 4가 있기만 하면 되거든. 나머지는 하나 더는 자유로워. 1, 2 중에 쏴도 되고, 3 중에 쏴도 되고, 4 중에 쏴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18가지네. 그럼 여기다가 6 곱하면서 가는 거죠. 108이 들어가 줍니다. 끝. 객관식이 아니더라고. 근데 더 이상 약분될 리 없으니까 그대로 갈게요. 625분의 108이. 분자분모를 더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답 733이 되겠군요. 733 끝. 정답은 733.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보통 이제 뭘 많이 하냐면 이들이 쏘는 거 두 가지를 고르고 나면 이들은 어때요? 서로 다른 네 개에서 알아서 쏠 수가 있습니다. 2가 쏘는 거 네 가지, 4가 쏘는 것도 네 가지, 5도 네 가지.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때는 치역의 원소가 두 개인 경우도 제외해야 되고요. 세 개인 경우도 제외해야 되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보단 이게 원소가 많이 길면 여러 개가 되면 그런 접근을 해야지. 치역의 원소가 4개라고 했는데 치역의 원소가 2개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인 경우를 제외해야 한다면 이 문제는 딸랑 셋이서 둘을 꼭 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3, 4 쏘고 나머지 하나가 뭘 쏘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3, 4랑 나머지 하나가 뭘 쏠지를 생각하고 구성한 다음에 배열을 하겠다는 거죠. 누가 3을 쏘고 누가 4를 쏠지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에 따라서 구성을 만들어봤더니 네 가지밖에 안 돼. 배열했더니 가디순으로 그냥 쉽게 해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역의 원소라는 말만 보고 혹시라도 항상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지 마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그렇죠? 다만 어렵게 나오는 문제일 때 어떤 거? 치역의 원소가 4개가 되려면 각각 원래 다 뭐 1대1 대응 이런 거 없으니까 각각 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죠. 그죠? 4 곱하기 4 곱하기 4, 64가지에서 뺍니다. 누구를? 치역의 원소가 2개인 경우. 그러면 너네 둘만 쏘는 경우를 제외하겠죠. 또 3개인 경우면 1, 2랑 3 쏘는 경우를 제외하겠죠. 1, 2랑 4 쏘는 경우를 제외하겠죠. 대신에 그 안에서 또 겹치는 경우들 빼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까지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텐데 꼭 그렇지 않잖아. 원소의 개수가 간단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죠? 자, 요렇게 함수의 개수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저랑은 다음 시간에는 조건부 확률로 만날 거예요. 조건부 확률도 조건부 그 자체가 어려웠던 적은 사실은 없고요. 조건부를 가장 해서 다른 내용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목을 조건부 확률인 척 다 들어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겉표지 안에 알맹이를 다양하게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복습 철저히 잘하고 오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즐겁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약점공략 미적분 차이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부터 4강, 5강, 6강 공부를 할 때는 이제 흔히 말하는 미분의 활용, 도함수의 활용. 자, 이 주제를 공부를 할 건데 상위권으로 도약하려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미적분을 선택을 했지만 사실 수능에서 수투도 출제가 되고 미적분도 출제가 되죠. 그런데 수학2에서 나오는 미분의 활용, 도함수의 활용이 미적분과 굉장히 많은 교집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공부하는 3시간을 좀 꼼꼼하고 완벽하게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수학2에서 고난도 문제를 풀 때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비해서 조금 힘들 거예요. 험난한 여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훨씬 더 달콤할 테니까 힘들더라도 쌤 믿고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 자, 주제는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미분의 활용입니다. 자료실에 쌤이 이제 교재를 올려놨어요. 교재를 만들면서 진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도함수의 활용이 미적분에 차지하고 있는 어떤 포지션이 이래요. 우리가 1강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수능에서 8문제가 미적분 출제가 되고요. 2점짜리가 1문제, 3점짜리가 4문제, 4점짜리가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은 예외 없이 요 4점짜리 3문제 중에서 하나가 뭐 28번, 29번, 30번이면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중에 하나가 도함수의 활용, 미분의 활용 문제로 예외 없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올해 수능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앞에 지난 3강 동안 공부했던 수열의 극한, 그러니까 뭐 급수, 정의해석 문제 이런 것들은 약간의 어떤 유형이 있습니다. 트렌드도 있습니다. 2023학년도 이전까지 나왔던 추세와 2024, 2025, 2026 트렌드가 좀 명확하게 구별이 되고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뭘 공부해야 될지가 딱 이렇게 뭔가 감이 온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도함수의 활용 파트는 일단 시험 범위도 엄청 넓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야. A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B라는 문제가 나오면 A랑 B의 교집합이 분명히 있어. 그런데 워낙 문제의 어떤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뭐총 10가지의 어떤 핵심 개념이 있다고 치면은 그 중에 한두 개 겹친다고 해서 우리가 느꼈을 때는 아, 문제가 유사하다. 내가 예전에 이 문제 풀어봤으니까 이 문제는 좀 쉽구나. 이렇게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도함수 활용 파트는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해요. 특정 주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요거 공부해. 그 다음에 요게 최근에 뭐 트렌드니까 너네들은 이거 해. 이거는 중요하니까 이거 먼저 해. 이런 느낌보다는 일단 중요한 설명을 싹다 해줄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는요,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수열이 크나 달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할 거고, 우선은 전체적인 트렌드는요, 수능에 보통 28번, 29번, 30번이 있으면, 최근에, 뭐한 3, 4년, 수능 문제는 28번 아니면 30번 문제가 도함수 활용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29번으로 나온 적이 평가원 모의고사에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28번 아니면 30번으로 출제가 되었었고요. 뭐 아시다시피 30번이 나오면 그의 수능 원탑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할 주제는 이

도함수 활용은 그냥 1등급도 맞추기가 만만치 않은 최고난도 문항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3시간 강의를 꼼꼼하게 들었어. 나는 30번 맞출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는 오히려 더, 잘못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가 보통 수능에서 21번이나 22번이 수투 미분의 활용 문제를 출제가 됩니다. 기출문제 분석하면은 22번으로 나왔던 적, 그러니까 공통과목 최고난도 문항 나왔던 적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21번이 미분의 활용, 22번이 지수로고 함수로 나왔던 적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제외하면 기본적으로는 22번, 어쨌든 최고난도 문항으로 수투 미분의 활용이 나오는데, 도함수 활용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부터 공부할 주제로서 커버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최근에 어떤 출제 방식이고, 그러면 이 도함수 활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미적분에서 도함수 활용 문제가 나왔어. 28번 아니면 30번으로 나왔어.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한테 딱 하나만 꼽아봐라. 아까도 말했지만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딱 중심이 되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물론 수투도 그래프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수투는 3, 4차 함수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우리가 다 외우고 있단 말이야. 근데 미적분에 나오는 함수는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함수. 쌤도 수능 해설 강의 같은 걸 진행을 할때 그게 수능 문제 딱 받아보면은 일단 태어나서 처음 보는 함수가 수능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함수의 성질을 이미 외우고 있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의 특성을 여러분이 최대한 빠르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 1호부터 문제 주어진 조건을 해석해가지고, 무언가, 무언가, 무언가를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일단 그래프가 안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가 가장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문제를 풀때 그래프만 알면 풀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조건, 주어진 정의를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수열의 극한에서도 급수 문제에서도 조건 해석이 중요했었는데, 이거는 예외 없이 수능의 30번 문제 미분의 활용, 도함수 활용이 나온다고 하면은 주어진 조건, 주어진 정의를 해석하지 않는 문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래프의 성질을 파악을 해야 돼. 이 안에는 뭐 극대값, 극소값, 최대값, 변곡점, 뭐 오목별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문제에서 무언가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이걸로부터 우리는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 찾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 그리고 주어진 조건이 나와. 해석을 해서 결국에는 그 문제에서 뭐 fx나 gx로 나와 있는 것들의 함수, 뭐 보통 다항함수 나온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함수가 무엇인지를 찾는 구조로 최고난도 문항 28번, 30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그러면 이거는 알겠어요. 선생님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온지는 알겠는데 그럼 문제를 풀때 필요한 어떤 뭐 개념 내지는 이런 것들 유형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살이 붙어서 흔히 말하는 접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함수의 뭐 증가, 감소, 그 다음에 극대, 극소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뭐 변곡점도 필요하고, 변곡점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때 오늘도 할 건데 미분 가능. 미분 가능이 사실은 수투에서 배운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미적분의 최고난도 문항에도 미분 가능 조건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일들이 정말 많이 등장했습니다. 거의 뭐한세 번에 한번 정도는 미분 가능이 들어갈 정도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 부등식은 뭐 출제가 많이 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뭐 방정식이나 부등식.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교점의 개수, 실근의 개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런 거 안에 녹아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알아야 되는데 쌤이 여러분이 4점짜리 문항을 지금 공략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일단 중위권, 중상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지금 도약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런 거 낱개들에 관한 개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강의 진행을 할 겁니다. 선생님, 저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능 개념, 수능 특강 드려요.

이거 듣는 게 아니라. 선생님, 증가 감소 이런 거는 이제 4점짜리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공부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요거를 여기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는지를 남은 3시간 동안 할 겁니다. 자, 끝났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이 한 10분 정도 이어졌는데, 자, 구조를 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뭐부터 해볼 거냐면은,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 쌤이 아까 교재 만들면서 막 되게 고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최고난도 30번 문제들 중에서 좀 과한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한 문제를 푸는데 막 30분씩 걸리는 문항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항들보다는 학생들이 좀 애매한데 공부를 하면은 풀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 그게 20번일 수도 있고 30번, 28번일 수도 있고 30번일 수도 있긴 한데, 자, 그런 문항들을 준비를 했고, 자,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럴 거야.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씩 풀어줄게요. 우선 먼저 쭉 살펴볼게요. 여기 2024학년도 수능 27번입니다. 3점짜리 문제입니다. 2024학년도 27번. 28, 29, 32, 4점이고 27번이 3점짜리 문항인데, 보통 요 문항을 뭐 가장 어려운, 최근 수능 한 10년 동안 나왔던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3점짜리 문항으로 꼽는 경우들이 많아요. 쌤도 이렇게 꼽고 있고. 그래서 3점짜리 문항이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미적분 27번은요, 최근에도 다른 과목 3점짜리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 그래서 사실은 4점짜리가 28, 29, 30이지만 27번 정도까지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뭐야? 미적분 8개 중에서 내 문제가 고난도 문제야. 어떻게 해? 그런데 우리가 이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숙명이죠. 숙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게. 그래서 요걸 좀 이따 풀 거고요. 그다음에 수능 특강 교재 문제들도 비슷한 문제들인데, 이거는 이제 미분 가능 문제들이에요. 뭐 문제에서 절대값인 함수에서 요게 뭐 좌우 미분 계수 관련된 문제들인데, 그리고 문제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런 문제들, 이제 수능 특강 뭐 수능 완성 이런 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 기출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게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예, 29번 문제입니다. 29번 문제. 그러면 이런 게 있는 거야. 낯선 그래프.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래프. 뭐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x제곱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뒤에 더하기 ln 1 더하기 x제곱. 그럼 이 함수는 내가 상상이 안 가는 거야. 근데 그에 대해서 뭔가 특징들, 그렇죠? 새로운 조건, 새로운 함수가 등장을 하고 이것들을 해석을 해서 미분 가능. 아, 이 문제는 미분 가능 문제구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평가 모의고사 28번 문제입니다. 또 새로운 함수 GX, 3차 함수 FX가 GX, 탄젠트 GX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와, 이것들을 조건해석, 정의해석을 해서 요거 찾는다는 뜻은 함수 GX를 찾으세요. 함수 찾기를 하세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낯선 함수가 주어져 있고, 주어진 조건을 해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결국에는 문제에서 FX나 GX 같은 함수를 찾아서 함수값이나 미분계수를 구하는 형태의 문항이 28, 29, 30번이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요런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할 건데, 자, 우선은 순서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14번부터 아까 말했던 2024학년도 수능 3점짜리 문항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욕심상 더 많은 문제 막 엄청난 것들을 하고 싶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뭐 접선, 미분 가능 이런 주제들은 문제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14번입니다. 실수 t에 대해서 원점을 지나고 곡선 y는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데, 2의 x제곱도 있고 2의 t제곱도 있네요. 자, 여기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ft라고 할 때, fa가 마이너스 2루트2였을 때 f'a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울기가 ft니까 ft를 구해서 내가 f'a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3점짜리 기출 문제예요. 그리고 접선에 관한 개념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아, 이거 접선에 관련된 문제구나.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냐? 요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은,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의 t제곱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요. 분수를 쌤이 일부러 뺐고요. 그 다음에 t도 있고 x도 있지만, 사실은 xy에 관한 함수기 때문에 결국에는 2의 t제곱은 그냥 상수 취급을 하는 겁니다. 물론 t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긴 하지만, 그냥 이거 y절편이, 아, y절편은 아니군요. 어쨌든, y절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런 그래프인 거예요. 어떤 그래프냐면 이런 그래프예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그렇죠? y는 e-x제곱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y축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프는 뭐 요런 그래프 어쨌든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그래프입니다. 얼마 e의 t제곱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원점을 지나고 여기 접하는 원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대략 원점 여기라고 쳐볼까요? 이렇게. 네, 이 원점을 여기라고 치면은 자, 원점을 지나고 접하는 거니까 뭐 요렇게 생긴 접선이 있나 봐. 그리고 접선 문제를 풀 때는 접점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랬을 때 요곳의 기울기를 FT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T에 따라서 요 그래프가 위아래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이 원점에서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이 노란색의 그래프가 움직이죠. 그럼 그 노란색 요 직선의 기울기가 FT니까 FT는 T에 관한 함수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 다음 과정을 하는데, 우선은 뭐 교과서적인 개념이 문제 풀때 필요하죠. 뭡니까? 원점에서 곡선 바퀴 한점 원점 0,0에서 이 그래프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기울기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일단 요거는 완전 개념이에요. 이 문제에서 뭐 정의해서 이런 게 아니야. 그냥 개념입니다. 모든 접선 문제는 뭘로 푼다? 모든 접선 문제는 뭘로 푼다? 뭘로 푼다? 그렇습니다. 모든 접선 문제는 접점을 통해서 풉니다. T가 사용됐으니까 뭐 T, FT가 아니라 S, F, 아, F는 아니군요. 그래서 S, 뭐? S, E의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E의 T제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 원점을 지나는 걸 찾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Y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E의 T제곱은 요거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제곱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s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임의의 점 s, 2의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2의 t제곱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수많은 접선이 있는데 그중에 뭘 구하는 겁니까?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여기다가 0을 대입하고 여기다가 0을 대입해서 이제 요거를 만족하는 걸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하게도 t가 변하면 s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s도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s하고 t가 서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s라는 문자보다는 뭐 저거 갖다가 gt. 그러니까 s를 t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뭐 gt 이렇게 놓고 쓰면은 아, e의 마이너스 gt 제곱 플러스 e의 t 제곱 해가 전부 다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좀 번거로우니까 선생님 이렇게 썼습니다. 자, 괜찮니?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요 넘기시면은 2의 t제곱이 되고요. 요거는 이렇게 넘기시면은 마이너스의 1 플러스 s의 2의 마이너스 s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t를 굳이 구하려면은 ln 어쩌고저쩌고 쓰면 되긴 합니다. 네, 쓰진 않았고. 자, 다시 말하자면 이게 3점짜리 문제예요. 3점짜리 문제. 자. 이렇게 했어.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것의 기울기를 FT라고 하였다. 그러면 FT가 뭡니까? FT가 뭡니까? FT가 여기서의 기울기가 뭡니까? 기울기. 여기 기울기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제곱이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괜찮니? 근데 그 기울기가 뭐인 걸 찾는 거야?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는 A 값을 찾아서 F 프라임을 구하는 건데 잘 보면 뭐가 이상해요. 이거는 FT는 T에 관한 함수입니다. 기울기. 근데 이게 지금 S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막 어떻게 구하지? 막 혼란스러워지는데 사실 이게 이제 수능 기출 문제잖아요. 2024학년도 수능 이전에 이런 아이디어가 사용되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20학년도 수능 30번 문제입니다. 2020학년도 수능 30번도 아이디어가 비슷하거든요. 좀 옛날 문제긴 합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기출문제를 잘 공부한 학생들은 이 문항을 봤을 때 그것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풀수 있었고, 여러분들도 올해 새로운 수능 문제가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기출문제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풀수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니까 꼭 정리를 해두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일단 내가 요게 되는 순간, 이게 뭡니까, 지금? 자, 우선 요것부터 해볼까요? 자, 이게 마이너스 2 루트 2라는 거는 마이너스 2의

2분의 3제곱이지요. 그러니까 요게 되는 순간에 a에 대해서 f 프라임 a를 물어봤는데 그거는 뭐가 되느냐? a 값은 못 구하지만 s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순간에 a를 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a는 뭡니까? 이거는 s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순간에 요건 t 값인 거죠. t 값. 왜냐면 이게 ft에 대해서 t 자리에 a가 들어가는 거니까 s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순간에 t 값. 그럼 그때 그 t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대입하면 되는 거죠. 여기 대입하게 되면 뭐 굳이 구하려면 구할 수 있죠.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하고 여기 대입하게 되면은 네, t 값이 나옵니다. a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질문이 뭐냐면 이걸로부터 우리가 f 프라임 A를 구하는 겁니다. F'T를 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 식의 양변을 T에 관해서 미분해야 돼. 근데 그때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S하고 T가 서로 관계가 있죠. 따라서 이거는 S하고 T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식은 어떻게 돼요? 합성함수 미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S 자리에 GT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거 미분하게 되면은 2의 마이너스 S제곱 곱하기 G'. t라고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를 대입하게 되면 내가 구하고 싶은 f 프라임 a가 얼마가 되느냐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요거를 그러면 아 이거는 어떻게 돼요? 2의 2분의 3제곱이야. 왜? s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를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요걸로부터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의 양변을 t에 관해서 미분을 합니다. 자, 미분해 볼게요. 앞에 거 미분 그대로 하게 되면은 여기 쓸까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제곱. 뒤에 거 미분 앞에 걸 하게 되면은 플러스 1 플러스 s의 2의 마이너스 s제곱. 자, 양변을 지금 t로 미분한 거야. 그리고 곱하기 ds dt 합성함수 미분이죠. 이게 2의 t제곱이 됩니다. 자, 요게 좀 어색하지? 그지? 왜냐면, 이거는 t고, 이거는 s에 관한 식이니까, 양변을 t에 관해 미분하게 되면, 이건 그대로 2의 t제곱이지만, 이거는 쉽게 말하면, 합성함수 미분을 하는 형태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ds, dt. 그리고 지금 내가, 요 식은 뭡니까? 이 왼쪽 식을 s에 관해 미분한 거고, 거기다가, 이렇게 곱해줘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하니까, 요건 사라져가지고, s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제곱 곱하기, ds dt가 2의 t제곱이 됩니다. 자, 나는 요거 구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언제? a가 되는 순간에. t가 a가 되는 순간에. 그럼 그때 s는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죠.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죠. 그리고 ds dt가 요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2의 t제곱이 얼마입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마이너스면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는 2분의 1이고 2의 2분의 3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2의 2분의 3제곱이 됩니다. 약분되면은 하시면은 이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것이지요.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3분의 1에 2 루트 2. 그래서 객관식 문제죠. 정답은 1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사실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28번, 29번이어도 됩니다. 30번이 되기엔 조금 최근 수능보다는 좀 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3점짜리 쉬운 문제 절대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이 문제가 잘안 풀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다른 3점짜리에 비해서 좀더 어렵게 출제가 된 거고,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와 유사한 문제도 있어요. 어디에? 선생님 교재에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요 이야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자, 요런 유사한 문제가 뒤에 17번에 있습니다. 17번이 수능 특강 레벨 3의 1번 문제인데 보면 문제가 비슷해요. 요건 좀 이따 풀도록 하고, 그래서 방금 이해한 학생들은 잠깐 멈춰놓고 17번을 풀어본 다음에 이따가 확인해도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주제, 15번, 16번 주제인 바로 미분 가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 자, 요거는 이론 설명을 선생님이 한 5분 정도 한 다음에 할 테니까. 자, 따라오세요. 함수의 미분 가능. 아까 살펴봤지만, 미분 가능 문제는 최근 수능의 4점짜리 문제에서 출제빈도 매우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수투에도 종...

종종 나옵니다. 수투 22번, 뭐 20번 이런 문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 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일반적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항함수 전부 다 미분 가능하고 지수로그 상황함수 이제 미분 가능한데 미분 가능할지 안 할지 애매한 문제들이 수능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가 첫 번째는 그래프가 이렇게 구간을 뭐 이거 A라고 했을 때 구간을 토대로 구간을 나눠서 한쪽에는 이 그래프, 한쪽에는 뭐 이런 그래프, 한쪽에는 이런 그래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a보다 작을 때는 무슨 그래프, x가 a보다 커놨을 때는 무슨 그래프. 이렇게 a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하나는 동그라미 그래프, 하나는 세모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등장을 하면서 문제 조건에 미분 가능하다. 뭐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만 돼야 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경계면에서 미분 가능이 엄청 중요한 거죠. 이게 첫 번째 출제 빈도가 높은 미분 가능 주제고, 자, 두 번째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 뭐 절대값 fx, 절대값 gx. 뭐좀 어려운 경우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절대값 gx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절대값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함수는 미분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다항함수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런 다항함수가 있다고 치면은 이게 y는 fx야, x축이고 절대값 fx는 뭡니까? 이 그래프가 0보다 큰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요. 이 아래쪽은 접어서 올려서 이런 그래프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x축과 만나는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들이 생깁니다. 자, 미분 가능을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기로 뭐 뾰족하면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런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점들이 뭐 명확하게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절대값 내부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문제에서 미분 불가능할 수가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x축이 이렇게 있고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있으면 이건 절대값을 씌워도 요렇게 요런 식이 되면서 이때는 x축과 만나지만 미분 가능하고 요때만 불가능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수투에서도 많이 본적 있죠. 그러면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x축과 만나는데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경우가 미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접선의 경우가 아니면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절대값의 특징이 뭐예요? 그래프를 접어서 올리는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런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뭐 양수라고 치면은 요점 기준으로 오른쪽은 그대로지만 왼쪽은 접어서 올리니까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기울기가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에서 순간변을 다르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고요. 요거를 조금 강의할 때 구두로 말하는 말 기준으로는 뭐 좌우 미분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지금부터 알려주겠습니다. 일단 출제빈 높은 미분 가능 주제 두 가지예요. 뭐그 밖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자, 우선 함수 fx가 있는데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정확한 정의가 이렇습니다. f 프라임 a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미분 가능의 요 정확한 정의는 f 프라임 a가 존재한다. 근데 f 프라임 a가 뭐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이게 f 프라임 a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f는 fx가 x 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f 프라임 a가 있다는 뜻이고 그 말은 요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안에는 다음에 두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고 실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이 동그라미 1번, 2번 가지고 푸는 거예요. 결론이 이렇습니다. 결론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 동그라미 1번, 2번을 푸는 건첫 번째. 이게 쉽게 말하면 존재해야 되니까 어떤 값으로 수렴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첫 번째. 리미트 h 0으로 가네? 분모가 얼마로 갑니까? 0으로 갑니다. 분자가 얼마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돼요. 그럼 이 분자를 보니까 여기는 fa입니다. 함수 값이고요. 여기는 f의 a 더하기 h인데 h가 0으로 간다는 뜻은 이거는 fa가 아니라 a 근처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함수 값과 극한 값이 x는 a에서의 함수 값과
그 다음에 A 근처에 해당하는 함수값처럼

보이진 하시는 건 극한 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극한 값이 서로 같아야지만이 분자가 0을 향해 수렴하게 되겠고, 그 말은 최종적으로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뜻입니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거는 연속이라는 뜻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미분가능 문제가 나오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아, 그 점에서 연속이라는 말이구나. 이걸로 먼저 조건 하나를 뽑아내가지고 식 하나를 얻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게 훨씬 중요하죠. 훨씬 중요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두 번째. 그래, 0분의 0꼴이란 말이구나. 알겠어. 그런데 이 값이 존재한다는 말 안에는 이 말이죠. h가 0 플러스로 갈 때와 h가 0 마이너스로 갈때 서로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는 말 안에는 좌극한과 우극한.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연속의 좌극한 우극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변화율의 좌극한과 우극한. 알겠어요? 함수값에 해당하는 좌극한 우극한이 아니라 요 변화율에 대한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변화율은 뭡니까? 뭐 기울기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특정한 점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A 오른쪽으로 올 때와 A 왼쪽으로 올 때에 해당하는 이 변화율이 서로 같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한글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좌우 미분계수가 동일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냐면 미분계수는 원래 그냥 미분계수예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학생들에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그래프가 있어. 이게 A야. 여기서 미분 가능해. 왜? 이렇게 접근할 때의 순간 변화율과 이렇게 접근할 때의 순간 변화율이 서로 같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갔을 때저 변화율과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갈때 변화율이 같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생긴 그래프. 자, 요 점을 내가 a라고 했을 때 이거는 왜안 되느냐? 이렇게 접근할 때는 요런 느낌의 양의 순간 변화를 갖게 되고요. 요렇게 접근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음의 순간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리미테이션 0 플러스로 갈 때랑 0 마이너스로 갈때 값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한 겁니다. 연속은 되지만 미분 불가능하고 이걸 지금부터 이제 좌우 미분계수가 다르다. 그래서 요거 조건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 미분 가능 적용할 수 있고 수능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최소한 미분 가능 풀수 있습니다. 수능 문제가 과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지금 설명했던 미분 가능에 대한 개념만 알면은 수능의 최고난도 문항을 풀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2020, 2015학년도 수능 막 이런 때에는, 요런 개념만으로도 30번 문제 풀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분 가능 문제가 나와도 그 안에 정의해서, 조건에서, 함수 찾기, 그래프, 낯선 그래프 그리기, 거기에 추가적으로 미분 가능, 요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서, 트렌드가 조금, 뭐랄까, 바뀌었다기보다는 좀, 복잡해졌다. 좀더 이렇게 확장됐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고. 자, 그럼 지금부터 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수능 특강 교재에 있는 레벨 2에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고난도 최고난도 문항은 아니죠. 예, 미분 가능 그냥 관련된 문제들인데 미분 가능이란 단어는 없지만 사실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함수 f(x)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뭐 절대값이 포함이 돼 있고 a, b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고 a 양수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지수함수.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b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뭐 b가 아마 음수일 것 같긴 한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다고 쳤을 때뭐 이런 그래프고요. 거기에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게 요렇게 되고 뭐 요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b가 양수라고 나오면 어떻게 되냐? b가 양수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재미없겠죠. 그쵸? 절대값을 씌우나 안 씌우나 문제로서 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때 질문이 뭐냐?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때 이거 아까 했던 거죠? h분의 f의 0 더하기 h 마이너스 f0. 그죠? 리미트 h 0 마이너스로 갈때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ln 2분의 1은 뭡니까? 마이너스 ln 2입니다. 라는 뜻은 두 개의 곱이 음수란 뜻이에요. 그럼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란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0을 대입하게 되면 a가 나옵니다. 그게 얼마란 뜻이에요? 그게 루트 ln이라는 뜻이지요. 왜? 그래야지만이 이게 기울기가 루트 ln이. 이걸 접어 올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ln이.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ln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 값이 나온 거예요. b 값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b 값은. 그렇죠. x축과 만나는 절대값 안쪽이 0이 되는 그 값이 0이니까 여기다 0을 대입하게 되면은 a 곱하기 2의 0제곱 플러스 b가 나오고 이게 0이 되므로 b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ln이가 되고요. 질문이 f 프라임 ab인가요? 자, f 프라임 ab는 f 프라임 마이너스 ln이가 되는 거죠. a가 루트 ln이, b가 마이너스 루트 ln이. 그리고 f 프라임이 잠깐만, 이 절대값이 f 프라임이네. 자, 그런데 f 프라임 ab인데 마이너스 ln이는 음수잖아. 그러면 최종적으로 요런데 요게 마이너스 ln이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절대값 안쪽이 음수인 상황인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요게 아니라 마이너스 a의 2의 x제곱에다가 이 x자리에 마이너스 ln이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 값 요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ln이 곱하기 그다음 2의 마이너스 ln이는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루트 ln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어때요? 문제가 그냥 미분 가능이란 단어는 없지만 실제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을 찾고 그게 0이란 뜻이고 그다음 거기에서 오른쪽과 왼쪽에 요 값을 통해서 미지수를 결정하는 그냥 3점 수준의 문제입니다. 미분 가능만 있으면 푸는 문제. 자, 그런데 이런 게 궁금한 거죠.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등장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어떤 개념이 등장을 할까? 자, 그게 지금부터 공부할 주제입니다. 자, 요거는 문제를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수능 특강 레벨 3의 3번입니다. 그러니까 수특 교재 그 단원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문제예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극대값 9분의 1 같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요렇게 생긴 3차 함수라는 뜻이네. 그리고 요 값이 9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좋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함수 gx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뭐, 그죠? 지수 함수. 거기서 역함수가 있어. 역함수가. 자, 갑자기 머리 아프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함수 hx를 새롭게, 그래프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이 정도면 수능에서 28번, 30번 수준 될수 있죠. fx랑 g 역함수 x, 마이너스 이프트 0 사이에는 이렇게 되고, 0보다 컸을 때는 x분의 ln 1 더하기 fx.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설명했던 대로 0을 기준으로 0 왼쪽에는 이런 그래프, 0 오른쪽에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지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마이너스 2보다 컸을 때 항상 미분 가능하다. F3. 다시 말하면 함수 fx를 결정하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구조가 최근 수능에 나오는 4점짜리 미분의 활용, 도함수 활용 문제와 똑같습니다. 문제의 구조가. 새로운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거기다가 낯선 조건을 여러분들이 해석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양념을 뿌리는 거죠. 역함수, 미분 가능, 뭐 접선 이런 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설명했던 것처럼 뭐가 시험에 나올지 몰라요. 이거를 뭐 선생님이 이거 이번에 중요해. 또 이번에 6월달도 나 9월달도 나왔으니까 수능에도 나올 거야라고 말하는 거는 좀 과한 겁니다. 실제로 수능에서 6월달에 A라는 개념이 나오고, 9월달에 A라는 개념이 나오고, 수능에 안 나왔던 사례 셀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6월달, 9월달에 어떤 트렌드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수능에는 작년 수능하고 똑같이, 작년 수능의 문항 구조, 뭐, 밸런스, 그 다음에 뭐, 난이도, 이런 걸 따라갔던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공부를 하시고, 어쨌든 구조는 알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미분 가능이니까 그죠? 마이너스부터 0이고 0보다 크니까 0일 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0일 때가. 그럼 아까 설명했던 이 빨간색
첫 번째.

아, 0일 때 연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0일 때 연속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한 F0 더하기 G의 역함수 0가 여기다가 0을 대입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면 알겠지만 0을 대입하면 분모가 0이 돼버려요. 그러면 무슨 말이야? 0을 대입할 수 없는데 0보다 크다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이렇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극한을 리미트 x를 0 플러스로 보냈을 때 이때 x분의 ln 1 더하기 fx. 네,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 얻는 거예요. 이건 뭐야? 연속 조건을 식 하나 얻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속 조건. F0. 뭐, 특별히 따르면 안 나와 있죠? F0. G 역함수 0는 뭐냐면, 역함수니까, 일단 함수 GX를 잠깐 봐보겠습니다. 자, G 역함수, 잠깐만요. G 역함수 0를 쌤이 K라고 놓으면은, 이거 무슨 말이냐면, G의 K가 0이라는 뜻입니다. g의 k 0이라는 뜻인데 이 함수 gx를 잘 보면 인수분해가 되죠. 이 함수 gx를 보면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됩니다. k값이 바로 나오죠.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k를 대입할 때 0이 되려면은 그렇죠. 이게 0이 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이 x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k가 제로. K가 제로. 아, 함수 GX는 0,0을 지나는 거구나. 아, 이게 0이구나, 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구하는 거죠. 와, 이걸 구하는데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야. 이거 어떻게 구하지? 근데 이것도 잘 보면은 재밌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 공식 외웠니?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ln 1 더하기 X. 이거 얼마야? 1이야. 1이야. 그러니까 일단 요걸로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요걸 갖다가 살짝 바꿔볼까요? 여기다가 fx라고 쓰시고, 그래서 곱하기 x분의 fx 이렇게 식을 fx를 한번 곱하고 곱하고 만드시면은, 자, 잘 봐봐. 현재 분모가 얼마로 갑니까? 0으로 가죠. 분자가 0으로 가지 않으면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분자가 0으로 가려면은 fx가 얼마가 돼야 돼? 제로가 돼야 돼. fx가 제로가 돼야 돼. 그래야지 ln 1 더하기 0은 0이기 때문에 0분의 0 꼴리. 수렴하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가 뭐를 알수 있냐면은, 아, F0가 제로구나. 이걸 알수 있습니다. 이것도 0인 거야. 이것도 0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랬을 때, 이게 얼마에 수렴한다고요? 1에 수렴하는 겁니다. 그럼 이 나머지가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이 되는 거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이거 뭐죠, 이게? h분의 f에 0 더하기 h 마이너스 f0. 아, 이게 f 프라임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f0도 제로고 f 프라임 제로도 제로인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0인 거를 알수 있지요. 이 3차 함수인 거야. 그래서 함수 fx는 뭐가 되니?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이런 꼴인 거야. x조 접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0, 0, 원점에 접해야 되기 때문에 x제곱의 인수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내가 ab만 결정하면 이 문제 끝나는 거야. f3을 물어봤으니까. 근데 첫 번째 사용할 수 있는 식이 9분의 1. 그렇죠? 극대값이 9분의 1. 두 번째 사용할 수 있는 식이 그렇습니다. 미분 가능의 동그라미 2번. 아까 뭐였죠? 좌우 미분 계수가 똑같다를 이용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이 동그라미 2번, 자, 이 동그라미 2번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식을 세울 것인데, 이 동그라미 2번 식은 가장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위의 식을 미분해서 0 대입하고 아래 식을 미분해서 0 대입해서 얻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위의 식을 미분하게 되면은 f 프라임 제로 더하기 g 역함수 미분 제로 요렇게 위의 식을 미분해서 0 대입하고 그다음 아래 식을 이거 미분하면 함수의 몫의 미분해야겠네. 자, 하겠습니다. x의 제곱분의 아, 이거 대입할까요? 1 더하기 fx 이렇게 되는 거죠. x분의 ln ax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1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모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씁니다. 요거 미분하게 되면은 AX의 세제곱

0: bx의 제곱 1분의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3ax의 제곱 더하기 2bx 이렇게 되고요. 거기다 곱하기 x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 그대로니까 ln ax의 제곱 더,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를 리미트 x를 0 플러스로 보냈을 때 이게 서로 같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나눠서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x제곱 보이죠? 여기에 3ax제곱 더하기 2bx에서 xx니까 또 x제곱 보입니까? 그럼 이거 x제곱 없어지고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면 이건 0 더하기 0 더하기 1이니까 분모는 1이고 분자는 2b만 남게 됩니다. 여기가 2b가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렇게 구합니다. 요렇게. 여기는 ln 1 더하기 세모 이런 꼴이야. 근데 그 세모에 bx제곱 AX 세제곱이니까 X제곱으로 묶어내시면 얘가 B 더하기 AX가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뒤에 파트는 B가 됩니다. 자, 옮겨서 잠깐만 써줄게요.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X제곱에 ln 1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요거를 구하는 거야. 근데 이 값이 B가 된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이거 갖다 똑같이 이렇게 AX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을 분모에 곱하고 분자에 또 AX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을 곱하고 X제곱 만드시면은 요게 1이에요, 이 값이. 그리고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X제곱 X에서 B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가 되는 거야. 자, 요 과정은 뭐 앞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가 B가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요것만 구하면 됩니다. F'는 제로였고요. 쥐 역함수 프라임은 어떻게 됩니까? 역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쥐 역함수 프라임 제로는 원래 함수 미분의 역수가 됩니다. 그런데 함수 gx가 2의 2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2니까 쥐 프라임 x는 2 곱하기 2의 2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이 되고 여기다 00 대입함 이 값은 3이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B잖아요. 근데 이 B가 뭐라고요? 0 더하기 3분의 1이어서 B가 3분의 1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극대값이 9분의 1인 걸 사용해서 A값을 구하면 이 문제가 끝이에요. 자, 요거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남겨주겠습니다. 수능 특강 선생님 강의 진행을 하면서 뭐 꼼꼼하게 문제를 여러 번 풀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고. 자, 일단 B는 3분의 1, A 결정 어떻게 합니까? 이거 미분의 능형인 걸 찾게 되면 0하고 어떤 값 나오겠죠? 그것의 함수값이 9분의 1인 걸 이용해서 구하시면은 이 문제 최종적인 정답은, 답은 확인해줘야죠. 답은 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직접 계산해 보시고 A는 그러니까 B는 3분의 1이 나오고요. A가 얼마 나왔더라? A가 9분의 2. A는 9분의 2, B는 3분의 1 나와서 정답은 9가 됩니다. 자, 이렇게 1시간 동안 이런 설명을 꼼꼼하게 같이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분의 활용, 도함수 활용 쉽지 않아. 그런데 절대 교육 과정을 벗어나 출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꼼꼼하게 공부하고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할수 있는 거를 모조리 하십시오. 기출문제, 수능특강, 수능완성,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한두 문제씩 나와 있는 도함수 활용 문제들을 잘 정리하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실전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5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7 약점 공략 기아의 김창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부터 6강까지는 네, 평면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면 벡터 부분은 참 정말로 정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딱 떠오르시죠? 그렇죠. 평면 벡터의 내적, 벡터의 내적과 관련된 문항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요. 보통 29번 아니면 30번 자리에 네, 출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왔는데 28번에 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번호로 28, 29, 30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또 자주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은 하셨겠지만 그래도 기출문제 또한 우리 연계교재 문항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번 네 번째 4강에서 평면 벡터를 이제 시작할 텐데 이 평면 벡터 단원에서 주로 많이 출제가 되었던 문항들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평면 벡터 출제 경향은요. 일단 기본적인 연산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위치 벡터, 다양한 벡터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렇죠. 벡터의 성분으로 표시된 이 벡터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고 다양한 연산을 기본적인 연산과 그 응용된 연산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벡터로 나타낸 직선과 원의 방정식이 출제가 되고요. 특별히 이제 벡터와 영역 그리고 정말 많이 출제된 별표 3개 보이시죠. 평면 벡터의 내적과 관련돼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은 주로 기본 연산과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살펴보고 5강과 6강에서는 평면 벡터의 내적 이 부분을 5강하고 6강에서 중점적으로 내적 문제만 살펴볼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도 상당히 깊이 있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실에 문제는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미리 풀어보시고요.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기본 연산과 그 다음에 이제 위치 벡터에 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문제를 천천히 꼭 읽어주세요. 두 초점이 5,0 마이너스 5,0이고 주축의 길이가 3인 쌍곡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은 후에 초점이 X축 위에 있고요. 주축의 길이가 6이었습니다. 이 쌍곡선의 식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이 쌍곡선의 식은 9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초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5,0이기 때문에 16분의 Y 제곱은 1이라는 쌍곡선의 식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 참고로 점근선의 방정식이 얼마입니까? 점근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네 3분의 4x도 네,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쌍곡선 위에 점 어떤 점? 점 p인데요. pf'의 길이가 pf보다 더 길어요. 야, 그렇다면 기울기가 이렇게 3분의 4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4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쌍곡선에 대해서 여기가 X축이고 원점이에요. Y축이고 자 이럴 때 P는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여기 어딘가. 왜? P에서 F'까지의 길이가 P에서 F까지의 길이보다 더 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P는 여기 어딘가. 요 부분 어딘가에 있는 점인데 점 Q가 뭘 만족시켜요? 그럼 여러분 P를 한 이쯤 있다고 해볼게요. P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PF 프라임의 길이는 여기고 PF 죄송합니다. PF 여기는 PF 프라임이에요. 이쯤 있다고 하면 여러분 쌍곡선 위의 점이죠.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얼마입니까? 몰라요. 여기 길이는요. 여기 길이는 주축의 길이가 6인 걸로 보아서 이 길이보다 즉이 문제에서는 여러분 PF 프라임의 길이는 PF의 길이에다가 6을 더해야 됩니다. 이게 이 척선의 기본적인 정의에 관한 내용이에요. 맞죠? 자, 현재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 식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려야 돼요? 제가 벡터 표현과 비슷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두 줄로 화살표를 그어서 표현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이렇게, 얘는 벡터예요. 벡터의 절대값이죠. 여러분, 절대값. 이건 크기만 존재한 스칼라입니다. 크기. 여기는 크기와 방향. 무슨 말이 하고 싶냐고요? FP 벡터의 절대값이니까 이 길이라고 여기 있는 이 PF, FP 벡터의 절대값이니까 선분 PF의 길이입니다. 길이 더하기 1이에요. 이것은 F 프라임 큐 벡터. 요렇게 가는 어떤 Q가 어딘가 있어서 이렇게 됐으면 이겁니다. 좀 헷갈리죠? 하나도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가만히 보세요, 지금. F 프라임 Q 벡터. 여기 뭐라고요? 상수예요. 이건 스칼라거든요. FP 벡터의 절대값이니까 길이에요. 이 길이 모르죠. 그냥 제가 편의상 L이라 할게요.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그렇죠. L 더하기 6이어야 합니다. 맞아요? 오, 그래요. L 더하기 6은 L 더하기 6이니까 여기 이 값은 이 길이에다가 6을 더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뭐나 마찬가지예요? L 플러스 1 곱하기 F 프라임 Q 벡터는 5 곱하기 QP 벡터예요. 다른 말로 하면 F 프라임 Q 벡터는 L 플러스 1분의 5 곱하기 QP 벡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식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그렇죠. F 프라임 Q 벡터는 뭐라고요? 실수 배의 QP 벡터니까 F 프라임 Q 벡터와 F 프라임 Q 벡터와 QP 벡터는 서로 평행한 겁니다. 그쵸? 그럼 F 프라임은 여기 있죠. P는 여기 있죠. F 프라임에서 Q까지 가는 거와 Q에서 P까지 가는 벡터를 생각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이런 조건이 있지만 F 프라임과 Q와 P는, 그렇죠. 일직선 상, 일직선 위에. 일직선 위에 존재합니다. 이 일직선, 요 직선 위에, 한 직선, 일직선? 일직선은 좀 이상한. 한 직선 위에. 한 직선이 존재하고요. 이 직선이 어떤 직선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지. 네, 직선 F 프라임 P라는 요 직선 위에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Q가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분명히 F 프라임 Q 벡터, Q P 벡터. 어차피 L은 양수거든요. 무슨 수라고요? 양수. 그 말은 F 프라임 Q 벡터와 QP 벡터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Q는 어디 있어야 돼요? 선분 F 프라임 P 사이에 있어야 돼요. 어? 그럼 Q는 내분점이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다시 보면 선분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F 프라임이고요. 여기가 P예요. 여기 어딘가에 점 Q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길이로 따진다면 F 프라임 Q, 선분 F 프라임 Q 대, 여러분 이 상태에서 절대값 치우면 되잖아요. 절대값 씌우면 Q 대 QP 벡터의 절대값 하지 말고 선분으로 보자고요. 선분으로 보면 이게 몇대 몇이에요? 5대 L 더하기 1이라고요. 그래야지 둘 곱하고 곱한 게 같죠. 왜 그런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지금 여기 쓰는 거 제가 지금 왜 여기다 절대값을 취하면 L 플러스 1의 F 프라임 Q 벡터의 절대값은 5배의 QP 벡터의 절대값이라고요. 이게 선분의 길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런 조건이 성립하니까 F 프라임 Q 대 QP 선분 F 프라임 Q 대 QP의 B가 5대 L 더하기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5대 L 더하기 1이라고요. 근데 이쯤 되면 환호성을 질러야 됩니다. 왜요?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L 더하기 6입니다. 얘와 얘의 합은 L 더하기 6입니다. 무슨 말이냐? 비율이 5대 L 더하기 1이면 실제 길이는 O, 뭐 K라는 문자 없죠. 여기를 OK라 잡고 여기를 L 더하기 1에 K라 잡으면 둘 더하면 L 플러스 6K예요. 이게 얼마가 돼야 돼? L 플러스 6이 돼야죠. 실제 길이가 L 더하기 6이니까. 아, K가 1이구나. 그래서 바로 이 문제는 네. 실제로도 F 프라임에서 Q까지의 길이가 얼마다? 5가 됩니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P가 움직이면 Q도 움직이죠. 어떻게 움직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5, 0이에요. 이 점으로부터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생기는 원을 하나 그려요. 그러면 Q는 요런 점이 Q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5,0이니까 여기서부터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을 그렸을 때 쌍곡선에서 요 점까지 원의 중심이죠. 쭉 이었을 때 만난 이 점이 Q가 되는데 왜냐면 P가 움직이면 이 Q점도 막 움직이겠죠. 그럼 Q점이 원 주의 모든 원의 모든 점을 다 움직입니까예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좀 자세히 그릴 겁니다. 자세히. 이제 자세히 그릴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조금 이제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게 3분의 4x.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x. 뭐, 대충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서, 3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하고요. 여기가 F 프라임이라 할게요. F 프라임. 여기는 F.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원을 여기 기준으로 원점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을 그리면 이렇게 생겨요. 이해하셨죠? 그럼 Q는 어디 있느냐? P가 어디 있냐 할때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 있는 거예요.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 있겠죠.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 있는 거예요. P가 저 위에 있으면 저 위로 갔을 때 이렇게 된다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P는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런데 왜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Q. Q가 이런 점 위로 움직이는데 어디까지 움직이냐예요. 우리는 P가 아무리 점점점 위로 다가가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어떤 직선이라고? 여기는 그렇죠. 쌍곡선의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은 Y는 3분의 4X, Y는 마이너스 3분의 4X예요.
그러면 피가 막 움직일 때

휴가 이런 원주상을 막 움직이는데 어디까지 움직인다고요? 아무리 벗어나도 이 피는요, 요 원점에서 그었을 때이 점근선 이쪽, 요 안쪽으로 못 움직여요. 다이 안쪽, 여기. 이런데 움직이지? 이 노란색 선을 이쪽으로 넘어가서는 못 움직여요. 다른 말로 하면은 기울기가 3분의 4고 마이너스 3분의 4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을 여기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3분의 4인 직선을 그려보시면 돼요. 즉, 얘와 평행하게, 요렇게. 누구랑 평행하게요? 여기 있는 점근선과 평행하게 긋고, 여기 있는 점근선과 또 평행하게 그을 때 어디 위로 움직여요? 그렇죠. Q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움직입니다. 사실 이 점은 안 되고요. 이 점은 포함하지 않고 이 부분을 움직이죠. 왜요? P가 아무리 막 올라간다는들 이 점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뻥 뚫리고 이 부분, Q는 이 부분을 움직여요. 이렇게 Q의 위치가 정해진 겁니다. 맞아요? 그랬을 때뭘 구하래요? 점 A. 점 A가 얼마예요? 점 A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은 재밌게도, 정말 재밌게도, 마이너스 5, 0에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만큼 가면 돼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4만큼 왼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 아래로. 근데 4만큼, 3만큼이면 반지름의 길이가 5니까. 어머, 여러분, A에서 F'까지의 길이는 5입니다. 참고로. 무슨 뜻이에요? 이 A라는 점은 요 빨간색 원 위의 점이에요. 그러면서 4만큼, 3만큼이니까 4, 3. 여기에 A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게 4하고 3이에요. 그럼 요렇게 이으면, 이렇게 이으면 얘는 기울기가 4분의 3입니다. 4, 3이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지금 A가 여기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A에서 Q까지 가는 벡터의 절대값의 최대값이라고요? 그러면 A라는 점에서 여기 있는 요 영역 위를 움직이는 동점 Q에 대해서 길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어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어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도 됩니다. 어떨 때 최대예요? 당연히 A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렇게 딱 맞을 때 여기는 Q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맞습니까? 맞죠. 여긴 기울기가 3분의 4고 여기는요 4분의 3이니까 Q가 여기 Q스타라는 이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최대 길이는 5 더하기 5하니까 네 최대값은 얼마예요? 10이 됩니다. 당연히 Q는 이 영역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답이 네, 10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왜 10인지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이 표현, 여기는 이건 벡터가 아니에요. 스칼라니까. 아, 상수 곱하기 이걸 L이라 두면 이렇게 바꿔서 평행하고 이 표현은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 게다가 양수니까 이 둘은 평행하고 F', Q, P 이 직선 위에 있다. 이걸 먼저 찾아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이었고요. 자,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은 문제는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천천히 읽어보시고. 자, 지금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여러분, 이 문제는 이게 끝이에요. 그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려볼게요.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왜 이렇게 그리냐면 이쁘게 그리려고요. 4등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1분, 하나, 둘, 셋, 넷, 아. A, B, C고요. 자, AB를 1대3으로 이 점이에요. 여기 4등분 했을 때 A 쪽에 가까운 이 점. 그 점을 D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BC를 4등분 했을 때 B에 가까운 점. 이거 2예요. A, B, C, D, E, F가 여기 있죠. 이럴 때 점이 P, Q, R, X라는 점이 이런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러면서 가범 조건 보세요. 가범 조건은 DP벡터의 절대값이 1이고 EQ벡터의 절대값이 1이고 FR벡터의 절대값이 1인데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런 그림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A, B, C와 D, E, F는 정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점이에요. P, Q, R은요?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 그냥 절대값이 DP벡터의 절대값이 1이다. 여길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니까 이렇게 움직여요. 얘가 1이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요. 왜?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거든요. 마찬가지. EQ벡터의 절대값이니까 이 점, 이 점, 이 점을 지나면서 원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마찬가지. FI벡터 길이니까 여기서 1, 1, 1 되는 점은 여기니까 여기, 여기, 여기를 지나게 원을 이렇게. 요런 원 위에 있는지, 이런 원 위에 있는 점이 P, 여기가 Q, 여기가 R입니다. 빨간색 원들을 막 움직여요. 정해져 있지 않은 동점이란 얘기입니다. 움직이는 점이에요. 여기, 여기, 여기 어디든지 가능해요. 이럴 때 AX 벡터는 PB 벡터 뭐고요? PB 벡터, QC 벡터, RA 벡터가 돼 있죠. 그렇다면 AX 벡터는 PB 벡터, P에서 B로 가는 벡터는 원에서 중심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D로 가도 되죠. 그래서 B로 가도 되죠. DB 벡터 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QC 벡터는요. 그렇지. QE 벡터 더하기 EC 벡터로 쓰고 그다음에 F 아니 RF 벡터. RF 벡터 더하기 FA 벡터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원 위의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가는 것들은 PD 벡터, QE 벡터, RF 벡터예요. 뭐라고요? PD 벡터 더하기 QE 벡터 더하기 RF 벡터. 그 다음에 이제 어디만 볼 거냐면 여기 있는 DB 여기 세모로 표시할 거 DB 벡터, EC 벡터, FA 벡터. DB 벡터는 이 벡터죠 여기죠. 어떻게 돼요? 4분의 3 AB 벡터. 4분의 3 AB 벡터. 마찬가지 EC 벡터는요. EC 벡터는 4분의 3 BC 벡터. 그럼 R 아니 FA 벡터는 4분의 3 CA 벡터로 표시가 되고요. 여러분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 더하기 CA 벡터는 여기 뭐가 됩니까? 0 벡터입니다. 0 벡터. 이 부분은 0 벡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알수 있어요? 아, AX 벡터는 결국에 PD 벡터 더하기 QE 벡터 더하기 RF 벡터구나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AX 벡터의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이니까 여기도 절대값이에요. 이 값이 최대일 때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R에서 아니 여기 P에서 D까지 가는 이런 무수히 많은 벡터 중에서 하나. 그럼 여기서도 Q에서 E로 가는 벡터 중에서 하나. R에서 F로 가는 벡터 중에서 하나. 이 셋을 더하래요. 더해서 절대값이에요.
그럼 이게 가장 커지려면 세 벡터가 모두 같은 방향이면 돼요. 같은 방향이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사실 어떻게 파악해도 돼요? P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1만큼 여기 여기서 오른쪽으로 1만큼 여기 여기서 마찬가지 오른쪽으로 1만큼 옮겨서 그 옮긴 벡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어떤 모양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P, Q, R이라면 여기, 여기, 여기. 이걸 떠올리자고요. 이게 최대가 될 때는 셋이 모두 같은 방향이에요. 그럼 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따지면 오른쪽 1만큼, 여기도 수평으로 1만큼, 수평으로 1만큼, 여기가 R, 여기가 Q, 여기가 P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P, Q, R 되고요. 이럴 때 삼각형 P, Q, R의 넓이를 S라 불렀습니다. 요 삼각형 넓이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삼각형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2가 돼요. 정삼각형이고 여기를 제가 편의상 L이라 부를게요. 그럼 얘도 L이고요. 얘도 L이고 얘도 L이고 그 다음 2고 여기까지는 3이에요. 참고 여기는 3분의 파이고 여기 L이었죠. 그러니까 L제곱은 9, 2는 4,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분. 그러니까 13에서 6을 빼니까 7이에요. L제곱이 7이니까 뭐 L은 루트 7이고 우리가 원하는 넓이 S는 4분의 루트 3의 L제곱이니까 7이 됩니다. 4분의 7 루트 3이에요. 양변을 또 제곱할까요? S의 제곱은 보세요. 16분의 3 곱하기 77에 49 따라서 16배의 S제곱은 곱하니까 147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원이 나오면 이렇게 중심으로 정리하면 조금 편합니다. 참고로 그리고 여러분 이걸 이렇게 봐도 되는데 여기를 저는 이렇게 DP 벡터, EQ 벡터, FR 벡터로 써도 됩니까? 네, 됩니다. 왜요? 마이너스로 묶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마이너스에 DP 벡터 더하기 EQ 벡터 더하기 FR 벡터인데 여기에 절대값을 취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도 됩니다. 되는 거예요. 자, 2번이었고요. 이제 3번 볼게요. 3번은 우리 연계교재인 수능특강 문제입니다. 자, 3번은 연계교재인 수능특강 문제인데 어떤 문제인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없고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AP 벡터의 절대값은 OB 벡터의 절대값이고 이게 1입니다. 2,1을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에 있는 점이 P입니다. 다시 한번 AP 벡터의 절대값이니까 A를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 P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X축이고요. 왜냐? 이 점의 좌표가 A예요. 이 점의 좌표가 A 2,1이에요. 1 여기가 1 원점이면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림을 그리면 이게 1이고 요 길이가 1이고
옆으로도 1이니까

이렇게 내리면 1,0, 2,0, 2,1. 반지메기가 1인 원이고 같은 간격으로 1만큼 가면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y축이고 원점이고 여기가 x축인 이러한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 P예요. 여기에 P가 있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께 이걸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OP 벡터의 절대값은 길이에요. 이거 분의 OP 벡터는 이건 뭐라고요? 스칼라예요. 어떤 실수값. OP 벡터의 길이겠죠. 분의 1 곱하기 OP 벡터예요. 그러면 OP 벡터 이 벡터는요. OP 벡터의 상수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벡터는 절대값이죠. 여기다 또다시 절대값을 취하면 이 벡터는 절대값이 1 나옵니다. 이게 어떤 벡터라고요? 요 벡터는 OP 벡터와 무엇하고 평행하고 크기가 1인 벡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꼭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벡터는요, OP 벡터와 평행한데 크기가 1인 벡터라고요. P는 어디 있습니까? OP는 O에서 P는 이런 점들이 있다니까요. 요런 원 위에, 원 위에, 원 위에. 그러면 크기가 1인 벡터니까 뭘 생각하시면 돼요? 원이요, 원. 단위 원. 단위 원. 그러니까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생긴 1이라고 하고. 자, 이런 원을 생각해요. 왜요? 반지름의, 아니, 크기가 1이니까 길이가 1 나와야 돼요. 여긴 1이에요, 여기. 1,0, 여기 1,1. 무슨 뜻이냐? 이 벡터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모든 벡터는 전부 다 크기가 1이죠. 원점으로부터. 그런데, OP 벡터와 평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P점이 쪼 뒤에 있으면, 이 벡터는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O 여기 X 없죠? OX 벡터를 하면 OX 벡터는 OP 벡터와 평행하고 크기가 1인 벡터라고요. 그럼 X는 여기 있으면 돼요. P가 저 위에 있으면요. X는 여기 있으면 돼요. 물론 P가 여기 있어도 X는 여기예요. 그럼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그으니까 X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원 전체로 움직입니까? 일부로 움직입니까? 일부겠죠. 왜, 왜, 왜? X가 여기 있으면, 아니, P가 여기 있으면 X는 여기 있는 거예요. P가 여기 있으면, 요렇게 가면, 여기나 여기 있으면 X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요 근방을 움직이는데, 어디까지 움직일 것 같아요? 네. 접할 때, P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움직여요. 여기 포함. 여기도 포함. 요 나머지 구간은요, 못 움직입니다. 왜? P가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X의 영역이 아니에요. X가 움직이는, 이 X가 움직이는 점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OX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의 절대값이에요. 그럼 뭘 묻는 겁니까? BX 벡터의 절대값이에요. 여러분, B 어디 있어요? B, B, B, B, B. B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B예요, 여기가 B. 0, 마이너스 1. 그럼 그 말은 이 점에서 요 영역까지 이르는, 이 영역까지 이르는, 요런 점들까지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 여기서부터 어디 있으면 제일 길어요? 여기. 이렇게 돼야 제일 길잖아요. 그죠? 요 점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요 점이 얼마냐. 요렇게 되니까. 이, 여러분, 이 점, 여기를 X라 제가 부를게요. 요 점을 X라 부르면, 이 X는 P가 여기 있을

접선이에요, 접선.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하는가? 네. y는 mx라고 합시다. 그럼 y는 mx가 2,1까지 mx-y는 0과 2,1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1과 같아야 돼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1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m제곱 플러스 1 루트 분의 절대값 2m-1 이 값이 1이라고요. 아, 여기를 풀면 양면 제곱하면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 m제곱 플러스 1이고 풀면은 m값은 얼마 나와요? 0 또는 3분의 4입니다. 왜 0이 나왔습니까? 예. 이렇게 그어도 접선이에요. y는 0, x축. 아,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4x라고요. y는 3분의 4x. 그럼 이 점은요? 요 x랑 이 점은 y는 3분의 4x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의 교점이겠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기울기가 3분의 4니까 이렇게 여기서 원을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단위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울기가 3분의 4짜리 직선 이렇게 지나가면 너무 올라갔다. 그쵸? 기울기가 3분의 4짜리인 직선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려지면 돼요? 3대 4대 5예요. 이게 3K, 4K, 5K. 이렇게 나가는 직선이 y는 3분의 4x예요. 여러분,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1이지. 이건 1이라고. 1, 1, 1, 1, 1, 1, 1.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요? 그렇지. 5분의 3. 여기는 얼마겠습니까? 5분의 4.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요 점의 좌표는 5분의 3, 5분의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최댓값은요? 최댓값은 루트 5분의 3에서 0을 빼서 제곱하세요. 25분의 9입니다. 그 다음에 5분의 4에서 마이너스를 뺍니다. 5분의 9죠. 제곱합니다. 25분의 81입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25분의 90이고요. 루트 붙여야 되니까 이 값은 5분의 3 루트 10이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 이해하셨어요? 어떤 상황인지 이 x가 제가 표현한 이 x가 원의 모든 점을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 호위를 움직이죠. 요런 호에 국한합니다. 전체를 다 원주상을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3번이었고요. 자, 이제 4번 볼게요. 4번은 그림이 있고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X는 어디 위에 있어요? 원 위에요. 원 위.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여기는요. 요 곡선은. 여기는 이 곡선은요. 요 부분이 뭐예요? 실선으로 돼 있는 거예요. 왜? x값의 범위가 2부터 3까지니까. 네. y는 여기로 움직이고, x는 여기로 움직여요. 여기 움직여요. 그럴 때, 뭘 물었습니까? 지금 문제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 OP벡터는, 문제에서 OP벡터는 OY벡터 마이너스 OX벡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XY벡터로 생각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하는 벡터거든요. 이렇게. 이 X의 벡터가 OP벡터예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길이와 똑같이 O에서 시작하면 돼요. 그런 점을 막 찾다가 이으면 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경우

여기는 시점이 O입니다. 여긴 시점이 X가 돼요. 그러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럼 조금 더 쉽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여기도 시점이 O죠? 아,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OX 벡터 더하기 OY 벡터예요. 마치 평행이동을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OX 벡터는 원점에서 이렇게 가는 벡터죠. 마이너스 OX 벡터는요. 방향이 반대죠. 그럼 여기서 1, 좀 길게 그려서 이렇게 좀만 더 간다면 요 부분을 원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원이 좀 못생겼다, 그쵸? 네, 이렇게. 그럴 때 어느 부분을 그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OX 벡터는 여기가 될 겁니다. 왜요? X가 여기 있다면 OX 벡터면 마이너스 OX 벡터. X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가는 거. X가 여기 있다면 반대 방향으로 1만큼. 그래서 요 부분의 영역이 이 벡터가 움직이는 영역이에요. 그럼 요러한 애를 어디를 기준으로 OY 벡터만큼 가서 O에서 Y 벡터. Y 벡터 어디 여기. 2,1부터 3,2까지. 여기까지 간 다음에 OY 벡터니까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이 점이 원점이 된셈 치고 저런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되게 재밌게도 쭉 이으면 여기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뭐할 거냐고요? 이렇게 이어보세요. 저쪽 있고. 이렇게 이으면 정사각형이 지금 4개가 보이죠? 제가 뭐할 거냐면, 지금 얘를 여기가 마치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 4분 원 있죠?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Y가 여기 막 따라 움직이면 이러한 라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얘를 따라서 막 계속 그려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여기 오면은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점이 여기서 여기까지 요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 곡선을 따라서 이 끝점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 점도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이 빨간 라인이 다 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 노란색이 이렇게 차곡차곡 계속 그려지는 거야. 계속.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를 다 채우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요 4분원이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 그려지면 여기를 다 채우게 돼요. 그게 점 P가 나타내는 여기가 영역 R입니다. 이거 이해하세요? 상당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 색칠된 부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금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즉, 요러한 4분원을 계속 그리다 보면 여기 다 채워지게 돼요. 이럴 때, 점 O로부터 영역 R에 있는, 어디요? 점 O, 원점. 이 원점으로부터 여기 있는 점까지, 여긴 얼마입니까? 여기는 2,2. 여기는요, 3,1. 제일 멀리 있는 데가 어디예요? 제일 멀리 있을 때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루트 2. 여기서 여기까지가 루트 10. 제일 먼 거, 최대값 얼마라고, 최대값. 최대값은 루트 10 따라서 라지 M의 제곱은 10입니다. 그럼 최소값은요? 여기서 최소값은 이게 원의 일부잖아요. 그럼 여기 어딘가, 즉 여기서 여기까지 2,1까지 간 다음에 반지름만큼 빼면 요 점이 제일 짧은 점이고 거리로 가면 그게 최소값이고 최소값은 루트 5에서 1을 빼야죠. 왜? 여기서 여기까지가 루트 5고 반지름에 1 빼니까 최소값은

0: 더하는 거니까 16 마이너스 2 루트 5를 찾으시면 됩니다. 의외로 이런 영역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또 많은 수험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잘 체크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푸는 게 유리한지, 왜 이렇게 푸는 게 유리한지, 시점이 전부 다 5니까 생각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5y만큼 가서 200%를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OP 벡터는 5y 벡터니까, 여기서 이렇게까지 간 다음에 5y 벡터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벡터 이렇게까지 간 다음에 여기를 다시 원의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1만큼, 1만큼에서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왜요? 시점이 전부 다 뭐니까? 오니까 생각하기가 편한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은 일일이 그리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점을 일치시켜서 평행이동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왜이 영역을 R이라 했는가? 아니,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된 다음에 그려보면 돼요. 왜냐면 쉽게 말하면 얘가 걸쳐진 다음에 요 원의 중심이 요렇게 딸려 올라가면 마치 요 부분이 고정돼 있어가지고 쭉 쓸려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계속 왜 얘와 얘를 따라서 똑같이 계속 움직여요. 계속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를 다 채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영역 R이라 부르는 겁니다. P가 나타내는 영역을 R이라 하자 해가지고 이 영역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문항들 이제 내적에 관한 문항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내적에 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 푸는 방법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한 문제 한 문제 정말로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조금 어려운 문항도 있기 때문에 미리 풀어보시고 강의를 이용하면 더 좋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정성껏 풀어보도록 할게요. 건강 챙기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 이게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1017 약정공략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1등급 지도자료 통해서 다양한 권역들의 위치, 키워드 그리고 문제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1등급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1등급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도 그리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통계자료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알고 있는 통계자료 바탕으로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석해 나갈지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양한 그래프들 같이 살펴보면서 이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다양하게 연습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는 기후부터 농업, 공업,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그래프들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기후 관련된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부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다섯 지역의 기후값 살펴볼게요. 자, 서해안, 내륙, 동해안, 섬, 그리고 해발고도가 높은 대관령입니다. 자, 가장 먼저 대관령은 해발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낮은 지역으로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관령 같은 경우에 1월 평균 기온도 남한에서 가장 낮고, 그리고 8월 평균 기온도 남한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해발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낮은 대표적인 지역, 대관령, 태백, 장수 이런 지역들이 남한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다른 지역들의 1월 평균 기온 살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내륙에 위치하는 홍천의 1월 평균 기온이 제일 낮겠죠. 게다가 홍천은 해발고도도 살짝 높은 곳이어서 1월 평균 기온이 내 지역 중에 가장 낮습니다. 대관령 제외하고 다음 서민 울릉도는 1.7도 가장 높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강릉 같은 경우에는 위도가 꽤 높은데도 불구하고 최한월 1월 달의 평균 기온이 0도를 넘어간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또 비슷한 위도의 서해안은 동해안보다 상대적으로 겨울철에 기온이 낮다. 그래서 인천이 강릉보다 기온이 낮다는 거. 자, 그런데 1월 평균 기온은 상대적으로 좀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나서 구분하기가 쉬운데 8월 평균 기온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관령을 빼면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원래대로라면 내륙에 위치하는 홍천에 8월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아야 돼요. 왜냐면 내륙은 여름철에 기온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홍천의 8월 평균 기온이 인천보다 낮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해발고도가 상대적으로 살짝 높은 곳이기 때문에 여름에 기온이 아주 많이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 인천보다는 기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홍천 같은 경우에는 1월 평균 기온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연교차도 가장 크긴 한데 8월 평균 기온이 가장 높진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8월 평균 기온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적합하진 않습니다. 홍천 같은 경우에 원래 되게 높아야 되는데 그렇진 않으니까. 그래서 홍천은 해발고도가 살짝 높아서 8월 평균 기온이 내륙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거. 그래서 홍천 구분할 때는 1월 평균 기온이 가장 낮고 연교차가 가장 크다는 거. 요거 가지고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비슷한 위도에서는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여름철에 기온이 높죠. 그래서 인천이 강릉보다 기온이 높고 섬은 가장 낮습니다. 다음, 연교차 같은 경우에는 내륙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기온 연교차가 큽니다. 그리고 섬인 울릉도는 네 지역 중에 연교차가 가장 작고요. 울릉도의 연교차가 22도 정도이기 때문에 22예요. 22. 숫자 기억하기 편하죠. 2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해발고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기온의 연교차 관련된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강릉은 해안이고 대관령은 내륙이기 때문에 대관령이 강릉보다는 연교차가 크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관령이 강릉보단 연교차가 크다. 그런데 해안에 위치하는 인천보다 연교차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륙은 기온 연교차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관령은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독특한 지역이에요. 다음, 연강수량. 대관령은 대표적인 다우지입니다. 그래서 연강수량이 1700mm 정도. 그리고 대관령을 제외하고 연강수량 가장 많은 데가 울릉도거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울릉도는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다는 내용이 정말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의외로 연강수량이 많다는 점이 강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연강수량 꽤 많습니다. 1500mm 정도. 일반적으로 한강 중상류와 영동지방이 연강수량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 한강 중상류에 홍천, 영동지방에 강릉이 위치하거든요. 얘네들보다도 연강수량 많은 곳이에요. 생각보다 연강수량 되게 많다는 거. 다음 인천은 서해안입니다. 물론 넓게 보면 한강 유역에 속해서 여름 강수 집중률은 꽤 높은 편이긴 한데, 어쨌든 서해안일 때는 전반적으로 해안 지역이고 저평하다 보니까 지형성 강수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지역들은 대체로 연강수량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다섯 지역 중에서는 연강수량이 가장 적죠. 그리고 한강 중상류 일대가 여강집이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홍천이 여강집 가장 높고요. 여름 강수량도 가장 많습니다.

반면 강릉 영동지방입니다. 북동풍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격양지입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보다 격양지입이 높죠. 하지만 격양지입 하면은 뭐니 뭐니 해도 울릉도가 대표적입니다. 23% 가장 높다. 그러나 울릉도 또한 겨울 강수량보다 여름 강수량이 많고, 그리고 격양지입보다 여강지입이 큽니다. 여름 강수량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겨울 강수량이 많은 것이지, 울릉도 안에서도 여름 강수량이 겨울 강수량이 다시요. 여름 강수량이 겨울 강수량보다 많다는 거예요. 울릉도 안에서는 요거 주의하기. 그리고 울릉도는 여름 강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많은 대관령과 비교했을 때 대관령은 울릉도의 한두배 정도예요. 그런데 강수량의 차이는 대략 한 400mm 정도 나거든요. 일단 우리나라는 모든 지역이 여름철에 강수 집중률이 겨울철 강수 집중률보다 높습니다. 모든 지역이 여름 강수량이 겨울 강수량보다 많거든요. 울릉도가 우리나라에서 여강집 제일 낮고 격강집은 제일 높은 곳인데, 그런 울릉도 또한 여름 강수량이 겨울 강수량보다 더 많잖아요. 모든 지역이 여름 강수량이 겨울 강수량보다 많아요. 그래서 지역 간의 계절별 강수량 차이는 겨울보다 여름이 큽니다. 여름에 많이 내린 지역들은 정말 많이 내리고, 적게 내린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적게 내리기 때문에 여름 강수량 차이가 커지거든요. 자, 그런데 겨울철 볼게요. 겨울 강수량 제일 적은 홍천이랑 울릉도 비교해보면은 홍천보다 울릉도가 5배 정도 많습니다. 5배 정도. 근데 강수량 차이는 대략 한 250mm 정도 되죠. 자,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강수량 차이는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큽니다. 왜냐면 모든 지역이 여름 강수량이 겨울 강수량 많기 때문에 정말 연강수량 많은 지역들은 여름에 강수량이 많은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연강수량 많아요. 하지만 울릉도 비롯해서 강수량 적은 지역들, 상대적으로 여름 강수량이 적은 지역들은 여름철에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연강수량 적고, 울릉도는 연강수량은 많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름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름 강수량이 많지 않아. 그래서 절대적인 강수량의 차이는 겨울보다 여름이 큽니다. 그런데 특히나 울릉도가 포함되어 있을 때 비율 차이는 대관령이 울릉도의 두배 정도. 여름에는. 다음, 겨울에는 울릉도가 홍천의 다섯 배 정도니까 비율의 차이는 겨울철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워낙에 얘가 적고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강수량의 차이는 여름이 겨울보다 크다. 그런데 특히나 울릉도가 들어갔을 때 가장 적은 지역과 많은 지역 간의 비율 차이는 겨울철이 더 크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도 자료가 나옵니다. 다음, 군산, 장수, 대구, 포항 볼게요. 자, 여기도 대구가 조금 독특한 지역이죠. 대구. 자, 먼저 1월 평균 기온 살펴볼게요. 당연히 해발고도가 높은 장수가 1월 평균 기온이 제일 낮습니다. 해발고도가 높아서 기온 낮은 지역으로 대관령, 태백, 장수 같은 친구들 나오니까. 자, 그리고 내륙에 위치하는 대구가 1월 평균 기온이 제일 낮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는 분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서풍이 차단되기도 하고, 그리고 열섬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뭐 편현상이 조금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구가 1월 평균 기온이 가장 낮진 않다는 거. 요거 주의. 그리고 8월 평균 기온은 또 대구가 높죠. 극서지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내륙이 8월 평균 기온 가장 높다? 그거는 또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1월 평균 기온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내륙이 가장 낮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다음, 장수. 역시나 해발고도 높기 때문에 8월 평균 기온이 내 지역 중에 가장 낮습니다. 해발고도 높아서 기온이 낮은 지역으로 장수가 많이 출제되니까. 해발고도 높다. 다음, 연교차. 자, 대구는 내륙에 위치하니까 연교차가 되게 커야 되는데, 얘기했듯이 겨울철에 생각보다 기온이 낮지 않아요. 그래서 연교차도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에 위치하는 군산보다도 기온 연교차가 작아요. 독특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기억해 두란 얘기입니다. 다음, 연강수량. 일단 장수 연강수량 1500mm 가까이 됩니다. 여기 남서풍이 산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지형성 강수가 잘 발생하는 곳이라 장수 또한 꽤나 강수량 많은

다우지에 속합니다. 아까 울릉도도 1480mm 정도, 장수도 1480mm 정도 됩니다. 연강수량 꽤 많다. 다음, 대구 비롯한 영남 내륙 지역은 소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구도 연강수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포항, 포항 비롯한 경북의 해안 지역들, 포항, 영덕, 울진 이런 지역들도 상대적으로 연강수량 적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네 지역 중에 연강수량 제일 적은 데가 포항이에요. 이것도 꼭 기억해 두기. 다음, 포항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 쪽에 위치하고요. 동해안 일대는 대체적으로 격양지비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지역 중에 겨울강수 제품률은 포항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남해안 쪽 볼게요. 남해안 쪽. 자, 먼저 목포, 구례, 남해, 부산 그리고 서귀포까지 제시해 줬는데요. 1월 평균 기온 당연히 가장 저위도에 위치하는 서귀포가 가장 높습니다. 가장 따뜻해요. 다음, 비슷한 위도에서 동해안에 위치하는 부산이 가장 높습니다. 요 목포, 구례, 부산 중에서는 목포, 구례, 부산 중에서 부산이 가장 따뜻하다. 그리고 내륙에 위치하는 구례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가장 낮습니다. 다음, 8월 평균 기온. 8월 평균 기온 구례도 생각보다 높지 않죠? 역시나 해발고도가 살짝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와 부산, 8월 평균 기온 굉장히 높다. 서귀포, 부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구도 8월 평균 기온 높은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다음, 연강수량 볼게요. 연강수량. 일단, 남해 연강수량 되게 많죠? 우리 제주도민 남해안 일대가 다우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데가 또 남해거든요. 남해 연강수량 굉장히 많고, 서귀포 당연히 많겠죠. 2000mm 정도. 그리고 부산도 꽤나 많습니다. 부산 1500mm. 그래서 제주도민 남해안 일대는 전반적으로 연강수량이 많다. 그런데 목포 같은 경우에는 연강수량이 많지 않죠. 아까 인천 얘기했을 때처럼 우리나라의 서해안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저평한 데다 우리나라가 동고서저의 경동지형 형태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서해안 쪽은 상대적으로 지형성 강수가 발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목포는 제시된 지역 중에 연강수량 가장 적고, 아까 얘기했던 포항이랑 비슷한 정도예요. 1150mm 내외 정도. 저평한 소우지이기 때문에 연강수량 적다. 그리고 목포 앞바다에 있는 신안도 대표적인 소우지 중에 하나입니다. 연강수량 적기 때문에 일조량 풍부해서 천일염하고,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되어 있죠. 그래서 목포는 연강수량 적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고. 그리고 부산 연강수량 꽤 많습니다. 남해와 서귀포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전반적으로 연강수량 많은 지역들은 겨울철에도 강수량이 꽤나 많은 편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름 강수 집중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겨울철에도 강수가 꽤나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에 중요하죠. 서귀포 비롯해서 제주 일대는 전반적으로 격양지비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격양지비 높은데 대표적인 곳이 당연히 울릉도, 그 다음에 동해안 일대, 그리고 서귀포, 그리고 전북의 서해안 일대, 고 일대도 격양지비 높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내용 바탕으로 이제 뒤로 가서 자료 분석 길잡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자료 해석해 나갈 것이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본 개념이다. 우리가 공부했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다음, 자주 나오는 지역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 이 지역들의 1월 평균 기온, 8월 평균 기온, 연강수량 또는 여강지, 격강지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시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정리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처럼 아, 여기는 1월 평균 기온이 이 정도구나. 여긴 여강지비 꽤 높네. 여긴 격강지비 되게 낮네. 이런 내용들 쭉 정리해 보시면 좋아요. 자주 나오는 지역들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문제는 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점 찍어서 나오죠. 하지만 우린 요거를 면으로 바꿔서 풀이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서귀포입니다. 점이지만 제주도민 남해안 일대. 여기는 포천이에요. 점이지만 한강, 유역 이런 식으로 점을 면으로 바꿔서 풀이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요거죠. 별거 아니지만 항상 무엇인가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지역부터 극값을 갖는 지역부터 하나하나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뭔가 눈에 띄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눈에 띄는 친구부터 하나하나씩 찾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한 번에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 찾고 나면은 다른 게 보일 거예요. 또 다른 거 찾고 나면 또 다른 게 보일 겁니다. 순차적으로 찾아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지역의 값을 다알 필요는 없다. 상대적으로 여기는 동해안이니까 서해안을 치하는 여기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을 거야. 이렇게 대략적으로 비교해서 충분히 정답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외 지역, 아까 얘기했던 대구 같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그래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른쪽에 지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얘기했었네요. 어딘가요? 포천입니다. 포천. 넓게 보면은 한강 유역이라고 얘기했었죠. 다음, 경상북도의 북동쪽 구석, 울진입니다. 울진. 다음, 여기는 BYC. 내륙 쪽에 있는, 얘는 청송입니다. 청송. 다음, 제주도에서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친구는 서귀포가 되겠죠. 서귀포. 그래서 AB는 12월에서 2월, 6월에서 8월 중에 하나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겨울과 여름 중에 하나이고요. 가나다라는 이 친구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A 시기와 B 시기의 강수량 차이가 나와 있고요. 얘는 해당 지역의 강수량에서 내 지역의 평균을 뺀 거예요. 여러 번 했었죠. 결국 이게 많으면 강수량 차이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이것도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A 시기에는 가가 강수량 제일 많은 거고 B 시기에는 나가 강수량 제일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A 시기와 나 시기의 강수량 차이를 좀 비교해 보면 A 시기는 가장 강수량 차이가 큰 데랑 작은 데랑 차이가 요만큼밖에 안 납니다. 근데 B 시기는 강수량 차이가 가장 큰 데랑 가장 작은 데가 이만큼 차이가 나죠.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나라는 겨울보다 여름의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겨울보다 여름의 강수량이 많아요. 그리고 연강수량이 여름에 많으면 연강수량도 대체적으로 많고 여름의 강수량이 적은 지역들은 대체로 연강수량이 적다. 결국 계절별 강수의 절대적인 양의 차이는 여름이 겨울보다 크다. 그러니까 지금 B 시기가 A 시기보다 강수량의 차이값이 더 크니까 B 시기가 여름, A 시기가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어볼게요. A는 겨울, 그리고 B는 여름이라고 그냥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A 시기 겨울, B가 여름이죠. 그러면 여름에 강수량 많은 데가 두 군데예요. 그러네. 가와 나가 여름에 강수량이 많아요. 그럼 여름철에 강수량 많은데, 자, 서귀포는 연강수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당연히 여름 강수량도 많겠죠. 다음, 포천 같은 경우에는 한강 유역에 속하는 곳이니까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곳이에요. 여름 강수량도 많겠지. 자, 청송 같은 경우에는 영남 내륙 쪽에 속하기 때문에 연강 수량이 적은 지역입니다. 그쵸? 울진은 이렇게 뽑아볼게요. 울진 경북의 해안가입니다. 여기도 연강 수량이 많지 않아요. 연강 수량이 적은 지역이면서 상대적으로 격앙집이 높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럼 이런 네 지역 중에서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은 두 지역은 포천과 서귀포가 될 겁니다. 그중에서 나가 여름 강수량이 더 많은데 나와 가의 차이는 나는 겨울철에는 강수량이 적어요. 가는 겨울철도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연강수량은 얘가 더 많은 거고, 그쵸? 얘는 상대적으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서귀포와 포천 중에서 연강수량 더 많은 데는 서귀포입니다. 그래서 가가 서귀포가 되고요. 포천은 여름 강수량 많지만 상대적으로 겨울 강수량 적어서 여강집이 높아요. 그래서 나가 포천이 됩니다. 포천. 남아있는 다와 라. 자, 다는 라보다 여름과 겨울의 강수량 차이값이 모두 작아요. 그 얘기는 전반적으로 라보다 다가 연강수량이 적은 지역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연강수량 가장 적은 청소

총이 다가 되고요. 청송, 그리고 남아있는 라가 울진, 이렇게 찾아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강수량의 절대적인 차이는 겨울보다 여름이 더 크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뒤에 계속 살펴볼 거예요. 자, 다음 아래 자료 볼게요. 자, 시기별 강수량과 기온의 연교차, 최난월 평균 기온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지도부터 보죠. 여기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홍천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솟아있는 태백이죠, 태백. 다음, 여기는 무진장, 장수예요, 장수. 요쯤에 점찍히면은 장수입니다. 장수 위치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남해에서 사진을 찍었다 할때 얘는 남해예요. 내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지역의 시기별 강수량과 기온의 연교차와 최난월 평균 기온 나와 있는데, 오른쪽부터 볼게요. 오른쪽부터. 일단, 기온의 연교차 제일 큰 지역 어딜까요? 네, 고위도의 내륙 지역인 홍천이 가장 크겠죠. 기온의 연교차 가장 큰데 홍천. 그래서 홍천이 기역입니다. 다음, 최난월 평균 기온 제일 낮은 데 어딜까요? 네 지역 중에 최난월 평균 기온 제일 낮은 데? 예, 상대적으로 위도가 높은 편이면서 해발고도 높은 태백이 최난월 평균 기온 제일 낮을 거예요. 여기가 태백입니다. 라가 태백. 반면 최난월 평균 기온 남아있는 장수와 남해 중에 누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남해가 더 높겠죠. 남해. 자, 물론 장수도 해발고도 높아서 최난월 평균 기온이 낮은 곳이긴 하지만 태백이 더 낮겠지. 그래서 태백이 라가 되는 거고 장수는 니은이 됩니다. 장수. 그래서 다가 남해예요. 자, 그러면 가와 나를 구분해 줘야 되는데 가와 나는 홍천과 장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확인해 보면 남해 아까 봤었지? 연강수량 되게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하, 남해 연강수량 가장 많아요. 다음, 태백은 사실 강수 가지고 구분하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오른쪽부터 본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가와나가 장수 아니면 홍천인데 찾는 방법은 일단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강수량 더 많은데 아까 얘기했었네. 장수, 연강수량 꽤 많은 곳입니다. 연강수량 더 많은 가가 장수구나.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다음, 가와나는 사실 여름강수량이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쵸? 그런데 연강수량은 가가 더 많아. 바꿔 얘기하면 나는 연강수량이 적은데 여름강수량은 얘랑 비슷해. 상대적으로 여름강수 집중률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하, 여강집 높은 나가 홍천이구나.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가가 장수, 그리고 장수는 니은, 다음 나가 홍천, 그리고 홍천은 기역, 그리고 다가 남해. 그래서 고위도 내륙의 홍천 연교차 크다. 그리고 저위도 남해안을 치하는 남해 연강수량 제일 많다. 그리고 태백과 장수는 모두 해발고도 높아서 기온이 낮은 곳들인데 당연히 태백이 더 낮을 거야. 그리고 장수 연강수량 꽤 많은 지역이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우리 다음 장으로 가서 요 자료 볼게요. 자, 역시 네 지역에 나와 있는데요. 지도부터 보도록 할게요. 얘부터 볼까요? 또 나왔네. 장수 정말 많이 나오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대구. 그리고 얘는 이쪽에 꼬랑지 쪽에 포항 정도로 보면 되겠죠. 다음 얘는 여기 변산반도 쪽에 있는 무안입니다. 무안. 자, 왼쪽에는 연강수량 8월 평균 기온 그리고 기온의 연교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연강수량 제일 적은 데가 눈에 띄네요. 얘는 연강수량 제일 적으면서 8월 평균 기온은 제일 높은 곳입니다. 어딜까요? 네. 영남 내륙에 위치하는 대구는 연강수량 적은 대표적인 소우지구, 그리고 8월 평균 기온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대구가 다. 대구. 다음. 그 다음에 8월 평균 기온이 굉장히 낮은 가도 좀 눈에 띄네요. 얘기했듯이 눈에 띄는 친구부터 찾아가는 겁니다. 가는 8월 평균 기온이 굉장히 낮아. 그런데 연강수량은 내 지역

중에 가장 많습니다. 해발고도 높아서 기온은 낮은 편이지만 연강 수량은 굉장히 많은 장수 되겠죠. 장수. 그래서 가가 장수. 가가 장수. 다음 나와 라가 남아 있는데요. 부안과 포항이죠. 비슷한 위도에서 부안은 서해안, 포항은 동해안에 위치합니다. 비슷한 위도에서 서해안은 동해안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죠. 그러니까 부안이 포항보다 기온 연교차가 크니까 라가 부안이 되는 거고 포항이 나가 됩니다. 포항이 나. 그래서 8월 평균 기온은 사실 나와 라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연교차가 더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항상 뭔가 더 눈에 띄게 크게 차이가 나타나는 곳 위주로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경북 해안 지역 전반적인 소우지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대구 다음으로 연강 수량이 적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다음은 강수량 관련된 자료입니다. 강원안은 여름철과 겨울철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일단 지도 볼게요. 자, 여기 인천입니다. 인천, 여기는 강릉. 그리고 포항. 그리고 또 나왔네. 장수입니다. 장수가 진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자. 가시기 강수량 차이와 나시기 강수량 차이가 나와 있는데, 자, 얘는 뭐야? 다 마이너스예요. 어떻게 이런 그래프가 나왔느냐? 해당 지역의 강수량에서 서귀포의 강수량을 뺀 거예요. 서귀포의 여름과 겨울 강수량을 빼다 보니 다 마이너스야. 플러스 값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지역들은 서귀포보다 여름 강수량도 적고 겨울 강수량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나 시기에 C는 강수량이 제일 많고 B는 강수량이 가장 적은 거죠. 어쨌든 얘가 많으면 요것도 크게 나올 건데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얘가 가장 크고 얘가 가장 작은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래프 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다음 가 시기는 D가 강수량 제일 많고 A가 가장 적은 겁니다. 그래프는 조금 독특합니다. 다 마이너스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큰 차이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가시기와 나시기를 구분해줘야 될것 같은데, 울릉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축의값을 보면 나시기가 가시기보다 축의값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나시기는 가시기보다 지역 간의 강수량 차이가 더큰 시기라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었네. 여름과 겨울 중에 지역 간의 강수량 차이가 더큰 시기는 여름입니다. 그래서 나가 여름이 되고 가가 겨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오른쪽에 각 지역대 특징 좀 볼까요? 인천은 여강집 높은 곳이죠. 강릉 격앙집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강릉 연강 수량 꽤 많은 곳이에요. 다음, 장수 계속 얘기하죠? 연강 수량 되게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포항, 전반적으로 포항은 연강 수량이 적은 경북의 해안 지역입니다. 그럼 요 내용 바탕으로 왼쪽에 그래프 볼까요? 자, 여름철에 강수량 많은 친구는 C와 D입니다, 지금. 아, 죄송합니다. C와 A가 되죠. C와 A. 여름철에 강수량 많은데. 다음, 겨울철에 강수량 많은 데는 C와 D예요. 그러면 C는 여름에도 강수량이 많으면서 겨울에도 강수량이 많네요. 그쵸? 그러면 아무래도 네 지역 중에 연강수량이, 죽어버렸네요. 연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이 될 겁니다. 연강수량 제일 많은데, 네! 장수입니다. 장수. 그래서 C가 장수가 되는 거죠. 장수. 여름 강수량도 제일 많고 겨울 강수량 두 번째로 많으니까 결국 연강 수량은 장수가 제일 많습니다. C가 장수. 자, 색깔이 조금 안 이쁘네요. 그렇죠? 장수. 다음 가는 겨울, 나는 여름입니다.

다음. 비는 장수보다도 겨울강수량이 많은 곳이에요. 아, 겨강지 높은 곳이면서 겨울강수량 많은 곳이겠구나. 강릉이 되겠죠. 비는 강릉. 다음. A는 여름 강수량은 장수에 이어 두 번째인데 겨울 강수량은 네 지역 중에 가장 적어요. 여름 강수량은 두 번째인데 겨울 강수량은 꼴찌다. 그 얘기는 여강지비 굉장히 높은 지역이란 얘기가 되겠죠. 얘가 인천이 됩니다. 인천. 다음 B는 여름 강수량 꼴찌예요. 물론 겨울 강수량이 3등이긴 하지만 여름 강수량이 꼴찌, 전반적으로 연강수량이 적으면서 상대적으로 여름보다 겨울철에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죠. 그 얘기는 겨강지비 상대적으로는 높은 포항이 됩니다. 포항. 그래서 비가 포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얘기했듯이 요 동해안일 때, 동해안일 때는 전반적으로 연강수량이 다시요 겨울강수 집중률이 꽤나 높게 나타납니다. 동해안일 때 겨강지비 높다. 자, 다음 아래로 가볼게요. 아래로 가서 이번에는 강수 관련된 자료 볼 건데요. 보죠. A 강수량과 B 강수량이 나와 있는데 A와 B는 또 나왔네. 여름과 겨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번에는 량의 차이가 아닙니다. 아까는 여름과 겨울의 강수 량의 차이가 나왔었죠? 하지만 이번은 최대 지역의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지도 볼게요. 일단 여기는 울릉도네요. 울릉도, 여기는 대관령. 그리고 여기 꺾인 데 있는 원산, 여기는 희천이죠. 청천강 중상류 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내 지역에 여름과 겨울 강수량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요 얘기 했었죠. 기본적으로 여름철 강수량과 겨울철 강수량을 비교했을 때 지역 간의 차이는 여름철에 더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겨울철은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지역의 값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비율 차이는 겨울철이 더 크게 나타난다. 특히나 울릉도가 들어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아까 여름 강수량은 강수량의 차이는 400mm 정도인데 두배 차이였었고 겨울 강수량은 한 250mm 차이였는데 5배 차이였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특히나 울릉도 들어가 있을 때 지역 간의 강수 비율 차이가 최대값을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의 차이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와 B의 강수량의 상대값 차이를 조금 비교해 보면 A는 전반적으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B는 얘가 최대 지역인데 단은 2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율 차이가 비시기가 더 크단 얘기예요. 울릉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겨울철의 비율 차이가 여름보다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B가 겨울이 되고 A가 여름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B시기에는 한 5배 차이. 그쵸? 그 다음에 A 시기는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비율 차이가 이 정도로 겨울철이 더 크게 나타난다. 요거 주의하자. 비율로 봤을 때, 특히나 울릉도를 100으로 했을 때 다른 지역의 겨울 강수 값은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러면, 라가 당연히 울릉도가 되겠죠? 울릉도가 최대값을 갖는 지역이고, 울릉도가 100. 그래서 라가 울릉도입니다. 다음. A는 여름입니다. 여름 강수량 제일 많은데 어딜까요? 네, 바우진 대관령이 되겠죠. 그래서 여름 강수량이 100인 데가 대관령이 됩니다. 대관령. 남아있는 거는 나와 단대. 자, 희천 연강수량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강지비 높은 곳이에요. 원산 역시나 연강수량 많은 곳이고 겨강지비 상대적으로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희천은 사실 북한의 다우지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다우지라고 하기에는 사실 남한 지역과 비교했을 땐 연강수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북한 지역들이 연강수량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희천이 많은 것뿐이지 남한과 비교했을 땐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있네요. 그런데 원산은 장전과 더불어서 그래도 연강수량 꽤 많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 비교해 보면 그래도 원산이 희천보다는 연강수량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나와 다 비교해 보았을 때 나가 여름강수량도 많고 겨울강수량도 많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름강수의 상대값 차이보다 겨울강수의 상대값 차이가 더 크거든요. 그 얘기는 얘가 상대적으로 겨강집이 높은 지역이고 얘는 여름은 꽤 비가 내리지만 겨울은 적게 내리니까 얘는 여강집이 높은 지역이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강수량 많으면서 겨강집 높은 나가 원산. 상대적으로 원산보다 연강수량 적으면서 여강집이 높게 나타나는 다가 희천 요렇게 되고요. 얘기했듯이 희천 생각보다 연강수량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희천. 자, 여기 그리고 원산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지만 장전이 북한에서는 최다우지라는 거. 전반적으로 북한 지역들은 남한과 비교했을 때 연강수량이 그렇게 많진 않죠. 자,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가서 우리 다음에 기온 관련된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에는 기온 연교차 그리고 최나날 평균 기온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여름 강수량과 여름 강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자, 원래 이 문제는 주어진 네 지역은 뭐 각도의 도청 소재지이다 이렇게 나왔던 문제였는데요. 자, 위치를 한번 간단하게 표시해 볼게요. 자, 먼저 춘천 강원 도청 소재지입니다. 춘천. 춘천. 다음 창원, 창원 요쪽에 있죠. 창원, 창원. 그리고 전주는 전북도청 소재지, 안동은 경북도청 소재지인데 경북 전북이라 위도가 비슷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간단하게 나눠서 경기, 강원,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경북, 경남, 그리고 이렇게 다시 나눠서 이렇게 나뉘는 거죠.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전북보다 경북이 위도가 좀 높거든요. 대략적으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보면 안동이 한 이쯤에, 전주는 안동보다 위도가 조금 낮은 요쯤에 위치하겠죠. 요쯤에. 자, 요 위치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서 왼쪽 자료 볼게요. 일단 가장 쉬운 거,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큰 곳은 춘천이겠죠. 고위도의 내륙 지역이니까. 그래서 가가 춘천입니다. 가춘천. 다음, 최나널 평균 기온 제일 높은데 어딜까요? 당연히 남해안에 위치하는 창원이 최나널 평균 기온 제일 높을 겁니다. 그래서 라가 창원이 되는 거죠. 라 창원. 자, 문제는 이제 나와 다의 구분인데 기온의 연교차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나널 평균 기온도 사실 크게 차이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 0.5도씩 끌어놓았으니까 되게 차이가 멀어 보이는데 차이가 그렇게 큰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도 다가 나보다 최나널 평균 기온이 더 높아요. 전주 안동 중에 누가 더 최나널 평균 기온 높을까요? 아무래도 전주가 안동보다는 최나널 평균 기온 높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나널 평균 기온 높은 다가 전주 그리고 나가 안동이 됩니다. 안동, 안동, 나, 전주, 다. 다음 여름 강수 집중률과 여름 강수 양이 나와 있네요. 일단 여름 강수 집중률 제일 높은 데 어딜까요? 여강집 1등은 여기죠. 한강 유역에 위치하는 춘천입니다. A는 춘천. A 춘천. A 춘천. 다음 여름 강수량이 춘천 다음으로 많은 곳이에요. 춘천 다음으로 많습니다. 아, 이렇게 할까요? 자, 여름 강수량이 제일 적은 데부터 볼게요. 제일 적은 데. 제일 적은 데는 어딜까요? 여기 안동을 비롯한 영남 내륙 지역은 전반적으로 연강수량이 적은 지역이고 얘기했었죠? 연강수량이 적은 소우지들은 대체적으로 여름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연강수량이 적다. 왜냐면 겨울 강수량은 지역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 결국 지역 간의 차이를 크게 만들어주는 것은 여름 강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강수량이

적은 지역들은 연강수량도 대체적으로 적거든요. 그래서 여름 강수량 제일 적은 시가 안동입니다. 안동. 남아있는 게 창원과 전주인데요. 자, 이렇게 볼까요? 비와 뒤는 여름 강수량은 비슷합니다. 근데 여름 강수 집중률은 비가 더 높아요. 그럼 누가 연강수량 많을까요? 여름 강수량은 비슷한데 여름 강수 집중률은 얘가 높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겨울 강수량이 얘가 적은 거고 얘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름 강수량은 똑같은데 비가 겨울 강수량이 적으니까 연강수량에서 여름 강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거고 얘는 여름 강수량은 거의 비슷한데 겨울 강수량 도 많으니까 여름 강수 집중률이 얘가 얘보다 낮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걸 정리해 보면 B보다 D가 연강수량이 더 많은 거죠. 누가 연강수량 더 많을까요? 네, 제주도 및 남해안 일대 여기 연강수량 많은 다우지잖아요. 그래서 D가 창원이 되고요. 그리고 B가 전주가 됩니다. 전주, B, D, 창원. 그래서 여름강수량 비슷하면 여강지비 높은 곳이 연강수량이 적은 거예요. 이것도 꼭 기억해 둡시다. 다음 아래로 가볼게요. 자, 가는 1월과 8월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연강수량 차이가 가로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도 보면은 여기 인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홍천. 여기는 대구. 그리고 여기는 거제겠죠. 거제. 거제. 자, 그럼 일단 요거부터 찾아볼까요? 가는 1월과 8월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해당 지역의 기후값에서 내 지역의 평균을 빼준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얘가 크면 얘도 큽니다. 얘가 작으면 얘도 작아요. 그런데 가식의 평균 기온 차이가 대략 8도 정도 납니다. 8도. 4도? 영하 4도쯤 되는 거니까. 어쨌든 평균 값을 빼준 건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8도 정도 나는 거예요. 평균 기온 차이의 차이가. 자, 그러면 대관령도 안 나왔습니다. 북한 지역도 없어요. 남한에서 요 지역들 간의 기온 차이가 겨울철에, 다시요, 여름철에 이렇게 크게 나타난다?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큰 시기는 1월입니다. 8월 달에는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이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관령이 나온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관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시기는 1월이에요. 1월. 사실, 가로축 찾는 건 어렵지 않죠. 연강수량 제일 많은데 거제입니다. 왜냐하면 연강수량 차이값이 가장 큰 곳이 연강수량이 제일 많은 거니까 C가 거제. 거제 되겠죠. 다음 연강수량 제일 적은데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 비롯한 영남 내륙 지역은 대표적인 소지니까 당연히 연강수량 제일 적겠죠. 그러면 홍천과 인천이 남아있는데 연강수량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1월 평균 기온이 비가 시보다 높습니다. 비가 시보다 따뜻하다는 얘기죠. 1월 달에 내륙에 위치한 홍천은 기온이 빠르게 떨어질 것이고 서해안에 위치한 인천은 홍천보다는 기온이 천천히 떨어질 거예요. 게다가 홍천 아까 해발고도가 높은 편이어서 기온이 조금 낮은 편이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1월 평균 기온이 더 낮겠지. 그러니까 1월 평균 기온이 더 낮은 D가 홍천,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B가 인천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대구, 인천, 거제, 홍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강수량을 가지고 거제와 대구 찾고, 그리고 1월 평균 기온으로 인천과 홍천을 구분해주면 되는 자료였습니다. 어려웠던 자료는 아니고, 다 마지막 자료 볼게요. 마지막 자료. 자,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요 친구 인천이네요. 여기는 강릉. 다음, 얘는 장수입니다. 장수. 얘는 부산이 되겠죠. 부산. 사실, 자료가

기온의 연교차, 겨울강수량, 연강수량까지 총 3개가 나왔기 때문에 내적을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적 기후값을 요 그래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비교해 보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서 뭘 써도 겹칠 것 같은데. 자, 일단, 연교차부터 볼까요? 연교차. 기온의 연교차 제일 큰데 어딜까요? 연교차는 북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비슷한 위도에서는 내륙이 대체적으로 가장 크고, 동해안보다 서해안이 큽니다. 그러면은 북쪽에 위치하면서 서해안에 위치하는 인천이 연교차 가장 크겠네? 인천. 그래서 인천이 가가 됩니다. 인천. 인천 가. 다음, 연강수량. 물론, 장수도 연강수량 꽤 많습니다. 그리고 강릉도 다우지에 해당하지만, 그래도 제주도민 남해안일 때, 요일 때가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 대표하는 다우지이기 때문에 연강수량 제일 많은데, 연강수량 제일 많은 데는 부산일 겁니다. 부산. 그래서 라가 부산. 라부산. 다음, 나와 달을 비교해 보았을 때, 물론 연강수량이 더 많은 데가 나니까, 나는 어디구나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이렇게 볼게요. 자, 나와 다는 연강수량은 큰 차이는 없어. 그런데 다가 나보다 겨울강수량이 더 많네요. 요 차이가 조금 더 큽니다. 그 얘기는 다가 나보다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이란 얘기가 되겠죠. 장수와 강릉 중에 겨울강수 집중률이 더 높은 데는 강릉입니다. 그래서 연강수량 차이는 크게 없지만 겨울강수량이 더 많다. 아, 겨강집이 높은 강릉이 다가 되는구나. 그럼 남아있는 나가 장수가 되는 거고요. 장수는 부산 다음 두 번째로 강수량이 많습니다. 네 지역 중에서. 그리고 인천, 요 서해안일 때, 서해안일 때는 전반적으로 연강수량이 좀 적은 편이라고 얘기했었죠. 저평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지역 중에서도 인천이 연강수량 가장 적고요. 넓게 보면은 여강집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겨울강수량도 꼴찌가 됩니다. 연교차는 당연히 남쪽에 위치하면서 해안에 위치하는 부산이 가장 작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후지표 값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기후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자료가 좀 쉬웠던 것도 있고 좀 까다로운 것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많이 풀어보면서 어디부터 하나하나씩 찾아갈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공부한 내용들을 그래프에 적용하는 연습들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살펴봤던 그래프들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 자원 관련된 그래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생명과학원의 13강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13강, 14강에 걸쳐서 이제 정말 파이널, 이제 마지막 회인 7회를 함께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7회 난이도 먼저 총평을 시작하고 해설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7회 같은 경우에는요, 쌤이 9월 모평 정도의 난이도다라고 해가지고 별점을 4개 반으로 한번 매겨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6회에서는 이제 별을 5개 정도의 난이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유전 파트에서는 조금 좀 빠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5개까지는 안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7회를 풀어보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다음에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만큼 술술 풀리진 않는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유전 파트의 난도가 좀 높은 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흥분 전도와 전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유형들은 많이 봤겠지만 쉽게 풀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육의 수축과 더불어 쌤이 중상 정도의 난이도라고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수 문항 좀 많았어요. 10번, 11번, 14, 15, 16, 17번들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꼭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쌤이랑 1번 문제부터 풀이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언제나 그렇듯 생물의 특성에 대한 내용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귀여운 세 발가락 나무늘보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나무늘보는요, 발가락에는 길고 단단하면서도 굽은 발톱이 있대요. 그래서 나무 위에서 장시간 매달려 생활하기에 적합하다. 쌤이 이제 4회부터 여러분들이랑 함께를 하면서 계속해서 무엇무엇에 적합하다, 무엇무엇 하기에 적합하다 이런 거 나오면 치트키라 그랬죠. 바로 적응과 진화에 대한 보기 선지가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보기 기억에 바로 가는 적응과 진화에 예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오죠. 아, 그래서 기억 맞다 라고 먼저 골라둘게요. 그리고 나로 가서 A는 같은 체중의 다른 포유류에 비해 기초대사량이 매우 적은 편이다 라고 해가지고 기초대사량의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2단원에 나오는 그 기초대사량과 1단원의 생물의 특성을 같이 단원 통합시킨 문제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양이다. 그러면 이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데 그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뭐 심장 박동도 있을 수 있고요. 호흡 운동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니은도 맞는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에 다로 가서 A는 일주일에 1회 정도 나무에서 내려와 배설을 하며 A의 배설물은 토양의 질소와 무기염류를 공급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A, 나무늘보의 배설물이 토양이라는 비생물적 요인에 질소와 무기염류를 공급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다의 예시는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예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복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답은 5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 정도 더 체크를 하고 갈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초대사량과 함께 나오는 것이 바로 일일대사량이라는 거잖아요. 일일대사량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얘기했던 최소한의 에너지량,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인 기초대사량에다가 우리가 활동하는 데 쓰는 에너지량, 그 다음에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데 등등등에 쓰이는 기타까지 합쳐서 일일대사량이라는 걸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도 간단한 문제였어요. 다음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면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거 어디에서 물어보는지 물어본다라고 했었죠.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라는 걸 잘 물어보게 되는 것인데 이 암모니아가 독성이 강한 물질이었고 독성이 약한 물질인 요소로 전환시켜 주는 것은 바로 간의 역할이다. 그래서 간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나에서 포도당이 세포흡을 통해 물과 기역으로 분해된다라고 했는데 이 기역이 산소와 이산화탄소 중에 하나라고 했었거든요. 이제 세포흡에서 반응물은 포도당과 산소였고요. 생성물은 물과 이산화탄소였습니다. 아, 그래서 기억은 이산화탄소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보기 기억에서 산소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다라는 것이고 보기 니은 간에서 가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거 맞는 보기다라고 바로 골라낼 수 있겠고 디귿 나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대요. 이제 물질대사의 종류에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이 있는 것인데 이화작용이라는 것은 분해가 키워드였죠. 그래서 쌤이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냐면 분이발 해가지고 분해는 이화작용이고 발열반응이다 라고 얘기했었어. 이거하고

따라 구분한 정상 체중, 과체중, 비만 집단에서 고혈압이 발생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체질량 지수라는 것은 외우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키와 몸무게를 알면 계산할 수 있대. 그러면 키의 제곱분의 몸무게니까, 키가, 체질량 지수는 키가 커질수록, 몸무게가 작아질수록, 체질량 지수는 줄어들겠네요. 그치? 그 다음에 반대로, 분모가 이제 작아지니까, 키가 작고, 자인 몸무게가 커지게 되면, 체질량 지수는 반대로 커지겠네요. 그치?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체질량 지수의 크기가 커질수록,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이 된다. 즉, 이렇게 갈수록 체질량 지수는 커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좋아.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서 그 보기를 한번 보면서 자료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 대사성 질환에는 고혈압이 있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보기 선지가 되겠으며, 이때 대사성 질환하면 쌤이 고고당을 외쳤어요. 고고당, 고혈압, 고지혈증, 그 다음에 당뇨병 이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고혈압이 있다. 맞는 것으로 보기 기억.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보기 니은. 가를 기준으로 두 사람의 몸무게가 같을 때 정상 체중인 사람이 과체중인 사람보다 키가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자료 해석으로 문제를 풀라라는 거잖아요. 가를 기준으로 하라 그랬어. 두 사람의 몸무게가 같대. 아, 그러면은 요 분자의 값을 고정시켜 놨을 때어그 정상 체중인 사람과 과체중인 사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자, 정상 체중과 과체중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체질량 지수는 과체중인 사람이 더 크겠죠. 자, 그러면 체질량 지수가 크다라는 것은 분모인 키는 어떻다라는 거야? 키가 작을수록 체질량 지수가 커진다라 그랬어. 키가 과체중인 사람이 작고 정상인 사람이 높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몸무게가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정상 체중인 사람이 과체중인 사람보다 키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네. 아, 그래서 보기 D는 맞는 것이다. 디귿. 나의 비만 집단에서 고혈압이 발생한 사람의 비율은 여자에서가 남자에서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잖아. 그대로 자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비만 집단만 비교를 해볼 거예요. 비만 집단에서 고혈압이 발생한 사람의 비율은 남자는 거의 한 20%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16에서 조금 넘어가니까 17 정도. 그러니까 한 19%, 17% 정도 되니까 남자가 더 높은데 여자에서가 높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이다. 그러면 기역, 니은 정답이 되는 것이니까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죠. 네.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4번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청색광이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유전자 X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본 탐구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요. 그 사람에서 X는 낮에는 발현이 촉진되고 밤에는 발현이 억제되는 물질이랍니다. 억제된대요. 그 X가 유전자 X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실험 과정 및 결과를 보면, 건강한 성인 9명을 저녁 시간 동안 청색광, 녹색광, 빛없음 조건 중에 하나에 노출하고 24시와 다음날 10시, 그러니까 밤과 오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X의 발현량을 측정한다라고 돼 있고, 각 사람마다 일주일 간격으로 빛 조건을 다르게 하여 3번씩 측정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범례는요. 기역에 노출한 경우, 니은에 노출한 경우, 550나노미터에 노출한 경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 기역과 니은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되겠어요? 기역과 니은이 바로 빛없음과 460나노미터 이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우리는 거기 다에 나와 있는 결론을 봐야 돼요. 자, 거기에 결론을 한번 보시면, 저녁 시간 동안의 청색광 노출은 사람에서 밤에 X의 발현을 촉진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치? 자, 그러니까 그 밤에 청색광에 노출이 되면 X의 발현이 촉진된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봤을 때
24시하고 10시를

비교해봤을 때더 높은 거. 기역과 니은 중에 더 높은 게. 기역은 밤에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요 니은은 10시에 더, 오전에 더 높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면 X라는 것이 그 밤에 청색광에 노출되었을 때그 촉진된다. 발현이 촉진된다라고 했으니까 요 밤에 발현량이 더 많은 이 기역이 무엇이 되겠어? 바로 450나노미터. 요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이 빛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보기 기역에서 기역은 빛 없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리고 니은, A는 조작변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A는 X의 발현량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프에서 Y축은 그 바꿔준 값이 아니라 그 X축의 값에 따라서 또는 다른 조건에 따라서 바뀐 값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값인 거죠. 그러니까 종속변입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고 니은도 틀렸다. 그럼 디귿은 이제 맞을 텐데 저녁 시간 동안에 청색광 노출은 사람에서 생체 시계를 교란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치? 자, 지금 이 X라는 물질은 원래는 어떤 애들이에요? 낮에 발현이 촉진되고 밤에 발현이 억제돼야 되는 애들이에요. 원래 그런 애들인데 청색광에 노출이 되면 밤에도 X의 발현량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녁 시간 동안에 청색광이 노출되면 생체 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 교란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 맞게 골라주시면 답은요, 2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5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표는 자율신경 A와 B가 각각 소장과 심장에 작용할 때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율신경이라고 하면 우린 두 가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렇지? 자, 그리고 A와 B는 촉진됨과 억제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심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심장을 선생님이 이렇게 하트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심장에 연결된 자율신경 중에 교감, 앞에 뉴런이 짧고 뒤에 뉴런이 길다. 부교감, 앞에 뉴런이 길고 뒤에 뉴런이 짧다. 이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이 교감신경에 의해서는 심장 박동은 어떻게 돼야 돼? 촉진돼야 돼. 그 다음, 부교감신경에 의해서는 심장 박동이 억제돼야 돼. 그러니까, 심장 박동 촉진됨이라고 써져 있는 요 자율신경 A가 교감신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B가 부교감으로 심장에서의 심장 박동이 억제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소장에서의 소화액 분비는 어때요?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이렇게 활성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소화는 잘안 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소장에서의 소화액 분비는 억제됨일 것이고 이 둘은 기량작용을 하니까 얘는 촉진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되겠죠? 좋아. 그럼 이제 보기 기억해서 A는 억제됨이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우선 맞게 골라낸 것이고 그다음에 니은 소장에 연결된 A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A 교감이에요. 신경절 이후 뉴런이에요. 그러면 얘를 그냥 심장인데 소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교감하고 부교감에서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나오는 신경연달 물질을 비교해 보면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거죠. 그리고 이전 뉴런,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이전 뉴런과 부교감의 이후 뉴런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 니에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지.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니까 노르에피네프린으로 고쳐줘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디귿. 심장에 연결된 B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요. 심장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 요거잖아요. 그치? 자, 요것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라고 한다면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은 모두 어디에서부터 뻗어져 나와요? 척수. 그래서 이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지만 부교감신경의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얘네들을 조절하는 중추에서 뻗어져 나온다라고 기억하자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심장박동의 조절 중추 연수죠. 그래서 얘는 연수다라고 하고 디귿은 맞는 복입니다라고 고르시면 기역 디귿 정답으로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가서 6번 문제 가볼까요? 자, 6번 문제를 이제 보게 된다면 호르몬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은 사람에서 혈중 호르몬 기억과 DNA 농도를 기준으로 갑상샘 기능을 세 가지 상태, 1, 2, 3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1은 정상 상태래요. 자, 1은 정상 상태고, 그 다음에 2와 3은 갑상샘 기능에 이상이 생긴 상태인데, 이때 2와 3의 원인이 좀 다른가 봐요. 자, 그러면 이제 3의 원인은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겨서 TSH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음, 또는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 티록신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음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3이 이거를 우리가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기억과 DNA 티록신과 TSH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선 정상 상태일 때, 즉 1번과 같은 상태일 때요, 우리가 어떠한 음성 피드백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시상하부에서 TRH가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릴리징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나오게 된다면 얘의 표적 기관은 뇌하수체 전엽이 되겠고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S가 뭐였어요? 자극하다, stimulating이었어요. 누구를 자극해? 바로 갑상샘을 자극을 합니다. 갑상샘을 자극을 하게 된다면 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됩니다 라고 얘기했었어. 그치? 자, 그러면 이제 티록신의 분비량이 많아지게 되면 시상하부가 감지해서 TRH랑 TSH를 줄이고, 그 다음에 티록신이 적어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음성 피드백 과정에 거쳐 얘가 많아지고 많아지면서 다시 많게 하는 이 과정을 거친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러면 지금 3번을 골라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3번 중에 이 후보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갑상샘 이상이 생겼대요. 선생님이 갑상샘 이상, 뇌하수체 전엽과 갑상샘 이상인데 이게 먼저 나와 있으니까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TSH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대요. 그러면 TSH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어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 티록신의 분비량도 적어지겠죠. 얘의 분비량이 적어지면 갑상샘을 덜 자극할 것이고 얘의 분비량이 적어지게 되니까 음성 피드백 과정에 의해서 TRH의 분비량은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TSH의 양과 티록신의 양을 늘리려는 경향성을 보이게 되겠죠. 맞아?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후보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면 이번에는 갑상샘에 이상이 생기는 거야.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서 잘 읽어야 돼요. 티록신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지금 주어진 거는 정상보다 적어진답니다. 그럼 티록신의 분비량이 적어지게 되니까 시상하부에서 TRH의 분비량을 늘리고 TSH의 분비량을 늘리게 되겠죠. 그치? 자, 근데 지금 여기 주어진 기억하고 DNA 그래프 양상이 TSH하고 TRH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지금 보면은 얘네 둘 중에 기억과 니은이 매칭이 돼야 되는 것인데 하나는 증가하고요, 하나는 감소해요. 맞죠? 그런데 지금 이 뇌하수체 전엽이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TSH와 티록신 둘 다 감소하잖아. 같은 경향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쟤네 둘은 다른 경향성이잖아. 그럼 여기를 보니까 아, 여기가 달라진다. TSH는 증가하고 티록신은 감소한다. 그럼 여기에서 감소하는 니은이 티록신 될 것이며 증가하는 기억이 TSH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서 이 3번은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적어진 거예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 가볼게요. 갑상샘에서 기억이 분비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되는 거니까 니은이 분비된다로 고쳐줘야 되죠. 틀렸고, 다음에 1에서 니은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된대요. 1은 정상 상태이고요.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3의 원인은 갑상샘 이상으로 티록신의 분비량이 적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얘는 지금 반대로 얘기했죠. 그래서 틀린 것이다 라고 골라주면 니은만 정답으로 2번이 답이다 라고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7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도 호르몬과 관련된 문제예요. 자, 이제 인슐린과 관련돼서 혈당량 조절에 대한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표는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 A에서의 혈당량 조절을, 그림은 정상인과 A가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전의 시점 T1, 얘가 이제 탄수화물 섭취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T2는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네요. 아, 바뀐 건 탄수화물을 섭취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혈중 인슐린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된 거죠.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무엇이 증가해요? 탄수화물 섭취하면 혈당량이 증가한다. 혈당량이 증가되었으니까 이 혈당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따라서 인슐린의 양도 증가해라는 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요 A는요, 당뇨병 환자란 말이에요. 자,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에 얘는 어떠한 결과가 예상되니? 라는 거를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것이고, 기억과 니은이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에 하나이다. A는 알파세포와 베타세포 중에 하나이다. 라는 걸 골라보도록 할게요. 정상인부터 볼게요. 혈중 포도당 농도가 감소하면 기억의 분비가 촉진된대. 아까 쌤이 뭐라 그랬어? 혈당량이 증가하면 감소시키는 인슐린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혈당량이 감소하는 상황을 준 거죠? 그럼 인슐린이 아니라 얘와 기랑작용을 하는 글루카곤의 분비가 촉진될 것이다 라고 해서 기억은 글루카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에 A라는 세포가 파괴되어서 니은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못한대요. 니은은 기억이 글루카곤이기 때문에 인슐린입니다. 그럼 인슐린은 어느 세포에서 분비가 됩니까? 이자의 배인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베타세포. 그래서 A는 베타세포고요. 아, 이 사람은 그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이 생성되지 못한대. 아, 그러면 얘네들은 탄수화물 섭취해도 제대로 인슐린의 분비가 안 되겠네요. 그쵸? 아주 낮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에서 A는 베타세포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기억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게 되면 혈당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흡수했으니까 혈당량은 감소합니다. 그럼 혈당량을 감소하는 것은 인슐린에 의해서인데 지금 글루카곤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그다음에 보기 ㄷ, T2일 때 혈중 인슐린 농도. 여기 물음표 안에 가려진 것이 인슐린의 농도를 나타내는 건데 A에서가 정상인에서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아니죠. 얘는 인슐린 제대로 생성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높지는 못하다. 이렇게 X다라고 골라주시면 기억만 정답이 되는 것이고 답은 1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8번은 이제 방어작용 실험이 나와 있어요. 차근차근 봅시다. X와 Y라는 병원체에 대해서 이제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1, 2, 3, 4, 5, 6, 6마리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생쥐 1이 있는데 이 생쥐 1에는 생리식염수를 넣어줬습니다. 자, 그럼 생리식염수 넣었을 때는 병원체를 넣어준 게 아니니까 뭔가 방어작용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2번 생쥐 같은 경우에는 죽은 X를 넣어줬어요. 아, 그러면 약화시킨 항원을 넣어줬다라고 볼수 있겠네. 그 다음에 3번 쥐 같은 경우에는 죽은 Y를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와 3에서 각각 X에 대한 항체와 기억세포. 그 다음에 여기서는 Y에 대한 항체와 기억세포. 얘네들을 각각 생성해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1, 2, 3에서 혈장과 기억세포를 분리해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혈장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라고 하라 그랬어요? 혈장은 혈청하고 비슷한 물질이에요. 그치? 우리 생원 교육 과정에서는 얘네들을 굳이 구분할 필요 없다 그랬어. 그러면 혈청으로 생각하면 히읗, 치읓 뭐가 들어있다고? 항체. 히읗, 치읗이니까 항체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아, 혈장 안에는 항체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 기억세포는 당연히 기억세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억은요, X와 Y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4번이요. 4번 생쥐는 1의 혈장. 생리식염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병원체 X와 Y에 대한 면역작용이 일어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혈장을 빼고 나서 기억이라는 그 X 또는 Y에 넣어봤자 아무런 그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병원체 X, Y 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의 혈장 같은 경우에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X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를 안 줬어요. 그 다음에 이의 기억세포와 기억을 이제 같이 넣어줬더니 얘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X에 대한 기억세포는 이 기억에 대해서 효과를 못 봤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의 기억세포, Y에 대한 기억세포를 기억과 함께 넣어줬더니 살았으니까, 이 기억은 무엇이다? Y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병원체 Y는요, Y에 대해서는 X에 대한 기억세포는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실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보기를 가볼게요.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Y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네. 다음. 보기 D은 나의 2에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대요. 자, 체액성 면역 반응의 체 하면 쌤이 뭐라 그랬지? 체체. 항체의 체를 기억하라 그랬어. 항체가 만들어지면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뭐라 그랬어? 2에서 X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생성되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다의 5에서, 자, 이게 다예요, 지금. 5번에서 이의 혈장과 기억을 넣어주면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느냐라는 걸 물어봤어. 자, 그러면 2차 면역 반응의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똑같은 항원이 재침입을 했을 때 항체를 더 많이, 더 빠르게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 그 5번 입장에서는 이 기억이 처음 들어온 거죠. 처음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기억세포도 없었으니까 여기 안에는 그 X에 대한 항체 정도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Y에 대한 기억세포가 없으니까 2차 면역은 일어날 리 없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기억 니은 정답으로 골라주게 된다면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이제 9번으로 가서 4단원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이제 그 핵상을 찾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자의 세포인지 여자의 세포인지 요거를 찾아보는 문제인데, Y 염색체 수를 알려줘서 조금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의 유전형질 가는요, 라지A와 스몰A, 나는 라지B와 스몰B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둘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나머지 하나는 X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이 중에 1, 2, 3, 4가 남자 P와 여자 Q의 세포들이 나와 있는 건데, 두 개는 P의 세포, 두 개는 Q의 세포다. 그리고 기억하고 니은이 스몰 A하고 스몰 B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골라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1번에 핵상은 안 알려줬지만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치? 그럼 아까 P가 남자고 Q가 여자라 했으니 1번은 누구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Y 염색체를 갖는 건 여자의 세포는 될 수가 없겠죠? P, 남자 P의 세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Y 염색체 수가 없으면서 핵상이 EN이래요. 그러면 얘네들 EN짜리에는 그 모든 염색체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상염색체, 성염색체가 다 있는데 Y 염색체는 없어. 아, 그럼 얘네들은 X 염색체만 가지고 있는 여자의 세포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 Q의 세포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 여자 Q의 세포에, EN짜리의 세포에는요, B라는 유전자는 없대요. 라지B라는 유전자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3번 세포에는요, 핵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라지B라는 유전자가 있대. 그 말인즉슨 여자 Q의 세포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은 P의 세포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요. 근데 이 P의 세포가 남자의 세포인데, 남자의 세포 중에 Y 염색체가 없대요. 그럼 EN이 될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N이다 라고 찾아낼 수 있으며, 아까 조건에서 P의 세포는 두 개, Q의 세포도 두 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번, 3번이 P의 세포니 4번은 Q의 세포입니다 라는 것까지도 확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A라는 값이 N이라고 했으니까 1번에서도 N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지금 이 A하고 B라는 유전자는 하나는 상, 하나는 X 염색체에 있다라 했어. 그러면 Y 염색체를 가지는 이 핵상이 N인 세포에는 X 염색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X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도 없어야 되죠. 근데 지금 라지A를 갔는데, 아, 그러면 이 A는 X 염색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야? 상 염색체에 존재하는 거야. 그럼 A가 상 염색체에 있으니까 B는 X 염색체에 존재하겠네 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럼 이제 기억하고 니은이 요 라지A하고 라지B의 각각의 대립 유전자니까 얘네들을 이제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대립 유전자 매칭을 할 때는 누구를 봐라? 핵상이 N인 세포를 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3번에서 얘는 핵상이 어떻게 돼요? 핵상이 N인데 라지B가 있을 때 니은이 같이 있대요. 그러면
이 스몰 b가 니은이

비스물비가 될수 있어요? 없죠. 라즈비 스몰비 가치 가지면 2N인데? 아, 그래서 핵상의 N인 세포에 대립 유전자는 함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우리 그 확실한 개념을 통해 가지고 이 니은은 스몰비가 아니라 스몰A입니다. 그리고 기억이 스몰B입니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 Q의 세포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자, 지금 4번의 핵상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4번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Q의 세포인데 EN에 있는 스몰 a가 없어요. 아, 그러면은 얘는 EN은 될수 없다. N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A에 Y 염색체를 가진다. 상염색체 A와 Y 염색체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 2번 같은 경우에는 4번, 즉 Q의 N자리에 있는 유전자는 모두 가져야 되죠. 스몰 b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라지 a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는 라지A, 스몰A를 모두 갖고요. 그 다음에 X염색체 2개에 라지B는 없으니까 스몰B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여기 3번은 Y염색체 없으니까 X염색체를 가지겠죠. 근데 상염색체 있는 거는 스몰A를 가지고 X염색체에는 라지B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 이 남자 P의 유전자형은 라지A, 스몰A에 X염색체에 라지B 가지고 Y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이게 P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 가볼게요. A는 N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때? 맞는 거네. 그 다음, 나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라고 했어요. 나의 유전자가 라지비와 스몰비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라지비, 스몰비는 X염색체에 존재하죠. 틀린 것이고. 4에서 X염색체 수는 1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4번에서요. X염색체 수를 한번 볼게요. 자, 얘는 핵상이 N이니까 X염색체 2개가 될수 없죠. 근데 N인 세포에 무조건 X염색체는 하나 가져야 된다. 거기에 스몰 b를 가지는 것이고 상염색체는 라지 a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염색체 수는 하나가 맞아요.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 맞으니까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10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자, 10번 문제 쌤이 우수문항으로 골랐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근수축에서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의 길이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의 좀 직관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수축 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그 확실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적용시키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해 나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처음에 잘안 됐더라도 우리가 연습하면 충분히 할수 있는 문제니까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인데 지금 X는 좌우 대칭이다라고 되어져 있고, 자, 기역 같은 경우에는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부분의 반이니까 2분의 I대, 니은은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 있는 부분의 반이니까 2분의 겹쳐 있는 부분, 디귿은 H대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어. 자, 이때 X의 길이는 T1에서 T3 중에 T1일 때 가장 길고 T3일 때 가장 짧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근육 원소물 마디가 길고 짧아진다, 길었다가 짧아진다라는 건 T1에서 T3로 갈수록 수축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T2일 때 A대의 길이는 16D다. 그 다음에 니은의 길이는 2분의 1 L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이제 이용을 해야겠다라는 게 되는 것이며,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T1, T2, T3일 때 기역, 니은, 디귿의 길이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얘네들 ABC의 값을 우리가 구해내야 되는데 얘네들 중에 누가 기역이고 니은이고 디귿인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X의 길이 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역의 길이, 니은의 길이, 디귿의 길이를 각각을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다행히 주어진 건 무엇이냐면 A대의 길이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A대의 길이는 16D로 주어졌고, 얘네들 아무리 수축을 하더라도, 수축 과정을 두 번이나 지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얘네들 T1, T2, T3일 때, 16D라는 것은 변함이 없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맞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A대라는 것은요, 기역, 니은, 디귿으로 표현을 했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 니은 더하기 디귿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양쪽에 있는 겹쳐있는 부분과 디귿을 더해준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자, 이 값이 이제 16D라는 것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T1일 때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T1일 때 3D, 9D, A가 나와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A가 만약에 기역이고 3D, 9D가 니은 디귿 중에 하나라면 3D, 9D로 16D를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9D 넣으면 당연히 안 되고 여기에 9D 넣고

3D 넣으면 6D에다가 9D니까 되지가 않죠.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3D, 9D만으로 니은, 디귿은 될수 없다. 아, 그러면 여기 A가 니은하고 디귿 중에 하나로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기역이 3D일 때가 있을 것이고, 기역이 9D일 상황이 있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기역이 3D일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9D하고 어떠한 한 값으로 16D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D라고 한다면 3D하고 어떤 모르는 미지의 값으로 16D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역이 9D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기역이 9D다. 그러면 3D와 어떠한 값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에 3D를 넣으면 6D가 되고 10D가 되어서 16D.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역이 3D라고 하게 된다면 나머지 9D로 이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디귿이 9D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치? 여기에 9를 넣으면 18D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9D에서 16D를 만들어내려면, 옆에다가 7D를 더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7D라는 소리는 니은이 3.5D라는 거야. 이렇게 소수점이 나올까? 아니지.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건, 우선 우리가 제외시키는 게 편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기역을 9D라고 가는 거지. 기역을 9D라고 가고, 그 다음에 니은을 3D로 가면 되겠네. 그 다음에 디귿이 10D로, 요 디귿의 값이 A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I대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기역의 2배니까 9D의 2배, 18D고, A대의 길이 더하기 I대의 길이가 X니까 34D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똑같이 이제 얘네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를 확정하는 순간 어떠한 조건이 하나 띡더 생기게 되냐면, 뭔가 아이템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 기역과 니은을 더한 값, 즉 기역과 니은을 더한 값은 어떠한 시점에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치? 액틴필라멘트의 길이 자체니까 9D하고 3D를 더한 12D라는 값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아, 그러면 여기 T2에서 기역과 니은을 더한 값은 12D이면서 이 니은과 디귿을 더한 값이 16D인 거를 만족하는 숫자를 6D, 7D, 다른 미지의 숫자로 한번 매칭을 해봐라. 라는 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매칭을 해볼까라고 봤더니,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7D라는 거를 여기에서 한번 기역으로 넣어보자. 기역을 7D라고 넣어볼게. 그럼 니은은 5D가 될 것이고요. 그치? 합쳐서 10이 돼야 되니까. 그럼 5D를 넣는 순간 얘는 10D가 되고 여기가 6D가 되니까 들어맞는다. 왜? 여기 6D가 있잖아. 그러면은 디귿에다가 6D라고 써볼게. 그 다음에 니은이 5D니까 5D라고 써볼게. 자, 그 다음에 기역은 아까 7D라고 놨죠? 7D라고 써볼게. 그러니까 봐봐. 기역은 수축할수록 줄어들잖아. 얼마만큼 줄었어? 2D만큼 줄었어. 니은은 반대로 늘어나야 되지? 2D만큼 똑같이 늘어났어. 그 다음에 디귿은 두 배로 바뀌는데 기역과 같은 경향성이야? 마이너스 4D. 오케이. 이것까지 만족하네. 그러면 X의 길이는 디귿의 길이하고 똑같이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4D만큼 감소해서 30D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되겠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가는 거야. 기역하고 니은의 길이가 12D고 A대의 길이는 16D니까 2D, 5D, 이 C라는 값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값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이 경향성까지 생각해가지고 가게 된다면, 얘에서 이제 똑같이 2D만큼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까? 자, 2D만큼 감소한다라고 하면 기역이 5D죠. 그러면은 니은이 7D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니은을 7D로 넣으면 얘 14D고 디귿은 2D. 그럼 여기 나오는 거딱 맞네. 아, 그럼 이대로 넣자. 기역을 5D 넣고요. 니은을 7D, 그 다음에 디귿을 2D라고 넣는 순간 얘는 마이너스 2D 감소, 플러스 2D 증가, 마이너스 4D 감소. 딱 떨어지네. 그 다음에 4D만큼 감소할 테니까 26D.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했습니다.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다 구했어. 보기 가볼게요. 보기 기억에서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3D만큼 길다라고 했어. 아니죠. 4D만큼 차이 나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것이고, 니은, T1일 때 기역의 길이는 H대 길이의 10분의 9배이다라고 돼 있어. 숫자가 좀 이상하긴 한데, T1일 때 기역의 길이는 9D예요. 그 다음에 H대 길이는 디귿의 길이와 똑같으니까 10D입니다. 아, 10분의 9 맞네.

그래서 맞고 T3일 때 G1으로부터 G2 방향으로 거리가 5분의 4L인 지점. 요 L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봤더니 아까 니은의 길이가 2분의 1 L이다라고 했어. T2일 때 니은의 길이. 자, 그러면 2분의 1 L이 5D라는 말은 L은 10D라는 것이고 요 L에다가 10D를 집어넣게 되면 약분해서 8D인 지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T3일 때 기역의 길이는 5D야. 자, 기역의 길이는 5D고 니은의 길이는 7D야. 그러면 8D는 어디쯤일 것이냐면 여기를 넘어선 여기 정도가 되겠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단면은 이제 어디에 해당하느냐? 바로 그 지점은 디귿이 아니라 니은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골라줄 수 있으니까 니은만 정답으로 골라주면 2번이 답이다. 이렇게 골라주는 것이죠.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11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 대해서 시냅스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자극을 준 지점은 알려줬기 때문에 거리를 이번에는 찾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림은 A와 B에서 D1에서 D5의 위치를 나타냈고, D3에 역지상의 자극을 줬대요. 아, 얘는 D3에다가 역지상의 자극을 줬다라는 것은 알려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근데 거리를 안 알려줬거든요. 거리를 안 알려줬는데, 지금 X가 Y보다 크다라는 조건만 되어져 있고, D1과 D2 사이의 거리가 X래요. 그리고 D2와 D3의 사이는 Y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 그리고 D3와 D4도 이제 X고, D4와 D5도 Y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의 속도는 1과 2 중에 하나씩이다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그 조건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여기 D3에 자극을 줬다라는 거를 알려줬으니까 여기 D1까지가 만약에 여기 A에서 이 A라는 신경에서 시냅스가 존재하게 된다면 얘네들은 어차피 그 막전이가 마이너스 70밖에 안 나오겠죠. 근데 지금 A의 D1에서 막전이가 제로라는 말은, 아, 요 A에는 시냅스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먼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0이라는 값이 나온대요. 자, 그러면 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는 언제 나올 수 있느냐? 보면, 막전이 변화가 1.5거나 2.5거나. 그러면 총 경과 시간이 5라는 것은 0mV의 값을 가진다라는 거는 총 경과 시간 5일 때, 막전이 변화 시간이 1.5 아니면 2.5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3.5만큼 이동했을 때와 2.5만큼, 이동했을 때, 이만큼의 시간 동안 이동했을 때 0mV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기역, 니은, 디귿이 무엇 무엇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냐면, 마이너스 80, 그 다음에 70, 플러스 30.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근데 70이라는 값은 워낙 딱 특정하기 어려운 값이니까 마이너스 80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막전이 변화 시간이 3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2 플러스 3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플러스 30은 2만큼 막전이가 변화했을 테니까 3 플러스 2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자극을 준 지점 D3가 1, 2, 3, 4 중에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D3는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 5ms 동안에 이제 막전이가 변화하게 된다면 막전이의 값은 마이너스 70일 것이다. 그치? 그럼 A하고 B에서 둘다 마이너스 70이 나올 수 있는 값은 어디 아니면 어디다? 지금 여기에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마이너스 70이 있으니까 1번하고 3번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생각해줘야 되냐면 D5를 한번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시냅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얘가 속도가 1인지 2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시냅스가 없어서 쭉 가게 된다면 여기에 거리도 X 플러스 Y고 이 D3부터 D5의 거리도 X 플러스의 Y니까 똑같은 막전이의 값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기역, 니은, 디귿 중에 0이라는 값이 있어야 되는데 이셋 중에 하나라며. 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시냅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냅스가 존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시냅스가 B에는 존재해요라는 사실은 먼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이제 이 기역, 니은, 디귿의 값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인데 봐봐 여러분들. 이 막전이의 표를 잘 이용을 하면 좋은데 지금 여기에서 그 D1이

시냅스가 없을 때 0이라는 값을 가진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D5도 시냅스가 없을 때 최대값은 여기까지 막전이가 변환 값일 거예요. 그치? 여기에도 0이 있지만 가장 멀리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0일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는 무슨 값이 존재하냐면 플러스 30이라는 값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 0일 수는 없겠지. 플러스 30이 이렇게 된다면 막전이가 더 많이 변화한 것인데 그 값은 가질 수가 없고, 그러면 얘가 0이라는 값이 이제 이 막전이가 아니 시냅스가 없을 때 0이라는 막전이의 값을 갖는 것인데 이거보다는 막전이가 덜 변화해야겠죠. 왜냐? 시냅스가 존재하게 된다면 여기에 도착하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릴 거야. 더 오래 걸린다라는 말은 막전이가 덜 변화한다라는 거거든. 즉이 0이라는 값보다는 왼쪽에 찍혀야 된다라는 거지. 어디에 막전이 값이? D5의 막전이 값이. 그치? 그럼 D5의 막전이 값은 누구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 70하고 마이너스 80하고 플러스 30 중에 플러스 30밖에 안 되겠네. 여기가 A의 D5의 막전이 값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 이 아까 0이라는 값은 A의 D1의 막전이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면 D2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도착할 테니까 막전이가 더 많이 변화해야겠죠. 그러면 막전이가 더 많이 변화하는데 D2하고 D4 중에 마이너스 70 아니면 마이너스 80, 이두 값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얘가 더 가까우니까 더 많이 진행해서 마이너스 70에 찍히겠지? 그러면 이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D4가 여기니까 A의 D4가 될 것이고, 여기가 A의 D2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속도는 아직 모르더라도.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속도를 결정하고 기역, 니은, 디귿의 값과 이 얘네들 1, 2, 3, 4를 한번 매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속도를 모르기 때문에 속도를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A의 속도를 1이라고 한다면 B의 속도는 2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B의 D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0의 값을 가지니까 여기 D3에서 D1까지 얘네들이 그 시냅스가 없다면 마이너스 70의 값은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C에는 시냅스가 있게 돼요. 그치? 그러면 두 군데에 시냅스가 있는 게 나왔으니까 D에는 시냅스가 없다라는 게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지금 D1까지 가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찾아낼 수 있었냐면, A의 D1 같은 경우에는 막전이 변화 시간이 2.5예요. 그럼 총 영하 시간이 5니까, 여기까지의 이동 시간이 2.5다라는 거는 확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2.5ms이다라는 것이 확정이 된 상황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속도가 1이라고 났으니까 거리는 2.5cm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D3에서 D5, 여기 B의 D3에서 D5도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시냅스가 없다면 2.5cm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봐봐 여러분들, 2.5cm고 속도가 2라면 얘는요 얼마만큼 동안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2.5를 2로 나누게 되면 1.25. 1.25만큼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막점이가 5에서 1.25뺀 나머지 2.75, 뭐 3.75인가요? 이 정도, 어쨌든 그 값은 막전이의 값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아, 그래서 여기에서 속도를 1과 2로 가정을 하면 모순이 생기니까 A의 속도는 2가 되고요, B의 속도는 1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 D3에서 D1까지 2.5ms 떨어져, 2.5ms 동안 이동하는데 얘는 속도가 2니까 거리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할수 있어요? 5cm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시냅스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X하고 Y의 거리를 합쳐서 5cm 떨어져 있다라는 것 정도만 찾아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속도가 2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아까 D4하고 D5, D4하고 D5가 막전이 변화 시간이 1ms 차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막전이 변화 시간이 1ms 차이 났다라는 건얘 이동 시간도 1ms 동안 이동을 했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y의 값은 얼마가 된다? 속도가 2니까 2cm 된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죠? 그러면은 x는 3cm예요라고 확정하고, x 더하기 y가 5라는 거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속도까지 다 구했고, 이제 여기에서 어디에 시냅스가 존재하는지만 찾아내면 되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얘가 5cm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70이 나오는 게 무조건 시냅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 D3하고

D4하고 D4에서 어떠한 값을 가지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지금 아무런 시냅스가 없으니까 속도가 1일 때 D3에서 D2까지는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다? 2cm 떨어져 있으니까 2ms이다. 그러면은 총 연과 시간 5니까 5는 2 플러스 3 해가지고 마이너스 80이 나온다. 그럼 B의 D2에서는 마이너스 80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80의 값을 갖는 요 2가 D2가 될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가 D2가 되는 것이니까 기억의 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까 A의 D2는 마이너스 70이었잖아요. 여기에 마이너스 70. 그렇지?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나오는 데가 D3라고 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70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둘다 마이너스 70인 데는 1번밖에 없고요. 1번이 바로 자극을 준 지점 D3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치? 자, 그럼 이제 3번하고 4번만 이제 우리가 D4하고 D5를 찾아내주면 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인데, D5의 값이 플러스 30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30이 나온다라는 것은, 플러스 30이 나온다라는 것은 아까 어떻게 됐냐면 3 플러스 2였어요. 그러면 D5까지 가는데 3ms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치? 그러면 여기 1ms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D4까지 가는 데는 2ms 차이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원래는 2.5 떨어져야 되는 게 3ms 동안 갔으니까 이 시냅스가 있어서 0.5ms만큼 지연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게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니은하고 디귿의 값이 이제 무엇이냐라는 것과 3번하고 4번을 보려면 B에서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자, B에서 보게 된다면 B의 D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시냅스가 없더라도 마이너스 70이 나오고 있더라도 마이너스 70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70과 0이라고 한다면 여기 D4가 이제 시냅스가 없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시냅스가 없다라고 한다면 3cm 떨어져 있으니까 3 플러스 2가 나와서 플러스 30이 나와야 되죠. 근데 플러스 30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아, 그러면 이 뒤에 시냅스가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C에는 시냅스가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0하고 마이너스 70에서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누구야? 0이지. D4에 먼저 도착할 테니까 막전이가 덜 변할 것이고, D4에 막전이가 먼저 도착할 테니까 막전이가 더 많이 변할 것이고, D5에 막전이가 늦게 도착하니까 얘가 막전이가 덜 변화하겠네. 그러면 이 0이라는 값을 가지는 애는 누구겠어? D4가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E3가 D5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D4라는 값은 우리가 아까 얼마의 값을 가졌냐면 A에서는 마이너스 80을 가졌으니까 디귿이 마이너스 80이고, 그러면 니은은 플러스 30이다. D5의 값이 플러스 30의 값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찾았으니까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마이너스 70이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마이너스 70 맞네요. 그 다음 B와 D에 모두 시냅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B와 D에, 여기 B하고 D에 시냅스가 있다 맞고, 가가 4ms일 때총 경과 시간을 바꿨어요. A의 D5에서라고 했어. 자, A의 D5는 가는데 3ms이 걸렸습니다. 3 플러스 1이고, 막전이가 1만큼 변한다면 막전이 상승식이니까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맞아서 기역, 니은, 디귿 정답을 골라주면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한 문제인데요. 표는 사람에서 체세포의 세포 주기 기역, 니은, 디귿의 특징이고, 이 기역, 니은, 디귿이 G2MSG를 순서 없이 나타냈답니다. 그럼 방추사가 동원체에 부착되는 거, 이거 분열기죠. M기. 그 다음에 핵에서 DNA 복제가 일어나는 건 S기니까 나머지 하나인 기역이 G2기다 라는 게 되는 거고, 사람 피의 핵형 분석 결과를 여기 그림에다가 나타내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 분열기 때 관찰하는 것이고, 중기의 염색체를 주로 이용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G2기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고요. 니은 시기에 상동 염색체 접합이 일어난대. 자, 분열기인데 얘네들 체세포의 세포 주기의 특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체세포 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 접합이 안 일어나. 이거 자주 나오는 함정이었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 디귿 시기에 피의 핵형 분석 결과와 같은 형태의 염색체가 관찰된다라고 했는데 M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니은 시기로 고쳐줘야 된다라는 거 되면서 기억만 정답으로 골라주면 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 문제까지 이번 시간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
표는 사람의 질병 AB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래요. 결핵, 독감, 말라리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BC의 병원체는 모두 기억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 결핵의 병원체는 세균, 그 다음에 독감은 바이러스, 말라리아는 원생생물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는 뭐 핵산 아니면 단백질 요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럼 B는 모기를 매개로 전염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말라리아죠. 그러니까 그 B가 말라리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C의 병원체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C가 독감이면서 독감의 병원체인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A는 결핵이다. 결핵의 병원체 세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제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전 물질은 기억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선생님이 기억의 대표적인 예로 핵산과 단백질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핵산을 다른 말로 했을 때 유전 물질이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전 물질은 기억에 해당한다라는 거 맞는 거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기 D은 A의 치료에 항생제가 사용된대요. 자, 이 항생제는 세균에 의한 질병의 치료에 사용합니다. 그러면 A 같은 경우가 결핵이 되는 것이고 세균에 의한 질병이 되는 것이니까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D긋 B의 병원체는 원생생물에 속한다. B가 뭐였어요? 말라리아였죠?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원생생물입니다. 자, 이러한 원생생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누구? 매개 곤충을 통해서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모기라는 매개 곤충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힌트로 주어져 있는 것이고, B의 병원체는 원생생물에 속한다. 맞다. 이렇게 골라주게 된다면, 기역, 니은, 디귿 다 정답으로 해서 5번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이번 시간에는 13번 문제까지 풀이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풀었던 문제 중에 우수문항이 있었어요. 자, 그 우수문항들. 흥분의 전도와 전달 조금 까다로웠고, 그 다음에 조금 특이했던 게 근수축에서 기역, 니은, 디귿을 아예 다 풀어놨을 때 여러분들이 그 길이 값을 결정해주는 거. 그때 아이디어는 근수축에서 수축 때마다 변하지 않는 값.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었으니까, 그거 틀렸던 친구들은 반드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답노트 작성하시고,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한강 남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7회 마지막 부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윤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벌써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 7회차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재워놓고 딱 푸셨나요? 자, 우리가 아마 앞에 문제들보다 이 7회차가 조금 더 아마 수월하게 느껴졌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놓친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에 좀 집중해주세요라는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봐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요. 다음은 판 경계 주변의 모습에 대하여서 학생 ABC가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보통 1번 문제 에서 이렇게 학생 3명이 대화하는 거 많이 나오죠. 자, 일단 문제를 보면요. 자료를 먼저 잘 해석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판 경계 주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어디에 판의 경계가 있을까를 살펴봐야겠어요. 근데 우리 판의 경계라는 건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이동하는 그 경계가 판의 경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기역을 기준으로요, 양쪽 판이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역시나 이 기역이 판의 경계가 되는 거겠고, 이거 무순형 경계에 해당하겠어요. 그렇지.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아, 판과 판이 발산하고 있네. 발산형 경계에 해당하겠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았을 때, 요 지금 얇은 판이 해양판에 해당하겠습니다. 따라서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산형 경계에 해당하겠고요. 우리 해양판과 해양판이 발산할 때 발달하는 지형 이름이 뭡니까? 그렇지. 주변보다 좀 높게 솟아올라 있는 해저 산맥이 만들어지고 그 산맥을 뭐라고 하느냐? 해령이라고 했었지. 따라서 기역을 따라서 해령이 발달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발산형 경계에서는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판의 경계였잖아요. 그래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압력 감소로 인해서 멘틀이 용융되더라. 우리 멘틀 물질이 용융되면 만들어지는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사실 되게 다양한 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분출을 할 거고,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어져서 현무암질 암석을 형성을 하겠지.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해양판이잖아요. 해양판이 무슨 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렇지. 해양판 자체가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걸 사실 요 마그마랑 연결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발산형 경계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분출하더라. 그럼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게 해양판이겠구나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에서도 그때도 역시나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가 시간이 오래도록 지나게 되면 그 사이에 결국 바다가 생기게 됐었잖아. 남아메리카판이랑 아프리카판 두 개의 대륙이 붙어 있다가 멀어지니까 그 사이에 대서양이 확장이 됐었죠. 그런 원리랑도 이어지는 거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니은의 경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경계를 보니까요. 두 개의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형 경계에 해당하겠고, 이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지금 해양판이 아래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하기로 했더라? 섭입한다라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판에 섭입이 일어나고 있는 섭입형 경계에 해당하겠고요. 이렇게 판에 섭입이 일어날 때 발달하는 지형이 있었습니다. 섭입이 일어나면 100% 해구가 발달해요. 그래서 니은에 따라서는 해구가 발달했다라는 것까지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학생 A의 말 한번 볼게요. 세 개의 판이 분포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서로 멀어지는 판 A랑 뭐 학생 AB가 있으니까 뭐 요거를 스몰 A라고 할까요? 스몰 A랑 스몰 B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판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나 서로 다른 판, 스몰 C가 있는 거지, 대륙판. 따라서 서로 다른 세 개의 판이 존재하는 거 맞아요. 학생 A 맞는 말. 자, 학생 B 보겠습니다. 판의 평균 두께를 기역과 니은 주변을 비교해 보아라 라고 했는데, 기역은요, 지금 해령, 발산형 경계 주변입니다. 그래서 해령이기 때문에 얇은 해양판들이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반면에 지금 니은 주변에서는요, 해구 주변에서는 두꺼운, 조금 더 두꺼워진 해양판과 원래부터 두꺼운 대륙판이 분포하고 있잖아. 따라서 평균적인 두께는 대륙판이 존재하고 있는 니은 주변이 더 두껍게 되겠죠. 그래서 B는 틀린 얘기를 하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학생 C입니다. 니은에서 기역으로 갈수록 심해 퇴적물의 두께가 증가한다? 우리 심해 퇴적물은 퇴적물이 퇴적되는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을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죠. 근데 우리 이때 기억해야 될 거. 해령에서는 이제 막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양 지각의 나이가 몇 살이더라? 그렇지. 해령에서는 해양 지각의 나이가 0살이더라. 그리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자, 그럼 적도를 기준으로 보니까요. 현재의 위치 보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현재가 되겠지? 현재의 위치를 보면요. A는 현재 북반구에 올라와 있고요. B는 아직 남반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랑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중에서 지금은 북반구에 위치하는 게 누구더라? 그렇지. 계속 북상해서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한 인도 대륙이더라. 따라서 A가 현재 북반구에 위치하는 인도 대륙에 해당할 거고요. B가 현재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해당하겠더라라고 체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인도 대륙에서 측정한 위도 변화는 A이다라고 했어요.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니은입니다. 고지자기 복각의 변화폭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고지자기 복각의 변화폭. 고지자기 복각은 오로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그렇지. 과거 이 대륙이 위치했던 위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 따라서 위도 변화가 클수록 고지자기 복각의 변화도 더클 것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도 변화를 보면요. 처음 시작은 비슷했는데, 인도는 요 이상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요만큼밖에 이동을 안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더 복각의 변화가 크겠지. 따라서 니은 받는 얘기.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복각과 위도 변화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사실 요것까지 우리가 문제에서 자료로 주어진 적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를 물은 적은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 한번 보면은 복각 그래프, 여기 위도. 여기가 위도 0도, 북반구, 남반구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복각은요, 우리가 이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여기다 그릴까요? 마이너스 90도, 그리고 0도, 그리고 플러스 90도, 이렇게 복각이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자기 적도, 위도 0도에서는 복각이 0이지. 그리고 위도 90도에서는 각각 북반구에서는 플러스 90도, 남반구에서는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직선의 그래프 형태는 아니었죠. 직선의 그래프 형태는 아니고요. 복각이 위도보다 큰 값을 가지는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활용하는 것까지는 잘안 나왔어요. 다만 이 그래프를 주어졌을 때, 이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위도에 따른 복각의 폭을 비교하는 문제들은 충분히 나왔었죠. 그래서 이 그래프도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평균 이동 속력은 1억 년 전부터 5천만 년 전, 그리고 5천만 년 전부터 현재 두 개를 비교하라라고 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1억 년 전이 여기지, 지금. 부터 5천만 년 전. 이때 동안의 이동 속력을 보려면 우리 위도 변화만 봐주시면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이동 속력은 위도 변화만 고려하라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이때까지의 위도는요, 얼마만큼 변했냐? 요만큼 변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억 년 전부터 5천만 년 전까지. 5천만 년 동안. 그 다음에 5천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동일하게 5천만 년 동안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을 비교하니까 같은 시간에 더먼 거리를 이동했을수록 이동 속력이 빠른 거일 거거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5천만 년 전에는 요 위치였어. 그런데 현재는 요 위치니까 이만큼의 위도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위도, 이동한 거리를 비교를 하면은 1억 년 전부터 5천만 년 전보다 5천만 년 전부터 현재가 더먼 거리를 이동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동 속력도 요때가 더 크더라. 근데 디귿은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렸다. 기역, 지금 니은이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아, 이 3번 문제의 이 그래프는 선생님이랑 이미 너무 많이 봤던 그래프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를요, 직접 그려줄 수 있어야 돼요. 라는 걸 상당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친절하게 지금 그림이 나와 있지만, 그림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실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셔야 되더라. 근데 그래프 그리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기본적으로 지하 온도 그래프는 그려줄 수 있어야겠지. 깊이가 깊어질수록 지하의 온도는 높아지더라. 근데 여기에서 세 개의 용융 곡선이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용융 곡선의 시작점을 보시면 이게 누구의 용융 곡선인지를 알 수가 있다. 용융점이 좀 낮은 친구가 하나 있고요. 용융점이 높은 애가 두 개가 있더라. 그럼 이 용융점이 높은 애가 그렇지. 멘틀의 용융 곡선이 되는 거고, 용융점이 낮은 친구가 대륙지각,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 되더라. 이때 거의 이렇게 직선으로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친구가 물이 없을 때의 멘틀의 용융 곡선이고요. 그리고 이 곡선의 형태가 물이 있을 때의 멘틀의 용융 곡선이더라. 그래서 우리 멘틀에 물이 공급되면 이 물은 용융점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은 깊이에서 비교하면 항상 물이 없을 때보다 물이 있을 때의 용융점이 더 낮더라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 지금 요 점선은 역시나 물이 있을 때의 이번엔 대륙지각의 용융곡선이더라라는 거 체크를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또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였었냐면, 어떤 물질이 용융되는지에 따라서 생성되는 마그마의 종류가 달라졌거든요. 자, 일단 먼저 멘틀이 용융될 수 있지. 자, 우리 멘틀이 용융돼서 만들어지는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외워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륙지각이 용융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륙지각이 화강암이잖아. 화강암이 용융되면 유문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어떠한 용융곡선이랑 만나는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마그마의 종류가 달라진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이때 마그마가 생기는 과정, 조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멘틀 물질이 깊이가 얕은 곳으로 상승하는 경우. 그죠? 요게 지금 발산형 경계나 열점에서 생기는 마그마의 생성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이 여기서 지금 B라고 되어 있는 요 과정이지. 멘틀 물질에 물이 공급되는 경우. 우리 멘틀 물질에 물이 어떨 때 공급이 되느냐? 섭입하는 판이 아래로 들어가면서 이 해양판에서 물이 방출되어서 멘틀에 공급이 되는 거였었죠. 따라서 요 B 과정, 요것은 섭입대 하부에서, 섭입대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더라라는 거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 이 섭입대에서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 멘틀이 용융됐으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위로 올라가서 대륙지각 하부를 가열을 하죠. 그래서 대륙지각 하부의 온도가 높아져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경우, 그게 A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A도 섭입대에서 일어나는 마그마의 생성 과정이구나, 라는 것까지 체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마그마가 생성될 때의 평균 온도를 따져봐라. 자, 여러분들. 마그마가 생성이 되려면요, 용융점보다 암석의 온도가 높아져야지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녹는 온도보다 높아져야지 녹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여기가 지금 녹는 온도거든. 그럼 이거보다 온도가 높아졌을 때 마그마가 생길 수 있겠지. 그러니까 A는 대략 이 정도의 온도. B는요, 용융점보다 암석의 온도가 높아야 되니까 암석의 온도 자체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 온도에서 지금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유문암질 마그마보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더 높은 온도에서 형성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A가 B보다 낮은 게 맞구나라고 기억을 우리가 풀어줄 수가 있고요. 자, 니은입니다. 나에서 암석이 생성될 때 평균 냉각 속도 물어보았어요. 아, 평균 냉각 속도를 물어보았다는 건 이게 화산암이에요, 심성암이에요? 물어본 거겠죠.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나는요, 반려암과 안산암의 모습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기억을 보니까 색깔이 어두워요. 이걸 통해서, 아, 가가 반려암이구나. 색깔이 어둡고 반려암이라는 건 요거 현무암질 암석이고, 현무암질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은 심성암에 해당하는 거죠. 반면에 그럼 니은이 자연스럽게 더 밝은 안산암이 되는 거고요. 안산암은 화산 분출로 인해서 급격히 냉각한 화산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냉각 속도는 심성암인 기역보다 화산암인 니은이 더 빠를 거예요. 근데 니은에서 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렸고요. 자, 디귿입니다. 가에 AB로 생성된 마그마.

문화가 혼합되었을 때, 자, 봐봐요. 가에 A에서 생성된 거, 대륙지각이 용용됐으니까 유문함질 마금하지. 그리고 B에서 생성된 거, 지금 멘트에 용용됐으니까 현무함질 마그마지. 현무함질 마그마랑 유문함질 마그마가 혼합이 되었대. 그럼 이두 개의 중간 성질을 가진 무슨 함질 마그마? 안산함질 마그마가 생기게 되겠죠. 그럼 안산함질 마그마가 만들 수 있는 암석은 발려암이 아니라 안산암에 해당하겠지. 따라서 기역이 아니라 니은이다라고 해주셔야 되겠고요. 답이 지금 맞는 게 기역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면요. 어느 지역을 지질 탐사하고 탐구 활동 보고서를 작성한 것의 일부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기역에서요. 입자의 크기가 다른 모습의 퇴적 구조. 아, 우리 퇴적 구조 중에서 A 지점처럼 이렇게 입자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달라지는 측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달라지는 측리, 무슨 측리? 그렇지. 점이 측리가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B 지점 볼게요. 암석 벽면에 판상 모양으로 깨져 있대. 판 모양으로 끊겨져 있구나. 판상 전리가 관측됐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억을 볼게요. 이 지역은 과거에 지층이 역전된 적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지금 점이 측리인데, 여러분들 니은이랑 한번 살펴봐요. 점이 측리는 주로 퇴적물의 퇴적 속도 차이로 인해 형성되는 거. 맞지. 근데 입자의 크기가 되게 다양하단 말이야. 입자의 크기가 다양할 때 먼저 가라앉는 거, 퇴적 속도가 빠른 게 입자의 크기가 큰 거였어요? 작은 거였어요? 맞아. 입자의 크기가 큰 것부터 아래로 가라앉는단 말이야. 따라서 이 점이 측리는요, 아래쪽에 입자의 크기가 큰 애들이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위에가 더 입자의 크기가 크고요.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될순 없고 이것은 한번 점이 측리가 만들어졌던 게 뒤집힌 거야. 뒤집히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아, 이 점이 측리의 구조를 통해서 지층이 역전이 됐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도 맞는 얘기. 디귿입니다. 니은이 지금 판상절리예요. 판상절리는 암석이 깨져서 생긴 면을 경계로, 자, 여러분들 봐봐요. 양쪽의 암석이 상대적으로 이동하여 형성되었다. 자, 우리가요, 지질 구조 중에서 두 가지를 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랑 누구를 비교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절리. 두 번째, 단층. 이두 가지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거든요. 전리랑 단층은요, 둘다 암석에 무언가 균열, 틈이 생긴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전리 같은 경우에는 암석에 이렇게 틈이 판 모양이나 아니면 기둥 모양으로 쪼개진 거지. 그죠? 그리고 단층도 암석이 지층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단층은 지층이 끊어진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이 지층이 상대적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위아래로 이동을 하거나 옆으로 이동하거나 상대적인 이동이 필요해. 따라서 단층이 형성될 때는 뭐 장력 또는 횡압력 또는 수평 방향으로 어긋나게 작용하는 힘, 이런 힘들이 작용해서 지층이 이동을 해야 돼요. 반면에 절리는요, 화산암이나 심성암에서 나타나는 그런 지질 구조로 이것들은 상대적인 이동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암석의 부피가 변하는 과정에서 암석에 틈이 생긴 거일 뿐이야. 따라서 지금 디귿에서 상대적인 이동, 이것은 전리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지. 따라서 디귿은 틀렸더라. 기역 니은만 맞아요.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5번. 자, 5번 역시 별표 쳐져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자, 요 문제 지금 볼때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표는 어느 화성암에 포함된 서로 다른 두 방사성 동위원소 A와 B의 함량을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고, A의

반감기는 1억 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A의 반감기는 1억 년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A의 함량 표 한번 봐보세요. A 함량이 T1 시기에 50%야. 우리 반감기의 뜻이 뭐예요? 그렇지. 방사성 동위 원소의 함량이 처음 양의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럼 원래 방사성 동위 원소가 100%가 있었는데 50%가 됐어. 그럼 이게 바로 반감기 한번 지난 거예요 라고 할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A의 반감기가 1억 년이래요. A의 반감기가 1억 년이래. 그러니까 이 T1이 1억 년인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고 나서 A 함량 쭉쭉 봐보니까 T3일 때가 12.5예요. 우리 12.5라는 건 반감기가 한 번, 두 번, 세번 지나서 8분의 1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반감기가 3회 지났다는 거고. 우리 반감기가 지금 1억 년이었으니까 1억 년이 세번 지난 거니까요. T3는 3억 년이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 요첫 번째 표는요, 0.5억 년일 때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A의 반감기의 절반이 되었을 때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때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앞에 다른 회차의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건데, 이 방사성 동위 원소에 대한 문제가 역시나 우리 수능에서 어렵게 나올 가능성, 마지막 장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제 뭐 반감기 한번 지났을 때, 두번 지났을 때, 요럴 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중간 상태를 되게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옆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그래프 그리는 걸 아주 그냥 생활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언제든 그래프 그리고 싶을 때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일단 우리가 반감기 횟수, 반감기가 경과함에 따라서 방사성 동위 원소의 퍼센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일단 반감기가 한 번도 안 지났을 때 100%지. 그죠? 그 다음에 반감기가 한번 지났을 때 절반이 됩니다. 50%. 쭉쭉쭉 가서 여기. 그죠? 자, 그 다음에 반감기가 두번 지났을 때 이거의 또 절반이 됩니다. 25%. 근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느냐? 직선의 형태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로 생기더라 라는 게 방사성 동위 원소의 이 함량 변화 그래프의 가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에서 자꾸 어느 시기를 많이 물어보냐면요. 반감기의 딱 절반이 지났을 때, 반감기에서 0.5회가 경과했을 때, 요때의 함량을 많이 물어보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 함량을 그냥 외워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함량이 몇 퍼센트냐면요, 70%예요. 이거 왜 그렇다라고 했냐면 반감기 절반 지났을 때 70%, 즉0.7 남았고, 그럼 이거의 또 절반 지났을 때는 또 0.7, 이 남은 거에 0.7이잖아. 그럼 이게 0.49거든. 그럼 0.49, 49%는 거의 50%잖아요. 그러니까 이 0.5가 두번 지났을 때 반감기 1회가 50%가 되어야 되니까 대략적으로 0.5번 지났을 때는 처음 양의 70%가 남게 되는 요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황을 아예 암기를 해두세요. 아, 절반이 지났을 땐 70%가 남는구나.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나아가면은 반감기의 1.5회가 지났을 때. 그럼 봐봐요. 1.5회라는 건 0.5회에서 1회가 더 지난 거거든. 그러면 0.5회 지났을 때 원래 70%가 남아 있었는데 여기에서 반감기 한번 지났으니까 이거의 절반이 되는 거예요. 70%의 절반이 되니까 그때의 비율은 몇이냐? 35%더라. 그래서 요 정도는 외워두세요. 0.5회 70%, 1.5회 35% 외워두시면 문제 풀때 든든하게 사용할 수가 있더라. 그럼 봐봐요. 지금 함량, A의 함량 볼때 0.5억 년이 지났대요. 근데 0.5억 년이 사실 반감기가 지금 1억 년이기 때문에 0.5회 지난 거거든. 우리 0.5회 경과했을 때는 방사성 원소가 처음에 70%가 남아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70%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억에서 75%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B를 보니까요. 0.5억 년이 지났을 때 82%가 남아있었대.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이 그래프로 한번 따져볼게요. 82%라는 건 70%보다 더 많은 값이잖아. 그러니까 80%가 대략 여기라고 해볼게요. 82%죠? 82%? 그러면 82%는요, 아래로 쭉 내려보면 0.5회가 지나지 않았을 때야. 이해되셨어요? 0.5회보다 더 짧게 지났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때 지금 절대 연령이 0.5억 년이거든. 이때의 시간이. 그러면 이 친구는 0.5억 년이 0.5회보다 짧은 시기인 거야. 그러면 B의 반감기는 1억 년보다 긴 거겠지. 왜냐, 0.5억 년일 때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니까. 0.5억 년두번 해봤자 반감기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B의 반감기는 요 값을 통해서 B의 반감기는 1억 년보다는 길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0.5억 년이 지났을 때 82%나 남아있는 걸 통해서. 됐죠? 자,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또 보니까 0.5억 년이랑 T2일 때, T2억 년일 때를 비교를 해보면 0.5억 년일 때가 82% 남아 있었는데, T2일 때41% 남아 있대. 여러분들, 82, 41, 이거 무슨 관계야? 2분의 1이 된 거지. 여기서 2분의 1이 됐다는 건 반감기가 한번 지났다는 거예요. 누구의 반감기가 지난 거냐? B의 양이 절반으로 지났으니까 B의 반감기가 한번더 지났다는 거야. 여기에 되셨죠? 근데 우리가 아까 B의 반감기가 몇억 년이었냐면 1억 년 이상이었어. 자, 따라서 T2는요, 0.5억 년에다가 더해준 값이다. 무엇을? B의 반감기를 더해준 값인데, 이 B의 반감기가 1억 년보다 길더라. 요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T2는 1.5억 년보다 길더라라고 쓸 수가 있겠어요. 0.5에서 1억 년보다 큰 값을 더해줬으니까. 자, 그럼 이때 니은 보겠습니다. T2는, 우리 T2는 구했지. 1.5억 년보다 길었어. 근데 2분의 3 T1이다라고 했는데 T1이 1억 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값 자체가 1.5억 년이야. 근데 우리 T2는 1.5억 년보다 긴 거? 맞잖아요. 따라서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맞는 얘기. 됐죠? 자, 그 다음에 D급 보겠습니다. 방사성 동위 원소는 반감기마다 같은 양의 방사성 동위 원소가 분解된다? 아니지. 같은 양이 아니라 반감기마다 같은 비율의 방사성 동위 원소가 붕괴가 되는 거였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고요. 니은만 맞아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랑 닮은꼴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닮은꼴 문제입니다. 자, 닮은꼴 문제에서 보면요. X의 함량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X의 함량이 50%가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있어. 이 시간이 지금 T1이거든. 그럼 이 T1이 반감기에 해당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X의 반감기는 T1이구나.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까랑 비슷해요. 우리 아까 82%에서 41%가 되는 거 나왔었잖아. 근데 여기는 80%에서 40%예요. 이것도 2분의 1이 된 거지. 자, 그럼 우리 반감기라는 건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같다라는 방사선 동위 원소의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럼 봐봐요. 100%에서 50%가 되는 거. 100%에서 50%가 되는 것도 반감기야. 2분의 1이 됐으니까. 근데 80에서 40%가 되는 것도 2분의 1이 된 반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에서 50%가 되는 거랑 80%에서 40%가 되는 거. 둘다 반감기만큼이 경과가 되더라. T1이라는 시간만큼이 경과가 되더라. 이해되셨죠? 처음 시작이 달라도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더라. 자, 그럼 봐봐요. 지금 80%일 때가 0.5억 년이었거든. 근데 지금 이 T2는요,
80%에서 40%가 될 때까지에 걸리는 시간을 더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80에서 40%가 될 때까지도 반감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T2는 0.5억 년에다가 반감기인 T1을 더해준 값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질 단면도에 대한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요. 일단 기역에서 최소 융기 횟수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역에서처럼 최소 융기 횟수 나오면요. 일단 뭘 구해주면 되느냐? 부정압 개수. 부정압 개수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림을 봐주세요. 그림 본 다음에 나무가 있는지, 또는 뭐 산이 있는지, 또는 집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요게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난 상태를 나타내는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 지층이 퇴적될 때는 해수면 아래에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지층이 육지로 드러나면서 풍화 침식 받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가 퇴적될 때는 수면 아래에 있다가, 그 다음에 융기한 상태인 거야, 지금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융기한 1회를 더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부정압 횟수는 왜 구해줘야 되느냐? 우리 부정압이라는 것 자체가 지층이 퇴적된 다음에 융기해서 풍화 침식 작용을 받고 다시 침강해서, 그런 다음에 새로운 퇴적층이 만들어지면서 퇴적이 일어나면서 부정압이 생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부정압 면이 하나 발견될 때마다 융기 한번 일어났어요, 침강 한번 일어났어요, 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부정압 면 하나 발견되죠. 그러면, 이때 일단 최소 융기 한번 일어났어요. 부정압 면 위에서 하나 더 발견되죠? 아, 여기서 융기 또한번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현재 또 융기했어요. 가 되니까 최소 융기 횟수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 자, 그 다음에 니은이에요. 육상 환경에서 퇴적된 지층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방추층과 고사리의 화석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추층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의 후반에 석탄기랑 페름기에 활발하게 번성했던 생물의 화석이고요. 그 다음에 고사리는 우리 이제 실루리아기의 양치식물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했던 육상식물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화석을 보면은 이게 뭐 표준화석인지, 어느 시대 표준화석인지, 또는 시성화석인지, 이걸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물이 육상생물인지 해양생물인지를 비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때 해석하는 팁을 이야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누가 봐도 육상환경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만 육상 생물인 거고요. 잘 모르겠으면 전부 다 해양 생물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사리. 고사리는 우리 육지에서 자라는 식물이잖아. 따라서 고사리가 발견된다? 그럼 이거 육상 환경이에요. 그래서 일단 니은이 맞는 겁니다.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는 비지층이 존재하니까. 근데 고사리 말고 육상 생물 뭐가 있느냐? 일단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표준화석 중에서 육지에서 막 돌아다닐 것 같은 애들 있어. 누굴까? 맞아요. 공룡. 또 신생대 매머드 있죠. 그쵸? 매머드 또는 중생대의 시조새,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육상생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좀 애매한 친구들 있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 애들. 방추층 잘 모르잖아. 방추층 해양생물이에요. 화폐석 잘 모르겠잖아. 해양생물입니다. 필석 해양생물, 삼엽층 해양생물, 산호 해양생물, 대부분 전부 다 해양생물이고요. 아, 누가 봐도 이 친구들은 육상일 것 같다라는 친구들만 육상생물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화성암 F는 어류가 출현하기 이전에 형성되었다. 자, 여러분들, 어류가 출현한 시기, 기의 단위로 이야기를 해보면 오르도비스기지.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시대를 한번 분류를 해보면, 일단 D는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바탕에 있으면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E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겠지. 그래서 E, 다음에 C, 다음에 부정압 있었고, 그 다음에 B,
그러고 나서 F가 관입하고, 그런 다음에 부정합이 있었죠. F까지 다 자르는 부정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AZ. 근데 이 중에 D는요, C랑 E 다음에 D가 생긴 건 확실한데, 그 이후의 선후 관계는 이 그림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지금 F의 생성 시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 F의 생성 시기를 판별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냐 보니까 표준화석인 방추층이 발견되더라. 근데 방추층이 지금 어느 지층에서 발견되냐면 C에서 발견돼요. 근데 우리 방추층은 고생대 후기에 번성했던 생물이거든. 그럼 이때가 이미 고생대 후기이고, 오르도비스기는 고생대 초기인데, 오르도비스기 이전에 형성된 게 아니라 이후에 형성이 된 거겠죠. 따라서 이전이 아니더라. 기역 니은이 답이라서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7번. 온대저기압에 대한 문제네요. 자, 문제를 일단 보시면, 그린 가와나는 어느 날 12시간 간격으로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 일기도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12시간 간격으로 선후 관계를 우리가 일단 판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온대저기압은 온대지방, 중위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중위도에서 부는 바람 누구더라? 그렇지. 편서풍을 타고 서에서 동으로 이동할 것이더라.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걸 봐보면 지금 저기압의 중심을 보면 나가 여기에 저기압의 중심이 있고요. 가는 지금 이쪽에 더 동쪽에 저기압의 중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아, 저기압의 중심이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 더 먼저 촬영된 것, 그리고 가가 더 나중의 모습이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는 가가 나보다 큰 값을 갖는 거. 요런 걸 찾아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압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압을 비교할 때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등압선을 기준으로 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문제에서 보면은 등압선의 간격당 4헥토파스칼이 차이가 난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저기압의 중심이니까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기압이 증가하게 될 거야. 근데 여기가 지금 1000헥토파스칼이니까요. 1004, 1008이지. 그럼 1004와 1008 사이이니까 가는 한1006 정도 된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나에서는요. 여기가 1010이거든. 그럼 여기가 지금 저기압이니까 저기압에서 멀어질수록 기압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1014, 1018이니까 1016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기압은 나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역은 땡이고요. 니은입니다. 여러분들 풍속 비교하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풍속은 바람의 세기는 등압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풍속은 기압 변화가 클수록 바람이 강하게 불 것이고, 이 기압 변화는 등압선의 간격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등압선 간격이 조밀할수록 더 기압 변화가 심한 것이기 때문에 풍속이 빠르다라는 건 쌤이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치선 해석하는 거, 등치선이 조밀할수록 훨씬 더그 수치의 변화가 큰 것이다 라는 이야기 했었고요. 자, 그럼 볼게요. 가에서는 지금 등압선이 상대적으로 좀 조밀해 보여요. 반면에 나에서는요, 등압선의 간격, 피 주변의 등압선의 간격이 더 넓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풍속은 가에서가 더 빠를 거예요. 따라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디귿입니다. 상공에 형성된 구름의 평균 두께 물어보았는데, 자, 지금 일단은 이 온대저기압을 봤을 때, 이 삼각형종. 전선과 전선 사이는 따뜻한 공기 구역이기 때문에 구름 잘안 생기더라. 그러면 이 삼각형을 둘러싼 찬 공기 구역에서 구름이 생기게 될 텐데, 나 같은 경우에는 온난전선 앞쪽이기 때문에 층운형 구름이 생길 거고요. 가에서는 한랭전선 뒤쪽이기 때문에 저군형 구름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럼 구름의 두께를 비교를 해보면 저군형 구름이
층운형 구름보다 더 두껍겠지. 그렇기 때문에 평균 두께는 가가 더 큰 게, 두꺼운 게

맞네요. 따라서 니은 디귿 하셔서 4번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합선의 간격이 종이라면 기압 변화가 커서 풍속이 빠르다라는 개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8번입니다. 태풍에 대한 문제이고요. 태풍의 진행 경로와 태풍이 소멸될 때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요. 지금 태풍이 소멸될 때의 적의 영상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자, 이때 기억 볼게요. 태풍이 소멸될 때 구름의 최상부 높이 비교해봐라 라고 했는데, 가가 지금 적의 영상이기 때문에 최상부 높이가 높을수록 적의 영상에서 더 밝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보면, 서울과 부산이에요. 서울은 지금 색깔 굉장히 밝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산은 색깔 상당히 어두운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적의 영상에서 밝은 게 최상부의 높이가 높다. 서울이 더 높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우리 최상부 높이 말고 다른 요인도 많이 물어볼 수 있죠. 최상부 높이가 이제 너무 쉬워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적의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비교하라고 하느냐? 최상부의 온도 비교하라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온도는 또 높이랑 반대지. 높이가 높을수록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적의 영상에서 밝을수록 최상부의 온도는 낮아지더라. 이거랑 또 같이 나올 수 있는 게 적외선 에너지를 얼마나 방출하느냐. 적외선의 방출량. 요거를 또 물어봅니다. 이걸 물어봤는데 너무 쉬워. 그래서 온도를 물어봤어. 근데 온도를 물어봤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잘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뭘 물어보느냐? 적외선 방출량을 많이 물어보더라. 그래서 이 적외선 방출량은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값이죠. 따라서 온도가 낮을수록 적외선 방출량도 적어지더라. 그래서 요세 가지의 관계, 그래서 적외 영상에서 알수 있는 것들 정리해 주셔야 되겠어요. 요거는 우리 태풍과도 연관지어서 나올 수 있고요. 온대저기압과도 연관지어서 나올 수 있고, 엘니뇨 라니에냐와도 연관지어서 나올 수 있고, 어떤 파트건 구름이 등장하는 파트에서 모두 다 등장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평균 누적 강수량은 동해안 쪽이 서해안 쪽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요건 우리 그래프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프에서 보시면 동쪽은 지금 밝은 색이, 서쪽이죠? 서쪽은 밝은 색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고, 지금 동해안 쪽에서 강수량이 훨씬 더 많은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 이건 대체적으로 우리가 태풍의 이동 경로를 보았을 때, 동해안은 위험 반원에 속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서해안 쪽은 안전 반원에 속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게 우리 또 디귿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풍향의 변화 방향, 서울은 지금 안전 반원에 속해 있고요. 부산은 위험 반원에 속해 있더라. 그럼 우리 태풍이 이동할 때, 우리 저기압이 이동할 때, 이건 태풍뿐만 아니라 온대저기압에서도 동일하게 그 적용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저기압이 이동할 때 저기압의 오른쪽에 있는 지역들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하게 되고, 저기압의 왼쪽에 있는 지역들은 풍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하게 되더라라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온대저기압이나 태풍에서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더라. 따라서 풍향의 변화 방향 반대인 거 맞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아서요. 답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 문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가와 나는 우리나라 역사서에 기록된 서로 다른 두 기상현상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더라. 둘 중은 지금 집중호우와 황사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를 보니까요. 비가 왔대요. 비가 와서 산이 무너졌대요. 그리고 우리 뭐 죽은 자도 있었다라는 이야기 보니까 비가 되게 많이 내렸구나. 집중호우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 나를 보니까요. 비나 눈이 아닌 흙가루가 내렸대요. 그래서 먼지가 눈앞에서 나타났더라. 아, 이거 황사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가는 온난전선이 통과할 때, 아, 우리 온난전선 통과할 때, 전선이 통과하니까 비 내릴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집중호우, 강한 비가 내리려면 구름의 두께가 두꺼운 저군형 구름이 형성이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저군형 구름은 온난전선이 아니라 한랭전선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더라. 그래서 기억돼. 자, 니은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위치할 때 주로 큰 피해를 준다. 나는 황사인데요. 황사가 강하게 발생하려면 일단 먼지가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게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편서풍을 타고 이동을 해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해서 가라앉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피해가 심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아래에 있던 먼지가 위로 뜨려면 상승기류 발달해야 합니다. 우리 상승기류는 저기압이죠. 그리고 하강기류 발달하려면 고기압이 형성되면 하강기류가 잘 발달하게 되겠지. 따라서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고기압이 위치할 때 우리나라에 주로 큰 피해를 주는 거 맞고요. 디귿입니다. 가와 나는 모두 여름철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집중호우는 여름철에 집중되어서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상승기류가 잘 발달하고 태풍의 영향도 받는 시기, 뭐 장마의 영향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반면, 황사는 여러분? 그렇지. 봄철에 주로 나타나죠. 단단하게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봄철에 모래먼지가 많이 날아오게 되더라. 그래서 나는 해당하지 않더라. 답은 니은만 맞아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가와 나는 우리나라의 주변 해역에서 서로 다른 두 시기에 측정한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의 분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와 나가 겨울철과 여름철의 자료 중 하나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일단 계절을 우리가 판별을 해보면 겨울철에는 표층수온이 낮을 거잖아. 그럼 표층수온이 낮은 여기. 표층수온은 0m일 때 수온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가 겨울철에 해당하겠고요. 나는 지금 표층수온이 20도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나가 여름철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때 기억 보겠습니다. 깊이 0에서 100m 구간에서의 염분 변화폭. 비교해봐라 라고 했는데, 지금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큰값 갖는 거, 가가 나보다 큰값 갖는 걸 찾아주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0에서 100m를 가는 동안 아래로 그냥 이렇게 살짝 내려오고 있지. 0에서 100m 가는 동안 수온도 크게 변하지 않았고요. 염분도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가는 굉장히 염분 변화가 적고요. 반면에 나는 0에서의 염분은 이만큼인데, 100m에서 염분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염분이 많이 증가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염분 변화폭은 가보다 나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 자, 니은입니다. 깊이 100에서 200m 구간에서의 평균 밀도. 자, 여러분들 평균 밀도 찾아주려면 일단 우리 밀도는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을수록 크더라.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을수록 크더라.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커진다라는 거 표시해 주시고. 이때 밀도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100에서 200m 구간의 평균 밀도잖아요. 자, 100에서 200m 구간이면 100m가 지금 여기고, 200m가 여기거든요. 100m가 여기고, 200m가 여기예요. 그럼 이 지점에 밀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지금 등밀도선이 있잖아요. 등밀도선을 따라서 내가 그려준, 여러분들이 직접 그린 밀도축에 갖다 놔주면 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옮겨서 여기다 표시를 해주면 돼. 여기도 지금 주변에 밀도선이 없잖아요. 그래도 위아래 있는 밀도선이랑 나란하게 그려서 여기다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가에서 100에서 200m 구간의 평균 밀도는 요 사이 값의 평균이 될 거예요. 되죠? 자, 나에서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100m일 때 등밀도선이랑 나란하게 이동. 200m일 때 등밀도선이랑 나란하게 이동을 하면은 평균 밀도가 요 사이에서 결정이 될 거야. 그러고 나서 봤더니 밀도가 가보다 나일 때더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우리 오른쪽 아래에 위치할수록 밀도가 큰 것이기 때문에요. 평균 밀도는 가보다 나가 크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 또 틀렸구나.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자, 여러분들,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를 보려면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사실 여기거든. 그죠?
수온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깊이. 그 말은 결국엔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수온

혼합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고 수혼합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깊어지려면 수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깊이를 봐주시면 돼요. 근데 간은 지금 보니까 한 0에서 100m까지는 어느 정도 수온이 좀 일정하다가 100m에서부터 훅 수온이 낮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반면에 나는요, 100m가 여긴데 이미 그 이전에 수온이 확 낮아지고 있지. 그러니까 누가 더 먼저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나에서 더 얕은 깊이에서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를 따져주면 가. 겨울철일 때가 더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깊구나,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만 맞아요. 디귿만 맞기 때문에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로요.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선생님이 닮은꼴 문제도 하나 찾아왔어요. 같이 볼 건데, 요게 지금 북극을 내려다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치 않을 것 같아요. 북극을 내려다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북인 거야. 여기가 북. 그죠? 자, 이때 기억 볼게요. ABC의 평균 기온 비교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ABC에서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해역 찾아보라고 했는데 가장 고위도가 기온이 가장 낮겠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B랑 C는요, 여기가 위도 30도거든. 위도 30도. 위도 30도에 위치한 해역이 되겠고요. 반면에 지금 A 볼게요. 자, 지금 A는요, 여기가 위도 30도 선이고, 여기가 위도 60도 선이거든요. 그럼 위도 30도보다 훨씬 더 고위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BC 중에 가장 고위도에 위치한 게 A 해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온이 낮은 해역 맞고요. 자, 니은입니다. 해수에 포함된 용존 산소량 비교해봐라. 근데 B랑 C는 같은 위도에 위치해요. 같은 위도에 위치하는데 B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봐봐요. 이때요. 여기가 북쪽이거든. 그럼 방위표를요, 내가 밖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안 돼요. 왜냐? 이 지도마다 동서남북이 달라지거든. 근데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우리가 살을 그릴 때, 이렇게 방위표를 그릴 때,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 서쪽, 여기 동쪽이거든. 그러면 항상 북쪽이, 요 부분이 북쪽을 향하게 그려주면 돼요. 그럼 봐봐요. 여기가 북이잖아. 그러면 여기 아래에다 그릴 때는 살을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방위표를. 이쪽이 북쪽, 여기 남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B를 보면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화살표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난류의 성질을 가지고요. C는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류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용존 산소량 또는 영향염료 이런 것들은 난류보다 한류에 더 많은 값을 가지게 되지. 따라서 니은이 일단 틀린 보기.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봐봐요. 여기에서 내가 동서남북을 따져주려면 그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방위표를요, 회전시켜. 그래서 북쪽이 역시나 요 뾰족한 부분이 북쪽을 향하게.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만약에 A 부근에서 동서남북을 따져주고 싶어라고 하면은 뾰족한 북쪽을 향하는 게 요렇게 되게끔.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에서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북태평양 해류가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까지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따져주는 거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ABC에 흐르는 해류는 모두 아열대 순환에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아열대 순환이 무엇이냐? 무역풍에 의한 해류, 편서풍에 의한 해류, 난류와 한류가 만나서 만들어진 게 아열대 순환이죠. 그래서 지금 B랑 C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아열대 순환의 일부가 될 것이고, A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아열대 순환의 일부에 해당할 테니까 모두 아열대 순환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포함되는 게 맞고요. 따라서 기억 디귿하셔서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요거랑 비슷한 문제를 선생님이 고2 11월 학력평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항 코드가 없는데, 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가는 지금 북태평양이에요. 여기가 지금 북극이거든요, 북극. 나는 남태평양입니다. 여기 남극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동서남북을 따져주는 걸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거든. 그럼 동서남북 따져줄 때, 아까 기억했던 사. 사에서 북태평양, 북극이니까 뾰족한 부분이 여기를 이렇게 향해야 되는 거예요.

0: 이렇게 향해 주시면 이쪽이 북쪽, 남쪽, 여기 서쪽, 여기 동쪽.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중위도에서는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해류, 저위도에서는 동에서 서로 흐르는 해류가 이렇게 흘러서 아열대 순환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걸 그려줄 수가 있어야 된다. 반면에 지금 나에서는 여기가 남극이죠. 남극이니까 사의 요 아랫부분이 남쪽을 향하게 그려야 돼요. 방위포의 아랫부분, 남쪽을 향하게 그려주시고, 그러면 여기가 서쪽, 여기가 동쪽이 되는 거니까, 중위도에서는 서에서 동으로 남극순환 해류 형성이 되고, 또 저위도에서는 동에서 서로 무역풍이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아열대 순환이 형성이 된다라는 그림 그려줄 수 있어야 되더라라는 것까지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11번의 해류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평상시에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12번 문제부터 우리 20번 문제까지 풀면은 이 실전 모의고사의 모든 문제를 선생님과 같이 한번 다루는 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남은 문제들 한번 더 살펴보시고, 오늘 같이 풀어봤던 문제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선생님이랑 마지막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 이게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한 남자 여한종입니다. 자, 사람의 유전과 유전병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뭐 지난 시간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부터 출발해서 오늘은 이제 유전병과 관련된 기출 문제도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유전병만 또 다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자, 오늘 140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인데 뭐 또 새로운 강의니까 또 똑같이 한번 안내를 좀 해보면, 가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있습니다. 가는 대립 유전자 A 스타, 뭐 A 별, 뭐 부르는 여러분들 편하게 부르시면 돼요. A는 A 스타에 대해서 완전 우성입니다. 나는 B와 B 스타에 결정되고 유전장이 다르면 표현력이 다릅니다. 이렇게 뭐 A 스몰 A 주는 경우도 있고 A 별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얘는 표현형이 두 가지란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번 같은 경우에는 유전장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이제 세 가지 알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며, 대립유전자는 이건 복대립유전이죠. 복대립유전.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DF 간에 우열관계가 분명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나와 다의 유전자형은 이렇다. 이쪽에 좀 써볼까요? B, 저는 이렇게 쓸게요. B'라고. 네, DF. 그 다음에 B별 EF. 자, 아빠, 엄마 나와있죠. 기억이 태어날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와 다의 표현형은 최대 12가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고, 이제 가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죠. 가는 주지 않았는데, 가부터 다까지의 표현형이라고 했으니까, 가까지 포함하셔야지 12가지입니다. 가부터 다의 표현형이 모두 아버지와 같은 확률이 16분의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DF, 뭐 EF, 요거 이제 우영이는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요거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있잖아, 그죠? 요거는 이제 아빠의 유전장이 곧 표현형이니까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확률은 이제 2분의 1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2분의 1에다가 뭐 가에 대한 표현형, 다에 대한 표현형, 이걸 곱했을 때 이게 16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이제 요 값이 8분의 3인데, 뭐 4분의 3, 뭐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을 한번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됐고, 네, 그 다음에 밑에 요거 이제 이 문장 볼게요. 요런 거랑 요런 거. 그쵸? 니은이 태어날 때 모두 어머니와 같은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어머니와 같은 확률이 요거죠, 그죠? 어머니와 같은 확률. 요거. 그 다음에 하나 더. DE, 그 다음에 DF.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나올 확률은 요렇게 만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 16분의 1이 만들어져야 되는 확률을 우리가 얘기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얘랑 만났을 때 요게 나올 확률. 마찬가지로 요렇게 만나면 되는 거니까 역시 2분의 1.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면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4분의 1이 나오면 우리 조건인 16분의 1을 만족할 수 있겠죠. 정리를 좀 해보면 DD, DF, 그 다음에 DE, 뭐 EF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엄마니까 요거죠. 요게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D라면, D가 우성이라면, D 표현형이라면, 그죠? 완전 우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세 개가 나와버리겠죠. 이게 이제 D, 이게 D. 뭐 적어도 이제 요거는 뭐 E가 우성이라고 하더라도 두개 나와버리니까 4분의 1이 안 되죠. 열성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F가 우성이다, F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F 표현형이다. F 표현형이니까 이제, 요게 이제 F 표현형이고요. 요건 D 표현형이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F가 나오면 안 되겠죠? 얘가 E가 나와야 되니까, 아, E가 F에 대해서 우성이다. 그러면 뭐, 정리하면, 요렇게 해주면, 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4분의 1의 확률을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얘하고 얘 사이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DE, 그 다음에 DF, 그 다음에 EF, 그 다음에 FF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2겠고요. 아버지와 같은 확률이니까 아버지는 지금 F 표현형이야. 그죠? 아버지는 F 표현형.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F죠. 얘 같은 경우에는 E죠.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F죠. 그럼 F 표현형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럼 요게 확률이 나온 거네. 여기가 이제 2분의 1 확률이 나왔어. 그럼 뭐만 나오면 돼? 4분의 3. 4분의 3은 어디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가에서 나오면 되겠죠. 자, 가에서 4분의 3이 나온다. 라고 하려면 아버지가 요렇게 되고, 어머니도 요렇게 되면, 이게 완전 우성이니까, 우리가 AA, AA 다시, 요게 4분의 3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도, 이게 PQ, 이게 아빠, 엄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기억법. D는 E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복대립 유전에 대한 우리 관계를 정리했고요. 그 다음 니은번. 기억이 가질 수 있는 가의 유전자형은 이라고 그랬어요. 자, 기억은 여기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손의 표현인데 가의 유전자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 자, 얘와 얘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어때요? 라지에 라지에이, 라지에이 에이 에이 다시 A 다시 A 다시 네, 세 가지 나올 수 있죠. 네, 됐고 네, 그 다음에 디귿번 가다의 표현이 모두 아버지와 같을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니은입니다. 이 니은 얘와 얘 사이예요. 그죠?

정답은 니은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141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륙체에 있습니다. 가는 대립유전자 AA스타에 결정됩니다. 완전성입니다. 두 가지죠. 표현형. 나는 B와 비슷하게 결정됩니다. 유전자가 다르면 표현이 다릅니다. 이건 세 가지죠. 그 다음에 다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 DFG. 자, DEFG. 네, 각 대립유전자 사이의 우영이는 분명합니다. 다의 표현형은 네 가지입니다라고 했어요. 우영이가 분명하니까 네, 표현형 네 가지 맞죠. 네, 이렇게 이제 조건 좋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기역인 아버지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표현형이 최대 12가지다라고 돼 있어요. 네, 최대 12가지.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이런 아버지와 이런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날 때 표현형이 어머니와, 어머니니까 이거죠? 요거. 어머니와 같은 확률이 8분의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여기부터 한번 보시면, AA-랑 AA-랑 만나면, 우리가 완전 우성이니까, A 표현형이랑 A 다시 표현형 두 가지죠. 두 가지. 예, 그 다음에 B, B다시랑 B, B다시. 예, 만나면 뭐 BB 나올 수 있겠고, B, B다시도 되고요. B다시, B다시도 되니까 여긴 세 가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여기 세 가지. 그럼 몇 가지 나와야 돼, 이제? 두 가지 나와야 12가지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서 몇 가지가 나와야 된다? 두 가지 표현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DF, DG, EF, EG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얘는 D 표현형으로, 그죠? 얘는 E 표현형으로.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려면 우리가 이제 우열관계 잡으실 때 D가 G에 대하여 F에 대하여 우성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E가 G에 대하여 F에 대하여 우성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12가지라는 조건을 가지고 이런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있는 거 보시면 얘와 얘 사이에서 얘 표현형 나올 확률을 여러분들이 8분의 3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야. 지금까지 했던 걸 가지고. 자, 먼저 얘하고 얘를 봅시다. 얘가 나와야 됩니다. 어쨌든 얘는 완전 우성이기 때문에 A가 나오면 되겠죠. 자, 얘는 자, 뭐랑 만나도 다 A입니다. 그치? 그 확률이 1이겠네요. 1. 확률이 1이고, 그 다음에 얘랑 만나서 라지비, BB, 요거 있는 확률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요렇게 만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4분의 3의 확률이 나오면 되겠죠. 뭐하고 뭐 사이에서? DF하고 D 사이에서 DE, 요거 DE. D와 E 사이에 이제 우열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D와 E. 자, 정리하시면 여기가 DD 나오고 DE 나오고 그 다음에 DF 나오고 EF 나온다. 이게 4분의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게 D 표현형 되어야 되겠죠? D. 다 D. 그죠? 그럼 D가 E에 대해서 우성이다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됐죠? 네, 그래서 이것도 D, 이것도 D, 이것도 D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가보면 유전자형이 AA-BB-C인 아버지와 자,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 사이에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이 아이의 표현형이 기역과 같은 확률이라 그랬어요. 자, 기역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거 하나하나 지금까지 다 했던 거니까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얘와 얘 사이에서 자, 대문자 A 표현형이죠, 뭐. 그러니까 완전 우성이니까. A가 A 스타일에서 우성이니까 A 나올 확률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얼마예요? 4분의 3이죠. 네, 4분의 3 하나 계산하시고. 그다음에 얘하고 얘 사이에서 요거 나올 확률이니까 이것도 이제 바로 나오죠. 2분의 1.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마지막에 DF랑 그다음에 EG 요것만 좀 우리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D, E, 그 다음에 D, G, 그 다음에 E, F, 그 다음에 F, G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D가 E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D죠. 예, D죠. 이건 다른 표현이 나오겠죠, 그죠? 결국 두 개니까 역시 2분의 1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럼 확률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16분의 3이죠. 네, 16분의 3.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 뭐 순서대로 쭉 따라오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문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 그냥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이 펼쳐서 그냥 내려오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였다 하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142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얘기인데, 기억은 대립전자 A, 유전장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세 가지겠죠, 세 가지. 표현형 세 가지란 얘기고, 니은 결정하는 세 개의 유전자는 각각 B와 D와인데,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전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이제 다인자 유전.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은 남자 P와 나는 이게 이제 남자 P, 그 다음에 이게 여자 Q에 대한 얘기겠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예요? 일단은 단일인자 유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표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많이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낯선 유형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A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다. 요거 A를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자, AA. 이렇게 AA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B가 하나 있죠? 대문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문자 여기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여기랑 조합해서 나올 수 있는 대문자의 개수를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가 3개죠.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가 3개.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가 하나.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가 하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쓸수 있는 게 대문자가 하나, 세 개. 이렇게 볼수 있어요. 됐죠? 자, 또. 이제 A랑 스몰 A를 보시면 되겠어. 자,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스몰 A랑. 그럼 대문자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표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기 좋게 구분하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랑 얘랑 볼수 있겠죠? 라지 스몰 A. 라지 스몰 A. 여기서는 대문자가 두 개. 이렇게. 마지막으로 스몰 A, 스몰 A. 자, 스몰 A, 스몰 A는 대문자가 한 개.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셔야 될게 뭐냐? 최대 가짓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대문자가 두 개. 네 개. 이렇게 되겠죠?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두 가지. 그다음에 여기는 대문자 하나, 대문자 세 개. 여기 대문자 세 개, 여기 대문자 다섯 개. 그죠? 네, 됐고. 그다음에 여기는 대문자 두 개, 대문자 네 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어차피 근데 얘네들은 지금 문제 조건에서 유전자에 같잖아요. 얘하고는 다르겠지만, 그지? 이게 이제 얘하고는 얘는 다르지만, 얘네들은 같으니까, 여기서 같이 보시면, 이게 이제 하나죠. 하나의 표현형이잖아. 그러면 대문자 하나짜리, 대문자 세 개짜리, 대문자 다섯 개짜리. 세 가지 표현형이죠.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표현형. 자, 이걸 뭐 하시면 돼요?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몇 가지? 일곱 가지의 표현이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이전 강의에서도 여러 번 연습을 해봤죠. 단일인자 유전을 기준으로 쓰시는 거야.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은 다인자잖아. 단일인자 유전을 기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셔서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대문자 수가 몇 개인지 표시하시고 조심하실 게 얘는 우리가 완전소성이 아니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표현형이 다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 구분해 주시고 얘네 두개 같이 보시고 요거 따로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대문자 개수가 같기 때문에 표현형을 하나로 보시면

세 가지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정리를 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게 답입니다. 표현형 가짓수로 물어봤죠? 정답은 3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어떤 문장 형태로 나와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람의 유전 문제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유전병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유전병 관련된 문제죠. 굉장히 이제 표를 주고 좀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게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분석할 때 이제 어디서부터 분석할 것이냐 그런 것들은 한 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제 기출문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좀 보시면서 어떤 순서도에 의해서 풀어냈을 때 가장 좀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요게 그림이 전부가 아니고 문제 보시면은 굉장히 박스에 여러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다의 유전자 중두 개는 X에 있고 하나는 상염색체에 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면서 이게 이제 가나다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어떤 게 X염색체에 있는 것이고 어떤 게 상염색체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장 보시면 가는 대립 유전자 A, large A, small A, 나는 large B, small B, 다는 large D, small D다. 자, large A는 small A에 대해서 large B는 뭐 이건 안 써도 되고, 네, 안 써도 되고, 네, 여러분들이 뭐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익숙하시면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냥 쓰지 않고 읽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가다 중두 개는 우소형질이고 한 개는 열소형질이다. 예, 그걸 또 찾아야 됩니다. 어떤 게 이제 열성형질이 하나 있고, 어떤 거두 개는 우성형질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들, 조건들을 주고 확인을 해봐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유전병 문제니까 그 밑에 뭔가 유전병에 대한 얘기가 있겠죠? 아직 유전병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 그 밑에 한번 볼게요. 부모 중한 명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성염색체 비분裂가 일어났다. 그죠? 유전병 문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염색체수가 비정상적인 생식세포 G가 만들어졌고, 이 G랑 정상 생식세포랑,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라든지 n 마이너스 1인 비정상이랑 n이랑 만난 거야. 그지? 그래서 2n 마이너스 1이라든지 2n 플러스 1이 나온 거야.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잔여 4고. 근데 그 잔여 4에 나온 그 이상은 클라인펠트라고 그랬으니까 n 플러스 1과 n이 맞는 거겠지. 그지? 클라인펠트니까. 그거 이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잔여 4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상이다 그랬어요. 4를 좀 제끼고 보세요. 4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놓고 보시란 얘기야. 나머지는 정상이고, 4만 비정상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는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B를 먼저 보셔도 되고, D를 먼저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있는 걸 보시고, 또 이제, 좀 성별을 좀 이렇게 모아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잔여 1과 잔여 3이 똑같이 아들, 남자입니다. 그쵸? 근데 얘가 이제, DNA 양이 D가 small D가 1로 같아요. 그럼 얘네 둘의 표현형이 같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X염색체 유전이어도 이거잖아. 그지? 상염색체 유전이어도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은 표현형이 같아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잔여 1과 잔여 3을 보시면 표현형이 같은 게 뭡니까? 다르죠? 다르죠? 같죠? 그러니까 얘가 이거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럼 얘가 뭐예요? 다죠. 이 기억이 다와 관련된 거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가정을 한번 해보시는 거야. 다가 우성이다. 예를 들면 이거죠. 얘가 우성이고 얘가 열성이야. 됐어요? 그리고 상유전이다. 상유전이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남자도 이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표현된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문제에서 하나가 상이고 두 개가 뭐라 그랬어? X염색체 연관이라고 그랬지? 이게 맞는지 가정해서 들어가 봐야 돼요. 여러분이 가계도를 그리시고 이게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작업이 필요하다. 근데 조금 힌트를 드리면 4번은 할 필요가 없다. 얘는 비정상이기 때문에 놔두고, 정상인 자녀만 가지고 보시면 돼. 정상인 자녀만 가지고 보시라.

자, 그러면 이제 니은 디귿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보세요. 어떻게 보느냐? 얘네들이 반성유전이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 니은이 나왔다? 예. 니은 나왔다? 그 다음에 정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정리하시면 돼. 이게 X형 색채에 있는 거야. XY 이렇게 있는 거지. 선생님 그냥 한 줄만 쓸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보지 마시고 아들만 봐. 왜? 아들은 확정할 수 있으니까. 자녀 1을 보시면 얘가 정상이고 니은 디귿 그냥 순서대로 보는 거야. 얘는 나왔지. 이렇게. 됐고. 그럼 자녀 3을 볼까? 자녀 3을 보시면은 얘가 니은이 나왔고 디귿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정상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는 누가 준 거야? 엄마가 준 거야. 그럼 엄마 거 확정이지. 엄마 거 정상 니은 아 디귿이지 디귿. 정상 디귿. 자, 그 다음에 요거 니은 정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야? 이걸 가지고 알수 있는 거. 자, 엄마 같은 경우는 니은이 안 나왔지, 숨었어. 그러면 정상이 우성이고 니은이 열성이구나 이런 거알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엄마 디귿 나왔지. 이건 디귿이 우성이고 정상이 열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럼 봐봐. 지금 문제에서 두 개는 우성이고 한 개는 열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두 개는 우성이고 한 개는 열성. 이 조건에도 위배가 안 돼. 그치? 여기까지 그냥 모순 없이 갈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 자녀 2를 한번 채워보자. 자녀 2. 무조건 아빠한테 이거 받아야 되겠지? 니은 정상 받아야 돼. 됐죠? 니은 정상 받았어. 근데 그러면 자녀 2가 지금 니은이 나왔단 말이야. 일단 니은을 맞춰볼까? 니은이 나오려면 니은이 열성이니까 여기에 니은이 와야 돼. 그럼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정상이 와버려. 그런데 뭐가 안 돼? 이래 버리면은 요 조건이 안 돼. 디귿이 안 나와버려. 그렇지?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아버지로부터 니은 정상 받았지. 그렇지? 근데 엄마가 지금 자녀 2의 결과를 보면 니은이 나왔단 말이야. 일단 요거부터 맞춰보단 말이야. 그럼 니은이 나오려면 얘가 와야 된단 말이야. 열성이니까. 그렇지? 거기에 같이 연관되어 있는 정상이 올 텐데 그래 버리면 뭐가 나와? 디귿에 대한 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단 말이지. 이게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처음부터 돌아갔을 때 얘가 상여체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셔야 돼. 얘가 반성이라는 얘기죠. 얘가 반성유전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열성이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지? 자, 있잖아. 있잖아? 나왔잖아. 그렇지. 열성유전이다 이런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X형 색채 연관이 쟤랑 누구랑 연관되어 있을 것이냐 그걸 찾아야 될 거란 말이야. 자, 그거를 한번 우리가 찾는 걸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D를 썼잖아. D를 썼고 써먹어야 될걸또 있는지 봅시다. 요거. 여기 B가 있는 걸 한번 써먹어 봅시다. 다는 확인했고. 얘와 얘 중에 어떤 게 이제 XMC 유전인데, 얘 보세요. 얘가 지금 1이 있어요. 근데 아빠가 안 나왔는데, 그지? 근데 엄마는 1이 있는데 나왔어요. 그쵸? 자, 이건 뭐예요? 얘 같은 경우가 X형 색채에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같이 DNA 양이 있는데 표현이 다르잖아. 그지? 그럼 이게 이제 X형 색채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될까요? 그럼 얘가 나가 되겠고요. 그럼 남는 얘가 가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얘는 상이고요. 그죠? 얘네들이 X형 색채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안 나왔잖아. 그럼 뭐야? 안 나왔어? 그럼 얘가 뭐란 얘기야? 얘가 우성이란 얘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정상, 이건 우성 표현형. 하나만 열성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야. 두개 우성 표현형, 하나 열성 표현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조건에 맞게끔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되겠어요. 뭐하고 뭐를 가지고? 얘하고 얘를 가지고. 해볼게. 자, 아버지. 얘를 보는 거야. XMC 연관. 정상. 정정. 됐지? 자녀 1. 자녀 1은 나에 대해서는 나왔지. 나라고 쓸게, 이제. 나가 나왔고, 뭐도 나왔어. 다도 나왔어. 됐고. 그 다음 자녀 3.

남자부터 먼저 확정하는 게 좋겠지, 그지? 장녀상을 보시면은 나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정상에 다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엄마가 이거 가지고 있겠죠? 자, 나다랑 정다. 자, 엄마는 뭐가 표현돼? 나가 표현되고 다도 표현돼. 자, 나 표현되는 거 맞아요? 나 우성 표현되는 거 맞지, 그지? 다 표현되는 거 맞아? 열성 두개 있으니까 표현되는 거 맞지, 그지? 자, 문제 없죠. 모순 없어. 자, 아까 여기서 모순이 있었는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빠 정정. 요거 받으면 될 거고. 자, 3번 보면은 나는 안 나왔어. 다는 나왔어. 자,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나? 나는 안 나오고 다는 나왔어?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안 나왔어. 다는 나왔어. 되나요? 지금 2번. 여기 봐야 되겠죠? 자녀 2죠, 자녀 2. 나는 나왔어? 다는 안 나왔어지? 자, 이렇게 붙여주면은, 나가 우성이니까 나는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는 열성이니까 숨는 거죠. 나는 나왔고, 다는 안 나오는 거죠.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보기 한번 가볼까요? 기억번. 가의 유전자는 XM체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가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니은번. G는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열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제, 자녀 4를 봐야 되겠지. 자녀 4. 자녀 4. 자녀 4는 지금 뭐가 나왔냐면, 나는 나왔고, 다는 안 나왔어요. 그쵸? 어차피 성염색체 비분열이니까 가는 볼 필요 없잖아. 나하고 다만 보면 된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는 발현됐고, 다에 대해서는 정상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이제 XXY란 말이야. 클라인펠터니까. 어느 쪽에서 비분리된 걸 받으면 될까? 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가야 되겠지, 얘가. 그지? 나가 나와야 되니까 엄마로부터 무조건 얘를 받아야 돼. 얘를 받아야 돼. 얘는 어차피 우성이니까 뭐가 붙더라도 얘는 표현되겠지. 그치? 그렇게 보신다면, 여기서 이제 얘를 받고, 만약에 여기서 XX를 다 받아버려? 그러면 다다가 돼버리잖아. 그지? 여기서 2분열 비분류가 돼가지고, 나나 다다. 그런 다음에 Y 돼버리면, 클라인펠터 맞는데, 나도 표현되고, 다도 표현돼버려. 안 되지. 될까요? 네.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요거 한꺼번에 이제 1분열 비분류로 얘다 가져버려. 그지? 그래도 마찬가지야. 다가 표현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모순이지. 그래서 다가 표현 안 되려면 어떻게 와야 돼? 얘가 와야 돼, 얘가. 얘가 와야 돼. 그러면서 Y를 같이 갖고 와. 이렇게. 그래서 1분열 비분리된 정자와 정상 난자, 나다를 갖는 정상 난자가 만나면 클라인펠터에 나는 표현되고 다는 표현되지 않는 자녀사가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니은번에 보시면 G는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열에 일어나 형성된 정자다. 맞는 설명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자녀 2에게서 스몰 a 라지 b 라지 d 가는 생세포 만들어집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나가 대문자입니다. 요거 대문자 쓰시면 돼요. 다는 소문자입니다. 그죠? 네, 그럼 정상이 소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이 대문자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라지 b와 라지 D. 우리 가는 볼 필요가 없다, 그지? 예, 라지 B와 라지 D가 생세포에 같이 간다는 얘기인데 연관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라지 B는 스몰 D와 스몰 B는 라지 D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됐죠? 네, 그래서 맞는 정답은 여러분, 니은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최근 문제이기 때문에 복잡하죠. 그리고 쉬운 문제는 아니고 또 보셨던 것처럼 먼저 상염색체 유전인지를 확인을 하고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또 소요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어떤 게 X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다는 걸볼수 있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이 문제는 이제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인데 비슷한 결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또 이제 풀이 방법은 조금 다르죠. 자, 가다의 유전자 중두 개는 7번.

한 개는 X형 색채에 있다 그랬어요. 아까 이제 문제는 두 개가 X에 있고 하나가 상에 있었잖아요. 그죠? 7번이 상염색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 두개 있고 X형 색채 하나 있는 그러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유전자는 아까는 좀 A, B, D를 썼다면 여기서는 이제 H, R, T 이렇게 좀 다른 유전자를 썼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썼던 것처럼 뭐 똑같이 써보시면 이런 겁니다. 요거. 이렇게 이제 완전 우성이다 라는 조건이 있고요. 세 번째 점 보시면은 가족 구성원의 성별, 가다의 발현 여부, 체세포 한 개당 A부터 C의 DNA 상대량 이렇게 나타냈어요. 네, 기억부터 리얼은 잔여 1, 2, 3을 나타낸 것이고, 네, 스몰 H, 라지 R, 스몰 T. 스몰 H, 라지 R, 스몰 T. 여기 있는 A, B, C가 스몰 H, 라지 R, 스몰 T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됐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유전병 문제라면 뭔가 조건이 붙겠죠. 자, 표 밑에 보세요. 부모 중한 명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까 문제도 그렇고 이번 문제도 그렇고 성염색체 비분리 좋습니다.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생식세포랑 그리고 정상 생식세포가 만났대요. 그래서 잔여 3이 태어났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잔여 3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이제 찾으라 이런 얘기예요. 아까 문제는 그래도 잔여는 줬는데 얘는 잔여 3이 누군지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비정상적인 생식세포랑 정상 생식세포가 만나서 태어난 잔여 3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N 플러스 1이랑 N이 만났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잔여 3을 제외한 가족 구성원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하나를 제외하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만 줬지 또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요. 기억이 엄마인지 디귿이 엄마인지 그것도 우리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은 DNA 상대량을 가지고 좀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가 지금 111입니다. 여자죠? 네, 여자니까 확정할 수 있겠죠? 반성이든 상이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요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라지 H 스몰 H, 라지 R 스몰 R, 라지 T 스몰 T. 그죠? 요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됐죠? 근데 이게 가예요. 이게 나죠. 이게 다예요. 가나다는 줬잖아요. 가나다는 줬는데 요렇게 가지고 있을 때 나만 표현됐대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거죠. 얘만 얘고요. 나머지는 다 열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안된 거죠. 라지 H 가지고 있는데 표현 안 됐잖아. 라지 T 가지고 있는데 표현 안 됐잖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요첫 번째 우리 유전장을 가지고 요런 정도의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어요.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수 있는 거 뭐냐면 여기 지금 없어요. 나에 대한 표현형이 발현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라지알이다라고 하는 걸 확정할 수가 있어요. 될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하나하나하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전장이고 지금 나만 표현됐기 때문에 나만 우성 표현형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표현이 안 되겠죠. 발현이 안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나가 발현이 안 됐는데 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라지알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요 DNA 상대량을 가지고 알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얘는 찾았죠. 나머지는 열성이고요. 얘네들이 이제 두개 있어야 표현되는 겁니다. 자, 두개 있어야 표현되는 겁니다. 얘가 지금 두개 있어야 표현되는 게 보이죠? 얘는 두개 있는데 얘가 둘다 표현됐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잖아. 근데 얘는 요게 두 개가 있고 얘만 동그라미 쳐져 있기 때문에 얘가 뭐라는 거알수 있어요? 다가 얘라는 거알수 있겠죠. 요게 스몰 T라는 걸 확정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얘가 스몰 H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될게 하나 남았죠. 뭘 찾아야 됩니까? 뭐 엄마가 누군지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돌연변이 개체가 누군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죠?

상 개체가 누군지 찾아야 돼요. 그리고 찾아야 되는 거, 그것보다 먼저 찾아야 되는 거, 순서상. 문제를 풀때 순서상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의 위치죠. 이 유전자의 위치. 하나가 반성 유전이라고 했어요. 두 개가 상 유전이라고 했고. 그럼 반성 유전인 걸 찾으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두 개가 상 유전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뭘좀볼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남자를 좀 보실까요, 남자를? 여기 하나씩 가지고 있죠. 하나씩.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얘는 지금 다가 표현됐어요. 그쵸? 예. 얘는 하나 가지고 있는데 표현되지 않았어요. 하나만 있는데 표현됐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뭡니까? 아, 요게 반성 유전이구나라는 거알수 있죠. 근데 얘는 하나 있는데 왜 표현이 안 됐을까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 요게 하나 있는데 요것도 들어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될까요? 그러니까 얘가 비정상 개체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다시 보세요. 얘가 지금 스몰 t가 있는데 스몰 t가 하나 있는 녀석은 발현되고 하나 있는 녀석이 발현 안 됐어요. 하나인데 발현됐다는 얘기는 스몰 t 하나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X염소 액체에 있는 반성 유전이다라는 걸알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없죠?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정상이죠? 라지 t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X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아까 뭐 스몰 t, 스몰 t라는 거 확정했고요. 근데 아버지가 라지 t인데 얘가 딸이라면 스몰 t, 스몰 t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엄마죠. 엄마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가 상이고요. 얘는 반성이죠.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건 거고요. 예, 엄마가 이제 요거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볼까요? 뭐, 딸 같은 경우는 지금 남자, 니은 볼까요, 니은? 아, 니은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라지 T, 스몰 T, 와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게 올수 있죠? 이렇게. 1분열 비분리를 통해서 간 정자랑 정상 난자가 만나면 비정상 니은이 태어날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앞서 문제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원리가. 그 원리를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기역번. 우리 딸 한번 보면 얘는 이게 하나 있는 거니까 확정할 수 있겠죠. 라지 T, 스몰 T. 여기서 라지 T, 스몰 T. 자, 문제 없죠? 모순이 있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 자, 리을을 봅시다. 리을 같은 경우에는 스몰 T, Y. 네. 여기는 스몰 T, 여기는 Y가 와가지고 정상 리을이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기역은 어머니다 그랬는데, 기역은 딸이죠. 얘가 기역이야. 그 다음에 얘가 리을. 그 다음에 이게 우리 디귿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아버지는 준 거고요. 아버지는 줬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니은 번. G는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열에 이런 형성된 영자다. 그렇죠.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분열 비분리에서 만들어진 정자와 정상 난자가 만나서 니은, 클라인 팔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디귿. 아버지에게서 스몰 h, 스몰 r, 라지 t를 모두 가는 생식표가 만들어지느냐? t에 대해서는 정리했고요. 이제 스몰 h, 스몰 r,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볼까요? 리을번 한번 보면, 리을번. 남자. 여기 스몰 h가 두개 있네요. 스몰 h. 스몰 h 두개 있어요. 저기 문제 보시면은 7번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연관. 7번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라지알 하나 있으니까 스몰 하나 있어야 되겠죠. 요거 이제 확정할 수 있겠고요. 그쵸? 자, 그러면 엄마 한번 볼까요? 엄마 디귿. 디귿은 스몰 H가 하나 있어요. 그럼 라지 H, 스몰 H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그쵸? 그 다음에 라지알이 없으니까 스몰알, 스몰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엄마로부터 받은 것이고, 요거는 누가 줘야 돼요? 스몰 H 라지알 연관은 아버지가 줘야 되겠죠. 요거는 스몰 H와 라지알.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자, 아버지 한번 볼까요, 아버지? 아버지는 뭐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표현형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표현형. 지금 가와 나의 표현형을 보시면,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현됐어요. 라지알이 있으니까. 그치? 그럼 가 같은 경우는 지금 표현이 안 됐지. 표현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 스몰 h가 있으면 가가 표현될 거 아니야. 이쪽에는 라지 h가 오겠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이제 여기에 스몰 h가 와버리면 가도 이제 표현이 될 테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겁니다. 됐고. 그럼 아버지에게서 이제 스몰 h, 스몰 r, 라지 t를 갖는 생명세포 만들어줄 수 있느냐? 라고 했는데, 얘 자리가 이미 라지 h로 확정됐기 때문에 스몰 h를 갖는 생명세포는 얘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스몰 h와 라지 r이겠죠. 근데 여기는 스몰 h와 스몰 r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됐죠? 네, 물론 뭐 t 같은 경우는 상관없겠죠. 여기 t가 오니까 t를 갖는 생명세포 만들어줄 수 있겠죠. t를 x에 t를 갖는 녀석이랑 y를 갖는 녀석이랑 이렇게 이제 분리될 거니까 요건 상관없는데, 여기 이제 스몰 h는 반대쪽에 라지 h가 확정이기 때문에 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스몰 h는 라지알이랑 같이 생세포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만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2번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뭐 앞서 문제랑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에서 뭘 주지 않았다? 그죠? 비정상 개체가 뭔지, 자손이 뭔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복습해 보면, 우리가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자 같은 경우는 반성 유전이든 상 유전이든 어쨌든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반성이든 상이든 어차피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자부터 이렇게 111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이형 접합이라고 하는 유전장으로 확정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문제에서는 두 가지는 표현되지 않았는데 하나만 표현됐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전자형 중에 우성 유전자를 하나 제시해줬죠. 이걸 가지고 얘가 표현됐고 나머지는 숨어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C 유전자가 라지알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나번이 지금 표현됐기 때문에 얘가 요거와 관련된 유전자다라는 걸 확정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가 표현되지 않은 니은과 디귿이 있다는 얘기는 라지알 유전자가 없다는 얘기니까, 여기 0인 값을 가지고 있는 C가 라지알이라고 하는 걸 확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라지알을 확정하는 거는 요걸 가지고, 나번을 가지고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건 뭐냐면, 그 다음이 중요한데, 가계도 그리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만 하시면 금방 되시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뭘 확인하느냐, 그게 가장 어려운 건데, 일단은 이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비정상 개체가 뭐냐를 찾는 것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게 상염색체 유전이냐 반성 유전이냐 이걸 찾는 건데, 그때 찾을 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얘가 열성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열성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가져야 표현된다는 거죠. 두 개를 가져야. 그러니까 두 개를 가져야 표현된다라는 걸 가지고 봤을 때, 얘는 요거 갖는 게 요거 딱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 다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스몰 t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네. 그럼 자동적으로 스몰 h는 채웠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봤던 가계도를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계도를 그리실 때는 뭐부터 그려라? 당연히 이제 남자부터 그리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얘가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러면 스몰 t야. 얘도 하나 가지고 있어. 스몰 t야. 근데 얘는 발현됐어? 얘는 발현 안 됐어. 이걸 가지고 찾으셔야 되겠죠. 하나만 있는데 발현이 됐다? 열성이기 때문에 바로 반성 유전이라는 걸 확정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왜 그럼 표현되지 않았느냐? 숨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비정상 개체가 숨어 있다라는 걸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정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반복적으로 이제 뒤에 나오는

0: 그런 기출 문제도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을 그리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어떤 순서로 푸는지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뒤에 있는 문제들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사람의 유전병과 관련된 문제는 두 문제만 좀 길게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해 드렸고, 다음 시간에 사람의 유전병과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더, 좀 빠르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화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21번째 강으로 만났습니다. 우리 21강은요,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파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능 특강을 공부하면서 1단원부터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수능 특강에 해당하는 벌써 13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얘들아, 내가 수능 특강을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하면서 내용 요소가 많았던 강의의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앞에 있었던 단원에서는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이었습니다. 저희 그 파트 자체는요, 내용이 진짜 많았지. 한 번만 떠올려봐. 국회 안에서도 막 법률 재개정 절차 다 들어갔잖아. 헌법 개정 절차랑, 그리고 행정부, 또 법원, 또 헌법재판소. 아니, 헌법재판소도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이 있었죠.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때 강의할 때에는요,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만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2번,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도 거의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만큼 많은 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우리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파트는요,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수사, 형사 재판, 그리고 형사 절차와 인권 보호 제도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일단 수사와 형사 재판, 그리고 형사 절차와 인권 보호 제도는 거의 묶여서 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근데 내용 요소가 각각이 많아요. 수사도 많고, 형사 재판도 많고, 형사 절차와 인권 보호 제도도 많아요.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는 선생님이랑 1번이랑 2번까지만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문제들이 시험에 나올 때 형벌과 보완 처분,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에 플러스 알파까지가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 형벌과 보완 처분은 단독으로도 물론 나올 수 있지만, 단독보다도 함께 출제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점과 주체를 기본으로 디테일까지 꼼꼼하게 공부해 주세요. 자, 우리 여기 부분을 공부를 할때 막상 굉장히 재밌게 공부합니다. 뭔가 드라마에서 많이 본 내용들도 나오고, 뉴스에서 많이 본 내용들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재밌게 공부를 해. 근데 막상 채점하면은 막 울어. 이게 왜 맞아요? 이게 왜 틀려요? 라고 막 속상해.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굉장히 그 디테일한 한 끝이 있습니다. 그 디테일한 한 끝의 시작은 바로 시점과 주체입니다. 선생님이 시점과 주체가 왜 중요한지는 이제부터 차차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형사절차 2회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미션은요,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게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랑 같이 수능 특강 이전에 수능 개념을 같이 했거나, 혹은 정치화법이 노베가 아니어서 나는 형사절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라는 친구들은요, 지금 나와 있는 단계별로 누가 행사하는지, 그리고 수사와 공판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다시, 정법 노베 아니다, 그리고 나랑 같이 수능 개념도 했다라는 친구들은요, 잠깐 멈추시고요. 수사, 기소, 공판, 선고, 형의 집행, 누가 하는지. 수사와 형사 재판은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지금부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볼 건데, 아, 요 얘기도 했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같이 나랑 수능 개념을 하지 않았거나, 우리 처음으로 수능 특강을 통해서 정법을 배우는 친구들은 그냥 멈추지 말고 쭉 따라오세요. 쭉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친구들도 처음 배우는 친구들에게도 선생님이 맞춰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우리 반 애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야. 아, 혈압. 그래,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죽지. 근데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뉘면은 머리, 가슴, 배로 나뉘는 거였죠? 마찬가지입니다. 형사 절차도요, 여러분 머릿속에 일단 개념화 시켜주세요. 뭐 요거 자체가 시험에 나온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공부할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을 보기 위한 기본 베이스가 될 겁니다. 다시,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나뉜다. 형사 절차는 수사, 공판, 집행으로 나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수사는요, 뭔가 범죄 혐의가 발생됐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들을 바로 수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피의 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바로 사법경찰관과 수사 과정에 검사가 바로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수사는 사법경찰관과 검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수사의 대상은 피의자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수사했을 때 우리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모든 것들이 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수사를 했어. 수사가 뭐라고?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한 일련의 활동들인데, 이거는 범죄로 성립하지 않을 것 같아. 이거는 죄가 안 돼.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냥 수사 단계에서 끝나고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이거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어라는 판단이 들면은 기소를 합니다. 자, 우리 기소가 뭐냐면은요, 공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소라고 부르는 거고요.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는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소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요, 바로 검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요거 초성 짜서 기억해. 기소는 검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검사가, 아, 지금 형사재판을 청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형사재판이 열리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판단이 들면은 기소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공판이라고 하는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자, 우리 기소를 하게 되면은요, 이제 수사의 대상이었던 피의자는 부르는 이름이 바뀝니다. 바로 피고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바로 피고인과 검사가 됩니다. 지금 방금 선생님이 썼던 내용이죠?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이다.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는 선지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형사재판이 마무리가 돼 갑니다. 형사재판이 뭔데요? 이 사람에게 범죄가 있다는 걸 밝혀내고 범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재판을 형사재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유죄가 입증이 되었고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럼 내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바로

선고라고 하는 거예요. 선고는 바로 법관. 쉽게 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겠죠. 자, 우리 그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형의 선고가 확정이 됩니다. 뭐라고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형의 집행은 검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피의자. 피의자가 기소가 되면은 피고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다. 부르는 명칭이 바뀌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기소는 누가 한다? 검사가 한다. 선고는 누가 한다? 법관, 판사가 한다. 자, 우리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어 형이 확정되면은 형에 대한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전이긴 하지만 이런 선지가 나왔었어요. 수사, 형사재판, 형의 집행에 대한 지휘까지 검사가 모두 관여한다. 검사가 모두 관여한다.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도 등장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얘들아, 요거는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큰 틀에 해당이 됩니다. 이큰 틀을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이큰틀또안 하나요? 이제부터 요거를 세부적으로 한 번씩 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요 수사의 단계 하나만 딱 띄어서 길게 볼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선생님이랑 하나씩 차근차근 띄어서 확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수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바로 수사 절차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수사는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해서 공소 제기 여부 등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일련의 수사 기관의 활동을 바로 수사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은 수사 기관에는 누가 해당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수사 기관에 해당이 되는 건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 대표적으로 사법경찰관과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검사는 수사 종결에서 기소를 통해서 종결하게 됩니다. 이 내용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수사기관은 검사 그리고 사법경찰관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사기관에 의해서 범죄 혐의가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 체크해보자.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지? 얘들아, 용어는 일단 머릿속에 먼저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바로 피의자 라고 불렀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 일단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사법경찰관과 검사, 그리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 피의자. 자, 이제 우리 수사가 개시가 됩니다. 수사의 시작은요, 고소, 고발, 수사기관이 알아차려서 수사기관의 인지, 혹은 제가 그랬습니다. 자수, 혹은 현행 범인의 체포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적은 한 줄에서 선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요두개 묶어주세요. 고소와 고발. 요 둘이 시험 문제에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고소와 고발 모두 다 신고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고하는 거냐면은 이게 나왔었어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신고하는 걸 고소랑 고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둘을 나눴다라고 하는 거는요, 둘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우리 고소와 고발의 경우에 차이점도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고소는요, 쉽게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게 고소입니다. 고발은 피해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얘들아, 이때 제3자가 의미하는 거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범위를 더 넓게
피해자와 관련 없는 제3자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걸 바로 고발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자. 고소와 고발은 모두 다뭐 하는 거라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거라고. 고소는 누가 한다? 피해자. 고발은 피해자와 관련 없는 제3자가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딱 맞닥뜨렸을 때 순간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절대로 까먹지 않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는요, 얘들아. 고발은요, 얘들아. 손발 떠올리세요. 지금 나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대는 게 빨라? 발을 갖다 대는 게 빨라? 손을 갖다 대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손은 내 얼굴과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까운 피해자가 하는 게 바로 고소입니다. 되셨죠? 발은요? 발을 지금 내가 얼굴에 데려가면은요. 굉장히 뭔가 불성사나운 뭔가 볼썽사나운 일들이 막 이렇게 막 벌어질 거예요. 쉽지 않아요. 앉은 상태에서도 이제 몸이 많이 뻣뻣해져서 발을 얼굴에 갖다 대는 거는 상상만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말은요. 발은 멀리 있어요. 우리 얼굴에서 가장 먼 곳에 존재하는 게 바로 발이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피해자와 관련 없이 먼 제3자가 하는 게 바로 고발입니다. 이거 절대 안 까먹어. 유치해라고 생각할 텐데 맞아요. 유치합니다. 인정합니다. 유치해요. 근데 유치하게 공부하면은요 절대 이 부분을 까먹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암기예요. 근데 암기를 어떻게 하느냐야. 그냥 무지성으로 무조건 막 달달달달 외우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시점과 주체를 중심으로 기억을 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가봅시다. 고소와 고발 이렇게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수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수사에서 원칙이 있습니다. 수사의 원칙은 바로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얘들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거는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요, 구속 수사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부터 한 단계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을 하려고 할 때에는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장은 검사가 청구해서 법관이 발부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이어서 다시 보자. 얘들아, 원칙은 뭐냐면은요,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구속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을 하려고 할 때는요, 영장이 필요합니다. 영장이라고 하는 거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합니다. 영장 주세요. 그러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는 형태를 우리는 바로 수사의 예외적인 단계 구속수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영장이 필요한 순간은요, 물론 구속도 들어갑니다. 근데 구속뿐만이 아니라 체포, 압수, 뺏는 거. 수색 시에도 영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가서 공부할 때는요, 체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또 예외의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 지금은 그것까지는 하지 말자. 머리가 터질 수도 있어. 여기까지만. 영장은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시에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다. 얘들아, 우리 공부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 그랬죠? 시점과 주체를 기억하는 거야. 영장 발부 주체가 이제 또 시험에 나올까 싶어. 왜? 너무 자주 나와서. 너무 맨날 나와서 또 나올까 싶은데 그렇게 또 나와. 그러니까 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수사 단계가 이렇게 막 마무리가 됩니다. 수사를 막 백날 첫날 계속할 수도 없어요. 수사가
끝나는 순간이 옵니다. 자, 우리 수사의 종결이라고 하는 거는요, 송치 여부라든지 기소 여부, 송치나 기소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명백해진 경우에는 이제 수사의 단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 수사의 단계의 마무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워딩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워딩으로 나와 있는 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쉽게 굉장히 형사 절차가 복잡하지만 이 수사 종결 단계만큼을 좀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할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요, 사법경찰관에 의한 1차적인 수사 종결도 가능해진 거죠. 자, 사법경찰관이 그런데 수사기록과 피의자를 보냅니다. 왜 보내냐면은 이거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됩니다라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물론 굉장히 요 사이사이마다 예외적인 경우들 있지만 간략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검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검사는 두 가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제일 첫 번째는 기소할까? 아니면은 기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옆에 여백에다가 한번 적어볼까? 기소에 의한 수사 종결은 오로지 누구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야? 기소는 누구만 할수 있으니까 검사만이 할수 있으니까 수사는 종결됩니다. 그런데 기소에 의한 수사 종결은 오로지 검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보자. 사법경찰관이 수사기록과 피의자 등등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그럼 검사는 기소할까, 기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를 고민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지요. 자,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바로 다음 화면에서 이어질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됐다라는 건 어쨌거나 수사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불기소 처분을 했다. 형사 재판이 열려요. 열리지 않고 이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사 종결을 할수 있다라는 표현과 위에 나와 있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도식화해서 하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여기서 넘어가지 않고요. 선생님이랑 불기소 처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불기소 처분에는요, 이번에 우리 수능 특강의 개념 플러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야. 왜 기소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뉩니다. 예를 들면 피의자가 사망해요. 그래서 공소권 없음도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혐의가 없어요. 혐의 없음도 있습니다. 또한 죄 안됨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혐의 없음, 죄 안됨의 의미들은요, 하나하나 그냥 따져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나중에.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선생님이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기소 유예 때문이에요. 다시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죄 안됨, 기소 유예 모두 다 불기소 처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좀 기소 유예를 기억을 해주세요. 얘들아, 유예라고 하는 단어 뜻이 뭐야? 뭔가를 미루는 거지. 뭘 미루는 거야? 기소를 미루는 겁니다. 왜 기소를 미루냐면요. 와, 이거는 어느 정도 피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의 사실이 인정된다라는 거는 이거 만약에 기소해서 형사재판 열리면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정상 참작하겠다. 예를 들면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한 사람의 연령 등등을 모두 다 정상 참작해서 기소하지 않겠다, 기소를 미루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에요. 다시 한 번만 해보자. 얘들아, 그러면은 기소 유예는 피의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돼. 그러면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바로 여기죠. 기소 유예는 바로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일까요? 자, 불기소라고 하는 거는 기소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이야. 근데 그 취지가, 그 의도가 무죄야? 무죄라는 의도로 불기소 처분하는 거야? 아니죠. 어느 정도 피의 사실이 인정됩니다. 아니, 이거 진짜 유죄 판결 받을 것 같아. 하지만 정상 참작하는 거예요. 범행 동기, 범행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등을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무죄여서가 아니라
정상 참작할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따라서 기소유예 마지막 정리,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또한 두 번째로 기억할 것. 기소유예는 결국엔 기소를 한 겁니까? 기소를 하지 않은 어디에 들어간다? 불기소 처분 안에 들어간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로 다음 강 22강에서 나올 겁니다. 22강에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꼭 떠올려 주셔야 돼요. 되셨죠? 자, 우리 여기까지가 바로 수사랑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수사랑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대답해 봐.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 누구? 피의자. 수사의 원칙, 구속수사, 불구속수사? 불구속수사.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구속하려고 할 때에는 뭐가 필요해? 영장이 필요해. 자, 이 영장 누가 발부한다? 법관이 발부한다. 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소로 넘어가 볼 거예요. 얘들아,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냐면요. 요쯤에 검사가 기소한다라는 거 기억해?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형사재판이 짜라락 하고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선생님이랑 형사재판이랑 관련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내용입니다. 형사재판 절차랑 관련된 내용 중에서 시작은 바로 기소예요. 수사 결과 객관적으로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행위, 쉽게 형사재판 열어주세요라고 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하는데 누가 한다? 초성 기억하자. 바로 검사가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형사재판의 당사자는요, 바로 검사와. 이제부터는 이름이 바뀝니다. 피의자였는데, 피고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너무 자주 나와.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 그리고 형사사건의 피해자이다라고 나오는데,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떠올려, 얘들아. 무조건 외우지 말고, 형사재판이 뭔데? 라는 걸 떠올려봐.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범죄가 있다면은 형벌을 내리기 위한 재판을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검사가 해야 될 일은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일이야. 그럼 피고인은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반박하는 거겠죠. 그래서 검사와 피고인이 형사재판의 당사자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바로 당사자가 될수 없습니다. 단, 우리가 뒤에서 한번 공부할 내용인데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형사 절차에 권리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수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만약에 형사재판이 열렸을 때 자신의 의견 정도는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검사와 피고인이 형사재판의 당사자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형사재판의 의미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사재판 절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재판의 절차는 크게 모두 절차와 사실 심리 절차로 나뉘게 됩니다. 얘들, 우리 사실 심리 절차는 그래도 뭔지 조금 어느 정도 이름을 통해서 유추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모두 절차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우리 모두 절차는 단어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 모두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요. 글이나 말에 앞머리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말고. 글이나 말이나 뭔가 시작할 때 대뜸 본론부터 들어가진 않잖아.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들면은요, 여러분 학교에서 뭔가 졸업식, 입학식, 방학식 이런 거 행사할 때 대뜸 방학식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례 있겠습니다. 모두 전체 일어나셔서 뭐 앞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서 계속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나오지. 그러니까 쉽게 그런 게 모두 절차라고 생각해. 글이나 말이네. 앞부분이야.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야. 냅다. 자, 시작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절차라고 하는 앞에 부분을 차지하는 머리 두 자야. 앞에 부분을 차지하는 절차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 절차들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재판장이. 얘들아, 이제부터는 이름 뭐라고 불러야 돼? 피의자라고 불러야 돼? 피고인이라고 불러야 돼? 피고인이라고 불러야 돼? 피고인.

시인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만약에 형사 절차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나서 얻은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얘들아,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진술 거부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뒤에 강에서 배울 거야. 피고인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물론 피의자도 나중에 포함이 되지만, 어쨌거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진술 거부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진술 거부권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증거로서의 능력, 증거 능력이 없게 된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단계는 인정신문입니다. 자, 우리 신문이 뭐냐면요, 말로 물어 조사하는 걸 신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인정신문에서는요, 쉽게 설명하면은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피고인의 성명, 피고인은 어디 사십니까?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를 말로 물어 조사하는 걸 인정신문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랑 네 번째에서는요, 모두 진술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모두 진술이 뭐라고? 앞에서 하는 뭔가 앞머리의 진술 같은 거겠죠? 자, 우리 제일 첫 번째는 형사재판의 당사자 누구야? 검사. 그리고 네 번째에다가 적어줄까요? 피고인. 그래서 검사의 모두 진술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 혹은 변호인의 모두 진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검사의 모두 진술에서는 뭐라는 거냐면요. 일단 형사재판을 쉽게 설명할게. 열었잖아. 본인이 요청해서 열었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은 적용되는 죄명. 그리고 범죄 사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럼 여기에 적용되는 법 조항 등등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앞머리처럼 앞에 먼저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요. 형사재판에서 이러이러한 혐의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범죄가 적용이 되고요. 그 근거는 이러이러한 법 조항입니다라고 모두 진술을 합니다. 그럼 피고인 그리고 변호인은요. 자신의 입장에서 나름 반박을 하고 자신의 입장을 다시 밝히겠죠. 지금 피의 사실이 인정이 되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밝힐 겁니다. 자, 우리 그다음에는요. 쟁점 정리와 그래서 이 재판에서 서로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형사재판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증거들이 존재하겠죠. 그 증거관계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여기까지가 바로 모두 절차랑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이후에는 사실심리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쉽게 본격적인 형사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증거조사입니다. 법원이 피고인 사건에 대한 사실 인정과 양형, 형벌을 어느 정도 부여해야 될지에 대한 심증을 얻기 위해서 각종 증거 방법을 조사해서 그 내용을 인식하는 소송 행위를 증거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증인이 되는 증거를 뭐라고 할까요? 증인이 되는 증거래. 증거가 되는 사람. 아, 답을 말해버렸어. 증인이 되는 증거가 뭐야? 증거가 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요, 피고인 신문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검사가 언급한 공소 사실 등 일체의 사정에 대해서 말로 물어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검사가 언급한 공소 사실을 포함해서 일체의 내용에 대해서 말로 물어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으로는요, 검사의 의견 진술입니다. 물론, 내가 지금 매우 매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여러 번막 핑퐁핑퐁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잠깐 멈추고, 다음번에 다시 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모든 일련의 절차들을 다 거친 다음에, 검사가 최종적으로 의견 진술을 할 때, 구형이라는 걸 합니다. 얘들아, 구형이 뭐냐면은, 형. 선고를
요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구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형을 이렇게 이렇게 선고해 주세요. 아니 지금 검사가 했던 거는 뭐야? 유죄를 입증하는 거야. 즉 유죄 입증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나름 반박할 건 반박하고 맞은 거는 맞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럼 검사는 유죄를 입증했어요. 유죄가 되면은 무엇이 내려지니까? 형벌이 내려지니까 검사는 이렇게 범죄로 성립하고 이렇게 죄가 있으니까 형법에 의거해서 이런 형벌을 내려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구형은 권고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쉽게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구형이 법관의 형 선고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형 선고가 구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어디까지나 형 선고를 요구하는 거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다음으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적인 의견 진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이 과정들의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판결의 선고예요. 우리가 앞에서 형사 절차를 크게 한번 살펴봤을 때 수사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 형사 재판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 요 사이에 선고라고 하는 단계가 있었던 거였죠? 자, 우리 그래서 선고라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형사재판 절차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요, 판결이 선고되게 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판결 선고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판사. 법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겠죠. 자, 우리 심리 결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은 무죄입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은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유죄가 입증되면은 유죄 판결을 내린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봤을 때는요, 이제 요 선고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형 선고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 선고는 크게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세 가지로 일단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크게 이세 가지로 아닌 것들이 모두 다 나처럼 똑같이 표현해 주세요. 유죄 선고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죄가 있다면은 무죄도 존재하게 되는 거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형의 선고는 크게 두 개, 유죄와 무죄. 유죄가 다시 세 개로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로 나뉘게 되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실형은요, 말 그대로 법원의 선고를 받아서 실제로 집행되는 형벌을 실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이 표현 맞나 틀리나 한번 살펴봐봐. 실형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은 무조건 교정시설 등에 구금된다. 맞는 표현일까? 틀린 표현일까? 다시. 실형 선고가 내려지면은 무조건 구금된다.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다. 맞는 표현일까요? 그치. 맞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틀렸지. 자, 우리 왜 틀렸냐면은요. 예외적인 상황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하면은요. 징역이라고 하는 형 선고를 받게 되면은, 징역이라고 하는 실형이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교정시설 등의 수용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벌금형이, 얘들아, 형벌이잖아. 형벌의 종류 중에서 벌금형이 선고가 되면 벌금형은 구금되는 게 아니잖아.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정리되셨나요? 자, 우리 그래서 이번 우리 수능 특강의 특히 선지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정리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나랑 이번 21강, 22강, 23강까지를 조금 숨차지만 따라오셔야 돼요. 따라오셔야지만 문제를 여러분의 것으로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실형 선고가 내려지면 무조건 구금된다? 아니다. 정확히는 모른다. 왜? 징역이면은 수용되는 거 맞다. 벌금형이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표현도 같이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행유예, 선고유예에서 유예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미루는 거라고. 뭘 미루는 거야? 집행을 미루는 거야. 자, 우리 집행을 미룬다라고 하는 거는요, 형에 대한 선고는 합니다. 그런데 집행
집행을

미루는 거예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얘들아, 집행을 미룬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그냥 미룰 테니까 그냥 알아서 잘 살아. 이게 아니라 만약에 형 선고에 실효. 얘들아, 실효가 뭐냐면은 효력이 상실되는 거야. 다시 형 선고에 대해서 형 선고가 실효거나 혹은 취소됨이 없이.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실효되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예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를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시 한번 더. 집행유예가 뭐라고요? 뭘 미루는 거야? 집행을 미루는 거야. 일단 형에 대한 선고는 합니다. 그런데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일단 미루는 거야. 바로 집행하지 않고. 그 유예 기간 동안 형 선고가 효력을 잃거나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하게 될 때에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게 되는 겁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되셨죠? 자, 이제 우리 선고유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선고유예는 뭘 미루는 거야? 선고를 미루는 거야. 쉽게 설명하면은 형 선고 자체를 미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형 선고나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 일정 기간이 경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적은 부분 있죠? 이 적은 부분 자체가 시험 문제에서 그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집행유예의 결과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한다.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요 표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주세요. 앞에서 선생님이 영장 발부의 주체가 너무 자주 나온다 그랬지? 이제 언제 또 나올지, 아니, 이번에도 나올까 싶은데 또 나와. 근데 그렇게 틀려. 마찬가지예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별 문제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꼭 외워주세요. 근데 이거를 또 그냥 무조건적으로 외우라고는 할수 없고 어떤 의미인지 한번더 비유를 들어볼게. 그럼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 쉽게 여러분의 학교 생활의 비유를 들면요. 집행유예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막 잘못을 했어. 선생님, 이런 거지. 너는 우리 반 청소 한 달에 처한다. 근데 바로 한달 동안 청소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일단 청소 좀 밀어봐. 선생님이 너한테 한달 청소라는 벌을 줬지만, 2주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줄게. 일단은 한달 청소는 밀어주겠다. 2주라는 유예 기간을 주겠다. 네가 만약에 2주 동안 학교 생활을 잘 한다면, 그 2주라고 하는 유예 기간이 경과되는 동안,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은 아무 문제 없다면 이라는 표현이야. 아무 문제 없다면 너는 반 청소하는 거야. 반 청소라고 하는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야. 한 번만 더 해보자. 너 우리 반 청소 한 달! 그런데 일단은 당장은 하지 말아봐. 선생님이 너한테 2주 기회 줄게. 2주 동안 잘 지내잖아? 아무 문제 없잖아? 2주 뒤부터는 그냥 청소 안 해도 돼. 2주 동안 내가 너 기다려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선고유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고유예는요, 일단 형 선고를 미루는 거야. 너는 잘못은 했는데 내가 일단 한 2주 동안 지켜볼게. 내가 지켜보는 동안 만약에 너 잘하잖아? 지금 교무실에 와서 나한테 혼난 거 없던 걸로 해줄게. 아니, 물론 소송 면제라고 생각해. 근데 소송이 혼나는 건 아니지만 비유를 들자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죠? 형 집행을 미룬다. 그래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집행을 미루는 거. 선고유예는 선고를 미루는 거. 유예기간이 경과하면은 없었던 걸로 해주는, 다시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 이걸 바로 우리는 선고유예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넘어가지 않고 두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내가 앞에서 한번 살짝 언급했었는데,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모두 다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거냐면은 유죄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 다음 강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겁니다.

집행유예 선고 위에 모두 다 유죄 카테고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얘들아, 이거는 내가 지난 시간에 형벌과 보안 처분 설명하면서 요거 다음 강에서 배우는 내용이야 라고 설명드렸었는데 그 다음 강이 지금입니다. 이제부터 적어드리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수축의제 구성 오른쪽이나 위에 여백에다가 적어주세요.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보안 처분 중에서 보호 관찰.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얘들아, 대표적으로 보호관찰이 뭐였어? 교정시설 등에 수용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대신에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걸 바로 보호관찰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였죠.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자, 또한 집행유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라고 하는 보안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은요, 이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늘 나오던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내용까지도 함께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요두 가지 이제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유죄였습니다. 자, 그런데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 뭐 예를 들면은 위법성이 없거나, 뭐 예를 들면은 책임이 조각되거나, 그런 경우라면 무죄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단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얘들아, 나 올해 요 확정이라는 단어에 왜 이렇게 끌리지? 여기 봐봐. 얘들아, 형이 선고되면은 바로 즉시 확정이야? 아니, 이것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1심 법원에서 형이 선고되었어.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뭐 검사나 피고인이 모두 다 만족해. 뭐 별다른 뭐 불만사항 없어. 그럼 거기서 끝난다면 그때 확정이야. 만약에 선고가 내려졌어. 만약에 검사든 피고인이든 누군가가 불복하면 항소가 이루어지겠지. 그럼 그건 확정된 거야? 아니잖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선고가 그대로 확정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를 묻는 문항이 있습니다. 나랑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볼 거야.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볼까? 선고는 확정이 아니다. 그래서 확정될 경우에 나요 시점 이번에 나올 것 같아.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집행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석방은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얘들아, 징역이나 금고면은 형벌 중에서 무엇에 들어가? 자유형에 들어가죠.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 쉽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형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태도 등이 양호해서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쉽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로 잘 스스로 약속을 하고 잘 지내고 있는 경우에는요, 여기가 포인트가 됩니다. 형기가 끝나기 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행정처분으로서 조건부로 석방되는 제도를 바로 가석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석방도 하나 붙여보자. 보호관찰 처분이 같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호관찰 다시 한번 읽어보잖아.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고 나올 겁니다. 왜 같이 보호관찰이 내려지는지 아시겠죠? 왜?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조건부로 석방시키는 거기 때문에 가석방에 역시 보호관찰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앞에서 살펴봤었던 거그 길이 그림 기억합니다? 합니다? 합니까? 형사 절차. 수사, 형사 재판, 집행, 그리고 기소, 선고로 이루어졌던 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뜯어봤던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 있어야지 우리가 다음 강에서 배울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 하셔야 될 일. 수능 특강 자료 복습하시고요. 집행유예, 선고유예 좀 외우

0: 주세요.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어떤 결과,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어떤 결과, 집행유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선고유예는 보호관찰이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요거 기억한 다음에 바로 힘든 거 알지만 22강으로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정치와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림포스 미적분투 강의의 남철입니다. 11번째 시간이고요. 자, 대단원 종합 문제. 우리 수열의 극한이라는 대단원. 네, 레벨 1, 레벨 2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레벨 2두 문제 남았습니다. 14번, 15번. 그리고 이제 레벨 3로 연결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자, 28쪽 펴보시고요. 14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고 이 강의를 듣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저 문제가 안 풀리는데 어떡합니까? 네, 그러면 고민하고 강의 들으면 되죠. 근데 고민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문제를 자연스럽게 문제가 외워질 때까지 고민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문제를 보지 않아도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고민하셨으면 충분해요. 갑니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이 있는데,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이 16이에요. 자, 등비급수의 합이 23입니다. 그 얘는요, 사실은 이렇게 따로따로 쪼개도 문제가 없죠. 하지만 그러려면 급수 AN이 수렴하고 급수 AN 플러스 1도 수렴한다. 라는 가정하에 가능한 거죠. 사실 실제로는 수렴합니다. 그걸 이제 증명하고 써야 되긴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AN이 등비수열이에요. AN이 AR의 n-1제곱입니다. 자, 그렇다면 AN 플러스 1 역시 등비수열이죠. AR의 n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해도 등비수열입니다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얘를 왜 더해서 하는 것이 더 편합니까? 제가 왜그 말씀을 드렸냐면, 주어진 조건 자체가 A1 더하기 A2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을 하나의 BN이라고 수열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친구는 뭘 알려준 거예요? 얘가 바로 B1을 알려준 거예요, B1을. B1이 16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하나의 등비수열로 보고 계산하는 것이 좀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을 더하면요. AR에 n-1제곱으로 묶어서 1 더하기 R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곱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A에 1 더하기 R에 n-1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A의 1 더하기 R이 결국은 뭐였던 겁니까? B1, 즉 A1 더하기 A2였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즉 다시 얘기해서 이 A1 더하기 A2가 A1으로 묶으면 1 더하기 R이 돼서 얘가 뭐예요? 16이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얘가 16이구나. 따라서 16 곱하기 R의 n-1제곱이었어를 알려준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 급수가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

여기까지. 자, 16 곱하기 아래 n-1제곱. 자, 얘는요. 얘가 수렴한다라고 해서 24로, 그러니까 당연히 공비해보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보장이 되고요. 즉,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16이 됩니다. 얘가 2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R 구해지겠죠. 자, 8, 3, 24, 8이 16이에요. 1 마이너스 R이요. 얘네들이 자리 바꿔서 3분의 2입니다. 따라서 공비가 뭐가 됩니까? 3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공비가 3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 갖고 와서 대입하겠습니다. A 곱하기 3분의 4예요. 네. 자, A 곱하기 3분의 4. R이 3분의 1이었으니까요. 얘가 16입니다. 4, 1은 4, 4, 4, 16. 따라서 첫 번째 항은 12가 돼요. 그냥 A1으로 바꿔 쓸게요. 자, 그럼 두 번째 항은 뭡니까? A1, R이에요. 따라서 4가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1-A2는 12 빼기 4에서 정답은 8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문제 상황. 물론 우리가 이런 문제는 따로따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등비수열로 생각해서 등비급수합으로 계산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유는 A1 더하기 A2, 즉 얘를 BN이라고 한다면 B1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되겠다. 유리한 시작이 되겠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제 레벨 2 마지막 문제입니다. 15번. 자, 11분의 7을 소수로 나타낸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11분의 7을요. 자, 11분의 7을 소수로 나타낸다. 7을 11로 나눠야지 0.7cm. 6, 1은 6, 6, 맞나, 이거? 예, 40, 예, 뭐야, 30, 33, 70, 또 6, 어? 63, 63, 63. 요렇게 가도 문제는 없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그쵸? 11분의 7인, 11분의 7은, 뭐랑 같습니까? 99분의 63이랑 같습니다. 99분의 63은 순환소수죠. 0.63. 63이 순환 마디가 되는 63636363636363 순환 소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0.63636363이기 때문에 소수점 n째 짜리 숫자를 an이라고 하면 홀수 번째 an-1 63636363 홀수 번째는 6이에요. 숫자가 짝수 번째는 63633이기 때문에 짝수 번째는 3입니다. 그래서 아 요것만 읽어내면 되는 거야. 여기다 6 집어넣고 여기다 3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끝! 좋아요. 자, 어차피 각각 수렴하는 등비급수이기 때문에 급수의 성질에 의해 쪼개겠습니다. 8분의 6에 2n-1제곱, 즉 4분의 3에 자 2n-1제곱이고요. 더하기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8분의 3에 2n제곱입니다. 2n제곱, 오케이. 자, 그래서 등비급수 합공식 써서 계산하겠습니다. 자, 조심해야 돼요. 공비가 4분의 3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2n-1제곱입니다. 1일 때 3일 때, 무슨 말이야? 얘는 공비가 4분의 3의 제곱이에요. 여기서 바로 여러분이 1-4분의 3의 제곱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하고, 센스 있게 1을 대입했을 때 첫 번째 항이 4분의 3입니다. 자, 이 식의 변형 없이 바로 찾아낼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두 번째, 자 8분의 3의 2n제곱이에요. 자 그럼 얘는 뭐, 역시 마찬가지 2n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8분의 3의 제곱이에요. 64분의 9가 공비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1을 집어넣으면 8분의 3의 제곱입니다. 역시 64분의 9가 첫 번째 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계산만 조금 복잡하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16배 하게 되면요. 예. 16 빼봐. 16 빼기 9. 7이죠? 7분의. 4, 3, 10이에요. 4, 3, 12. 더하기. 요게 조금 헷갈리지만, 64배 하면, 64면 뭐야? 55죠, 55. 55. 64배 하면 9입니다. 자, 통분해야 되겠죠? 7, 5, 35, 7, 5, 35. 385분의. 자, 12 곱하기 55 더하기 7 곱하기 9인가요? 아, 요게 조금 계산이 있네요. 12 곱하기 55. 더하기 7, 9, 묶어서 계산하려고 했는데 뭐 이 정도는 그냥 해도 되겠다. 자, 385분에 12

곱하기 55 하면 60, 60, 660이래요. 660에다가 63을 더했나요? 72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385분의 723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거, 이제 요것만 읽어내면 되는 문제. 예, 그렇게 힘든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앞에, 그러니까 이제 레벨 1과 레벨 2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 부분이 다릅니다. 자, 이제 레벨 3인데요. 레벨 3는 이제 단순히 조건만 추가된 게 아니고요. 이 소재 자체가 좀 어려운 소재입니다. 주제와 소재 자체가 어려운 주제와 소재예요. 그래서 이 레벨 3의 16번이 얘를 풀어내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정수 케이를 찰 수가 있거든요. fx를 구해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든, 그렇죠, 16번을 풀기 위한 렘마 가지고 왔습니다. 렘마. 예비 문항. 네. 자, fx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x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까요? 우리가 fx를, 공백이 한 종류야. x제곱이야. 그럼 x제곱이 1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x가 1보다, x제곱이 1보다 클 때, x제곱이 1보다 작을 때, x제곱이 1일 때. 자, 결국 x제곱이 1보다 크다는 건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라는 뜻입니다.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예, 절대값 x가 1일 때, x제곱이 1일 때라는 얘기고요. x제곱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이걸 빠르게 하는 방법을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원래는 정석적인 방법은 x의 2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예요. x의 2n제곱으로.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니까 x예요.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마치 얘가 x 곱하기 x의 2n제곱이니까 자, x의 제곱 1보다 큰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처럼 계산하는 거예요. 사실 바로. 예. 그래서 fx는 x. fx는 x. 이렇게. 자, x의 절대값이 1인 경우입니다. 그럼 x가 1일 때와 x가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눠서 계산해야 되겠죠. 자,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 1, 1. 2분의 0. 0이네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2인데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2예요.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x, 2n 제곱이 다 그냥 0으로 가버려요. 이렇게 가볍게. 따라서 마이너스 1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썼지만 사실 여러분이 이 정도는 자, 한번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실전에서 fx를 보고 바로 이렇게 구간을 쪼개는 거예요. 아, 얘가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처럼 바라보고 x구나. x가 1일 때는 대입했더니 0이구나.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대입했더니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구나.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0으로 가고 0으로 가서 마이너스 1이구나. 끝. 요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이야기를 가지고 뭐 하자?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X축, Y축, 원점. 자, 절대값 X가 1보다 클땐 Y꼴 X입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 그리고, 자, 여기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여기가 뭐야? 1이고, 여기가 뭐예요? 1이고, 자,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1. x가 1일 땐 0입니다. 여기 칠하시면 되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여기 되겠죠. 그리고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여기 이렇게 연결돼. 예. 네,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라는 거.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좋습니다. 예, 네, 여기 칠해야 되겠죠? 선생님이 지금 이 강의 원고의 손글씨를 보면서 아차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당연히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거는 여기 마이너스 2거든. 그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 돼야 돼. 근데 원고에는 안 칠했어.
예, 실수한 거죠, 지금. 예, 그쵸. 정확하게. 하나하나, 요런 경계들 따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16번 문제 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x의 n제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입니다. 수열의 극한이죠. 네. 자, y꼴 fx의 그래프와 y꼴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아까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고요. 자, 우리 fx 어떻게 구합니까? 자, 혹시 지금 무단 코드 검색으로 자, 이 문제가 잘안 돼서 선생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친구는요, 앞으로 거꾸로 한번 가보세요, 앞으로. 예, 가보시면 요거, 탁, 선생님이 전매 듣고 렘마 있습니다. 요 해설 딱 듣는 순간, 이거 혼자 풀수 있어요. 그게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좋아요. 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범위를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절대값 x가 1일 때, 즉,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입니다. 물론, 한 번에 선생님 막몇초 안에 그냥 바로 답이 나오지만,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맨 밑에 것부터. 절대값 x1보다 작으면, 얘가 0으로 가요. x의 제곱이. 그렇죠. 1보다 작은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로 수렴하겠죠. 4x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이번엔 마이너스 1을 넣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더하기 1. 홀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에요.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1 넣어볼게요. 1 넣으면 2고요. 1 더하기 4 더하기 1이에요. 2분의 6이네요. 3이에요. 자, 마지막 이걸 잘해야 돼. 이게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자, 여기서 뭡니까? 예. 무한대 불이 무한대꼴 최고차항의 계수입이 1분의 x에서 x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해 봐라고 하면 원래는 이거죠. x의 2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이제 한 번에 최고차항의 계수입처럼 계산할 수가 있다. 끝! 이제 얘만 뭐 하면 돼?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잘 그려야 할 텐데요. 자, 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y축이고요. x축이 있습니다. 자, 원점이 있고요. 자, 4x 플러스 1부터 그리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자, 4x 플러스 1. 여기 y절편 1이 있고요. 요 정도 될까요? 예, 여기서 이게 정말 정확하게 그리려면 엄청 가파르게 그려야 되는데 그게 화면에 잘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왜곡하겠습니다. 약간 왜곡. 자, 그래서 4x 플러스 1을 자, 4x 플러스 1을 요렇게 그리면 될까요? 예, 요렇게. 자, 오케이. 자, 그럼 여기가 x가 1일 때고요. 자, 여기가 뭐예요? 5가 되겠죠. 여기가 뭡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오케이. 자, x가 1일 때 3입니다. 이거 y좌표는 1이란 말이에요. 1, 2, 3. 아, 요쯤 되겠네요. 네, 3. 그래서 여기가 3이에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입니다. 한 요쯤 되겠네요. 요쯤. 자,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2예요.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x예요. x. 1,1 여기. x, y꼴 x. 자, y꼴 x 한 요쯤 될까요? 요렇게 y꼴 x 되겠습니다. 끝!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얘가 바로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얘를 보고 이제 뭐할 거예요? y꼴 k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수니까 탁탁탁탁탁탁탁탁탁 끊어져서 움직이겠지. 두 점에서 만난 경우가 언제야? 자, 아래부터 볼까요? 여기 한 점, 한 점, 여기 밑에까지 쭉 연결된 거예요.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두점 여기 있는데 두 점? 근데 이 사이에 정수가 없어요. 안 돼. 그럼 정수로 갑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세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1일 때 지금 선생님 착각했잖아. 그림 잘, 여기 지금 두 점이라고 생각할 뻔했잖아. 당연히 한 점인데 이걸 이렇게 뚫어놔야지. 마이너스 1, 여러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안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만나는 것처럼 착각했어, 순간. 예. 한 점. 0일 때한 점. 1일 때한 점. 2일 때 어떻습니까? 2일 때. y는 2가 여기 있네요. 자, y는 2일 때 여기 하나, 여기 둘. 두점 맞네. 찾았네. y는 3일 때 하나, 둘, 셋. 세 점. y꼴 4일 때한 점. 두점 맞네요. y꼴 4일 때. y꼴 5일 때한 점. 자, 얘가

끝까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끝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 자, 됐죠? 자, 이제 여기 6일 때, 7일 때 계속 한 점입니다. 따라서,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이두 개가 되겠네요. y 이꼴 2와 y 이꼴 4.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 값은 2 또는 3입니다. 2 더하기 4에서 정답은 6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할수 있어요. 자, 렘마와 함께 우리 함수가 등비수열이 극한으로 정의가 되었을 때는 fx를 찾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매우 중요했다! 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고요.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자료실에 오늘 강의 끝나자마자 가서 올려놓을 텐데 조금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요거했어, 요거. 쉬운 거. 예? 이걸 통해서 이거 했단 말이야. 아, 그래프 그리면 돼. 그런데, 예. 기출로 레벨로. 최상위권으로의 도전입니다. 이거는, 옛날 문제인데, 옛날에 이제 수능 범위 있을 때 학평 문제인데, 방금 했던 거를 완전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 당시 30번 문제였어요. 여기까지 한번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더라도요, 한 번쯤 도전해 보세요. 네, 못 풀더라도 괜찮습니다. 갑니다. 자, 함수 fx가, 아, 이렇게 나왔어. 이거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16번이나 렘마랑. 자, 이 친구를 이제 그릴 거예요.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문제의 구조 자체가 마지막에 뭐냐면, gx를 그려야 돼. gx의 그래프와 y 꼴 t가, 자, 어디서 만나? 교점이 두 개가 아니고 아예 안 만나야 돼. 그러한 t를 찾으라는 게 문제인데요. f를 그려야 g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f를 그리는 과정이 앞에랑 너무 똑같죠. 써볼게요. 자, fx가. 자, 어떻습니까? 자, 뭐야, 이거. x의 제곱. 즉,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 하는데요. 절대값 x가 1보다 클때 우리 아까 했어요. 그렇죠.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처럼 계산할 수 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좀 재밌는 게, x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가 같아요. 1일 때는 2분의 1 빼기 1, 0이거든요. 마이너스 1일 때도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어서 0입니다. 아, 그래서 얘가 0이야.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뭡니까? 다 0으로 가서 마이너스 x가 됩니다. 따라서 fx를 그려보면, 자, y축이 있고요. 저 fx의 그래프를 기초로 하고 gx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y꼴 x입니다. 자, 대략적인 개형. 자, 이렇게 되겠죠? 슉 내려가서, 네,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야? 1이고, 1이고. 자,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절대값 x가 1일 때 0이에요, 0. 여기가 이렇게 칠해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칠해야 합니다. 오케이. 자,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오케이. 얘가 바로 뭐예요? y꼴 fx입니다. 자, 이제 이 그래프 나와 있죠. 여기서 gx라고 하는 친구를 자, f에다가 이렇게 곱하고 뭐이 범위에서 만든대요. 얘를 토대로 G만 찾아내면 이 문제를 푼 거예요. 사실은 되게 30번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구조는. 근데 요 식이 좀 어렵죠. 물론 식을 잘 다루는 친구는 이거 한 번에 일반에서 촥 하고 쓸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씩 넣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번 넣어볼게요. K가 1일 때부터 쭉 한번 써보겠습니다. 내가 K 자리에 1을 넣어봤어. 그랬더니 저 조건이 0 이상 절대값 x가 2 미만일 때가 돼버려요. 그때 gx가 1을 집어넣으면 1 곱하기 f의 1분의 x야. 그냥 fx가 돼버립니다. 자, 이번엔 k 자리에 2를 넣으면요. 2 이상 뭐가 돼요? 4 미만이 돼요. k 자리에 2를 대입하게 되면 gx는 3 곱하기 f의 3분의 x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보라는 거예요. 자, k 자리에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3이 6 빼기 1이니까. 자, 3이 6 빼기 1이니까, 네, 3이 6 빼기 2니까, 4 이상 6 미만이 되고요, 절대값이. 요때 gx는 5배 f의 5분의 x가 됩니다. 이 규칙을 찾으라는 건데, 사실은 요몇개 해보면 답이 보여요. 요 앞에 것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 위에 거 나와 있으니까, 얘는. 자, 봐봐, 여러분. 얘가 그냥 3분의 x로 바뀐 거야, 이렇게. 그 얘만 이렇게 3분의 x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만 이렇게 3분의 x로. 끝이에요. 그럼 이 경우가 언제야? 절대값 x가 3보다 클 때야. 그러면 얘는 지금 이 범위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절대값 x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는 뭐가 돼? 얘가 3분의 x가 되는 거야. 그냥 그대로. 얘처럼 3분의 x. 그런데 앞에 3배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절대값 x가 3일 때예요. 절대값 x가 3일 때는 0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절대값 x가 3보다 작을 때는, 즉 다시 얘기해서 2 이상인 범위니까 이 안에서의 범위니까, 자, 이 상황에서는 뭡니까? 마이너스 3분의 x예요. 뭐가? 얘가. 따라서 3배 하게 되면 마이너스, 3배 하게 되면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 밑에 것도요, 사실은 똑같아. 똑같아. 같은 방법으로, 자, 몇개더 써보겠습니다. 자, x가 5와 6 사이. 절대값 x가 5와 6 사이고요. 절대값 x가 5일 때고, 절대값 x가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 이경우는 뭐냐면 사실 얘도 마찬가지니까 이게 3이다 5로 바뀌는 거예요. 5로 이렇게 5로. 그 앞에 다섯 배돼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x0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gx 역시 x0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얘를 일반화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예. 굳이 이제 만약에 쓰고 싶다고 하면, 지금 2k-2 이상부터 2k까지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k-1보다 크고, 2k보다 작을 때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친구는 절대값 x가 뭐가 되는 거야? 2k-1일 때고요. 자, 이 친구는요, 2k-2 이상, x가, 자, 2k-1보다 작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이렇게 일반화해서 쓰는 게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 문제도 있고, x의 범위를 자 절대값 x가 요렇고, 절대값 x가 이렇고, 절대값 빠졌군요. 절대값 x가 2k-2 이상, 2k-1 미만이야. 이 상황에서 앞에 했던 거대로 그대로 판단했더니 f(x)가 각각 2k-1분의 x0 마이너스 2k-1분의 x. 그래서 앞에 곱해지니까 x0 마이너스 x. 이게 쉽지가 않지, 이렇게 가는 게. 그러니까 물론 가능하면 되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씩 대입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얘를 가지고 뭐할 거야?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프 그리는 문제입니다. 잘 그려야 돼. 갑시다. 네. 이게 그래프를 뒤로 쭉 가볼게요. 크게 그릴 거예요. 공부하는 거니까 지금 하나하나 선생님이 한땀한땀 예쁘게 그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실전에서는 사실 이제 몇 개만 그려보면, 아, 생각보다 그렇게 힘든 상황이 아니구나. 힘든 상황이 아니구나. 네.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 x 이퀄 1이 있고요. 자, x 이퀄 2가 있고요. 자, x 이퀄 2가 있고요. x 이퀄 3이 있고요. x 이퀄 4가 있고요. x 이퀄 5가 있습니다. 자, 반대 마찬가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있고요. 자, y 이퀄 1이 있고요. 자, y 이퀄 2가 있고요. 자, y 이퀄 3이 있고요. 이렇게 그려놓고 하면 조금 더 편해요. y 이퀄 4가 있고요. y 이퀄 5가 있고요. y 이퀄 마이너스 1이 있고요. 마이너스 2가 있고요. 마이너스 3이 있고요. 마이너스 4가 있고요. 마이너스 5가 있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격자점을 다 표시했어요. 0 이상 2 미만일 때 fx를 그려라. 0, 1, 2예요. 0, 1, 2, 3, 4, 5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0 이상 2 미만까지는 아까 우리 fx 했던 거 그대로 옮겨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2 미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뚫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뭐가 돼요? 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각각 0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k가 1일 때까지 그렸습니다. 이제 k가 2일 때를 그릴 건데요. 자, 보세요. 절대값이 이럴 때 x를 그려라. 자, 보세요. 3과 4 사이일 때 x를 그려라. 그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일 때 역시 x를 그려라. 이게 뭐냐면 하나씩 건너뛰어서 x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야. 5와 6 사이일 때 x를 그려. 5와 6 사이일 때 x를 그려라. 그럼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6 사이일 때도 x를 그려라.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절대값 x가 3일 때, 5일 때. 예, 각각 다 0입니다. 그럼 여기가 0이고요. 5일 때 0이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칠해지고 여기 뚫리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건너뛰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요게 이제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다. 오케이, 끝! 자, 이 노란색이 이제 GX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T가 0부터 10까지 이렇게 움직입니다. T가 0부터 10까지. 사실 아래 있는 거 필요 없었죠. 위에 있는 것만. 그때 안 만나는데 어디? 안 만나는 데가. 안 만나는 데가 어디야? 만나지 않은 경우. 여기 하나 안 만나, 여기. Y 꼴1안 만나. 뚫려 있으니까. 여긴 다 만나. 여기 다 만나. 여기도 만나. 아까 요게 10이었죠. 잘못하면 이제 Y 꼴 2도 답이 됩니다. 2 답이 안 되는 거예요. T값이 안 됩니다. 여기 칠해져 있어서. 올라가다가 다시, 여기 봐. 안 만나. Y 꼴 3입니다. 그리고 계속 만나. 여기 때문에 만나. 만나. 안 만나. 아! 홀수일 때안 만나는구나. 0과 10 사이 홀수. 1, 3, 5, 7, 9 더하면 5의 제곱. 정답은 25가 되면 알수 있습니다. 답은 이렇게 쉽게 나와. 이 문제는 뭐 했던 거야? 이 그래프를 깔끔하게 그렸어야 하는 겁니다. 어렵죠? 되게 잘 만들어진 함수 같아요. 하나씩 대입해서 그림 그린다는 거. 확 이제 되게 막 엄청나게 높게 점프한 기분이긴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딱 여기까지만 했거든요. 이 상황을 확장한 거다. 레벨업 시켜봤습니다. 좋아요. 자, 16번 하나를 완벽하게 우리가 또 마스터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7번, 또 18번. 이런 부분은 이제 크게 어렵진 않아서 쭉쭉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PNQN이라 하자. OQN의 길이를 AN, BN.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에요. 이거 사실은 그림 안 그려도 그냥 보여요. PN이 N 집어넣으면 루트 4N 더하기 6이라는 거고요. QN이 N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N이라는 거예요. 그냥 거리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을 이제 그림을 그려서 그저 설명을 해보자면 자, 루트 4x 플러스 6이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루트 x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x 이퀄 뭡니까? n하고 만나는 점을 여기가 바로 pn이고요. 여기가 바로 qn이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opn의 길이, oqn의 길이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죠. 두점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는 뭡니까? 우리 3번 opn의 길이니까 루트 두점 사이 거리 공식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6이고요. 자, bn이라고 하는 친구는 선분 oqn입니다. 루트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n의 제곱이니까 n제곱 더하기 n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끝났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은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극한이네요. 루트. 자,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6 마이너스 루트 n제곱 더하기 n입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합니까? 무한대 빼기 뭐가 될 거야? 유리화. 루트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6 더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n을 분모 분자에 곱해보자. n제곱 n제곱 속어. 자, 여기가 빼지게 되면 3n 더하기 6이 되네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루트 1 더하기 루트 1분의 3. 정답은 2분의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 여기서 우리가 완전 제곱꼴을 이용한 풀이죠. n은 없어지고, 2분의 3.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지만 정확하게는 유리화를 통해 계산하자. 좋아요. 17번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던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18번. 여러분 18번은 별표 하나 치시고요. 이거는 교과서에 있어요. 모든 교과서에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응용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이제 교과서하고 차이점은 그림을 안 줬어요. 직접 그려야 돼. 그림 그려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Y 꼴 X 위에 제일선면에 있는 점 P1에 대하여 OP1이 4루트이다. 자, 이거 그리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면서. 여기까지 4루트이. OP1이 4루트이. 자, Y축이 있고요. 1선면을 크게 그리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X축이 있습니다.
자, y 꼴 x가 있어. y 꼴 x. y 꼴 x가 있는데.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P1에 대하여, P1에 대하여 OP1이, 자, OP1의 요 길이가 뭡니까? 사루트 길이에요. 사루트 길이.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래요? P1을 지나고 OP1의 수직인 직선 위의 P1, P2의 길이가 2분의 1 OP1이 되도록 P2를 정한다. OP1과 수직이 되도록 하는데, 예. 수직이 되도록 하는데, 그죠? 예. 수직이 되도록 하는데, 다시. 수직이 되도록 하는데, 요 길이가, 이 친구의 절반이 돼야 된대요. 그럼 여기 선생님, 이것만 있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있잖아요, P2. 근데 문제 보시면, 이 친구의 지금 X좌표가 마지막엔 결국 XN이거든요? 근데 얘가 어떻게 돼? 점점점 커져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X1, X2가 되면 맞는데, X1, X2가 되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이쪽으로만 되는 거야. 이쪽, 오른쪽 방향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P3도 가보자. P3는 P2를 지나고, 이 친구의 또 뭐가 되는 거야? 수직이도록. 그럼 이쪽으로도 갈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수 있지만, 결국 X3는 X2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만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그런데 이 길이의 또 절반이 돼야 된대요. 여기 P3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돼?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전 PN의 좌표를 XN, YN이라고 하자. 극한을 물어봤습니다. 사실 얘는 따로따로, 이거 급수의 합이에요. 이게 왜 급수의 합이냐면, 자, 보세요. 뭐, 사인, 코사인 할 것도 없어. 이게 Y 꼴 X이기 때문에 이게 45도, 4분의 파이야. 1대1대 루트 2 쓰면 돼. 1대1대 루트 2. 그럼 여기가 지금 뭐야? 1대1대 루트 2니까 이게 4예요. 얘가 X1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X2는 여기거든요. 그럼 X2는 뭐냐면, 자, 요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1대1대 루트 2예요. 그요 길이가 2예요. 6이에요, 6. 6. X2는 6. 4 더하기입니다. 6. 자, X3 볼게요. 그 얘는, 루트 2야. 여기도 역시 1대1대 루트 2입니다. 그럼 여기도, 1만큼 더해지네, X3. 4 더하기 2 더하기 1입니다. 얘가 X3야. 그러면, XN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 사실 요 XN을 우리가 뭐로 보는 거예요? 제가 부분합으로 본 거예요. 부분합으로. 얘가 부분합으로. 뭘 물어본 겁니까? 뭘 물어본 겁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1. 자, 계속 얘가 2분의 1배씩 돼도, 이 윗변의 길이라고 할까요? 이 친구도 계속 2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예. 등비급수가 되는 거죠. 등비급수. 그러니까 이 각각의 양이 등비 수열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2분의 1,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 친구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1이에요. 2분의 1배, 2분의 1배. 첫 번째 항은 4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8이에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간단하게. 자, 근데 Y에는 조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Y에는 한번 구해볼게요. 이 친구의 Y좌표 역시 4예요. 아, 얘가 y의 원이구나. 1대1대 루트이니까. 그런데 y2를 잘 보세요, y2. 자, y2가 여긴데, y2가. 여기가 여기 2인데, 선생님. 1대1대 루트2야. 그런데 2만큼 뭐 했어요? 뺐어요. 뺐어요, y2. 근데 또, y3를 보면요. y3, 어떻습니까? 1대1대 루트2. 여기 1인데? 1을 뭐 했어요, 다시? 더했어요. 더했어요. 예. 더했어. 4 빼기 2 더하기 1. 따라서, YN이라고 하는 친구는 더하고 빼고가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번갈아가면서. 잘 보세요. 4 빼기 2 더하기 1 마이너스. 자, 이번에 역시 또 이렇게 올라가고.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또 읽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아, 이 친구도 급수의 합, 부분합의 극한인데, 얘의 공비는 2분의 1이었어요. 그럼 이 친구의 공비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첫 번째 항은 4고요. 따라서 2분의 3분의 4에서 yn의 극한은 3분의 8입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n 더하기 yn의 극한. 8 더하기 3분의 8. 3, 8에 24니까 정답 3분의 3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등비급수의 활용 중에, 아, 이런 것도 좌표 평면에서 이제 점을 좌표를 읽는 것 또한, 네, 사실 이제 교과서에 있는 기본 유형인데, 이제 우리가 레벨 3에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도형 문제가 쭉쭉 나와요. 이제 또 19번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요 문제,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어렵지 않은데,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걸 잘해야 돼. 요거는 정말 제가 이제 수업을 들으면, 앞으로 내저번 이런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예. 다양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방법. 도형에 대한 얘기. 렘마입니다. 자, 점 I가 직각삼각형의 내심이고, 자, 16, 8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90도라는 거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직각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6, 8, 10. 피타고라스 정리 써도 되는 거고요. 내저번의 반지름 어떻게 구할 겁니까? 내저번의 반지름 구하는 방법은 매우 많죠. 매우 많은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제 삼각형의 넓이도 있는데, 가장 기본은 사실 직각삼각형에서는 접선의 길이에요. 접선의 길이. 접선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내가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잖아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잘 봐. 그럼 얘가 이렇게 길이가 같아요. 그 여기가 90도예요. 여기도 90도. 여기도 접선과 반지름이 서로 수직이잖아요. 얘는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 여기 R이에요. 얘도 R이에요. 그 여기서 이제 이용되는 성질이 뭐냐면 원박근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는 같다는 거거든요. 얘랑 얘가 같아요. 이 친구가 8-R입니다. 그럼 얘도 8-R이에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누구도 같습니까? 얘랑 얘도 같은 거예요. 원박근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길입니다. 자, 그럼 얘가 6-R이에요. 얘도 6-R입니다. 아하! 따라서 방법 1. 8-R 더하기 6-R이 10이 된다. 풀어보시면 반지름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 자, 방법 2. 많은 학생들이 쓰는 방법은 요거죠. 얘는 뭐냐면 삼각형을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래서 이 삼각형의 ABC의 넓이가 이렇게 세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 선생님, 삼각형 A, B, C의 넓이가요. 삼각형 I, A, B의 넓이 더하기. 삼각형 I, B, C의 넓이 더하기. 자, 내심 I라고 했나요? 예, 네, 했죠. 삼각형 I, C, A, L.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럼 A, B, C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고요. 얘네들은요, 2분의 1 곱하기. 자, 보시면. 높이가 다 각각 R로 보이는 겁니다. 이 친구의 높이가 R, 이 친구의 높이가 R, 이 친구의 높이가 R. 따라서 2분의 1 R을 묶어내고 밑변의 길이의 합을 이거 꼭 순서 매칭해서 써야 될까요? 예, 네, 갑자기 또 헷갈리네. 네, 상관없는데 이렇게 똑같이 약분해서 구해보시면 역시 R이 나와요.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이제 진도를 안 나갔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요것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또 다른 방법은 자, 요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얘가 R이에요. 얘가 R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예, 탄젠트 세타분의 R이에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분의 r과 r을 더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8이 되는 거예요. 그 얘만 찾으면 r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근데 얘를 어떻게 구해요? 탄젠트 2세타를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합동이니까. 탄젠트 2세타를 8분의 6이거든요. 이거 아는 방법은 덧셈 정리를 써야 돼요. 덧셈 정리. 아직 안 배웠잖아. 뒤에 배운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가 설명하는 거는 아, 도형에서 이런 식으로도 응용이 되는구나. 예, 요게 수리논술에서는 조금 더, 예, 요런 것들이 또 활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 반지름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인 레벨 3, 19번 문제로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19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문제. 쭉쭉. 그림과 같이 AB1의 길이가 4입니다. AB1, 4. 자, 표시. AB1, 4. 자, AD1이 6입니다. AD1이

6, 좋아요. 직사각형이 있다. B1C1의 중점을 E1이라 하자. B1, 또, 성격도 참, 그죠? 탁 맞아야 돼. B1C1의 중점이 E1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가 3이고, 얘가 3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 C1, D1. 이거 해놓고, 여기 4접원. 이렇게 색칠해요. 그 다음에 이제 C2를 잡는데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 친구가 AB2 대이 친구. 직사각형이 B가 4대 6인 것처럼 2대 3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 역시 중점 잡고요. 직각삼각형 만들고, 원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칠해가겠다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그럼 결국은, 등비급수의 합을 물어본 거고, 이 친구는 아마 문제는 부분합의 극한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똑같은 얘기죠, 결국. 그러니까 A1, A2, A1 더하기 A2가 S2.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합니까? 방금 했던 거죠. 렌마에서 다양한 방법이 있다. 3이고 4예요. 3대 4대 피타고라스의 수 5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방법 1,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 문제 상황에서 나는 반지름을 K라고 할래. 접선과 반지름은 서로 수직이야. 이거 직각삼각형이고 얘를 K라고 할래. 얘도 K야. 그러면 자 KK 뭐예요? 자 얘랑 얘가 같아. 그리고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아. 접선의 길이가 같아. 그럼 요만큼이 뭐가 되는 겁니까? 3-3-K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이 3-K가 되는 거고요. 다시 얘가 K야. 그럼 얘가 뭐가 돼? 4-K가 되는 거니까. 이게 4니까. 자, 여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4-K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 3-K와 4-K를 더했더니 5가 된다더라. 7-2K가 5예요. 자, K는 뭡니까? 1입니다. 반지름이 1이었어. 그럼 여러분 첫 번째 항은 구했죠? S1이죠. 어차피 A라고 쓰겠습니다. 파이 알 제곱이니까 1파이, 즉 파이가 되겠네요. 자,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었죠? 삼각형의 넓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 자, 한번 써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는 2분의 1 곱하기 K에. 자, 여기도 K입니다. 이렇게 K. 자, 2분의 1 K 밑변, 2분의 1 K 밑변, 2분의 1 K 밑변 하면 삼각형 세 조각의 넓이 합이니까 밑변의 길이의 합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약분하면 3, 4, 12, 예, 5, 3, 8 더하기 4, 12, K는 1입니다. 똑같아. 자, 이제 공비인데요. 공비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기준이 되는 도형을 무엇으로 놓겠느냐. 예, 나는 기준이 되는 도형을 얘로 놓겠다. C1, D1. 그러면 얘가 뭐가 돼?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 내가 얘를, 아까 4라고 했잖아. 그 여기 2대 3인데 사실은 4대 6이기 때문에 저라면 얘를 4K로 두겠어요, 이렇게. 얘를 4K로 뒀어.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6K가 되는 거예요. K를 아까 썼구나. 그럼 얘를 뭐라고 할까요? 예, 4T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6T가 될 거고요. 또 하나의 핵심적인 힌트가 이 직각삼각형이거든요. 얘가 3대 4대 5니까 얘도 3대 4대 5예요. 요 각이 얘랑 같으니까. 따라서 얘가 3K가 됩니다. 3t가 됩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더한 9t가 뭐가 되는 겁니까? 6이 돼서 t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9분의 6, 3분의 2가 돼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공비는 누구예요? C1, D1이 C2, D2로 줄었으니까 4가 t, 4t로 줄었네요. 이 친구의 제곱이니까 t 제곱이 돼서 9분의 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등비급수의 합은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은 파이가 됐었죠. 분모분자 9배하게 되면 정답은 5분의 9파이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했던 렌마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할수 있는 자, 요런 직각삼각형이 핵심이다. 요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레벨업 모평 문제. 다음 시간에 풀겠습니다. 해보세요, 직접. 쉽진 않은데, 뒤에가. 네. 자료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강, 우리 대단한 마

0: 마무리 거의 이제 끝나게 됐죠. 12강에서 뒤에 있는 마무리 문제와 새로운 단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승리 여러분. 싹 자부심 안국산입니다. 우리 타원의 접선을 만나신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어느덧 지금 야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오늘까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10개를 했단 말이죠. 우리 50개 중에서 금방 완강 갑니다. 그죠? 오늘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이제 타원의 접선 이야기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복습을 해볼 건데, 우리 저번 포물선 때랑 마찬가지로 그냥 기계적으로 공식을 팍 써주면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단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식 확인해보고서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타원 A제곱분 X제곱 더하기 B제곱분 Y제곱은 1. 여기에 접하고서 기울기가 주어졌느냐, 위의 점이 주어졌느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를 내가 아니까 그걸 써주고,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에 뭐가 된다?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된다.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두 개의 접선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1, X 플러스 B제곱분의 Y1, Y 는 1이다. 해서 기억하는 방법 쉽다고 그랬어요. 저 A제곱분 X제곱에서 X제곱을 X 곱하기 X로, Y제곱을 Y 곱하기 Y로 써주고 하나에다가 원을 붙여준다 라는 형태로 기억해주면 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밖에 점에서 접선을 그렸다 라고 한다면은 얘를 이용해 줄 거냐, 얘를 이용해 줄 거냐, 상황에 따라서 접선이 궁금한 상황에서는 얘가 좀 더 편하고, 접점의 좌표가 궁금한 상황에서는 얘가 좀 더 편하다 얘기했었죠. 우리가 포물선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형태로 흘러갈 거라는 거죠. 그럼 요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지난 시간에 문제 몇 개 풀면서 얘기했어요. 여기서 요거 좀 조심을 하자. A제곱과 B제곱은 여기 통째로 있는 요 숫자 그대로 넣는 거다. 예를 들어 얘가 9고 얘가 4면은 9의 제곱을 한 번 더 할 것이 아니라 그냥 9를 통째로 집어넣어줘야 되는 그 정도의 계산 미스만 우리가 조심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어려울 게 없는 단원이다 라는 거 한번 문제 풀어보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 올림포스 20쪽에 있는 유형 확인 7번 문제입니다. 먼저 이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대한 이야기부터 연습을 해볼 건데요. 7번 문제 보시면은 직선 y는 2x 더하기 9예요. 저 녀석이 타원에 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랑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y자리에다가 2x 플러스 9를 집어넣고 열심히 전개해서 판별식은 제로야. 어우 되겠죠. 될 거야. 내일쯤 답이 나온다. 계산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거를 매번 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공식화 해놨다. 즉 뭘 알아? 기울기를 알고 있는 거잖아. 얼마라고? 2라고. 그럼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양수인 거니까 플러스 써주고 루트 속에 a제곱 요 통째로 그냥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곱하기 m제곱 기울기의 제곱 플러스 b제곱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 통째로 넣어줘야 된다. 9의 제곱이 아니라고요. 요런 실수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요 녀석이 저 직선이랑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 녀석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너가 9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4배의 a의 제곱에 9를 더해주면 9, 9, 81. 4배의 a의 제곱은 72. a의 제곱은 4, 1은 4, 4, 8의 32. a의 값, 양수 a의 값을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장축의 길이야. 즉, 저 타원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 18분의 x제곱 플러스 9분의 y제곱은 1이니까 너가 더 크잖아. 그럼 요 타원은

어떻게 그려지는 타원? X축 위에 초점이 있는 요런 타원. 장축의 길이는 요 녀석의 루트 씌워준 3루트 2의 몇 배가 된다? 두 배가 된다. 따라서 장축의 길이는 두 배의 a인 6루트 2가 장축의 길이가 되겠다. 끝! 됐죠? 뭐 없어요. 그쵸?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를 가지고 내가 접선의 방정식 세웠어. 그 녀석이 저런 거랑 같다? 너가 9야. A9에서. 누가 장축이냐? 끝이잖아요. 그게 다죠. 한번 더 보자고요. 8번 문제 보시면은 아까보다 문제가 좀 길지만 뭐 없습니다. 두 점, F프라임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보자마자 타원의 식을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 고민할 거 없죠. 먼저 내가 누구를 구할 수 있어? C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 C의 값은 6에서, C제곱은 6에서 1을 빼준 4예요. C의 값이 얼마가 나와? 2가 나와. 그럼 초점 X좌표가 2랑 마이너스라는 걸 먼저 알고 출발했단 말이지. 근데 기울기가 양수 M이고, 타원에 접하는 직선 중 y절편이 양수인 직선을 L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너가 y축, x축을 내가 그려주고 타원을 지금 6이 2보다 크니까 좌우로 길쭉하게 요렇게 내가 그려주고 너는 루트 2, 너는 루트 6. 초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예요. 근데 기울기가 M이고 타원에 접하는 직선 중 Y절편 양수인 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릴 수 있겠다? 그쵸? 두점 F랑 F프라임. F가 지금 X좌표가 양수인 점, F프라임이 X좌표가 음수인 점이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 직선 L의 내리 수선의 발을 각각 H1, H2로 하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대. 빠밤. H1이라 하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대. 빠밤. 너를 H2라고 하자. 근데 문제에서 FH1과 F'H2의 관계가, 길이 관계가, 요런 관계를 갖는데, 너의 길이를 뭐라고 불러준다면은, 너의 길이를 K라고 불러준다면은, 너의 길이는 뭐가 된다? 3K가 된다라는 거죠. 그때 기울기 M을 찾아달래요. 아, 선생님. 그러면 기울기가 M인 접선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MX,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Y절편이 양수니까 플러스에, 루트 속에, A제곱 6 곱하기 ML제곱 플러스 2가 접선의 방정식인데, 그러면 여기서 저 녀석을 이용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아, 선생님, 너무나 쉽군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입니다. 저 직선의 방정식은 MX-Y 플러스 루트 속에 6M제곱 플러스 2는 제로니까 어디에 마이너스 2, 제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루트 속에 ML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집어넣고요. y에다 0 집어넣고요. 플러스 루트 속에 6m 제곱 플러스 2가 f'h2 요 녀석의 길이에요. 여기다가 몇 배를 해서 세 배를 해주게 되면은 2,0 f에서 h1까지의 거리 루트 속에 m의 제곱 플러스 1에다가 분자는 여기다 절대값도 씌워줘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2,0을 집어넣었어. 그럼 2m 0 집어넣었어. 플러스 루트 속에 6m 제곱 플러스 2의 절대값이야. 얘는 사라져. 절대값이 있어서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을 해줬어. 내지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m의 값을 구하는 게첫 번째. 너무 힘들겠죠. 계산이 너무 힘들어서 막, 응? 막 눈물이 날것 같아. 기하적인 요소를 접근을 해보자. 이게 너무나 복잡하잖아. 이거 계산을 할 생각을 했더니 막 골이 딱딱 아프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고민한 거야. 좀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This is 닮음. This is 닮음. 닮음이 보이잖아. 1대 3이면 1대 3인 거잖아. 그럼 1대 3이면 1대 2인 거잖아. 너의 길이가 4잖아. 그럼 너의 길이가 2잖아. 그럼 너의 x좌표가 마이너스이고, 그럼 너의 길이가 2면은 너의 x좌표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얘가 마이너스 4,0을 지나네. 훨씬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겠지. y자리에다 0을 집어넣고 x자리에다가 4 마이너스 4를 집어넣게 되면은 요렇게. 이항시켜주면 4m, 양변 제곱해주면은 16m제곱은 6m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10배 m제곱은 2가 되겠죠? m의 제곱은 5분의 1이 되겠죠? 기울기는 양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양수 m은 뭐가 된다? 루트 5분의 1, 유리화시켜주면 5분의 루트 5가 양수 m의 값이지? 답이 나오겠죠? 끝났지롱? 아까 얘기했던 이거의 길이와 이거의 길이를 구해서 열심히 대입해서 계산한 것보다 훨씬 간단하죠? 즉, 우리가 x

축 위에 있는 점들 사이의 거리는 계산하기가 수월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닮음을 이용해서 이것 대 이것이 1대 2라는 걸 찾아버렸어. 너의 x좌표를 찾았어. 접선의 x절편을 찾아버린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기하적인 요소들을 닮음 같은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지. 얘기했잖아요. 여기 점에서 점과 직선사의 거리를 대입해서 대입하면 돼. 되긴 되겠지. 너무 복잡할 것 같잖아. 다른 거 없을까? 닮음을 찾아본 거죠. 그렇게 우리가 8번 문제도 해결해 봤습니다.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9번 문제 보시면은 좌표평면에서 두점 AB와 이제 응용을 좀 해봤어요. 두점 AB와 타원 이한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PB 넓이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X축, Y축, 제로, 지금 얘가 12, 6이니까 루트 씌워지면 2루트 3과 루트 6. 좌우로 길쭉한 요렇게 그려지는 타원. 그럼 얘가 2루트 3이고요. 얘가 루트 6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0,4는 여기쯤에 내가 A의 점을 잡아줄 수가 있을 것이고, B의 4,2라고 하는 녀석은 4,2는 여기쯤에 내가 B를 잡아줄 수가 있을 것 같아. 요렇게. 루트 6보다는 좀 작게 있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A, B와 타원 2의 점 P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댓값이에요.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보면은 우리는 투트랙입니다. 그죠? 뭐야?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를 갈 거냐? 아니면은 2분의 1의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사인 요각을 이용할 거냐? 어떤 걸 이용할 거냐예요. 근데 A랑 B는 고정된 점이잖아. 세 삼각형의 세 꼭지점 중에서 고정된 두 점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는 일정하거든. 얼마예요? 루트에 4의 제곱에다가 2의 제곱이 되면서 2루트 5로 일정하거든.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일정하니까 높이를 가지고 내가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를 얘기해주면 삼각형의 넓이는 오롯이 높이가 결정하겠지. 즉, 재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를 고민해주자. 높이라고 하는 녀석은 AB를 연장한 직선을 생각했을 때 여기 위에 점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했을 때 이게 높이가 되는 거거든. P가 여기 오면은 얘가 높이가 이게 되는 거거든. 그럼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높이가 어떻게 되래? 가장 길어져야 돼. 높이가 가능한 한 길어지려면은 어디에 와야 될까? 얘랑 접하면, 평행하면서 타원에 접하는 접선을 찾아준다면은 여기 위에 점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타원 위에 점에서 여기까지,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되겠죠. 얘랑 평행하면서 접하는 접선의 접점이니까 얘보다 좀 더, 접선이니까 타원 이렇게 곡선이 그러니까 얘보다 이쪽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들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이 길이보다는 작을 테니까. 그래서 이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자. 그럼 얘랑 평행하다며. 그럼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기울기는 기울기는 거꾸로 해도 기울기. X가 얼마큼? 4클때 Y가 이만큼 감소했어요. 마이너스 4분의 2, 2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가 되겠죠.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주어졌고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Y절편이 음수라는 것을 그림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럼 루트 속에 A제곱 12의 제곱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12를 통째로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A제곱 곱하기 B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 플러스 아 M의 제곱이죠. B의 제곱이 아니라 A제곱 M제곱 더하기 B의 제곱. B의 제곱이 6이 된다더라. 얘가 3이잖아. 6이잖아. 더해주면 9잖아. 루트 씌워주면은 3이잖아.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요 높이를 얘기해 주면 될 거거든. 그러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것이고, 얘를 구하는 기본 포맷 하나는 뭐다? 한점 좌표.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았으니까. 0,4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 이 길이, 수선의 길이를 구해주면 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주는 것이 첫 번째 방법. 해서 2를 곱해주고 직선의 방정식을 X 플러스 2Y 플러스 6은 0라고 해둔 상태에서. 그죠? 그죠? 그죠? 네. 그럼 여기서 내가 0,4에서의 거리는 루트 5분의 0, 4 대입하면은 14, 0, 8, 6, 더해주면 14. 이 녀석이 높이가 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선생님이 이거보다 추천하는 건 요거죠. 기하적인 요소를 이용을 해서, 기울기를 이용해서,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은 2클때1 감소했다. 2대 1. 요 각에 대해서 1대 2대 루트 5의 비율을 가지게 되겠네. 그럼 여기서 요 H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 Y좌표 차에 대해서. 저기서 H라고 하는 녀석은 Y좌표의 차.

얼마입니까? 와이드 편의 차 7에다가 루트 5대 2의 비율을 가지니까 루트 5분의 2의 비율을 곱해주면은 높이가 나오겠죠. 선생님은 요걸 좀더 추천합니다. 물론 이 계산이 말도 안 되게 어렵진 않아. 저는 이게 익숙해요. 이거를 시험 볼때 풀었어요. 그쵸? 시험 볼때 이게 익숙하면 이걸 가지고 푸셔도 돼요. 근데 이거 자꾸 연습을 해보자고. 일단 시험 볼 때는 이게 익숙하면은 눈에 얘가 먼저 점과 직선 사이거리 떠올랐으면 그렇게 풀어주셔도 되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자꾸 이걸 복습하자고. 자꾸 연습을 해보면은 이게 점점 익숙해지면 이게 점점 빨라지게 눈에 먼저 들어올 겁니다. 훨씬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기울기, 삼각비를 이용해서. 그럼 여기서 내가 높이를 찾았다라고 한다면은 넓이의 최댓값은 2분의 1 곱하기, 아까 밑변의 길이 뭐라 그랬어요? 2루트 5 곱하기 높이가 루트 5분의 14라네. 사라지네, 사라지네. 그럼 넓이는 얼마가 된다? 14가 최댓값이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반대로 만약에 최소값을 물어봤다라면은 이쪽에 접하는 접선을 찾아서 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게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마찬가지로 구해주면은 여기 좌표가 3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요 높이를 계산해서 넓이를 구하면 최소값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우리가 요런 것들 많이 했단 말이지. 이렇게 곡선이 있고 고정된 두 점, 넓이의 최대 최소. 얘랑 평행하면서 접선 찾아주는 거. 요런 것도 우리가 원에서도 했었고. 그쵸? 그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볼수 있었던 9번 문제. 1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위의 점에서의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문제답게 뭐 고민할 거 없이 그냥 계산만 쭉쭉해주면 됩니다. 그림조차도 필요 없어. 타원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방향식을 찾아줘야 돼. 위의 점이니까 모아주면 대입하면 돼. 18분의 x에다가 3을 대입하면은 3의 제곱 플러스 k분의 y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이것이 성립한다. 18분의 9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k분의 4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야. 얘가 2분의 1, 이장시키면 2분의 1. 그럼 k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야. 그럼 타원의 방정식 여기다가 8을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써줄 수가 있을 것이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줘라. 그냥 고민할 거 없이, 고민할 거 없어요. 18분의 x1x 플러스 8분의 2배 y는 1이 될 것이고, 나눠주면 6이 될 것이고, 나눠주면 4가 되겠네요. 그럼 4분의 y는 마이너스 6분의 1의 x 더하기 1이 될 것이고,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3분의 2, 이거 이렇게 작아. 3분의 2 x 플러스 4가 되겠죠. 뭘 구해달래? 기울기를 구해달래. This is 기울기.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끝. 그쵸? 그렇게 우리가 10번 문제도 해결을 해봤어요. 고민할 거 없어요. 내가 이 문제를 푼데 있어서 뭔가 그림을 그려서 기하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거 어쩌고 저쩌고 했나? 안 했잖아. 그냥 고민할 거 없이 접선의 방정식 위의 점, 떡! 접선의 방정식, 떡! 끝! 그게 다인 단원이라고요. 10번 문제 해결해 봤어요. 11번 문제도 봐요. 또 그래요. 고민할 거 없이 그냥 계산해 주면 됩니다. 타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저 타원에 접할 때 양수 k의 값은 뭔가 그림을 그려서 꽁냥꽁냥 기하적인 요소를 가지고 어쩌고 그게 아니라 위의 점에서 접선이 찾아주면 되지. 접선 뭐죠? 6분의 x1 x 플러스 12분의 y1 y는 1이다. 약분해 버리면 3이고요. 약분해 버리면 6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얘는 3분의 x 더하기 6분의 y는 1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이 돼요. 근데 얘가 요 타원에 접할 때랍니다. 그러면 이 타원과 이 접선에 대해서 뭐 접점 좌표를 우리가 알고 있나? 그건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알기 쉬운 게 뭐야? 기울기는 알기가 쉽다고. 이항시키고 6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접선이라는 걸 알고 있어. 얘가 얘의 접선인데 누구를 알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아. 그러면 저 접선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해주면 되지 않을까? y절편이 양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플러스를 골라주고, 루트 속에 a제곱, k의 제곱이 아니에요. 그쵸? 항상 신경 쓰세요. 이 통째로 들어가는 겁니다. a제곱 곱하기 기울기의 제곱, 마이너스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4가 통째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같아야 돼. This is 얼마? This is 6. This is 얼마는 뭐야? 자, 아무튼간 그럼 양변 제곱해주게 되면 4배 k 플러스 4가 얼마가 된다? 66에 36. 4배 k는 얼마가 된다? 32.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 k 값은 8이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11번 문제도 내가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뭐 했어요? 다원이 6과 12가 x제곱, y제곱에 분모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내가 초점에 잡혀가 2, 2 접선이 저타원 k값이 내가 얼마인지 몰랐는데 접한 이런 거안 했잖아. 그림이 지금 중요한 중에 1도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다고. 그죠? 그냥 뭐 해주면 돼? 접선이 접선 구했다. 접한대 접해. 그럼 여기서 접할다 접할다 접한다고 했으니까 너랑 너를 연립해서 판별식은 제로다 할수 있겠지만 그게 힘드니까 우리가 공식 만들어 놨던 거 아니야. 만들어 놓은 거 쓰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우리가 11번 문제도 해결을 받습니다. 10번, 11번 다 어때요? 그냥 기하적인 요소 없이 담백하게 뭐 했어? 그냥 공식 써서 접선 찾아서 직선 찾아서 접선의 반식 써 찾아서 거기서 기울기를 할때 접선의 반식 다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점수를 주겠다는데 그냥 날로 받아 먹으면 되죠.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은 좌표평면 이의 점 A는 2,3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타원에 그은 두 접선이 타원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의 합을 구해주세요. 2,3이 대입했을 때 성립하나요?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아니죠. 타원 위의 점이 아니라는 거죠. 타원 위의 점이 아니라는 거죠. x축, y축. 8, 2니까요. 요렇게. 그럼 여기서 2루트 2. 얘가 루트 2가 되는 요런 타원. 그럼 여기서 2,3은 x가 2, y가 3이면 여기 어딘가 이렇게 a가 있을 거야. 그럼 타원 밖의 점에서 그건 두 접선을 얘기를 해주고 그 접선의 접점, x좌표의 합을 구해달라는 문제예요. 그럼 얘기했죠. 타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문제는 두 가지다. 첫 번째, 기울기를 가지고 식을 세팅하느냐. 두 번째, 접점을 가지고 세팅을 하느냐.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이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한 상황이었다. 내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한 상황이었다. 그러면 뭐 해주면 돼?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에 뭐에다가 a 제곱 m 제곱. 그러면은 8 곱하기 m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여기에 x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고 y 자리에 3을 집어넣어서 전개해서 내가 m 값을 계산해 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접점 좌표를 찾아줘야 되잖아. 즉, 이렇게 스타트를 끊으면은 여기서 기울기 m 값이 두 개가 나오겠죠?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럼 두 개가 나오면 접선의 반응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럼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 이 접선과 이 타원의 교점을 연립방정식 통해서 찾고 이 접선과 이 타원의 교점을 연립방정식 찾아주는 계산 과정이 상당히 번거로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접점 좌표가 궁금한 상황이라면은 이걸 미지수로 세팅할 것이 아니라 접점을 내가 모르지만 x1, y1이라고 두자. 그러면 저 접선의 방정식은 8분의 x1, x 플러스 2분의 y1, y는 뭐가 된다? 1이 된다라고 세팅을 해두자. 근데 그 접선이 어디를 지나? 2,3을 지나니까 x 자리에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x와 y 자리에다가 2와 3을 집어넣는다. 8분의 x1 곱하기 2 플러스 2분의 y1 곱하기 3은 1이 된다라는 거죠. 약분해버리면 4분의 x1 더하기 2분의 3 y1은 1이다. 일단 다시 한번 쓸게요. 4분 x1 더하기 2분의 3 y1은 1이다. 문자 두 개인데 식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식을 어디서 얘기를 하느냐? 얘가 타원 위의 점이잖아. 타원 위의 점이니까 8분의 x1 제곱 플러스 2분의 y1 제곱은 1이라는 식을 또 하나 만들어내서 문자 두 개, 식두 개, 1차와 2차 연립방정식을 풀어내는 겁니다. 연립방정식의 기본은 뭐야? 문자 하나를 소거해주는 건데, 우리가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누구야? x좌표야. y좌표 노관심. 그럼 여기서 내가 y좌표 대신에 y1이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3, y1은 마이너스 4분의 1, x1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3 나눠주고 2 곱해주면은 3 나눠주고 2 곱해주면 여기가 2가 되겠죠? 여기는 2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y1은 마이너스 6분의 1, x1 플러스 3분의 2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죠? 그죠? 그죠? 네. 그럼 요 녀석을 여기다 대입해 주는 거야. 그럼 얘는 8분의 1의 x1 제곱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1 x1 더하기 3분의 2의 제곱이 되겠죠? 전개해 봅시다. 36분의 1의 x1 제곱 마이너스 두 배에 해주면은 9분의 2의 x1인가요? 2 곱해주면 3분의 1, 3분의 2, 9분의 2겠죠? 플러스 3분의 2의 제곱. 이 녀석이 1이라는 거지.
양변에다가 8을 곱하고 출발할까요? 그럼 8을 곱해주면은 x1 제곱 플러스 4

4배에 이 녀석은 36분의 1에 그냥 4배 하면서 전개할까요? 8을 곱했으니까 4배가 되겠죠? 곱해주면은 9분의 1 x1 제곱 마이너스 9분의 4를 곱해주게 되면은 8의 x1 플러스 9분의 36은 8을 곱했으니까 8이 되겠네요. 그쵸? 그쵸? 그쵸? 네. 8을 곱했으니까 x1 제곱, 그 다음에 8을 곱했으니까 4. 4 곱해주면서 9분 x1 제곱, 9분의 8x1, 그 다음에 9분의 4, 4, 16이죠.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 했어. 요렇게. 찾았다, 이거. 9분의 16. 4를 곱해주니까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양변에 또 9를 곱해주면서 좌변으로 이행시켜주면 9x1 제곱, x1 제곱, 10배의 x1 제곱. 마이너스 9를 곱해주니까 8배의 x1 플러스 16에서 9, 8에 72를 빼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얘는 마이너스 2항 시켜주면은 마이너스 72에서 16을 빼니까 얼마야? 6에다가 6, 56, 56이 되겠죠? 그럼 2로 나눠주게 되면은 5배의 x1 제곱 마이너스 4배 x1 마이너스 28은 제로라는 식까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해서 내가 x1을 찾을 수도 있고, 5에다가 1에다가, 얘가 28이니까 2 쪼개주고, 4가 2의 배수니까, 그러면은 7이랑 5랑 따로 놀면 되겠네. 이렇게. 즉, 7이 14에다가 2를 해주게 되면은, 5, 2는 10, 14 곱하기, 맞죠?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은, 5x1 마이너스 14에다가 x1 플러스 2는 0가 되면서, x1이 얼마가 돼? 5분의 14와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요 x좌표를 두 개를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 그게 구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둘을 더해주면 5분의 4라고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고,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요렇게 했던 계산 과정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게 한눈에 안 보이는 거지. 한눈에 안 보여. 그럴 때 너가 2의 배수잖아. 그럼 크로스에서 곱해서 더해준 게 2의 배수야 되니까 28에서 2라는 인수를 끄집어낸 거야. 그럼 곱해서 더했을 때2 곱하기 2가 돼야 되니까 5랑 7을 남은 거, 7이랑 5를 이만큼 차이 나게 해야 되겠다. 5에다가 7에다가 이렇게 쪼개주게 되면 되겠구나. 큰 쪽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인수분해 해준 거죠. 계수가 클때 인수분해하는 팁이에요. 너가 누구의 배수가 된다 하면 그 녀석을 인수를 나눠 놓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5다 이러면은 너가 2의 배수가 아니니까 여기서 28 중에서 2라는 인수를 4를 한쪽에 몰아넣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인수분해가 예쁘게 돼서 x1의 값을 모두 찾아서 더해 주었고, 눈치챘죠? 문제에서 원하는 게 누구야? x좌표 합이잖아. 그냥 뭐 해버리면 돼? 근과 계수와의 관계, 5분의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붙여줘서 5분의 4, 근과 계수의 관계로 훨씬 손쉽게 두 x좌표의 합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냥 전형적인 타원 밖의 점에서 근 접선 문제에 그냥 연습 한번 한 거예요. 접점 좌표가 구해야 되면, 접점 좌표를 구해야 되면 보시다시피 연립방 정식을 통해서 한 방에 접점 좌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기울기를 미지수로 세팅을 하면은 접선의 방정식을 두 개를 구하고 각각에 대해서 접점을 또한 번, 두 번을 구해줘야 되는 계산 과정이 번거롭다고요. 그래서 접점을 구해야 될 때는 얘를 가지고, 접선 자체가 궁금할 때는 기울기를 가지고 접선을 세팅한 다음에 요 점을 지난달에 활용하자. 그때 요 경우 요 타원 이해점이다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세워주는 거다. 연립방정식을 세워주는 거다. 그 정도만 우리가 복습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해서 12번 문제 우리가 5분의 4로 답을 찾아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 보충자료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아, 타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출제되었구나 한번 확인해보는, 여기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을 물어보겠구나 확인해봅시다. 보충요제 14쪽 첫 번째 이야기 13번 문제입니다. 타원 18분의 x제곱 더하기 8분의 y제곱은 1이다. 이거 위의 점 a,2에서의 접선의 x절편이래요. 2027학년도 6월 모평 26번에 나왔던 겁니다. 위의 점이에요. 위의 점. 보자마자 위의 점? 위의 점 대입해야지. 18분의 뭐 a의 제곱 플러스 8분의 2의 제곱은 1이다를 만족하겠죠. 그럼 위의 점이다를 우리가 이용을 해주게 된다면은, 야, 그래? A 값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럼 18분의 A의 제곱. 얘가 8분의 4잖아. 이항시켜버리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먼저 뭐가 나와? A 제곱이 9라는 게 나와. 양수 A를 찾을 수도 있어. 근데 접선을 얘기했어. 그럼 양수 A를 찾았어.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18분의 X1. A

곱하기 x 플러스 8분의 y1. 2 곱하기 y는 1이다. 3 약분해 버리면은 6분의 x 플러스 2 약분해 버리면 4분의 y는 1이다. 그럼 x절 편찾을 때는 이렇게 a분 x 더하기 b분의 y는 1 꼬릴 때 얘가 x절 편, 얘가 y를 편이잖아요. 정답은 얼마야?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6. 다잖아. 내가 이거를 푸는 데 있어서 그림을 그렸나? 그림을 그려서 타원이니까 초점과 뭐 어쩌고 정의를 했나?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위의 점이니까 대입할 수 있고 접선이겠으니까 접선에만 있었고 그게 다라는 거지. 하나 더 보자고요. 2023학년도 수능에 나왔었던 문제. 수능에 나왔었던 문제인데 타원 위의 점이에요. 그럼 일단 위의 점이라는 말을 보자마자 뭐할수 있어? 위의 점은 대입할 수 있지. 해서 a제곱분의 2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1의 제곱은 1이 된다라는 관계식을 하나 써놓고 출발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초점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거리를 얘기했다라면은 정의를 이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일단 대입하고 본 거지. 근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우리 이거 앞에서 뭐 이런 문제 풀어봤잖아요. 그죠? 타원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했으니까 고민할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타원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반응식을 세워. a제곱분의 2배의 x. x1x. 플러스 b제곱분의 y1y. 1 곱하기 y는 1이다. 근데 그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며. 그럼 b제곱분의 y. 그냥 이항시켜서 한 번에 써버리니까 y는 이거 이항시키고 비제곱을 곱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a제곱분의 2배의 b의 제곱 x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죠? 요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a제곱분의 2b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사라져버려. 2를 곱하고 a제곱 곱해주게 된다면은 4배의 b의 제곱이 a의 제곱이 돼버려. 그럼 a라고 하는 녀석은 2배의 b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관계식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으니까 요거 있으니까 요걸 그대로 대입해주게 된다면 a제곱짜리에다가 4b제곱을 대입해주게 된다면은 4배의 b의 제곱분의 4 더하기 b의 제곱분의 1은 1이 돼서 사라지죠? 그럼 b의 제곱분의 2는 1이 되죠? b의 제곱은 2가 되겠죠. 그럼 b의 제곱이 2가 되게 되면은 a의 제곱 뭐가 되겠다? 8이 되겠죠. 즉 타원의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야? 저 타원의 방정식은 a의 제곱 8분의 x제곱 플러스 b의 제곱 2분의 y제곱은 1이 될 것이고 초점 둘의 x좌표를 c와 마이너스 c라고 둔다면은 여기서 내가 초점 x좌표 c의 제곱은 8에서 2를 빼준 거라네. 그러면 c는 루트 6이 된다네. 초점 사이의 거리는 2배의 c가 되는 거니까 2c는 2루트 6이 된다네 라고 정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고민할 거 없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그대로 타원, 위의 점 대입했어.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대입했어. 해서 접근을 해준 거죠. 그렇게 풀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죠? 근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관점을 돌려서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위의 점에서 접선을 구해서 기울기를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 그냥 의심 없이 시킨 대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간 거죠. 삐딱하게 보면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접선이 저 접점을 지나는 거잖아. 해서 기울기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두고서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해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에 a제곱 곱하기 기울기의 제곱 그럼 a제곱 곱하기 기울기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지요. 근데 이 녀석이 누구를 지나? 2,1을 지난다라는 거지, 접점을. 그럼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이항시켜 버리면은 2는 루트 속에 4분의 1의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4분의 1의 a제곱 4분의 1의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제곱해주면 4가 될 거예요. 그럼 b의 제곱, 요 관계식을 찾아서 이첫 번째, 요 관계식과 연립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은 a제곱분의 4에다가, 그쵸? 그럼 b제곱 들어갈 자리에다가 4 마이너스 4분의 1의 a제곱분의 1, equal 1이다.
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계산을 마저 나가면은

이렇게 곱해주면 4, 4, 16. 마이너스 너랑 너를 곱해주게 되면은 a의 제곱. 그 플러스 a의 제곱. 이퀄 너는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4배 a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의 a의 4제곱이 되겠죠? 그 a제곱은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네? 그럼 4를 곱하고 좌변으로 이완시켜주면은 a의 4제곱 마이너스 4를 곱해주면 16a제곱에다가 플러스 64는 제로가 되겠네? 그럼 얘는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의 전체 제곱은 제로가 되겠네? 해서 a의 제곱을 구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b의 제곱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2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겠죠. 계산은 아까보다 좀더 복잡했어요. 왜? 아까는 우리가 다항식이 나오면서 계산이 좀 수월했었는데 다항식이 나오게 되면서 요 계산을 하는 게좀 번거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론만 놓고 봤을 땐 그렇고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 문제를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끌고 갔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나도 그렇게 풀었어. 선생님도 그렇게 풀었어. 근데 이어 싶은 것보다 언제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 관점을 돌려서 볼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정도 같이 보자.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기울기를 예로 잡았을 때이 점을 지난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기는 하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문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고 그냥 얘는 점수를 드릴 거야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학생들 한번 괴롭혀 볼까? 할 때는요. 말을 바꿔서 줄수 있겠죠. 위의 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 2,1에서 타원과 뭐 접한다. 이렇게 돼 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식을 썼을 거라고. 그때 우리가 사고를 꼬아서 이쪽 방향으로 계산을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져보자. 알겠죠? 해서 우리가 그런 방향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문제였습니다. 한장 넘어가서 보충교재 우리 15쪽으로 넘어갈게요. 2023학년도 6월 모평 26번에 나왔었던 우리 교재에 있는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평면에서, 자, 결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사실 이 문제는 아까 우리가 이제 20페이지에 했던 유형 확인 9번 문제랑 유사해요. 보자고요. 타원, 3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과, y는 x-1이에요. 만나는 두 점을 AC라고 합니다. AC가 사각형 ABCD의 대각선이 되도록 타원 2의 두점 B랑 D를 잡을 때 ABCD의 넓이의 최댓값이요. 그럼 BD가 막 움직여. BD가 움직여. 그러니까 대각선이 된다고 했으니까 D는 여기 위에 있을 거고 D는 B는 여기 위에 있을 거야. 그럼 얘가 움직일 때 얘가 두 점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어. 그럼 BD가 사각형만 되면 되니까 각자의 영역에서 자유롭잖아. 넓이의 최댓값은 각각의 삼각형이 넓이가 최대가 되면 되겠죠. 각자가 최대가 돼서 더해주면 그게 최대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유형확인 20번, 유형확인 9번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넓이 얘기할 때 요거의 길이가 일정하잖아. 얘는 고정된 직선, 고정된 타원. 그럼 이 길이가 일정하니까 너를 밑변으로 했을 때 높이가 언제 최대냐? 높이가 언제 최대냐? 그거를 우리는 고민해 주는 게 좋겠죠. 그쵸? 먼저 할 일은 뭐야? 요 길이를 찾아줘야 되겠다. 해서 AC의 길이를 찾아주기 위해서 AC의 좌표를 찾아줘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해줘야 돼? 그림을 보고서, 우와, 찾을 수 있어? 안 되잖아. 얘가 뭐 초점을 지난다고 말했나? 그런 말한 적을 우리가 없단 말이지. 실제로 지나지도 않아요. 초점 x좌표가 뭐야? 3 빼기 1은 2. 루트 씌워주면 루트 2. 루트 2, 0, 마이너스 루트 2, 0거든. 안 지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뭔가 정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도형의 방정식을 가지고 연립반정식 통해서 교점 좌표를 찾아 나가야 되겠지. 그죠? 그럼 여기서 3분의 x제곱 플러스 y자리에다가 x-1을 집어넣게 되면은 양변에 3을 곱해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은 3이 되고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4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2배의 x에다가 2배 x-3은 0가 되면서 x는 0와 2분의 3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c가 뭐야? 0, x에다 0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a라는 점은 2분의 3,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AC의 길이를 점과 점사의 거리로 X좌표의 차이 제곱, Y좌표의 차이 제곱 해줘도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할 거예요. Y좌표 구하는 것도 필요 없다. 왜? 기울기 알잖아. This 기울기.

넓이가, 높이가 최대가 되겠죠. 요 삼각형의 높이가 최대가 될 거예요. 삼각형, 요렇게 삼각형. 요 높이를 H1, H2라고 얘기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저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AC에다가 H1을 곱해주고, 2분의 1에다가 AC에다가 H2를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한 넓이의 최대값은 H1 더하기 H2,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너는 구했거든. 그럼 우린 뭐만 구하면 돼? H1, H2 더해준 거의 길이만 구하면 돼. 평행, 평행, 평행. H1, H2. 그럼 요 길이, H1 더하기 H2. H1 더하기 H2는 결국 요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다이렉트로 요게 되겠죠? 그쵸? 그럼 얘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저 접선의 반열을 먼저 찾아주게 되면은 Y는 기울기가 얼마라고? 1,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에 a제곱 3이죠? 3 곱하기 기울기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1이죠? 그럼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거죠? 여기에 y절편이 얼마라는 거야? y절편이 마이너스 2라는 거야. y절편이 얼마야? 플러스 2라는 거죠. 그쵸? ac 다시 한번 써주고.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이 점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얘기해줘도 되지만, 선생님이 추천한 방법보다 기울기 아니깐.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1대 1대 루트니까 너도 1대 1대 루트가 되겠네? 너의 길이가 4잖아. 2랑 마이너스 2. 그럼 1대 1대 루트니까 너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2루트가 되겠죠? 너를 루트 2로 나눠준 거. 그쵸? 그럼 여기서 H1 더하기 H2, 최대가 되도록 하는 H1, H2의 합은 얼마가 된다? 2루트가 된다. 그 다음 AC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2분의 3루트가 된다. 그럼 곱해주면. 사라지고, 사라지고, 남는 건 뭐밖에 없다? 3밖에 없다. 최댓값을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우리가 몇번 문제였니? 15번 문제도 해결을 봤습니다. 유형학인 9번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이야기 봅시다. 접선 이야기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2022학년도 9월 모평 28번에 있었던 이야기. 개인적으로 접선 문제 참잘 냈다, 잘 만들었다 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보자고요. 그림과 같이 두점 F, C,0, 마이너스 C,0예요. 초점으로 하는 타원인데 타원의 반열이 줬어요. 보자마자 나이스! 나는 뭘 찾을 수 있어? C의 값을 찾을 수 있어. C의 제곱은 16에서 누구를 빼주면 12를 빼주면 4가 나와서 C의 값은 2라는 게 그냥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썼지. 보자마자 16 빼기 12는 4. 루트 씌우면 2, 초점 x좌표가 2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금방 눈치챘을 거예요. 근데 위에 점 2,3이래. 응? 숫자를 줬네? 오케이. 문제를 봤더니, 여기서 타원에 접하는 접선을, 직선을 L이라 하자. 너 L이 되어라. F를 지나고 L과 평행한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점중 2, 4분면에 있는 점을 Q라고 하자. 오케이. 두 직선, F'Q랑 직선 L이 만나는 점을 R이라고 불러주자. 그리고 직선 L이 X축과 만나는 점을 S라 하자. 삼각형 S, R, F'. 요 녀석의 둘레의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둘레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둘레? 일단 문제를 쭉 읽어봤어. 문제를 쭉 읽어봤더니, 대충,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올 거라는지는 상상은 돼요. 왜냐? 내가 이 콤마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접선 L을 먼저 찾은 거지. 접선 L은 16분의 X1X 플러스 12분의 Y1Y는 1이라는 걸 찾았어. 그럼 여기서 얘를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은 8분의 X 플러스 4분의 Y는 1이라는 걸 찾았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요 삼각형의 둘레를 얘기를 했고, F'의 X좌표는 내가 마이너스 2,0라는 걸 알거든. X좌표는 마이너스 2가 돼서, F'의 X좌표는 마이너스 2가 돼서, F'의 좌표는 마이너스 2,0라는 건 제로가 된다는 걸 알거든. 이 직선의 반열식 알았으니까, S라는 점의 X좌표는 8이 되면서, 8,0라는 걸 알았거든. 이 삼각형의 둘레는 요만큼의 길이는 10이라는 걸 먼저 알아냈어요. 여기는 땡큐야. 근데 문제는 이거랑 이거를 더해줘야 되거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너랑 F를 지나면서 평행하다고 그랬어.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이양시켜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4가 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얘랑 평행해. 마이너스 2분의 1의 기울기를 가지고 f가 2,0라며. 그럼 여기서 얘는 2,0를 지나는 직선이야. 그럼 이 직선도 알았어. 그럼 두려울 게 없어. 너 알고 타원하니까 얘네 둘을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계산하면은 q가 나오겠지. 그럼 q도 알고 f'도 알면은 얘네 둘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랑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으니까 얘랑 얘 직선의 방정식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아래좌표가 나오겠지. 그럼 아래좌표가 나오면 이거 길이는 점과 점사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겠지. 더하면 답이 나오겠지. 내일쯤 답이 나오겠지. 되긴 될 건데 계산이 너무 복잡한 거지. 수상한 냄새 맡은 거 없어요? 뭔가 어디서 수상한 냄새 나지 않아요? 나야지. F랑 F'은 초점인데 Q는 타원 위의 점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너랑 너를 요렇게 이어놨잖아. 요거는 뭐의 길이랑 같아? 장축의. 전에 둘을 더해주면 장축의 길이란 걸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평행하잖아. 이제 보여요? 이 삼각형하고 우리가 원하는 요 삼각형은 닮음이에요. 닮음. 근데 닮음인데 길이의 비율을 내가 알아. 너의 길이가 뭐야? 4야. 8이고 2니까 너의 길이가 얼마야? 6이야. 그럼 길이의 비율은 4대 10이 되면서 2대 5가 돼버리거든. 그럼 우리가 궁금해하는 삼각형의 둘레는 어떤 삼각형? 삼각형 Q, F, F'의 둘레에다가 이 삼각형이 이렇게 닮은 비가 2대 5가 돼버린 거니까 여기에 2분의 5를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QF'F의 둘레는 손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게 각각은 내가 모르지만 이거 더하기 이거는 장축의 길이랑 같은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꼭지점 X좌표가 4, 장축의 길이가 8. 그럼 장축의 길이는 8이에요. 요거 더하기 요거는 8이고 요거의 길이는 4잖아. 즉 QF랑 QF'을 몰라도 내가 너의 둘레를 손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럼 여기다 뭘 곱해주면 돼? 2분의 5를 곱해주면 돼. 그럼 여기서 8과 4를 더해주면 얼마야? 12야. 그럼 12에다가 2분의 5를 곱해주면 돼. 그러면은 6, 5, 32 정답이 돼버리는 거죠. 그쵸?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예요. 28번 문제로 어려운 문제로 나왔는데 2차 곡선 문제야. 땡큐. 감사한 거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직선을 구하고 이 Q를 찾고 이 직선을 구해서 교점 좌표를 찾고 할수 있겠죠. 답은 나올 거예요. 근데 수상한 냄새를 맡았어야지. 타원 위의 점에서 초점 두 개를 이어놓은 점이 있는데 이거다 이거가 장축이랑 길이랑 같다는 걸 이용해야 될 생각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접선에 등장을 했어. 접선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고민을 안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써주셔야 돼. 접선이가 등장하는 순간 공식을 써줘야 돼. 근데 접선 문제에서도 그림에서 내가 타원, 포물선,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할 것이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걔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뭔가 닮음, 합동, 피타고라스 이런 것들, 코사인 법칙, 대수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들어가면은 이 단원에서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뿐이에요. 조금 어렵다고 했죠? 다 맞을 수 있는 거야. 출제는 어렵다고 했지만 우리에겐 너무나 쉬운 감사한 문제들. 그냥 점수 가져가자고요. 알겠죠? 해서 이렇게 우리가 타원까지 모두 접선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죠? 쌍곡선의 접선. 달라요? 아니라고요? 똑같다고요? 다음 시간에 똑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0: 함께 달리는 도끼로 정혜영 쌤의 수능 특강
1: Liebe Schülerinnen und Schüler, einen wunderschönen guten Tag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 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우리 오늘은 뭐 배울 거냐면요. 레안칠이라고 해서 학습의 목표 볼게요. 오늘은요. 언어 능력을 묻고 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 잘하는지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있죠? 그리고 외국어 표현으로 묻고 답하게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사물의 특성, 어떤 특징, 그 겉모습 이런 거 묻고 답하게 해볼 거고요. 문법은 의문사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본문 1을 볼게요. 여러분 이제 독일어 조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서 벌써 본문이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Amelie, was ist deine Muttersprache? Amelie는 여자 이름이야. Amelia, was ist, 뭐니? Deine Muttersprache. 그러니까 Mutter는 엄마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Muttersprache는요, 모국어. 네 원래 쓰는 말 있잖아. 너 모국어는 뭐야? 라고 하니까요. Ich bin Französin. Französin 이 표현 기억나요? 프랑스 사람이라고 할 때 이 프랑스 남자, 프랑스 여자는요 특별하게 변해서 여기 umlaut도 생기고 in 이렇게 붙인다고 했어. 나는 Französin, 프랑스 여자야. Also 그러니까 es meine Muttersprache Französisch. 당연히 그러니까 내 모국어는 프랑스어지, 프랑스어지라고 했어요. 자, also, 그러니까 라는 부사예요. 첫 번째 자리에, 문장의 첫 번째 자리에 주어가 아닌 성분이 온다면, 그러니까 다 그냥 크게 부사라고 쳐. 부사가 온다면 동사가 두 번째 오고 주어가 뒤로 가더라, 도치되는 형태를 보이더라 라고 해서 독일어에서 제일 중요한 동사의 순서는요, 뭐냐면 두 번째다. 동사 자리는 두 번째다 라는 거, 이거 계속 나올 거예요. 나는 프랑스 여자잖아. 그러니까 내 모국어는 당연히 프랑스어지 라고 말을 합니다. Sprichst du noch andere Sprachen? 너 말하니? Noch 또 andere Sprachen? 다른 말들도, 다른 언어들도 너 하니? Sprache의 복수, Sprachen이 된 거지. 너 다른 랭귀지들도 하는 거 있니? 라고 하니까요. Ja, ich spreche auch Englisch. 나는 영어 할 수 있고 Ein bisschen Spanisch, 스페인어도 조금 해. Ein bisschen이라는 표현 잘 알아두세요. 영어의 a little처럼 작은, 조금 하는 거. 그리고 이거 중요한 게 여러분 독일인들 말고 그 독일에는 외국인들이 이거 진짜 많이 틀려. Bisschen 아니에요. Bisschen 아니고요. 이거 어디서 끊어야 되냐면 bisschen입니다. 작은 게 bis거든. 근데 hen은 더 작은 그 축소 명사에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나 그리고 Spanish 조금 해 라고 할 때 bisschen, ein bisschen Spanish, 나 스페인어 조금 해. Und gerade sprechen wir beide auf Deutsch. 그리고 지금 sprechen wir. 자, 주어가 아닌 성분 나오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도치된다는 거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둘이서는 auf Deutsch, 독일어로 이야기하고 있잖아. 즉, 나 독일어도 좀 해. 되게 언어를 많이 하네요. Das stimmt. 아, 맞다. 그러네. Dein Deutsch ist wirklich gut. 너 독일어 진짜 좋아. 너 독일어 잘하네. Danke. 고마워. Ich lerne es schon lange. 나는 이것을, 이것이란 건 당연히 독일어겠지? 나는 이 독일어를 schon lange, 벌써 오래 전부터, 벌써 오랫동안 배우고 있어. Für mich ist Deutsch einfach. 나한테는 독일어 쉬워. 자, für mich라는 전치사 구가 나왔죠? 다 부사라고 보면 돼. 나오니까 주어동사 순서 또 바뀐 거야. 나한테 독일어는 einfach, 쉬운데, aber, 그치만, mein Englisch ist noch nicht so gut. 내 영어가 noch nicht, 아직 so gut, 별로 안 좋아. 나 영어는 좀, 내 영어 좀 별로지? Hilfst du mir mit Englisch? 영어 좀 도와줄래? Helfen 동사 있죠? 얘는 삼격 지배동사라고 들어봤니? 요 뒤에 삼격이 나와야 돼. 나를 도와주다 라고 할 때 나를 도와주다니까 왠지 사격일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헬펜하고 삼격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외울 때 선생님이 뭐라고 외우라고 했냐면요. 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뭐뭐에게 이렇게 삼격으로 외워야 합니다. 자, 나 좀 영어 좀 도와줄래? 이렇게 하고 끝났어. 뭐 도와주겠죠? 자, 그럼 우리 표현 연구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do not

andere Sprachen? 너 다른 언어들도 또할수 있는 거 있니? 라고 묻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책에 이 under가 강변화, 형용사 강변하다라고 나와 있어. 더 정확히 선생님이 쓰자면, Sprache의 복수가, 언어의 복수가 언어들, Sprachen이 되었으니까, 얘는 일단 복수명사죠. 그리고 강변화라고 했어. 아까 책에서. 그리고 몇 격이야? Sprechen, 뭐뭐를 말하다, 을을, 요 목적어가 오니까 얘는 사격인 거야. 그래서 이 under에 에가 붙은 이유는 강복사이기 때문에. 강변화, 복수, 사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강변화 뭐였지? 형용사의 변화는 우리 세 가지가 있는데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 형용사의 변화는 세 가지가 있지. 어떻게 약하게 변화하거나, 그러니까 조금 변화하거나, 침대 변화라고 한번 배웠던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조금 공부를 했다면. 그리고 아니면 강변화. 아주 세게, 빡세게 변화하거나, 아니면 약한 거랑 강한 거좀 중간 정도로 합쳐서 이렇게 반반 합쳐가지고 혼합 변화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로 변하는 형용사의 세 가지 변화 방식이라고 해서 나중에 형용사의 변화 파트에서 배울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오늘은 그 이론적인 거 조금만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언제 이렇게 약하게 변화하냐 하면,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을 때, 관사가, 정관사가 있을 때, 정관사가 있어. 정관사는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죠. 그표 기억나요? 16개. There, this, them, then. D, there, there, D, das, this, them, das, D, there, then, D. 그 16개 있잖아요. 그 16개가 엄청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 under라는 형용사 앞에 만약에 정관사가 있다면 형용사는 할 일이 없어. 왜? 정관사가 너무 열일하잖아.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형용사는 난 별로 할 일이 없네. 얘가 다 하네. 난 약하게 변해야지. 약변화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여기 앞에 부정관사가 있어. 그럼 ein 같은 거잖아? 그러면 형용사가 혼합 변화를 해. 무슨 말이냐면, ein이라고 쳐봐. 예를 들어. ein만 봤을 때, der에 비해서 정보가 약하죠. 무슨 말이야? 내어면 남성 일격이네? 이렇게 정보가 그냥 팍 온단 말이야. 근데 아인이면 이거 남성 일격일 수도 있고 중성 일격일 수도 있고 중성 사격일 수도 있는데 정보가 좀 애매하네? 그치만 여성 명사나 복수 명사는 아니긴 해. 이렇게 좀 정보가 애매하게 주어질 때, 요럴 때는 약 변화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변화하는 혼합 변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 볼게. under 앞에 지금처럼 관사가 없어. 세 번째 변화. 관사가 없을 때는, 관사가 없어? 정관사처럼 이렇게 열심히 정보를 주거나, ein 같은 부정관사처럼 좀 적당히라도 정보를 주면, 형용사인, 나, 형용사는 크게 할 일이 없을 텐데, 관사가 아예 없네. 그러니까 정관사가 있으면 제일 좋고, 부정관사라도 있으면 좀 나은데, 관사가 아예 없네? 그럼 내가 이 일을 다 해야 돼. 나는 아주 강하게, 세게 변할 거야 라고 하는 게 강변화예요. 그래서 형용사가 마치 누구처럼 정관사처럼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복수인지도 나타내야 되고, 단수인지 복수인지도 나타내야 되고, 일격인지 이격인지 삼격인지 사격인지도 나타내야 한다는 거지. 즉, 형용사가 정관사의 역할을 대신해서 강하게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 책에 강변화라고 나온 이유 그럼 알겠니? 이 under라는 형용사 앞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관사가 비어 있어. 그러니까 얘는 강하게 변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강변화입니다. 강변하고, sprachen이 복수명사니까 복수고, sprechen의 목적어가 되니까 사격이더라. 그래서 강복사, 어미, 애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야. 여러분, 뒤쪽에 가서, 아주 뒤쪽에 가서, 중간쯤에 가서 배울 거니까요. 이런 게 있더라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또 나중에 할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자, 넘어가서 2번입니다. Und gerade sprechen wir beide auf Deutsch. 우리 지금 막 독일어로 얘기하잖아. 라고 할 때, 어떠어떠한 언어로 이야기하다. 어떠어떠한 언어로 라고 할 때는 이 auf 전치사를 씁니다. Auf 다음에는 보통 이제 방법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언어, 어떤 언어인지. 요거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여러분 자꾸 in을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 In German 하면은 독일어로 이렇게 영어 표현은 in을 쓰지만 독일어에서는 in 안 쓰고요. Auf 씁니다. 독일어로 Auf Deutsch. 한국어로 Auf Koreanisch. 영어로 Auf English.
중국어로 auf Chinesisch 이렇게 언어 앞에 전치사 못 쓴다, auf를 쓴다라고 이해하세요. 자, 넘어가서 3번. Für mich ist Deutsch einfach. 나한테 독일어는 쉬워라는 문장인데요. 중요한 거, für mich라는 주어도 아닌 동사도 아닌 그 외의 것다 그냥 부사라고 보면 돼. 정확히는 전치사 구죠. für라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나한테는 독일어가 쉬워라는 문장인데 주어가 아닌 것이 첫 번째 자리에 오면 밀리는 게 아니라 주어가 오히려 뒤로 가고 동사는 원래대로 몇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더라. 아, 독일어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 성분은 동사인데 동사는 두 번째에 오더라. 동사의 위치는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Für mich라는 거를 더 앞에 이렇게 써서 강조를 하고 동사는 원래대로 두 번째로 가고 주어가 오히려 뒤로 가더라.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도치된다라고 하잖아. 도치됩니다. 자, 4번도 볼게요. Hilft mir mit Englisch? Helfen이란 동사 돕다예요. 누구를 돕다라고 생각해서 뒤에 사격이 온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요거 시험에 너무 자주 나와요.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거지? 에게 해서 외우세요. 자, Hilft mir mit Englisch? 영어 좀 도와줄래? 라고 할때 역시나 이렇게 삼격을 쓰고요. 영어 좀 도와줄래? 영어란 어떤 목적이죠? 대상이죠? 그럴 때는 meet 쓰는 거예요. 영어 좀 도와줄래?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아마 이 문장을 더 많이 봤을 것 같아. 뭐냐면 전치사 by를 쓰는 거. Helps me buy the house of garden. 내 숙제를 좀 도와줄래? 라고 할때 이렇게 by 삼격 쓰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보통 언제 meet을 쓰고 언제 by를 쓰냐면 meet은 보통 어떤 대상, 영어를 도와줄래? 이럴 때 meet를 쓰고요. by는 언제 쓰냐면 어떤 행위, 그러니까 숙제하는 그런 행위잖아. 그걸 도와줄 때는 by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meet으로 써도 되고 by로 써도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helfen이란 동사는 삼격 지배더라. mir 이렇게 반드시 그 누구를 돕다라고 할때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거라 삼격이 나와야 된다. 요게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헬페는요, 불규칙한 동사입니다. 애가요, 애가 요애 있잖아. 헬펜에 여기 어미 빼고, 어간을 이렇게 봤을 때, 이 헬펜에 이 애가 있지, 애. 애가 이로 변한다는 그런 강변화 동사예요. 불규칙하게 변하는 동사예요. 애가 단음절일 때라고 해서, 우리 또 뒤에 강변화 동사들 배울 건데, 일부를 지금 미리 좀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언제 애가 이로 변하냐면 do일 때 그리고 언제 애하지 s일 때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 자주 쓰는 동사들은 좀 이렇게 말하기 편하게 바뀌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어. 자, 단수랑 복수로 이렇게 인칭대명사를 나눴을 때 단수를 자주 쓰겠어요? 복수를 자주 쓰겠어요? 그치, 당연히 내 얘기 많이 하잖아. 아니면 나랑 얘기하는 네 얘기 많이 하잖아. 또 우리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애아지스 그나 그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많이 하는 이야기 거기서 불규칙하게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불규칙한 건 뭐냐면 그렇게 자주 쓰니까 규칙이라는 틀에 맞추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는 원래 이렇게 써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복수일 때보다 단수일 때 불규칙한 경우가 많은데 이셸페 요거는 규칙하게 변하고 두나 애아지 에스 즉 2인칭 단수나 3인칭 단수에서 애가 이로 변한다. 그래서 원래는 헬펜인데 힐프로 변하고 여기 아래도 힐프로 변하고 두일 때는 스트니깐 스트 애아지 에스는 원래 트니깐 트. 그래서 힐프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시험에 사실 요걸 더 많이 내. 이어일 때는 이어는 자주 쓰는 인칭대명사 아니잖아. 너희는 좀잘안 쓰잖아. 그러니까 너희일 때는 다시 규칙 원래대로 애라는 그 어간에서 애라는 모음을 그대로 쓴다는 거지. 변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자주 쓰는 2인칭 단수, 자주 쓰는 3인칭 단수는 불규칙한 경우가 많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물의 특성 한번 묘사하는 거 볼게요. 다른 건 여러분 읽어보면 되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사실 요 부분이야. Der Rock ist zu kurz. Der Rock, 치마였죠? 치마가 남성 명사라는 거 되게 특이했어. 예, 그 치마는 zu kurz, 너무 짧아. 이거 뭐 하고 싶었냐면요. 추가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 좀 보려고 해. 추는요, 영어에 뭐 to 같은 거에 해당하는 거지. 너무란

끝이에요. 제아 쿠어츠나 조 쿠어츠는 정말 짧다, 뭐 매우 짧다, 그냥 짧은 거의 정도를 나타내는 의미 정도만 있는데, 슈 쿠어츠 하면은 어,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느낌, 부정적인 느낌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엄마가 내가 거기서 슈 쿠어츠, 야 치마가 왜 이렇게 짧아? 할 때, 그때의 추예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는 거지. 너무 짧은 거. 그리고 긍정 부정에 응답하는 야나인 오더덕 이걸 보겠습니다. 영어에서는요, yes, no question이라고 해서 의문사가 없을 때 응 또는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는데요. 독일어는 이 도흐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도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Ist das Zimmer groß? 그방 크니? 그방 크니? 긍정으로 물어봤죠? 긍정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중립적인 질문이야. 큰지 작은지 내가 같이 판단하지 않고 내가 어떤 전제가 없어. 그냥 커? 물어본 거야. 그방 커? 큰지 작은지, 큰지 작은지 그냥 물어본 거예요. 이럴 때는요, 그냥 영어의 yes, no처럼 야, 크면 야, 작으면 nein 하시면 돼요. 야, es ist groß, 커. nein, es ist klein. 아니, 작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지. 왜 부정으로 질문하냐는 거야. Ist das Zimmer nicht groß? 그방안 커? 안 커?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전제가 있는 질문이에요. 부정 질문은 어떤 전제가 있는 질문입니다. 중립적이지 않아. 뭐라고 전제를 하냐면, 안, 그 생각보다 안 크네? 안 크지? 그치? 이런 느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안 크면 그냥 나인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독일어에서는 노흐가 있더라. 이거는 반박하는 거야. 뭔가 그 부정에 대한 부정 질문에 대해서 반전을 주는 거지. 안 크긴, es ist groß, 커. 이렇게 반박하고 반전을 주는 도흐예요. 이때 야라고 하시면 안 돼.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 독일에서도. 근데 원칙은 nicht라는 부정어를 사용해서 물어볼 때는 긍정으로 대답하고 싶으면 야라고 하면 안 되고요. 너흐라고 하셔야 합니다. 너흐, es ist groß. 야, 크긴 뭐가 안 크긴 뭐가 안 커, 커. 이런 느낌으로 뭔가 반전을 주는 게 바로 노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도 만약에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봐. 너 다쳤어? 너 아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파? 물어보면 그냥 아픈지 안 아픈지 중립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너안 아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전제가 있냐면, 너 아프다고 들었는데, 너 저번에 넘어졌는데, 너안 아파? 물어보면 아프다는 그 전제가 있는 거지. 그럴 때 독일어에서는 이니시트라는 부정어를 쓰고, 답은 너흐나 나인으로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물을 묘사하는 형용사 뭐 반대 반이요. 요거 외워야겠지? Groß, klein, 크고 작은 거, hell, dunkel. hell은 영어로 치면 지옥이지만 독일어의 형용사는 밝은, 좋은 뜻입니다. 아름다운 뜻. hell, dunkel, 밝고 어두운 거. leicht, schwer, 쉽고 어려운 거. 또는 가볍고 무거운 거. neue Alt, 요게 중요하네. neue Alt는 사물에만 씁니다. 새 거. 그리고 낡은 거. 어떤 사람이 새거 하면 이상하잖아. 사람은 젊은 거, 그리고 알트한 거. 사람은 뭔가 올드한 거, 나이가 든 거.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은 용 같은 거, 이런 형용사를 쓰고요. 사물에만 너희를 씁니다. Rund, eckig 해서 둥근 거, 각진 거. 이렇게 사물을 묘사하는 형용사들을 좀 알아야 묘사를 할수 있겠죠. 자, 넘어가서 우리 본문 2번 볼게요. 다연이라는 애랑 블랑카라는 애가 대화를 하네. 본문이 한번 봅시다. 다연이가 먼저 이렇게 말해. 블랑카, 이거 여자 이름이에요. 블랑카야, wir brauchen deine Hilfe. 우리 네 도움이 필요해. 사격이죠. 뭐뭐가 필요하다. 뭐뭐를 필요로 하다. 그랬더니 블랑카가요, 야, 그래. Was gibt es denn? 무슨 일인데? 이 표현은 우리 거의 수거처럼 외워도 좋겠다. Was gibt es denn? 무슨 일인데? 왜 그러는데? 이런 뜻이에요. Es gibt가 원래 뭐뭐가 있다라는 수거거든. 그래서 Was gibt es denn? 뭔 일인데? 뭔 일이 있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무슨 일이야? Wie heißt das hier auf Deutsch? 이거 auf Deutsch 독일어로 어떻게 불려? 즉 이거 독일어로 뭐라고 해? 얘가 블랑카가 독일어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거 독일어로 뭐라고 불러?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블랑카가요, Das heißt Kugelschreiber. 이거 Kugelschreiber, 볼펜이야. Kugel이 원래 그원 말고 구 있잖아. 구 동그란 거. 그 아이스크림 한그 쿠겔처럼.
그 쿠게는 원래 볼이란 뜻이고요. 슈라이버는 펜이겠죠? 그래서 볼펜이야라고 설명을 합니다. Und was ist das da? Das da. 저기 있는 그건 뭔데? 무언가 가리키겠죠? 저건 뭔데? Was genau meinst du? Was genau? 정확하게 was meinst du? 뭘 의미하니? 너뭘 말하는 건데? 정확히 어떤 거? 대충 이렇게 저건 뭐야? 이러니까 저거 뭐 어떤 거 정확히 뭐 말하는 건데? Eine Frau sitzt darauf. 한 여자가 그 위에 앉아 있고, Und es ist blau. 파란색이야. 저기 뭔가 파란색 위에 여자가 앉아 있는 걸 보고 저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요. das ist ein Fahrrad. 그거 자전거야. Fahrrad. Fahr가 원래 그 달리다라는 동사잖아요. Fahren 동사잖아. 그리고 rat가 바퀴란 뜻이거든. 달리는 바퀴야. 그러니까 그 바퀴가 달려가는 모습이 자전거의 모습이죠. 그래서 야, 그거 자전거야. Meinst du das? 너 그거 말하는 거 맞니? 야, 그래. Und wie schreibt man das?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쓰는데? 그러니까 철자를 물어본 거죠. 자전거 쓸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자전거 철자를 물어보니까 Ich buchstabiere. 내가 buchstabiere 해줄게. Buchstabiere는요, 꼭 알아두세요. 철자를 말하다. 스펠링을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철자를 말해줄게. 이렇게 대문자로 있으면 알파벳을 한자 한자 읽으시면 돼요. F, A, H, E, A, A, D, Fahrrad.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랬더니요. 다현이가 아하, danke sehr. 고마워라고 합니다. 이 Buchstabieren이라는 동사 꼭 아셔야 하는데요. 언제 이렇게 많이 쓰냐면 밑에 Buchstabieren Sie Ihren Namen. 당신의 이름을 철자로 말해주세요라는 표현 요거 많이 씁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그 독일에 가면 여러분 이름이 보통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약 같은 거할때뭐 비행기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예약할 때 철자를 좀 정확히 말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 알파벳을 하나하나 Buchstabieren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 단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독일어 잘하는 블랑카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단어를 배웠는데 우리 한번 표현 연구도 보겠습니다. Was gibt es denn? 요 표현 아까 알아두라고 했죠? 자주 씁니다. 어떤 수거가 여기 숨어 있냐고? Es gibt 사격이 숨어 있습니다.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은요. Es gibt 사격. 요거 꼭 외워야 돼요. Was gibt es denn? 도대체 무슨 일인데? Was ist denn das Problem? 문제가 뭔데? 라고 해서 이게 비슷한 표현이에요. Was gibt es denn? 무슨 일이야? Was ist denn das Problem? Problem이 뭐야? 문제가 뭐야?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Was meinst du? 이 표현도 꼭 알아두세요. Meinen이란 동사 때문인데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 1번, 뭐뭐를 두고 말하다. 이걸 meinen, 이것에 대해 말하는 거야. 뭐뭐를 두고 말하다. 아니면 뭐뭐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두 개인데요. 한번 요거는 문장에서 우리가 느껴야 돼. Meinst du das? 저걸 말하니? 그러니까 뭐뭐를 두고 말하다의 의미겠죠? 두 번째 문장, Was meinst du? 네 생각은 어때? 너는 뭐라고 이제 생각해? 라는 뜻으로 뭐뭐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해서 의미가 좀 달라, 그치? 그래서 meinen에는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더라라고 아시면 돼요. 자, 우리 그러면 또 3번 더 보자. Eine Frau sitzt darauf, darauf.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지친 동사 한번 다시 볼게. 우리 초반에 또 배웠는데요. 지친 동사 2강에서 배웠지. 지체는요, do에서 현재인칭 변화 어미가 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원래 do의 현재인칭 변화는 원래는 st잖아. 근데 지체에서는 s가 어디 날라간대. 왜 s가 날라갈까? 지난번에 했었어요. 어간에 치음이 있기 때문에. 자, 지체이라는 동사 한번 생각해 볼게. 지체이라는 동사의 치음이 어디 있냐면, 지체. 우리 어간이라는 건, 에엔 빼고 이 앞부분이 어간이잖아요. 어간. 뿌리가 되는 부분. 에엔은 꼬리잖아요. 꼬리는 안중에 꼬리는 이렇게 이렇게 계속 변하는 부분이고 의미가 그대로 남는 부분이 요 지치라는 요 부분인데 어간이 뭘로 끝났어? 치음. 태체트로 끝났어. S, S, S, S, 채 얘네들은요. 소리가 스 소리가 나죠. 치치. 얘네들은요. 소리가 치치로 나. 아, 그러면 치음. 어간이 스나 치로 끝날 때, 스나 치, 얘 치지? 치로 끝날 때에는
두 다음에 에스테가 아니라 그냥 테더라.

요거 한번 봐봐. 그냥 태야. 왜 태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짓. 아이고. 짓젠 다시 한번 써볼게. 그래서 누일 때는 봐봐. 짓, 츠. 여기에다가 원래는 지체 스, 아니, 원래는 지치 스트인데 스를 날리고 지치트가 되더라. 왜 그러겠어? 여기도 츠인데 츠스트. 원래 다시 스가 있다고 쳐봐. 츠스트 츠스 츠스. 이게 소리가 겹치잖아요. 그럼 발음하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치음일 때, 요 이빨로 나는 그 소리 치음일 때는 치스 치스 발음이 겹치니까 치스 겹치니까 불편해서 스를 떼고 그냥 트만 쓴다. 그래서 두 지치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뭐랑 똑같아졌어? 이어지치트 이렇게 원래 테만 붙는 이어일 때랑 똑같아졌다는 거. 요게 특징이죠. 그래서 어간이 치음으로 끝날 때 두는 그냥 테만 붙인다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전치사의 목적어가 사물일 때는요, 인칭대명사를 쓰지 않는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조금 고급 문법이에요, 여러분. 요거 아시면 진짜 여러분 독일어 잘하는 겁니다. 자, 전치사의 목적어가 사물일 때, 인칭대명사, 뭐, im, ihr, ihnen, 요런 거안 쓴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인칭대명사를 안 쓰면 뭘 써요? 그걸 가리키고 싶을 때? 그러면은, da에다가 전치사를 쓰면 돼. 그리고 발음상, 이 전치사가 모음으로 시작하면 발음 편하게 er을 넣기도 한단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문장으로 봐야, 예문으로 봐야 좀 이해가 되겠죠? Eine Frau sitzt auf dem Fahrrad라는 표현 한번 볼게. 한 여자가 자전거 위에, 그 자전거 위에 앉아 있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때, dem Fahrrad를 한번 봐봐. Das Fahrrad거든, 자전거는. 중성 명사거든. 그러면은 다스니까 이 dem Fahrrad를 한번 나온 명사라고 치고 인칭대명사로 받고 싶어. 그럼 다스니까 s잖아. s는 삼격에서 뭘로 변해? im으로 변해. 근데 eine Frau sitzt auf im은 틀린 문장이라는 거야. 왜요? s의 삼격이 im인데. 아, Fahrrad가 사물이니까 사물일 때는 인칭대명사 쓰지 않고 뭐라고 해? 다에다가 아우프를 붙이고 아우프가 아라는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에아를 붙여줘. 그래서 다가 아우프가 돼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같은 이야기야. 그러니까 인칭대명사가 사용할 수 있을 인칭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사람일 때다. 근데 das Fahrrad는 사물이니까 인칭대명사 임을 쓸수 없고. 다 라우프라는 식으로 다에다가 이렇게 전치사를 붙여준다. 발음이 편하게 아라는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에아를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또 해볼게. Fährst du mit dem Fahrrad? 너그 자전거 타고 가니? 라는 문장이야. 그러면 나 그거 타고 가 라고 대답을 하고 싶으면 Ja, ich fahre damit. 이렇게 해야 된다고. Dem Fahrrad, 원래는 das Fahrrad죠. 그런데 얘가 다스니까 뭐 S로 받아서 하고 싶지만 사물일 때는 인칭대명사 쓰지 않고 다에다가 mit 이렇게 쓴다고. mit는 모음으로 시작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er을 붙일 필요는 요거 r 있잖아. 영어에 er 요거 붙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난 mit 하면 돼요. 만약에 이거를 S니까 mit 삼격해서 im으로 고치자. 해서 ich fahre mit im 하면은 틀린 문장이에요. 물론 요 자체는 맞는 문장이야. 나는 그와 함께 간다. 그게 사람이라면 그 남자랑 함께 간다. 이러면 맞는 문장인데 여기선 맥락상 그 자전거를 타고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임을 쓰면 안 되고 that mit 이렇게 다라는 말에다가 전치사를 붙여주는 거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죠. 또 요거를 연습을 한번 더 해볼게. 그러면은 아까 전치사의 목적어가 사람일 때만 인칭대명사를 쓴다고 했으니까 요건 책에 없는 문장인데요. 선생님이 만들어봤어. 요거 한번 봐봐. 사람일 때만 인칭대명사를 쓴다. 사람이야. 나는 그와 이야기해. 그와 이야기해 할 때는 밑에다가 삼격을 쓰는데 그니까 에아지. 사람일 때. 에아가 임이 되는 거. 요건 돼요. 하지만 내가 그와 이야기를 할 때, 그는 한번 나왔으니까 나로 바꾸자. 해서 나밑 하면 틀리다는 거지. 이 맥락에서는 사람일 때는. 물론 이 자체는 또 맞는 문장이야. Ich spreche damit. 나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만약에 그게 뭐 마이크라고 쳐. 나는 마이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럴 때는 맞는 문장이지만 내가 그와 이야기를 한다. 사람일 때는
다 mit 하면 안 되고요. mit ihm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가리키는 거. 다시 한번 지칭하는 그 대상이 사물일 때는 다하고 전치사. 사람일 때는 그냥 인칭 대명사를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넘어가서 의문 대명사 볼게요. 의문 대명사. 자, 오늘은 지금 의문 대명사랑 의문 부사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의문사나, 그러니까 의문사를 쓰죠? 의문사에는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가 있는데, 일단 의문 대명사 먼저 봐야겠죠? 여러분, 일단 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독일어의 의문문은, 영어의 의문문을 뭐라고 하지, 영어로? 그치, WH question, 이렇게 하잖아요. 독일어의 의문문은요, Wer Frage라고 합니다. Wer Frage. Frage가 영어의 question이고, 왜가 이제 왜로 시작하는 퀘스천이란 뜻이지. 예를 들면 어디, 뭐, 어떻게, 위, 누가, 왜야. 뭐 있을까? 왜, warum.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독일어의 의문사는 왜로 시작하거든. 그래서 독일어의 의문사는 의문문은 왜 프라게 라고 합니다. 왜 프라게. 이렇게 생긴 왜 프라게를 만들 때 의문 대명사를 쓸 수도 있고 의문 부사를 쓸 수도 있어요. 네, 의문 대명사 먼저 해볼게요. 우리 대명사라는 말은 어디서 들었어? 뭐 인칭 대명사 할때그 대명사죠. 요거는요 중요한 게 wer가 있고 뒤에 가면 was가 있는데요. 일단 wer 먼저 할게요. wer는요 뭐냐면 성의 구별이 없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상관없이 사람을 지칭합니다. 아, 조금 고맙다, 그치? 왜냐하면 또 남성일 때는 대여고 여성일 때 원래 D잖아. 근데 그거 구분 안 하고 정관사랑 비슷하긴 한데 구분 안 하고 남자든 여자든 다 외아로 한대. 좀 고맙죠? 조금 쉽게 얘가 바꿔줬죠? 그래서 사람을 지칭해요. 사람을 지칭하는데 이 외어도 정관사류거든요. 정관사처럼 변해. 사람을 지칭하는데 보통 여러분 영어도 그렇지만 그 독일어도 남자랑 여자랑 해서 대표는 남성이거든. 아니, 남성이거든. 남자랑 여자랑 했을 때 남성이 대표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지칭하는 이 의문 대명사도요. 그 정관사 남자처럼 변해. 정관사 남성 정관사 한번 써볼까? 대야. 일격 대야. 데스. 댐. 댄. 1, 2, 3. 사격이잖아. There, this, them, then처럼 얘도 변하면 딱 좋겠죠? 어떻게? Where, there랑 똑같죠? This, when이 붙긴 했어. When, when. There, this, them, then. 어떻게? 어미가 똑같아. 요 남성 정관사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Where, this, when, then. 이렇게 변합니다. 그럼 여러분 또 질문하겠지. 아니, 이거 격왜 나눠야 돼요? 아니, 계속 말했잖아. 영어랑 달리, 우리나라 말이랑 달리, 전치사를 쓰지도 않고, 격조사를 쓰지도 않아서 격은 항상 필요해. 근데 이거는 영어랑 똑같아. 영어도 이때는 격이 나온다? 영어 어떻게 나오냐면, 영어는 이게 who잖아. 누구의는 뭐지? whose. 누구에게는? to whom. 누구를? whom. 요렇게 쓴단 말이야. 영어의 의문 대명사도. 이때도 영어의 의문 대명사는 격이 있어요. 독일어도 이때 격이 있어요. 똑같아. 이건 영어보다 어렵지 않아요. 영어도 이렇게 하는데 독일어 당연히 하겠죠. 그쵸? 그래서 뭐 영어 시간 아니니까 이거 다시 지우고 영어도 이렇게 변하고 독어도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1격은 누가, 2격은 누구의 소유죠. 3격은 누구에게 간접 목적격이죠. 4격은 누구를 직접 목적격이죠. 이렇게 격을 써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쉽죠? Wer ist das? 이 사람은 누구니? 일격이죠? Das ist meine Mutter. 이 사람은 나의 엄마야. 일격으로 물어보고 일격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Wessen Gitarre ist das? 누구의 기타니? 이거 누구의 기타니? 몇 격이야? 2격. Das ist die Gitarre. 이건 기타야. 누구의 기타? 이때 몇격 써줘야 돼? 소유관사 이격으로 써줘야겠지. 소유를 나타내는 거는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데 이격으로 꾸며줘야 돼. 이격으로 묻고 이격으로 대답해야 돼요. 내 여동생의 기타야. 영어의 of라는 전치사 안 쓰는 대신에 독일어는 die, der, der, die 요 이격에 er을 써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 Wessen Gitarre 이거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 좀 헷갈려 하는데요. 그냥 누구의 기타니 할때이 뒤에 있는 명사의 성에 상관없이 그냥 Wessen 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 기타가는 D잖아. 여성 명사잖아. D는 사라집니다. 관사는 사라지고
베센 기타를 하시면 돼요. D는 날라가, 정관사는

사라져요. 3번 Wem gehört das Buch hier? 여기 있는 이책 누구에게 속했니? 삼격입니다. 삼격 인칭 대명사, 삼격 의문 대명사. 계획한 동사의 특징이죠. 계획하는요, 누구누구에게 속하다야. 속하다라고 번역하니까 좀 이상하지? 누구 거다, 누구의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이 책이 속했니? 즉, 이거 누구 거야? 라고 소유를 묻는 거죠. 누구 거야? 하니까 Es gehört? 그 책은 누구한테 속했냐 하면 My name Freund, 내 친구, 내 남친한테 속했어. 역시나 삼격으로 대답해야 돼요. 자, 봐봐.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지? 일격으로 물어보면 일격으로 대답하고, 이격으로 물으면 이격을 사용해서 대답하고, 삼격으로 물어보면 삼격으로 대답하고, 요거는 사격으로 물어보고 사격으로 대답해야겠죠? When triffst du am Wochenende? 넌 주말에 누구를 만나니? treffen이라는 동사 원래 이렇게 생겼거든. treffen 누구누구를 만나다예요. 직접 목적어 사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when이 됐고요. 나는 누구를 만나?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내 친구들을 만나? 역시나 사격 목적을 써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의문 대명사는요, 이렇게 정관사처럼 변하고 사람일 때는 where를 하더라. 성의 구별은 없더라. 남자든 여자든 where를 쓰는데 안타깝게도 격은 있더라. 근데 뭐처럼 변해? 정관사처럼 변해서 다 외웠어. 그치? 그래서 아까 그 정관사표 16개 그거 꼭 외우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이 정관사를 가지고 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문법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요런 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금 사람을 지칭할 때는 영어의 who에 해당하는 독일어의 where였고요. 사물을 지칭할 때는 영어의 what에 해당하는 독일어의 was를 쓰면 되겠죠. 이 was는요, 방금 했듯이 사물을 지칭합니다. 사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직업이나 가격을 묻는데, 왜 하필 직업이나 가격이냐면, 직업은 내가 무슨 무슨 일을 한다는 어떤 정보죠. 가격은 이게 얼마라는 정보지. 그래서 정보를 물을 때 was를 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물이나 정보를 물을 때 was를 쓰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where라는 의문 대명사가 사람이니까 there처럼 변했다면, 이 was라는 의문 대명사는 사물이니까 뭐처럼 변하겠어? 그치. 중성 정관사. 뭐예요? das처럼 변해요. 그러면은 das가 1, 2, 3 사격일 때 어떻게 변하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자. das, 일격, des, 일격, dem, 삼격, das, des, dem, das. 이렇게 1, 2, 3 사격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야. 이럴 때, 이걸 가지고 의문 대명사를 또 이렇게 조금 바꿔줄게요. 정관사를 정말 잘 활용해. 이걸 계속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무엇이가 할 때, 무엇이가는 좀 이상하다. 무엇이 할 때, was, 일격이고요. 무엇의 할 때, wessen. das, des에 여기 온 거지. wessen만 붙었어. 삼격, 무엇에게. 사물은 수혜자가 될수 없잖아. 누구에게, 사람에게나 되지. 사물에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없어. 그래서 얘는 날라가고 여기 다스 남아서 다시 마스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격이 있어요. 아까 영어도 의문 대명사는 격이 있다고 했거든. 이거 영어로 한번 바꿔볼래? What? 영어도 사물일 때는 이격은 whose였어. 기억나요? 그쵸? 그리고 영어도 삼격은 to what 같은 거 있잖아. 쓰자면 있지만 영어도 사물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영어도 삼격은 없고 사격은 다시 what이 되거든. 독일어 되게 비슷하다, 그치? 영어랑 되게 비슷하게 의문 대명사 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단 지우고요.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 아시면 돼요. 자, Was sind Sie von Beruf? 당신은 뭡니까? 직업이라는 정보지, 정보일 때는 was를 쓴다 그랬어. 당신은 직업상 무엇입니까? 일격으로 물어보니까요. Ich bin Beamter. 저는 공무원입니다. 일격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갔죠? 그럼 또 해보자. Was kostet das Kleid? 이 클라이트 얼마입니까? 이 원피스 얼마입니까?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코스텐 동사는요, 가격이 얼마를 하다예요. 즉, 목적어가 온다는 거지. 사격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das 클라이트가 일격이고요. 이 바스는 사격의 바스야. 요 바스 아니고 여기 있는 요 바스예요. 원피스가 얼마를 합니까? 번역 조금 이상하지만 이렇게 해야 돼. 원피스가 얼마를 합니까? 그 원피스는요, 이거 얼마를 합니다라고
요게 사격이라는 거는 티가 안 나. 근데 언제 티 나냐면요. 선생님 시험에 이거 되게 많이 내는데, 1유로일 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여기가 사격 명사니까, 아인 오유어가 아니라, 아이넨 오유어로 읽어야 되거든. 오유어가 돼야 오유어여서. 그래서, 1유로일 때는, 여기 독일 숫자 1 이렇게 쓰잖아. 1유로일 때는 아이넨 해야 된다고. 그래서 코스텐이란 동사가 사격이랑 쓰인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얼마인지 물어볼 때 우리 독일 가면 좀 DM 같은 데서 뭐 쇼핑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wie viel kostet das 해도 되고요. 가격이라는 정보이므로 was 써도 된다고 했어. 그거 얼마입니까? 아니면 그게 얼마나 비쌉니까? 라고 해서 의문사 써가지고요. wie teuer ist das 해도 되고요. 아니면 가격이 얼마나 높나요?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wie hoch ist der Preis? 이때는 가격이란 명사를 써줘야 돼요. 그 가격이 얼마나 높나요? 라고 물어봐도 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가격을 물을 수 있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 의문 부사를 볼게요. 의문 부사는 더 되게 착한 애들이야. 방금 의문 대명사는 막 격이 있어가지고 그 문장에서 쓰임에 따라 일격, 이격, 삼격, 사격, 뭐 사물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졌지만 의문 부사는 그냥 착한 애들 하나도 안 변해요. 의미만 알면 쓸수 있습니다. 자, 시간을 묻는 의문부사는요, 일단 많이 있죠. 그리고 wie viel Uhr가 있습니다. 많은 당연히 그냥 포괄적으로 언제인지를 묻는 거고요. wie viel Uhr는요, 정확히 몇 시에라고 시각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wann gehst du zur Bibliothek? 너 도서관 언제 가니? 라고 할 때는 언제에 대한 정보만 담으면 돼. 예를 들면, meistens am Wochenende. 대부분 주말에 가. 해도 되고요. am Montag. 월요일에 가. In zwei Stunden, 2시간 있다가 가. Nach der Schule, 방과 후에 가. 아니면 시각으로 말해도 되지. 3 Uhr, 3시에 가. 아니면 bald, 곧 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시간이란 정보만 담으면 돼요. 하지만 이라는 전치사 써서 wie viel Uhr, 몇 시에 간이라고 정확한 시간을 물을 때는요. 3 Uhr, 이렇게 대답해야 정석이에요. 시각을 말해야 합니다. 자, 시간을 이렇게 많이나 비필 우어가 있었고요. 이번엔 빌랑에를 볼게. 빌랑에는요, 당연히 영어에 뭐겠어? How long이겠죠? 얼마나 오래, 얼마 동안이란 뜻이에요. 빌랑에 dauert die Pause beim Fußball. 축구에서 쉬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니? 얼마 동안이니? 즉, 뭐몇 분이니?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die dauert 15 Minuten. 15분이야. 이렇게 전반 끝나고 15분 쉬고 후반 하잖아요. 그 15분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죠. 자, wie oft는요, 영어로 치면 how often이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빈번하게. 그러니까 빈도를 묻는 거야. 빈도를 물을 때는요, 뭐, 이것도 이렇게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요, fast jeden Tag, 거의 매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그 명사를 가지고 부사를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항상 사격으로 써야 합니다. 거의 매일이라고 할때 사격으로 대답해야 돼요. 거의 매일 해. 거의 매일. 슈파치약은 해. Wie oft gehst du 슈파치약은? 슈파치약은 gehen이라는 어떤 복합 동사죠. 그 뭐지? 산책을 가다. 얼마나 자주 산책을 가? Fast jeden Tag. 거의 매일 가. 이렇게 대답해도 좋고요. 아니면 빈도를 묻는 거니까 몇 번. 이렇게 대답해도 좋겠지. 몇 번? Dreimal. Mal이라는 말이 원래 횟수거든. Dreimal, zweimal 하면은 세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몇 번인지 말을 해요. 근데 그몇 번의 주기를 또 말해줘야겠죠? Pro Woche, 일주일 당 해도 되고요. Die Woche 해도 괜찮고요. In der Woche, 한 주에 이런 표현 써도 괜찮습니다. 영어의 per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Per week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빈도니까 당연히 빈도 부사 쓰면 좋겠다. 자주 가면 oft 쓰시면 되고, 잘안 가면 뭐 selten 이런 부사 쓰시면 되겠죠? 그 요게 시험에 많이 나와, 4번. 요거는 좀 알아두고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이런 게 있더라라고 보면 돼. 한번 보자. 자, 마다. 마다를 할 거야, 마다. 마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기복. 알기복. Alle zwei Tage라고 해서 알이라는 말 쓰고 기수를 쓰고 복수명사를 써서 Alle zwei Tage. 모든 이틀마다. 모든 2일마다니까, 그러니까 이틀마다란 뜻이에요. 격일로 간다란 뜻이죠.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예서단입니다. jeden zweiten Tag 해서 여기
얘들아는 말 쓰고 서서

수를 쓰고 단수명사를 쓰는 방법이 있어. 이때도 당연히 사격으로 써야 하죠. 그래서 jeden zweiten Tag이라고 해서 이것도 매두 번째 날마다, 즉 이틀마다예요. 얘도 이틀마다고 얘도 이틀마다야. 알기복, 예서단 둘다 이틀마다예요. 이 표현은 우리 나중에 문법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시간은 그렇고요. 장소를 물을 때는 당연히 wo라는 부사를 가지고 조금 바꿔진 것들을 씁니다. wo 어디에고요. wo에다가 해야가 오면 해안을 이쪽으로 오는 거거든. wo 해안은 어디로부터. 흰도 봐봐. 흰은 저기로 가는 거거든. wo 흰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요. wo 해야부터 보시면 wo 해야 comes to 너 어디 출신이야? Ich komme aus Korea. aus라는 전치사 성격 이렇게 해서 같이 많이 쓰고요. 아니면 wo arbeiten Sie? 당신은 어디서 일하십니까? Ich arbeite bei der Post. bei라고 쓰고 그 일하는 거, 그곳을 쓰면 돼. 만약에 삼성에서 일하면 Ich arbeite bei 삼성. Siemens면 bei Siemens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wohin은 아까 방향이 있다 그랬어. 어디로 이동을 한다 그랬죠? Wohin fahren Sie in den Ferien? 휴가 때 어디로 가세요? Ich fahre an die Nordsee. 저는 북해로 갑니다. 아니라는 전치사 다음에 어디로 이동할 때는 삼사격 다둘다쓸수 있지만 어디로 이동할 때는 사격을 써야 한다. 그래서 바다는 디제이이기 때문에 안 디제 사격으로 쓰셔야 하는 거죠. 자, 이제 방법도 볼게. 방법은요, 영어의 how에 해당하는 v인데요. v도 또 이런 저런 조합으로 다양한 의미를 만들죠. v comes to your school. 학교에 어떻게 와? 시네멘마디 우반. 나는 우반 타, 지하철 타, 믿든 버스 타, 주 포스 걸어와 라고 대답할 수 있고요. 위에다가 fee를 붙이면요, 얼마나 많이에요. We feel cost as far at 그 자전거 얼마나 많이 가격이 나가나요? It's cost 300 euro, 300유로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고요. We feel what is it yet? 지금 몇 시인가요? 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이라고 쓰고, 몇 시, 시간은 셀수 없으니까 단수로 씁니다. We feel what is it yet? 지금 몇 시예요? It's 30 by, 1시 반입니다.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we feel입니다. 이거 두개 구분해야 돼. 이것도 시험에, 문법 시험에 많이 나와요. We feel the Stunden Unterricht hast du morgen. 내일 얼마나 많은 교시가 있니? 수업 교시가 있니? 라는 질문이에요. 자, Unterricht. 수업은 셀수 없어. 그냥 수업은 독일어 수업, 영어 수업, 물리 수업, 그냥 수업인데, 수업을 내가 세고 싶으면 한 개, 두 개, 세 개. 한 교시, 두 교시, 세 교시. 이렇게 교시라는 단어를 쓰거든. Stunden은요, 교시라는 뜻이야.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시들이 있니? 얼마나 많은 수업의 교시들이 있니? 라고 해서 셀수 있는 복수 명사는요, 여기 에를 붙여줍니다. Wie viele Stunden Unterricht hast du morgen? 내일 얼마나 많은 수업들이 있니? 수업 교시들이 있니? 라고 물어서요. Stunden은 단수니까 4개는 우리 n 붙여서 복수로 만들어줘야겠죠? Vier Stunden Unterricht.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죠? 자, 방법은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이유입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왜? 영어의 why에 해당하는 독일어의 warum. warum. 이거 진짜 엄청 어려운 질문이죠. 선생님 아기도 되게 어린데 맨날 왜 그래? 왜? 맨날 물어보거든. 독일어도 warum. 이렇게 이유를 물어볼 때 쓰는 부사인데요. warum bist du heute so müde? 너왜 그렇게 오늘 피곤해? 라고 하니까 자기가 피곤한 이유를 대답해야겠죠? Ich habe Fieber und Kopfschmerzen. 나 열도 있고 두통도 있어. 이렇게 이유를 대답합니다. 지금 여기는 접속사는 없지만 여러분 왜 이유를 나타내는 왜냐 하면이라는 접속사 아니면 while이라는 접속사 가지고 이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의문 부사까지 마치면서요. 의문문 만드는 법에 대해서, 왜 프라하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문제풀이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스!

안녕하세요. EBS 수능 완성 베트남어 1강입니다. 오늘은 15강이에요. 우리 교재의 8회차 모의고사 첫 번째 시간이죠. 1번부터 9번까지 그리고 26번부터

야, 그래서 for 뭐 아니면 for ga라고 그랬단 말이야. ga, 자, ga, 그치? 이거를 이제 한자어에서 온 거라고 여기고, 우리 닭개 자잖아. 삼계탕, 그렇지? 삼계탕. 그러니까 개니까 기억으로, 이 ga로 기억하면 어떨까? 우리 고양이는 뭐였어요? 고양이 meow, 그렇지? 고양이 묘.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 고양이 울음소리. 매우. 그렇지? 호랑이는 호. 그렇지? 이거 뭐 간단해. 호. 다 이걸 비워준단 말이야. 철자에서는 선생님들이 마치 이거 알고 풀어라 이렇게 하는 식으로 다 여기를 비워준단 말이야. 이렇게. 응?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그러니까 정답은 가다. 가. 발음을 실제로 해볼 필요는 없어. 우리는 글 눈으로 이해하고 글로 이게 구분해주면 되니까. 자. 정안 되면 이제 하나씩 넣어보라고 그랬지? 비, 이 비를 넣으면 바. 그리고 자. 라. 가. 그리고 하. 그래서 그 중에서 느낌이 팍 오는 걸로 하면 돼. 보통 우리 동물들은 다그 특성이 있다고 그래서 한자에서 온 것들이니까. 자, 이 정도 하고.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거. 자, 2번 발음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NG네? NG는 뭐라고? NGH. 그렇지? NG에 밑줄 있으면 NGH 찾으라고. 자, NGH가 여기 있네요. 그렇지? 4번. 이제 이 기출 문항을 이제 베트남어를 모르는 어떤 분이 이 2번을 보더니 이거 내가 알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NG인데 NG가 있는 건 이거 아니냐. 그래서 맞다고 그랬어. 맞다고 그랬어요. 자, NG, NGH 서로 발음이 같아. 또 만약에 G에 밑줄 쳐져 있으면 GH. 그렇지? 이두 개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 또 하나 C는 K. 요세 개에서만 나온다고 그랬어. 요세 개에서만. 그러니까 예, 이거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2번은 발음 딱 밑줄 쳐져 있는 거 보고 바로 고르면 돼요. 저, 이거는 뭐 우리가 1시, 2시 할때그 저지? 그게 의자, 명사. No, 요리하다라고 하는 동사지. 니, 생각하다. 자, 물결 표시 생각하다야. 만약에 물음 표시 있는 니는 그거는 쉬다, 휴식하다라는 뜻이었어. 자, 정문. 뭐를 돌보다. 여기 이제 목적어가 나와. 아기, 조카를 돌본다. 뭐 이런 얘기. 또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뜻도 있었어. 자, 그 정도.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볼게. 중따, 1인칭 복수지. 우리는 꿍리, 꿍은 동사와 함께 쓰여서 함께 동사한다. 함께 보러 간다. 뭐 하러? 남 하러. 남은 보다란 뜻이야. 근데 보다 중에서 무슨 보다? 감상해서 본다. 그러니까 응암의 목적으로는 미술 작품이라든지 이렇게 풍경이 나온다. 풍경이었지 한자어로 풍경, 펌가잉을 응암 감상하러 보러 함께 간다라는 얘기야. 예, 응, 그러자. 주어가 1인칭 복수지. 그래서 이게 청유형이 된 거야. 자연스럽게. 야, 우리 풍경 보러 가자. 경치 감상해서 보러 가자. 그런 얘기지. 자, 이 응암도 보다고 점도 보다야. 우리말로는 다 보다야. 그런데 내용은 다르다고 그랬어. 이건 감상하면서 보다. 이거는 뭘 돌보다라고 할때 한다. 그리고 3번. 역시 우리가 아는 대로 사파가 나왔어요. 이 베트남에 여행 간 사람들이 다 이거 하나씩 사오지. 논이라고 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자 이렇게 있고 여기 창이 이렇게 있고 그렇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우라고 했어. 무우? 일반적인 모자. 그런데 이렇게 베트남의 전통적인 모자, 이 모자를 우리가 논이라고 해. 논. 근데 이 란은 왜 붙었냐? 이 란은 나뭇잎이라고 하는 뜻이야. 나뭇잎. 그래서 나뭇잎으로 만들거든 이것을. 나뭇잎 가볍죠? 넓어. 그래서 이걸 써도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아. 가벼우니까. 그렇지? 또 넓지. 그러니까 그만큼 베트남이 또
더운 나라잖아. 해도 쨍쨍,

비도 많이 와요. 그러니까 해도 가려지고 비도 가려져. 두 손이 자유로워. 우산, 양산을 안 쓰니까. 그래서 농사일 하는 거야. 일하는 거야. 이거 쓰고 열심히.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용도가 있어. 또 크고 가벼우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부채로 붙이기도 해. 더울 때는. 자, 그래서 non 이렇게 non la, non이라고도 하고 non la 같이 써주기도 하고. 자, 그러면 네모에 들어갈 글자와 성조 표기가 같은 거. 성조가 위로 올라가는 성조지? 자, 그래서 쩌가 있다 이거야. 이걸 고를 수 있냐 이거야. 자, 이 쩌는 개란 뜻이지? 동물 중에 개. 자, 소, 호, 호랑이, 스, 우유. 그리고 똠은 새우죠, 새우. 마트에 가면 새우, 대부분 베트남산이야. 요새 보면. 그게 똠이야, 똠, 똠. 자, 이제 1, 2, 3번 풀었어.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이 나왔어. 사파를 그려주고, 철자, 그리고 발음은 세개 중에서, G, GH, NG, NGH, CK. 그리고 역시 사파 그려주고. 이제 4번, 5번.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야. 그치? 하나는 사파를 그려주고 해석을 해서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는데 그게 뭘까? 또 하나는 빈칸 두개 있고 서로 의미가 다른데 한 단어가 만족시켜. 다어요. 정해져 있어. 자, 4번 먼저 풀어볼게요. 나는 니엔트와이. 전화라고 했지, 한자어로. 전화를 뭐 해? 아마 타동사가 들어갈 거야. 주어, 목적어, 타동사. 어순이 맞지? 자, 퀸은 뭐할 때야? 마이떡. 숙제라고 그랬지? 숙제를 할 때. 숙제를 할때 전화를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 숙제할 때 전화 어떻게 해? 공부할 때 전화 어떻게 해요? 그 동사가 하나 들어가 있어. 자, 또 하나는 TPHCM은 라 뭐예요? 드 글자야. 근데 위엣은 쓰다 그런 뜻이거든. 이게 어디서 나왔나? 사실 필기하다 그런 말 있지? 우리 필기구, 필기하다 쓴다는 거지. 자, 한자어 중에 끝이 T로 끝났어. 그러면 리을 받침이라고 그랬지? 예외 없어. 필자에서 나왔어요. 이게 위엣이. 자, 쓴 글자야. 뭐를? Time for Ho Chi Minh. Ho Chi Minh 시, 응? 예? 뭐한쓴 글자야. 자, 그러고 보니까 TPHCM이 뭐예요? TPHCM이네? 첫 글자만 해서. 그래서, 이거를 간략하게 줄여서 쓴 글자? 그런 걸까? 그렇지? 거기에 뭐 그런 말이 쓴 건데 어떻게 간략하게 줄여서 쓴 글자? 이런 말이 아닐까? 그러면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여기에 전화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한 단어를 찾아봐라 이거야. 뭐. 우리 뭐는 우리가 지금까지 뭐. 그래서 은행에서 좀 나왔어요. 그 표현이 뭐 계좌. 계좌를 열다. 뭐 문. 그럼 문을 열다. 뭐 책. 그럼 책을 열다. 책을 펼친다. 그런 뜻이야. 이 뭐가. 그래서 이 뭐가 또 어떤 뜻도 있냐? 뭐 기계.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컴퓨터를 켜다라는 뜻도 있어. 자, 그러면 만약에 그걸 아는 친구면 여기다가 뭐 디엔토아이. 전화기를 켜네. 응? 공부할 때 사용하려고 켜는 건가?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응? 누가 물어보면은 이거 핸드폰 보면서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그거일 수도 있겠어, 보니까. 그런데 여기다 넣으니까, 이건 연결이 안 돼요. 뭐, 생략하다, 간략하게 줄이다, 이런 말이 없어. 그런 표현이 없어, 뭐는. 자, 바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테이블, 탁자. 또, 동사로. 그래서, 토론하다, 논의하다. 그런 뜻이 있었는데, 만족하지 않아. 르어는 뭔가를 가지고 가다, 가지고 오다. 가져다 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르어라고 하는 게. 자, 따시 나왔는데 이 따스는 뭘 끄다 그런 뜻이었어. 우리 전등을 끄다 할 때. 그러니까 따 전화하면 전화를 끄다라는 뜻이야. 그럴듯하지 지금? 그럴듯해. 전화를 끄다. 또 자, 여기 호찌민, 타임포 호찌민을 줄여서

그래서 간략하게 쓴 거다라고 할 때, 따시, 그런 뜻이 있어요. 위에 따 하면 줄여서 간략하게 쓰다. 자, 그러면 이런 단어를 우리 친구들이 아나? 너희 말하다란 뜻이야. 너희 따? 그러면 간략하게 말하다란 뜻이야. 자, 그러면 타임 포 호치민을 줄여서 쓴 글자야. TPHCME. 맞아 떨어지죠? 맞아 떨어져. 유력해. 유력해. 줌은요? 줌은 사용하다. 그런 뜻이지? 그리고 우리 먹다, 마시다의 높임말, 드시다. 이런 말이 있었어. 역시 여기에 만족하진 않지. 자, 둘다 만족하는 건 그래서 4번이야. 4번. 선생님들이 보통 1번에다가 이렇게 매력적인 오답을 하나 넣어놓는 거야. 여기나 여기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근데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딱 고르면 안 돼. 일단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다른 것들을 천천히 잘 봐야 돼. 다른 것들을. 자, 여기 4번 정답이고. 자, 5번. 사파를 줬어요. 자, 한번 사파와 이 대화를 보고 여기 어떤 의미가 들어가겠는가? 어떤 의미의 단어가? 그걸 한번 보자고. 그 친구의 대화야. 친구 사이. 야, 너 미가 들어갔네. 미 람싸옹. 우리 많이 들었지? 진료할 때. 어떻게 된 거야? 어디가 불편해? 이런 거. 대는 소우의 뜻이야. 그렇게 강조해 주는 거야. 너왜 그래? 왜 그렇게 됐어? 상태를 보고, 그치? 상태가 보통 상태가 아니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 어제 내가 친구 사이 마저 미 역시 안 좋아. 뭘 당했어? 자, 그런데 여기 뭐가 나왔나? 셋업이 나왔네. 셋업은 뭐예요? 발로 밟는 차. 자전거라고 그랬지? 자전거를 타다가 지금 상태를 보니까 여기가 뭐가 깁스를 한거 보니까 부러진 것 같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거나. 그렇지? 뭐 자전거에 치여? 하다못해 뭔가 그런 자전거와 관련된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했어. 자, 이 정도 이제 하면 아, 여기에 뭔가 넘어지다라든지 뭐 자전거에 치이다라든지 뭔가 어떤 그런 관련된 것이 있구나. 상태가 이러니까. 자, 봐봐. 1번. 남은 쥐다 그런 뜻이야. 손으로 뭘 이렇게 쥐는 거야. 나? 자, 우리 친구들 나는 우리가 길묻기 할때 나왔어요. 사거리 할 때. 그렇지? 나가 그 사거리, 삼거리 할때 그런 거야. 그래서 나뜨 하면은 사거리였지? 이게 1, 2, 3, 4할때 4자야. 우리가 하나, 둘, 셋, 넷할때 몬이 있지만 이 본과 함께 뜨도 자주 나왔어. 그렇지? 다른 숫자와 다르게 이사할 때는 이 뜨도 가끔씩 나왔어. 역시 여기 사거리 할때 나 본을 쓰지 않고 나 뜨를 쓰더라는 거야. 사거리. 그때의 이 나가 나왔어. 자, 또 하나의 뜻이 있어. 나에. 원래 이 나는 사전을 찾아보면 1번 단어, 1번 의미가 뭐냐? 넘어지다란 뜻이야. 넘어지다. 자, 그러니까 미, 나, 넘어졌어. 자전거를 타다가를 이렇게 표현해. 만약에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졌다. 우리 베트남에서 대표적인 교통수단이 오토바이니까, 누군가가. 그러면 세마이가 와. 그치? 세마이, 오토바이야. 오토바이 타다 넘어졌다. 미, 나, 세마이. 이렇게 해놔. 유력해. 무언은 뭔가를 빌리다란 뜻이야. 아, 아니지. 니는 뭔가를 쳐다본다. 바라본다. 자, 응은 멈추다란 뜻이야. 서다, 뭘 하다가, 가다가, 달리다가 멈춰 서는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야. 해석을 잘 해도 사파까지 줬으니까 아, 어떤 의미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제 이 단어를 알아야 해. 그렇지? 자. 이제 6, 7, 8, 9 문법 남았어요. 자, 지금 답지를 보니까 뭐예요? 분류사가 나왔지? 딱 정해져 있어. 분류사. 상관없고, 어순, 복합문법. 그렇지? 이제 딱 아는 거야. 그러면 푸는 시간이 훨씬 줄어든다고 그랬어. 우리가 이 형태를 알면.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사파만 보고 이거 뭔가 답을 고른 친구가 아마 있을 거야. 신발이잖아. 한짝한 짝이 한 쌍을 이루는 거, 한 켤레 이루는 거. 그거에 해당하는 분류사가 뭐예요? 로이야, 로이. 그렇지?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어. 우리 태어나다고 할 때, 생, 이게 날 생자야. 그래서 생일 할 때, 생엿이라는 표현, 우리 자주 나왔지? 생일, 역시 T로 끝났어. 리을 받침, 일.
생일, 이 생일 태어날 생자야. 자, 그래서 쌍둥이를 어떻게 했다고? 싱로이라고 그랬다고. 싱로이. 쌍으로 태어나는 거야. 쌍둥이. 그렇지? 자, 로이는 한 쌍을 이루는 거, 젓가락 같은 거. 한 짝. 한 짝, 한 짝이, 예, 한 벌. 그렇지? 한 쌍을 이루는 거, 젓가락. 신발 같은 경우가 로이다. 자, 떠는요. 종이류에 해당하는 거. 꺼는 동물. 과는 동그란 사물, 공이나 과일류. 구에는 서정류. 그래서 한 권, 두 권. 한 개, 두 개. 또한 마리, 두 마리. 한 장, 두 장. 이렇게 단위명사의 역할도 한다고 그랬지. 자, 해석해 볼게. 손님인 것 같아. 여기 직원이고. 자, 손님은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정중하게. 아, 나는 로이 하고 싶어요. 로이. 교환한다는 게 교환하다는 뜻이야. 이 신발을 교환하고 싶어요. 왜냐? 이유가 나왔지? 약간 쩨해서. 쩨이 좁다, 꽉 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큰 사이즈로 아마 교환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렇게 신발 앞에 붙는 분류사라고 그랬지? 사실 해석할 필요도 없어. 분류사 문제는 지금까지 기출은 다 빈칸 있고 어떤 분류사가 들어가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명사가 나온단 말이야. 그 명사류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 그걸 넣으면 돼. 특히 사파까지 주니까 지금까지 형식이 여기 신발이 나왔으니까. 만약에 오토바이가 나왔다. 기계류야. 그럼 기계류 앞에 쓰이는 분류사는 뭐야? 지 얘기지? 이걸 넣으면 돼. 이걸. 동물이 나왔다. 동물. 건. 과일은 과. 이렇게 우리가 바로 고르면 됐어. 그래서 문법 네 문항 중에서 제일 쉬운 문항이야. 정해져 있으니까 범위가. 자, 그래서 로이 3번 정답. 이제 7번. 역시 상관없고도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지? 기본 오이로 표현할 수 있는 상관없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해볼게. 그래서 어떤 의미의 상관없고를 요구하는 건지. 자, 동생은 헉, 배울 학자야. 베트남어를 배워. 자, 언제 들어서 트머의 몇 번째 날, 일주일 중에서 무슨 요일을 물어볼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자, 두 번째 날은 화요일이라고 그랬어. 월요일이라고 그랬어. 세 번째 날이 들어가면 화요일. 이렇게 정해졌는데 몰라, 지금 요일을. 그래서 뭐일을 쓴 거야. 몇 번째 날. 그래서 무슨 요일에 들어서 베트남어를 배우냐? 아, 저는요, 베트남어를 공부해요. 역시 똑같은 형식이야. 이제 답을 넣어주면 돼, 여기다가. 일곱 번째 날, 토요일이라고 그랬지? 토요일에 들어서 공부해요. 그리고 또, 주은엿에 들어서. 주일이라고 그랬어. 일요일. 토요일과 일요일에 들어서 공부해요. 그러면서, 4시, 6시, 오후. 나왔어.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까? 4시부터 6시. 이겠지? 또 그런 상관학과가 있잖아요? 자, 주 A, 닝 B. 비록 A지만, 그러나 B 하다. 아니지? The A, then B. A부터 B까지. 이렇게. VA, then B. 왜냐하면 A여서 그래서 B 한다. 인과관계를 얘기한다고 그랬지? 주어가 나오고 주어는 찌, 뭐뭐토이. 단지 뭐뭐할 뿐이다. 역시 주어 나오고 주어가 뭐뭐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라는 뜻. 여기서 2번이 되겠죠? A부터 B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공부한다. 이제 8번. 답지를 보니까 어순 문제라는 걸 바로 알수 있어요. 쓰인 단어는 똑같아. 어순만 다르게 배치했어. 자,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뭐뭐가 어때? 라고 물어봤어. A가. 그랬더니 B가 대답을 하는데, 너, 그것은, 3인칭 단수야. 그것은, 부어, A, 부어, B네. A 하면서 동시에 B 한다. 싸. 가격이 싸면서 동시에 짜이. 저또 매우 잘 달려. 우리 보통 오토바이를 이제 이렇게 많이 표현했죠?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달린다 할때이 짜이를 썼단 말이야. 자전거가 달린다, 뭐 마찬가지고. 사람이 달리는 것도 마찬가지야. 짜이야. 자, 그것은 싸면서 잘 달려. 그러니까, 아, 뭔가가 교통수단,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가 값이 싸면서도 잘 달리는구나. 그런 얘기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 자, 2번 보세요. 지액 기계류에 나오는 거지? 셋업. 오, 자전거 나왔네. 그리고 마우싸잉은 푸른 색깔이야. 푸르른 색깔. 뒤에서 수식한다고 그랬지? 또 지시사. 이, 저, 그 하는 거맨 뒤에서 수식해. 맨 뒤에서 수식해.
이 푸른색 자전거, 그리고 기계류에 해당하는 분류 다가 찌개란 말이야. 이 어순이라고 그랬어. 아주 베트남어의 전형적인 어순. 그렇기 때문에 어순 문제로 1번으로 나와. 이게 1순위야. 베트남어의 전형적인 그 어순, 베트남어의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분류사, 명사, 수식어, 그리고 지시사. 만약에 여기에 수사도 들어간다. 그러면 한 대. 그렇지? 이 푸른색 자전거 한 대. 이렇게 된다는 거지. 두 대.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겠지? 수사는 맨 앞에 놓고 담임명사 역할을 하게. 자, 2번 정답. 나머지는 어순이 틀려서. 자, 그러면 이제 9번 남았어요. 제일 어려운 문항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제 다른 회차에 비해서 조금 문장이 짧아서 그렇게 요 회차에선 어렵진 않은데, 이제 문장들이 길단 말이야. 가득 채워. 자, 보세요. 히에는 사람 이름이야. 능. 자, 이게 작정하다 할때 정자야. 뭐뭐 하려고 한다는 거야. 의도한다는 거야. 서술어. 자, 가려고 한다는 거야. 자, 냐이라고 하는 것은 춤추다란 뜻이 있어. 원래 냐이는 훌쩍 뛰는 거야. 그래서 춤추다란 뜻이 나왔어. 근데, 춤추러 가려고 해. 그 다음에 쪼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용법이 있지. 그거면 부사화 시키는데, 원래 베트남어의 특징은 형용사 자체가 부사 역할을 해. 그런데 이렇게 쪼를 써주면 특히 목적, 뭐뭐 하도록, 뭐뭐 하게끔, 뭐뭐 한다라고 하는 그 부사, 목적의 의미를 강화시켜요. 자, 그러니까 부의가 뭔데? 즐겁다 그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즐겁도록, 응? 즐겁도록 춤추러 가려고 한다 이런 거야. 자, 이거는 맞는 표현이야 문법적으로. 선, 역시 베트남 사람 이름이지. 선은 보통 우리 독서로 기억하라고 그랬어. 읽는다. 마오 신문 보자지 무슨 무슨 일보 할 때. 그러니까 신문을 읽어 보통. 점 공간상으로 뭐뭐 안에. 시간적으로 뭐뭐 하는 동안. 자, 무어 안 먹다란 동사고 이 무어는 식사, 끼니라고 하는 명사야. 그러니까 무어 안 식사라는 명사야. 식사 중에 식사하는 동안 식사 중에 신문을 읽어. 이것도 역시 맞아요. 문법적으로. 자, 그러면 C하고 D가 틀릴 것 같은데 자, 뚜어는 사람 이름 컴라 뭐가 아니다. 중국? 중국이지? 중국 사람이다인데 이걸 부정할 때 라가 있는 이 라를 부정할 때는 컴만 와요? 아니죠? 컴파이. 그래서 중국 사람인 것이 맞지 않다로 부정한다고 그랬어. 이 파일을 부정한다고 그랬어. 바로 이 라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라가 라의 부정이야. 뭐뭐인 것이 아니다. 뭐뭐가 맞지 않다. 이렇게. 자, 홈과 어제 그 형은, 그 오빠는 3인칭이지? 깡쌋, 한 단어야. 경찰. T로 끝났지? 리을 받침. 경찰이 맛은 붙잡다라는 거야. 체포한다는 거야. 자, 경찰이 붙잡았어. 누구를? 앵어이를. 원래 이런 문장이야. 주어, 타동사, 목적어야. 근데 목적어가 지금 주어 자리로 갔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수동태가 된 거야. 경찰이 붙잡는 걸 당한 거야. 경찰에 의해서 체포된 거야. 그렇지? 그런 뜻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냐? 이 덕이라고 하는 건 원래 얻다, 뭘 봤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일 때, 수동태일 때 봤다. 그걸 누가 뭐 하는 걸 이게 봤다. 원래 목적어 있던 것이 봤다. 그런데 이건 지금 부정적인 의미란 말이야. 당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덕을 쓰지 않고 우리 당하다 안 좋은 거 비를 쓰는 거야. 비. 경찰이 체포하는 것을 당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자, 그러니까 문장 표현이 옳은 거 그것이 AB가 되겠죠. AB. 자, 지금 선생님이 문법 사항들을 설명했어. 문장이 짧기 때문에 문법 요소가 하나, 두 개밖에 없어. 그런데 문장이 길면 세 개, 네 개도 있어. 우리 기출이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9번은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고 풀어봐야 돼요. 여유를 가지고 아니면 제일 나중에, 다른 거 먼저 빨리 풀고 제일 나중에 한다든지 그렇게 좀 우리가 해야 돼. 자, 그래서 9번, 1번 정답이고, 이제 문화 문항이죠? 26번부터.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밑줄 친 말과 가장 가까운 우리말 속담은? 자, 한번 해석을 해볼까? 해석을 한번 해봐. 뚜원하고 수호의 대화야. 자, 친구 사이네. 친구 너, 우어가 지금 서술 앞에 왔지? 그러니까 막 뭐뭐 했다는 거야. 근접 과거. 후꼭, 자, 지명이니까 대문자로 썼어. 고유명사. 후꼭에 여행을 갔어. 막, 그리고 왔어. 자, 어디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거는 니라고 그랬어. 가다. 그리고 볼 일을 다 보고 원래 있는 곳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왜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여행할 목적으로 갔다가 온 거야. 그걸 막 했어. 막 했어. 맞아? 응? 그랬더니, 친구 사이에 예 쓰지? 역시 친구 사이 맞아. 나는 머이베, 막 왔어. 자, 막 뭐뭐 했다. 우어도 되고, 머이도 되지? 막 왔어. 언제? 어제. 어제 막 왔어. 네, 너희 한 단어. 뭐뭐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 그래서 뭐뭐라던데 이런 뜻이라고 그랬지? 훅곡이 랩람 매우 아름답다고 그렇게 들었어. 말하는 걸. 훅곡이 그렇게 아름답다며? 이런 얘기. 너 터이 느꼈어. 폼까잉. 풍경이라고 그랬지? 한자어. 자, 거기에서의 풍경이 대나오. 어떻다고 느껴. 자, 그랬더니 거기에서의 풍경이 넵 아름다워. 자, 그런데 터시 붙었지? 역시 한자어야. 티로 끝났어. 진실할 때 실자라고 그랬어. 실로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진짜 아름다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짬, 네. 자, 네는 듣다. 바로 여기 있지. 네, 듣다. 말하는 걸 듣다 할때 네야. 그런데 자, 짬은요, 숫자 단위 중에 하나인데, 혹시 기억을 하나요? 100이에요, 100. 100. 100. 자, 그러니까 100번 듣는 거야. 짬네. 그런데, 자, 이 방은 뭐뭐만큼이야? 동급. 우리 동급 비교할 때 뭐뭐만큼이다. 근데 컴이 붙었지? 그만큼이 아니다라는 거야. 100번 듣는 게 뭐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것만 하지 못하다는 거야. 자, 여기 못. 우리 못은 알아. 자, 여기 이제 밑에 점이 있는데 이줄 때문에 안 보여. 자, 못, 터이. 우리 터이는 뭐지? 보다란 뜻이거든. 보다. 내 시야에 뭐가 들어와서, 풍경 같은 게 들어와서 보이는 거야. 한번 보는 것만 하지 못하다라는 거야. 그런 의미야. 수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거기 정말 예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자, 내는 뭐예요? A, 낸 B. A여서 그래서 B 한다. 자, 100번 듣는 게한번 보는 것만 못하니까, 너, 친구 너, 역시 뭐 해보라는 거겠어? 아, 직접 가서 봐. 이런 얘기겠지? 자, to라고 하는 건 시도하다. 시험 삼아서 뭐뭐 해보다야. 동사와 함께 쓰여서 가보다. 자, 쌤은 보다란 뜻이잖아. 원래 쌤 TV, 쌤 film. 그렇지? 필름에서 왔다고 해서 영화를 보다, 쌤 TV, 텔레비전을 보다, 그렇지? 이런 거 있는데, 이 to와 쌤이 함께 쓰여서 시도해 보다란 뜻이다. 우리도 먹어봐, 입어봐, 봐지, 봐, 보다. 그것처럼 똑같이 쌤을 쓰더라는 거야. to도 쓰지만 쌤도 쓸수 있다는 거야. 여기선 지금 같이 썼어. 강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해봐. 뭘 해봐? 니 가봐. 후쿠오케 가봐. 이런 얘기야. 너 역시 뭐뭐 해봐. 자, 그러면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가까운 말 뭐냐? 티끌모아 태산. 금강산도 식후경. 백지장도 맛들면 낫다. 하나를 보고 열을 난다. 100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 자, 5번이 되겠죠? 사실 선생님이 지금 다 해석을 했는데 시간이 없다면 이것만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면. 근데 만약에 이거 어렵다, 무슨 의미인지,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것이 뭔지 유추해 봐야지. 이것이 어떤 의미겠구나. 골라보는 거야. 26번이 5번이고, 자, 27번. 지식문항이 27번에 이제 배치가 됐어요. 이전에 이름이 사이공이라는 이름이 있었어. 그런 얘기야. 댄라 사이공. 이름이 사이공이야. 사이공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도시야.

예전에 이름은 사이공이었어. 사이공. 자, 또이 도시는 모점링 뭐뭐들 중에 하나야. 자, 중덤은 중심이라고 했지? 센터야, 센터. 한자어야. 낑떼 뭘까? 경제. 경제 중심들 중에 하나야. 어디에? 베트남의. 자, 일러는 큰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베트남의 큰 경제 그 중심지 둘 중에 하나야. 이 도시가. 자, 있어. 뭐뭐들이 있어. 복수. 너희는 곧 장소지. 줄릭 여행지야. 여행지. 너희 띠행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어. 뭐뭐와 같은. 자, 저는 시장이야. 벤탕 시장. 시장 이름 또 냐터. 이 터가 원래는 사전을 찾아보면 제사 지내다 이런 뜻이야. 제사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베트남에 문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공자를 제사 지내는 곳이야.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야. 문묘가. 그때 쓴게 터야. 터, 공자. 이런 말이 나왔어. 자, 그러면 누구를 제사 지내냐? 늑발을 제사 지내는 집이야. 제사 지내는 집. 자, 이게 뭐였죠? 교회를 이렇게 얘기했다. 교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어떤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누군가에게 제사 지내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야. 예배 드리는 것을. 베트남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지? 그래서 이런 용어를 사용한 거야. 집인데 어떤 집? 제사 지내는 집. 누구를? 공자를. 또 누구를? 뭐 하나님, 예수님, 뭐 이런 거가 되겠지? 자, 여기 보세요. 늑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아는 단어가 하나 있어. 우리 친구들이. 바. 집안에서 뭐예요? 할머니지? 할머니. 자, 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덕목할 때그 덕자야, 한자어로. 그래서 그 위인들, 성인들에게는 이 득을 붙여.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어로. 자, 그러면 과연 누굴까? 이 기독교에서 이 바, 할머니, 성모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 성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해석을 하면, 번역을 하면, 냐터 늑바 이런 이와 같은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글의 내용이 가리킨 도시가 어디게? 해석을 하고 나서 그런데 이 도시가 뭐지 모르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런 지식이 있어야 돼. 자, 뭘까요? 후에 베트남의 중부지. 이 후에의 특징은 베트남 마지막 봉건 왕조 웅웬 왕조의 수도였어. 그래서 거기에 가면 그런 왕릉이라든지 그왕그 성곽 이런 것들 그게 남아있다라는 거야. 하노이,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다낭, 라낭. 우리 여행 많이 갔죠? 다낭. 하이펑, 베트남 북부에 있어. 하이펑. 항구 도시로 유명해. 타임포 호치민, 호치민시. 자, 이 TP가 도시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호치민시. 옛 이름이 사이공이었어. 사이공이었는데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남북 전쟁이 끝나고 통일이 된 후에 호치민 그 정치 지도자 이름을 따서 호치민시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있죠. 자, 5번. 그래서 도시를 만약에 지식 문항으로 낸다 하면은 하노이, 수도 하노이, 그리고 호치민시 이런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우리 본 수능에 나온다면,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봐요. 자, 28번. 문묘 국자감 나왔어요. 완묘, 문묘, 꼭두삼, 국자감, 다 한자어야. 에 관한 글. 자, 문묘 국자감은 역시 뭐뭐들 중에 하나야. 리틱, 유적이야, 유적. 릭스, 역사. 어디에? 베트남의 역사 유적들 중에 하나야. 문묘는 써이즌 건설하는 거야. 근데 건설 되어지는 거죠. 주어로 왔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늑이 온 거야. 건설되어졌어. 자, 어느 해에 들어서? 1070년에 들어서. 뭐 하기 위해서? 자, 터 나왔죠? 우리 여기 터 나왔잖아. 터 하는 집, 교회라고 그랬지? 역시 여기 나왔어. 터, 홍뜨, 공자를 제사 지내기 위해서 1070년에 들어서 건설되어졌어. 그게 문묘야. 자, 그러면 1076년에 이제 6년이 더 있다가에 이르러서 국자감이 역시 건설되어졌어.

아, 이 템은 원래 추가하다라는 동사인데 본동사와 함께 쓰여서 추가로 더 동사하다. 추가로 더 지어진 거야. 그리고 쌤 A 라 B지? A를 B라고 보다인데 역시 목적어였던 A가 지금 주어로 왔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지. 라 이하라고 B라고 보여지는 거야. 뭐라고? 지역 나역. 우리 크게 공부하는 학교라고 그랬지? 대학교. 노디엔 최초에 처음 대학교야. 어디에? 베트남에서. 베트남의 최초의 대학교로 여겨지는 게 그게 국자감이야. 러우는 오랜 오랫동안 그런 뜻인데 드가 함께 붙여서 오래전부터 이런 뜻이야. 오래전부터 이곳이 저 타잉 다음에 명사가 와요. 그럼 명사가 되다란 뜻이야. 되었어. 명사가 되었어. 하나의 니어딤 지점이지. 어떤 한 곳이 장소가 되었어. 유명한 관광 지가 되었어. 수도 하노이의. 그러니까 이거 문묘 국자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노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골라봐요. 알맞은 것을. 국자감은 너희 장소야. 공자를 제사 지내는 장소. 뭐가요? 문묘라고 그랬어. 문묘. 국자감은 최초의 대학교라고 그랬지? 대학교로 여겨진다고 그랬지? 아니고 문묘는 1076년에 들어서 건설되어졌어. 1770년에 문묘가 건설되었고, 76년에 국자감이 건설되었어요. 어이고, 틀렸는데. 자, C번. 문묘 국자감은 하노이에 위치했어. 그렇지? 하노이에 위치했어. 국자감은 뭐라고 여겨져? 베트남의 최초의 대학교라고 여겨져. 그렇지? 최초의 대학교라고 여겨져. 자, 그럼 C하고 D인데? CD,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제 29번. 베트남 스승의 날이 나왔어. 나이 날이죠? 냐자오 베트남. 베트남의 냐자오 날이야. 자, 냐자오가 뭐냐? 이 자오가 가르칠 교자야. 가르칠 교자. 그래서 자오비엔 이런 단어가 있었지? 직업 중에 교원. 교사. 자, 냐는 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예요? 집이지, 집. 근데 베트남에서 직업을 나타낼 때 어떤 전문직에 냐를 사용하기도 해. 냐. 그래서 냐자오 하면은 이 교사를 높인 말이야. 자, 이런 단어가 있어. 우리 마오라고 하는 명사가 있었지. 신문 보자. 무슨 무슨 일보 할 때. 자, 여기다도 냐를 써. 이거 직업이야. 냐바오. 뭘까? 이거 잘못하면 신문집? 신문사 아니야? 근데 신문사 아니야? 직업이야. 뭘까요? 기자를 이렇게 얘기해. 냐바오 하면 기자. 그건 전문성을 강조해서 냐를 붙여. 자, 그래서 베트남 스승의 날을 이렇게 표현하더라. 이거야. 세나하고 타오의 대화야. 타오야, 오늘 학교가 거 있어. 위에 일이지. 지, 무슨. 무슨 일이 있는데. 우리 많은 역접이야. 뭐뭐인데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일이 있는데 깎고 꼬는 여선생님들이지? 그러니까 여선생님이지? 여선생님들이 막 옷을 입은 거지? 아우사이. 베트남의 전통 의상, 긴 의상. 아우사이를 많이, 워이는 쏘의 뜻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야,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입었어? 이런 표현이야. 이게. 네가 지금 외국인이지? 세나 너. 그런 거야. 아, 홈나이 오늘이 랑아이 날이야. 베트남 스승의 날이야. 그땐 세나가 태, 아, 그래. 역시 태하고 보이 같은 뜻이야. 소우의 뜻이야. 그래. 11월 20일이 베트남 스승의 날이야. 자, 그러면 베트남 학생이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학생이라고 했어. 보통 람시 무얼 하냐? 와우 언에 들어서 이 날에 들어서 이날 뭐 해? 학생은 보통 땅 우리 땅이 증정하다 할때 증자야. 자, 무엇을 증정할까? 화 우리 꽃 화자지? 자, H 당연하지 꽃 화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똑같아. 예를 들어 철자 문항을 낸다. 그럼 1번 꽃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 이렇게 네모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갈 게 뭐냐? 호랑이 그려놓고, 여기에 이렇게 네모 그려놓고, 이거랑 똑같아.

그치?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한번 보면 우리는 잊지 않겠지? 왜? 꽃, 화, 자니까.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한자어 개념이. 자, 꽃을 증정해. 또, 과를 증정해. 꽃이나 과가 뭐냐? 과는 선물이야. 선물을 증정해. 그리고, 의. 의는 보내다란 뜻이야. 우리 우체국에서 뭐 했어요? 의. 소포. 소포를 보내는 거였지? 러이. 말을 보내. 자, 어떤 말이냐? 우리 쭉은 기원하는 거였지? 기원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보내. 그럼 말을 한다는 거겠지. 편지를 쓴다거나. 또 어떤 말? 감언. 감사하는 말. 누구에게? 깍터 있고.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선생님들께, 선생님들에게 보내는 거야. 그이, 에이, 넨, 비야. 누구누구에게 보낸다라고 할 때, 넨을 써서 강조해 주는 거야. 자, 축복하는 말과 감사의 말을 선생님들께 보낸다. 자, 또, 그리고 꽃과 선물들을 증정한다. 학생들이. 그런 내용. 자, 11월 20일이다. 내용을 알맞은 거. 아까 있었지? 11월 20일. 맞는데? 정답. 국가 지정 공휴일. 아, 그런 말 없어요. 학생들은 보통 빨간색 옷을 입는다. 아니고,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음식을 요리해 준다. 아니지. 그런 거 아니야. 최근 단축 수업을 한 학교들이 늘고 있다. 그런 얘기 없어요. 자, 알맞은 것은 1번이네. 11월 20일. 자, 이제 30번. 마지막 문항이에요. 문보후에. 자, 우리 문자. 많이 들어봤지? 문자. 베트남 음식.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면인데, 우리 한국 음식의 일반 국수 같은 면이야. 동그랗고 얇은 그런 면이지. 이것도 쌀로 만들어요, 보통. 우리 보통 쌀국수 하면 퍼만 생각하는데, 퍼면도 쌀국수 면이지만, 문도 쌀국수야. 자, 분인데, 뭐예요, 뭐니까? 소고기가 들어간 거야.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유명한 거야? 후에 지역에. 후에 지역에 문보를 얘기하는, 문보 음식. 우리 뭐 전주 비빔밥, 양평 해장국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에 관한 글에 언급된 거예요. 자, 문보 후에는 하나의 음식이야. 낙비엣. 우리 특별이지? 특별. T로 끝났어. 특별. 어디에? 후에의 특별한 음식이야. 하나의 음식. 이 음식은 있어야만 해. 뭐가? 문, 티뽀. 그렇지? 소고기. 그리고 저 해요. 자, 여기 보세요. 돼지 족발이 있어야 해. 그리고 늑, 안, 자, 궁버의 한 단어로 뭐뭐와 함께 먹게 된다는 거야. 자, 뭐뭐들과 깍, 루아이, 자우, 썸 이렇게 돼 있지? 이 자우가 야채, 채소잖아. 이 썸은요, 살다 그런 뜻이야. 야채가 살아? 싱싱한 그 생 야채, 채소와 함께, 채소들, 다양한 그 채소들과 함께 먹는다라는 거야. 지금 주어가 이게 분보가 됐잖아. 분보 후에가. 그래서 르기 온 거야. 수동태로. 그렇게 이렇게 먹게 된다. 먹어지는 거지. 그게 음식이. 그리고 늑숭이 나왔네. 육수. 육수는, 그런 이제 음식은 그렇고, 먹는 방법 이런 것들은 그렇고, 뭘로 만드는 재료는 그렇고, 육수는 매워. 까이가 맵다 그런 뜻이지? 매워. 그리고 거 있는데 뭐가 있어? 색깔. 어떤 색깔? 로한 색깔. 먹어본 친구들은 알 거야. 이 로가 무슨 색깔인지. 빨간색이야. 아, 빨간색 육수가 있어. 육수가 빨간색이야. 맛은 매워. 자, 문보 후에는 음식인데 많은 베트남 사람이 예우틱 한 음식이야. 자, 원래 이 문장은 많은 베트남 사람이 주어야. 그리고 예우틱기 동사야. 그리고 문보 후에가 목적어였어. 근데 목적어였던 것이 지금 주어 자리로 갔지? 그래서 베트남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을 받는 거야. 그치? 문보 후에는 많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우가 사랑하다란 뜻이야. 사랑하다. 틱이 좋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함께 써요, 이렇게.

이에우틱 하면은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지. 사실 나도 매운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잘못 먹어요. 근데 베트남 친구들이 그렇게 이걸 나한테 먹어보라고 하는 거야. 나는 하노이에서 살았는데 북부죠, 베트남 북부. 근데 이후에는 베트남 중부 지역이란 말이야. 근데 워낙 유명하니까 이게 하노이 지역에도 이 음식이 꽤 있어요. 근데 나를 어느 날 데려가더니 나 매운 거잘못 먹는다고 했는데 이걸 먹어보라는 거야. 근데 돼지 족발이랑 새빨갛고 매운 그걸 보고 못 먹었어. 못 먹었어. 지금은 조금 먹어요. 지금은 좀 먹어. 자, 아마 이런 맛을 좋아하는 또 이런 구성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언급된 것이 뭐가 있냐? 유래? 없죠? 주재료. 사실 여기 있어. 문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 이것만 보면 사실 알지. 그러니까 이런 음식명은 사실 내용을 보지 않고 이거에 대한 설명 자체가 여기 주재료가 이미 있는 거야. 여기에 물론 이렇게 따로 표시를 했지만 주재료 유력한데 만든 사람, 조리 시간, 지역별 가격 이런 건 없죠. 이런 건 없어. 최근에는 이 베트남 음식들이 우리한테 많이 알려지면서 그렇지? 사실 한 10년 전 이 수능에 제2외국어에 베트남어가 들어간 게 2014학년도부터 들어갔었는데 그때 강의할 때만 해도 퍼만 얘기를 했어요. 퍼. 쌀국수. 그래서 퍼는 그냥 쌀국수야. 베트남 쌀국수는 퍼야. 근데 그 다음에 분짜. 이 분짜가 나오면서 이 분짜도 사실은 쌀국수였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좀 구분해주자 이런 얘기들도 선생님들 사이에는 있었어. 학생들한테는 그냥 쌀국수 하면 퍼지만 그래서 퍼는 실제로 그냥 퍼로 우리가 쓰는 거야.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도 퍼 이렇게 써요. 분도 쌀국수로 만든다. 자, 여러 가지 음식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까지. 자, 이제 8회차 모의고사 첫 번째 시간 했고요. 이제 그 다음 강의는 8회차 모의고사 두 번째죠. 의사소통 16문항 미리 풀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자두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대명사를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 인칭 대명사와 그리고 강세형 대명사 그리고 지시 대명사를 봤는데 오늘은 또 그거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대명사가 되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목적어가 나오게 됩니다. 제목부터 살펴보면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목적포어 인칭 대명사와 중성 대명사가 있어요. 대명사 굉장히 종류가 많죠. 목적포어 인칭 대명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주어로 쓰이는 대명사를 봤다면 이번에는 목적어로 쓰이는 대명사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로 쓰이느냐 직접 목적어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고요. 또 위치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중성 대명사는 대명사 앞에 중성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지만 성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성수의 변화가 없어서 중성 대명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저 41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목적보어 인칭 대명사라고 해서 형태가 직접과 간접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직접, 간접.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1차적으로 직접과 간접을 구분하는 거는 아 직접은 뭐 을늘이고 간접은 누구누구 애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간접 목적어를 쓸 것 같은 명사 아니, 동사도 있기 때문에요. 또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시면 또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지난번에 배웠던 그 아플레 같은 동사 말씀드린 적 있죠. 누구누구에게 전화를 걸다. 그거는 누구누구에게 전화를 걸다 같아서 마치 간접 목적어가 올 것 같아요. 뜻이 누구누구에게 전화를 걸다니까 그러나 직접으로 받는 동사였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태를 보시면 형태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1인칭하고 2인칭은요. 형태의 차이가 없고 3인칭에서 형태의 차이가 나타나죠. 보시면 무뜨 누부 무뜨 누부 이건 똑같아요. 3인칭은 르, 라, 레 리, 레흐가 있어요. 간접이에요.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요. 리는 강세형 인칭 대명사이기도 했죠. 3인칭에서 우리가 리, 에, 엘 했을 때 그와 그녀라고 했을 때 이때는 강세형이죠. 얘는 강세형이에요. 간접 목적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형태지만 간접 목적어 인칭 대명사를 쓰이는 리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3인칭에서 간접 목적 보어는요. 여성형 L 이게 없어요. 남성 단수 3인칭 단수는 여성과 남성의 구분이 없습니다. 직접 목적 보어는 지금 르하고 라로 구분이 되어 있죠. 남성, 여성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간접 목적어는 요거 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 굉장히 혼동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여성, 남성, 여성, 남성으로 이렇게 딱 고정적으로 외우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간접 목적어도 이거 L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L은 간접 목적 보어의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레허 같은 경우에도 간접 목적 보어이기도 하지만 소유 형용사이기도 하죠. 그들의 라고 하는 소유 형용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레허 다음에 명사가 나오게 되면 얘는 형용사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저 대명사 다음에는 명사가 바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레허 다음에 이게 만약에 명사다라고 하면은 얘는 그들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그들에게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구분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직접 목적 보어 대명사입니다. 직접 목적 보어를 대신하며 동사 앞에 위치한다라고 돼 있죠. 프랑스어는 가장 그 큰 구분이요. 동사 앞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어순하고 좀 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도 나는 너를 뭐 사랑해 라고 할 때 너를이 앞에 오잖아요. 대명사가 그런 것처럼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프랑스 영어랑 비슷하다 라고 하는데 요게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GM le film coréen 이라고 했어요. 너는 한국 영화를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죠. 그럼 한국 영화 이거 자체는 지금 명사잖아요. 이거는 명사죠. 명사 직접 목적어죠. 그런데 얘를 대명사로 지금 바꿔볼게요. 그럼 그것들을 이라고 할 때 그것들을 대명사인데 film은 남성이고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레로 바꾸겠죠? 그럼 이 대명사의 위치는 동사 앞이니까 동사 adog 앞에 여기에 위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줄레로 레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 adog가 나오는 거예요. 동사 앞에 위치한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간접 목적
보어 볼게요. 간접 목적 보어는 아 사람, 아 누구 누구 누구 누구에게 사람을 대신하며 동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vous écrivez souvent à vos parents이라고 나오죠.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께 자주 편지를 쓰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당신의 부모님께 이렇게 아 플러스 사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모님께 이거 누구예요? 부모님. 3인칭 복수죠. 3인칭 복수 간접 목적어 뭐예요? 형태 레흐. 그럼 이 레흐를 동사 앞에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쓰다 에크리흐라고 하는 동사 앞에 이렇게 위치하는 거예요. 레흐. 그래서 위 줄레가 에크리 수봉 네 자주 씁니다. 그 동사 앞에 위치한다. 기억하시고. 자, 3번 볼까요? 아 플러스 사람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간접 목적 보어 대명사를 쓰지만 뻥쇠 아 사람의 경우에는 아 플러스 강세형 인칭 대명사로 써야 한다라고 나오죠. 뻥쇠가 조금 독특합니다. 이게 여기서는 뻥쇠 아는 그대로 아 플러스 강세형 인칭 대명사로 남겨요. 얘는 간목으로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 이제 빠글레 동사가 나오죠. 빠글레 동사의 경우에 빠글레 아 사람이 나오잖아요. 지금 아 사람. 그러면 너는 아버지에게 말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아 플러스 사람은 아버지에게라고 해서 간접 목적어, 리의 형태로 지금 바꾸어서 들어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잘 구분이 안 되죠? 이렇게 아 플러스 사람을 리로 바꾼 거예요. 줄리 빠글르네, 그에게 말해요.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일반 동사들은 다. 그냥 뻥쇠 동사의 경우를 보시면, 띠 뻥쇠한테 부아쟁? 이라고 했죠. 너는 이웃들을 생각하니? 라고 해서 뻥쇠, 아 사람이 나왔죠? 지금? 아 사람이 나왔죠? 그러면 네, 저는 그들을 생각해요. 라고 했을 때이아 사람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아 사람을. 뻥쇠 아. 얘를 강세형 인칭 대명사로 바꾼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를 주 레허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쓴다.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뻥쇠는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강세형으로 쓴다. 아, 그다음에 여기 듣덩정덩은 가끔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아까 언급을 안 했네요. 가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3번 봤고요. 그다음에 4번. 동사가 준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인 경우에 동사 원형 앞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준조동사가 뒤에 동사 원형을 이끌 수 있는 동사를 우리가 준조동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영어에서의 조동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프랑스에서는 조동사가 아부하고 에트르를 조동사라고 합니다. 영어처럼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동사를 우리는 준조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준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에는 목적어의 위치는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동사 원형 앞에 위치한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Si vous êtes libre,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Vous pouvez venir le voir avec moi 라고 되어 있죠. 저와 함께 그를 보러 가실 수 있나요? 저와 함께 보러 가는 거예요. 그를 보러 가는 거. 그래서 동사 원형 앞에 위치한다. 조동사. 동사가 지금 여기 세 개라서 조금 더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를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러 가는 거, 그 바로 앞에, 동사원형 앞에 여기 위치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르의 위치가 여기 뿌브 앞에 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 저번에 우리가 그 아플레 동사 하면서 잠깐 봤던 건데요. 이거는 간접 목적 보호가 올것 같지만 직접이 오는 동사예요. 그래서 흐맥스에와 아플레 동사가 지금 나와 있죠. 흐맥스에도 뜻을 보시면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마치 간접 목적어를 쓸것 같이 보여요. 너무나도 간접 목적어를 쓰고 싶게 생겼어요. 아플레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 너무나도 간목으로 가야 될 것처럼 막 생겼죠. 하지만 직접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다. 직목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접 목적어처럼 앞으로 사람을 쓰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에게 감사하다. 누구누구에게에게 전화하다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에게 이렇게 안 쓰죠. 쓰면 안 됩니다. 직접 목적어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삐에를 썼으니까 얘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 주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를 쓰면 안 되겠죠? 간접 목적어 쓰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예요.
얘를 직목으로 바꿔서 줄르 흐멕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뭐안 나왔네? 라고 하면 그 다음 모의고사에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다 하나하나 다 나올 수 있으니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목적보어 대명사와 중성 대명사의 순서다라고 했는데 이 순서가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사실은 뭐 원칙을 따져보면 정리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어하고 동사를 보시면 이게 색깔로 되어 있는 지금 칸이 있죠. 여기 주어가 있고 그다음에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잘 보시면 제목에 대명사잖아요. 목적보어 대명사, 중성 대명사잖아요. 대명사의 위치는 어디라 그랬어요? 동사 앞에 온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 동사예요. 동사 앞에 딱 오는 거예요. 모든 대명사가 이렇게. 간접, 직접, 간접, 중성이든 대명사가 쫙 나오고 그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대명사 안에서의 순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자, 보시면 여기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한 문장 안에서 1번과 3번은 동시에 쓸수 없죠. 왜냐면 간접이 한 문장에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얘는 동시에 쓸수 없어요. 그쵸? 그럼 결합은 1번이나 2번 또는 2번이나 3번이 결합이 되겠죠. 그쵸? 요렇게 결합되거나 요렇게 결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문법 책에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보시는 문법 책이 있다면 요렇게 표시되어 있는 책들이 많아요. 요렇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번하고 3번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순서는요. 1, 2인칭이 3인칭보다 먼저 나옵니다. 1인칭, 3인칭보다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3인칭끼리는 3인칭 직접이 3인칭 간접보다 먼저 나와요. 그래서 잘 따져보시면요. 지금 1, 2인칭이 3인칭보다 앞에 나왔죠. 그죠? 그리고 3인칭들끼리는 직접이 간접보다 먼저 나왔죠. 그쵸? 요거를 두 개를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직접과 간접 목적어가 끝나면 그 뒤에 중성 대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중성 대명사 이나 엉이 나오게 됩니다. 중성 대명사는 조금 있다가 할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모든 대명사가 다 나왔어요. 그러면 동사가 나옵니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순서는.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1번. 간접 목적 보어와 직접 목적 보어는 한 문장에서 결합할 수 있다. 그쵸? 한 문장에 간접 하나, 직접 하나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합할 수 있다. 뭐, 올리비아 따 도네스 스틸로라고 했어요. 올리비아가 너에게, 이거 갑목이죠. 이 펜을 직목이죠. 주었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직목은 지금 얘는 명사로 나와 있어요. 얘는 대명사는 아니죠. 그러면 밑에 거를 보시면 이제 얘를 대명사로 바꾼 거예요. 위 엘물라 돈에 껌끼아도 다니백세라고 나오죠. 생일 선물로 껌은 뭐뭐로 뭐뭐로써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그럼 생일 선물로 나에게 갑목 그것을 직목 주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칭의 순서가 아니죠. 대명사를 순서를 보면 무 1인칭이죠. 르 3인칭이죠. 1인칭이 3인칭보다 먼저 나왔죠? 아까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1, 2인칭이 3인칭보다 먼저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 원칙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엘물라 도네. 그녀는 나에게 그것을 주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된 거고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직접 목적 보어와 간접 목적 보어는 한 문장에서 조합할 수 있죠. 당연히 직접 하나, 간접 하나. 3인칭끼리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럼 문장을 볼까요? Tu vas montrer cette photo à Daniel 이라고 했어요. 다니엘에게 갑목이죠? 이 사진을 직목이에요. 이건 지금 명사예요. 대명사 아니에요, 아직. 보여줄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지금 동사 나오죠? 동사 맨 마지막에 나오고 동사 앞에 지금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치는 직목이 간접보다 먼저 나온다고 했잖아요. 3인칭끼리. 그러면 여기서 직목, 라, 그것을

식목, 대명사. 이때는 사진이 되겠죠. 사진을. 그다음에 그에게 감목. 나오죠?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직목이 감목보다 3인칭 길이는 먼저 나온다. 3인칭 직이 3인칭 간접보다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동사 몽트레가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법에서 이 어순을 되게 어렵게 나오면요. 여기 이제 5개를 뚫어요. 이렇게 밑줄을. 5개를 뚫은 다음에 3번, 뭐 밑줄 A를 그어놓고 이렇게 밑줄을 5개가 있으면 여기 A를 그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말 고르는 거. 이런 식으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의 순서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접 목적 보호가 1, 2인칭인 경우에는 간접 목적 보호는 앞 플러스 강세형 인칭 대명사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표정 때 동사에서 보통은 이렇게 나오는 예문인데요. 너를 그에게라고 할때 이게 너를 이게 직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직목인 경우에는 이게 2인칭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너를이 그럴 경우에는 감목을 뒤로 뺍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굳이 설명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막 드린다면 이게 뜨리 하면 둘다다 이제 감목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를 아예 뒤로 빼서 혼동하지 않도록 뒤로 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뺀 거죠. 아, 리, 너에게 소개할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너에게 글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혼동하실 수 있으니까 이 문장도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목적보호였습니다. 직목과 감목의 형태 그리고 위치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지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중성대명사가 되는데요. 중성대명사는 엉과 이와 르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수능 교재에서. 그래서 이세 가지 모두는 다 이제 그 변화가 없고요. 그냥 하나 이 형태만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엉을 볼게요. 엉은 전치사 드 플러스 명사를 대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대명사라고 하면 그냥 명사만 단독으로 대신을 받아서 이거를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성대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명사 앞에 뭔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받아요. 그래서 중성대명사는 첫 번째가 전치사 드 플러스 명사인 거, 요거를 통째로 엉으로 받는 거예요. 명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요. 지바 알레글리스라고 나오죠. 너는 교회에 가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아니요. 거기에서 오는 길이에요. 라고 하죠. 그 원래의 문장으로 그대로 쓰면요. 주, 흐비앙, 드, 레글리즈예요. 교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건데, 이때 이드 플러스 명사, 얘를 엉으로 받은 거예요. 얘를 영어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로 받으면서 얘도 어쨌든 중성 대명사, 대명사니까 동사 앞에 위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 영어로 슉 들어가고요. 이렇게 바뀌고 모음과 모음이니까 이렇게 바뀌고 얘는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정허비행이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형태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죠? 드 레글리즈가 엉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조심할 점은 드 플러스 사람인 경우에는요, 강세형으로 쓰지 얘를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엉으로 받지 않습니다. 드 플러스 인물 명사인 경우에는요, 강세형으로 쓴다. 그래서 Est-ce que tu parles encore de ta copine? 너 아직도 네 친구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parle 드 따꼬핀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드 플러스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엉으로 바꾸지 않아요, 사람은. 그냥 빠글르 넬 이렇게 씁니다. 정 빠글르 이렇게 쓰지 않아요, 사람은.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전치사 드 플러스 명사를 봤고요. 두 번째는 부분관사, 부정관사, 부정의 드 플러스 명사를 대신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명사 앞에 관사가 있을 때예요. 부분관사, 부정관사, 부정의 드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드 같은 느낌이 되게 많죠. 단어들이 지금 드가 다 들어가 있죠. 그쵸.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 관사 플러스 부정의 드. 관사 플러스 부정의 드가 아니죠. 관사나 부정의 드.
플러스 명사를 대신한다라고 나와요. 부분 관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관사편에서 보겠지만 이렇게 셀수 없는 물질 명사나 추산 명사 앞에 쓰는 것을 말하고요. 부정 관사는 정해지지 않은 명사를 지칭할 때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정의 to를 대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to 플러스 명사를. 그래서 일리아 딜라네지라고 해서 눈이 있니라고 할때 딜라네지 부분 관사를 지금 엉으로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딜라네지에서 엉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일리어나 빡두, 빡두가 도처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엉이나 두 등의 수사나 숫자를 나타내는다는 얘기예요. 수사나 플리즈어, 억강 등의 수량 표현과 함께 쓰인 명사를 대신하는데 이때 수량에 관한 정보는 동사 뒤에 명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는 조금 독특한 게요. 숫자나 아니면 수량 표현일 때 플러스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걸 한꺼번에 다 엉으로 받지 않고요. 숫자나 수량 표현을 뒤에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명사만 엉으로 받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볼까요? 부자베 윈서라고 했어요. 자매가 한명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두명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대답을 한번 볼까요? J'ai deux sœurs. 원래는 이렇게 되겠죠. 이제도 써요. 이렇게 쓰겠는데, 이때 이 명사를 엉으로 받는 거예요. 숫자는 남기는 거예요. 그럼 얘를 받아가지고요. 얘가 엉으로 바뀌죠. 그래서 얘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애가 되고 두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써는 없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숫자는 남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까지 없애버리면 그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까지 휙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남기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중성대명사 이를 볼게요. 중성대명사 이는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거나 아니면 장소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대신합니다. 장소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 요거 하나가 있고요. 이건 장소의 전치사 어디 어디에 그다음에 누구누구 집에 어디 어디 안에 어디 어디 위에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장소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경우에는 뜻을 보통 거기에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사물 명사는 거기에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그냥 뭐 문장에 따라서 뭐 그것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Tu vas chez toi라고 물어보죠. 너는 집에 가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장소의 전치사 쉐 플러스 이제 명사가 되잖아요. 쉐 뚜아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뭐 뚜아이기도 하지만 뭐 메드센이라고 써도 됩니다. 이때 뭐 덩티스트 뭐 이렇게 하면 병원이 되고요. 뭐 치과 병원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그럼 집에 가니? 라고 했을 때 응, 집에 가 라고 했을 때그쉐 무아를 이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보시면 거기에 라고 해석되는 걸볼 수가 있죠. 거기에. 두 번째는 Tu peux jouer au foot samedi après-midi? 토요일 오후에 축구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이때는 전치사 아 플러스 명사니까 축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축구에 거기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여기 보시면 주네프빠 이 주에 이때 이는 뭐겠어요? 오 풋이 되는 거예요. 전치사 아 플러스 사물 명사. 그래서 이때는 거기에 이런 게 없죠? 미안해, 축구를 할 수가 없어. 약속이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라고 해석되는 것도 있고, 그냥 전치사 앞 플러스 사물명사를 받는 것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성대명사 이였어요. 사실 중성대명사는 이렇게 설명이 뭐 간단간단하게 나와 있는 반면에 문제는 되게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능 실전 문제 푸실 때 제가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나중에 기출문제 같은 거 푸실 때도요, 이런 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보다는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중성대명사 르를 볼게요. 중성대명사 르는 굉장히 독특한 대명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독특하다라고 하는지 조금 느낌이 오실 거예요. 먼저, 대명사는 명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성대명사 르 얘는 형용사도 받아요. 속사로 사용되는 형용사 또는 무관사 명사를 받아요. 관사가 없는 명사를 받는 거예요. 조금 특이해요. 문장을 볼까요? 분에 츠 빠빠지게 피곤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죠.

그럼 fatigue가 속사로 사용되고 있는 형용사잖아요. 그러면 네, 저 피곤해요 라고 할때 대답을 je suis fatigué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죠. 근데 형용사를 르로 받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 그래서 형태가 je le sui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걸 딱 보면 막 어떤 느낌이냐면 문장을 쓰다 만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문장, 이거 비문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문장 이상해요. 틀린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게 중성대명사 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여기 또 C가 나왔네요. C는 부정문으로 물어봤을 때 긍정으로 답할 때는 C라고 씁니다. 그땐 위라고 쓰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네. 라고 대답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위가 아니라 C로 씁니다. 네, vous êtes journaliste? 라고 해요. 당신 기자입니까? 관사가 없죠. 관사가 없는 명사를 대신 받아요. 그럼 네, 저 기자예요. Je suis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중성대명사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신기할 거예요. 2번 볼까요? 동사 원형을 대신한다라고 나오죠. 아니 무슨 대명사가 형용사도 받고 동사도 받고 세 번째는 심지어 문장을 받아요. 이런 게 중성대명사 르예요. 볼게요. Tu souhaites manger des gâteaux? 라고 했어요. 너 케이크 먹고 싶니? 라고 했겠죠. 그러면은, 네, 저 케이크 먹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걸 뭘 받는 거예요? Manger des gâteaux를 받는 거예요. 르가. 그래서, Je le souhaite. 끝!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죠. 이상하지만, 맞는 문장이에요. 세 번째, 절이나 문장을 대신하는 것도 볼까요? Louise est malade, dis-le-sais? Louise가 아프대. 너 그거 알아? 그 사실을 알아. 그 사실이 뭐예요? 루이즈가 아프다는 거죠. 루이즈가 아프다라는 것. 문장 전체를 받는 르. 그래서 디 루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또 조심할 게 뭐냐면 아까 주 루시 나왔잖아요. 앞에 문장. 기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할때 내가 여자예요.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 라를 쓰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중성대명사는 르 하나예요. 라를 쓰면 안 됩니다. 이때 이, 네 그렇습니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이때는 라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요. 대명사 하나 끝났죠. 대명사는 나중에 문제 풀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의사소통 볼게요. 의견 묻고 말하기가 되겠습니다. 의견 묻고 말하기는 정말 자주 나오죠. 항상 나옵니다. 볼게요. 줄리엣과 앙리의 대화예요. 줄리엣가요. Qu'est-ce que tu fais, 앙리? 또 뭐하니, 앙리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앙리가 J'écoute la dernière chanson d'Orelsan이라고 나오죠. 오렐산이라고 이제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오렐산. 이 한국 그 아이돌하고 같이 앨범이 나왔죠. 노래를 했죠. 그래서 좀 유명해졌죠. 그래서 오렐산의 최근 노래를 듣고 있다. Je pense que c'est le meilleur chanteur du monde라고 해요. 내 생각에는 난 생각해 그 이하를 그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가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메이어는 최상급이에요. 앞에 르가 있어가지고요. 최상급이거든요. 봉, 본느. 예, 최상급인데 지금 여기는 메이어 남성이니까 본느는 아니겠네요. 봉의 최상급이에요. 가장 훌륭한 가수라고 생각해. 줄리엣가 주플 애꿀때 내가 그 노래를 좀 들을 수 있을까? Bien sûr, vas-y. 물론이지라고 하면서 이제 vas-y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해라고 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이따가 표현 연구할 때 다시 볼게요. C'est bien, non? Quel est ton avis?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의견 묻고 답하기에 전형적인 문장이죠. 좋지, 그렇지 않니? Quel est ton avis? 너의 의견은 어때?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의견이라는 단어예요. 아비가. 그래서 줄리엣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à vrai dire, 솔직하게 말하면, je n'aime pas trop les chansons comme ça 라고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이것과 같은 노래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 C'est trop long pour moi. 나한테는 너무 느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아, bon? 아, 그래? Alors, qui est ton chanteur préféré?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네가 선호하는 가수는 누구니? 라고 물어봤어요. 줄리엣가, Moi, j'adore Jenny. 난 제니를 좋아해. Cette chanson,
me donne toujours du plaisir et envie de danser 라고 합니다. 그녀의 노래는 나에게 늘 기쁨을 준대요. 그리고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한대요. 뭐 의견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볼까요? 끝이군요. 그래서 의견 묻고 말하기. 여기 켈레토 나비 이거 기억하시고. 주어뻥스크 이것도 의견 말할 때쓸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뭐뭐야? 라고 할 때도 많이 등장을 하는 문장이 되겠어요. 자, 보시죠. 켈레토 나비, 너의 의견은 어때? 상대방의 의견이나 견해를 묻는 표현이다. 깨스크띠 엉뻥스 도 되고요. 띠 르투브 꺼멍도 됩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할 때요. 투브의 동사 쓸수 있고요. 그리고 의견을 말하다 라고 할 때도 깨스크띠 엉뻥스 이거 문장 그냥 통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동사예요. 문장이고요. 그럼, Je voudrais connaître ton avis. 나는 너의 의견을 알고 싶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가 의견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의견을 묻는 문장이었고요. 계속해서 볼게요. À vrai dire. 사실대로 말하면. 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요. 문장 앞에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도 Je pense que, Je crois que, Je trouve que도 쓸수 있고, d'après moi, 또는 pour moi, pour ma part 등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죠. 다 똑같이 나의 의견을 얘기할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je trouve que, 나는 그 이하라고 생각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끊으시면, 이 치마가 너한테 매우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해 라고 나오죠. pour moi, 나에게는, 이건 나오죠. pour moi, 나에게는 ce film n'est pas intéressant. 이 영화는 흥미롭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의 표현들은요, 이렇게 의견을 물을 때, 어떤 상황에서 많이 나오냐면, 이렇게 같이 뭐를 사러 갔을 때, 물건을 고르를 때, 뭐 이런 거. 주로 이제 옷가게에서 많이 나와요. 이런 대화들이. 이 옷은 좀 나한테 잘 어울려? 어떻게 생각해? 보통 이렇게 남의 평가가 또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를 때 많이 나오고요. 의사소통 질문에서.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영화나 뭐 공연을 보고 나서 너 어땠니? 라고 할 때, 고를 때도 많이 나올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한꺼번에 같이 알아두세요. 1번, 2번, 3번. 이거는 무려 6개가 있네요. 4번, 5번, 6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이제 볼게요. Ces chansons me donnent toujours du plaisir et envie de danser. 그녀의 노래는 항상 나에게 기쁨을 주고 춤추고 싶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돈의 envie de 동사 원형 뭐뭐 하고 싶어지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envie라고 하면 어떤 욕구나 욕망을 말하거든요.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을 돈에 주는 거니까 뭐뭐 하고 싶어지게 하다라는 거예요. 예문을 보시면, Sa cuisine me donne envie de manger 라고 했어요. 그녀의 음식은 나에게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 군침이 돌게 한다 라고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봤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동의와 반대하기가 나오죠. 동의와 반대하기도 굉장히 그 자주 동의하는 것이냐 반대하는 것이냐 표현을 올바른 거 골라라 이렇게 많이 나와요. 볼게요. 나딘가 dimanche prochain, c'est l'anniversaire de papa. 다음 주 일요일이 아빠의 생신이셔. 이네스가 쥐야 위니데 느끼하도 너 선물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니? 라고 물어봤죠. 근데 나딘가 je te propose de lui acheter une chemise 라고 해요. 자, 이거 조금 이따가 또 나올 텐데요. propose 아 사람 그 동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 누구누구에게 the 이하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사람은 간접목적으로 나가죠. 그래서 앞에 지금 the가 여기 앞에 간접목적으로 나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a 플러스 사람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제안을 하기를 뭘 제안하는 거예요? the 동사 원형. 그죠? 그에게, 아버지에게 셔츠를 하나 사는 거가 어떨까? 내가 좀 제안해보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Il l'emporte souvent pour aller au travail. Aller au travail. 일을 나가시는 거. 그러니까 직장을 나가실 때 자주 그것을 입으신다. Porte 앞에 중성대명사 엉이 쓰인 거죠. 스웨터를 이제 입으신다는 거죠. 옷을 많이 입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네스가 뭐래요? Je ne suis pas d'accord avec toi. 나는 너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라고 나오죠. 동의하지 않는 거죠. 반대하는 거죠.
여기서 늦바가 없으면 동의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의견을 동의하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빌려나 데이지와 복구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복구 드 슈미즈. 하는 거죠.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슈미즈가 앞에 엉으로 나간 거고요. 수량 표현 복구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깨스케티 뻥스 덩 누버 뻑다 블루. 이거는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새로운 핸드폰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빠빠 유틸리즈 르멤버 주비 시종이라고 합니다. 6년 전부터 똑같은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셔. 그러니까 나디네가 세틴 모니데 어우 좋은 생각이네. 네, 주네파 토쉐. 근데 그거 너무 비싸지 않아? 라고 물어보죠. 주네파 아세다가 죠 보고 언 아슈테 앙이라고 해요. 문장 조금 어렵죠? 그는 주네파 느파 아세드니까 충분한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하나를 여기 수량 표현 남겨져 있죠. 뒤에 뭐가 있어요? 포크 따블루가 있겠죠. 원래는 하나의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는 충분한 돈이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수량 표현 엉에다가 숫자 엉에다가 명사를 받아가지고 이 명사가 중성대명사 엉으로 나간 거죠. 이렇게. 그리고 숫자는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사기에는 돈이 충분하지 않은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네스가 느젠케트 빠 걱정하지 마. 지금 나오죠. 아까 우리 그 앞에서 봤던 바로 앞강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문장으로 암기하세요. 느땡깨트 바 걱정하지 마. 엉드메자니 내 친구들 중에 하나가 티엔 엄마 가정 드 뽁다 블루 핸드폰 관계를 하고 있대요. 파에들라기아 역 근처에서. 옴뽀 나슈테 엉 빠쉐 라바. 거기서 우리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을 하나 살수 있다. 여기도 엉 그대로 남겨져 있죠. 그리고 앞에 엉 나가 있죠. 그렇죠? 숫자 표현 계속 남겨두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는 남긴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 동의하기. 여기 하나 더 보고 넘어갈게요. 동의하기. 세틴 본이데 좋은 생각이네. 요거는 동의의 표현으로 들어갈 수 있죠. 요거는 반대, 요거는 동의. 그래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표현 연구 보도록 할게요. 자, 그에게 셔츠를 사는 건 어때? 라는 문장. 주드 포포즈드 위 아슈테 윈 슈미즈라고 되어 있죠. 포포즈의 아 사람 드 동사 원형 저 누구누구에게 아 플러스 사람이죠. 뭐뭐 하는 것을 이게 드 플러스 동사 원형. 그래서 엘누 아 포포즈의 드 펑돌레메 토 우리에게 지금 이게 감목이죠. 우리에게 제안했어요. 뭐 하는 것을? 드 이하를 지하철을 타는 것을 제안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부정법 편이 있어요. 굉장히 수특의 굉장히 뒷부분에 보면은 거기에 뭐 아 플러스 동사 원형을 취하는 거. 드 플러스 동사 원형을 취하는 거. 뭐 이런 게다 다르거든요. 근데 포보제는 드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 기억해 두셔야지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이제. 주누 시파라카와 벡투와 너에게 동의하지 않아. 의견이나 견해에 반대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부와 떡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네가 틀렸다. 쥐야 떡. 너 틀렸어. 이렇게 되고 스네빠브레 말도 안 돼. 그리고 주누 시파 뚜따페 다커 아벡투와 너한테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이제 의견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느빠를 빼면 동의의 표현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 세틴 보니데 좋은 생각이야. 이거는 의견이나 견해에 동의를 하는 거겠죠? 동의하는 거야. 쥐야 회종 아부와 회종 네가 오라. 네 말이 맞아. 주스이데 또 나비 나도 너의 의견과 같다. 비엔앙 떵뒤 이것도 물론 당연히 이런 뜻이고요. 세 오시 모나비 제 의견도 똑같아요. 또는 뚜따페 전적으로. 뜻도 되고요. 유뻥스 꼼뚜아 나도 너처럼 생각해 라고 쓸수 있습니다. 요거 다한 번씩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의와 반대 정리해봤고요. 네 번째. 이건 중성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온뿌어 나시떼 아빠 쉐 라바 비싸지 않게 하나 살수 있다. 아까 숫자와 함께 쓰인 명사를 대명사로 바꿀 때는 엉을 사용한다. 수량에 관한 정보는 동사 뒤에 명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중성대명사 엉은 휴대전화를 의미하고 수량은 한 개임을

엉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부생비 때 공비앙 담이 친구 몇 명을 초대하십니까? 10명을 초대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these army에서 요거 army만 지금 엉으로 바뀐 거고요. this는 놔둬야 됩니다. 숫자는 남긴다. 자, 이제 의사소통 기본 표현 볼게요. 의견 묻고 말하기. 껑 빵세 부 이렇게 써도 되고요. 깨스크브 정 빵세라고 해서 여기 에스크를 집어넣으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되지 않죠. 그래서 위에 앞에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이에요. 위에 문장은 에스크가 없기 때문에 도치를 시킨 거예요. 맥켈레보트가 아비, 아비가 의견이라는 단어니까 이렇게 그냥 당신의 의견이라고 대놓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저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모나비, 저의 의견으로는요 라고 할 때도 역시 이렇게 쓰고요. 스냅바 윈보니데,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좀 반대를 하는 거겠죠? 주콰크, 주뻥스크 다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주콰크, 주뻥스크 그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부잡에 또그라고 나오죠? 아부와 또 틀리다. 당신의 생각이 틀렸어요. 반대말, 아부와 해종 말이 옳아요. 그가 옳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의견 묻고 답하기 이것도 다 이제 기억하시고요. 이거 질문할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질문 중에서 올바른 거 고르는 거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대답하는 걸로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동의하는 거 볼까요? 낙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죠. 동의합니다. Je suis de votre avis. 이거 뭐요? 저도 당신의 의견과 똑같아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는 de를 써야겠죠.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거는 쓰지 않으면요. 저는 당신의 의견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견과 동의한다. 라는 게 아니라 의견 그 자체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de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Tout à fait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고요. Bien sûr는 많이 아시죠? 물론입니다. Tu as raison. 네 말이 맞아. 똑같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하는 거는 여기 동의하는 거에 이제 부정문으로 바꾸면 돼요. 늦발을 붙이면 이제 반대말이 되겠죠. Je ne suis pas d'accord avec vous. 저는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아요. Je ne suis pas. 늦바. 그다음에 je ne pense pas.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처럼. 꽃무가 뭐뭐처럼이란 뜻도 있어요. 뭐뭐로서란 뜻도 있지만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뭐뭐처럼도 있습니다. 주뻥스 끝은 빠 비앙.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앞에 거는 빵스에다가 부정을 붙였지만 뒤에 거는 빵스 끄전 안에다가 부정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기억하시고요. 이제 문화 넘어가 볼게요. 이번 문화는 이제 문학편이 되겠습니다. 벨 에포크라고 해서요. 이제 아름다운 시대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좋은 시대라는 뜻의 벨 에포크는 프러시아의 전쟁이 끝난 그 1871년부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 이전까지 프랑스가 굉장히 번성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이제 회고적으로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는 예술과 문화가 번창했고 그리고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의 영향 아래 발전된 과학기술로 말미암아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풍요와 평화를 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계속 이제 그렇게 누릴 줄 알았는데 이제 20세기에 들면서 외교나 경제 등의 분야에서 이전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게 점점 이제 쇠퇴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예전엔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그 시절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가 좋았지, 좋았던 시절이지 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벨 에포크라고 된 거죠. 그래서 그 향수를 담아서 이 시대를 아름다운 시대다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문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알렉산드 3세 다리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 다리죠. 자, 그러면은 벨 에포크의 대표 예술가를 보겠습니다. 예술가 문제가 예전에 조금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나와서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이거를 이제 프랑스어로 풀어가지고 하는데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문학 작품들이나 예술가들이 나오면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셔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문화의 문제에서 지문이 어렵잖아요. 그럼 보기가 조금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뭐 그런데 올해는 또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제 볼게요. 첫 번째 에드가 드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에드가 드가는 인상주의 미술

0: 예술의 창시자 중한 사람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의 부흥에 기대하기 위해서 법학대학에 진학을 하지만 결국 예술가의 뜻을 버리지 못해 그림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대한 예술가들은 다 이렇더라고요. 벨레포크 시대 유흥가로 소문난 몽마르트르 지역을 드나들며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렉과 같은 예술가들과 교류를 했다. 뛰어난 대생 화가였는데 특히 발레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포착해 화폭에 담아내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죠? 말년에는 지병인 눈이 악화되어서 시력을 거의 잃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에드가트가에서는 옳은 내용을 올바른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라 베르나르라고 해서 사라 베르나 이렇게 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1844년 파리에서 태어난 사라 베르나르는 1862년 프랑스 명문 극단인 코미디 퐁세즈에 입단을 했다. 본격적인 연극 배우로서 경험을 쌓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뭐 극단적인 감정표현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인기를 한 몸에 받은 그녀는 프랑스를 넘어서 영국이나 미국 등 해외로 순회 공연을 다녔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신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대요. 라 드빈, 디빈이라고 해가지고. 1915년에 다리를 전달한 큰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계속한 모습에서 그녀 예술에 대한 무한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거예요. 이름이 좀 낯설죠.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볼게요. 이제 그 베르나 벨레포크 시대의 유명한 아르누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식의 대표 예술가인 알폰스 무아와의 협업 작품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르누보가 어떠한 양식인지 이런 것들도 금방 이제 찾으면 금방금방 나오니까 요즘에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폰스 무아가 만든 그녀의 작품 포스터는 사라 베르나르의 작품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작품이 되었고 무아가 자신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낯설다. 일단 이름이 낯설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찾아보셔야 됩니다. 낯설면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를 보실 때 겁을 먹기 때문에 그거는 또 오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요. 5강도 봤는데요. 이제 인칭대명사 편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텐데 꼼꼼하게 정리하시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의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목욕 갑시다. 목욕.
1: 내가 풀렁풀렁해.
2: 개운하다고? 개운해?
3: 우리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에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정도의 생각만 했어요.

0: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1: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을 거잖아요. 할머니한테도 존엄성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가장 사랑한 손녀가 심한 그런 증상을 공개하신 걸 알면 굉장히 상처받으실 것 같고 많이 슬퍼하실 것 같고.
2: 엄마 아직 가잔다. 엄마 아직 가잔다.
3: 옆으로 놓치만 나뭇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뭐라고 되나? 잊어버렸어.
4: 괜찮아.
1: 비뇨기과를 방문했는데 암센터로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몸이 떨리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병명은 신우요관암. 이름조차 생소한 암이었습니다.

0: 하고 싶어요. 이거 아니에요. 어?
1: 혹시 또 하면 내가 재워줄게.
0: 그래요?
1: 아 냄새. 할머니 취하했나봐. 냄새 너무나. 기저귀 갈자.
2: 내가 치매야? 치매 잘 안 걸려. 나 치매 걸릴 일도 있고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때가 되면은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수능을 위한 기초 쌓기 수능 빌드업 통합사에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11강으로 만났고요. 11강은 지난 강에서 공부했었던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를 이해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주의적 태도를 우리가 위해서 배웠던 거는 바로 이 내용들이었죠.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와 비교해서 자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맞아요. 문화 사대주의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또한 보편윤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와의 비교, 보편윤리를 통한 성찰 내용, 그리고 다문화 정책에 당하는 동화주의, 용광로 이론에 해당이 됐었던 동화주의와 그리고 다문화 정책에 해당했던 샐러드볼 이론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문제풀이 한번 쭉 진행을 해볼 건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문제 미리 풀어오셨어야 됐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문제 미리 풀어오세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문제 풀면서 같이 봐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은 문제를 미리 풀어오셨으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신감도 얻었을 겁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틀려도 됩니다. 저는 분명히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싹다 이해했거든요. 근데 문제 푸니까 너무 어려웠고요. 정확히는 문제를 풀때알것 같았는데 모를 것 같은 선지들이 있었어요. 사실 맞추긴 맞췄는데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왜 아닌지 정확히 몰랐어요. 라는 문제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드업이에요. 그러한 선지들이 왜 잘못이 됐는지, 왜 틀렸는지를 지금 같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텝 1의 1번 문제부터 출발해 볼게요. 인도의 힌두교도들은요, 소를 신성한 동물로 여겨서 소고기 섭취를 금하고 이슬람 교도들은 쿠란의 가르침에 따라서 돼지고기 섭취를 금한대요. 이처럼 종교적 신념은 한 지역의 식문화를 형성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어. 우리 그럼 결국에 종교와 같은 인문 환경이 문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 우림 지역에서는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어떻게 고산 가옥을 건조하고 일교차가 큰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열기와 추위를 막기 위해 벽이 두껍고 창이 작은 흙집을 짓는다. 이처럼 기후 조건은 전통 주거 형태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기후와 같은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문화적 양식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가는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힌두교도들은 소를 신성한 동물 여기니까 소고기 섭취를 금해. 이슬람 교도들은 쿠란의 가르침에 따라서 돼지고기 섭취를 금해라는 식으로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기억 옳은 설명이 됩니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인간이 자연 환경 자체를 변형하고 개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본다. 여러분, 문제 미리 풀었을 때 니은을 옳은 설명이라고 헷갈렸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는 자연환경에 대한 변형, 개척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자연환경에 순응한 결과로 나타난 거겠죠. 건조기후야 일교차가 크니까 흙 벽돌집을 짓자. 열대기후 지역이니까 고산가옥을 짓자라고 개척이 아닌 적응, 순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겁니다.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문화 형성 요인은 자연, 가 문화 형성 요인은 인문환경이었어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통제하거나 변경하기 어려운 건 상대적으로 자연환경이겠죠. 따라서 디귿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1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랑 나 모두 문화적 차이를 인간의 기술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는데 정확히는 가 인문환경과 관련되어 있어서 종교의 영향을 받아 문화적 차이가 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이 반영된 거예요? 인간의 기술이 반영이 된게 아니라 종교가 반영이 된 거죠. 나에는 무엇이 그렇지? 우리가 니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기후에 적응하는 결과로 나타났던 거였죠. 따라서 리을 잘못된 설명이 돼서 정답은 기역 디귿에 해당하는 2번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의 문화의의 태도예요. 여러분, 발문을 잘 보셔야 돼요. 문화의의 태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배웠었던 문화 4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에 무엇인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티벳 고산지대 유목민들은 시신을 독수리떼가 먹도록 내버려두는 조장이라고 하는 장례 풍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습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말해 봅시다. 갑은 해당 풍습은 고인에 대한 예의를 상실한 미개한 관습입니다. 타 문화를 미개하다라고
열등하다라고 보고 있죠. 그들은 매장이나 화장을 통해서 경건하게 추모하는 우리의 장례 문화를 빠르게 수용해야 됩니다. 누가 기준이요? 우리의 자국의 문화가. 결국에 갑은 자문화 중심주의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거겠죠?

네, 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풍습은 매장과 화장이 불가능한 척박한 자연환경과 불교적 내세관이 결합해서 형성된 고유한 문화입니다. 특정 문화를 잣대로 우열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해야 됩니다라고 을은 문화 상대주의 입장이겠죠? 자, 이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태도는 문화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요? 아니, 우리의 문화만이 최고고, 다른 문화는 배척하는데, 문화의 다양성보다는 오히려 문화의 다양성이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 타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2번, 을의 태도는 문화를 이해보다 평가, 이 대상으로 바라본다? 아니죠. 평가보다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겠죠. 2번 잘못된 설명이고요. 3번, 각 사회 문화를 해당 사회 맥락에서 문화적 배경, 역사적 환경에서 이해하는 건 바로 문화 상대주의였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태도 자문화 중심주의인데, 우리 문화만이 최고야? 우리 문화가 우월해? 라고 보는데, 자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될까요? 아니겠죠? 4번 잘못된 설명이고요.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인문환경을 배제하고 문화를 이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문화 상대주의의 경우에는 특히, 무엇과 무엇을 모두 고려하냐면은 당연히 문화를 이해할 때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을 모두 다 고려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문화 상대주의 태도에서는 인문환경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모두 다 고려해서 문화를 이해하는 게 문화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5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3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입장에서 문제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제 상황 먼저 볼까? 역사학자 A는 순장 풍습을 연구하면서 이를 특수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같이 중립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입장과 살인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로 비판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이 풍습을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고민에 대해서 갑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살인이 용인되는 사회는 불신과 공포로 인해 결국 붕괴합니다. 따라서 구성원의 안전과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생명 존중과 같은 보편 윤리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지켜줘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역사학자 A에게 해줄 수 있는 비판 1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윤리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라고 갑이 말할까요? 갑이 말해야 돼. 근데 갑은 지금 보편윤리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지켜진다라고 되어 있잖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보편윤리가 적용이 되어야 돼라고 보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왜? 언제 어디서나 적용이 되어야 돼라고 보는 거니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시대적 맥락에서 비롯된 역사적 사실은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한 시대적 맥락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보편윤리에 어긋난다면은 이거는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될수 있는 거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3번 순장 풍습이 고대 국가의 사회 유지에 기능적으로 기여했다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에 훼손이 된다면은 우리는 고찰하고 성찰하고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4번, 순장 풍습은 보편적인 도덕 기준에 근거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라고 갑이 말하겠죠. 왜? 갑은 보편윤리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마지막 5번, 역사적 현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윤리적 비판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같이 중립적으로 평가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오히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편윤리라는 기준에 의해서 비판하세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바로 4번이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의 문화 이해 태도입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킨다면 친족을 살해하는 관습은 마지막 결론 보세요.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된다. 특수한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된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에 외부의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문화 상대주의에 들어가겠죠. 근데 문화 상대주의 중에서도 친족을 살해하는 관습까지도 이해해야 돼라고 하는 거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문화까지도 폭넓게 이해해야 돼라고 보는 거니까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니은 옳은 설명이고요. 디귿, 을은 각 사회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본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그 말은 동등하다, 아니다. 우열이 존재한다. 특히 문화 사대주의니까 타 문화는 우월하고 자 문화는 낫다라고 평가하는 거겠죠. 따라서 디귿 옳은 설명이고요. 마지막 리을, 자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갑은 평가의 대상이라고 봅니까? 문화 상대주의는 평가라고 보는 태도가 아니었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3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 신문 기사에 대한 갑을병의 입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이렇게 증가해서 사실상 다문화 국가의 문턱에 도입된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일단 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문화 국가 진입을 앞두고 이주민의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편적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문화를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1번 같이 볼까?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지양하고 타 문화를 수용해야 된다. 왜? 보편적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하자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1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과 관련된 입장 한번 살펴볼까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고도화된 교통과 통신기술이 국가 간 장벽을 낮추면서 외국인 노동력 유입과 국제결혼 증가를 가속화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을은 시공간적 제약의 완화가, 그렇죠. 교통과 통신기술이라고 하는 시공간적 제약의 완화가 사회 인구 구조를 재편했다. 유입과 유출이 일어났다라고 보니까 2번도 옳은 설명이에요. 우리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병과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비중이 급증한 만큼 이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들을 향한 부당한 차별을 막고 새로운 법적 제도와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강조하고 있는 거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갑과 병 같이 모두 다 동의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기존의 사회 규범으로도 다문화 사회 통합이 완비된다라고 봅니까? 특히 병이 병은 뭐라고 얘기하는데 새로운 법적 제도와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4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과 병,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사회가 직면한 객관적 현실로 보아야 된다라고 둘다 옳게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까지 해서 풀었고요. 6번 문제에 넘어갑시다. 갑의 입장에 비해서 요거 중요합니다.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 찾아볼게요. 갑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문화 사회 진입은 긍정적이다. 다양한 문화의 유입은 획일성을 벗어나서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갑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거예요. 을 볼까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우려스럽다. 왜? 언어 가치관 차이로 인한 소통 단절이 사회 대립을 유발하고 이주민 정착 지원 비용 증가와 일자리 경쟁이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이는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갈등을 낳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리 을이 말하고 있는, 을이 강조하고 있는 입장을 상대적인 특징을 한번 찾아볼 건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XY축에서 을이 상대적으로 갑에 비해서 갖고 있는 내용을 찾으셔야 돼요. 그 이거를 화살표로 표시하면 여러분 조금 더 수월합니다.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해서 복지 비용의 부담을 강조하는 정도 외 지금 이주민 정착 지원 비용 증가 등등 혹은 이러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복지 비용의 부담 상대적으로 갑을이 더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면 조금 더 수월해요.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가능성, 사회 대립을 유발한다. 을이 더 강조합니다. 이주민 유입으로 인한 내국인의 일자리 감소 가능성 잘 봐야 돼요. 내국인. 왜? 지금 사회적 대립을 유발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 일자리 경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일자리 경쟁이라고 하는 건 내국인의 일자리 감소 가능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상대적으로 갑은 아니야. 생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거야.

반면에 을은 일자리 경쟁 문제가 발생할 거야. 그러니까 X, Y, Z축 모두 다 을이 더 상대적으로 갑에 비해서 높거나 많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바로 니은에 해당하는 2번이라고 우리가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는 문화 간 가치관의 충돌과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과 제도적인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타 문화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관용의 자세를 갖추되 중요한 거. 보편적 윤리를 기준으로 문화적 성찰을 변행해야 된다. 나아가서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외국인의 사회적 정책을 방해하는 구조적 차별을 철폐하고 이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 소수 문화를 주류 문화에 동화시켜야 된다라고 봅니까? 아니, 지금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이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고, 특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도적 차원과 개인적인 차원에서 모두 다타 문화의 고유성을 존중하자. 라고 얘기하는데, 타 문화의 고유성을 존중하는데 소수의 문화를 주류 문화에 동화시켜야 된다라고 볼까요? 아니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건 정답 1번이 됩니다. 타 문화도 보편 윤리에 비추어서 비판적 성찰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 내용 2번 문제 찾을 수 있습니다. 3번 선지, 이주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3번, 옳은 설명이 됩니다. 4번,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 간 가치관의 충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왜? 지금 문화 간 가치관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4번도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5번, 다문화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해 이주민 문화의 형성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관용의 자세와 고유성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바로 정답 1번이라고 7번 문제까지 우리가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8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여러분 발문 빠르게 한번 살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문화 정책 A랑 B를 구분하는 문제가 바로 8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A랑 B를 먼저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민을 주류 문화에 통합시켜야 된다. 네, 라고 보는 A는 여러분 뭐라고 해왔어요? 그렇죠. 바로 통합을 강조하는 A가 바로 동화주의에 해당이 될 겁니다. 발문 읽어보니까 A랑 B는 각각 동화주의, 다문화주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B는 바로 다문화주의라고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에 들어갈 내용은 동화주의는 아니요, 다문화주의는 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가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유지의 기준이 되는 문화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본다. 동화주의에서. 아니죠. 동화주의에서 강조하는 건 통합이었죠. 통합을 위해서는 사회 유지의 기준을 무엇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존의 주류 문화가 기준이다라고 보았죠. 그래서 다양한 문화들이 주류 문화 속에 속속 흡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주류 문화를 기준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사회 유지의 기준이 되는 문화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본다. 1번, 잘못된 설명인데요. 우리 가장 적절한 거 찾아야 됩니다. 2번, 다문화주의에서는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그렇지, 다양한 문화 간의 공존이었죠. 그러면은 다양한 문화를 평가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태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자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본다면은 문화에 대한 이해라든지 공존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다문화주의에서는 문화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 2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3번, 4번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오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3번 문제 볼까요?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결을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정확히는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모두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 다를 뿐이에요. 동화주의는 주류 문화에 편입시켜서 해결하자. 다문화주의는 각각의 고유성인 문화를 인정하자. 이 기준이 다를 뿐이지 둘다 갈등 해결을 중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A는 B와 달리가 아니라 A와 B 모두라고 바꿔주셔야겠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민의 문화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허용할 수 없다라고 본다. 그렇죠. 4번의 경우에는요, 다문화주의에서 이주민의 문화에 대한 사회적, 아니죠. 왜냐면은 이주민의 문화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허용할 수 없다라고 본다? 잘못된 설명인 게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어긋난다면 부정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다문화주의라 하더라도, B는 다문화주의였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무엇에 어긋난다면? 보편윤리라고 하는 기준에 어긋난다면은 부정할 수 있는 거였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고요. 마지막 5번 여러분들이 예랑 아니오로 각각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소수 집단의 고유한 문화를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추구하는가? 동화주의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추구하고 소수 집단의 고유한 문화를 인정합니까? 아니요. 다문화주의는 네. 이게 다문화주의에 대한 설명이죠. 그럼 각각 아니요, 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네라고 대답하니까 해당되는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8번에 5번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4번 선지, 이주민 문화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허용할 수 없다라고 본게 아니라 보편윤리에 어긋난다면은 이건 안 돼라고 볼 테니까 다문화주의에 저라도. 그러니까 8번의 정답은 바로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스텝 1에 해당하는 문제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사대주의, 문화상대주의, 다문화 정책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풀어보았고요. 이제 우리 스텝 2로 넘어가서 조금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병의 입장에서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 C,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갑을병의 입장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보편적 가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사회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각 문화가 지닌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태도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렇죠. 바로 문화 상대주의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을, 타 문화를 자 문화보다 우월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럼 타 문화가 더 우월해. 자 문화는 그렇지 않아. 자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본다.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마지막 평, 자문화가 가장 우월하다고 여긴다. 오케이, 타문화를 열등하다고 본다. 이번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자, 우리 이렇게 갑, 을, 병의 태도 찾았는데요. 중요한 건 바로 A는 갑만의 입장, B는 을, 만의 입장, C는 병, 만의 입장, D는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입니다. 요거 기억하시면서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타 문화를 수용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갑 상대주의에 해당하는 설명 일단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요, 문화 상대주의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타 문화를 수용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건 문화 사대주의도 마찬가지겠죠. 왜? 문화 사대주의는 타 문화가 우월해라고 보는 거니까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만의 입장이어야 되는데, 갑만의 입장이 아니라 갑과 을 모두 해당이 되니까 기억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니은, 타 문화를 비판적 검토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는 을만의 입장. 그렇죠. 타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거는 비판적인 성찰 없이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하는 내용만 들어가겠죠. 왜냐면은 갑은 보편적 가치 기준을 고려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니은에 해당하는 비는 을만의 입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C는요, 병만의 입장이어야 돼요. 자문화 중심주의만의 입장이어야 되는데, 문화를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거는 문화 사대주의도 들어갈 수 있고, 자문화 중심주의도 들어갈 수 있죠. 그 말은
을과 병 모두 해당할 수 있는 설명이 될수 있기 때문에 병만의 입장 아니죠. 디귿 잘못된 설명. 마지막 리을,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적다. 모든 문화를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해하는 태도이니까 갑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자문화의 정체성 상실할 우려가 적다라는 거는 자문화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거니까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갑과 병만의 입장, 사대주의에서는 이렇게 보지 않으니까 리을 옳은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라고 스텝 2의 1번 문제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각각 중요한 건 갑에만, 을에만, 병에만, 갑과 병에만, 각각에만 해당하는 걸 찾는 게 바로 포인트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먼저 풀기 전에 이제 연습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간과한다 앞에를 끊어주세요. 간과한다 앞에를 이렇게 끊어주세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이 각각 갑 또는 을에 해당하는 입장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갑 또는 을이 놓치고 있는 부분 모두를 만족해야 돼요. 자, 우리 이거 약간 푸는 팁이기도 합니다. 요거 기억하시면서 들어가 볼게요. 문화는 각 사회가 처한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환경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고유한 산물이다. 보편적 기준을 내세워서 타 문화를 평가하거나 우열을 가리는 행위는 문화적 편견이기 때문에 모든 문화는 절대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기준을 내세워서 타 문화를 평가하거나 우열을 가리면 안 된다. 그 말은 갑은 보편적 기준까지도 적용하지 마라고 얘기하니까 극단적 상대주의라고 보고 올수 있겠죠. 왜? 보편적 기준까지도 고려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반면에 을은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이 모든 문화적 관행의 무조건적 정당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면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인권은 문화적 특수성을 조하는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비판적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즉, 을은 어떤 입장에서 보편윤리의 입장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선지부터 볼 거예요. A는 갑이 을에게 하는 비판이에요. 그럼 앞부분은 갑의 입장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 뒷부분 이거를 을이 놓치고 있는 거 모두 다 충족해야 됩니다. 문화 간의 우위를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라고 봅니까? 문화 상대주의에서 지금 앞에 부분은 정확히는 갑의 입장에 해당하지 않죠. 왜냐면 문제 다시 읽어보면 갑의 입장에서 을의 입장에서 서로한테 할수 있는 비판인데 여기는 갑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1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회에 존재하는 문화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 판단도 배제해야 된다라는 점을 간과한다 라고 보고 있는데 아니죠. 왜냐면은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각 사회에 존재하는 문화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도 배제하자라는 점을 너는 을은 간과하고 있어라고 했는데 을은 지금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돼라고 얘기하니까 2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화의 특수성도 고려하지 않는 태도는 문화 간 갈등을 초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을은 문화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죠. 아니, 지금, 을, 너는 어떤 문화의 특수성도 고려하지 않은 태도는 문화적 갈등을 초래한다라는 거를 간과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을은 문화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4번, 이번에는 을의 입장에서 갑을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문화를 인권보장보다 우선해야 되는 목적 그 자체로 간주해야 되라고 봐요. 을은 지금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해야 돼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인권 보장보다 우선시되는 게 있다라고 봐요? 이거는 을의 입장이 아니죠. 그래서 4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 좋아. 근데 보편적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을 수 있어. 을의 입장 맞죠? 근데 갑 너는 그거 간과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번에 5번. 이라고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간과한다, 비판한다라는 표현은요, 앞에 있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합쳐서 어떻게 각각의 입장도 얘기하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즉 위에 나와 있는 문장을 밑에 나와 있는 도식화된 내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기억에 대한 문제 잘 읽으셨어야 됐습니다.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가, 다문화 지원 정책은 이주민 유입을 촉진해서 기존 사회 구성원의 일자리를 줄이기 때문에 축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문화 지원 정책은 축소해야 된다. 그 대전제는 이주민 유입을 촉진해서 기존 사회 구성원의 일자리를 줄이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가의 입장에 따르면은 다문화 지원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거겠죠. 다문화 지원 정책은 축소되어야 돼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기억에 들어갈 반론의 근거,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는 일자리를 줄임으로 다문화 지원 정책을 축소해야 돼라는 내용에 대한 반론이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1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다문화 지원 정책은 이주민과 내국인 간의 일자리 경쟁을 심화시키니까 축소해야 돼라고 보는 거는 가의 입장이에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들어갈 내용의 반론을 찾아야 돼요. 2번, 다문화 지원 정책으로 유입된 이주민은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할 뿐이야. 그러니까 축소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가의 입장, 이 기억에 들어갈 반론에 해당이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2번이 되는 겁니다. 3번, 다문화 지원 정책은 내국인 고용 안정망 구축 예산 위축으로 이어져 그러니까 축소해야 돼라고 보는 가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다문화 지원 정책으로 인한 4번, 이주민 유입은 기존 사회 구성원의 임금 수준을 위협하니까 축소해야 돼라고 가의 입장에 부합하는 거겠죠. 기억에 대한 반론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다문화 지원 정책으로 유입된 이주민의 고강도 노동을 전담하게 되면서 해당 업무에 내국인이 진입하기 어려워지니까 이 정책 축소해야 돼라고 가 입장에 들어감으로 이에 대한 반론에 해당되지 않겠죠. 따라서 3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 반론이라는 걸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을의 입장. 밑에 그림으로 탐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갑을의 입장 먼저 보셔야 됩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유입될 때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공통된 가치, 언어, 규범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다수의 집단이 형성해 온 기존 문화에 이주민들이 동화될 때 사회적 일체감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갑은 동화주의 말하고 있겠죠. 반면에 을은 이주민 문화를 기존 문화의 틀에 맞추면 소수 문화의 정체성과 상실과 불평등이 초래된다. 다양성은 그 자체가 사회적 자원이다. 각 문화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된다.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는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을은 지금 다문화주의의 입장이에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부터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 A, B, C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의 질문이 들어가면은요, B, 각각 예와 아니요라고 나뉘어야 돼요. 그럼 한번 다시 봅시다. 이주민의 유입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을, 여기가 중요해, 마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요, 동화주의와, 이렇게 쓰면 여러분 A랑 B 헷갈리겠다. 자,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묻게 되는 경우에는 무엇과 무엇 모두 다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모두 다 네라고 하겠죠. 다시. 그 정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뿐이지, 사회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둘다 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동화주의의 경우에는 사회적 차원이 통합으로, 다문화주의는 공존이 될 뿐이지, 둘다 네라고 답변하는 거는 둘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요로 나뉘는 거 잘못된 설명이겠죠.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 문화의 우위를 전제로 하면서 비주류 문화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갑의 입장, 동화주의가 네라고 대답해야 하는데, 비주류 문화의 고유성을 동화주의가 존중한다고요? 아니겠죠. 따라서 니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디귿, 이번에는 시에 들어갈 내용, 이번에는 을의
입장이에요. 다문화주의의 입장. 문화적 획일성보다 각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관용의 태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다문화주의가 네라고 대답하겠죠. 디귿 오른절면. 마지막, 문화 간의 우열을 가리는 태도는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각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다문화주의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답은 디귿 니을에 해당하는 5번이라고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선생님이랑 스텝 2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 스텝 3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텝 3은요, 실제 기출 문제인데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과 엮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명심해 주시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네네치족은요, 북극 문화권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북극 문화권은 인간의 거주하기가 불리하다. 왜? 기온이 낮기 때문에. 연중 기온이 고르게 계속 낮아서 농경이 불가능하고 인간이 거주하기 어려운, 즉 정주 환경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거였죠. 따라서 북극 문화권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전통적으로 사냥, 어로, 유목 생활을 하는데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전통적인 모습들은 점차 산업화로 도시화로 획일화, 생활 양식이 도시화 비슷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산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소되고 쇠퇴하고 있는 거겠죠? 따라서 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디귿 볼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를 우월하다라고 여기며, 네네치족의 전통적인 식문화는 야만스럽다라고 여긴대요. 그 말은 자문화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있는 거겠죠? 자, 이제 디귿 살펴볼까요? 자문화 중심주의와 같은 태도는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우리 국수주의에서 숫자가 지킬 숫자였죠? 즉, 우리의 문화만을 지키고 다른 문화는 배척하는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으니까 디귿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리을 볼까요? 네네치족이 그래서 우리 공부했던 거, 네네치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았더라도 북극 문화권에서는 워낙에 날씨가 춥고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내용 배웠었죠. 생고기와 피를 섭취해서 비타민과 철분을 보충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 상대주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블라블라 내용이 가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요 내용 봐봐. 자문화보다 타문화를 동경한다? 이거 문화 4대주의잖아.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에 해당하는 2번이라고 풀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문화권의 특징과 관련 내용이 이렇게 얽혀서 같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2번에서도 문제가 앞에 있는 단원의 내용이 일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거 명심하면서 같이 볼게요. 끝없는 초원위로 타는 듯한 태양이 내리쬐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지금은 건기라. 그럼 지금은 건기라는 거는 건기가 아닌 어떠한 상황도 있다? 그래, 바로 우기의 상황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 하나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가 있지만 때로는 우기도 있을 수 있구나. 자라난 누런 풀들이 메말라 바람에 서성거린다. 드문드문 선 아카시아 나무만이 이 땅의 생명력을 말해준다. 어제는 물을 찾아 이동하는 얼룩말떼와 그 뒤를 따르는 사자 가족을 보았다. 오늘 만난 동그라미 부족은 자연을 단순한 자원이 아닌, 우리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공부했었던 거. 인간과 함께 살아가야 될 공동체로 여기면서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삶을 가장 큰 가치로 삼았다라고 생태 중심주의 관점을 같이 볼수 있겠죠. 사냥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실시하였다. 하지만 과학기술과 편리에 익숙한 내 눈에는 전기도 없는 흙집에서 맹수의 위협 속에서 사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우리의 사회제도와 기술을 접한다면 더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일기의 필자는 건조기후 지역에서의 여행 경험을 기록했다. 아니, 건조기후였다면 지금은 건기라고 했을까요? 건조기후라면 연중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늘 많을 텐데, 그러니까 기억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요, 열대기후, 왜 건기와 우기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사바나 기후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건조기후 지역은 아니겠구나라는 거 하나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단적 가치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옳은 설명으로 체크해서 문제 풀어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 볼래요? 사냥을 실시를 했대. 물론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그럼 어느 정도 자연을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이용도 할수 있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수단적 가치를

것을 애초에 부여하지 않았다는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지급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비이성적 존재의 대표적으로는 동물, 식물 있겠죠? 도덕적 고려의 대상 될수 있습니다. 지금 옳은 설명이고요. 마지막 리을, 타 문화의 형성 배경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자문화 중심주의. 약간 야만적이고 미개해. 우리 문화의 제도적인 걸좀 따른다면 편할 텐데라고 우리 문화, 자신이 속한 문화의 입장에서 타 문화를 열등하고 미개해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리을, 옳은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2번에 5번이라고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3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3번 문제 풀 때, 선생님, 저 모르는 내용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데, 정확해요. 우리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배우지 않은 내용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만 일단 풀어가셨어도 충분하고요. 배우지 않은 내용 나중에 공부했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미리 빌드업으로 체험만 해오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국은 1960에서 80년대에 걸쳐 분리를 의미하는 동그라미 정책을 백인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시행했대. 모든 국민을 백인, 흑인, 혼혈인, 아시아인으로 분류해서 신분증에 무려 인종을 기재하도록 했고, 인종별로 거주할 수 있는 구역을 법적으로 분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그러면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정책은 백인 입장에서 다른 문화를 다 하찮다, 열등하다라고 본 거겠죠. 그러니까 백인 입장에서의 자문화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시행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 옳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요, 마저 읽어볼게요. A국의 토착 흑인 주민은 반투스탄이나 열악한 타운십으로 강제 이주되었고 도시 출입 시 통행 허가증을 소지해야 됐대요. 그러니까 출입도 마음대로 못하고 제한이 되었나 봐. 투표권 역시 인종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부여되었으며 학교, 병원, 공공시설에서도 격리가 되었대. 경제적으로는 전체 인구의 10% 정도인 백인이 국가 전체 소득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극심한 불평등이 고착화되었대. 이 동그라미 정책이라고 하는 백인 우월주의가 사실은 이 백인이 전체 인구의 10%만 차지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 대비 다수자의 문화에 의해서 소수자의 문화를 억압한 게 아니라 수적으로는 오히려 수가 적은 소수의 문화에 의해서 다수의 문화가 억압된 사례겠죠.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사례입니다.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니은의 A국의 토착 흑인 주민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만 주세요. 소극적 성격의 기본권은 나좀 내버려둬, 나를 간섭하지 마라고 하는 자유권이에요. 자유권 침해되었습니다. 왜 지금 통행 도시 출입 마음대로 못했고 거주도 마음대로 못했어. 적극적 성격의 기본권, 학교,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는 권리도 바로 다 모두 다 훼손되었어. 그러니까 적극적 성격의 기본권은 사회권이고요. 이 사회권은 대표적으로 학교, 병원,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둘다 침해된 거 디귿, 옳은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에게 소득 불평등이 발생하자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가 시행됐다라는 내용은 제시문을 통해서 찾을 수 없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에 해당하는 2번이라고 우리가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도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개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우리 수능 빌드업이야. 수능에서는 여러 단원들이 통합사회니까 통합적으로 나오겠구나라는 내용만 눈치채시면 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지역사회 구성의 원인인 인주민에게도 참정권을 확대 보장해야 됩니다. 참정권이 뭐냐면요,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대표적으로는 투표와 같이 선거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도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서 참정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내용만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일단 1번은 옳은 설명이고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참정권 보장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실질적 정책을 돕기 위해 이주민에게 공공부조와 같은 지원책을 일관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공공부조가 뭐냐면은 사회복지 제도 중에 하나인데 생활유지 능력이 없
어렵거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도움을 주는 걸 쉽게 공공부조라고 해요. 자, 2번 볼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에 들어가고요. 기초연금 공공부조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요거 쓰기만 해주세요.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들어가요. 이거 언제 배우냐면은 조금 이따가 배워요. 조금 이따가 배우는 내용인데 지금 미리 나와서 여러분 그냥 경험만 해주세요. 따라서 옳지 않은 건몇 번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정답 2번이 되는 거겠죠? 우리 나머지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충분한 이주민에게까지 공공부조를 지원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어긋납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 3번과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통합사회 2에 해당하는 경제체제에서 배웁니다. 지금은 들어만 두기. 계획경제체제보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시장가격의 작동으로 효과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따라서 3번 옳은 설명이고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부조와 같은 지원책의 일괄 적용은 행정비용과 낙인 효과를 방지하는 확실한 방안입니다. 모든 이주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모든 이주민, 모든 사람을 인간답게 보장하는 거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보전하려는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겠죠. 마지막 5번, 결국에 토론의 핵심 쟁점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갑과 을 각각. 일단 갑은 참정권을 확대 보장해서 누구에게도 이주민에게도 길을 넓힙시다. 을은 또 뭐라고 얘기해? 참정권의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된다. 갑은 뭐라고 얘기해? 아니다. 공공부조는 이주민한테까지 하면 안 돼. 을은 아니야. 이주민한테까지도 공공부조 넓혀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공공부조는 이주민 간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가가 바로 토론회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이라고 마지막 문제까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처음으로 숙제에서 문제 풀어왔는데 어땠어요? 물론 모르는 내용, 헷갈리는 내용, 앞으로 배워야 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확실하게 복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 내용 바탕으로 다음 강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통합사회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수능 빌드업 통합과학의 변춘수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강의 녹화 오면서 노래를 한곡 들었는데 그 노래에서 멈추지만 않으면 도착해 이런 가사가 유난히 귀에 꽂히더라고요. 맞아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더라도 그 방향만 잘 잡고 가면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겁니다. 네. 오늘 교재 8강. 판구조론과 직권의 변화 부분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판구조론, 우리 지구는 몇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판의 경계에서 지진, 화산활동 같은 지각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을 이제 판구조론이라고 합니다. 판을 먼저 알아야겠죠? 여러분 선생님 문제 내볼게요. 판은 지각을 말하는 것이다. OX. 아니죠. 지각만 말하는 건 아니죠. 지각과 이제 상부 멘틀까지 합쳐서 한 100km까지를 이제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암석권이라고 하는데 그 암석권의 조각을 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이 암석권 밑에는 이제 역시 상부 멘틀이죠. 거기를 이제 연약권이라고 하는데 이름에서 여러분 좀 느낌 오겠지만 여기는 멘틀이 약간 녹아 있어요. 부분 용융돼 있다 이런 표현이 좀 나와요. 부분적으로 좀 녹아 있어서 이 연약권에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멘틀이 대류를 하면은 그 위에 있는 이제 판이 움직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이제 발산형 경계, 멘틀 대류의 이제 하강부에서는 하강하는 부에서는 이제 수렴형 경계. 그리고 이제 판이 이제 어긋나는 부분은 이제 보존형 경계라 그래서 이제 판의 경계 세 가지 배웁니다.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그 지구에 이제 판 경계가 좀 나오거든요. 여기 겁먹지 말고, 선생님이랑 좀 볼게요. 몇개 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여기 있어요, 얘들아.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판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여러분 이제 일단은 화살표 방향을 좀잘 보세요. 화살표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수렴형 경계야, 수렴형 경계. 근데 반면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화살표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여기 이제 발산형 경계인 거야. 그다음에 여기를 보면 이제 화살표가 어긋나고 있죠. 여기는 이제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에는 이렇게 수렴형, 발산형 보존형 경계가 있고,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냐, 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일단 화살표 방향으로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보존형이냐. 일단 수렴형 한번 찾아볼게요. 기억. 그렇죠. 여기 수렴형 경계고요. 여기는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렴이고요. 그때 생기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알죠, 여기. 히말라야 산맥. 그래서 거기는 이제 습곡 산맥이라고 하는데, 이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로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이제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고 수렴형 경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니은. 여기도 이제 그 수렴형 경계고요. 이 니은에서 이제 형성되는, 니은의 이름이 이제 마리아나 해구라 그래서 이 마리아나 해구가 가장 그 수심이 깊은 곳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해구. 해구는 이제 수렴형 경계에서 형성되는 깊은 골짜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해구는 수심이 깊은 거야. 수렴형 경계. 마리아나 해구. 다음 이제 디귿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러분 이제 여기도 이제 수렴형 경계고요. 여기는 이제 페루 칠레 해구. 이 지역, 페루 칠레 해구. 그리고 그때 뭐가 생기냐면 이제 안데스 산맥. 습곡 산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해구, 습곡 산맥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수렴형 경계에서 생길 수 있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도에는 수렴형 경계는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을은 여기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 그래가지고 이 변환 단층, 판이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입니다. 그래서 리을은 이제 변환 단층의 예인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고 보존형 경계다. 이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기 한번 보면요. 미음 여기 있죠. 여기는 이제 동태평양 해령이라 그래요. 해령. 그래서 이제 발산이 되면은 그 가운데 부분이 볼록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대관령 이런 거 들어봤죠? 산맥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해령이라고 합니다. 해령 부분은 수심이 얕아요. 그 물속에 생기는 해저 산맥을 해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동태평양 해령이 있고요. 그리고 이 동태평양 해령과 더불어서 자주 나오는 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가 대서양 중앙이거든요. 대서양 중앙해령 여기도 이제 발산형 경계입니다. 대서양과 이제 태평양의 차이는 태평양은 이제 그 주변부를 따라서 판의 경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부를 따라서 이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면서 섭입대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 대서양 같은 경우에 중앙에 해령이 형성되고 그 연안부, 이 대륙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에선 섭입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태평양이 고리를 따라서, 연안을 따라서 화산이나 지진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불의 고리 뭐 이런 표현도 쓰고요. 환태평양 조선대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 환이 고리 환자거든요. 그래서 이 태평양은 이 연안 부분에서 지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다면 대서양은 이 중앙 쪽에서 그 지각 변동, 발산형 경계에 해령이 형성됩니다.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대서양 중앙해령. 미음은 뭐라고? 동태평양 해령. 해령은 발산형 경계에서 생기는 지형이다. 이 정도? 하나 남았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아프리카죠. 그래서 여기는 동아프리카 열곡대라 그래서 그 해령이 생길 때요. V자형 계곡이 생기는데 그걸 열곡이라고 하고요. 열곡이 길게 연결된 걸 열곡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대륙판의 그 발산형

어떤 경계로서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합니다. 이 비읍은 이제 동아프리카 열곡대고요. 여기 쭉그 대서양 중앙해령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아이슬란드 열곡대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열곡대, 해령 이런 거는 이제 발산형 경계에서 형성되는 지형이고 해구, 습곡산맥, 호상열도 이런 건 이제 수렴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입니다. 우리나라 여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일본 있죠? 일본 보면은 이 수렴형 경계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 일본 해구라고 하고 그 해구를 따라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생기는 섬들을 호상열도라 그래요. 호가 이제 부채꼴 호자거든요. 호상열도 부채꼴 모양으로 섬들이 생기는 거 이제 호상열도라고 하고 일본 해구 많이 나오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가깝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를 이제 알류산 열도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그 수렴형 경계입니다. 해구. 여기 해구, 호상열도 이런 거는 수렴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이고 이 어긋나는 이제 보존형 경계에서는 변환단층이 생긴다. 선생님이 거의 다 설명했어요. 자, 이제 한 번씩 더 반복해 봅시다.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일어나고 판의 생성이 일어나고요.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에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이제 해령, 해저 산맥, 그리고 V자형 이렇게 쭉 길게 연결된 계곡, 열곡, 그리고 그 열곡이 쭉 연결된 게 이제 열곡대라고 해서 이제 해양판과 해양판에서는 이제 해령, 열곡 같은 게 생기고요.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에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열곡대가 생깁니다. 지진 화산 활동 일어나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그 동태평양 해령, 대서양 중앙 해령,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게 이제 대표적인 발산형 경계의 지형들입니다. 네, 다음. 수렴형 경계는 이제 멘틀 대류의 하강구에서 일어나고 판의 소멸이 일어나고요. 크게 세 가지 해양판과 해양판, 해양판과 대륙판,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를 살펴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 알아야 되는 개념이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커요. 그래서 이제 밀도가 큰게 밀도가 작은 거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섭입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날 때더 밀도가 큰 해양판이 이렇게 섭입하고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날 때는 해양판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은 밀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얘는 섭입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위에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형으로 보면요. 이렇게 수렴형 경계에서는 깊은 이제 골짜기라 그래서 해구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해구를 따라서 날아난 이제 부채꼴 모양의 호상열도, 작은 섬들이 만들어집니다. 해양판과 대륙판 같은 경우에 이제 해구, 그리고 대륙판 쪽에 이제 습곡 산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대륙판과 대륙편의 이제 충돌형 경계에서는 이제 그 습곡 산맥이 만들어집니다. 지진 화산 활동 활발한데 특히 이제 그 대륙판끼리 만날 때는 섭입대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좀 문제로 빈출입니다. 대륙판과 대륙판의 그 수렴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마그마가 생기지 않거든. 마그마라는 건 이렇게 섭입을 하면서 그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가 되는 건데 이건 섭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자주 물어보고요. 자, 하나씩 볼게요. 해양판과 해양판의 이런 그 수렴형 경계에서는요. 형성되는 지형 해구 그리고 해구를 따라서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섬들이 생깁니다. 호상열도 이런 게 생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마리아나 해구가 이제 해양판과 해양판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판과 대륙판의 이제 그 경계에서는요. 해구 그리고 이제 그 대륙판 쪽에 이제 습곡 산맥 또는 이제 호상열도 생기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페루칠레 해구에 생기는 이제 안데스 산맥, 일본 해구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섭입이 일어날 때요. 그 섭입 당하는 판 쪽에서, 그러니까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지진이나 화산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게좀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밀도가 큰 판이 작은 판 안으로 섭입을 하고 이 섭입 당하는 판 쪽에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네. 다음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보존형 경계. 여기는 이제 판이 어긋나는 경계를 말하고요. 보통 이제 여기 이제 해령이 있잖아요. 발산형 경계. 해령과 해령 사이에 여기 형성되는 게 이제 그 보존형 경계로서 판이 어긋나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제 변환단층이 생성되는 이제 지형이고요. 우리 봤던 그 그림에서는 이제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이제 그 보존형 경계에서 보존형 경계인 지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개념 살펴봤습니다. 여기가 좀 진입장벽이 좀 있는 것 같아. 그쵸? 좀 어렵죠? 선생님 아까 처음에 세계지도 보여줬을 때 약간 겁먹은 학생들 있죠? 근데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게 어디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주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선생님하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때딱세 가지만 또 기억할게요. 수렴형 경계, 그다음에 이제 발산형 경계, 그다음에 이제 보존형 경계. 자, 이제 발산형 경계에서는 지형 뭐? 해령, 대관령 생각하면 돼. 해령, 열곡, 열곡대. 수렴형 경계에서는 이제 섭입을 하면은 그쪽에서는 이제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 근데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에서는 이제 뭔가 섭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습곡산맥 생기고 화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다음 마지막 이제 보존형 경계에서는 변환단층. 판이 어긋나는 거.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역시 여기서도 마그마가 형성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산 안드레아스 단층.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하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그리고 이제 보존형 경계. 이렇게 세개 있는 거야. 특히 이제 수렴형은 섭입형이 있고 해양판이 뭐 다른 해양판 밑으로 들어간다거나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한다거나 이런 섭입형이 있고요. 대륙판과 대륙판끼리는 섭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충돌형이라 그래요.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는 충돌형. 이렇게. 여기서 지진이요. 지진은 다 일어나는데 지진의 그 깊이에 따라서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이제 얕은 곳이 진원이면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라고 하거든요. 천발, 중발, 신발 지진.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 거는 이 섭입형 때만 일어나는 거야. 진원의 깊이가 깊은 곳은 이제 신발 지진이라고 하는데 그 신발 지진의 섭입형, 섭입대가 형성될 때 신발 지진이 일어난다. 이거 좀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산 폭발 같은 경우에는요. 화산 폭발 같은 경우에는 그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할 때 마그마 안 생기고 이 변환단층에서도 마그마 없기 때문에 화산활동 일어나지 않고 발산형, 해령, 아니면 이제 해구 이런 섭입형에서는 이제 화산활동 일어난다. 여기 이렇게. 됐어요? 좋아요. 겁먹지 말고 우리 한번 문제 시작해 볼게요. 스텝 1. 개념 다지기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는 지진의 분포래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 그다음에 나는 이제 화산대래요. 화산이 일어나는 곳. 보면 이제 판의 경계를 따라서 띠 형태로 나타나고 화산대랑 아니, 지진대랑 화산대가 거의 일치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선지 가볼게요. 지진은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특정하게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죠. 띠 모양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띠 모양이 판의 경계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고리, 띠 형태로 특정 지역에서 주로 일어난다. 다음, 니은. 화산 활동은 태평양 연안이, 태평양 연안 여기 말하는 거야. 태평양 연안이 대서양 연안, 여기 말하는 거야. 보다 활발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태평양 연안에서는 뭔가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환태평양 조산대, 혹은 뭐, 불의 고리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니은 맞고요. 다음 디귿. 화산대는 지진대와 거의 일치하죠. 근데 맞고요. 근데 이제 차이점을 보면 점이 저기 지진대가 더 많이 찍혔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지진 활동이 일어난다. 그거는 맞는 명제지만 지진 활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꼭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 뭐 변환단층이나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할 때는 지진은 일어나지만 화산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정답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갈게요. 직권 구조의 일부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를 포함해서 암석권이라고 하고요. 깊이 한 100km까지.
그 다음에 그 100km 한 400km까지를 이제 연약권이라고 합니다. 선지 가볼게요. 해양 지각은 여기 보면 되는데 해양 지각하고 대륙 지각을 보면 해양 지각 여기 대륙 지각 여기를 보면 해양 지각은 대륙 지각보다 얇죠. 그렇지만 밀도는 크다라는 거 알아두기. 네,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암석권의 조각을 판이라고 한다. 네, 이거는 여러분 한두번 정도 되뇌일까요? 판이라는 거는 암석권의 조각이고, 암석권이라는 것이 이제 지각만 말하는 건 아니고, 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를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맞고요. 다음, 디귿. 연약권에서 멘틀이 부분 용융돼 있어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고, 여기서 이제 멘틀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위에 암석권의 조각 판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갈게요. 판의 상대적인 이동에 따라 구분한 판의 경계 ABC다 그랬습니다. A는 무슨 경계? 수렴형 경계. B는 무슨 경계? 발산형 경계. C는요,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형성될 수 있는 지형을 찾는 거예요. 선생님, 한번 다 공부 좀 해볼까? 수렴형 경계에서는요,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 이런 거 만들어줄 수 있고요. 발산형 경계에서는 이제 해저산맥, 해령, 해령을 따라 길게 형성된 V자형 계곡, 열곡, 열곡이 쭉 길게 연결된 거, 열곡대 이런 게 이제 형성될 수 있는 지형이고, 보존형 경계에서는 이제 변환단층 하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고르면 3번 해구, 해령, 변환단층이 이제 대표적인 지형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갈게요. 얘 무슨 경계예요? 발산형 경계. 근데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로서 열곡대가 생기고 있죠? 발산형 경계라는 것은 멘틀 대류의 상승부고요. 판이 생성되는 곳이고요. 지진 일어나고요.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 네, 선지 가볼게요. 발산형 경계이다 맞고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경계다 맞고, 이와 같은 판의 경계가 해양에서 나타나면 호상열도는 해구 옆에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생기는 섬들인데, 해구, 호상열도 이런 거는 여러분 그 발산형이 아니고 수렴형 경계죠? 그래서 틀렸고요. 이와 같은 그 발산형 경계가 해양에서 나타나면요, 그 해구 아니고 해령, 해저산맥, 해령, 열곡, V자형 계곡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5번 가볼게요. 여러분 뭐 나스카판 이런 거 몰라도 A는 화살표 방향을 보니까 발산형 경계구나. B는 화살표 방향을 보니까 수렴형 경계구나. 그것만 좀 알면 되고요. 선생님 설명을 하면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동태평양 해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해령, 열곡 이런 게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남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페루칠레 해구로서 여기를 따라서 이제 그 습곡산맥,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해구, 습곡산맥 같은 지형들이 이 수렴형 경계에서 만들어집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A는 화살표 방향을 보니까 발산형 경계 맞고, 발산형 경계라는 것은 멘틀 대류의 상승부고 판이 생성되는 곳이다. 거기까지. 다음 니은 B 부근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신발 지진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에.
네, 니은 맞고요. 다음 디귿. 평균 수심.

면은 아프리카 지역인데 A 어딜까? 그렇지. 저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예요.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로서 열곡대가 생깁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 우리 앞에서 여러분 4번 문제 잠깐 보세요. 그 4번 문제 그 열곡대 그게 이제 여기 A에서 나타나는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를 보면요. 여기 혹시 아나 어디 산이 있는데?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그래서 저기 화살표 방향을 보면은 여기는 수렴형 경계고요. 특히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렴이다 보니까 수렴형 경계다 보니까 이게 섭입이 일어나진 않고 이게 이제 밀도가 엇비슷한 판이 이제 만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습곡 산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B 지역 그 히말라야 산맥은요 습곡 산맥이고요. 그리고 저기서는 화산은 일어나지 않아요. 화산 폭발은 일어나지 않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B는 히말라야 산맥이 되겠습니다. 습곡 산맥. 그다음에 이제 낼게 사실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C는 이제 판이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습니다. 변환 단층. 그래서 답을 골라보면은 5번 동아프리카 열곡대 히말라야 산맥 산 안드레아스 단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가볼게요. 그림은 어느 수렴형 경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해구와 습곡 산맥 중 하나이다라고 했는데요. 화살표 방향 보니까 이제 수렴인데 게다가 여긴 해양판이고 여긴 대륙판으로서 해양판의 밀도가 더 커서 판 기역이 판 니은 밑으로 섭입하죠. 이 섭입대를 따라서 이 지진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그리고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건이판 니은 쪽에서 일어나고요. 네. 밀도는 누가 더 크다? 물어볼 것 같은데. 밀도는 기역하고 니은 중에 기역이 더 커요.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밑으로 섭입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형성되는 지형, 깊은 골짜기, 해, 구, 그리고 이제 비가 뭐라 그러냐면 습곡 산맥. A와 B가 각각 해구와 습곡 산맥 중 하나다라고 했는데 A는 해구. B는 습곡 산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알수 있다시피 이 화산 폭발이나 지진 같은 이런 지각 변동은 이 밀도가 작은 판, 섭입 당하는 판, 니은 쪽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A는 해구이다. 네, 맞고요. 수렴형 경계에서 생기는 지형, 니은. B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화산, 지진 같은 지각 변동은 밀도가 작은 판에서 일어납니다. 다음 디귿 판 경계 부근에서 기역의 밀도 그렇지 물어봐요. 밀도는 니은의 밀도보다 크다. 그렇죠. 기역의 밀도가 더 커서 기역이 니은 아래로 섭입하는 거죠. 네.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갈게요. 8번은 이제 지진이나 화산이 우리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가볼게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은 화산 가스 중에 이산화황 이런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성이라서 산성비가 내려요. 화산 활동으로 산성비가 내릴 수 있다. 네, 맞습니다. 2번. 지진에 의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죠. 지진 일어나면은 건물도 무너지고, 그쵸? 숲도, 무너지고 해서 산사태 이런 것들. 네, 2번 맞고요. 3번, 산사태 바로 나오네요. 지진에 의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생물권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4번. 화산재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토양을 비옥하게 만다. 화산재에 광물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이제 화산 폭발이 피해를 주지만 그게 오랜 시간 이제 풍화 이런 걸 겪으면서 오히려 토양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네, 맞습니다. 5번. 화산 활동으로 화산재가 나오면요. 그 화산재는 태양빛을 반사시켜요, 여러분.

태양빛을 반사시키면은 지구의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져요. 그래서 5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스텝 1, 개념 다지기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스텝 2, 개념 적용하기 문제로 가볼게요. 그림은 해령 부근에서 판의 상대적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하고 맨 끝에 이제 단, 판의 이동 속력은 모두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살표 방향을 보면 이제 발사능 경계에 여기가 이제 해령, 그러니까 D는 이제 발사능 경계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령이 있을 때이 B 부분을 보면은 판의 이동 방향이 반대죠. 판이 어긋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보존형 경계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변환 단층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 A나 C는 그냥 B와 연장선상인데, 이 A 부분을 보면 이 이동 방향이랑 이 이동 방향이 지금 같죠? 그리고 속력도 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선이 있다고 해서 판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 여기다 판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판. 이렇게 나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산형 경계에서는, 판이 생성이 되고, 그러니까 B는 보존형 경계야. 그렇지만 A랑 C는 여기가 이제 판의 경계라고 할순 없어요. 그냥 선을 그었을 뿐이야, 우리가. B의 연장선을 그었을 뿐이지, A와 C는 판의 이동 방향이나 속력이 같아서 판의 경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 판의 경계에 해당하는 걸 써보면은 이 B, 보존형 경계, D, 발산형 경계, 이게 이제 판의 경계고, A나 C는 판의 경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D. 이 해령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죠. 지진도 일어나고요. 네, 맞고요. 모두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지진, 이 변환 단층, B나 아니면 해령, 이런 데선 지진, B나 D에서, 역시 판의 경계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지만, 저 A랑 C는 판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A와 C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갈게요. 그린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수렴형 경계를 나타냈대요. 가는 해양판과 해양판, 나는 해양판과 대륙판. 둘다 섭입대가 생기는데요. 이제 이 해양판과 해양판 같은 경우에는 비가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밀도가 큰게 밀도가 작은 판 안으로 밑으로 섭입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양판과 대륙판 같은 경우에 해양판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도 같은 거 많이 물어보고요. 형성되는 지형을 얘기하면은 이 해양판과 해양판의 수렴형 경계에서는 깊은 골짜기, 해구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해구를 따라서 이렇게 그 호상열도, 부채꼴 모양으로 섬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호상열도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뭐 마리아나 해구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나아는요, 이제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을 하면서 역시 형성되는 지형은 이제 해구.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그 호상열도가 생길 수도 있고 습곡 산맥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페루칠레 해구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안데스 산맥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화산 폭발이나 이런 그 지진 활동 같은 지각 변동은 이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섭입을 하면 섭입 당하는 판 쪽에서 화산이나 지진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네, 선지 가볼게요. 습곡 산맥은요, 이 해양판과 대륙판의 그 섭입에서 일어나지. 그 해양판과 해양판에서는 이제 호상열도가 생겨요. 습곡산맥은 가에선 생기지 않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판 경계 부근에서 A의 밀도는 B의 밀도보다 작다. 그렇죠. 밀도는 섭입하는 판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B가 A보다 밀도가 더큰 거예요. B가 A보다 크니까 A의 밀도는 작죠. 네, 맞습니다. 다음 디귿. 지점 기역의 지하보다 지점 니은의 지하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그렇죠. 이게 섭입하면서 이 섭입대를 따라서 화산 폭발이나 지진 같은 것은 이 니은판 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의 지하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네, 다음 3번 문제 갈게요. 그림은 대서양 중앙해령 안데스 산맥 산 안드레아스 단층을 순서도에 의해서 이제 나누는 과정입니다. 발산형 경계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해령이죠. 그래서 얘에 이제 대서양 중앙해령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대서양 중앙해령, 동태평양 해령,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런 게 이제 발산형 경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개에서 판이 소멸되는 경계. 소멸되는 경계라는 거는 수렴형 경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얘에 해당하는 거 수렴형 경계 뭐죠? 이 안데스 산맥이 그 페루 칠레 해구 쪽에서 형성되는 습곡 산맥입니다. 습곡 산맥은 수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오에서 이제 마지막 여기 A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 넣으면 되고 여기는 변환 단층이고요. 보존형 경계로서 판이 어긋나는 경계고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일어나지 않고요. 네, 선지 가볼게요. A는 B보다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여러분,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보존형 경계로서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 폭발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A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안데스 산맥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에서 형성된 지역이다. 아닙니다. 안데스 산맥은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면서 섭입대가 형성이 되고요. 거기가 이제 페루칠레 해구야. 그래서 페루칠레 해구와 더불어서 생기는 습곡 산맥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선생님하고 배운 것 중에 산맥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히말라야 산맥 있죠? 히말라야 산맥이 바로 이 니은 선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에서 형성되는 지형이고요. 얘도 습곡 산맥이야. 둘다 이름은 습곡 산맥이긴 한데 얘는 해양판과 대륙판, 해구 옆에서 형성되는 습곡 산맥이고 얘는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에 충돌해서 생기는 겁니다. 차이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 C에서는 지진이 자주 발생한, 네. 해령에서는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요. 지진도 발생하고요. 네.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갈게요. 그림은 판의 경계와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A 부근에서만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보면요. 여기 다 설명이 나와 있지만, 해령은요, 발산형 경계예요. 이렇게. 판이 생성되는 곳. 그 다음에 이제 해구는 수렴형 경계예요. 얘는 일로 오고 얘는 일로 오니까 수렴형 경계지. 그리고 특히 이 세모, 삼각형이 뭘 의미하냐면은, 비가 A 밑으로 이렇게 섭입된다는 거를 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밀도는 누가 더 크다? 비가 더큰 거예요. A보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판은 크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억 맞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자주 물어보는데, 우리가 이제 해령에서 판이 생성돼서 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해양 지각의 나이는 더 오래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막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B랑 C를 비교하면은 해령이 여기니까, 나이는 B가 더 많겠죠? 그래서 해양 지각의 나이는 B와 C가 같다가 아니고 B가 나이가 더 많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산형 경계에서는 판이 생성된다.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이가 점점 많아지게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다음 디귿. 화산 활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A 부근에서가 B 부근에서보다 낮다? 여러분, 선생님, 아까 말해줬지만, 이게 지금 이 삼각형이 B가 A 밑으로 섭입한다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이제 밀도를 물어보면, A판이랑 B판을 물어보면, B판이 밀도가 더 크니까 A판 밑으로 섭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화산이나 지진 같은 거는 섭입 당하는 판 쪽에서 일어나거든요. 따라서 A 부근에서가 화산 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게 됩니다.

비그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텝 2 개념 적용하기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스텝 3 실전 빌드업 문제 가볼게요. 자, 1번 그림가는 어느 지역의 판 경계 A와 상대적인 판의 이동 방향을 나는 가의 XX- 구간에서의 지형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XX-의 단면 먼저 봅시다. XX- 지금 섭입을 하고 있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랑 이제 유라시아 판이 있는데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유라시아 판 밑으로 섭입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밀도는 누가 더 크다. 그렇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더큰 거야. 밀도가 큰게 섭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도가 작은 이 유라시아 판 쪽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크라카타우 화산이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거죠. 우리 화산이나 지진 같은 것은 섭입 당하는 판 쪽에서.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일어난다. 수렴형 경계고요. 이때 형성되는 지형 여기 해, 구, 그다음에 뭐 호상 열도 이런 것들 생깁니다. 습곡 산맥 이런 것들. 네, 다음 선지 가볼게요. 기억. 수렴형 경계죠. 여기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도 알수 있고 이 섭입으로도 알수 있고요. 발산형 경계 아니고 수렴형 경계입니다. 네, 기억 틀렸고요. 다음 니은. 크라카타우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될 때, 이거 에너지원을 물어보는데요. 여러분, 화산 폭발이나 지진 활동이나 판의 이동이나 멘틀 대류의 에너지원은, 네, 지구 내부 에너지 맞습니다. 그래서 용암이 분출될 때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된다. 네, 맞습니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3개,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있는데, 기상현상, 물의 순환의 에너지원이 태양 에너지고요. 화산 폭발, 뭐 멘틀 대류의 에너지원은 이제 그 지구 내부 에너지고 밀물 썰물과 관련 있는 거는 조력 에너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디귿. A에 인접한 판의 밀도는 그래요. 밀도 물어봐요. 지금 이제 보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유라시아 판 밑으로 섭입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유라시아 판보다 밀도가 크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디귿 틀렸네요.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2번 문제 가볼게요. 그림은 판의 경계에 위치한 ABC를 나타낸 것이. 네, 한번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세계 지도로 또 끝이 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일본이거든요. 여기 일본 해구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호상열도거든요. 화살표 방향 보면은 이제 만나고 있죠. 그래서 A는 수렴형 경계고 이 수렴형 경계에서 만들어진 지형에는 해구, 깊은 골짜기, 해구, 호상열도 같은 게 있습니다. 일본 해구 많이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뭐 마리아나 해구 많이 물어보고 여기 아류산 해구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C 먼저 할까요? C는 지금 화살표 방향 보니까 이렇게 발산형 경계죠.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고요. 생기는 지형은 이제 그 해령, 해저 산맥, 열곡, 열곡대 이런 거 생기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동태평양 해령입니다. 동태평양 해령 말고 여기 지금 지도가 잘렸는데 대서양 중앙 해령.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해령입니다. 동태평양 해령, 대서양 중앙 해령. 그리고 이제 열곡대 해서 이제 그 동아프리카 열곡대, 아이슬란드 열곡대. 그런 게 이제 그 발산형 경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B는 여기가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 그래서 보존형 경계예요. 변환 단층이라는 지형이 만들어지고요. 판이 어긋나 이동하는 곳으로서, 그런 판의 경계로서, 여기서는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A의 하부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한다. 아니죠. 상승은, 멘틀 대류의 상승은 발산형 경계야. 멘틀 대류 상승부. 수렴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판의 소멸, 여기서는 판의 생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비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마그마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진은 일어나는데, 다음 디귿. C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된다. 그렇죠.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로서, 거기서는 이제 판의 생성이 일어나죠.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하고 이제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여러분 교재 그 개념 쪽 52쪽 가서 그판 그림 한번 다시 보시죠.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아까만큼 막 두렵진 않죠? 우리 선생님하고 한번 내용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 판의 경계 3개 배웠습니다. 발산형 경계. 그 다음에 이제 수렴형 경계. 그리고 보존형 경계. 발산형은 멘틀 대류의 상승부고요. 판의 생성이 일어나고요. 대표적인 이제 지형으로는 해령, 열곡, 열곡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알아야 꼭 자주 나오는 거 알아야 되는 걸로는 이제 동태평양 해령, 대서양 중앙 해령 이런 것들 있고요. 열곡대에서는 이제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런 거 배운 거예요. 발산형 경계. 화산 활동 일어나고 지진 활동도 일어나고요. 네. 수렴형이 조금 어려워. 수렴형은 이제 해양판과 해양판이냐, 해양판과 대륙판이냐, 대륙판과 대륙판이냐. 어쨌든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고요. 멘틀 대류의 하강부, 판의 소멸 일어나고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날 때는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안으로 들어가죠. 섭입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섭입형이라고 하고요. 대륙판과 대륙판은 밀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찌그러져서 충돌형이라 그래, 충돌형. 그래서 형성되는 지형으로는 이제 섭입될 때 깊은 해저 골짜기, 해구. 그리고 해구를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생기는 섬, 호상열도. 그리고 페루 칠레 해구 옆에 생기는 그 산맥. 안데스 산맥, 습곡 산맥. 이런 것들이 이제 섭입형에서 형성되는 지형이라면,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형에서는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도 습곡 산맥이라고 해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섭입대로 인해서 생기다 보니까 화산 활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할 때는 섭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그마도 안 생기고, 그래서 습곡 산맥, 그 히말라야 산맥 같은 습곡 산맥은 화산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좀 차이예요. 보존형 경계는 판이 어긋나는 경계. 판이 어긋나서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없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변환 단층. 그래서 문제로 내면, 지도상에서 내면은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제일 많이 나와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면은 지진은 다 일어나는데 그 화산 폭발 같은 경우에 발산형 일어나고 섭입형 일어나지만 그 히말라야 산맥,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 거기 습곡 산맥에서는 화산 활동 일어나지 않고 변환 단층, 산 안드레아스 단층 같은 이제 보존형 경계에서도 마그마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화산 활동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화산이랑 지진 좀 구분해 줘야 되고요. 지진 중에서도 이제 지진의 깊이에 따라서 천발, 중발, 신발 지진으로 나누는데 이 중에서 이제 신발 지진, 깊은 곳까지 이제 그 진원의 깊이가 깊은 곳까지 신발 지진 일어나는 거는 이 섭입형에서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섭입을 할때 밀도가 큰 판이 작은 판 밑으로 섭입을 하죠. 그때 이제 화산 폭발이나 지진 같은 이런 지각 변동은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풀어본 문제 중에 뭐 그런 내용 많이 물어봤고, 또 발산형 경계에서 그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각의 나이는 점점 더 많아진다. 이런 개념도 좀 배웠고요. 그리고 아까 그 변환 단층 물어보면서 선을 그었지만 사실 그 A랑 C는

전원단층이 아니고 연장선에 있었을 뿐이었죠. 그래서 이제 판이 몇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뭐 이런 문제도 같이 해봤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반복하면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그세개 지도 봤을 때는 이거 기억부터 비읍까지 다 외워야 돼 했지만 괜찮았죠? 네, 오늘 내용 잘 복습하고요.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네, 2027 수능 특강 농업기초기술 1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식품 가공 기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가공 시간, 가공 기술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 곡류의 가공, 빵, 떡, 이 가공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건 식품 가공의 일단 목적, 식품 가공을 왜 하는지, 그리고 가공 방법을 어떻게 좀 나눠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곡류 가공 식품의 종류하고 제조 원리,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식품 가공의 개념이에요, 개념. 식품 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변화를 가해서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식품 가공입니다. 식품 가공. 자, 식품. 그럼 식품이 무엇이냐, 식품. 먹을 식이니까 먹는 물품이겠죠.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의약품을 제외한 전혀 가공하지 않는 식품 재료와 그것을 일부 가공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가공한 그런 가공까지 포함한 게 식품이 되겠습니다. 자, 식품은 1차, 2차, 3차 기능이 있어요. 일단 1차 기능은 우리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그러니까 1차 기능은 일단 살아야 돼요. 생명, 살기 위해서 먹는 영양적 기능이 1차예요. 자, 이제 살기 위해서 먹었어. 먹었어. 이제 그 다음 2차 기능은 살기 위해서보다 조금 높은 단계. 맛있는. 맛, 색, 모양 등 기호를 만족시켜주는 감각적 기능. 그러니까 살려고 먹는 거고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3차는 면역, 항노화, 건강에 의한 먹을 것들. 건강.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먹고 맛있어서 먹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먹는 거. 이게 1차, 2차, 3차 기능입니다. 자, 식품 가공의 목적 보죠. 목적. 일단 식품 재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식품 재료가 대부분, 100%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농산물이에요. 농산물. 농축수산물. 그렇죠. 임산물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식품 재료는 수분 함량이 많습니다.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패나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많으니까 무거워요. 운반하기 어렵고 저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대 공급기에, 그러니까 이게 계절에 따라 이게 수확 시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수확하는 곳도 있어. 그러니까 남쪽에서 열대에서 수확되는 작물이 따로 있을 거고 한대에서 수확하는 작물이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최대 공급기도 있고 지역의 한정성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 한 그루의 사과나무에서 달리는 사과들도 크기, 색깔, 맛, 향다 각각 있죠. 다 다릅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식품 가공을 왜 하냐? 왜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먹으면 되지 왜 가공을 하냐? 자, 일단 식품 재료의 특성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의 욕구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고요. 그 욕구에는 뭐가 있느냐? 일단 식품의 저장을 오래 할수 있어요. 그냥 놔두는 것보다. 안정성, 영양성, 기호성, 운반성, 실용성 등 이런 기능성을 많이 향상시키기 위해서 식품 가공을 하게 됩니다. 식품의 가공 방법에 따른 분류, 가공법, 가공법. 일단 물리적 가공이 있고 화학적 가공이 있고 생물학적 가공이 있어요. 물리적 가공은 말 그대로 이제 힘, 잘라낸다든지 분쇄를 한다든지 말린다든지 뭐 이런 거. 화학적 가공은 무슨 산화를 시킨다든지 중화를 시킨다든지 가수분해를 시킨다든지 이런 게 있고, 생물학적 방법이 있어요. 발효를 시키는 뭐 곰팡이를 이용한다든지 효모 세균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게 있죠. 자, 물리적 가공에 보면 도정, 분쇄, 압착, 건조부 등을 해서 백미, 그냥 흰쌀 깎아내는 거죠. 밀, 가루, 면, 전분, 압착해서 식용유, 젓갈, 잼, 마요네즈, 물리적 가공에 속하죠. 화학적 가공, 가수분해나 효소 처리해서 엿, 포도당, 치즈, 간장, 간장 이제 뭐 3분의 1 간장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간장, 두부, 아미노산 이런 거 만들 때 화학적 가공을 이용을 하고요. 생물학적 가공, 곰팡이나 세균, 그러니까 미생물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발효, 치즈, 빵, 맥주, 포도주, 식초, 뭐 김치, 청국장 뭐 이런 것들이 다 생물학적 가공에 들어가겠습니다. 가공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가공 분류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곡류 가공 나옵니다. 곡류 가공. 곡류하면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쌀, 서양은 밀 그러죠. 그러니까 쌀로 할수 있는 대표적인 가공품 떡이네요. 떡. 그렇죠? 자, 떡은 전분을 호화시켜 만드는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으로 전분을 호화시켜요. 호화. 호화. 그 반대되는 개념이 노화. 노화. 전분의 호화는 전분에 물을 넣고 열을 가하면 전분이 물을 흡수하면서 팽윤 커져요. 그리고 전분의 분자가 규칙적인 배열에서 흩어져요. 풀어져. 그래서 부드럽고 커지면서 부드럽고 찰기가 생겨요. 쉽게 얘기하면 쌀에다가 물을 넣고 밥을 지으면 쌀보다는 밥이 알갱이가 커지고 부드러워지고 찰기가 생기죠. 쌀이 밥이 됐어. 이게 전분의 호화예요. 자, 그러면 그 밥을 상온에다 두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막한 밥과 충분히 식은 밥, 두 개의 알갱이를 한번 으깨보면, 막한 밥은 잘 으깨지죠. 찰기도 있고. 근데 찬 밥은 잘 으깨지지 않죠. 그게 노화예요, 노화. 쌀에서 막한 따뜻한 밥으로. 그게 전분의 호화. 따뜻한 밥, 부드러운 밥에서 찬밥, 딱딱한 찬밥으로는 그게 전분의 노화예요. 그걸 호화를 알파화, 노화를 베타화라고 합니다. 호화된 전분을 이렇게 팽윤해서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진 전분을 낮은 온도에 방치했을 때 불규칙적인 배열이 다시 규칙적인 배열로 돌아가면서 딱딱한 조직감을 갖게 되는 현상입니다. 노화. 전분이 열을 받아서 따뜻해지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배열이, 규칙적이던 배열이 흐트러져요. 이게 전분의 호화. 좀 낮은 온도에 놔두면 흐트러졌던 배열이 다시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딱딱해지는 게 노화예요. 밥, 떡, 빵 등이 굳어지면 어떻게 해요? 품질이 저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노화는 밥, 떡, 빵 등을 굳게 하고 수프나 소스의 점들을 낮게 해서 품질의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노화가 빨리 일어나는 게 좋겠어요? 천천히 일어나는 게 좋겠어요? 품질이 저하된 원인이 노화이기 때문에 천천히 일어나면 좋겠죠. 그래서 이 전분의 노화를 좀 억제시키는 방법 뭐가 있느냐?

수분을 함량을 조절을 해요. 좀 건조를 시킨다는 거죠. 이러면 노화가 조금 늦춰지고, 낮은 온도가 아니고 냉동, 전분의 구조 배열이 차가운 데에서, 그러니까 그 호화가 됐을 때 이렇게 흐트러지잖아요. 이게 이제 낮은 온도가 되면서 다시 맞춰지는데, 20도씨 이하로 냉동을 하면 이게 맞춰지기 전에 이대로 냉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해동을 하면 여전히 배열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니까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수분 함량 조절 똑같아요. 설탕 넣어, 탈수 작용.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유화제 넣으면 전분의 안정도가 상승하죠. 유화제죠.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전분의 호화, 노화를 낮추는 방법까지 봤어요. 자, 다시 떡은 전분을 호화시켜. 알겠죠? 쌀가루에 물을 넣고 찌면 호화가 되면 호화시켜 만드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에요. 절기 음식, 통과 의례 음식, 뭐 무속 의례 음식 뭐 등등으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떡을 네 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만드는 법에 따라서 첫 번째 찌는 떡, 증기로 떡을 쪄요. 맵쌀가루 또는 찹쌀가루에 각종 잡곡이나 아니면 잡곡을 섞어서 실이나 찜솥등으로 쪄서 만든 떡, 찌는 떡, 팥, 시루떡, 그렇죠? 백설기, 증편, 두텁떡, 약식되기 있습니다. 참잘 갈라지죠, 쩍쩍. 두 번째는 치는 떡, 떡메로 치는 떡. 불린 찹쌀이나 맵쌀을 그대로 익히거나 아니면 가루로 익히거나 해서 찐 후에 익힌 다음에 떡내로 진이겨요. 그래서 크기가 일정한 상태로 절단해서 고무를 묻힌 형식이 치는 떡입니다. 대표적인 게 인절미, 가래떡, 계피떡, 절편 등이 있어요. 이거 잘 위에 찌는 떡보다는 잘안 뜯어지죠. 쭉쭉 늘어나고. 특히 가래떡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화가 빨리 되죠. 노화가 굉장히 빨리 돼. 인절미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래떡이 훨씬 더 빨리 딱딱해진다. 훨씬 더 딱딱해지고. 이유는 둘이 쓰는 쌀 자체가 달라요. 찹쌀. 쫀득쫀득한 찹쌀 이용해서 만드는 떡이고, 맵쌀로 만드는 떡이에요. 그렇죠? 다음, 지지는 떡. 지지다. 어디에? 기름에. 곡물가루를 반죽해서 모양을 만든 후에 기름에 지져서 만든 떡입니다. 화전, 전병, 주악, 북구미. 시장에서 먹는 북구미가 떡이에요, 떡. 다음은 삶는 떡. 보통 전분을 놓고 삶아버리면 좀 풀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곡물가루를 익반죽합니다. 익반죽. 뜨거운 물로 반죽을 해요.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서 끓는 물에 삶아서 만든 떡이 삶는 떡 됩니다. 경단, 단자, 오메기 떡, 제주도 오메기 떡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떡. 요거에 관련된 문항도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 자, 전분의 구조 보겠습니다. 전분의 구조. 아밀로서, 아밀로펙틴이 있어요. 아밀로펙틴. 아밀로펙틴, 찹쌀이 아밀로펙틴 100%예요. 맵쌀은 아밀로펙틴 80%에 아밀로스가 20%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밀로펙틴만 있는 건 노화가 그래도 좀 느려요. 근데 아밀로스가 고작 20% 섞였는데 노화가 훨씬 빨라지죠. 자, 전분 노화에 영향을 준 요인. 전분은, 그러니까 노화는 0도에서 5도씨에서 굉장히 촉진됩니다. 그리고 수분은 30에서 15, 60%일 때 촉진돼요. 아까, 그래서 수분을 15% 이하로, 온도를 영하 20도 이하로. pH는 산성에서 노화가 촉진되고, 전분 종류는 아밀로스 함량이 높을 경우에 촉진됩니다. 보시죠. 자, 다음 빵이에요, 빵. 일단 빵과 과자의 구분. 뭘 빵이라고 그러고 뭘 과자라고 그러는가. 일단 빵은 발효하는 거죠, 발효. 커지는 게 팽창 형태를 보면 빵은 효모 이용해서 생물학적으로 커지게 만들고, 과자는 베이킹 파우더나 공기나 수증기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팽창하게 만듭니다. 밀가루 종류는 빵은 강력분을 쓰고요. 바삭한 과자는 박력분을 씁니다. 박력분. 반죽 상태는 글루텐 생성을 활성화합니다. 과자는 글루텐, 바삭해져야 되니까 글루텐 생성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설탕은, 빵은 적게 사용해요. 빵에 들어가는 설탕은 효모의 먹이를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빵은 그렇게 달지 않죠. 근데 과자는 달아요.
그렇죠. 설탕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제빵 원리 보면 밀가루의 점탄성에 강한 글루텐 단백질을 형성시켜서 효모의 작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반죽을 부풀린 뒤 구워서 만든 게 빵이죠. 제빵. 자, 빵 반죽법 크게 세 가지 나옵니다. 직접 반죽법, 스트레이트법입니다. 빵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믹서기에 넣고 반죽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밀가루 글루텐 형성을 위해서 유지는 중간에 투입 후 반죽을 해서 빵을 제조합니다. 다른 반죽법 대비 제조 시간이 짧고 발효중 감량이 적고 풍미 살리기가 쉽습니다. 재료를 호남이 반죽하고요, 1차 발효 1시간에서 1시간 반 합니다. 가스 빼고 나눠서 둥글리기 하고 2차 발효합니다. 그 다음에 성형하고 다시 여기서 이제 2차 발효하고, 아니, 중간 발효하고 2차 발효하고, 그 다음에 2차 발효를 1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한 다음에 구워서 냉각한 다음에 제품이 나오는 거. 직접 반죽법. 반죽법 크게 3개 나올 거예요, 3개. 자, 두 번째. 중종 반죽법. 스펀지 반죽법이에요. 중종. 반죽을 두번 해요. 두 번에 걸쳐서 반죽을 하는데, 일단 밀가루 반죽을 먼저 합니다. 하는데 이스트를 넣고 물과 이스트를 섞어서 2시간 이상 1차 발효를 시켜요. 그래서 발효된 반죽을 다른 것과 섞어서 다시 반죽을 해요. 본반죽을 합니다. 그래서 빵을 제조하는 방법이에요. 중종 반죽법. 빵의 조직과 부피가, 그러니까 발효를 반죽을 두번 하기 때문에 좀 손이 많이 가죠. 하지만 빵의 조직과 부피가 좋고 노화가 늦습니다. 저장성 좋고요. 이스트를 조금만 넣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일단 스펀지 반죽. 첫 번째 반죽은 물, 이스트, 밀가루 넣어서 반죽을 하고요. 이걸 1차 발효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발효된 반죽과 나머지 재료를 섞어서 본반죽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휴지시키고, 가스 뺀 다음에 나누어서 둥글리게 하고, 중간 발효하고, 성형한 다음에 2차 발효하고, 굽고 냉각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직접 반죽법은 다 한꺼번에 넣어서 반죽한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고, 중종 반죽법은 일단 반죽을 일부분 해서 그걸 발효시킨 다음에 발효된 반죽과 다시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드는 거, 스펀지 반죽법. 자, 세 번째는 비상 반죽법이에요. 비상 반죽법, 비상 스트레스법. 비상 날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비상이에요. 비상 뭔가 지금 빨리 해야 돼. 직접 반죽법을 변형시켜서, 이게 핵심이에요. 발효 시간을 짧게. 그래서 전체 공정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근데 빵을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발효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발효 시간을 짧게 하면 전체적으로 공정 시간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재료에 직접,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법하고 같은데, 스트레이트법과 비교를 해서 설탕은 1% 감소를 해요. 그리고 이스트는 두 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물2% 증가하고, 그리고 혼합 및 반죽에서 반죽 온도를 30도까지 하고, 반죽 시간을 20% 증가시켜요. 반죽 시간을. 그런데 1차 발효할 때 발효 시간이 지금 15분에서 20분이잖아요. 근데 스트레이트 법은 몇 분이에요? 지금 1시간 반에서 90분이야. 그러니까 1차 반죽 시간이 반 이상 줄여버렸어. 그리고 가스 빼고 나누어서 둥글리고, 중간 발효하고 2차 발효. 그리고 굽기 냉각 제품. 그러니까 비상 반죽법은 스트레이트 반죽법에 이스트를 더 넣고 발효 시간을, 그러니까 반죽 시간은 늘리고 발효 시간은 줄여서 전체 공정 시간을 줄이는 반죽법이 되겠습니다. 자, 비상 반죽법의 필수 조치 사항. 일단 반죽 시간은 늘리고 반죽의 온도를 높이고 발효 속도를 촉진시켜서 전체 빵 만드는 시간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조치사항이 필요합니다. 어떤 게 필요하냐? 이스트 양을 많게 해요, 두 배. 반죽 온도도 높여요. 물 사용량 증가하고 대신에 설탕 사용량은 감소합니다. 반죽 시간은 20에서 25%, 반죽 시간은 증가하는데 발효 시간은 낮춰요. 설탕 사용량을 감소하는 건 빵에 들어가는 설탕은 효모의 먹이에요. 근데 효모의 먹이가 너무 많아지면 발효가 너무 많이 되니까, 이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먹이는 좀 줄여줍니다. 자, 밀가루를 나눠볼 거예요. 나눠봐. 근데 어떤 기준이냐면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적은 거, 박력분, 과자 만들 때 되게 바삭바삭하죠. 중력분, 다목적력이에요. 다목적.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강력분, 제빵용. 단백질이 11% 이상. 그리고 듀럽분, 우리 그 파스타 만들 때 쓰는 파스타 면이 대부분 듀럽분입니다. 마카로니도. 가장 그 단백질 함량이 높은 면이 되겠습니다. 밀가루. 자, 다음은 제빵의 재료와 기능. 제빵에 들어가는 재료, 그 재료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죠. 일단 밀가루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물을 넣고 반죽을 하면 글라이딘하고 글루텐이 결합해서 글루텐을 형성합니다. 효모는 들어가서 알코올 발효 작용으로 CO2가 생성돼서 반죽을 어떻게 이제 팽창시키죠. 그리고 빵 특유의 향기가 생기게 됩니다. 효모. 소금은 이 글루텐을 강화시켜서 점성, 탄성을 높여주고 그러니까 좋지 않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게 됩니다. 빵에 들어가는 설탕은 효모의 먹이가 돼요. 영양분. 그리고 나중에 그 고온으로 구웠을 때 캐러멜라 작용으로 해서 그 빵의 표면 색깔을 노랗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유지. 빵의 조직을 부드럽게 하고 과자의 바삭함을 좋게 합니다. 노화를 억제하고 맛과 향기를 좋게 합니다. 유지. 버터 같은 그런 기름 말입니다, 지금. 물은 생물과 단물, 빵의 물성과 품질을 결정하고, 우유. 빵의 물성을 좋게 하고 껍질의 착색과 노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계량제. 효모의 영양원을 보충하고 발효 속도를 조절하고 반죽의 물성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빵류의 갈변. 빵을 구워놓으면 위에가 좀 갈색 돌죠? 마이야르 반응하고 캐러멜화 반응으로 갈색의 색소를 형성합니다. 갈변 반응의 결과 빵 고유의 갈색을 띠고 맛과 향기가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또잘 나오는 거 식품의 갈변. 갈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효소적 갈변. 두 번째는 효소가 아니고 비효소적 갈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효소적 갈변에는 폴리페놀 옥시다제 반응에서 폴리페놀 화합물이 산화해서, 그러니까 그 공기 중에 산화 효소 작용을 받아서 갈색의 멜라닌을 생성하는 효소예요. 사과, 배, 고구마, 이건 그냥 칼로 잘라놓고 놔두면 색깔이 어떻게 갈변이 되죠, 색깔이. 사과 반으로 칼로 잘라서 그냥 공기 중에 방치하면 갈변이 돼요. 그게 폴리페놀 옥시다제 반응입니다. 트로시나제 반응. 역시 감자 절단하면 이것도 산화돼서 갈색의 멜라닌 색소 형성되는 그런 갈변 반응입니다. 구리에 의해서 촉진되고 물이나 소금에 담가두면 갈변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자도 잘라서 그냥 그 공기 중에 두는 게 아니고 물이나 소금에 담궈 놓으면 이 갈변을 조금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효소적 갈변. 자, 비효소적 갈변에는 일단 마이야르 반응. 마이야르는 아미노산, 단백질 아미노산과 환원 당이 서로 반응해서 갈색의 멜라니드 색소를 형성하는 반응이에요. 우리 마이야르 반응 어디서 많이 나와요? 고기 구울 때 그렇죠. 치치. 누렇게 그 고기 태운 것도 아니고 고기 구울 때 나오는 그 색소. 그게 마이야르 반응이죠. 빵 원두, 간장, 된장, 홍삼 등 식품에서 일합니다. 발효 중에도. 자, 캐러멜. 캐러멜 반응 뭐예요? 설탕이나 이렇게 당류를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색깔이 갈색으로 변해요. 그게 캐러멜 반응입니다. 다음, 아스코르브산. 이건 감귤, 과즙이나 농축 과즙, 분말 등에서 아스코르브산이 산화되면서 갈색의 물질로 형성되는 반응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어렵죠? 그러면 좀 쉽게 생각을 하자면, 자, 효소적 반응은 무언가 잘라놨을 때 공기 중에 있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산화돼서 만들어지는 반응이에요. 효소적은. 그러니까 뭔가 잘라놓고 공기에만 닿았는데 얘가 변했다. 이러면 효소적 갈변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비효소적 갈변은 무언가가 들어갑니다. 이건 지금 마이야르 반응은 뭐 환원등과 서로 반응해서 갈색의 멜라노이딘 색소를 반응하는데 빵, 뭐 발효가 됐든 열이 됐든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캐러멜화도 온도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외적인 에너지가 들어간다 그러면 아, 이건 비효소적 갈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외적인 에너지 들어가는 게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효소적 갈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 푸는데 그렇게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았죠? 자, 다음 과자 보겠습니다. 과자. 제가 원리 보면 제품의 바삭함을 살리기 위해 빵과 달리 밀가루에 글루텐 단백질을 생성이 최대한 되지 않도록. 글루텐이 형성되지 않도록 반죽해서 구워 만든 게 과자입니다. 자, 과자 반죽법 종류별 제조 원리 및 특징 보겠습니다. 일단, 반죽형이에요, 반죽형. 반죽형에는 크림법, 블렌딩법, 1단계법, 설탕물법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빵 반죽법도 마찬가지고, 과자 반죽법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올해도 여기서 나올 확률은 없지만, 그래도 일단, 아, 이건 이런 거구나. 읽고, 아, 이게 무슨 법이구나. 이 정도, 그러니까 무슨 법이구나. 알수 있을 만큼.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자, 크림법은 일단 크림을 만들어야죠. 어떻게? 유지랑 설탕을 혼합해서 크림화 시킨 다음에 달걀을 넣고 나머지 부재료 넣어서 반죽해서 제조하는 게 크림법. 블렌딩은 섞는 거죠, 지금. 밀가루하고 유지를 섞어서 혼합해서 유지로 밀가루 입자를 피복해요. 그 다음에 남은 재료 다 넣고 제조하는 방법. 반죽해서 제조하는 방법. 블렌딩법. 1단계법. 모든 재료를 동시에 믹싱하는 거. 1단계법. 그래서 만드는 거. 1단계법. 설탕물법. 설탕물을 만들어야겠네요. 설탕과 물을 100대 50, 2분의 1, 2대 1 비율로 섞어서 설탕 용액을 만든 후에 건조재로 섞고 달걀 투입해서 부드럽게 믹싱해서 제조하는 방법이에요. 반죽형, 과자 반죽형 반죽법의 특징은 밀가루가 달걀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비중이 커요. 무거워요. 씹는 맛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조직감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버터쿠키, 파운드케이크. 파운드케이크에서 빵 아니에요. 빵 아닙니다. 파운드케이크. 과자입니다. 레이어케이크, 초코머핀, 브라우니, 컵케이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거품형이에요. 공립법, 별리법, 머랭법이 있습니다. 공립법은 달걀, 난, 황과 흰자를 모두 이용해서 거품을 낸 다음에, 거품형이니까 거품 낸 다음에 나머지 재료 넣어서 제조하는 방법. 별리법, 달걀의 흰자, 노른자를 어떻게 나눠? 흰자는 머랭 만들고요. 노른자에 나머지 재료 섞어서 아이보리색이 될 때까지 거품되게 반죽한 다음에 아까 만들어놨던 흰자, 머랭 섞어서 제조하는 방법입니다. 별리법. 머랭법, 달걀 흰자만 이용합니다. 머랭 만들어서 나머지 재료 넣고 제조하는 방법입니다. 머랭법. 특징은 비중이 작고 푹신한 질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종류는 스펀지 케이크, 롤 케이크, 그리고 오믈렛, 다쿠아주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쉬폰법. 달걀 흰자와 노른자로 나누어 흰자는 머랭, 노른자는 거품이 나지 않게 다른 재료와 혼합해서 머랭과 섞어 제조하는 방법입니다. 반죽형하고 거품형을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시폰 케이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빵을 구울 때 언더베이킹하고 오버베이킹이 있어요. 언더베이킹 뭔가 좀 낮게 구운 것 같고 오버베이킹 많이 구운 것 같죠? 언더베이킹은 높은 온도로 단시간에 구워요. 그러니까 속이 채 익지 않는 거지. 제품에 수분이 많아요. 안쪽에. 설익어서 주장기 식고 거슨타고 속이 익지 않을 수 있어요. 오버베이킹은 너무 많이 익혔다는 거야. 낮은 온도로 오래. 굽는 시간이 길어 제품에 수분이 적어요. 그러니까 노화가 빠르고 표면에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버베이킹. 자, 머랭은 흰자에 설탕 넣고 저으면서 이제 거품 생기는 게 머랭이죠. 자, 반죽에 설탕량이 많을 때, 반죽에 설탕이 많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반죽이 오븐에서 주저앉거나,

껍질이 두껍고 색이 진하죠. 설탕이 많으니까. 그리고 껍질이 잘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다음 국수류, 면류 보겠습니다. 국수 제조 원리, 밀가루의 글루텐에 의한 점성과 탄성, 녹말의 가소성을 이용해서 그물 모양의 엉킨 구조를 가진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면을 만드는 제조 방법이 국수제 원리죠. 국수의 종류는 선절, 신연, 압출, 즉석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선절은 밀가루 반죽을 넓게 펴서 그냥 뽑아낸 거. 소매하고 생면이 여기 들어가고요. 신연면은 수타면 같이 이렇게 손으로 길게 뽑아서 밀가루 반죽으로 손을 길게 뽑아서 만든 거, 수타면 같은 거. 압출면은 압력으로 밀어낸 거. 그러니까 냉면이나 당면, 마카로니처럼 반죽을 어디인가 놓고 압력을 세게 줘서 뽑아내는 거. 즉석면은 생면을 증기로 쪄서 녹말을 호화시킨 다음에 기름에 튀겨요. 라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은 한과. 일단 육아 들어봤죠? 육아. 삭힌 찹쌀가루를 반죽해서 익힌 것으로 성형 건조 후에 기름에 다시 튀겨내는 거예요. 고운을 묻혀서. 유밀과 찹쌀가루나 밀가루에 부재료 넣어서 반죽해서 기름에 튀겨낸 거. 정과 수분이 적은 식물의 뿌리 또는 열매의 꿀이나 조청을 넣고 졸인 거. 뭐 도라지 정과 같은 거 있죠. 자, 다시. 쌀이나 깨, 밤등의 가루나 송화가루를 꿀로 반죽해서 일정한 판에 넣고 찍어낸 과자입니다. 다음 숙실과 밤, 대추 등을 삶아서 으깨요. 으깬 다음에 다시 밤이나 대추 모양으로 만든 과자예요. 숙실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묵. 호화로 전분을 가열해서 호화 상태로 해서 만든 제품이죠. 전분을 가열해서 호화시키고 냉각해서 응고되는 물리적 성질을 이용해서 계열화해서 제조한 겁니다. 무게 종류는 녹두를 사용한 청포묵, 메밀을 이용했으니까 메밀묵, 도토리를 이용했으니까 도토리묵 등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식품의 가공 방법과 같은 분류에 해당하는 가공 방법을 활용한 식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식품의 가공 방법은 이렇게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으로만 분류를 해요. 그럼 그렇게 방법한 게 요거 세 가지죠.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물리적은 뭐예요? 실제로 어떤 힘, 깎는다든지, 빻는다든지, 말린다든지. 그렇죠? 원래 물리적, 기계적 변화를 줘서 가공하는 거. 도정, 분쇄, 압착, 건조, 농축, 훈연, 젤리와 유화. 그렇죠? 주요 가공식품 보면은 도정을 했으니까 백미가 나오는 거고, 분쇄를 했으니까 밀가루가 나오는 거고, 압착을 해서 그냥 뭐 식용유가 나온 거고, 그렇죠? 다음, 화학적 가공. 원료를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가공하는 거, 가수분해 효소 처리, 중화, 아니면 산및 알칼리 첨가 등, 엿, 당류, 치즈, 간장, 두부, 이런 거 만들 때 나타나죠. 생물학적 가공, 미생물을 이용해서, 원료를 미생 배양 또는 효소 작용으로 가공하는 것들. 곰팡이, 효모, 세균 등을 이용해서 발효, 효소 작용하는 것. 치즈, 빵, 뭐 포도주, 김치, 뭐 젖산 음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그럼 문항으로 돌아와서. 쌀 소비가 줄어들자. 정부는 새로운 식품 원료로서 쌀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실제로 쌀 소비량이 60년대, 70년대에는 한 사람이 1년 동안 한 120kg 정도 소비를 했어요. 1년 동안 120kg 정도의 쌀을 소비를 했는데 지금은 60kg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밥을 덜 먹죠. 이제 대신에 빵이나 다른 이제 음식 문화가 서구화되면서 그만큼 소화되면서 쌀 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쌀의 생산량은 별로 많이 줄지 않았어요. 쌀 생산량은. 그래서 쌀을 이용하는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쌀을 다르게 이용하기 위해서 쌀을 어떻게 하냐? 가루쌀을 만드네. 이제 밀가루처럼 가공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루쌀을 만들어. 가루쌀은 어떻게 만들어요? 쌀을 분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루쌀은 밥상용 밥쌀

마요네즈는 유화죠. 세게 교반해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이네. 3분의 강정. 3분의 강정은 화학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 마요네즈. 물리적 방법, 유화가 들어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A가 작성한 실습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이 학생이 완성한 식빵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 현상으로 옳은 것. 자, 식품가공과에 재학 중인 학생 A는 제과제빵 실습 시간에 식빵 제조 실습을 한 뒤에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자, 직접 반죽법으로 식빵을 만들었네요. 재료는 이렇게 됐습니다. 뭐, 점점점이 있으니까 충분히, 재료는 충분히 다 있는 것 같고. 실습 과정, 유지를 제외한 재료를 모두 한꺼번에 반죽을 했어요. 그렇죠. 스트레이트법. 유지를 넣고 반죽을 완성시키는 1차 발효를 했고, 분할 및 둥글리기 후 중간 발효를 했고, 성형 후 패닝을 2차 발효했고, 기준 온도보다 오븐 온도를 30도, 왜 3도를 높였네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구웠습니다. 실습 고찰 보니까 실습 시간이 부족해 빵 굽는 온도를 기준보다 높여서 짧은 시간에 구웠네. 베이킹인데 오버예요, 언더예요? 높은 시간에 짧게 구웠어. 언더비, 언더. 그러니까 바깥에는 높은 온도 때문에 탈수 있는데 제품의 속은 채 익지 않죠. 제품의 수위 맞고 설리어서 주장 쉽고 겉은 타고 속은 안 익을 수 있는 안 익을 수 있습니다. 언더 베이킹. 이에 비해 오버 베이킹. 낮은 온도로 오랫동안 하면 굽는 시간이 길어서 제품의 수분이 적어지죠. 그리고 노화가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언더 베이킹, 고온으로 단시간에. 그러면 완성된 제품의 수분이 많네요. 겉만 익고 속이 익지 않을 수 있어. 제품의 노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건 오버 베이킹. 제품 표면에 주름 생기는 거 오버 베이킹. 언더 베이킹으로 나올 수 있는 거 기역과 리언으로 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서 알수 있는 떡의 가공 방법과 같은 유형에 속하는 떡의 종류로 옳은 것은? 자, 떡은 찌거나 치거나 지지거나 삶는 것으로만 분류합니다. 치는 떡, 찌는 떡, 진기로 찌는 떡, 파시루 떡, 백설기, 두텁, 뭐 증평 같은 게 있고, 치는 떡내로 치는 떡, 인절미, 가래떡, 계피떡, 절편 같은 게 있고요. 기름으로 지지는 떡, 화전, 전병, 주악, 북궁이 등이 있었고요. 삶는 떡, 익반죽에서 삶는 떡, 경단, 단자, 오메기 떡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죠? 자, 어떤 떡인가 봅시다. 이 떡은 찹쌀 가루를 반죽해서, 아하, 기름으로 익힌 떡이네, 기름으로 익힌 떡. 끝났네, 그럼. 여기서 뭐예요? 지지는 떡이네, 지지는 떡. 지지는 떡. 일단 기름에 익힌 떡으로 또 다른 가공 방법이 있나 봅시다. 계절에 따라서 진달래꽃, 장미꽃, 백꽃, 국화꽃 등을 올려 만들어요. 꽃을 올려 만드는 지지는 떡. 화전이네요, 화전. 우리나라 세시폭속 3월 삼진날에 찹쌀가루 만든 반죽 위에 진달래꽃을 올려 만든 꽃전을 절식으로 먹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러한 풍습은 고려 시대부터 있었고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삼진날 중전을 모시고 나가 옥류첨가에서 이 떡을 만들어 먹으면서 놀이를 하였다고 합니다. 진달래꽃 외에도 봄철에는 백꽃, 여름에는 장미꽃, 가을에는 노란 국화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화전이고 화전은 기름으로 익힌 떡, 기름으로 익힌 떡은 지지는 떡. 자, 경단은 삶는 떡이죠. 삶는 떡. 증편은 찌는 떡이고 백설기 찔고 북금이가 기름에 지지는 떡이죠. 인절미는 떡내로 치는 떡.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지는 떡. 자,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학생의 발표 내용에서 알수 있는 식품의 변화 원리를 적용한 식품 가공의 사례네요. 자, 녹말의 성분 변화. 다른 말로 하면 전분의 성분 변화네. 그럼 우리는 전분의 성분 변화는 두개 배웠죠. 전분이 수분을 안고 열을 얻으면 평윤해지는 거. 호화. 평윤해진 전분이 온도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구조가 다시 그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노화,

어떻게 배웠죠? 자, 농가의 성분 변화. 전분 입자가 팽이인이 됐네. 팽이인이 돼서. 그리고 분자 분기가 됐고 교질용액. 그러니까 이건 녹말의 호화가 됐네, 지금. 호화. 호화가 된게 교질용액이 돼서. 녹말에 물을 가해서 가열하면 녹말의 구조 사이에 물이 들어가 팽윤되고 더욱 가열하면 녹말 분자의 규칙적 배위 풀어져 점성이 증가하고 부드럽게 변하는 현상. 녹말의 호화. 알파화죠. 호화. 그러면 1번. 콩을 이용해서 두부를 만들었다. 여기서 식품 변화 원리는 두부를 만들었으니까 응고 정도 될것 같고요. 우유를 이용해서 치즈, 이것도 응고, 포도를 이용해서 와인, 발효 정도 될것 같고요. 버리를 이용해서 맥주, 발효, 도토리가를 이용해서 묵을 만들었다. 이게 호화네요. 호화. 그렇죠. 4번. 호화의 원리를 찾는 문.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녹말은 전분의 호화, 노화. 전분에 물을 넣고 가열하면 평윤해지고 그 분자 구조가 규칙적에서 불규칙적으로 흩어져서 점성이 증가하는 거. 호화. 낮은 온도에서 두면 그 전분 분자가 다시 규칙적으로 배열되면서 딱딱해지는 거. 노화. 저 호화와 노화 구분하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할수 있는 빵 반죽법의 특징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오른 것은 오늘은 르방을 이용해 빵을 만들겠습니다. 르방은 발효를 뜻하는 프랑스어네요. 발효. 밀가루와 물을 섞어 만든 천연 발효종이에요. 르방은 어떻게 빵을 만드나요? 그러니까 먼저 르방과 재료의 일부를 반죽해서 르방과 재료의 일부를 반죽해서 미리 발효하네. 미리 발효해 스펀지 조직을 만들고 이 스펀지 조직과 나머지 재료를 함께 반죽해요. 반죽을 두번 해요. 일단 반죽을 해서 발효를 하고 발효된 반죽에 나머지 재료를 넣고 또 반죽을 해. 중종 반죽법. 그렇죠? 또는 스펀지 반죽법이네요. 중종 또는 스펀지 반죽법. 자, 중종, 이 스펀지 반죽법은 발효 중에 감량이 적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발효 중에 감량. 발효 중에 감량이 적다는 건 이제 만들 때 감량이 적다는 건 뭔가 손이 많이 가고 이러는 건,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면 갈수록 뭐 떨어지고 그러니까 좀 감량되는 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감량이 적은 게 아니고 두번 하기 때문에 발효 중 감량은 차라리 많겠고요. 빵의 조직과 부피가 좋은 편이에요. 그렇죠. 중종 반죽법은 다른 반죽법 대비 제조 시간이 짧을 수도 없죠. 짧은 건 뭐예요? 지금 비상 반죽법을 얘기하죠. 완성품의 노화가 늦어 저장성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스펀지 반죽법. 반죽을 두번 하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반죽을 하는데 일단 먼저 반죽을 한걸 발효를 시키고 발효된 반죽에 다른 재료를 넣어서 다시 발효를 시키는 거죠. 스펀지 반죽법, 두번 반죽법. 뭔가 반죽법 크게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스트레이트 반죽, 직접 반죽법. 두 번째 중종 반죽법. 세 번째 비상 반죽법. 그렇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번 문항입니다. 다음 설명에서 알수 있는 면의 제조 방법과 동일한 제조 원리를 활용한 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메밀은 서늘하고 적당한 강우량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잘 자라는데 토지를 가리지 않고 생육 기간이 짧아 산간 지역에서 많이 경작해서 예로부터 구황작물로 뭐가 메밀 구황작물로 재배되어 왔어요. 메밀을 이용한 대표적인 요리가 막국수인데 강원도 영서 지방의 향토 음식이에요. 막국수는 메밀가루를 반죽한 다음에 나무로 만든 국수 틀로 어떻게 해서 눌렀네. 눌러. 그래서 국수를 뽑았어요. 메밀 반죽을 만든 다음에 이걸 틀에 놓고 눌렀어. 그러면 압력으로 통해서 면이 나오네요, 지금. 이걸 끓는 물에 삶은 뒤 김치 국물이나 맛간장을 섞어 먹었어요. 막국수는 면의 제조 방법에 의해서 질기지도 않고 쉽게 끊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압력으로 해서 면을 뽑았어. 압출면이죠, 압출면.

앞치면. 그러면 라면, 소면, 수타면, 마카로니, 칼국수 면 중에 앞치면 어떤 거예요? 마카로니죠, 마카로니. 자, 6번의 정답은 앞출면 마카로니네요. 국수의 종류 보면 선절면. 밀가루 반죽을 널찍하게 표준에 가늘게 뽑아낸 것. 생면소면. 신현면. 손으로 길게 뽑아서 만든 것. 수타면. 앞출면. 압력으로 눌러서 면을 만든 것. 마카로니나 당면, 냉면. 즉석면. 생면을 증기로 쪄. 그 다음에 성형틀에 놓고 기름에 튀겨. 라면. 그렇죠. 7번 보겠습니다. 다음 발표에서 학생이 조사한 식품 색 변화와 변화의 원인과 같은 범죄에 속하는 사례. 단 식품의 색 변화, 갈변은 효소와 비효소로만 구분을 해요. 식품의 색 변화를 효소와 비효소로만 구분을 합니다. 자, 식품의 갈변에는 크게 효소와 비효소인데, 효소는 폴리페놀, 옥시다제 반응과 트로시나제. 사과를 잘라놓고 산화 반응을 보든, 감자를 잘라놓고 산화 반응이 나오는, 갈변 반응이 나오든, 이런 효소죠. 아니면 열을 주거나 발효해서 나오는 마이야르. 당류에 열을 줘서 나타나는 카레아놀 반응. 아니면 과즙, 아스코르브산에 의한 환원 반응. 이게 비효소적이죠.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과제 이수를 위해 주제를 기능성 컵 과일로 선정을 하고, 다양한 과일을 담은 상품을 개발했어요. 가장 먼저 과일과 채소의 고유한 색소 성분이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색의 과일을 담기 위해 노력했어. 그러나 유독 사과는 컵과일에 담아놓으면 갈색으로 변했어. 다른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잘라만 놨는데 색깔이 변했어. 뭐예요, 이거 지금? 효소적이죠, 효소적. 아무것도, 뭐 열을 구한다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효소적. 자, 답지 보겠습니다. 인삼을 발효를 했네. 발효. 오랜 시간 저장을 해서 갈색으로 변한 된장. 이것도 발효. 칼로 채를 썰어 놓은 갈색으로 변한, 칼로만 썰어 놓았는데 색깔이 변했어. 이게 효소적. 3번이네요. 4번은 높은 온도에서 온도를 줬네. 비효소적. 오븐에서 높은 온도로 역시 비효소적. 그렇죠? 그래서 효소적 반응은 3번. 칼로 채를 썰어 놓은 갈색으로 변한 것. 이게 컵과일, 사과를 잘랐을 때 나타나는 변색 과일과 변색 반응과 같은 효소적 변화입니다. 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죠. 다음은 제빵 실습에 대한 대화예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오늘 동아리 활동 시간이 너무 짧은데 빵을 만들 수 있을까 했어요. 당연히 만들 수 있지. 전체 공정 시간을 줄이는 방법. 어떤 제빵법이야? 물어보니까 시간이 모자랄 경우에 비상시에 반죽하는 비상반죽법이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 레시피에서 가를 해야 돼. 물 사용량을, 설탕 사용량은, 1차 발효 시간은, 이스트 사용량은. 자, 일단 물 사용량은 1% 늘려야 되고요. 설탕 사용량은 1% 줄여야 되고, 1차 발효 시간을 늘린 게 발효 시간을 줄여야죠. 반죽 시간을 늘려야지. 이스트 사용량을 2배로 늘려야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된 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식품 가공 기술 첫 번째 시간을 한번 봤는데요. 식품 가공 기술 문항은 많이 나오면 두 문항, 적게 나오면 이제 한 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나왔던 문항도 그렇게 이제 어려운 문항은 없어요. 대부분 출제됐던 그런 내용 요소에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오늘과 그리고 수능 완성, 그리고 나중에 기출 문제 한번 보면은 충분히 그 안에서 출제될 수 있는 그 내용 요소는 다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식품 가공 기술 2두 번째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준호입니다. 오늘은 클래식 한 곡을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으시는 이 곡. 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합창입니다. 이 19세기의 걸작이자 지금도 인류의 마음을 울리는 교향곡이죠. 그런데요, 베토벤의 침필 악보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베토벤은 프리드리히 실러의 시 이 환희의 부처를 바탕으로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결합한 새로운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언어와 국경을 넘어 인류가 함께 부르는 평화와 연대의 노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남긴 평화의 증거로 평가받으며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팔만대장경도 바로 이런 세계기록유산 중 하나입니다.

전쟁은 도시를 불태우고 이 사람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상처는 인류가 쌓아온 기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1992년 사라예보의 한 도서관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13세기부터 소장해온 도서 150만 점. 이 수백 년의 기록이 잿더미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류는 눈앞에서 지식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인류가 남긴 기록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죠.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기록의 보존은 인류 문명의 지속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1995년 유네스코는 인류의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세계 기록유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록유산을 보존한다. 둘째, 지정된 기록유산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다. 셋째, 기록의 가치를 세계가 함께 인식하도록 한다. 그때부터 2년마다 열리는 국제회의에서는 전쟁, 인권, 과학, 예술 등 인류의 역사와 정신을 담은 귀중한 기록들을 선정해 세계 기록유산 목록을 작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텐베르크 성경, 안내 일기,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 등이 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인류의 소중한 기억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아시아에서 세계 기록 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네 번째로 많은 기록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인류 공통의 유산으로서 가치 있는 많은 기록과 기억을 만들어 온 민족이자 그 기록 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잘 지키고 보존해 온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인류의 정신과 기술, 그리고 신앙이 결집된 위대한 유산, 바로 고려의 팔만 대장경입니다.

고려는 왜 팔만대장경을 새겼을까요? 그 시작은 10세기 거란의 침입에서 비롯됩니다. 993년, 고려 성종 12년, 거란의 장수 소선영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해 옵니다. 고려는 첫 전투에서 패했지만 서희의 단판 외교로 압록강 동쪽의 영유권을 인정받고 강동 육주를 설치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1010년, 거란의 두 번째 침입으로 현종은 수도 개경을 버리고 나주까지 피난합니다. 이후 다시 이어진 세 번째 침입에서 강담찬 장군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26년에 걸친 세 차례의 전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고려는 불심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규보의 대장각 판군 신기고문을 보겠습니다.

거란과의 전쟁을 치르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초조대장경을 조성했다. 전쟁 한가운데서 대장경을 새긴다는 건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불심을 중심으로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고 이회적을 물리치려는 호국의 염원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입이 끝난 뒤에도 오랜 세월 고려의 정신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요, 1232

이 몽골의 침입으로 부인사에 보관 중이던 경판이 불타버립니다. 단 한 장의 판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보물이 사라졌습니다. 고려는 다시 결심합니다. 거란의 군대를 물리친 것도 대장경 덕이었다. 이제 이 몽골의 침략을 막기 위해 다시 새겨야 한다. 이렇게 시작된 두 번째 대장경 조성.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팔만 대장경입니다. 1232년 이 몽골의 침입을 피해 강화도로 천도한 고려 정부는 1236년 이 강화도 선원사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남해에는 분사도감을 두었습니다. 화엄정 승려인 천기대사와 수기대사가 경전수집과 교정을 맡았습니다. 대장경 조판은 대몽항쟁이 잠시 소강상태였던 1238년부터 1247년 사이에 집중됩니다. 고려는 초조대장경, 송나라 관판대장경, 요나라 거란대장경 등 여러 판본을 모아 대조했습니다. 승려와 문인, 관료들이 참여해 원문을 하나하나 교감하고 오탈자를 바로잡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작업이었겠죠. 이때 수기대사는 고려국 신조대장 교정별록 30권을 편찬합니다. 번역자, 권수, 주석, 제목, 위경 여부, 이 누락된 경전까지 꼼꼼히 점검하며 모든 수정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과 신앙, 이 기술이 하나로 모인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새겨진 경판 하나하나에는 나라를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1251년, 고종 38년에 마침내 팔만 대장경이 완성됩니다. 총 8만 1258매, 약 5200만 자의 글자가 새겨진 대장경. 그 거대한 기록의 탑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팔만 대장경을 새긴다는 건 그저 불경을 복제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혼을 새기는 일이었죠. 1230년대 후반 강화도 선원사와 남해의 분사도감, 전국에서 모인 장인과 승려, 문인들이 밤낮 없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판은 단단해야 하고 글자는 오차 없이 새겨져야 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과학이자 예술이었습니다. 먼저 이 경판으로 쓸 나무를 고릅니다. 이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자란 나무 중 굵고 고드며 옹이가 없는 것만을 선택했습니다. 산벚나무, 돌배나무, 후박나무, 단풍나무 등 10종이 넘는 나무가 사용됐습니다. 잘라낸 나무는 곧바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2년 동안 염분이 스며들며 이 뒤틀림을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져 올려 소금물에 삶아 수액을 제거하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 후 나무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세워져 1년 동안 자연 건조됩니다. 한편에서는 종이를 만듭니다. 이 당나무 껍질을 곱게 두드리고 풀을 섞어 묽은 종이죽을 만듭니다. 채로 떠서 얇게 펴내면 종이가 완성됩니다. 고려는 이미 질 좋은 한지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기에 이 거대한 인쇄 사업이 가능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정확한 대장경 원고를 만들기 위해 수기대사를 비롯한 고승들과 문인들이 모였습니다. 초조 대장경과 송요의 판본을 한자 한자 대조하고 글자가 다르면 그 의미를 따졌습니다. 오탈자를 바로잡고 빠진 경전을 보충하고 위경 여부를 판별했습니다. 고증이 끝나면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한 장에 23줄, 한 줄에 14자, 모두 구양순체로 통일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완성된 온건은 경판에 붙여 새기기 위한 판화본이 됩니다. 건조된 나무판은 대패로 깎고 정밀하게 다듬습니다. 오차는 1mm 이하. 그 위에 판화본을 뒤집어 붙이고 각수들이 한 자씩 새깁니다. 글자를 새길 때마다 절을 합니다. 이 글자는 곧 부처의 말씀이다. 그 마음으로 며칠씩 한 면을 완성했습니다. 경판 하나를 새기는데 숙련된 각수라도 5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판각이 끝나면 바로 인쇄에 대조합니다. 원고와 맞지 않으면 그 글자를 도려내고 다른 나무에 새긴 글자를 쇠기와 불에 풀로 맞붙입니다. 교정의 흔적은 인쇄본에서는 보이지 않을 만큼 정교했습니다. 글자를 새긴 경판의 양쪽 끝에는 이 마구리를 댑니다. 이 서로 부딪히는 걸 막고 통풍을 돕기 위해서죠. 네 귀퉁이에는 순도 높은 구리판을 덧대 뒤틀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오치를 두세 차례 입혔습니다. 세계적으로 오치란 목각판은 팔만 대장경이 유일합니다.

1251년 고종 38년 경판 8만 1258매 글자 수 약 5200만 자 전체를 쌓으면 3200m 이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판이 지금까지도 거의 변형 없이 보존돼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만들어진 지 7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의 뒤틀림 없이 본래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비밀은 고려의 과학 그리고 장경판전에 있습니다. 이 나무는 쉽게 썩습니다. 고려 사람들은 그 성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나무를 베고 바닷물에 2년 동안 담갔습니다. 이 소금기가 수분을 흡수해 뒤틀림과 부패를 막습니다. 그 뒤 1년 동안 바람에 말리면 목질이 단단하게 잠깁니다. 이 완성된 경판에는 진한 먹을 발라 결을 메우고 생옷을 두세 번 덧칠했습니다. 옷은 이 곰팡이와 벌레를 막아 700년 지나도 경판이 썩지 않게 합니다. 팔만대장경은 처음에는 강화도에 보관됐습니다. 그리고 조선 태조 때 1398년경 해인사로 옮겨졌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팔만대장경은 해인사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이 보물이라면 그 보물을 지켜온 건물 장경판전 역시 또 하나의 보물이자 기적입니다. 조선 세조 3년 1457년에 대대적인 중수가 있었고 1488년 성종 때 학조대사가 왕실의 후원으로 다시 중건했습니다. 장경판전은 남북으로 나란히 서 있는 두 동의 건물입니다. 남쪽은 수다라장, 북쪽은 법보정, 서쪽과 동쪽에는 작은 서고 두 채가 있어 전체가 긴 네모 형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벽의 살창 크기가 위아래로 다릅니다. 아래쪽은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이 구조 덕분에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돌며 자연 대류를 일으킵니다. 바닥은 숯, 찰흙, 모래, 소금, 횟가루를 층층이 깔았습니다. 비가 오면 습기를 빨아들이고 가뭄이 들면 저장된 습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경판전은 스스로 숨쉬는 건물입니다. 1995년 해인사 장경판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2007년 팔만대장경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지식의 집과

인간의 기록이 함께 인정받은 인류 문화사에서도 손꼽히는 특별한 유산이죠.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장경판전은 15세기에 지어진 세계 유일의 대장경 보관용 건축물이다. 자연기상에 완벽히 적응하도록 설계됐으며 그 덕분에 경판은 수백 년이 지나도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었다. 탈만 대장경은 인간이 만든 나무판의 기록이지만 그 나무를 지켜낸 건 자연의 숨결이었습니다. 그 공전의 기술, 그 조화의 지혜, 이것이 세계가 고려와 조선의 문화유산을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탈만 대장경은 단지 불교 경전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류의 사유, 기술, 신앙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대장경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담은 경장, 그의 계율을 모은 율장, 그리고 고승들의 해석을 담은 논장. 이 세 가지를 합쳐 삼장이라 부릅니다. 석가모니가 입적한 후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 암송했고 이후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기록이 중국으로 전해지고 목판에 새겨진 대장경으로 발전했습니다. 최초의 목판 대장경은 983년 13만 매의 목판으로 완성된 북송의 관판 대장경이었습니다. 북송에 이어 대장경을 만든 나라는 고려였습니다. 이 고려의 초조 대장경은 북송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초조 대장경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24년 정도 일찍 완성된 거란 대장경의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탈만 대장경은 초조 대장경과 송료, 일본의 문헌을 모두 참고했습니다. 당대 동아시아 불교의 모든 지식을 하나로 엮은 집대성이었습니다. 고려가 전쟁의 불길 속에서 새긴 기록 팔만 대장경은 이후 다른 나라의 탐욕의 대상이 되어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집요한 집착을 보인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6세기 백제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인 일본은 고려 말부터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이 팔만 대장경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막부 시대, 이 실질적 통치자인 쇼군과 지방 영주 다이묘들은 모두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신앙보다 정치에 가까웠습니다. 민간에 깊이 뿌리내린 불교는 백성을 통합하고 통치를 정당화하는 정신적 기둥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인쇄본만이 아니라 팔만 대장경판 그 자체를 탐냈습니다. 그들의 눈에 팔만 대장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지배의 도구이자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장경을 조성하려면 당대 사상과 지식이 응축된 불경에 대한 높은 이해, 정교한 제작 기술, 그리고 엄청난 인력과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국력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가 전제돼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이 각지의 군흥이 분열돼 다스리던 지방 분권 사회였습니다. 국가적 역량을 모으기 어려웠던 그들은 조선에 집요하게 요청을 이어갔습니다. 고려 말과 조선 초 한반도는 외구의 침입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해와 남해, 서해 연안을 따라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고 때로는 내륙 깊숙이까지 침범했습니다. 조선은 해안에 성을 쌓고 전함을 제작했으며 이 사신을 일본에 보내 납치된 백성의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불안한 국면을 이용해 이 팔만 대장경판을 내놓으라고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1414년, 태종 14년, 조선은 대장경 인출본 일부를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 인쇄본이 일본 오타니 대학에 보관돼 있죠. 희귀한 동물 코끼리까지 조선에 바쳤습니다. 태종실록 1411년 2월 22일자 기록은요, 이렇게 전합니다.
일본 국왕 원희지가 이 사자를 보내 코끼리를 바쳤으니 코끼리는 일찍이 우리나라에 없던 것이다. 사복시에서 기르게 하니 날마다 콩 4두에서 5두씩 소비했다. 원희지는 이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으로 그가 보낸 코끼리는 인도네시아의 마자파이 제국에서 왔다고 전해집니다. 이 코끼리 일화는 뜻밖의 결말을 맞습니다. 코끼리는 곧 조선의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식량을 엄청나게 먹어서 이 재정을 압박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사고까지 일으켰습니다. 1412년 12월 10일자 태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공조 전서 이우가 죽었다. 이우가 코끼리를 구경하다 그 꼬리 추함을 비웃고 침을 뱉었는데 코끼리가 노해 밟아 죽였다. 이 사람이 죽는 사고까지 일어나자 이 태종은 코끼리를 전라도 순천부 장도로 귀양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코끼리가 풀을 먹지 않고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린다는 보고를 듣고 그를 불쌍히 여겨 다시 육지로 들였습니다. 세종대에도 코끼리의 왕성한 식욕은 전라도의 재정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 세 도가 번갈아 사육을 맡았습니다. 일본의 요구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일본의 대장경 요청은 세종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팔만 대장경판 자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팔만 대장경은 단 한 벌뿐인 국가의 근본이었습니다. 세종은 대장경판은 나라의 뿌리이니 내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1424년 세종 6년 일본 사신 규주와 법령은 대장경판을 얻지 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며 이 조선에서 단식 투쟁까지 벌였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곧 선언이었습니다. 지식과 신앙 그리고 기록은 나라의 혼이다. 그것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팔만 대장경은 결국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켜낸 결정이 오늘날 우리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그것을 마주할 수 있게 한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팔만 대장경은 불교의 유산인 동시에 고려 인쇄문화의 정점이기도 합니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목판 인쇄의 전통, 성종 때 설치된 비서각과 서적포의 기술, 그 모든 역량이 이 경판에 집약됐습니다. 팔만 대장경은 13세기의 전쟁 한가운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흐르는 정신은 기도이자 기술, 신앙이자 학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심으로 글자를 새겼고 기술로 그 신앙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팔만 대장경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지식의 방공호, 기억의 탑이라 불립니다. 팔만 대장경은 단 한 글자도 흩어지지 않은 인류 정신의 압축 파일이자 700년 넘게 보존된 지식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세 가지 유전자를 봅니다. 하나, 불심의 의지에 외적을 물리친 호국의 유전자. 둘, 당대 최고의 불교 문화와 목판 인쇄 문화를 꽃피운 고려인들의 지식과 기술의 유전자. 셋, 수백 년 동안 그것을 지켜온 보존의 유전자. 세계에 자랑할 만한 빛나는 기록유산 팔만 대장경은 지금도 해인사에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기록이지만 나무보다 오래 산 지혜입니다. 전쟁의 불길 속에서 태어나 700년이 넘는 긴 시간을 견뎌온 팔만 대장경.
결국 기록을 지키는 것이 곧 인간을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재

0: 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0: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0: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평가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추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개운하다고? 개운해?
1: 우리 영국 내가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에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정도의 생각만 했어요.

0: 그렇게
1: 할머니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을 거잖아요. 할머니한테도 존엄성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가장 사랑한 손녀가 심한 그런 증상을 공개하신 걸 알면 굉장히 상처받으실 것 같고 많이 슬퍼하실 것 같고

0: 잊어버렸어. 괜찮아.
1: 비뇨기과를 방문했는데 암센터로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몸이 떨리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병명은 신우요관암. 이름조차 생소한 암이었습니다.

0: 먹고 싶어하는 거 아니야. 어?
1: 혹시 또 하면 내가 재워줄게.
0: 그래?
1: 아 냄새. 할머니 취하했나 봐. 냄새 너무나. 기저귀 갈자.
2: 내가 치매야? 치매 잘 안 걸려. 치매 걸릴 일도 없고, 갈 날이 오는 거 안 남았는데.

일어나지 못하셔서 이제 누워만 계셔야 돼서 병원을 가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때가 되면은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0: 예, 최악 얘기요? 아이고, 뭐라는겨? 청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요? 에이그, 별거 있겠어? 괜찮아요, 뭐. 누가 걱정이랴? 제일로 이쁜 나인기요. 뭐든 할 수 있는 나요. 포기만 안 하면 되는기요. 포기는 배추. 아이고, 괜했네. 아무튼, 뭐든 해보는겨.
1: 예,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손석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꿈을 찾아 방황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EBS 기획 강연 청년에게를 꼭 시청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제 옆에 또 한 분 나와 계신데요.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초스입니다. 아, 그러자 전에 야, 이 친구가 강연을 해요? 아, 이게 약간 격이 안 맞는데. 아, 농담이에요. 아, 왜냐면 이 친구 이런 걸 잘 안 하는 친구인데. 이 흔한 기회가 아닌데, 이거 봐야겠는데요? 예. 자, 강연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인 배치수입니다. 꽃 파는 아저씨로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신데 이 아저씨가 누구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네. 부모님들은 개중 반가워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라디오를 주로 하고 있고 또 성우로도 활동하고 있고 이런저런 일들로 좀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오고 있어요. 순수히 제 얘기라서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무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약간 좀 조금은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7남매 중에 막내로 전라도 저 끝에 해안가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당시 연세가 이제 많으셨죠. 7남매를 쭉 낳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낳으시고 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 살이 채 되기 전에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에 들어오는 그 첫 번째 장면부터 저는 일단 엄마가 없었죠. 그리고 장성한 형제들은 이미 그곳을 떠나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살고 있었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처음엔 형제가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실은 제가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이었기 때문이에요. 꽤 긴 시간 놓여 있었습니다. 약 4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골에 그 살고 있는 애를 이러저런 뭐 사정으로 그 연로하신 아버지와 뭐 이렇게 있게 됐는데 제 위로 누님들이 저 막내 제가 똑똑한 애인데 이거 데려가서 공부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저를 소위 도시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좀 쓸쓸했던 아버지.

저희가 좀 흔쾌히 놓아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누나들이 거의 뭐 작전을 펼치다시피 해서 저를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 전학 과정을 이걸 해질 못했네. 어떻게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게 초2, 초3 올라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내내를 소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제가 지냈어요. 상황이 그래서인지 또 누나들 손에 이렇게 자라고 그래서인지 빨리 좀 성숙했던 것 같아요. 두려움도 컸고 그 나이 어린이가 느끼기에는. 근데 지금의 제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굉장히 암담했어요. 소위 저 제도권 안으로, 저 궤도 안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공포감이 있습니다. 예. 진짜 어린 나이에도 그게 있었어요. 다행히도 동네 친한 친구들이 다 좋은 애들이었어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는 오전반, 오후반이 딱 있었어요. 요즘에 아마 친구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한 반에 막 58명. 그 시절에 초등학교는 뭐, 야, 어마어마했어요. 오전, 오후반 있었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근데 제가 뭔가를 했다고 얘기할 것 같죠? 오후반 애들이랑 오전에 놀아요. 얘네가 학교를 가. 그때쯤에 애들이 크로스가 돼서 오전반 마친 애들이 와. 걔네랑 또 놀아. 그래서 심지어 주변 아이들은 제가 그 동네에 있는 학교를 나온 줄 알아요. 그 정도로 저를 이제 친구들이 잘 챙기고 같이 놀아줬는데, 그럴수록 더그 공포감 및 상실감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이렇게 기차 레일 위에서 목적지가 정해지고 중간중간 기착지가 있는 열차에 타고 가는 걸로 보였고, 저도 뭐 속도는 비슷해요. 같이 나란히 가는 거는 같아.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은 길이 없는 거죠. 이게 어쩔 때는 돌밭인 것 같기도 했다가, 뭐 풀밭이었다가, 막 논도 나왔다, 개울도 나왔다 하는데, 거기를 기차 레일은 쭉 가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길이 나 있으니까. 언제쯤에 도착해서 어디서 멈췄다가 대체로 어디서 내리겠구나. 나는 뭐지? 언제쯤 저 올라탈 수는 있는가? 나란히 가는 것 같고 서로 쳐다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제도적으로 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어린 저에게 굉장히 공포감과 소외감, 그냥 아예 다른 길로 가야 되나?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다면 차라리 여기서 아예 갈라져야 되나?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갔다가 어린 나이에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었고, 뭐 그런 시기였었어서, 지금도 강하게 남아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사실은 이 처음에 출연 제안을 받았을 때, 저의 이 경험을 꼭 얘기해 주고 싶었거든요. 물건 하나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 삶의 특이점입니다. 특이점이면서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어디, 찍어주시겠어요? 초등학교 졸업장이 제가 없어요. 예. 그러게 초등학교를 절반이라도 다녔으면 조금 그렇게 했는데 제가 절반 이하로 다녀서 졸업장이 없습니다. 예. 제가 아마 이 졸업장을 자연스럽게 그냥 가지고 있었을 경우와 그래서 결과가 저는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믿고요. 이제 어떤 선택을 하고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또그 도움을 내가 마음을 열고 온전히 받느냐에 따라서 이 졸업장이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아픈 또 과거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하게 됐는데요. 조금은 안다. 지금 그 여러분의 그 심정을. 그래서 그런 어떤 방황 아닌 방황기를 보내면서 우리 누나들이 계속 챙겼어요, 저를.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고 네 나이가 되면 다시 중학교를 다니게 될 거야.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있어. 뭐 이런 걸또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스스로를 다잡았던 것 같고. 결국 좀 검정고시 봤습니다. 그 공백기 기간 동안 검정고시 준비 이렇게 뭐막
4년 내내 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나이에 걸맞지 않게 시사정보용어사전이라는 책을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게 연두색의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는데 이거나 보고 있을까? 그것을 외우다시피 했던 것이 중간에 배움의 공백이 있거나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아는 게 많은 애처럼 보이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뭐 한자나 일본어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영어 발음 기호 뭐 이런 걸 애들이 초등학교 때 안 했는데 저는 다른 걸 안 하니까 그거를 빨리 해가지고 필기체 이런 것도 잘 썼고 막 그랬어요. 그 시간을 좀 그렇게 보냈던 것 같고요. 그 불안감을 그걸로 달랬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 6학년 나이 정도 됐을 때 이제 검정고시나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 돌아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학교라는 이제 제도권으로 돌아 들어갔을 때 처음에 진짜 꿀등이더라고요. 그런 걸 준비한 거랑 별개로 와 확실히 그 공백이 있긴 있더만요. 그래도 그 안에서 뭐 당연히 누나들이 각종 무슨 그 당시에 마이마이 그런 거 있었죠. 이런 거 막 당근으로 걸면서 뭐 몇 등 하면 이거 사줄게. 그게 제일 안 좋은 교육 방법이라는데 전 효과를 봤어요. 그거 가지려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좀 이렇게 뭐 공부도 어느 정도는 수준에 올라와서 하게 됐고 이렇게 다시 소위 얘기하는 제도권으로 복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근데 절대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나 길들은 사회가 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자신이 없어서 혹은 잠깐의 어떤 흥미로운 것들 때문에 그 길을 우리 스스로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오히려 자양분이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 제 경험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청년에게라는 말로 어떤 그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는 진짜 생각 안 했어요. 저도 청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제 자식들도 청년이에요. 지금 25, 19 그런데 얘네들에게 제가 늘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특히 큰애 같은 경우에 유치원 시절부터 대학을 가는 순간까지 제가 매일 등교를 시켰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그러니까 내 자식이자 청년에게 얘기해 줄 기회가 있었어서 그때 항상 해줬던 얘기는 착한 게 무기가 된다. 착함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될 거고 그 착함으로 인하여 네가 얻게 되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늘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첫 번째로 제가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시기를 거친 얘기를 해드림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하지 않고 버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왕지사 버텨냈더니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면 더 날개를 달 수 있겠구나 하는 계산을 했어요. 선함, 착함이 굉장한 무기가 됩니다. 특히 앞으로의 세상에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달라지고 하더라도 그래도 인간의 저 본성에는 착한 것, 선한 것에 대한 선망이 있어요. 제가 확신해요.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청소년기에 우리가 습득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착한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살아오면서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이런 얘기라도 들려줄 수 있는 것은 좋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아까 방황의 시기를 얘기할 때 그 친구들이 거의 이 학교를 나온 애처럼 보이게 해줬다 그랬잖아요. 소풍 가는데도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내가 다 뻘쭘할 정도로 그 좋은 친구들 덕에 그래서 제가 그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었는데요. 또 이 얘기 왜 꺼냈냐면 나부터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만이 좋은 친구를 가질 수 있어요.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 오로지 내 자식 위주니까 친구 잘 만나야 돼. 이상한 애 만나면 안 돼. 근데 내가 이상한 애가 아니면 내 주위에도 이상한 애 없어요. 그리고 최소한 나만큼은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아마 다 좋은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하에 나 또한 좋은 친구가 돼줘야겠다.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저 깊은 곳에 있는 가장 궁극적인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만 남기고 간다면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다시 우리는 어떤 자리로 돌아가서 내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선함, 착함을 무기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 제가 기성세대로서 청년을 둔 아버지로서 청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고리타분할 겁니다. 예. 그리고 야, 기껏 저 아저씨도 결국 저 얘기하는구나. 그러실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제 자식들에게도 한 얘기가 있거든요. 누군가가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더라도 선험자이면서 그 사람이 정확하게 내 편이다. 내 편이 확실한 사람이 하는 얘기라면 100% 믿어라. 그 선험자가 100%내 편이라고 가정한다면 절대 거짓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 인간은 굉장히 교육적이 돼요. 기왕지사 본인이 한 얘기가 기억이라는 기록에 남잖아요. 듣는 사람의 기억이라는 기록.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 누군가에게 좋은 얘기를 해줄 때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말을 해줍니다. 물론 그 사람의 잘못된 경험과 순전히 행운에 의해서 벌어진 일을 담아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진심일 거라는 거예요. 특히나 부모, 형제, 뭐 주위에 가까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진심일 뿐더러 굉장히 고민 끝에 아주 그 정리가 잘된 좋은 말들일 거예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일 거고. 지겹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이익이에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위 모든 분들,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서 이 시기를 잘 살아내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입학하기 한달 전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하루도 안 빼고 일했어요. 계속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를 돌립니다. 당장에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성실함으로 표현되지는 않아요. 성실이 성실로 온전히 인정받으려면은 그 성실함의 경력이 필요하다. 약간의 방향성이 흐트러지더라도 절대 그러면 다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약간씩 비틀비틀 이렇게 나가도 굉장히 길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일자예요.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0: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을 쑥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학교에 핸드폰을 가지고 갔어요. 선생님께서 핸드폰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Did you bring your mobile phone? 핸드폰 가지고 왔나요? 꺼두면 되는 건가? 핸드폰을 꺼둘게요. 클릭.
1: Did you bring your mobile phone?
2: Yes, I did.
1: Please give it to me.
2: I will turn it off.
1: No, I will give it back to you after school.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자, 오늘도 가져오다, 주다, 후에 이렇게 세 개의 단어 빈칸 채워볼게요. 첫 번째, did you 가져오다? 그러면 가져왔나요? 물어보는 게 되겠죠. 가져오다는 뭘까요, 친구들? 가져오다. bring. br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bring. 두 박자 아니고요. bring. bring. 이렇게 한 박자로 발음해요. Did you bring? 너 가져왔니? Your. 너의 mobile phone. Mobile phone 기억나요? 맞아요. Mobile phone은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전화니까 휴대폰, 휴대전화가 되겠죠. 휴대폰 가지고 왔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Yes, I did. 네, 가져왔어요. 대답 보세요, 친구들. Did you? 너 뭐뭐 했니? 물어봤으니까 했으면 Yes, I did. did로 물어봐서 아니면 No, I did not. No, I didn't.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가져왔어요. Did you? Yes, I did.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Please, 주다. 주는 거. 그렇지, give죠. Please give it to me. To me는 나에게. 선생님이니까 선생님한테란 뜻일 거고요. Give it은 뭘까, 친구들? It, 그것. 그렇지, 휴대폰이 되겠죠. 선생님한테 휴대폰 건네주세요. 이렇게 학교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꺼둘게요, 꺼둘게요. I will turn it off 라고 했어요. I will, 저는 뭐뭐 할게요. 그리고 turn it 빼고 off 봐주세요. turn off가 끄다라는 뜻이에요. turn 할 때 뭔가 이렇게 돌려서 off, 꺼지는 상태를 만든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it은 휴대폰이에요. 저 휴대폰 꺼둘게요. I'll turn it off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no, 아니야, 안 돼. I'll give it back to you. give it back은 다시 되돌려 이런 뜻이잖아요. I'll, 내가 give it back to you. 너한테 다시 돌려줄게, 휴대폰. 언제요? 후에. After school. After school. 학교 마치고 나면 선생님이 다시 돌려줄게. 이렇게. 친구들도 익숙한 대화겠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가 만든 완성한 이 대화 리듬 맞춰서 함께 읽어볼게요. Did you bring your mobile phone? 부터 시작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가 뭘까? 가지고 왔나요가 중요해요. Did you 하고 물어보는 말보다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 bring이 중요하고요. 무엇을 bring 했는지가 중요하지 또. 그래서 mobile phone 강조해주면 돼요. Did you bring your mobile phone? 이렇게 친구들도 Did you bring your mobile phone?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네, 가져왔어요. 어디 강조? 그렇지. Yes, I did. Yes, I did.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주세요 라고 했어요. 뭐뭐 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조금 더 예의 바르고 공손한 표현, 매너 있는 표현은 please잖아요. Please 강조하면서 동작, give까지 강조해요. Please give it to me. 친구들도 please give it to me. 아이의 대답, 저 꺼둘게요. I will turn it off. 어디 강조? 그렇지. 끄다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뭐뭐 할게요가 아니라 무엇을 할 건지 동작이 중요해요. 그러면 I'll turn it off. 이렇게. 친구들도 I will turn it off. 좋아요. 선생님이 단호하게 no, no는 강조. I'll give it back to you after school. 여기 강조점 찾아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는 거, give. 그리고 다시 되돌려주니까 back도 중요하고요. 언제 되돌려주는지 중요하죠. 학교 마치고 방과 후에 after school.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No, I'll give it back to you after school. 친구들도 천천히 No, I'll give it

0: to you after school. Awesome. 자, 리듬 기억하면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Alright. 오늘도 스피킹 누르고 학교 누르고 Scene 11. 11번째 대화 함께 연습해볼게요. 잘 듣고 리듬 살려 말하기.
1: Did you bring your mobile phone?
0: Did you bring your mobile phone?
1: Yes, I did.
0: Yes, I did.
1: Please give it to me.
0: Please give it to me.
1: I will turn it off.
0: I will turn it off.
1: No, I'll give it back to you after school.
0: No, I'll give it back to you after school. Well done. 친구들도 잘했어요. 자, 이제는 우리 talk more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도전해볼 문장은 Did you bring? 이에요. Bring이 아까 무슨 뜻? 가져오다라는 뜻이에요. Did you는 너 뭐뭐 했니니까 너 뭐뭐 가져왔니?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말이 Did you bring? 이에요. 대화 속에는 어떤 문장이 있었지? 그렇지. Did you bring your mobile phone? 핸드폰 너 가져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did you bring 다음에 다른 물건들 넣어서 더 많은 문장 만들어 볼게요. 도전! 너물 가지고 왔니? 이거 중요하잖아요. 운동할 때, 체육 시간 있을 때, 현장 학습할 때. 그러면 물 가지고 왔니? 물 어떻게 표현해요? 그렇지. water인데 did you bring water도 괜찮지만 보통 네가 마실 물이라는 뜻으로 your water 많이 써요. Did you bring your water? Did you bring your water? 좋아. 요건 어때요? 그 케이크 가지고 왔어? 이 친구가 케이크 담당인가 봐. 그러면 그 케이크니까 the cak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Did you bring the cake? Did you bring the cake? 좋아요. 마지막 문장은 초대장 가지고 오셨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파티 같은데 행사에 초대받으면 초대장 필요하거든요. 초대장이란 말은 invitation이에요. invitation. 그런데 나를 위한 초대장이니까 Did you bring your invitation? Did you bring your invitation? 이렇게 말해요. Good job.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자, 오늘은요, 우리 뭐뭐 가져왔나요? 네, 가져왔어요. 꺼놓을게요. 휴대폰을 소재로 해서 대화를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내가 영어로 어떻게 바꿔서 말해볼 수 있을까? 항상 궁금해 하면서 또 말해보는 습관 가져봐요. 오늘 못한 부분, 다른 대화에 대답은 이렇게 체크해서 말하기 연습해보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대화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자, 오늘은 강의 15강이에요. 우리 교재의 90, 11, 12강 뒷부분 수능 따라잡기, 그리고 거기 관련된 실전 문항들을 모아서 풀어보는 시간이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 9강이 인물 묘사에 관련된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 9강 뒷부분 수능 따라잡기에서 베트남의 위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보통 우리 문화 문항, 다섯 문항 중에서 한 문항은 인물에 관련된 거거든. 예, 여기서 이제 하나가 나온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베트남 날씨에 대해서, 이제는 베트남은 1년 내내 더워. 이렇게만 생각하는 친구는 이제 없을 거야. 겨울의 개념도 있다는 거야. 베트남 북부 지역, 하노이 지역은 베트남. 눈도 와요, 눈도. 눈도 와. 하노이에서 눈이 온다는 건 아니고, 베트남 북부의 이제 산간 지역에서.

눈이 오는 지역도 있어요. 베트남에서 긴급 상황에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알수 있다. 뭐 우리는 뭐119 이렇게 긴급할 때 베트남에서는 과연 어떤 번호들이 있을까? 그리고 까이랑 수상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게 베트남이 물이 많잖아요. 강이 많아요. 호수도 많고. 근데 남부 지역에 이 강에 배들이 딱 뜬단 말이야. 그 배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해. 선상시장이야. 자, 볼게요. 자, 호찌민이라고 하는 인물이 먼저 나왔어. 우리 같은 외국인이 베트남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베트남어도 공부하고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베트남의 인물 중에서 제일 한 사람을 알아야 된다 하면 그것은 호찌민이에요. 그래서 기출을 보면, 호치민이 나왔는데 또 나왔네? 또 나왔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 출제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고3 학생들이 매년 바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외국인, 우리 한국인으로서 베트남에 대해서 알 때, 베트남 인물이 이 사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다른 인물보다 먼저, 제일 먼저 호치민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반대로 우리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 지금 해외에서 한국어 공부 많이 하는데, 한국의 인물을 우리가 소개할 때, 여러분 같으면,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인물을 소개하고 싶냔 말이야. 한국의 인물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을 상징하는. 왕 중에서는 세종대왕. 대표적이지? 만약에 장군 중에서는. 이순신 장군. 그렇지?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가장 대표적으로. 이 베트남에 대한 인물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꼭 우리가 잘 내용을 또 한글로 설명을 했으니까 이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한문학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호찌민은 베트남의 초대 국가주석,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해당해 베트남의 독립을 되찾는 일에 큰 기여를 했어요. 1945년 9월 2일 베트남이 독립국가가 되었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선언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독립선언문을 바딩 광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운집한 그 앞에서 그걸 낭독을 합니다. 우리 이제 베트남이 독립국가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죠. 그게 9월 2일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의 국경일이 9월 2일이야. 우리는 8월 15일이 광복절인데 베트남은 9월 2일입니다. 자, 76년부터 베트남 남부 도시 사이공, 베트남 남부의 최대 도시죠. 사이공이 그의 이름을 따서 호찌민시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베트남 전쟁이 75년에 끝나고 공식적으로 76년부터 베트남 사람은 호찌민 주석을 보통 바코. 자, 여기 베트남어 보세요. 박, 우리 집안에서 뭐였지? 우리 할아버지 엉. 그렇지? 아빠는 보. 박은 큰아버지. 그러니까 호 큰아버지야. 호 큰아버지, 호 아저씨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야. 친밀하게 부를 때, 그렇게 부른다. 자, 이런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문항이 나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을 줘요. 세 개의 문장을. 그리고 이것들을 해석해 보는 거야. 아, 그러면 이 사람 누구겠구나라고 우리가 고르는 거야. 다른 문항은 지문만 해석을 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문항을 풀수 있는데. 자, 이거 한번 해석을 해봐요. 베트남 사람이 보통 goi, A, 라비, A를 B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를 박호라고 부른다. 호 큰아버지라고 부른다. 자, 여기 그를 라고 선생님이 해석을 했는데, 선생님, 그러면 엉어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요? 문법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역사적인 인물을 설명할 때 그를, 그 또는 그녀, 여자일 경우에는 말을 써요. 그녀는 이렇게 할 때, 이 어휘를 따로 쓰지 않아요. 그냥 그를 바코라고 한다. 이렇게. 베트남에서 꺼 있어요. 한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도시가 어때? 망, 진이다란 뜻이야. 망이 뭘 가지다, 가지고 가다, 가지고 오다. 진이다. 그의 이름을 지닌, 그의 이름을 딴한 도시가 있어. 사이공이 호찌민시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의 이름을 딴 시가 있어. 그는 읽었어요. 뭘요? 자, 여기 보세요. 독립선언이라는 거야. 자, 이 반은 역도

이것도 한자어야. 무슨 무슨 본, 그러고 있죠? 인쇄 본할 때. 그러니까 독립선언본이야. 직역을 하면. 독립선언문을 읽었어. 언제? 9월 2일에 들어서. 1945년에. 이런 어순이었지? 연도가 맨 뒤에 나오고, 달, 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해석은 했는데, 우리가 미리 이걸 따로 공부해 놓지 않으면, 지식이 미리 없으면, 고를 수 없어. 이 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이 다섯 문항, 문화 다섯 문항 중에서 한 문항은 나온다라는 거야. 주로 보통 이런 도시라든지 인물에 관련된 것이 나와요. 자, 인물 중에서 제일 유력해. 호치민 주석. 자, 지금 여기 호치민 주석이 여기 4번 있죠? 다른 인물이 아니고. 11번에 4번. 자, 그 다음에 2번. 웅웬짜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는데, 이 웅웬짜이는 나라를 지키는데 크게 기여했고, 렐러이가 이 허울레 왕조 이름이야. 이 왕조를 세우는데 도움을 줬어. 그리고 이런 유명한 작품들 썼다.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읽으면 돼. 그리고 만약에 이런 문항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독해하는 거야. 독해를 하고 그 독해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 이 웅웬짜이를 아까 이런 식으로 낼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실제 기출을 보면 인물은 호치민 주석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미리 지식을 알 정도는 나머지 인물이 나온다. 그러면 독해를 해서 푸는 정도야. 자, 1980년에 그는 유네스코 세계문화 인물에 선정되었다. 베트남에는 그의 이름을 붙인 거리와 학교가 있다. 자, 이런 정도. 이제 쩐흥다오라고 하는 인물이 베트남어 지문으로 나왔어요. 정치 지도자에서는 아까 호치민, 그리고 장군 중에선 쩐흥다오예요. 이게 누구에 해당하냐? 우리나라의 이순신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당하냐? 내용을 한번 봐요. 쩐흥다오는 에이 라비야, 못점니응이야, 복수겠지? 뭐뭐들 중에 하나야.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거야. 앙홍, 영웅들 중에 하나야. 민족, 베트남의 민족 영웅들 중에 하나. 진짜 이름, 우리 터치라고 하는 것이 진실할 때그 실자에서 온 거야. 자, 한자인데 티로 끝났지? 리을 받침이란 말이야. 진실, 터시, 진짜란 뜻이야. 진짜 이름, 그의 본명은, 그의 진짜 이름은 전꾹두원이야. 태기가 세기야. 13세기에 들어서. 역시 뒤에서 수식하지? 13번째 세기를 13세기라고 그러잖아. 그한 세기를 13세기에 들어서 그는 지휘했어. 지휘했어. 꾸원이 군대야. 나이비엣 군을 지휘해서. 말런, 우리 못 하이바지 세번당 승리했어. 당이 승리하다는 거야. 어느 군대를 승리했어? 꾸원 몽웬 군을 승리했어. 무찔렀어. 자, 몽이 바로 몽고야. 웅웬이 나중에 몽고가 원나라가 됐지? 이걸 얘기하는 거야. 웅웬이 원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몽웬 군대를 세번 승리했어. 자, 베트남에서 거 있어요. 뭐뭐들이. 르엉, 길이지 포도 거리야. 함께 붙여 쓸수 있어. 그 거리들이 있어. 어떤, 또, 그리고 지영학, 한 단어야. 학교야. 지영만 해도 학교야. 공부하는 학교. 한 단어야. 학교. 거리와 학교가 있어. 지니게 된 그의 이름을 지니게 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그 학교나 거리가 스스로 지니진 못했다고 보는 거야. 사람이 지니게 해준 거, 이름을 붙여준 거지. 그래서 이 덕을 쓴 거야. 그의 이름 쩐흥다오 거리가 있고 쩐흥다오 학교가 있다라는 거야. 학교 이름, 거리 이름이 워낙에 유명한 위인이니까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쩐흥다오를 베트남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자, 쩐흥다오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을 알맞은 거. 해석을 하면 문항을 풀수 있다는 거야. 문제를 풀수 있어. 자, 내용은 똑같아. 수도를 세 차례 옮겼다. 지금 세번 무찔렀다는 거지? 아니고, 라이비엣 군대를 지휘했어. 라이비엣 군대를 지휘했어. 지휘했어. 자, 이게 우리 라이 클 대자야. 우리 대학교를 라이홉이라고 했잖아. 베트남 할 때.
큰 베트남이라고.

라는 거야. 베트남의 옛 이름이야. 다이 비엣 군대를 지휘해서 물리쳤어. 자, 그러니까 맞죠? 자신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들었다. 본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교육을 중시한 학교를 설립하였다. 아니고 아들의 이름은 전꼭두원. 자신의 진짜 이름이 전꼭두원이야. 본명. 자, 그러니 내용이 알맞은 거. 다이벳 군대를 지휘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이렇게. 보통 인물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면 문제를 풀수 있어. 근데 호찌민 주석은 지금까지 기출을 봤을 때 이렇게 지식을 알고 있으면, 지식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수 있는 이런 형태로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기출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런 수준으로, 이런 내용으로 나오는구나.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정해진다는 거야. 무턱대고 하면 안 돼요. 너무 많아. 무턱대고 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10강 수능 따라잡기. 계절, 날씨 표현을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자, 먼저 계절을 한번 볼게. 여기 먼저 볼게요. 베트남 북부 지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다고 했어요. 무어, 계절이지? 수원, 하, 투, 럼, 춘하, 추동이야. 특히 여름에는 해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가 더 있어. 자, 이런 표현이 있고, 베트남 남부는 두 계절이 있다고 그랬지? 우기와 건기. 절반은, 1년의 절반은 우기고, 1년은 또 절반은 건기야. 그래서 비가 오다란 뜻이거든. 비가 오는 계절, 건조한 계절.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야. 이 계절은 무슨 계절이에요? 또 지금은 무슨 계절이에요? 대답도 똑같아. 이 계절은 봄 계절이에요. 봄철이에요. 봄이에요. 지금은 봄이에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제 말을, 내가 묻고 싶은 걸 질문하고 답을 할수 있겠지? 자, 날씨를 물어볼 때, 오늘 날씨가 테나오 어때요? 오늘 날씨가 매우 랩해요. 우리는 좋다라고 하는데 베트남은 랩, 아름답다란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이 터이 띠에 쩌이, 둘다 날씨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또 날씨를 나타내는 표현 볼게. 이 쩌이를 써서 그 다음에 날씨 나타내는 표현들을 하면 날씨가 어떻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고 그랬어요. 원래 쩌이는 하늘이란 뜻이라고 그랬지. 사전을 찾아보면 1번이 하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늘에 뭐 새가 두 마리 날아간다 이렇게 할 때. 그런데 이 쩌이가 날씨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결합해서 날씨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을 만든다. 자, 엄이라고 하는 건 따뜻한 그런 뜻이에요. 날씨가 따뜻하다. 낭 하면 해가 쨍쨍 나는 거, 아주 맑은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너무 더운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맛은 시원한 거, 서늘한 거. 자, 여기 무어가 동사야, 비가 오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강조해 줄때 꺼무어라고도 해. 여기 라잉은 춥다, 차갑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꺼가 다 들어가요. 꺼가. 자, 무슨 뜻이냐? 꺼가 동사거든. 있다, 가지다. 하늘이 가져. 이것들을. 그래서 날씨가 되는 거야. 그러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다 명사야, 명사. 자, 보세요. 머이가 구름이라는 명사야. 구름을 가지다란 뜻이야, 하늘이. 직역을 하면 그 구름이 끼어 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있어. 또, 뚜엣, 눈 설자야. T로 끝났지? 리을 받침, 눈 설자. 눈이 내린다. 눈이 있다는 거. 하늘이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 또, 승무를 가지고 있다. 승무가 뭔데? 안개. 이렇게. 자, 그래서 명사가 있을 때는 꼬를 쓴다. 자, 이렇게 이제 문항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거. 자, 이 계절은 무슨 계절이냐? 이 계절은 무슨 계절이다. 그렇지? 자, 여기 들어갈게. 그러면 계절 관련된 표현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응? 이거를, 이 어휘를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코, 건조한. 그래서 무어코 하면 건기, 무어 비가 오다, 우기. 자, 투 수원하, 투덤. 그렇지? 추나 추동, 가을철이야. 수원이네, 봄춘자. 그렇지? 그래서 봄철. 자, 이건 보세요. 지엇. 이 지엇 기억나나요? 한번 나왔었는데 미끄러지다라고 하는 거였지. 그래서 우리 스포츠 경기 중에
즉, 뚜엣, 눈 설자, 눈을 미끄러져. 스키, 그치? 스키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미끄러지다는 뜻. 미끄러지는 철, 그런 건 없어. 이거 아니야. 자, 그러니 알맞지 않은 거 5번이 된다. 자, 그 다음에 6번. 지금 두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로 그 날씨를 물어보는 것 같아. 자, 내일 친구 너 하노이에 온다는 거야. 자, 왜 오냐? 꽁딱하러. 꽁딱이 공작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일을 하러. 하노이에 출장 온다는 뜻이야. 맞아? 하노이 날씨가 어때? 태오 따르다라는 거죠. 일기 예보. 예보라고 그랬지. 한자어로. 그래서 날씨 예보에 따르면 내일부터 날씨가 쎄뭐뭐 할 거야? 낭, 넘할 거야. 자, 낭은 뭐예요? 해가 쨍쨍 내는 거, 맑은 거. 그리고 넘은 더운 거야. 여름철 같은 경우에 해가 쨍쨍 날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낭, 넘이라고 해요. 해가 쨍쨍 나서 더운 거. 이런 표현도 있어. 낭대비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 해가 맑게 나고 날씨가 좋아. 아주 청명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대화의 내용으로 봐서 하노이의 내일 날씨. 자, 내일부터 날씨가 어떻다고?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렇다고. 해가 쨍쨍이 난다고. 지금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구름이 낀건 여기 없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항 하나 더 보고.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 그래, 날씨가 추워서 나는 무언? 눈을 미끄러지러 가고 싶어. 직역한 거야. 스키 타러 가고 싶어. 너 스키 타는 거 좋아해? 나는 우리 찌어는 아직 머무하지 못했어. 아직 못 가봤어. 그렇지? 여기 지금, 여기 이것만 썼어. 이건 생략하고. 자, 마호서를 함께 써서. 경험을 나타낸다고 그랬지? 언제고 뭐뭐 해보다. 근데 아직 못했다. 찌어봐서 아직 언제고 아직 못해봤다.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부정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아직 가보지 못했어. 나는 매우 좋아해. 이번 겨울에 우리 꽁리, 꽁동사 함께 뭐뭐 한다. 함께 스키 타러 가자. 응? 이런 얘기. 자,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A는 날씨가 더운 걸 좋아해. 지금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얘기 없어. B는 스키를 타러 가고 싶어 해. 자, B가 날씨가 추워서 내가 스키 타러 가고 싶다. 딱 그런 말이 있지? 알맞은 거. 유력한데? A는 겨울을 좋아하지 않는다. 지금 A가 겨울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걸알수 없어. 자, 내일 날씨가 비가 온다고 했지? 그런데 비가 많이 온다고 할때 떠. 크게 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떠와 함께 씁니다. 아, 그래서 이 표현은 맞는데, 근데 여기에는 지금 그게 없지. A와 B는 함께 스키를 타러 갔다. 아니지. 우리 가자고 지금 얘기한 거야. 요번 겨울에. 그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2번이 되겠죠. 2번. 자,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 보세요. 날씨가. 근데 어디에서 해? 베트남의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이 미엔이 지역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북쪽과 남쪽을 대문자로 썼지. 베트남의 고유한 북쪽, 북부, 남부 지역. 서로 달라. 날씨가 서로 달라. 날씨가. 북부 지역에서는 있어요. 사계절이 있어. 그게 뭐야? 수원하, 투덤, 춘하, 추돔. 자, 겨울철이지? 북부 지역에서의 겨울철이 라잉은 춥단데, 춥지 않다는 거지? 망, 동급 비교야 뭐뭐만큼, 한국만큼 춥지는 않아. 니은 그러나 팅토한 가끔 꺼 있어요. 뚜엣이 눈이 내린다는 거야.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너희가 곧 치지? 어떤 곳, 와이 곳에서. 이 와이 다음에 명사가 와서 몇몇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일부 몇몇 곳에서 눈이 오기도 해. 자, 북부군은 그렇고 의미를 전환하는 거죠. 남부 지역에서는 두 계절이 있어.

우기와 건기라고 그랬죠? 비 오는 계절과 건조한 계절. 우기와 건기. 자, 우기는 보통 battle 시작해 동사야. 뜨 에이 5월부터 다섯 번째 달 1년 12달 다섯 번째 달부터 그리고 깨톡 끝나다란 뜻이야. 어디에 언제 들어서? 11월 달에 들어서. 그러니까 5월부터 11월 달까지가 우기야. 우기. 자, 그건 그렇고 우기는 그렇고 그럼 건기는요? 보통 시작해 12월 달부터 그리고 끝나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가 되겠지? 그 다음 해 4월 달에. 4월 달에 끝난다는 거야. 자, 우기, 건기가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용으로 알맞은 거. 북부에는 사계절이 있어. 그렇지? 사계절이 있다고 했어. 자, 북부의 겨울은 한국만큼 춥지 않다고 했어요. 아니고,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가끔 눈이 온다.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지? 그런 얘기가 없네. 저기 남부 일부 지역은 가끔 눈이 온다. 이런 얘기가 없죠. 남부의 우기는 보통 5월부터 시작된다. 그렇지? 남부의 비가 오는 계절은 보통 5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그러니까 이거 맞는 표현이지? 자, 그러면 D 맞고 A가 맞네요. 그렇지? 그러면 A하고 D. A하고 D.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A하고 E. 자, 여기까지. 이제 11강 수능 따라잡기 볼게요. 전화 관련한 표현을 정리해 본 거야. 자,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누구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할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야. 정중하게 지금 부탁하는 거지? 람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쪼, 대상 동사야. 역시 똑같아. 쪼, 대상 동사. 다만 동사 표현만 좀 달라. 자, 누구와 A와 대화하게 해달라. 나로 하여금 쪼 대상 동사니까 대상으로 하여금 동사하게 해달라. 너희 주엔 보이 누구누구와 대화하게 해달라. 이게 A를 바꿔달라는 거야. 또 A를 만나게 해달라. 이 표현도 A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이두 개가 다 누구누구를 바꿔주십시오. 자, 이제 상대방한테 당신이 go 걸었는데 념 잘못 걸었다. 우리 념이 원래 착각하다. 뭐 실수로 잘못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지? 이 싸이라고 하는 건 틀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소라고 하는 건 번호거든. 그래서 번호를 틀리게 걸었다. 번호를 잘못 걸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소를 생략하기도 해요. 자, 통화 중이다 할때 my 기계지 바로 전화기. 전화기가 랑 번. 우리 번은 바쁘다 그런 뜻이야. 바쁘다. 바쁘고 있는 중이다. 그럴듯해. 통화 중이다. 자, 당신이 우리 꼬컴 의문문이지? 그런데 의문사가 들어갔네? 자, 무엇을 냔? 우리 냔이 소식을 전달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 메모를 전하다. 무엇을 메모를 전하겠습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무언가 메모를 전하겠습니까? 안 전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뭐 메모 혹시 전하시겠어요? 전할 메모가 있으십니까? 아,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아니에요. 그렇지? 아, 제가 다시 걸게요.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아니면, 아, 네, 그러면 이렇게 메모를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문사가 있고, 컴이 있을 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걸 물어본다고 했어. 자, 내가 뭐할 거예요? 걸 거예요. 다시 걸 거예요? 나중에. 싸우가 뒤, 후에. 이런 뜻이라고 그랬지. 자, A는, 바쁜 중에 있어요. 뭐 하느라 바쁘냐? 응애 리엔트와이. 전화를 받느라. 우리 전화 받는다고 할때 응애를 쓴다고 그랬지? 듣는다. 그래서 어디 어디입니다라고 할때 씽애 이런 표현 썼었어. 학교 씽애 그럼 학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전화를 받느라 바쁜 중이다. 지금 다른 전화 통화 중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 A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A가 전화기라고 그랬지? 그걸 받지 않는다라는 거지. A가 리장 와이. 우리 밖으로 나간다고 그랬지? 디 가다, 자 나가다, 와이 밖. 외부할 때그 외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완료형 외출 중이다. 자, 문자 메시지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표현 이렇게 한다고. 그이 보내는데 뭘 통해서? 띤냔을 통해서. 자, 이게 소식, 냔, 우리 메시지. 그래서 이 띤.

람웨이즈. 이건 우리 아는 표현이잖아. 무슨 직업을 일하냐? 직업을 물어볼 때. 직업이 뭐냐? 아니고. 마우니어 또이. 몇 살이야? 아니고. 꼬냔스. 그럼 나왔네요. 자, 무엇을 이렇게 메모를 전하겠니? 뭐라도 메모를 전할래?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랬지. 이걸 물어본다고 그랬어? 아니요. 제가 다시 걸게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이렇게. 자, 왜냐? 귀가한다고 그랬죠? 몇 시에 귀가해? 아니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4번. 자, 6번. 역시 전화 관련한 표현 봐요. 자, 알로, 여보세요. 폼 자우비엔. 자, 자우비엔이 한자어로 교원, 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교원실이야. 교원방. 교무실이 되겠지. 교무실입니다. 그런 거죠. 승예니까. 그랬더니 학생이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해요. M 자오고. 아마 받은 선생님이 여 선생님인가 봐. 선생님 안녕하세요. 보통 우리 이렇게만 인사했는데, 손 아랫사람이 인사할 때, 자기를 1인칭을 밝힐 때더 정중하고 친밀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M 학생, 제가 선생님에게 인사드려요. 이렇게 1인칭을 밝힐 수 있다고 그랬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 예, 너, 저, 기다려, 잠시. 이런 얘기죠. 잠시 기다려.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갈까? 제가 거의 걸었어요. 번호를 잘못 걸었어요. 아니죠? 자, 제가 나중에 다시 걸게요. 아니고, 라먼, 부탁을 하네요. 쪼, 저로 하여금 갑 만나게 해주세요. 누구누구 바꿔달라고 하는 표현인데, 마이 선생님을, 마이 여 선생님을 저로 하여금 만나도록 해주세요. 마이 선생님 바꿔주세요. 잠깐 기다려. 그렇지? 이렇게. 고, 바로 이 선생님이지. 선생님, A 선생님. 선생님, 저로 하여금 쪼엠 노이쥬에 나왔네요. 그렇지? 대화에 누구와? 수원 선생님. 요번에는 이제 선생님 이름이 바뀌었어. 수원 선생님과 대화하도록 해주세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 여기에 라먼이 쓰여진 않았는데 의미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쪼 대상 동사. 선생님이 저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해주세요. 수원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수원 선생님 바꿔주세요. 그런 표현. 자, 그러면 C하고 D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C하고 D.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 이렇게. 자, 이제 이런 지문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제목부터 한번 봐요. 베트남에서 우리 헌급 하면은 긴급이란 뜻이야. 긴급 한자어로. 긴급 전화 번호예요. 자, 거 있어요. Mot vai. 자, vai도 그런 뜻인데, Mot vai도 같은 뜻이야. 다음에 명사가 나와서 몇몇 그런 뜻이야. 몇몇의 소리한테 전화번호가 있어. 친구, 당신이 건 필요로 해. 니어는 기억하다는 뜻이야. 기억할 필요가 있는 번호가 몇몇 개가 있어. 뭐뭐 하기 위하여 필요하냐? 거태, 뭐뭐 할수 있기 위해서. 스즘 한자어야.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지? 거태 다음에 동사 나오면 동사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전화번호가 몇 개가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중에 사용하느냐? 베트남에서 긴급한 띵호옹 상황이야. 상황. 긴급한 상황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 113 번호는 어떤 번호야? 강사슬 고이. 고이가 부르다. 콜이란 뜻이에요. 경찰을 부르는 번호야. 우리 거기가 전화를 걸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 누구누구를 부르다라는 뜻도 있고. 또이 거기 다음에 음식이 나오잖아. 식당에서. 그럼 음식을 주문하다라는 뜻이 있어. 경찰을 부르는 번호가 113이야. 이건 한국에서의 112 번호처럼과 좀 같아. 좀은 비슷한, 닮은 그런 뜻이야. 니은은 뭐뭐처럼 있지? 그러니까 뭐뭐처럼 비슷한 11 한국에서 112와 비슷한 경찰을 부르는 번호야. 베트남에서는 113이에요. 자, 한국에서는 119 번호가 어떤 번호예요? 역시 또 겉에 나왔지. 뭐뭐 할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번호.

어떤 속에서 모든 자, 뭐이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모든 명사야. 딩후옹 바로 상황이지. 모든 상황, 긴급한 모든 상황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번호야. 우리 119. 니은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여기 뭐이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여기 지금 뭐이 다음에 명사가 나왔거든요. 뭐 비슷한 의미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모든 이란 뜻이고 이 모이는 하나하나하나 매 개개 하나하나하나가 그런 뜻이야. 다 여기 복수 개념이죠. 그러니까 매 그런 상황들이 다 fine 뭐뭐 해야만 해 걸어야만 해. 깍은 복수지. 서로 다른 번호들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긴급한 상황에 따라서 번호들이 달라. 자, 서로 다른 번호를 걸어야 돼. 예를 들어서요. 114는 어떤 번호냐? 부르는 번호인데 뭘 부르냐? 끄화. 자, 여기 보세요. 끄화. 화재를 진압하다는 뜻이 있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거는 번호야. 소방서 번호가 바로 이거야. 114. 자, 그리고 또 115는 어떤 번호야? 부르는 번호인데 뭘 부르느냐? 여기 있죠? 구급차. 자, 쎄 나왔죠? 급구가 급구야. 자, 여기 보세요. 긴급하다고 할 때, 여기 지금 급이죠? 급구, 긴급하다 할 때. 역시 한자와 같은 거야. 구는 구하다라는 뜻이야. 뭐 생명을 구한다고 할 때. 급하게 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구급차야. 우리 쎄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에 따라서 차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그랬지? 그 중에 하나야. 이게. 자, 그래서 구급차를 부르는 번호가 115다. 115. 자, 이렇게 지금 이제 해석을 했어. 그러면 이렇게 문항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내용은 동일하고, 베트남에서 경찰을 부르는 번호가 113이다. 여기 지금 114 나왔어. 113이 깡사 경찰을 부르는 번호야. 자, 티로 끝났지? 경찰. 리을 받침이라고 그래서 예외가 없어. 한자에서 온 거. 자, 이렇게 베트남에서 화재를 신고하는 번호는 112다. 아까 여기 112는 한국에서 경찰 부를 때 하는 거라고 그랬지. 베트남에서 구급차를 부르는 번호가 우리 아까 구급차를 부르는 번호는 115지요. 베트남의 긴급 전화번호 시스템은 2000년에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가 없고 베트남에서는 지역번호를 먼저 누르고 긴급 전화번호를 눌러야 한다. 이게 없어요. 자. 그래서 경찰을 부르는 번호가 113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알맞은 거. 자, 이런 정도야. 이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잘하면 문화 내용은 대화문보다는 길어요. 지문이. 하지만 수준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기본 어휘가 아닌 것들은 여기다 주고 이렇게 우리가 천천히 보면 어순이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나열을 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제 12강 수능 따라잡기 볼게요. 쇼핑 관련한 유용한 표현. 봐봐. 우리 신상이라고 하죠. 새로 들여온 상품. 아주 표현이 적절해. 이 베트남어에. 항이 상품이야. 항. 그런데, 머이베 이렇게 돼 있지? 자, 이 왜라고 하는 표현을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했는데 어떤 볼일을 보러 가는 건 니라고 그랬어. 원래 있는 곳으로 되돌아오는 게 왜야. 그런데 이제 상품을 진열하면서 상점에서 신상 앞에 이렇게 딱 쓴다고. 신상이라고 항머이베.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게 동사인데 동사 앞에 머이는 무슨 뜻이었지? 시제 중에 막 뭐뭐한 거지. 근접 과거야. 그러니까 막 돌아온. 집 나갔다가 막 돌아온 상품이야. 직역을 하면. 상품은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예요? 상품이어야 되잖아. 팔려야 되잖아. 그렇지? 막 지금 자기 원래 자리로, 자기가 있어야 할그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야. 아주 의미가 거창하죠? 항머이베라고 해요. 신상. 자, 그 다음에 원 플러스 원 행사. 지응징, 프로그램 행사. 무어, 못. 땅, 뭐 이렇게 돼 있어. 하나를 사면 하나를 땅. 우리 증정하다 할때 증자라고 그랬어. 한자어로. 하나를 사면 하나를 증정하는 그런 행사라는 거, 프로그램이라는 거야.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50% 특별 할인. 우리 아까 특별 할인 그거 있었지? 쯩쯩이라는

표현 있어도 되고, 잠사 가격을 감가, 가격을 감한다는 거야. 닥비엣 한자어에서 왔어요. 특별, T로 끝났지? 리을 받침. 특별, 별. 특별한 감가, 가격을 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거야. 50%를.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여주세요. 나로 하여금 이걸 보게 해주세요. 쪼, 나, 보다. 그렇지? 나로 하여금 보게 해주세요. 이것. 상품이 되겠지, 뭔가. 자, 나로 하여금 보여주는 사람은 누구야? 그 물건 파는 직원이 되겠지. 만약에 남성이라면 여기 아잉 해도 되고, 여성이라면 찌 해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렇게 쓴 거야. 다른 색이 있나요? 꺼 있어요. 마오카. 다른 색깔이 있나요? 그렇지? 그리고 더큰 사이즈. 자, 사이즈라고 하는 표현이 꺼예요. 꺼. 사이즈가 있어요? 보다 더 큰. 사이즈가 있나요? 반대로, 보다 더 작은 사이즈가 있나요? 우리 떠의 반대말 뭐였죠? 작은 거. 뇨. 그렇지? 작은 사이즈가 있나요? 큰 사이즈가 있나요? 우리가 아는 어휘 넣어서. 자, 그 다음에 조금 깎아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돼 있어. 아잉찌, 쌈싸. 또는, but, 우리 but이 뭘 빼다란 뜻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but을 쓰거나 또는 zamza를 쓴다거나 같은 의미예요. 못줏 조금. 시간상으로 잠시, 양적으로 조금이란 뜻이 있다고 그랬어. 둘다 돼. 그것이 가능합니까? 중또이 우리는 우리 이쪽 듣는 사람 빼고 만 판매해요. 룸사 정가에 정해진 가격에 판매를 한다. 흥정할 수 없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상대가 말했는데 또는 이런 걸 보여줬는데 자꾸 흥정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문항을 한번 풀어보죠. 관련된 문항을. 이 옷은 매우 맞아요, 나에게. 하지만 가격이 약간 낯해요. 비싸요. 자, 이 허이는 약간 그런 뜻이야. 예외적으로 앞에서 수식해요. 쯩칭 프로그램 행사가 있어. 어떤 가격을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언니? 누나?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지. 그랬더니, 아, 우리는요, 직원이지. 보통 만 판매해요. 룸사로. 정가로 판매를 해요. 보통. 니응, 그러나, 홈나이, 오늘. 오늘, 뭐뭐야. 자, we, A, and B. 왜냐하면 A여서, 그래서 B한다 할 때, 그때 위야, 그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why, so의 뜻이라고 그랬지? 오늘, 이런 뭐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정가 판매하지만, 오늘은 뭐뭐이기 때문에, 손님 당신이, 쎄, 뭐뭐 할 거예요. 감가, 가격을 감하는 걸 받을 거예요. 그렇지? 수동의 의미, 가격을, 할인받을 거예요. 너무 좋네요. 내가 이옷 살게요. 그런 내용. 자,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겠냐, 이거야. 자, 즈어가 낫 람, 너무 비싸네요. 파인애플이 너무 비싸네요. 그런 얘기 아니고. 폼 타이더, 우리 탈의실이라고 그랬지? 어떤 물건을 갈아입는 그런 방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 얘기 아니고. 여동생이 옷을 사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고. 우리는 컴퇴. 자, 우리 꺼퇴 할수 있다고 했지? 근데 부정할 때 컴, 꺼퇴가 붙으면 이걸 생략한다고 그랬지? 바로 그거야. 할수 없어. 가격을, 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고. 꺼, 쯩쯩. 어떤 행사가 있어요? 20% 가격을 감하는 행사가 있어요. 유력하네. 그래서 당신이 할인을 받게 됩니다. 오, 좋네요. 이거 살게요. 그렇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정답. 4번에 5번. 자, 이제 동수원 시장이라고 하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시장이 재래시장이에요. 아주 대규모의 시장이지. 이 시장이 한글로 설명이 되어 있어. 자, 하노이 중심에 있어요. 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도매시장인 동수원시장은 5개의 문이 있고 3층 건물로 되어 있고
암기할 필요 없어. 그냥 이 정도, 아, 그렇구나 해서 만약에 이것이 베트남

다음으로 질문이 나오면 해석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시장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다양한 품목이. 또 시장 밖에도 이런 노점들이 많이 있고, 금, 토, 일요일 저녁에는 야시장이 근처에 있다. 전통적인 모습과 현대적인 모습이 공존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하노이를 방문할 때뭐 쇼핑을 하고 싶다라든지 하면 이 동물원 시장을 많이 갑니다. 자, 그런 정도. 이제 까이랑 시장이 나왔어요. 까이랑 수상 시장이 나왔어. 자, 이걸 한번 천천히 해석을 해볼게. 저가 시장이에요. 시장. 자, 여기 저 나와 있죠? 까이랑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이것이 남부 지역에서는 르 발음이 살아나요. 그래서 까이랑이라고 나와요. 우리 북부 지역에서는 즈야, 즈. 그런데 여기서 왜 까이랑이라고 했나? 까이랑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의 위치가 남부에 있기 때문에 고유명사화 돼 버렸어. 이것이. 그래서 그냥 까이랑이라고 한 거야. 자, 여기 까이랑 저 노인은 시장은, 근데 여기 노인은 원래 물 수면에 이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다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까이랑 수상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야. 물 위의 시장이라고 하는 거라서 위치에 있다라는 거야. 원래 이 남은 어디 어디에 눕다란 뜻이에요. 사람이 침대에 눕는다, 방에 눕는다 할때 어디 어디에 눕는다야. 직역을 하면 어디 어디 위치에 있어. 건터 시에 위치에 있어. 이것은 베트남 남부에 있어. 자, 여기에서 응어의 반 이렇게 돼 있죠? 파는 사람이에요. 파는 사람은 보통 망, 진여, 가지고 오는 거야. 뭘요? 화과, 과일, 자오는 채소, 그리고 많은 노안 음식, 또 어떤 물건이라고 그랬지? 먹는 음식, 먹는 물건, 음식. 그리고 렌, 올라요. 원래 렌이 어디 어디 올라가다, 오르다 이런 뜻이 있거든. 어디에 오를까? 투이엔에. 투이엔이 배란 뜻이에요, 배. 그리고 배에 대한 분류사를 찌익으로 썼어요. 복수. 자, 크고 작은 거야. 이 런도 크다야. 크고 작은 배들에 올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건 파는 사람들이. 조이. 자, 원래 우리 조이는 여기까지 딱 끝나면 완료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데 끝나지를 않고 계속 이어져. 뭐냐? A, 조이, B 하면 A하고 나서 B 한다라는 거야. 물건 파는 사람들이 이런 물건들을, 다양한 물건들을 지니고 배 위에 올라서, 크고 작은 배에 올라서 만 판다는 거예요. 자, 강 위에서. 그대로 배 위에서 판다는 거야. 자, 물건 파는 사람들은 그렇고 의미를 전환하는 건이야. 요번에 이제 물건을 사는 사람은 우리 T가 나왔죠? 구분하는 거라고 그랬지? 물건 파는 사람들은 그렇고, 파는 사람들은 그렇고, 그 사람들은 그렇고, 조건이 달라졌어. 이제 물건을 사는 사람이면, 물건을 사는 사람은 니 투엔. 자, 니 다음에 교통수단이 나왔네? 배를 탄다고 그랬죠? 오토바이를 탄다고 그랬지? 여기 이제 투엔, 배가 나왔어. 배를 타고 렌 어디에 이르러요? 저 시장에 온다는 거야. 배를 타고 강을 따라서 시장에 와서 그리고 무어로 물건을 산다는 거야. 물건을 사 즉시 바로 어디에서? 강 위에서. 그러니까 강 위에서 그배 위에서 서로 물건도 팔고 물건도 사고 한다는 거야. 즉시 그 배에서 강에서. 낙비에 특별히 상, 섬. 섬은 이른 그런 뜻이지. 일찍, 이른 아침에 들어서. 모든 사람이 무어 사고 팔아요. 매우 롬부이하게. 자, 롬은 사람이 붐비는 것을 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이는 우리 기쁜. 그렇지? 그래서 아주 활기차게, 매우 활기차게 사고 판다는 거야. 자, 까이랑 수상시장은 A라 B지? A는 B이다. DM. 우리 지점 할때그 점자야. 어떤 장소라는 거야? 여행지라는 거야. 관광지. 흡선한. 자, 흡선. 매력적이라고 그랬죠? 흡선한. 매력적인 관광지야. 또, 너희 어떤 곳 장소야. 뭐뭐 할수 있는? 캄파 할수 있는. 캄파. 베트남 문화, 한자어예요. 베트남 문화를 캄파 할수 있는 곳이야.

자, 캄파는 뭐냐?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접 가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깨달았고 그거의 특징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이 캄파야. 뭔가를 발견하고 그래서 뭐 이해하다, 탐방하다 이런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직접 보면 베트남 문화가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문항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까이랑 수상시장에 관한 것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자, 껀터시에 위치해 있어. 그렇지? 베트남 북부의 대표적인 관광지, 베트남 남부야. 아, 이해한 내용을 알맞지 않은 거. 유력한데? 자, 구매자는 강우에서 물건을 바로 구입할 수 있다고 그랬어.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이른 아침 매우 활기차게. 판매자는 과일과 음식, 다양한 물건을 배에 싣고 온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배에서 판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알맞지 않은 것은 베트남 북부의 대표적인 관광지다. 베트남 남부야, 남부 지역. 2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 자, 여기까지. 문항을 풀어봤어요. 자, 이제 선생님이 총 우리 25강 강의 중에서 15강까지 강의를 했어요. 상당히 많이 했어. 우리 교재도 지금 12강 교재까지 다 수능 따라잡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학생들이 아, 베트남어는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라고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처음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어휘 같은 것도 적어지고 자, 이제 조금 감을 잡고 자신감을 갖고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강의는 13강이에요. 13강. 13강 취미니까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친구가 되세요. 이번 주대할 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7번째입니다. 자, 7번째는 회합주기 그리고 케플러 법칙에 관련된 내용 우리 정리할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회합주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케플러 법칙에서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다룰 건데 회합주기는 이미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 회합주기를 또 넣었습니까? 라고 한다면요. 자, 앞에서 회합주기는 간단하게 이런 게 회합주기야. 행성의 운동 풀 때 필요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 회합주기는 어찌 보면 케플러 법칙에서 흐름상 내용의 흐름상 케플러 법칙을 다루려면 회합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넣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이런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자, 회합주기 이제 들어가잖아요. 자, 회합주기, 우리 앞서 이야기했던 행성의 어떤 겉보기 운동에서 다뤘던 이 회합주기는 어찌 보면 이런 거에 좀 더 가까웠어요. 자, 행성의 공전을 하는데 말이야. 공전을 하는 시간과 회합하는 시간은 다른 거야. 자, 이런 이야기를 다룬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이 회합주기는 이 회합주기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케플러 법칙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흐름상의 하나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내용적인 흐름은 이렇고요. 문제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회합주기 내용적인 거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회합주기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동일한 위치, 뭐 합에서 합, 충에서 충 되는 시간이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공전주기와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자, 공전주기와는 달라요. 회합이니까 뭐 합에서 합까지, 충에서 충까지. 어찌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행성의 겉보기 운동이잖아요. 막 하늘에서 움직이는 거, 뭐 역행을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역행하는 순간이 왔어 라고 하면 그거는 회합주기예요? 공전주기예요? 예, 그거는 회합주기였어요. 자, 공전주기와는 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 회합주기를 가지고 사실은 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행성의 공전주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식에서 여기 봐주세요. 지구의 공전주기는 우리 지구에서 구할 수 있는 값이에요. 지구 공전주기 얼마야? 라고 하면 지구 안에서 1년입니다. 365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구할 수 있는 값이에요. 그 다음에 지구에서 저기 행성을 계속 추적해서 관측해보니까

역행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계속 관측해 놓은 거지. 한 700, 한 800일 정도 지났더니 또한번더 역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친구 회합 주기가 얼마다 라고 하는 걸 알아내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행성의 공전 주기를 구해내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식에서 여러분들이 의미하는 바를 봤을 때, 이거 회합 주기 위해서 구하는 식인가 보다라고 하겠지만, 어찌 보면 좀더 명확하게는, 흐름상으로 보자면, 공전 주기를 구하는 거에 더 가깝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공전 주기를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 뭘할수 있죠? 케플러 법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흐름상으로 이런 거고요. 문제상으로는 어떤가요? 라고 한다면 행성의 겉보기 운동과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고 회합 주기만 혹시 따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이 있고요. 우리 기출 문제, 뭐 평가원이나 수능 문제로 보자면 좀 과거에는 물어봤던 것 같고요.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고, 최근으로 올수록 물어보는 빈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이 조금 떨어지고 있긴 해요. 그것만 자체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합 주기만을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능 특강하고요. 수능 완성에 그런 회합 주기만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집중해서 한번 풀어봐 주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 약정 공략, 최근에 어떤 기출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가장 대표적인가? 라고 한다면은 자 요런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요한 문제 정도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 수능 18번 문제였습니다. 18번이니까 어때요? 조금 뒤쪽에 있는 거고 마지막 장에 있는 거고 조금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어떤 거냐면 태양과 행성 AB가 등장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어떤 시간인지 주어져 있어요. 어느 해 우리나라에서 태양과 행성 AB가 어떠한 시간 뜨는 시간.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와 같은 친구는 뭐 9월 중순경에 자정의 동쪽에서 뜹니다. 자, 요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호, 이게 뜨는 시각이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게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옳은 설명 찾아보는 거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첫 번째는요, 그냥 어떤 내용이냐면 행성의 겉보기 운동에 관련된 문제예요. 기억은. 자, 니은과 디귿은 어찌 보면 이제 회합 주기에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2월 말에 A는 충북원에 위치합니다. 자, 일단 위치 잘 잡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2월 말로 가볼게요. 2월 말에 쭉 갔더니 행성에 있어요. 자, 뜨는 시각을 한번 잘 보세요. 쭉 갔더니 몇 시에 뜨나요? 라고 했더니 7시에 떠요. 아침에 7시에 뜬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 놓을게, 6월 말이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태양과 동일하게 뜨고 있어요. 태양도 그러니까 이때 2월 말에는 한 7시 정도에 동쪽에서 떠오른다는 얘기고요. 행성도 마찬가지, 행성 A도 7시쯤에 뜬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행성은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너 합이구나.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으면 합이잖아요. 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말 A는 충북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충은 완전 반대잖아. 태양, 지구 있으면 행성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어야 돼. 그게 충. 그러면 뭐예요? 태양이 뜰때 행성 A는 어떻게 돼야 되죠? 져야 돼요. 충이라고 한다면. 근데 똑같이 뜨고 있죠. 그러니까 합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충북원에 위치합니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기억은? 틀렸어?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공전궤도 반지름 물어보고 있고요. 회합 주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런 상황에서 자, 회합 주기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냐면 저기 8시부터 16시까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몇 시간 정도, 8시간 해서 하루가 다 나와 있진 않죠. 그죠? 자, 그러면 하루가 다 나와 있는 나는 가상의 자료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고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24시예요. 자, 여기 24시고요. 그러면 여기는 12시, 여기도 12시. 이렇게 이제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떤 행성 하나가 있어. 어떤 행성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는 다시 한번더 여기서 요렇게 뜨는 시간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패턴 따라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회합 주기 구할 수 있겠어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회합 주기가 되는 거예요.

이 간격.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라고 하셔도 될것 같아. 그지? 자, 그런데 어떤 다른 친구는 좀 완만하게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따다다다다 올라가 볼게요. 다시 한번더 어떻게 이렇게 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회합축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회합축인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더 여기를 봐주세요. A라고 하는 친구는 방금 선생님 그림처럼 좀 급하게 시간이 변하고 있죠? 그 친구가 A, B는 완만하게 변하고 있죠. 회합주기 누가 길어요? 자, 회합주기는 B가 긴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회합주기는 A가 B보다 짧습니다. 우리 지금 B가 길다라고 판단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 보기는 어떤 보기가 되어야 된다? 맞는 보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회합 주기를 가지고 판단을 했어. 오, 누가 길어요? B가 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합 주기에서 이런 그림 그려줄 수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Y축은 회합 주기, X축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라고 둘게요. 자, 우리 지구에서 관측하는 거니까 이렇게 1AU. 지구에서 관측하는 거니까 지구의 공전 주기 얼마? 1년 넣을게요. 만약에 우리가 화성에 관측했으면 화성의 공전주기 넣으시면 돼요. 화성의 공전궤도 반지름.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 나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회합주기가 길고 짧아요라는 걸 판단하려고 했더니, 오, 내행성이면, 외행성이면 이거 어떡하지? 공전궤도 반지름 어떻게 구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자정에 뜨는 거 보이시죠? 한밤중에도 관측 가능하다. 누구예요? 외행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회합주기가 긴 친구는 누구? B구나. 회합주기가 짧은 친구 누구? A였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전궤도 반지름은 A가 길어요. 외행성인 거 판단했고, 그로 인해서 회합주기에서 오, A가 더 공전궤도 반지름이 길구나. 자,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니은 어떤 보기? 맞는 보기.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합주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회합주기만 자체로 물어보는, 물론 기출이 있습니다. 한 5년 전쯤, 4년 전쯤에 있고요. 최근 기출들은 이런 형태. 그러니까 행성의 시운동, 겉보기 운동과 같이 연결되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출제되고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봐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케플러 법칙 넘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케플러 법칙 볼게요. 자, 일단은 케플러 법칙 하게 되면 앞에서 얘기한 우리 회합주기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공전주기 구했죠. 자, 공전주기를 가지고 행성들의 위치를 막 잡는 거예요. 아, 지구가 오늘은 여기 있었으니까 관측 결과 이렇게 있었구나. 자, 그리고 공전주기만큼 지나면 행성은 다시 원위치에 있겠구나. 그런데 지구는 원위치 안에 있죠. 딴 데가 있겠죠. 그때 또막 관측하면서 행성의 위치들을 막 찍을 수가 있어요. 찍어봤더니 이상한 결론. 아, 이상하지는 않죠. 독특한 결론이 나오게 되겠고요. 세 가지 법칙을 그래서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케플러는 1법칙이 있습니다. 1법칙은 뭔가요? 라고 한다면 행성들의 점을 이렇게 찍어봤더니 타원 궤도로 돕니다. 라는 겁니다. 자, 두 점으로부터 거리 합의 같은 점들의 집합이 누구니? 타원이다. 라고 됩니다. 자, 타원 궤도 법칙이 1법칙이. 그래서 행성들은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로 돕니다. 케플러 법칙. 1법칙이요. 2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면적 속도 일정이라고 하는 건 태양에서부터 쭉 행성까지 선을 그어요. 그 행성의 위치가 변하겠죠. 그럼 선이 쭉 변하겠죠. 선이 쓸고 지나가는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똑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면적을 쓸고 지나간다. 요거. 아, 물론 여기서 지구와 화성이 같아요. 이거 아니에요? 지구가 여기 있을 때랑 지구가 저기 있을 때랑 지구가 저기 있을 때 그때 같다는 거야. 그때. 이게 이제 뭐냐면 2법칙이에요. 자, 2법칙. 태양과 행성 선분이죠? 쓸고 지나는 면적이 일정합니다. 이게 2법칙이고요. 3법칙은 뭐예요? 라고 하면 조화의 법칙이에요. 공전주기의 제곱과 궤도 긴반지름의 세제곱 어떻게 비례 관계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케플러 법칙이에요. 기본적인 거니까, 자, 어떤 건지는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과거와 같은 경우는 요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어요. 정말 과거에는 요거, 어디 갔어? 3법칙. 3법칙. 자, 저게 궤도 긴반지름이 4AU 정도 되는데, 그럼 공전주기는

몇 년이냐? 단순하게 뭐하라는 거예요? 자, p의 제곱과 a3승이 비례할 테니 지구가 1의 유, 지구가 1년이므로 다른 행성 혹은 소행성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비례 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뭐 아직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물어봅니다. 자, 공전계도 자 4AU라고 한다면 오른쪽이 자 4의 3승이니까 64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변이 64배가 커진 거예요. 자, 비례 관계여야 되기 때문에 좌변도 64배가 커져야 돼요. 그럼 누구를 제곱해야 64배가 커질까? 8을 제곱해야 돼.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P제곱 A3승이라고 하는 것, 자, 3법칙 요거 이제 많이 물어봤었고요. 지금은 그냥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요 친구가 4AU인지 알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혹은 4AU와 8AU가 있는데 공전 주기가 몇 배가 될 것이냐라는 형태의 질문들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봤던 거는 3번. 자, 여기 2법칙들이었어요. 2법칙. 행성이 쓸고 지나가고 있는데 저 위치 중에 저지. 그러니까 뭐 조금 헷갈릴 수 있게 한쪽은 어떤 행성이 지나갈 때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곳이고요. 자기 궤도상이에요. 한 곳은 타원궤도를 돌고 있으니까 한쪽은 좀 느리게 지나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럼 두 지점을 딱 찍어놓고 면적 속도가 누가 클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누가 큽니까? 똑같아야 돼요. 그게 일정의 법칙이에요. 자, 자기 궤도상에서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으면 그 공전 궤도상의 어느 지점을 찍어놔 같아야 돼요. 화성이 있다면 화성은 여기 있을 때랑 저기 있을 때는 다 똑같아요. 근데 지구와 화성 같으면 안 돼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서 똑같은 닮은꼴 형태로 뭐 원이면 뭐다 똑같은 거고요. 타원이라도 똑같은 형태로 준 다음에 야, 누가 면적 속도가 클것 같아? A라는 행성일 것 같아? B라는 행성일 것 같아? 라는 질문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1법칙 타원궤도. 사실은 과거에는 잘안 물어봤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뭘 많이 물어보냐면 타원의 성질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게 돼.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같기 때문에 이심률이 어떤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심률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든지, 혹은 짧은 쪽 반지름 이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이런 유형으로 좀 변해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 정도만 물어봤던 거를 최근으로 오면서 1법칙, 2법칙, 3법칙을 모두 다 한꺼번에 물어보고 있는 스타일로 좀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3학년도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행성이 A, B, C가 있어요. 자, 볼게요. 태양계의 가상의 소행성 누구 A, B, C가 있어요. A, B, C가 있어요. 궤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A는 어떤 궤도? 타원 궤도고 B와 C는 원 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전은 어떻게? 동일 평면상이다. 하나의 평면상에서 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좀 찍어, 요쪽으로 돌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돌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동일 평면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옳은 설명 골라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바로 찾아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A, B, C가 있는데, 자, 뭘 물어보는지 잘 보세요. 첫 번째, 공전 주기가 어떠냐? 두 번째, 이심률이 얼마냐? 세 번째, 공전 속도가 몇 배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전 주기를 물어보니까 뭐를 물어보는 거야? 케플러 3법칙을 물어보는 거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A와 B예요. 자, A, B가 있기 때문에 3법칙. 자, 어떻게? P의 제곱은 우리 K 곱하기 A 3승.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특히 태양계에서는 K를 1로 두시면 돼요. 대신에 1로 둘 거라고 한다면 김반지름은 AU 되게끔 숫자가 뭐 2AU다라고 하면 2만 넣을게요. 자, 그러면 뭐가 나오죠? 숫자가 나오겠죠? 연 단위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런 거예요. 자, 그러면 A, B를 보려면 공전 주기 구해야 되는 거니까 궤도 김반지를 말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친구가 타원 궤도고요. 왼쪽 오른쪽 가장 먼 점, 원일점 가장 가까운 점, 근일점이잖아요. 거리가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니까 20AU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친구는
자, 궤도 김반 지름이 얼만가요? 라고 했을 때 10의 유가 되는 거야. 10의 유. 제일 왼쪽 끝에서 제일 오른쪽까지 20이니까 그 절반 하시면 되죠. 타원의 중심에서 거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점에서부터 거리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라고 하는 친구를 보겠습니다. B는 그냥 김반지름보다는 그냥 반지름이라고 하셔도 돼요. 원궤도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원이니까 그냥 반지름만 알아도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10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둘이 똑같죠? 계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루트 막 들어가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공전 주기 똑같은 거야. 궤도 김반지름이 같으니까. 따라서 A가 B보다 길다, 짧다, 요게 아니라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틀렸구나. 두 번째, 20률을 구하세요라고 합니다. A의 20률을 구하세요. 자, 20률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가 타원의 중심입니다. 타원의 중심에서 초점, 태양이죠? 얼마나 너 떨어져 있어의 비율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라고 했더니, 여기에서 5AU, 여기 보이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를 알았냐면, 요 친구가 10의 유인지 알았어.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의 유예요. 여기, 그럼 반대편이 5이니까 얘도 5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20률을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한다면, 궤도 김반지름이 10인데, 여기서 타원의 중심에서 얼마 떨어져 있어? 요거예요. 즉, 10분의 5,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분의 5.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만약에 여기가 4였다면, 여긴 6이 될 거잖아. 이거 10이니까 전체가. 그러면 20률 얼마야? 라고 하면 10분의 6.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2분의 1이죠? 0.5. 니은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공전 속도를 비교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공전 속도를 비교하는데, 누구누구를? B와 C를. 그러면, C라고 하는 친구도 궤도 김반지름을 구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두 가지 방식을 살짝 얘기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케플러 법칙을 배우고 있잖아요. 케플러 법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뭐냐면, 오! 궤도 김반지름이 두 배라고요? 가 되겠죠, 그죠? 두 배가 되겠죠? 자, 두 배가 되게 되면 공전 주기는 몇 배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주기가, 자, 한번 보세요. 이거 2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누구를 제곱하면 됩니까? 2 루트 2배.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친구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만큼 걸려요. 그런데 공전 속도잖아요. 자, 공전 속도니까 주기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원주 한 바퀴 도는 거에 비례할 거죠? 그럼 반지름. 2πr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밖에 있는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안쪽에 있는 친구를 생각해 볼게요. 안쪽에 있는 친구는 주기가 짧아요. 그죠? 2루트 2분의 1만큼 짧아요. 그럼 B가 C보다 몇 배냐라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자, 주기가 몇 배니라고 했더니 2루트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냥 2루트 2 이렇게 할게요. 반지름은 몇 배야? C의 절반이잖아요. 자, 2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루트 2배 나오는 거죠. 오케이, 루트 2배야. 지금 맞는 보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게 원궤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심력을 배웠습니다. 만율력을 배웠습니다. R 제곱분의 G, M, M. 태양질량, 행성질량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율력은. 그 다음에 어떻게? R분의 M 곱하기 V 제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더 편해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V의 제곱이 누구의 반비례합니까? R의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루트 R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어떻게 B는 C보다 절반의 2분의 1의 거리이기 때문에 루트 2분의 1을 역수치하시면 돼요. 루트 2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어때? 맞는 보기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디귿 맞는 보기고요. 답은 몇 번? 4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이런 형태. 뭐냐면,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 속도 같은 느낌이, 자, 면적이 있어요. A1, A2, 그리고 P라고 하는 친구가 돌고 있고요. 자, 저기 P와 Q가 소행성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자료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자, P나 Q가 이렇게 돌 거야 라는 이런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자, 뭔지 볼게요. P는 가상의 소행성 P와 Q의 공정궤도 김반지름과 이심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요거는 누구냐면 이 PQ 중에서 P예요. P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P의 공정궤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A1과 A2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요거는 태양과 P를 잇는 선분이 자, 뭐라고요? 같은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가는 자, P라고 하는 것이 자기 궤도상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1, A2는 같아야 돼요. 그래서 기억 어때요?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보기. 뭐 물어보는 거예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근일점 거리는 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자, P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P가 있어. 그럼 여기가 뭐예요? 타원의 중심이에요. 타원의 중심.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A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태양은 하나의 초점이잖아요. 이심률의 정의에 따라서 태양과 타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AE가 됩니다. AE.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근일점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요게 근일점 거리잖아요. 뭐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럼 반대로 원일점 거리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원일점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얼마야? 요거 A예요. 그러면 A 곱하기 1 플러스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Q와 P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계산할게요. A에다가 1 마이너스 2를 하시면 돼요. 0.3이잖아요. 그죠? 4, 3, 12. 자, 1.2고요. 요건 2죠. 2, 8, 16, 1.6입니다. 자, 근일점 거리는 Q가 멀다. 크다. Q가 P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보기?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전주기를 비교하세요. 3분의 1. 자, 공전주기가 안 나와 있죠. 그럼 공전주기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P의 제곱은, 공전주기의 제곱은 뭐에 A의 3승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공전주기.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조금 바꿔볼게요. 어차피 공전주기, 공전주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잖아요. 모두 다 양수 값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친구의 누구 제곱을 할게요. 이 친구를 제곱을 하게 되면 작아요. 누구보다 9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전주기 P, P의 공전주기와 Q의 공전주기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공전주기 T, P의 제곱, 그 다음에 T, Q의 제곱 이렇게 할게요. 은 뭐보다 작으냐? 요거보다 작은가요? 이거 물어보는 거고요. 이게 만족하면 맞는 보기, 만족하지 않으면 틀린 보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선생님 제곱을 했냐면요. 공전주기의 제곱은 궤도 김반지름의 세제곱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거와 같은 값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P의 제곱. P의 제곱. 그럼 4를 어떻게 하라고요? 4의 3승을 들어가시면 돼요. 4의 3승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요거 8. 누구? 8의 3승을 들어가시면 돼요. 요거랑 동일한 값이에요. 좌변은. 자, 근데 요거로 8의 3, 4의 3. 이렇게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2분의 1의 3제곱, 즉 얼마? 8분의 1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좌변에 계산하니까 이거 뭐 8분의 1이 나온 거죠. 누가 커요? 왼쪽이 크죠. 따라서 이거 구해보시면 누가 크다고요? 이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해서 막 루트 기호 씌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 제곱해 주시면 이거 세제곱이니까 비교 간단하게 됩니다. 디귿 틀린 보기예요. 기역과 니은이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볼게요. 자, 요것도 이제 타원의 성질을 좀 물어보는 문제이긴 한데요.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누군가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고 궤도 김반지름이 얼마인지 아시겠죠? 4AU. 자,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 친구는 누굽니까? 가상의 소행성에 태양을 공전하고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원궤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ABC는 궤도상의 위치, 그다음에 근일점, 원일점 거리예요. 이 친구 2AU와 여기 2 보이시죠? 그다음에 여기 6AU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거 골라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찾아볼게요. 첫 번째, 이심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심률을 물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심률은 원래 궤도 김반지 이름 얼마였습니까? 4였죠. 여기가 타원의 중심이에요. 4 이렇게 되겠죠. 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습니까? 2만큼 벗어나 있죠. 자,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심률은 4 궤도 김반지름인데 타원의 중심에서 초점까지 2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가 되는 거예요. 이심률 0.5입니다. 어때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와 태양의 거리는? 자, 요게 이제 뭐냐면요. 뭘 물어본다? 이거는 타원의 성질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타원의 성질이고요. 타원의 성질은 두 개의 초점. 자, 여기에 초점이 하나 있어요. 태양. 그럼 반대편 초점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똑같은 곳에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타원의 중심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죠? 타원의 중심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가 초점이에요. 타원의 정의는 뭐예요? 두 개의 초점이 있고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같아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렇게 그은 친구의 거리의 합과 태양에서 B까지, B에서 다시 반대편 초점까지 이 거리가 똑같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도대체 이 거리가 얼만가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궤도 김반지름 두 배예요. 근데 누구를 잡으시면 되냐면 여기 원일점이나 근일점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플러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요거 겹쳤죠? 똑같죠? 근데 요거 길이가 뭐랑 똑같죠? 요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알아두실 거. 뭐예요? 반드시 알아둘 거. 거리의 합은 얼만가요? 라고 했을 때 2A가 된다. 예. 지금 4AU가 궤도 김반지름이니까, 아하, 8AU구나. 거리합. 요거 이제 아셨죠? 자, 그러면 물어보기 쉬운 게 뭐냐면, 이 상황에서 B 위치를 잡아버리게 되면, 이제 이게 짧은 쪽 반지름이죠? 잡아버리게 되면, 초점 잡았을 때 정확하게 2등변 삼각형이 나옵니다. 2등변. 얘랑 똑같다고요. 요렇게. 요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요거. 더하기 요거가 8이에요. 자, 그러니까 너 얼마야? 너는 4.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쪽을 잡았을 때요 길이가 궤도 김반지름이 똑같습니다. 요 친구는 얼마입니까? 요 친구는 2.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 4라고 하시면 돼요. 루트 17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길이 얼마야 정도는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계산 가능하죠. 피타고라스 쓰면 됩니다. 요거 16, 요거 4 빼주니까 루트 12 형태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니는 틀렸어요. 디귿. 면적 속도는 같아야 돼요. 이런 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의 소행성이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돈다라고 했을 때 A를 지나든 B를 지나든 C를 지나든 어디를 지나든 면적 속도는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디귿. 틀린 보기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하나 정답이고요. 답몇 번?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요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26학년도 작년 수능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9번이에요. 수능 19번. 뒤쪽에 있었네. 조금 어려웠겠다. 그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소행성 AB가 있어. 아, 소행성 두 개를 놔뒀구나라고 했습니다. 태양을 공전하는 타원 궤도를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두 친구의 궤도 이심률은 0.6으로 같다. 아, 0.6으로 똑같구나. 자, A도 B도 공전 궤도 이심률이 0.6이야. 자, 이심률을 얼마로 줬다고요? 0.6으로 둔 거예요. 똑같이 둘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근일점 거리는 B의 근일점 거리의 4배입니다. 자, A의 근일점 거리, 그러니까 여기가 태양이 있으니까 여기 거리는 B의 근일점 거리의 몇 배다? 4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심률이 0.6이라고 하는 거는 둘이 닮은 도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심률이 0.6이다. 자, 여기 타원이 하나 있어요. 이심률이 0.6인 타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궤도 김반지름이고 이거 짧은 쪽 반지름 AB라고 둘게. 자, 그럼 여기가 뭐예요? 0.6. 그러니까 여기가 2 곱하기 A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앞 문제에서도 생각이

봤듯이 초점에서부터 이쪽으로 그으면 여기 A가 나와요. 자, 뭐예요? A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E 곱하기 A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요 B라고 하는 친구는 얼만가요라고 했을 때 루트 A 제곱 빼기 A 제곱 E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는 하게 되면 A 하시고 루트에 1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데 E가 똑같아.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궤도 긴반지름이 나와 있죠. 그거의 몇 배? 이게 이제 짧은 쪽 반지름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둘은 똑같은 거야. 똑같이 이제 닮은 거야. 그러니까 B라고 하는 친구를 가로 세로를 네배 키워버리잖아요. 그럼 누가 돼요? A 궤도가 된다고요. 정확하게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근일점이 네배 차이 난다고요? 원일점도 네배 차이 나는 거야.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렇게 하면 A의 원일점이에요. 하나, 둘, 셋, 네칸 나오죠. 자, B도 한번 보세요. 원일점 얼마나 되니? 요만큼 해서 정확하게 한 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는 지금 궤도가, 지금 네 배. 그럼 궤도 긴반지름도 네배 차이 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된 상황이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푸는 거야. 맞냐, 틀리냐? 한번 보겠습니다. A의 공전궤도 긴반지름은 B의 근일점 거리의 10배입니다. 헷갈린다. 그죠? 자, 우리는 여기에 있는 한칸한칸한 칸을 1이라고 잡아볼게요. 자, 1. 자, 1이라고 잡으면, 자, A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다섯 칸이죠? 자, 그러니까 A는 너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2.5의 궤도 긴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2.5. 그럼 B는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 요거의 4분의 1을 가시면 되겠고요. B는 얼마냐? 라고 하면 1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A의 공전 궤도 긴반지름은 B의 근일점 거리야. 자, A의 공전 궤도 긴반지름 얼마? 2.5가 되겠고요. B의 근일점 거리는 얼마? 1 곱하기, 혹시 기억나세요? 1-2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근일점 거리. 요거예요. 이거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1, 마이, 1, 이 친구는, 아, 요즘, 죄송해요. 요거, 1이 아니죠. B라고 하는 친구는 요거의 4분의 1이에요. 자, 4분의 1 곱하기 2.5. 자, 4분의 1을 1. 자, 요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얼마? 1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0.6 이렇게 되게 됩니다. 는 얼마가 돼? 0.4니까 이거 얼마 돼요? 0.2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5, 0.25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근일점 거리의 10배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보기가 된다? 맞는 보기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숫자를 여기를 1로 두겠는데 여러분들 표현상 2.5랑 1이니까 아우 계산 귀찮다. 요거 2로 잡고 요거 5로 잡고 요래도 되겠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 A가 근일점에서 원일점까지 가는 동안, 자, A라고 하는 친구가 근일점에서 원일점까지 가는 동안, B는 태양을 4회 공전한다. 자, 우리는 A와 B의 공전 궤도 긴반지름이 몇 배에 4배가 차이 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누가? A라고 하는 값이. 자, 그러면 P 제곱과 A3승은 비례하기 때문에, 자, A가 4배가 나온다? 따라서 P는 몇 배? P는 8배가 나옵니다. 아, 공전 주기가 8배 차이 난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전 궤도 긴반지름 몇 배? 4배. 공전 주기는 8배.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A가 한 바퀴 돌때 B는 몇 바퀴를 돌아야 된다고요? 8바퀴를 도는 거야. 자, 근데 한 바퀴가 아니에요. A가 근일점에서 쭉 가서 원일점까지 갑니다. 자, 자기 공전 궤도 도는데 정확하게 절반입니다. 면적 속도도 마찬가지요. 태양에서부터 행성까지 선분을 쭉 이어나가게 되면 이렇게 이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타원의 정확하게 절반의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이 걸려요. 4년이 아니죠. 공전 궤도의 몇 배?

16배가 차이 난다. 4배, 4배니까. 자, 시간은 지금 8배.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라고 하는 친구는 B라고 하는 친구에 비해서. 자, 한 바퀴 돌때 생각해 보세요. 자, B의 공전 주기를 1, B의 면적을 1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A의 공전 주기는 8, 넓이는 1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배의 시간, 넓이는 16배. 그럼 몇 배? 면적도 2배 나오죠. 그러니까 8배 시간, 시간이 8배인데 면적도 8배면 똑같겠죠. 근데 16배라고요. 자,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쓸고 지나간 면적은 A가 B의 몇 배? 2배입니다. 어떤 복이 맞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것 모두 정답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어려웠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 친구예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케플러 법칙 플러스, 자, 외계 행성계죠. 외계의 별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나오는 내용은 요거예요. 우리 P의 제곱은 K 곱하기 A 3승.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렇게 어떤 친구가 돌고 있다라고 할게요. 특히 뭐 쌍성이 아니라 중심 별 기준으로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작은 친구가 이렇게 빙글 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공전 주기와 궤도 김만지름은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라고 하면 gm 분의 4파이 제곱 이렇게 이제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더 이상 k로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하,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p제곱 a3승 하면 이렇게 넘어가면 g4파이 요거는 다 상수잖아요. 그럼 요게 성립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p제곱분의 a3승에서 k값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결과적으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질량에 관련된 값을 얘기한다. 요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케플러 제3법칙을 만족하는 하나의 공전계에서 공전 주기와 궤도 김반지름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된 거고요. 자, 일정하게 유의되는 이 친구가 바로 누구라고요? 중심이 되는 어떤 친구의 질량, 혹은 쌍성이 된다면 질량의 합, 이런 형태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옳은 거 골라주시는 거고요. 공전하는 천체의 질량을 무시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쌍성 같은 경우는 둘이서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무시한다? 무슨 얘기죠? 중심 천체의 질량이 막대하게 크다. 지금 m이 small m보다 많이 크다. 원래식은 여기 large m 들어가는 지역에 small m plus large m 둘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요게 만족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그냥 선생님 씩 바로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 태양을 공전하는 혜성과 지구의 K값은 같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쓸때 태양을 공전하는 지구 그리고 혜성이잖아요. 공전하는 천체의 질량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태양 질량만 넣으시면 돼요. 자, P제곱 A3승이라고 하는 값은 결과적으로 태양 질량에 비례하는 특정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든 혜성이든 소행성이든 화성이든 목성이든 다 K값은 같다. 요게 사실은 케플러 제3법칙이에요. 물론 거꾸로 된 거죠. 태양계 주위를 공전하는 이 친구들이 K값이 다 같대. 이걸 먼저 발견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뉴턴이 이거 왜 같지? 이렇게 하다가 만유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로 정리해서 이제 사실은 이걸 밝혀낸 거죠. 이게 만족하기 때문에 만유인력이 성립해야 돼.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자, 어쨌든 K값은 같습니다. 두 번째, 토성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위성의 K는 이것입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K값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요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가 되겠고요. 그러면 요 친구 이제 원래는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태양계 주위를 도는 친구는 1년 1회유 이렇게 넣어서 이제 1 이런 형태의 이제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는 누구 주위로 돌 때? 태양 주위로 돌 때. 그러니까 이 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라고 하게 되면요. 중심 천체의 질량이 태양이야. 요거 이야기입니다. 연 단위, 에유 단위.
근데 생각해봐요.

토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어떤 위성, 자그마한 뭐 타이탄이라는 위성이 있다라고 할게요. 빙글 돌아요. 자, 그러면 그 친구를 가지고 K값을 구했을 때 이게 나온다면 무슨 얘기예요? 아, 토성 질량이 태양 질량이랑 똑같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어떤 무기? 틀무기가 됩니다. 토성은 토성의 질량에 비례하는 어떤 K값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이게 태양이다라고 한다면 토성 질량에 해당하는 특정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틱은 P가 5년, A는 2.5인 행성의 중심별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0.5배보다 작습니다. 자, 요게 이제 성립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P가 5년이에요. 자, 그러면 질량 5의 제곱 연단이니까. 자, 그 다음에 A 들어갑니다. A가 얼마? 2.5에 3승.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값이 1이 나오면 태양 질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얼마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2.5니까, 자, 2.5에 3승이니까 2점을 하나 빼내고요. 2.5니까 2분의 1. 이렇게 할게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4분의 2.5고요. 8분의 5가 되겠습니다. 얼마예요? 0.5보다 크네요. 0.5보다 작다라고 하는 보기, 어떤 보기?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기억 하나, 정답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입니다. 자, 요 친구도 이제 뭐냐면, 뭔가가 있어요. 자, 기억과 니은이 있습니다. 자, 케플러 법칙을 만족하는 행성계 AB가 있습니다. AB는 행성계예요. 거기에서 돌고 있는 기역과 니은은 어떤 특정 행성이 되겠습니다. 각각 외계 행성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A와 B 중에 하나는 태양이야. 태양계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누가 태양계인지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P제곱 A3승이 태양 질량이 몇 배? 요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하고 니은을 가지고 행성계 A, B가 누군지를 찾아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A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P 제곱 얼마예요? 저기 32예요. 자, 32의 제곱. 공전 주기는 얼마? 8이에요. 8의 3승 태양 질량을 가지는 어떤 하나의 행성계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B라고 하는 친구, 자, 요거 A, 요거 A.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친구는 공전 주기가 얼마? 8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4 나오죠? 4의 3승이 되겠습니다. 어? 이거 64, 64네? 이게 태양이구만. 그죠? 요 친구. 자, 그러니까 태양계가 누구라고요? 태양계는 B예요. B가 태양계예요. 그럼 A는 외계 행성계예요. 그래서 기억을 한번 보시면 A는 외계 행성계입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 어때요?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공전 속도. 자, 이 행성계에 속하는 기역이라는 행성과 이 행성계에 속하는 니은이라는 행성의 공전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공전 속도를 했더니 김반지름 A, 그다음에 P 보이시죠? 주기 보이시죠? 뭐예요? 어떤 시간 동안에 얼마나 쓸고 아, 그 지나갑니까? 원주 요렇게 타공회로를 따라서 가겠죠? 요렇게 됩니다. 뭐 2파이 A 이렇게 할수 있잖아. 자, 그러니까 A가 지금 자, 기역이 니은에 김반지름이 몇 배예요라고 한다면 예, 두 배예요. 김반지름 두 배야. 그다음에 시간 몇 배야? 요거 30이고 요거 8이잖아요. 네 배죠. 네 배. 자, 그러니까 속도가 기억은 느리겠구나. 얼마? 2분의 1이겠구나. 2분의 1이겠구나. 그래서 니은 어떤 보기?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외계 행성계의 중심별의 질량은? 중심별의 질량은 요거잖아요. 자, 구해볼까요?는 해주시면 8의 3승이니까 8 하나만 뺄게요. 그럼 제곱 제곱이니까 4분의 1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16분의 1이니까 절반 되겠네. 두 배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절반. 2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ㄷ은 틀린 보기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이 답이 되겠네요. 답몇 번?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가 우리가 케플러 법칙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조금 난이도 했을 때좀
올라가는 느낌, 어려지는 느낌 기억해 주시면서 계산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식들, 공식들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 천체, 거리 여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 이 정도면 충분하지.
3: 다 했다.
4: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확인! 띄엄띄엄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 및 조직 심리학자 윤지연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과의 혁신 경쟁에서 살아남는 전략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11월 챗GPT가 출시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챗GPT 등장을 보고 인터넷의 발명만큼이나 인류사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정도로 챗GPT가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챗GPT를 발명한 것은 2015년 5명의 설립자를 시작으로 성장한 스타트업 오픈AI인데요. 이 스타트업의 성공 신화는 다시금 스타트업의 혁신 DNA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열풍이 불게 된 것은 기업 환경의 변화가 과거와는 달리 엄청나게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비즈니스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PC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게임 산업이 모바일 중심으로 바뀌고 유통업계 비즈니스의 무대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뀐 것처럼 디지털 전환으로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랜 업력을 가진 기업들이 의존하던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확실한 미래 경쟁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전문가들은 지금을 부카 시대라고 부릅니다. 불안정,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의 약자입니다. 지속적인 변화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부카 시대에는 기업이나 조직이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시대의 변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고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아이디어나 전략, 기술 등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임직원 몰입 및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헤일로는 80% 이상의 기업이 스타트업 형식의 문화나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싶어 한다는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포브스지를 인용하여 50% 이상의 CEO와 CFO가 끊임없는 도전, 혁신, 창의적이면서도 생산적인 조직 문화를 기업 가치로 두고 있다고 말했죠. 그런데요,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기업의 혁신이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왜꼭 스타트업의 DNA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나오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기업과 시장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산업의 태동시기,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가들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직접 회사를 만들거나 기존 회사에 합류하는 경우였는데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에디슨의 전구, 포드의 자동차 대량 생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기업과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부터는 혁신이 개인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ATM의 발명입니다. 1960년대 영국에는 300년의 역사를 가진 데라루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영국의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 회사의 직원은 화폐 발행기를 보며 일상에서도 프린트하듯 돈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당시 회사에 제안하였고, 이를 흥미롭게 생각한 회사는 바클리스 은행과 협업하여 지금 형태의 ATM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한 직원의 아이디어와 기업의 지원과 도전이 은행 업무와 고객 경험에 혁신을 가져온 셈이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본래 대기업에 혁신 DNA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1970년대부터 80년대 고도 성장기를 겪으면서 너무 크고 관료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ATM 아이디를 냈던 직원처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가들은 조직에 그대로 있었지만 몸집을 키우며 점점 위기가 강해진 조직에서는 이 아이디어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점차 혁신가들은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고 이들은 새로운 회사를 창업합니다. 그리고 이 2000년대부터 탄생한 몸집이 작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으며 세상을 놀라게 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역사를 지나며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혁신이란 스타트업에나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하게 된것 같습니다. 몸집이 큰데도
엄청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들도 물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컴퓨터에 이미지를 보이게 하는 GPU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2007년 인텔이 GPU를 소프트웨어와 결합하는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등장하면서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위협해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장의 중심이 PC에서 모바일로 옮겨가면서 회사의 강점이었던 GPU에 대한 시장 의존도가 점차 낮아질 상황에 부닥쳤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자신이 20년간 운영해오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회사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한 혁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시장의 넥스트가 디지털화와 AI에 있음을 간파하고 엔비디아는 앞으로 AI 회사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후 그는 가장 먼저 조직 내외부 전문가를 발굴하고 혁신을 주도할 신설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팀이 바로 젠슨 황 자신 직속으로 만든 엔비디아 리서치라는 팀, 현재의 원 엔비디아입니다. 초기 엔비디아 리서치 팀은 4명의 박사와 함께 꾸려졌는데요. 이 박사들에 의해 진행된 기초 AI 연구를 기반으로 관련 연구가 시장 가능성을 보일 시 기술을 바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즉 대기업 내 스타트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하게 200여 명의 연구원이 엔비디아의 3D 프린터, 센서, 카메라, 자율자동차 등 AI가 활용되는 모든 부서에 새로운 혁신 제품을 개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리서치의 새로운 AI 모델 뉴럴란젤로가 발표되었는데요. 뉴럴란젤로는 2D 비디오 영상을 보여주면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블록으로 실제와 같이 멋진 작품을 조각한 것처럼 영상 속 이미지를 3D로 구현해냅니다. 이는 디지털 세계에서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데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2023년 6월 엔비디아 리서치는 CBPR 자율주행 챌린지에서 혁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는 GPU 반도체 분야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AI, 자율주행 등 최근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분야에서도 혁신을 이루고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 같은데요. 똑똑하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는 직원들은 반기지만 그들이 회사 생활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스타트업을 창업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손실이 발생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업 후 성공하는 경우에 버금가는 파격적인 보상으로 그들을 잡아야 할까요? 사실 이 또한 여러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조직원과 회사가 함께 혁신을 완성해 나가는 것일 텐데요. 앞서 말한 엔비디아의 리서치 팀은 다른 기업에 비해 좀더 개인의 기여도와 오너십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리서치 팀은 더욱 혁신적인 연구를 위해 학계와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때 직원들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러한 논문 활동도 개인의 성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회사 내에서 실현하고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더불어 연구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팀 문화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꼭 현재 엔비디아가 관심 있어 하는 사업 분야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다면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퍼스널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하던 연구가 성공적으로 인큐베이팅되어 사업화 가능성을 보이면 내부적으로 바로 별도의 사업팀을 꾸려 연구소에서 비즈니스 조직으로 스핀오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는 개인이 지속해서 아이디어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인재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의 동기가 금전적 보상만은 아닙니다. 금전적인 보상만큼이나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또 이것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개인의 아이디어가 최대한 가시적인 아웃풋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와 회사 정책 제도의 변화가 꼭 뒤따라야 합니다. 업무 선택권, 실패 용인 문화, 새로운 도전 장려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철저한 성과 관리와 업무를 통한 성장을 지원하여 본업과 결과물 창출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이 주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저 직원들에게만 혁신을 강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혁신을 완성하기는커녕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가들도 그 조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모든 조직 어딘가에는 혁신의 DNA가 잠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혁신의 DNA를 깨우는 것은 그 조직의 경영과 문화에 달려 있습니다. 부카의 시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직에 잠들어 있는 이 혁신의 DNA를 깨워야만 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조직 내 잠들어 있는 혁신의 DNA를 깨워 스타트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 및 조직 심리학자 윤지연입니다.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며 앞으로 바뀌어 나갈 새로운 성과 관리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E의 전 CEO 잭 웰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이 승리하려면 관리자들은 실적이 우수한 사업과 그렇지 못한 사업을 혹은 우수한 직원과 그렇지 못한 직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잭 웰치는 랭켄옹크, 즉 연 1회에 직원들의 성과에 등급을 매겨 하위 성과자는 내쫓는 방식이라는 상대평가를 고안해냈는데요. 임직원을 상위 20%, 필수 70%, 하위 10%로 나누는 인사평가 방식입니다. 상위 20%에게는 보너스와 스톡옵션, 승진 등을 통해 보상을 제공하고요. 나머지 70%에게는 상위 20%에 들어가도록 매우 독려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의 직원들은 기업에 필요가 없는 존재들로 인식해 가차없이 해고해버리는 것이죠. 기업은 이런 상대평가를 도입하면 구성원들이 경쟁을 통해 더욱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고상과자들에게 높은 보상을 부여하니 업무와 조직 몰입도 둘다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했죠. 세계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도 성과에 따라 직원들의 순위를 매기는 스택 랭킹, 순위 평가를 운영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0여 년간 이 평가 제도를 유지하는 동안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징어 게임식의 살아남기 위한 상대평가 시스템은 과도한 내부 경쟁과 조직 내 협업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은 것이죠. 또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상대평가 시스템이 오히려 단기간의 성과에만 집착하게 하고 위험 회피 성향은 증가시켜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나 장기적 성과 창출에 어려움을 겪게 한 것이죠. 또 성과 및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구성원 번아웃 문제도 제기돼 나왔습니다. 순위 평가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한 마이크로소프트는 2013년 직원들에게 전체 메일을 보내 더 이상 등급은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잭 웰치가 신문 기고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의견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직원 간의 순위를 매기면 팀워크를 해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팀워크를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보상해줘라. 팀워크가 좋아질 것이다. 내가 보장한다. 라고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구식 기업 취급을 받으며 점점 내리막을 걷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평가를 도입한 지 5년 만인 2018년 11월, 16년 만에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기업 중 가장 건강한 조직 문화를 가진 회사를 선정하는 베스트 컴퍼니 글로벌 컬처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022년, 2023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땠을 것 같으세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절대 평가로 바꾼 지 2년 뒤인 2015년 8월 상대 평가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뒤도 상대 평가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잭 웰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도입했던 상대 평가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전통적 성과평가 방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딜로이트 발표에 따르면 2015년 9월까지 한 해에만 51개 주요 기업이 등급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설정과 성과 리뷰 사이클이 분기 혹은 수시로 짧아지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피드백을 적극 장려하는 방식이 부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 따라 국내 대기업, 유니콘 스타트업들에서도 성과제도 혁신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 새로 혁신된 성과 관리 체계도 완벽하지 않고 보완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과 관리 트렌드가 부상한 지약 10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몇 가지 한계점들이 발견됐고, 최근 기업들이 새로운 성과 관리 체계를 발표하며 이 한계점들을 보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브래드라는 새로운 성과 관리 방식을 발표했는데요. 구글 내부 담당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구글은 앞으로 연 2회 실시하던 성과 관리를 연 1회로 줄이고 동료 평가의 비중은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이유에는 평가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평가 방식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평등한 방식이지만요. 구글은 임직원 만족도 설문인 가이스트를 통해 알아보니 구성원의 47%가 연 2회 실시하는 성과 평가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존의 평가는 자기 평가가 끝나고 나면 함께 협업한 3명에서 8명의 동료에게 자세히 피드백을 받아 이를 관리자가 참고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프로세스였다면, 그래드는 동료 평가의 비중은 조금 줄이고 관리자의 평가자 역할과 책임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023년 9월 영향력 기술 지표라는 새로운 성과 관리 체계를 발표했는데요.

기존 상대 평가는 평가 결과와 구성원의 위치가 분명하게 공유되고 이와 연계된 보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 평가 결과가 A등급이면 연봉 인상률도 10%, D등급이면 연봉 인상 없음으로 결정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절대 평가로 바뀌자 등급별 인원수 비율이 사라지고 예산 내에서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성과와 보상 연계의 신뢰도가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이 영향력 기술 지표는 온전히 보너스와 급여를 결정하고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에만 사용됩니다.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유사하게 사업에 기여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등급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등급과 기대 수준을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보상 실현에도 도움이 됐지만 더 나아가 구성원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성과관리 체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성과관리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데요. 성과관리 트렌드에서 등급의 유용성에 대한 논쟁은 폐지 쪽에 가까워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아예 등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조직 목표 달성, 사업에 대한

기여도, 영향력을 주요 성과 지표로 설정하는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성과 관리 체계가 더 심플하게 변할 것 같습니다. 연 2회 혹은 많게는 4회 정도 실시하던 성과 평가를 다시 연 1회 정도로 줄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에서의 성장과 스킬 향상을 위한 수시 피드백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성과 관리에서도 효율성과 직원 경험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개선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조직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직 보완해야 할 점들도 많은데요. 바로 성과 관리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도 관리자에게 평가 및 보상 결정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평가의 주체인 관리자의 조직 관리 역량, 평가자 역량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의 대다수가 관리자들에게 평가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성과평가의 효율성을 위해 관리자의 권한을 키우더라도 성과관리와 보상 연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과관리 제도가 한편으로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저성과자 해고가 쉬워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에도 새로운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한 후 최상위 비율이 27%에서 22%로 감소하였고 반면 최하위 비율은 2%에서 6%로 증가했음이 밝혀졌죠. 물론 여기에는 단순히 성과관리 체계만의 문제가 아닌 빅테크의 실적 저조의 이유도 있습니다. 새로운 성과관리 제도들이 조직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성과관리 트렌드가 부상할 때마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고자 시도한 혹은 시도를 앞둔 기업이 많을 텐데요. 성과관리 트렌드는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왔고 제도마다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단점은 조직의 환경과 문화, 업력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새로운 성과관리 트렌드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조직의 환경이 새로운 성과관리 체계가 잘 맞을 것인지 비판적으로 꼼꼼히 따져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성과관리 트렌드를 쫓기보다는 우리 조직에 맞는 것부터 찾아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4: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 학년도 수능 완성 인간 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여러분과 오늘은 2회에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항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맨날 시작 즈음에 시작이 반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진짜 말도 안 된다 싶을 수 있지만 정말 시작하고 나면 여러분 몇 번 하다 보면 이미 이 정도나 와 있다고 하는 경험들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일단 도전을 하고 시작하고 저질러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선생님을 만나러 수능 완성을 시작한 여러분, 남들보다, 뭐 남들보다라고 하는 비교가 꼭 필요할까요? 그런 비교 없이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 새로운 수능 완성의 시작 응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문제 풀고 선생님 만나러 와주세요. 아직 문제 안 푸신 친구들은 없을 테죠. 2회 문항 함께 풀어본 것들, 여러분의 그 문항 풀이의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아, 이 방향으로 내가 선생님처럼 풀었나 비교해 보시면서 오늘 강의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항부터 그러면 어떤 문항들이 나오고 있는지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발달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내용이네요. 자, 발달의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발달의 개념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양적으로 커진다라고 하는 성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적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성숙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자 배우고 익히고 반복하면서 나타난 변화, 학습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자, 밑줄 친 간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즘 아침에 거울을 보며 변해가는 내 모습에 가끔 놀란다. 어깨가 부쩍 넓어지고 입 주변에 옅은 수염도 보이기 시작하고 목소리도 전보다 굵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변성기가 오고 있고 지금 제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어색한데요. 이런 변화에 당황스러워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걱정과 고민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내 몸의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나타난 변화는 어떤 변화라고 할 수가 있나요? 질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2차 성징에 의한 여러분 원래 가지고 있던 성적인 특성이 이제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제 2차 성징은 성숙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요. 자, 성숙은 전생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자, 이 셋 중에 성장은 인생의 초반기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요. 나머지 성숙과 학습은 평생 전생에 걸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기능이나 행동상의 질적 변화를 우리는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키 성장이나 몸무게 변화와 같은 개념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성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 아닙니다. 유전을 제외하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이다. 자, 환경적 요인에 의한 변화는 학습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아닙니다. 답은 기억과 니은으로 묶인 1번을 정답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항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사례의 방법 A, B, C를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하면 좋을지 우리 제시문을 함께 읽어볼게요. 땡땡 학교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홍보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방법, 어떤 방법일까요? 방법 A부터 볼까요? 학교에 떨어진 쓰레기를 10개 이상 주워서 버리는 학생은 대청소를 면제해 준다라고 합니다. 자, 쓰레기를 10개 이상 주워서 버린다라고 하는 행동을 해요. 그리고 나면, 자, 대청소를 면제해 준다라고 하는 건 나한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여러분, 나한테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 적극적인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 주는 조금은 소극적인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방법 A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부적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적 강화의 방법을 사용을 했다. 자, 방법 B를 보겠습니다. 주변에 다치거나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도와주는 학생에게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제공한다. 자, 좋아하는 보상이 오는데요. 좋아하는 보상이 직접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주어지는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방법은 우리 정적 강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방법 C를 살펴볼게요. 인기가 많은 학생회장이 직접 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자와 선생님께 칭찬받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방송을 한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나에게 강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대리적으로 인기 많은 학생 회장이 강화를 받는 모습을 보게끔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우리 대리적 강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방법을 사용했더니 한달 후에 학생들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봉사활동 빈도가 약두배 증가하였습니다. 모두 다 행동이 증가하는 그런 변화를 나타낸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 A와 방법 B는 각각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에 해당하는 방법 강화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강화로 인해서 조작적 조건화가 이루어진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방법 C의 경우에는, 방법 C의 경우는 벤듀라가 이야기하는 대리적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사회학습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네요. 자, 방법 A는 행동이 일어날 확률을 감소시켰나요? 아니죠. 모두 다 행동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켰습니다. 아닙니다. 자, 방법 B는 주의, 기억, 운동 재생, 동기 유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이건 뭘까요? 여러분, 벤듀라의 관찰 학습의 네 가지 요소입니다. 지금 방법 B, 벤듀라의 이론과 관련이 없고요. 자, 방법 C에서 선생님께 칭찬받는 모습은 무조건 자극인가요? 아닙니다. 자, 이 무조건 자극은 뭐하고 관련해서 나온 걸까요? 고전적 조건화하고 관련해서 나온 내용인데요. 지금 방법 C는 대리적 강화가 이루어진 사회학습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방법 A와 B를 적용해서 나타난 봉사활동 빈도의 증가는 뭐다? 조작적 조건화의 결과, 조작적 행동이다. 맞습니다. 자, 방법 B는 뭐였죠? 정적 강화이고요. 방법 C는 대리적 강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분 행동주의 이론 세 가지가 모두 다 합쳐져서 제시되고 있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어떤 면에서? 제시문에서는 지금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와 벤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적용된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답지의 무조건 자극에서는 여러분 고전적 조건화와 관련된 내용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주의 이론 세 가지가 모두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묻고 있다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각각의 이론들도 정확하게 알아두도록 해야 되겠고 이 이론들이 이렇게 통합되어서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도 이 문항을 통해서 여러분 잘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 각각의 여기 나와 있는 스키너의 이론과 벤듀라의 이론도 조금 살펴보고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은 이런 거죠. 자, 스키너가 만든 먹이 상자인데요. 자, 이 안에 쥐를 넣습니다. 그런데 먹이 상자가 바깥쪽에 있습니다. 쥐에게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쥐는 이 상자 안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지렛대를 밟게 됩니다. 자, 우연히 지렛대를 밟았는데 우르르르 먹이가 쏟아져 나왔어요. 와, 너무 좋아. 보상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 쥐는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 지렛대를 밟으려고 한다는 거죠.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 이게 스키너가 이야기하는 조작적 조건 형성입니다. 자, 조작적 조건화는 특정 자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행동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했어. 그런데 뒤따르는 결과가 내가 좋아하는 거였어. 그러면 이 행동을 계속할 거야 이런 거고요. 내가 밟았는데 자, 그 결과가
전기가 찌릿하면서 죽을 뻔한 경험을 했어요. 쥐가. 그러면 이 질

그랬대를 되도록이면 밟지 않고 피해서 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이처럼 결과에 따라서 그 행동의 가능성이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입니다. 자, 조작적 조건 형성 실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강화를 받은 행동은 반복된다. 강화가 주어지지 않거나 벌을 받은 행동은 다시 하지 않으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반듀라의 이론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반듀라의 이론을 살펴보면 반듀라는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굳이 인간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자극이 주어질 때만 배울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꼭 내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많이 배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행동이 관찰을 통해서 모방되고 학습되는 것은 인지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기억하며 재현하고 동기유발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주의를 기울이고 기억하고 재현하고 동기유발하는 네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학습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찰학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이네 가지의 과정이 모두 다 들어간 관찰학습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큰틀 안에서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 모방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와 같은 네 단계를 거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밴드라는 단순하게 모방하고 습득하는 게 아니라, 아, 저게 이렇게 이루어지네?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기억한 걸 꺼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하는 이런 인지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하더라 라는 내용도 함께 제시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스키너의 이론과 관련된, 기출문제 함께 풀어볼까요? 자, 2024학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다음 사례, 가부터 다를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가나다 함께 스키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차량 운전 시 안전띠를 매면 시끄러운 경고음이 멈춘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자, 안전띠를 매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요. 자, 시끄러운 경고음 뭐죠?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멈춰요. 자, 가에서는 여러분 뭐가 보이나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주는 그런 보상을 해준 부적 강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나를 보겠습니다. 운전자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자, 너두 번이나 음주운전했어. 그러면 벌을 더 세게 받아. 라고 하는 지금 벌이 주어지고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자, 승용차 요일제를 실천하면 공영 주차장 이용 시 주차비의 50%를 할인을 해줍니다. 자,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주차비를 깎아줍니다. 내가 주차비를 적게 내도 되는 이득을 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죠? 여러분, 정적 강화가 주어진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분석한 거 적용해 볼까요? 가에서는 부적 강화가 나타났습니다. 자, 나는 벌에 해당합니다. 다에서는 강화를 통해서 조작적 조건 형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쵸? 강화를 통해서 조작적 조건 형성 이루어진 거죠. 자, 가와 다는 행동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킵니다. 강화는 증가시키는 거, 벌은 감소시키는 거.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리을 포함되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반듀라의 이론이 적용이 된 기출문항도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반듀라의 이론이 적용된 것 치고는 굉장히 좀 단순한 그런 유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함께 반듀라 유형이, 반듀라의 이론이 적용이 된 그런 문항이니까 함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댄스 대회에 나가고 싶어라고 하는 동기 유발이 됐고요. 그래서 나가서 똑같이 추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연습, 운동 재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명화의 행동 안에 숨어 있는 이론은 뭐다? 벤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사회학습 이론과 관련된 내용을 골라볼까요?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적인 동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프로이트의 얘기고요. 인간은 자기 강화를 통해서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여 행동한다. 자, 여기에 보면 댄스 대회에 나가겠다라고 스스로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은 타인의 도움을 통해 확장된 지식을 구성하여 과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건 비고츠키의 이론입니다. 자, 주의, 기억, 운동 재생, 동기 유발의 과정을 거쳐서 학습이 일어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릴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3번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3번 문항, 다음 장면에 가부터 라에 나타난 지아의 행동을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여기에 우리 적용을 해봐야겠네요. 자,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 요소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아 가족은 동물원에 놀러가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원을 걷다가 지아가 처음 접하는 얼룩말을 신기하게 봅니다. 지아는 지금 얼룩말에 대한 도식이 없는 상태인 거죠. 자,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와, 저기 몸에 무늬가 있는 얼룩말이 있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지아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무늬가 있는, 몸에 무늬가 있는 것은 얼룩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얼룩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식을 무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형성을 한 모습을 가에서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식 형성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니까 기린이 보입니다. 자, 기린도 무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식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린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얼룩말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식을 적용을 해서 기린이를 얼룩말이라고 적용을 한 결과 동화된 모습을 나에서는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는 맞는 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는 얼룩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바로 잡아주는 거죠. 얼룩말은 몸에 검은색과 흰색 무늬가 있지만 기린은 갈색에 그물 무늬가 있고 목이 길단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얼룩말과 기린을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이제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지아는 일단 이상하다. 나는 몸에 무늬가 있으니까 얼룩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룩말이 아니라고 하네라고 하는 약간의 혼란되는 그런 상태를 거치겠지만 인지적인 부조화 상태입니다. 이제 아빠의 설명을 듣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구분을 할수 있게 되면서 자,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저건 기린 무늬구나. 기린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기린을 얼룩말이라고 생각했던 이 잘못된 생각을 바꿉니다. 자, 이 바꾼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조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조절하는 모습을 다에서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날 지아는 동물 낱말 카드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카드에서 기린을 발견하고 기린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새로운 동물 카드에서 기린을 발견한 건데요. 기린을 발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도식을 적용을 해서 기린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일종의 또 다른 동화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지아의 행동을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해 볼까요?
자, 가에서는 여러분 뭐가 나타났죠? 도식 형성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자, 나.

나는 새로운 도식을 형성한 것이다. 자, 나는 동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는 동화에 해당하지 않고요. 조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라는 인지적인 불평형 상태인가요? 아니죠. 인지적으로 평형 상태를 만든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동화이고요. 다 조절인데요. 나와 다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떡하죠? 세상에 적응해 나갑니다. 그래서 나와 다의 과정을 통해서 적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보면 인지발달의 요소로서 우리가 다섯 개를 제시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지 되는데요. 자, 다섯 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 번째, 도식이 있습니다. 도식은 아동이 이해하고 있는 이해의 틀을 우리 도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도식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도식을 새로운 자극에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할 건데요. 새로운 자극이 기존의 지식과 유사할 때그 자극을 갈등 없이 수용하는 것. 이거 우린 동화라고 합니다. 기존의 지식으로 새로운 자극을 해석하는 것, 동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조절은 뭘까요? 그런데 기존의 지식이 새로운 자극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기존의 지식을 변경을 해야 돼요. 이 변경하는 것은 조절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세상에 적응해 나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도식을 형성하여 환경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중간에 선생님이 빼먹은 평형화는 뭔가요, 여러분? 평형화. 자, 정보와 인지 구조 간의 불균형 상태일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이게 기존에 있던, 자, 뭐, 아까 우리 뭐였죠? 얼룩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룩말이 아니야. 얘는, 자, 기린이야라고 할 때, 나는 얼룩말인 줄 알았는데 왜 얘는 기린이지?라고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 자, 그걸 우리는 인지적 불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불균형 상태인 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불균형을 항상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떤 상태로? 이게 일치된 상태로 맞춰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자, 일치된 상태로 맞추는 것을 우리는 평형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꼼꼼하게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까지 풀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자, 다음 사례에 가부터 다에 나타난 수민이의 행동을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입니다. 자, 가나 다를 이제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 적용해 볼게요. 자, 수민이는 동물원에서 처음으로 사자를 봤습니다. 엄마가 저기 사자가 있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사자를 본이 상태대로 이제 수민이는 사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도식을 형성을 했겠죠. 그렇죠? 도식을 형성했습니다. 자, 얼마 후에 호랑이가 나왔습니다. 호랑이가 나왔는데 수민이는 호랑이를 보면서 사자다. 사자 무서워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는 건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자를 새로 나온 호랑이에 적용하는 동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에는 나 볼까요? 자, 나에는 엄마가 호랑이는 몸에 검은 줄무늬가 있고 사자는 줄무늬가 없다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수민이는 아, 쟤는 호랑이구나. 호랑이는 줄이 있구나라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는데요. 이건 조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에서는 다음날 수민이는 방에서 호랑이가 주인공인 동화책을 가지고 와요. 동화책 안에 호랑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가 나온 그림을 보고, 호랑이라고 자기가 조절해서 바꾼, 자, 이와 같은 지식을 다시 적용을 합니다. 동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지적인 평형 상태라고 할수 있겠죠? 가에서는 조절이 나타났나요? 조절 안 나타납니다. 자, 나에서 새로운 도식을 형성했나요? 새로운 도식, 호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식을 형성했죠. 자, 다에서는 인지적 불평형 상태가 나타났을까요? 인지적으로 불평형하지 않습니다. 호랑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 가에 동화가 나타났고요. 나의 조절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통해서 적응이 이루어진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리을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문화 함께 풀어볼게요. 4번. 자,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태내 발달 단계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태내 발달 단계인가 알아보면 되겠네요. 자, 인간의 두뇌는 평균 860억 개의 뉴런과 이에 비슷한 수의 뉴런이 아닌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인간의 두뇌는 태내에서 자, 극적인 발달적 경험을 하는데 두뇌의 발달은 특히 이 시기에 시작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뇌 발달이 시작되는 시기, 뭐 두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대부분의 장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태내 발달 단계 카 시기는 여러분 배아기입니다. 배아기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배아기와 관련된 설명을 고르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신경 전달, 정보 전달의 기본 단위인 뉴런이 생성이 되고요. 두뇌 중추신경계의 주요 부분들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처럼 주요 장기가 형성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기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기억 유발 인자에 민감한 시기, 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죠. 자, 태지가 생긴다. 태아기의 일입니다. 발아기 아니고 배아기입니다. 수정란이 자궁내막을 착상한다. 발아기에 대한 내용이죠. 임신 2주부터 8주까지의 시기이다. 양수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 이상 유무를 알수 있는 것은 태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수능 특강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런 내용이죠. 첫 번째 단계 발아기,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배아기이고요. 세 번째 단계 태아기입니다. 자, 그런데, 발아기는 물론 2주라서 굉장히 짧고, 자, 배아기는 지금 이렇게 6주밖에 안 되는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태아기인 이 긴긴 시간에 비해서 배아기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쵸? 배아기에는 지금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요 기관들이 마구마구마구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관들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주요 구조적인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태내 발달에 있어서 이 외부의 환경에 의한 자극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는 거 함께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주요 장기들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기다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기출문화 함께 볼게요. 다음 일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태내 발달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어느 시기일까? 이거는 좀 사실 되게 너무 쉬워요. 왜냐면 임신 6주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자,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임신 6주차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태내 발달 단계에서 보면은 요즘에 이렇게 임신 6주차다, 뭐 임신 20주차다 이렇게 아예 시기를 주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태내 발달 단계 기준에 그 임신 몇 주부터 몇 주까지로 구분하고 있는지도 여러분 좀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발아기는 착상하기까지의 시기이다. 그리고 배아기는 주요 장기가 만들어지는 시기이다. 자, 주요 장기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을 갖춰가는 시기가 태아기다. 여러분, 이렇게 좀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신 6주차까지 심장이 만들어지는 이런 시기. 자, 이 시기는 어느 시기? 배아기라고 할수 있고요. 배아기와 관련된 답을

한번 골라볼까요? 자, 바라기 아니고요. 태동 느끼는 거 5개월입니다. 착상하는 거 바라기입니다. 청각이 발달해서 외부 소리 들을 수 있으려면 한 5개월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닙니다. 주요 신체 기관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배아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5번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5번 문항. 자, 다음 수행평가 보고서에 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입니다. 자, 가. 생리적인 기능이네요. 그렇죠? 자, 어느 시기에, 세모세모 시기에 생리적인 기능을 우리가 찾아내는 이런 문항이네요. 그러면 어느 시기인지는 신체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우리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시기의 신체적인 특징을 한번 봐볼까요? 평균 신장 50cm, 자, 몸무게 3kg 내외, 머리, 자, 신장의 4분의 1, 4등신이고요. 그 다음에 머리 둘레가 가슴 둘레보다 크고, 그리고 피부가 붉고 태지가 아직 붙어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 시기는 신생아기구나라는 거 우리 알수 있고요. 신생아의 생리적인 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생아의 생리적인 기능 우리 한번 봐볼까요? 호흡 어떨까요? 우리가 하는 게 이제 흉식호흡, 이 가슴으로 폐에서 하는 게 이제 흉식호흡이고요. 배까지 이렇게 깊은 호흡을 하는 거 우리 복식호흡이라고 하는데 신생아는 복식호흡을 합니다. 자, 체온 조절 중추신경 기능이 아직 미숙해요. 그래서 온도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온도 우리가 잘 맞춰줘야 돼요. 얘네는 우리도 물론 뭐 추울 때는 추워하고 뭐 더울 때는 더워하고 거기에 적응하는데 힘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스스로 어느 정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항상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기들은 아직 그 능력이 미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더우면 쉽게 금방 열사병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추우면 금방 체온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온 맞춰줘야 합니다. 자, 맥박은 성인에 비해서 빠르고 불규칙적으로 뜁니다. 끈적끈적하고 압록색인 태변 배서라는 특성을 나타내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태변, 태지로 덮여 있다, 태변을 배설한다, 이런 것들 신생아기의 주요 발달 특성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리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신생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체적 특성이나 그다음에 생리적인 특성으로 신생아기임을 알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신생아기의 발달 특성으로 고르기도 하는 문항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항에서 어떤 형태로 나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문항과 크게 다르지 않죠? 2025학년도 05인데요.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발달 시기에 생리적 특성으로 오른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이런 문항입니다. 자, 어느 시기인지 어떻게 할까? 이 시기 아동은 피부가 얇고 쭈글쭈글하대. 그리고 몸 전체가 태지로 덮여 있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태지와 솜털로 덮여 있다. 그리고 외부 자극에 무의식적인 반사 운동을 하는 거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 기능이 미숙해서 일시적으로 황달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신생아 황달이거든요. 신생아 황달 나타나는 것 등등으로 아, 이 시기 신생아기구나라는 거 우리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신생아기의 생리적인 특징으로는 어떤 게 있나라고 하는 거 찾아보면 체온 성인보다 높습니다. 한 1도씨 정도 높아요. 그다음에 맥박 성인보다 빠르게 뜁니다. 자, 분당 호흡 횟수는 성인보다 많겠죠. 자, 렘 수면은 우리 약간 깨어있는 것에 가까운 수면을 렘 수면이라고 하는데 신생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깁니다. 그쵸? 50% 차지하거든요. 성인보다 길어요. 그래서 답은 기역티귿으로 묶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번 문항 함께 살펴볼까요? 6번 문항. 자, 6번 문항은 7번 문항과 함께 풀어야지 되는 문항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제시문에서 어떤 걸 알아봐야 할지 6번, 7번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항에서는
미끌의 가와 나에서 시기를 알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 7번 보시면, 자, 7번은 가와 나에서 아동발달 시기에 아동발달 지원 방안 알아내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우린 전체적으로 6번, 7번 문항에서 시기를 알아내면 되겠네요. 자, 어느 시기인지 우리 알아볼게요. 자, 단독식품, 여러분, 단독식품, 요런 제시문도 조금 여러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식품이라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 굉장히 자주 한 이렇게 잼잼이라던가 아니면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부라부라라고 하는 다리의 근육을 키워주는 이런 운동들 우리가 어렸을 때 할머니 아니면 엄마가 자연스럽게 해주던 그런 운동 능력을 발달시키는, 뭐죠? 연습시키는 그런 신체적인 활동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얘 이름이 우리가 단동식품이다. 얘를 명칭이 뭐 부라부라다. 혹은 뭐 잼잼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죠? 잼잼이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는 지암지암이다. 이런 말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는데 별거 아닌 거죠. 단동식품은 어린이들, 아주 어린 영아들을 위해서 10개의 놀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게 단동식품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군 시대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전통 육아 방법으로 아이와 간단히 할수 있는 동작으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튼튼한 몸, 지혜로운 머리, 따뜻한 마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동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브라브라 같은 경우에는 자, 아이의 겨드랑이를 받친 다음에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세워서 아이의 배를 좌우로 흔들어주는 이런 운동인데요. 아이 다리 근육에 힘을 길러주는 동작으로 잡고 서서 걷기를 준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게 다리를 훈련시켜야 돼! 라고 하는 게 가에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지암지암 같은 경우에는 잼잼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요. 손을 오므렸다가 펴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아이의 소근육 조절 능력을 발달시키고 눈과 손의 협응력도 향상시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기의 소근육, 그리고 눈과 손의 협응 능력, 이런 걸 발달시킨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와 나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단동식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시기는 영아기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영아기의 아동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거 골라볼까요? 전환적 추론을 한다? 아닙니다. 자율적 도덕성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피 지각 능력이 나타납니다. 확인 부가 의문문 유아이고요. 동성 부모와의 동일시도 유아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영아기의 신체적인 특성으로 영아기임을 알아보는 기출 문항 우리가 함께 풀어보려고 준비해 봤는데요. 2024학년도 수능을 보시면 이런 문항이 나옵니다. 대화에서 발달 전문가의 답변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문항이거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전이가 났다. 그리고 앞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기가 영아기다라고 하는 걸 알아내고 영아기의 발달 특성과 관련된 답을 고르면 되는 문항입니다. 자, 어떤 거 고르면 될까요? 안정, 애착, 형성을 해주는 것이 이 시기에 필요하죠. 그 다음에 수유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유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피 지각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기피 지각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을 경우에 주의사항도 전달하기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으로 묶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항은 자, 영아기의 아동 발달 지원 방안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영아를 위한 아동 발달을 지원하는 방안,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상징적 사고 발달을 위해서 가상 놀이를 해라라고 하는데, 삑!
아직 상징적 사고 못합니다. 그다음에 자, 성장 급등으로 인한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이유식을 제공해라라고 하는데 맞죠? 제1성장 급등기이기도 하고요. 이유식을 먹는 시기입니다. 자, 자율적 도덕성 발달.

따라하지 않아요. 10살 이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답은 니은만 해당이 되겠네요. 니은만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일기에서 서연이의 행동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내용이네요. 자, 서연이의 행동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서연이 뭐 하고 있나요? 지금? 서연이 친구 민지가 놀러 왔는데, 서연이는 민지에게 병원 놀이 하자. 내가 의사 선생님이가 되고 너는 환자할래? 라는 제안을 합니다. 자, 민지가 좋다고 하니까 민지를 의자에 앉히고 장난감 천지기를 가슴에 갖다 대고서는 감기네요. 주사 맞아야 해요. 라면서 민지의 팔에 장난감 주사기로 주사를 놓는 흉내를 냅니다. 자, 그렇게 한참을 놀더니 싫진 않는지 이번에는 소꿉 세트 가리키면서 삼촌이가 사줬어. 소꿉놀이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 민지가 이제 동의했어요. 그래서 소꿉놀이 세트를 가지고 신나게 놀기 시작합니다. 자, 병원놀이, 소꿉놀이 지금 하고 있어요. 가상놀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 다녀와서 의사 선생님이 했던 것을 기억하는 지연모방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연모방을 하고 있다. 맞고요. 추상적 사고, 이거는 청소년기가 돼야 할수 있겠죠? 여기 선생님이가 혹은 삼촌이가 등에서 얘는 유아에 해당함을 우리 알수 있잖아요. 자, 에릭슨에 따르면 주도성에 해당한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거 하자라고 목표를 정하고 하고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피아제에 따르면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아직 구체적 조작기 아닙니다. 전조잡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으로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뭐 가상놀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선생님 뭐 이렇게 따옴표 한 선생님이가 뭐 삼촌이가처럼 유아의 말하는 특성을 통해서 시기를 알아내도록 하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기와 관련해서는 그런 유아어도 기억을 하시고요. 유아가 나타내는 사고 특성도 함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3학년도 육모에 보면 현수와 정민이가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 골라라. 라고 하는 문항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소꿉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 이거 밥이야. 자, 먹어 했는데 정민이는 안밥 먹을 거야라고 하는 부정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쟁반이가 슬퍼할 거야라고 하는 과잉일반화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유아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유아기의 발달 특성은 골라볼까요? 가설적 사고가 나타난다. 안 돼요. 아직 못해요. 인공론적 사고가 나타난다. 유아기에 나타난 특성이죠. 자율적 도덕성을 획득한다. 10살 이후여야 가능하고요. 확인 부가 의무문을 사용한다. 유아에게 적합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로 묶인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9번 내용에 보시면 다음 체크리스트에서 아동 A가 속하는 시기의 언어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동 A가 어느 시기에 속했는지 우리 이 아이의 행동 특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가위질 할수 있나요? 가위질 할수 있대요. 선을 따라서 가위질 할수 있대요. 자, 조직적인 단체 놀이 할수 있나요? 못한다고 하네요. 자, 친구들과 역할놀이는 할수 있나요? 그렇대요. 뭐 소꿉놀이, 뭐 전쟁놀이 같은 역할놀이 할수 있어요. 자,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모두 났나요? 했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위질 선 따라서 할수 있게 됐지만 단체놀이는 못하고 영구치는 나지 않은 이 시기는 여러분 유아기라고 할수 있겠죠. 이 단계에 아니요를 할수 있게 되면 아동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는 유아기에 해당합니다. 자, 유아기의 언어 발달 특성 골라보면 뭐가 있을까요? 집단적 독백 두드러집니다. 후임하지 않고요. 자, 문법 규칙에 과잉일반화 나타나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 이거는 우리 병렬형의 그 전보식 언어를 이야기하는데요. 영어에 해당하죠. 그래서 기역, 디귿

들어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한번 연습을 하나 더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2010학년도 수능에 나타난 ABC의 자녀가 속한 시기의 인지발달 특성 고르는 문항인데요. 자, A씨의 자녀, B씨의 자녀, 어느 시기인지 우리가 뭘 보고 알아야 할까? 여러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A씨의 자녀는 치아가 영구치로 거의 다 교체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치아가 영구치로 다 교체되었다라고 하는 건 앞서 우리 어느 시기? 아동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B씨의 자녀 볼까요? 자, 의자에 부딪혀서 넘어지면 의자를 때리면서 뗐지 미워. 또밥 먹자라고 하면 안밥 먹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정어 쓰고요. 사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유아기에 해당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죠. 자, A씨의 자녀가 속한 시기에는 조합적 사고는 아직 못해요. A씨의 자녀가 속한 시기에는 보존 개념을 획득합니다. 자, B씨의 자녀가 속한 시기에는 구체적 사물에 대한 정신적 조작 아직 못해요. 전조작기거든요. 자, B씨의 자녀가 속한 시기에는 모든 사물이 살아있다는 무라론적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리을로 묶인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9번 문항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은 2회 10번 문항부터 20번 문항까지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화학식량과 모를서 나의 약점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단원에서 제가 첫 번째로 약점 찾기로 한 단원 바로 화학식량과 모인데요. 이걸 잘 아셔야지 화학 반응식과 용액의 농도까지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양, 몰이라는 걸 구하도록 하기도 하고, 질량, 화학식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구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 공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유형에 따라서 나의 약점이 발견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각각의 유형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개념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아까 방금 제가 얘기한 바로 양에 대한 개념인데요. 물질의 양이다라고 하는 건 모든 이 입자의 수를 의미를 하는데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수, 개수를 구하라고 하진 않아요. 몰, 양을 구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 양, 이 몰, 이걸 구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부피라는 조건도 주어질 수도 있고 아보가드로 수라는 조건도 주어질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출제되고 가장 많이 우리가 어려워하는 건 바로 화학식량과 질량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에다가 화학식량을 나눠주게 되면 또는 분자량을 나눠주게 되면은 우리는 바로 이 양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이거에 대한 실제값, 이 몰을 구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이 A와 B에 대한 상대값으로서 이몇대 몇에 대한 이 양을 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질량과 화학식량, 이 비율로서도 구할 수 있지만 부피로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아보가드로 법칙이 중요한데요. 이 아보가드로 법칙은 모든 기체에서 이 모든 기체라는 조건이 왜 필요하냐면 화학 반응식에선 고체도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엔 같은 분자 수가 있다라는 건 부피와 분자 수는 비례 관계다. 이것도 활용할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많이 기억해 둬야 되는 건이두 가지를 활용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기 위함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심화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기존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가 잘 떠올리면은 우리한테 질량을 주면 양을 구하도록 하는 게 있었고요.

화학식량과 질량비를 주면 역으로 우리한테 나머지 양을 구하도록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문제 유형으로 접근 한번 해볼게요. 들어갑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과 21학년도에 나왔던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강철 용기에다가 어떠한 물질을 하나 더 추가할 겁니다. 화학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추가만 되었을 때, 여기 추가가 되었을 때,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조건이 주어질 거예요. 그 조건을 활용해서요, 몇 그램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전체 원자 수와 그리고 산소 원자 수, 수에 대한 개념을 접근하기 위해서 이 질량이라는 걸 양, 몰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무엇이다? 화학식량. 그래서 원자량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배웠던 거, 질량과 화학식량, 바로 양으로 바꿔보자, 라는 거고요. 여기선 역으로 우리가 양을 찾아내게 되면 질량으로 바꾸는 표현 가보도록 할게요. 그린 가는 강철용기 매트에 14.4g과 에탄올 23g이 들어있는 것을 나타냈고요. 여기다가 메탄올 X g 첨가했습니다. 그럼 이두 용기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전체 원자 수분의 산소 원자 수가요 나가가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점 뭐냐면요, 얘네가 지금 X그램일 때 N몰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분자가 지금 N몰 있어요. 그럼 이 N몰 안에 산소는 바로 N개가 있는 N몰이 있는 거고요. 전체 원자 수는 하나, 세 개, 하나, 하나 다 더해준 값 바로 6입니다. 그래서 6N이 돼요. 그럼 여기 기존에서 바로 6N이 더해지고 산소라는 건 N만큼이 더해진 게 바로 두 배다라는 뜻이다. 자, 그럼 우리는 이 X에 대해서 구하기 위해선 얘가 몇 몰이었는지 찾아내고 그거를 바로 화학식량과 같이 곱해줘서 질량을 나타내 볼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메텐이다라고 하는 건 탄소는 원자량 12, 수소는 1이니까 4개 있죠? 16이에요. 질량에다가 화학식량을 나눠줍니다. 그럼 얘네가 0.9몰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에탄올은요, 탄소 12가 2개, 24. 여기 수소는 5개 하나에서 6개. 그럼 다시 아까 24에서 6개 더하면 30. 여기 산소 16 더해주면 46이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이 가에 대한 힌트와 나에 대한 힌트 관계를 활용하라고 했으니까요. 전체 원자 수는 여기에서 5개죠.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고요. 여기에서는 총 7개에다가 9개다. 그렇기 때문에 5 곱하기 0.9와 9 곱하기 0.5니까 4.5 곱하기 2, 9가 됩니다. 전체 원자 수는 9분의 산소 원자 수는 여기만 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몇이다? 2분의 1이다라는 거고요. 가의 두 배가 나기 때문에요. 얘한테 바로 두 배를 해주면 이 나라는 값은 9분의 1이어야 돼요. 이 9분의 1인데 9분의 1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여기에서 기존의 9에다가 아까 우리가 N몰이라고 했을 때 얘네가 지금 6개, 분자당 구성 원자 수 6개. 그래서 6N을 더해주고요. 여기에서 다시 2분의 1에다가 산소 원자 수는 얘네가 N몰일 때얘 N몰이다라고 했으니까 N 이렇게 표현해 준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하나만 약분하고 들어갈까요? 자, 여기 3으로, 3으로 2로요. 그래서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 3 더하기 2N은 2분의 3 더하기 2, 여기에서 3N이다. 그럼 N이다라고 하는 건 2분의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몇 몰이다? 2분의 3몰이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화학식량 알기 때문에 바로 질량 구할 수 있어요. 화학식량은 12에다가 여기 4죠? 그럼 여기 16에다가 이거 더해주면 12 더해줬다. 그럼 16에서 12 더해줬다. 다시 한번 더. 얘네들은 28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구하고자 했던 거는 바로 여기서 질량이기 때문에 화학식량 구해줬어요. 그대로 이 물질의 양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16이네요. 산소가요. 그래서 16에다가 16 더해준 거니까요. 32네요. 그래서 32 곱하기 2분의 3이다. 그럼 16 곱하기 3이니까요. 48이 나오겠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48이니까 정답은 4번 가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더. 우리한테 이 양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질량과 화학식량이 주어질 텐데 이 문제에서는 실제로 질량과 실제에 대한 원자량을 줬기 때문에 원자량으로 화학식량 구해내고 이걸 나눠준 값이 양이다. 전체 원자 수분의 산소 원자 수인데요. 전체 원자 수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와요.

옵니다. 그럼 이 분자가 몇 몰인지, 분자당 구성 원자수 몇 개인지, 이 둘을 곱해준 값이 바로 전체 원자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문제에서도 우리가 바로 이 질량과 화학식을 가지고 양을 구하는 연습해 보도록 할 거고요. 추가로 이제 용기에 대한 부피 관점도 가볼 겁니다.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관계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피비를 물어보는 문제까지 가볼게요. 이번에는 26학년도 문제입니다. 여기 질문, 발문을 보시면 V1분의 V2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 이제 부피비를 물어보는 건 바로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관계다라는 거겠죠? 발문 읽어볼게요. 다음은 T도 1기압에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우린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한다. V1과 V2 리터에 대한 건 바로 분자수를 구해서 그 관계를 찾도록 할 거고요.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에서요. X자 Z는 수소, 탄소, 산소를 나타냈는데 이 질량 W1과 W2, V1과 V2 구해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누가 탄소고 누가 수소고 누가 산소인지 찾아내야 돼요. 근데 여기 비교해봤더니 지금 CH4가 똑같이 A몰, C2H5OH 에탄올 그냥 그대로 있어요. 자, 근데 C2H6가 들어왔어요. 그럼 얘만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산소가 있는 건 얘만 있어요. 그럼 얘가 산소겠네. 변하지 않으니까. 가장 그런 원자량 큰애 산소 빼고 탄소랑 수소 비교했을 때 바로 큰 애가 질량이 커지겠죠? 그럼 제가 탄소겠네. 탄소, 산소, 그러면 가장 작은 애 수소. 그래서 질량비를 가지고 이 질량의 위치를 가지고 각각의 원자를 찾아냈고요. 그러면 이 산소라는 건 원자량이 16이니까 나눠주면 얘가 80g이에요. 자, 얘 지금 16 원자량이에요. 나눠주면 5몰만큼 산소가 있다. 산소 5몰이에요. 자, 근데 얘가 5몰일 때이 분자도 몇 몰이라는 뜻이에요? 5몰이다라는 걸 알려줬네요. 자, 이번에 150. 바로 탄소가 원자량 10이니까 그대로 나눠줬더니 12.5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탄소는 1몰 곱하기 A몰, 2 곱하기 5, 10. 그럼 이거 다 더해서 12.5가 돼야 되니까 10을 빼주면 얘가 바로 몇이다? 2.5다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부피를 구할 건데 이 부피는 분자수와 비례한다라는 걸 활용할 거기 때문에 바로 얘는 7.5몰에 해당하는 부피다라고 해석을 해줄 겁니다. 혹시 수소도 구할 수 있을까요? W1 구해야 되니까 수소는 5개 하나, 6개, 그럼 6 곱하기 5니까 바로 30에다가 여기에선 4개 곱하기 2.5니까 10이니까 40이다. 그럼 W1은 40이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대로 이제 여기 가볼게요. 자, 얘가 수소가 얼만큼 증가했냐면 15만큼 증가를 했어요. 그럼 수소가 15만큼 증가를 했는데 얘 때문에 증가한 거죠? 근데 얘가 지금 6개야. 그럼 바로 6 곱하기 C가 15란 뜻이에요. 그럼 C다라고 하는 건 6분의 15. 다시 말해서 2분의 5니까 2.5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7.5에서 2.5만 추가됐네. 얘는 바로 10에 해당하는 부피일 것이다 라고 갈 겁니다. 자, 두배 해주면 얘네가 사실은 15대 2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5대 20이다라고 써주고 W2 구합니다. 그럼 얘가 2.5예요. 그럼 탄소가 기존에 150이었다가 2.5 곱하기 2 바로 지금 얼만큼 증가했다? 5만큼. 근데 이건 5몰이고요. 우린 질량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12 곱하기 5는 60입니다. 그래서 얘가 212 되는 게 바로 질량에 대한 표현. 그래서 210을 넣어줄게요. 자, 그럼 이제 약분 가능하든지 약분해 볼까요? 자, 여기에서는 3분의 4로 바꿔주니까 4 없어졌죠. 여기서 7 남았다. 답은 몇이다? 7이다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가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정리해 볼까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이 바로 여기에서 주어진 질량과 화학식량 나눠서 양을 구해줬어요.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이 부피를 바로 분자수와 비례한다라고 접근해서 V1과 V2를 구해줬습니다. 화학 반응에서도 우리는 이 부피와 분자수 관계를 활용하기 때문에요. 이건 정말 기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서 따라와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새로운 유형으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한테 계속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화학식량과 질량을 가지고 뭐를 구해봐라고만 단순히 나오지 않고요. 이제는 그 질량도 화학식량도 상대값이에요.

실제 값은 아니야. 둘에 대해서 비교만 해봐 라고 해서 나올 겁니다. 그 문구들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같은 부피야, 같은 부피. 부피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얘네들이 B라는 애가 사실은 10리터고 A는 15리터에서 질량이야. 근데 같은 부피로 만들고자 할 때는 A에 대한 B에 대한 질량을 바로 부피를 질량에다가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같은 부피에서가 돼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해주면 우리가 그냥 똑같은 부피에서 질량을 비교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부피분의 질량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밀도를 표현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부피에서 기체의 질량의 이 비율은 기체의 밀도랑 같은 표현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에서 부피는 분자수와 비례한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수분의 질량? 얘는 뭘 의미한다? 사실은 얘네들의 분자량을 의미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분자랑 비량도 같은 표현이 됩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A와 B 모두 다 단일 개체에 대한 표현이에요. 만약에 섞여 있다면 우리는 그 밀도라는 걸 그대로 분자량을 보면 안 되고 이 평균 분자량을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와 B에 대한 관계를 살펴볼 거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돼요. 시작해 봅니다. 자, 이번에 27학년도에 나왔던 문항으로 가볼 건데요. 기체 밀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기체 밀도를 가지고 우리는 분자량 큰 애, 작은 애, 중간 이내를 가지고 여기 X, Y, Z 기체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발문 갑니다. 다음은 T도 1기압에서 실린더 가와 나이 들어있는 X에서 Z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한테 전체 원자수 비를 물어봤고요. 기체의 부피 비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A와 B 더하기 C, 이 부피 B이자 곧 우리는 분자수 비, 비례관계다라는 걸 활용해 줄 거다. 그래서 앞에 발문에 같은 온도, 압력이라는 조건이 주어졌고요. 거기에서 X에서 Z에 대한 기체가 주어졌는데요. CH4와 C2H2, 그리고 나서 C3, H6가 순서 없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원자량이 또 주어졌죠? 그래서 탄소, 수소, 그리고 나서 산소는 없으니까 이두 가지만 주어졌다. 그럼 얘네를 가지고 전체 기체 밀도가 같도록 해줄 건데요. 전체 기체 밀도는 제가 아까 분자량이랑 비례관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혼합 기체예요. 혼합 기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바로 얘네들에 대해서 분자량이 얘가 예를 들어 16이고 얘가 지금 계산해 36에서 6도에 42죠. 그러면은 16과 42, 이 각각에 대해서는 단위 기체에서 허용되지만 만약 얘네가 섞여 있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했어요? 평균 분자량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요걸 생각해 볼게요. 얘가 16, 12 더하기 4, 16. 여기 있는 12 곱하기 2, 24에다가 2 더해줬으니까 26. 그러면 여기 나에 만약에 둘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가얘 혼자예요. 얘네들의 전체 기체 밀도 같아야 돼요. 얘는 가에서 얘 혼자 있으니까 이 밀도라는 건 42야. 근데 얘네 둘이 아무리 얘가 많더라고, 얘 혼자 있다라고 해도 얘는 분자량 26이니까 절대 42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얘보다 큰 값이 될순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 나에 얘네 둘이 들어가 있고 가에 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네 둘이 얘가 가장 작은 값인데 얘가 많더라도 16처럼 더 작아질 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 가에 얘가 있는 거고 얘네 둘에 대한 평균 값이 바로 26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16과 26의 차이는 바로 몇이에요? 10. 42와 26에 대한 차이는요, 바로 16입니다. 그럼 얘네가 10대 16, 다시 쉽게 말하면 5대 8의 몰비로 존재하겠구나라는 거고요. 그 몰비라는 것은요, 얘 쪽에 지금 가깝다라는 건 얘가 많이 존재해, 얘가 8몰 있는 거고, 얘가 지금 더 멀리 존재하죠, 길이가. 얘는 그러면 조금만 존재하니까 5몰 있다는 뜻이에요. 쓸때꼭 다시 반대로 써주는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 더 힌트, 분자량 Y와 Z 구분시켜 줄게요. 그럼 Y라는 거더큰 애니까 C3H6. 얘가 바로 지금 5몰만큼, 얘는 CH4, 얘가 바로 8몰만큼 있어라는 걸로 결론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바로 가라는 건 C2H2인데 얘에 대해서 뭐를 아직 안 알려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5와 8의 기준으로 해서요, A를 찾아볼 건데요. 전체 원자 수비가 주어졌네요. 그럼 얘네 지금 몇개 있다는 뜻이에요? 분자당 구성 원자 수 4개 곱하기 A, 4A. 네. 여기에서는 지금 9개죠? 분자당 구성 원자 수 9개 곱하기 5니까 45. 거기다 여기엔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5고 곱해주면 8, 여기 40입니다. 그럼 85죠? 85니까 얘가 17 곱하기 5가 되니까 약분돼서 5. 4와 10이 약분됐으니까 정리해주면 A는 몇이다? 15다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A는 15몰이에요. 그래서 기어, X라는 건 메테인 될 수가 없었다. 틀렸고요. C2H2입니다. 니은 15A. B다라고 하는 건 5였기 때문에요. 5에서 3배 준거 서로 같은 값 맞습니다. 디귿. 전체 기체의 부피는 이 분자수와 비례관계다. 15대 13으로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라고 가주시면 답은 니은만 가능하니까 2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여기서 봐줘야 되는 건 전체 기체의 밀도였습니다. 바로 단일 기체만 있으면 얘에 대한 그냥 분자량일 텐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얘네는 혼합 기체이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가져야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균값을 알고 있어서 얘네 몰비를 구하여서 역으로 이제 가 A를 구해줬어야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체 밀도가 나왔을 때는 분자량을 갈 것인가 또는 부피분의 질량을 우리가 접근한 게더 수월한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요. 정말 자주 나오는 이 표현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비출의 정석이다라고 조금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일단 크게 나눠볼 건데요. 질량에 대한 표현, 부피에 대한 표현. 일단 질량부터 찾아볼게요. 단위 질량당 원자수 또는 분자수 1g에 들어있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단위 질량당. 그리고 같은 질량이 들어있는 1g에 들어있는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해석할 때는 질량 부분에 얘네 지금 분자수, 전체 원자수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질량분의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구성 원자수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한테 1g에 들어있는 얘네 전체 원자수라는 뜻은 질량분의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구성 원자수야. 그럼 얘네들 질량분의 분자수 굉장히 익숙하죠? 바로 분자량을 역수치해 준 값이다. 그러면 분자량 역수치해 주고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곱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 표현 한번 우리 응용해 볼까요? 수능 완성에 있는 표현인데요. 1g에 들어있는 단위 질량당 1g에 들어있는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똑같은 표현이다. 그럼 얘 표현 자체는 바로 질량분의 분자수 곱하기 여기에서 바로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아니라 B에 대한 원자수. 하나의 분자 안에 B가 몇 개니란 뜻이에요. 얘는 지금 하나 있고 얘는 지금 두개 있어요. 그걸 곱해줬죠. 다만 앞에 지금 뭘 해준 거다? 분자량을 역수치해준 값이다라는 포인트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B가 1이니까 1이 곱해진 값, 얘는 지금 2가 곱해진 값. 그럼 2를 나눠주면 다시 말해서 분자량 역수된 값, 10일 때 7이 오다 분자량이 역수된 값. 그럼 분자량 구해보세요라고 하면 분자량 몇이에요? 역수시키면 바로 7대 11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억, A, B 분자량 분의 A, B2의 분자량, 그럼 얘네들은 7분의 11이 되어야 되니까 틀렸다. 그럼 니은 원자량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원자량이다라고 하는 건 얘가 A 더하기 B에서 7, A 더하기 2B에서 11. 차이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B가 바로 4만큼 있다라고요. 그럼 A는 얼만큼? 3만큼 있다라고요. 그럼 B가 4, A는 3. 그래서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 다음 갑니다. 1g에 들어있는, 또 아까 표현 나왔어요. 그럼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분자량 역수에서 분자당 원자수. 얘두 개, 얘세 개를 곱해주면 된다. 바로 어디에? 11과 7에다가. 그럼 22와, 여기에선 3 곱해주니까 22요. 그래서 2와 3을 곱해준다. 11대 7에다가. 그래서 22대 21이니까 AB가 AB2보다 크다라고 가주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1g에 들어있는 비원자수예요. 얘는 두개 중에서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가 있었는데 원래는 두 개에 대한 표현이네. 두 배해주면 돼. 얘는 지금 세개 중에서 두 개에 대한 표현이었죠?
그럼 두개 중에서 얘네가 지금 세개 있네? 그럼 얘네가 2분의 3 곱해주면 얘는 21이 되고 얘 22가 됩니다. 이렇게도 접근해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분자량 구하는 과정을 여기 보기 없었더라면 굳이 하지 않았겠죠? 그럼 여기서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아, 얘가 지금 두개 중에서 하나 있었던 애, 세개 중에서 두개 있었던 애, 그 비율을 곱해주면 전체 원자수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니디가 답이니까 답은 4번 가주시면 됩니다. 정리해볼까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거는 바로 단위 질량당이라는 표현이었고요. 1g에 들어있는 이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온다. 그때 우리는 분자량의 역수관계다라는 걸 활용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표현 가봅니다. 단위 부피당이 나왔어요. 그럼 얘네는 부피분해. 그럼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돼버리네요. 그럼 단위 개체라면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관계니까 상쇄가 되어서요. 얘네가 단위 개체라면 그냥 묻는 건 분자당 구성 원자수만 써주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AB2야. 근데 얘가 지금 1몰 있어라고 했을 때 우리 이것도 안 봐도 돼.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그냥 3이요라고 가주면 된다란 뜻이에요. 근데 만약 얘가 혼합기체야? 그럼 조심해야죠. 혼합기체면 평균에 대한 값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것도 동일한 표현이다. 자, X의 질량으로 이제 두 기체 말고요. 두 용기 비교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두 용기 안에는 기체가 두개 또는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X의 질량은 어차피 화학식이야. X라는 거는 계속 같기 때문에 X의 이 몰비로 접근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도 동일하다.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요. XY와 XY2가 있어요. 그럼 얘에 대한 건 Y 원자수 하나, X 원자수 하나, 여기에서 Y 원자수 두 개, X 원자수 하나.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모두 다 1몰이라면 그냥 이 원자수가 몰비로 가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질량별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얘네가 또 1몰, 2몰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용기에 들어있는 거 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자당 구성 원자수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이런 표현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린 항상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그럼 적용하러 가봅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등장했고요. 발문이 중요합니다. 발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대놓고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적용 한번 해볼게요. 표는 기체 가완화에 대한 자료인데요. 가의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7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얘가 7이라고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M과 M 그리고 X와 Z의 원자량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분자당 구성 원자수 7 이거를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부터 해석을 해보세요.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가 아까 우리는 분자량을 역수치 해준 거에다가 바로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곱해준 값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옆에 분자량이 있기 때문에 이 값에다가 우리가 분자량을 곱해준다면 얘가 소거가 돼서 분자당 구성 원자수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 4를 곱해주고 3을 곱해주되 주의할 건 상대값이에요. 실제값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와 다가 같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는 서로 비교해주면서 갈게요. 자, 그래서 이걸 비교해주면 이거 상쇄돼서 7, 이거 지금 상쇄돼서 4. 7대 4가 분자당 구성 원자수 B예요. 근데 우리한테 실제값이 7이라고 주어졌는데 얘가 7의 값이네. 그러면은 감사하게 실제 값이구나라는 걸 알아서 n 더하기 2n이 바로 7. 여긴 2n, n 더하기 n이 4. 그래서 n 하나가 2구나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2n일 때 얘가 4, 다 더해서 7이니까 m이라는 건 3. 그래서 끝났다. 그럼 얘네 질량비가 바로 x 대 y가 9대 1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x가 3개 있을 때, y가 4개 있을 때, 얘네 더하는 게 아니라 이 비율에 대한 걸 알려줬죠? 이 비율이 몇이다? 9대 1이다. 그럼 여기 딱 역분된다. 그래서 우리가 x는 바로 12y다. 다시 말해서 y가 1일 때 x라는 건 10입니다라는 비율을 구했는데 채치 구하래요. 그럼 다시 그럼 우리 분자량이 상대값이었어요. 그럼 얘에 대해서 xy에 대한 원자량을 아니까 이 분자량을 구해서 이 비율을 이용해서 여기에 분자량을 구해서 바로 z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럼 여기가 4가 어떻게 나왔냐면, X라는 거 3개, 그럼 여기 36에다가 Y.

정답은 1번 가주시면 되겠죠. 다시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대놓고 7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이걸 우리 활용해 줘야 돼요. 그럼 활용하기 위해서 봤더니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가 질량분의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구성 원자수라면 방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 분자는 역수취해 준 값이다. 그래서 역수취해 준 값이니까 분자량 곱해주면 사라지겠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분자당 구성 원자수다. 근데 7과 7 실제 값과 같구나. 그럼 너도 같아야 돼. 그래서 n과 m 구해냈고요. 그리고 여기 질량비로 원자량 찾아내서 실제 분자량비를 찾아냈어요. 40과 30이니까 재태자 원자량 찾을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앞에 처음에 두 문항 풀 때는 실제 질량과 화학식이야 원자량 대놓고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계속 상대값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한테 실제 원자량이 아니라 이 비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기체 또는 용기 안에서 그 기체들에 대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초점으로 계속 가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이제 두 용기에 들어있는 것들을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요. 두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 비교는 제가 세 가지 영역으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했던 이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한다라는 것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용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용기에서 이 부피와 이 부피, 얘네들 관계, 바로 온도압력이 가다라는 그 아보가드로 법칙을 활용해 줘야 되니까 가에서 둘에 대한 관계 끝, 나에서 둘에 대한 관계 끝. 지금 여기에서는 얘네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적용한 것 끝, 이걸 그대로 그 부피가 몰이다라고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는 독립적으로 사용해 줄 거고요. 그래서 부피와 분자수가 비례한다라는 거 한번 활용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전체 기체 밀도 우리 아까 활용했던 거를요, 이 안에서 또 활용해 볼 건데, 두 용기를 비교하는 거 안에서 해 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실험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눈치 좀 빠르게 채주면서 분자량 찾는 것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 관계를 살펴보는 거 먼저 해 봅니다. 수는 완성으로 가 보도록 할 거고요. T도에서 피스톤으로 분리된 실린더, 가와 나이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딱 보니까 가와 나 중에서 가가 건드리기가 더 쉬운 이유가 얘네가 그래도 단일 기체로 양쪽에 있기 때문에 5V리터와 2V리터 이것을 바로 나는 뭐로 볼 것이다? 몰비 5대 2로 갈 겁니다. 그럼 질량비가요, W와 W로요,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할수 있는 건 뭐예요? 얘네들에 대한 화학식량. 화학식 어떻게 구하더라? 얘네 나눠주면 된다. 우리는 이걸 나눠준 이 공식 자체를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서는 시험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식량이다라고 하는 건 질량 여기 나타냈고요. 이거는 바로 물질의 양, 몰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몰분의 질량. 그럼 얘네들은 몇대 몇이다? 2대 5다. 이것이 바로 뭐다? 분자량이다. 이걸 왜 구했냐고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뭘 줬냐면요. 이 밑에 탄소 그리고 수소에 대한 원자를 주어졌으니까 얘에 대해서 탄소가 몇 개인지 몰라 A개야. 근데 12A에다가 더하기 수소가 2B 바로 1에 대한 거니까 원자량 이게 바로 2에 해당한다. 그럼 여기에서는 12 곱하기 3A니까요. 36A 더하기 여기서 2B 해주면 얘네가 5에 해당한다. 그래서 2대 5라는 비율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분자량이. 그럼 A와 B에 대한 관계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요 약분합니다. 6과 1로요. 자, 그랬더니 36에 2 더하기 2B는 30A 더하기 B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6A는 바로 여기에서 5죠, 5. 5인데 여기 제가 B라고 썼으니까 5B로 바꿔줄게요. 5B. 그래서 이거 넘어와주면 얘네가 3B가 돼줘서요. 아, 얘네 2A는 B구나라는 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나에 가져갈 거예요. 이 내용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해서 5대 2라는 몰비가 나온 거고요. 여기서 또 새로운 용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안 돼요. A와 B에 대한 관계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2B다라고 하는 건 바로 4A가 되고요. 여기에서 3B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3배 중에 6A가 되고 여기서 2B다라고 하는 건 4A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무슨 힌트 적용할 거냐면 하나 더 자료 주어졌죠? 나에서 기체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입니다. 전체 원자수인데 1g에

들어있는 기억나죠? 화학식량분해, 분자량분해, 걔네들의 분자당 구성 원자수. 그럼 얘네 지금 화학식 몇이냐? 바로 지금 탄소가 A겠죠? 12A 더하기 4A니까 16A가 화학식량. 그럼 얘는 16A분해요. 얘몇 개이냐면 A랑 사이 5A만큼. A 소거되니까 그냥 5, 16분의 5라고 쓸게요. 근데 얘 뭐야 지금? 혼합기체야. 혼합기체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갑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1g에 들어있는, 그럼 얘네 질량 다 더할게요. x 더하기 4w 분해. 그럼 각각이 된 양, 여기에서 x g이다 라고 하는 거에다가 얘네 화학식량 24a 더하기 6a니까 30a를 나누면 양이 나오죠? 30a분의 바로 x, 이 양으로 실제로 갈 거예요. 근데 분자당 구성 원자수 2a 더하기 6a니까 곱하기 8a 더하기, 여기에서는 지금 36에다가 4 더해주니까 40a죠. 그래서 40a분의 4w니까 10a분의요. 그냥 w로 바로 가고, 여기 더해주면 얘는 7a가 바로 분자당 구성 원자수다. 이게 바로 35대 24야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 구분 되시죠? 얘는 지금 단일기체라서, 여기는 단일기체라서 그대로 제가 써줬으나 여기는 진짜 모든 질량을 다 더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약분 될 만한 애들 약분하고 시작합니다. 15와 4로 약분 됐고요. 여기에선 더 이상 되는 거 없는 것 같아서 여기 보니까 7과 여기 1, 5로 약분했고요. 요거 어째 곱해질 거니까 얘는 2와 3으로 해서요. 이제 표현 나타내 볼게요. 15분의, 그러면 7 곱하기 4니까 28x에다가 더하기, 여기 10a분의요. 7 곱하기 7인데 여기 A도 소거가 되니까 치워집니다. A 소거되죠. 여기도 치워지고. 그럼 여기는 49W가 되고요. 이것은 나중에 3 곱해주니까 2분의 3이 나오게 된다란 뜻입니다. 근데 제가 요걸 안 했죠. 그래서 뒤에다가 X 더하기 4W로 없애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정리해볼 건데요. 얘네들한테 바로 30을 곱해주면 편할 것 같더라고요. 요거 없어지면 얘가 지금 56x가 되죠? 여기다 쓸게요. 56x. 자, 그럼 여기 3이죠? 그럼 3 곱해주면 얘는 7. 그러면 3 곱해주면 12니까 147. 여기 더하기, 얘 W가 붙습니다. 자, 이번에 얘는요, 15, 45x고요. 45x, 4x가 아니라 45x. 여기에서 45 곱하기 4니까 180W가 되네요. 자, 요거 정리합니다. 그랬더니 11x는 여기에서 33W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x는 뭐다? 3W다라는 관계를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관계를 찾아냈으니까요, 이 질량까지 넣어주고 이제 보기로 갑니다. 기억. B와 A에 대한 관계는 B는 2A니까 맞고요. 니은. 그럼 X와 3W는 맞나요? 네, 서로 관계 맞고요. 그럼 얘네와 얘네 지금 부피비를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V1에서는요, 16A에서 2W에 해당하는 게 바로 양이었고요. 얘는 30A분의 3W니까 바로 10A분의 1W. 여기에서는 10A분의 1W. 둘이 더해주면 바로 5분의 1. 그럼 5분의 1과 여기는 지금 8분의 1이죠? A와 W 어차피 소거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5대 8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5분의 8이 맞습니다. 답은 기역니은 디귿이니까요.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서와 같이 우리가 지금 판단해 줘야 되는 건이 안에서 비교, 이 안에서 비교, 이것만 구해서 와주되, 처음에 우리가 문제 푼 것처럼 화학식량과 질량의 비로 물질량을 접근해 주면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유형은 전체 기체의 밀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6학년도에 출제되었던 건데요. 얘네들은 지금 몰로 주어진 상황이에요. 발문 1고요. 이 몰로, 양으로 주어졌을 때이 관계 속에서 Y와 X 관계 찾아보도록 할게요. 전체 기체의 밀도가 바로 이 안에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 살리는지 보세요. 분자량 사용 안 합니다. 표는 T도 1기압에서 실은 더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고요. 가와나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밀도는 같고, 나에서 X에서 질량비, X에서 Z의 질량비가 7대 7대 1이야 라는 게 주어졌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건요, 바로 YC ZB분의 XA ZB에 대한 분자량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없는 애 지워볼게요.

자, 근데 시작할 건데 전체 기체의 밀도가 같다. 다시 말해서 부피분의 질량이 같다란 뜻인데 질량이 5대 9면 이 밑에 있는 분 모두 5대 9여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질량비가 부피비. 그러면 5대 9가 부피비야? 얘네 지금 뭘 더해주면? m 더하기 2n과 그리고 여기에서 3n 더하기 2n은 뭐다? 바로 5대 9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en에 대해서는 지금 똑같은 양인데 en만큼 차이 날때 얘네가 4만큼 차이 나니까 아, m은 몇이야? 2야. 그럼 n은 몇이어야 돼? 얘가 지금 2 넣어주면 2분의 3이 돼줘야 돼요. 그럼 우리 분수 싫죠? 그래서 얘네가 4대 3이다라는 비율로 들어갑니다. 얘가 4, 그럼 얘가 3이니까 6. 그럼 여기 12, 여기가 3, 여기가 3. 4대 3 비율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X 원자수는요, 바로 4만큼 있고, 여기에서 A 곱하기 6이니까 6A. 그때 Y라는 거 4만큼 있고, 얘는 없고. 그럼 얘가 4가 놔줘야 돼, 이 비율이. 그럼 얘는 16이겠죠? 그래서 A는 몇이다? 2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A는 2. 그럼 그대로 여기 똑같이 적용해 볼까요? 자, X라는 건 지금 12고요. 여기에서 얘가 3 곱하기 2는 6이 나왔죠? 자, 근데 여기 X 더 이상 없어요. 18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7분의 6에서 얘가 18이니까 얘도 3배 해줘서 21에 대한 비율이 분모에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y다라고 하는 거 12에다가 나중에 3c 더해줬던 얘가 뭐다? 21이니까 c는 뭐예요? 3. 그래서 얘가 3 나왔어요. 그럼 이제 z의 질량인데요. 이 z라는 건 여기에서 4, 여기에서 지금 6b는 7에 대한 비율, 여기에서 지금 12, 여기에선 지금 3b, 3b니까 6b죠? 이게 바로 뭐다? 9에 대한 비율. 얘네들에 대해서 비례식 풀어주면 되겠죠? 4와 2, 3. 약분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28 더하기 14b가 바로 몇이다? 12 더하기 18b다라는 게 나오게 되네요. 그럼 요거 약분해줬을 때 4b는 몇이다? 16b는 4요라고 나오게 돼요. b는 4타고 있습니다. 나에서 질량비 x 대 y 대 z가 7대 7대 1이야. 이것만 이용해 볼게요. 7대 7대 1. 어떻게 나왔냐면 x는 12에다가 2, 3은 6. 바로 18에다가 원자량 곱해준 게 7에 해당하고 y라는 거 12에다가요. 3 곱하기 3이니까 9죠? 그럼 21 y. z라는 거 12. 여기에서 지금 4, 3, 12. 근데 두개24. 36이네요. 36z가 바로 7대 7대 1. 약분 또 다시 시작합니다. 자, 우리 3으로 약분하면 6x 대 7y 대 12z인데요. 얘가 1이 돼줘야 되니까 z라는 건 그냥 12분의 1이라고 둘게요. 그럼 얘는 지금 1이 돼줘야 되니까 y는 1이라고 둘게요. 그럼 x라는 건 6분의 7이 돼줘야겠죠? 그러면 12로 약분하자. 14대12대 1이보다 원자량이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분자량 구하라 했거든요. 그러면 y라고 하는 건 12. 근데 12가 몇개 있다? 36. 그럼 z는 1이니까 40이고요. x라고 하는 건 14. 근데 몇개 있다? 2 개. 28에다가 z 4개 있으니까 32. 그래서 요거 약분해준 몇이다? 바로 5분의 4가 나옵니다. 그래서 5분의 4니까 답은 1번 가주시면 되겠죠. 다시 정리해볼까요? 자, 우리한테 지금 얘네들에 대한 관계를 줬을 때 뭘로 줬습니다. 그 뭘에 대해서 이걸 활용해주다라고 했는데 전체 기체의 밀도가 주어졌었죠? 이게 바로 부피분의 질량인데 얘네가 같아. 그럼 질량비가 곧 부피비야. 이걸 활용해주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양을 더해준 게곧 부피와 비례관계다라는 걸 활용해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바로 실험식 같은 화합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식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시로 제가 26학년도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실험식 같은 게 눈에 잘 띄도록 빠르게 착착 찾아줘야 돼요. 찾으셨나요?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다음은 T도 1기압에서 피스톤으로 분리된 실린더 가와 실린더 나와 가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서 3대 2에 대한 부피비는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3대 2의 몰비야라는 건잘 쓰셨을 텐데 가에서 질량도 같대요. 그러면 x랑 y인데 a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앞에다 끌어당기면 xy2. 여기 b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b 끌어당기면 xy2.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바로 이 몰비는 3대 2가 맞고 질량비는 1대

10대 1이니까 뭘 구할 수 있다? 분자랑 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몰과 분자랑 반비례 관계에서 2대 3이구나. XY 트루 같은데 왜 분자량 차이가 발생했나요? 라고 했을 때 A와 B가 바로 2대 3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A가 지금 2대 3이야. 그대로 그럼 이걸 활용해서 나와 다를 활용해 줄 겁니다. 그럼 여기 2, 여기 4, 여기 지금 3, 여기 지금 6. 좀 특이한 게요. 여기도 XY가 1대 2, 여기도 XY가 1대 2고요. 좀 특이한데요? 그럼 여기도 적용되나 봤어요. 근데 여기 X가 2, 여기는 6, 1대 3이네요? 그럼 여기는 3, 여기는 지금 6, 1대 2네요? 그래서 실린더 속 기체의 X 원자수 분의 Y 원자수 기가요. 얘는 다 1대 2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건 무조건 나눠주면 1대 2이기 때문에 2가 나와요. 실제 값이. 근데 얘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럼 얘가 실제 값이 2가 돼야 되니까 7분의 1을 해줘야 되네? 8에 대한 거는 그러면 몇이 돼줘야 된다? 7분의 16이 실제 값이 돼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하. 그럼 그대로 여기다 넣어볼게요. X란 원자수는 2 곱하기 M입니다. 2 곱하기 M에다가 더하기 3 곱하기 5N이죠. 그래서 15N 분해요. 이번에 6 곱하기 M이네. 6N 더하기 6 곱하기 5N이니까 30N. 그러면 여기서 약간 좀 눈치 빠는 친구는 얘를 두배 해주면 얘가 옆에다 쓸게요. 4m 더하기 30n이 나오겠죠. 그러면 위에 비교하면 30n이 겹쳐요. 누구만 다르냐면 6m과 4n으로 4m으로 이 m이 남아요. 그럼 여기 두배준14 차이는 2. m은 몇이다? 1이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다시 2 더하기 15n은 7인 거죠. 그럼 얘가 바로 n 값이 3분의 1이라는 거 알려주네. 근데 저 분수 싫어해요. 그래서 얘를 3대 1로 바꿉니다. 그래서 얘가 3, 얘가 지금 3, 얘가 그러면 3, 얘가 5. 그러면 얘네가 몰비가 1대 1일 때 분자량 비 2대 3인 거죠? 그럼 분자량 비가 지금 2대 3이기 때문에 질량 비가 2대 3이어야 돼요. 그럼 여기 7에서 2대 3이니까 얘가 14, 얘가 21. 그래서 나누기 5 해주면 이게 실제 질량 값이 나온다. W 생략할게요. 근데 얘네 같은 화학식이죠? 그러면 3대 5의 몰비로 있으니까 3분의 5를 해주게 되면 얘는 7W, 얘네 그럼 다 더해 10W니까 3W다. 그래서 여기 넣어봅니다. M이라는 거 3, N이라는 거 1, 그럼 다에서는요, 바로 지금 얘값 물어봤으니까 3. 나에서는요, 얘값 물어본 거죠? 그럼 얘값이 지금 XA, Y2A는 5분의 14. 그래서 14분의 5라고 그냥 쓰도록 할게요. 3 약분되네? 그러면 14분의 5가 정답이다. 다음 몇 번? 2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우리가, 아, 여기에서 지금 실험실 갔다라는 걸 활용해서 분자량 구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풀어준 겁니다. 자, 근데 또 실험실 같은 문제 유형 하나 더 제가 넣어놨습니다. 바로 25학년도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도 한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발문에서는 W그램 들어가 있고, W그램 첨가 있고, 이 W그램 첨가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피가 얘거 그대로 2몰, 얘가 지금 2몰, 얘 1몰. 자, 그럼 여기에서 2몰, 1몰, 얘는 지금 7몰. 그때 여러분들이 XB2와 얘두배된 거, XB2, 여기 X 된 거, 이 관계 2대 X. 근데 얘네 질량 1대1로 같아? 몰비가 2대1이야? 분자량 1대2야? 그럼 바로 X는 몇이야? 그두 배인 4가 돼줍니다. 그럼 얘가 바로 4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하나 더 조건 활용해야 되는 건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 B죠? 그럼 우리가 질량 여기 2W 분해, 지금 A에 된거2 곱하기 2, 4, 여기 4니까 8. 여기에선 지금 4W에다가 8에다가 딱 Y만 지금 더해진 거죠? 7Y. 이것이 몇대 몇이다? 바로 16대 15다라는 거 활용해서 Y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 값이 1이다라는 거 구하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부피당 이 비원자수, 부피라는 건 여기에서 2몰에 해당하는 거지만 얘는 혼합기체 아니라 단일기체니까 바로 4. 여기에선 얘네가 10이다라고 주어졌으니까 10분의 여기 들어있는 거 A는 바로 15다라는 거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 약분해주면 여기 2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8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 우리가 오늘 활용

0: 특징이었던 건 바로 이 실험식 같은 경우를 빠르게 찾아주고 분자량을 찾아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활용해서 한번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하고요.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몰과 질량, 기체의 부피에 대한 관계.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저희가 문제 실제 원자량과 실제 질량 가지고 했었고요. 기체의 밀도와 분자량은요. 바로 얘네가 단일이냐 혼합인가가 중요했습니다. 그거 활용하셔서 한번더 하시되 우리가 뒤에서 풀 때는 부피변의 질량으로 가기도 했거든요. 한번 더 봐주세요. 자주 나오는 표현들 꼭 정리해 두시고요. 두 기체를 비교하는 용기에서는 무엇을 활용할까? 혹시나 실험실 같은 건 없는가? 한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더 복습해 보시고 화학 반응식으로 넘어오길 바랄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안녕!
1: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 이 정도면 충분하지.
3: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 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 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7 약점 공략 지우과학원 강의를 맡게 된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우과학, 지우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우리 9시간 동안 약점 공략 강의를 하고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퀀텀 점프를 위한, 아셨죠? 우리의 점수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강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여러분들 준비하실 것은 학습 자료실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한번 보고 질문을 가지고 오면 좋다. 아셨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첫 번째 강의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강의 주제, 어떤 주제냐면요. 자, 이번 1강은요. 고지자기 극과 지게 이동을 가지고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 아셨죠? 자, 이 고지자기 극과 지게 이동은 최근 모의고사 출제 경향 100%, 작년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 올해 6월 모의평가, 거기에 더해서 학력평가에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주제. 자, 최근에 시행된 6월 모의평가에서 오답률이 69%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있다. 우리가 많이 실수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자료 해석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출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지자기 극의 이동을 해석을 해서 지게의 위치를 복원할 수 있니? 그 복원된 지게의 위치에 대한 물음, 지게의 운동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할 수가 있니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복각 자료를 주는 겁니다. 복각 자료를 주고 그걸 가지고 위도 변화에 대한 어떤 정보 해석. 요 두 가지 포인트가 이제 출제 유형이 되는 것이고 최근 모의평가나 수능에서는 극의 이동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 필수 개념, 우리의 약점 공략, 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개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볼게요. 자, 먼저 지구 자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기장을 말하는 거죠. 자, 나침반의 자침은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배열되며 나침반의 N극은 현재 지구 자기장을 따라 북쪽을 향한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구가 자기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린 나침반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 지구 안에는 마치 어떠한 자석과 같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자석과 같은 물질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있는 것이고 그 자기장을 따라서 우리가 들고 있는 나침반의 배열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아셨죠? 자, 우리 이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서 결국에 이 자기장의 특성을 이용해서 고지자기 극의 이동, 고지자기의 변화, 지구의 이동까지 해석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용어들이 있죠. 먼저 복각이 있습니다. 복각은 나침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을 우리가 복각이라고 한다. 요 복각을 이용해서 우리는 지게의 위동, 지게의 위도, 현 시점에서 나침반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 그 놓여 있는 지점에서의 복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 지점의 위도에 대한 어떤 정보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각은 위도에 대한 정보를 준다. 아셨죠? 자, 그랬을 때 복각이 플러스 90도인 지점을 우리가 자북극이라고 하는 거고요. 복각이 마이너스 90도인 지점을 우리가 자남극이라고 한다. 아셨죠? 우리는 그 중에서 자북극을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침반을 들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럼 나침반의 N 자침이 지구 자기장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는데 이 N 자침이 정확하게 수평면으로 이렇게 놓여 있지 않고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어진 각도가 수평면에 대하여 90도로 땅속으로 쏙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지점이 자북극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 나침반의 N 자침이 수평면 위로 90도로 솟아오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자남극이 되는 것이고 그때는 복각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아셨죠? 수평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복각의 부호가 플러스인 것이고 수평면 바깥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그럼 복각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 아셨죠? 자, 유사한 용어인데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지자기 북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을 막대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라고 근사했을 때, 가정했을 때라는 의미예요. 그때 막대자석의 S극 방향의 축과 지표면이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지자기 북극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 고지자기를 해석할 때는 지구 안에 들어있는 자석을 막대자석이라고 근사합니다.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자기장의 북극, 지자기 북극을 가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자기 북극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 아셨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고지자기 연구의 기본 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자기장은 막대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야. 그래서 막대자석의 N극, 반대 방향인 S극이 있는 거잖아요. 지구 안에도 그러한 막대자석이 들어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쌍극자 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쪽에 N극과 S극이 대칭적으로 있는 상태. 아셨죠? 자, 오랜 시간 동안 평균한 지자기 북극과 지리상 북극은 일치한다. 이 말이 뭐냐면 자기 축과 자전축이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보면 지구 자기장의 자기축과 지구의 자전축은 일치한다. 요게 기본 가정이 되는 것이고 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땅속, 지구 안에 들어있는 암석의 고지자기를 해석해서 지구의 이동을 우리가 복원할 수 있다. 아셨죠? 요 포인트, 요 고지자기 연구의 기본 과정은 우리가 꼭 가져가셔야 되는 것이고 사실 요 기본 가정에 대한 조건은 문항에서 항상 이렇게 제시가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된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 한번 북극과 지구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지구 지금 자기장을 자기력선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자기력선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자, 만약에 여기에 막대자석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막대자석은 한쪽에 N극이 있고요. 한쪽에 S극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대칭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쌍극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자기력선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 자기력선에서 자기력선이 나왔다 들어가는 이 방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자기력선은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을 자기력선의 방향으로 표시를 한다. 항상 자석에서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 아셨죠? 자, 그걸 가지고 봤을 때 자, 그러면 자석에서 자기력선이 나옵니다. 들어가죠.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맞죠? 그러면 자기력선은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여기다 나침반을 놓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의 N 자침은 누구를 향해 간다? 요 S극을 향해 간다. 아셨죠? 이 나침반의 N 자침이 향하는 곳은 S극. 자, 여기다가 나침반을 놓겠습니다. 나침반의 N 자침이 향하는 곳은 자석의 S극. 아셨죠? 요 N과 S가 만나려고 한다라는 거죠. 방향성으로 봤을 때. 아셨죠? 자, 그렇다고 보면 볼게요. 지금 여기 어느 지역에서 나침반을 놨습니다. 나침반을 놨더니 나침반의 N 자침이 여기에 놓여 있고요. S극 자침 여기 놓여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아, 요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자기력선 또는 자기장을 이렇게 선으로 표시한다고 하면 그 방향성은 이렇게 표시가 되겠구나. 이렇게. 아셨죠?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 요 나침반도 하나의 자석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러면 아, 여기서 볼 때 아, 요쪽 방향으로 쭉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자석. 지구 안에 자석이 있다고 했을 때 자석에 S극이 있는 것이고 아, 이쪽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에 거기에 뭐

뭐가 있다? 북쪽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 북쪽이 있는 것이고 이쪽이 이제 S, 남쪽 방향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보면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지구 자기력선을 보면 이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만약에 나침반을 놓는다고 하면 이렇게 나침반을 놓을게요. 그러면 N 좌침은 이쪽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나침반을 놓는다고 하면 N 좌침은 여기에 이제 놓이는 것이고 맞죠? 이렇게 나침반을 가지고 따라가 봤더니 어느 지점에 가서 보니 이 나침반 좌침이 수평면에 대하여 이 N 좌침이 90도의 각을 이루고 있네. 땅속으로 90도 들어가려고 하고 있네. 우리가 이러한 지점을 플러스 90도 이렇게 복각을 표시한다는 거죠. 이러한 지점을 찾으면 그 지점이 뭐가 된다? 자북극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가 지구 안에 들어있는 어떠한 자석을 가정했을 때그 자석의 S극이 놓이는 위치라는 거죠. N 좌침은 자석의 S극을 따라가려고 한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딱 봤더니 실제 이 자북극과 지구의 북극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리상 북극과 자북극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물며 여기에 자북극이 있는데 이 반대 방향에 정확하게 반대 방향에 자남극이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자북극과 자남극이 정확하게 대칭이 아니고 이 자북극과 지리상 북극이 정확하게 대칭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지구 자기장의 이러한 실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고지자기를 해석한다거나 지구의 이동을 해석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 자기장의 모습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해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가정을 했던 게 무엇이냐면 자, 지구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쌍극자 모델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뭐냐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자, 지구가 지금 자기장을 또는 자기력선을 이쪽에서 내고 있는 거고요. 이쪽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아, 지구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지구 안에 막대자석이 들어가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자석의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와서 자석의 S극으로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모습. 아셨죠? 이 N극, S극이 있다고 했을 때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이 S극이 자기장의 북극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지점을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르냐면 이 지점을 지리상 북극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런데 이 지리상 북극은, 아, 다시요. 지리상 북극이 아니고 자기장의 북극이기 때문에 지자기 북극. 지자기 북극.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런데 대전제가 뭐냐면 아까 지구 안에는 막대자석이 들어가 있다.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장 모델은 쌍극자 모델이다라고 하는 게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 조건은 이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는 자석의 S극이 위치하는 이 지표상의 이 지점을 지자기 북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기장의 북극. 이 지자기 북극은 뭐랑 똑같다? 지리상 북극과 똑같다. 아셨죠? 이게 두 번째 가정이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 자기의 축은 뭐랑 똑같다? 이 자기의 축은 지구 자전축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 지점은 지자기 북극인 동시에 지리상 북극인 것이고, 이 지점은 지자기 남극인 동시에 지리상 남극인 것이고. 아셨죠?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설명이 가능하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에 나침반을 놓습니다. 이 지역에. 나침반을 놓으면 이 나침반은 지금 이 수평면과 나란하게 배열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나침반 N 좌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0도가 될 거예요. 복각이 얼마? 0도. 복각이 0도인 지점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지점은 자기장의 적도인 동시에 지리상의 적도가 되겠죠. 이렇게 어떤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러한 가정하에 설명을 바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점을 하나 잡고요. 여기에 지점을 하나 잡고요. 여기에 지점을 하나 잡아볼게요. 지점을 1, 2, 3, 3개를 잡겠습니다. 자, 그려보겠습니다. 1, 2, 3, 3개를 잡을 건데, 자, 여기 1번 놓을게요. 1번이 여기입니다. 자, 1번 위치라고 하면 지금 자기장이 어떤 상태냐면, 안으로 들어가려고, 자기력선을 봤을 때, 방향성을 봤을 때, 지표면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요렇게. 여기가 1번 지역이야. 맞죠? 2번 지역은 어떤 상태냐면, 자기력선의 방향을 봤을 때, 지표면과 나란해. 수평면과 나란해. 여기가 2번이야. 맞죠? 3번 지역은요? 지금 자기력선을 봤을 때, 자기장의 방향을 봤을 때, 지표면에서 나오고 있어요. 요렇게. 여기가 3번이야. 됐나요? 자, 요러한 상태라고 하면, 요거 가지고 일단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자기장의 방향 또는 자기력선의 방향을 봤을 때,
아, 요쪽에

북쪽이 이쪽에 남쪽이 위치하는 거구나. 요거 하나. 북쪽 방향, 남쪽 방향. 요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북쪽 방향과 남쪽 방향을 찾아낼 수 있고요. 하나 더. 만약에 요 지역에서 암석이 화성암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화성암이 만들어지면 이 화성암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 마그마 속에 들어 있었던 자성 물질들은 굳어지는 과정 속에서 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나침반이 배열을 갖게 되는 것처럼 이러한 배열을 갖게 될 거야. 아셨죠? 요 지역에서 마그마가 식어서 화성암이 된다고 하면 그 화성암이 식어서 마그마가 다시요. 마그마가 식어서 화성암이 될때그 마그마 속의 자성 물질들은 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요 자기장 방향대로 배열이 될 거야. 그런 상태로 굳어질 거야. 마찬가지. 여기라고 하면 요렇게 마그마가 식는 과정에서 마그마 속에 있는 자성 물질들은 요 자기장의 방향대로 배열이 돼서 굳어질 거야. 우리가 요런 걸 자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요렇게 자화가 된다고 하면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암석을 딱 봤어. 화성암을 봤는데 요 화성암 안에 들어있는 자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광물들이 자성 광물들이 이러한 배열을 이러한 자화되어 있는 잔류자기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한다면 복각이 플러스야? 아, 얘는 북반구 고위도에서 만들어졌네. 또는 북반구 중위도에서 만들어졌네. 그걸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지역에 가서 화성을 봤더니 잔류자기 방향이 요 방향이야? 그럼 얜 적도에서 만들어졌네. 이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우리는 어느 지역에서 암석이 만들어졌을 때그 암석이 만들어진 위도에 대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보니까 요 지역에 과거에 어떤 암석, 화성암이 있는데 화성암이 그 가지고 있는 과거의 잔류자기의 방향이 요거야. 분명 요 지역은 북반구 중위도 내지는 고위도인데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요 과거의 잔류자기 방향은 수평면과 나란해. 북각이 0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구의 자기장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하면 이 지역에서 이러한 암석이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아, 이 지역은 현재는 북반구에 위치하지만 과거에는 어디? 적도에 위치했구나. 적도에 위치했던 녀석이 그 지역이 시간이 지나서 북반구로 이동을 했구나.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셨죠? 이러한 해석 포인트. 요게 고지자기 연구의 기본 과정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아셨죠?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잔류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북반구 중위도 내지는 고위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자기장이 지표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방향에서 마그마 상태일 때는 여기 이 마그마 안에 굉장히 많은 자성 물질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자성 물질들이 식는 과정에서 지구 자기장의 방향대로 배열이 된다고. 아셨죠? 이렇게 배열이 되면 이 하나하나가 마치 나침반의 역할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배열이 된채 굳어진다고. 우리가 그런 걸 자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화가 되면 이렇게 광물 하나하나가 하나의 자기를 갖게 된다는 거죠. 아셨죠? 우리가 이런 걸 잔류자기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잔류자기를 보고 어디에서 만들어졌니? 그 위도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다. 됐나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고지자기라고 하는 건 뭐냐? 자, 고지자기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지구 안에, 땅덩어리 안에 수없이 많은 암석들이 있는데 이 수없이 많은 과거 암석들의 특정 시기의 암석들을 쫙 모아요. 그 아이들의 잔류자기를 쫙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 잔류자기를 분석했을 때 가져낼 수 있는 평균적인 그 잔류자기들의 값을 우리가 고지자기라고 생각을 하면 좋다. 아셨죠? 그래서 고지자기 복각이라고 하는 건 특정 시기, 과거에 어떤 특정 시기에 만들어진 암석의 잔류자기를 가지고 복각의 평균값을 내면 그게 그 시기에 고지자기 복각이 되는 거예요. 그 지게. 아셨죠? 그리고 그 잔류자기를 가지고 그 잔류자기의 방향을 수렴하는 방향을 찾아봤을 때한 지점에 수렴을 할 거라는 거죠. 그게 그 당시에 극이라는 거지. 시작이 극. 아셨죠? 그게 지금 위치에서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과거의 고지자기, 과거의 지자기 극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자기 극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셨죠? 그래서 이 용어들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 됐나요? 자, 고지자기 연구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리상 북극과 지자기 북극은 일치한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셨죠? 지구에서 구한 고지자기 복각이 시기별로 변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땅 덩어리가 있고 여기에 암석 A가 있고 암석 B가 있고 암석 C가 있는데 서로 만들어진 시기가 달라요. 그런데 요 시기가 다른데 요 녀석들의 복각 값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아, 지게 자체가 지금 위도를 변화했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지구의 자기장이 변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복각이 다른 이유는 지게가 이동을 했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셨죠? 또 하나. 자, 지금 요 A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 고지자기 방향. 자, 고지자기 방향으로 수렴한 고지자기 극을 구했습니다. B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지자기 방향. 그래서 수렴하는 지점을 하나 찾았어요. C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지자기 방향. 그래서 수렴하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얘를 이용해서 구한 이 과거 당시의 지자기 극의 위치가 다르단 말이죠. 이 위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지자기 극의 위치가 변한 게 아니라 지자기 극의 위치는 항상 90도 지리상 북극과 일치하는데 지계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지계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또는 지계의 위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는 지계가 어떤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요 극이 서로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요 관점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러면 요걸 가지고 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요 자료를 해석할 수 있으면 고지자기와 지계 이동의 가장 기본이 이제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는 거죠. 볼게요. 지금 여기 지계 A가 있습니다. 또는 뭐 대륙이라고 해도 좋아요. 특정 시기에 여기서 암석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암석이 만들어졌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암석이 만들어졌어요. 그 암석이 화성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잔류자기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잔류자기의 방향이 이렇습니다. 어디를 향해야 된다? 당시에 북극, 지자기 북극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쭉 방향을 따라갔더니 한 점에서 수렴을 합니다. 그게 그 당시의 지자기 극이고 그 당시의 지자기 극은 그 당시의 지리상 북극과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셨죠? 같은 시기에 B에서도 암석이 만들어졌네. B에서 만들어진 암석을 가지고 요 방향을 쭉 따라가 봤더니 역시나 같은 당시의 지자기 극과 수렴을 한다는 거죠. 일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구상에 어디에서 만들어지든지 간에 똑같은 시기에 화성암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화성암을 가지고 구한 당시의 잔류자기 방향으로 구한 극은 항상 어디? 그 당시의 지자기 북극 또는 지리상 북극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리상 북극과 지자기 북극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딱이 암석들이 만들어져서 그대로 굳어진다는 겁니다. 아셨죠? 굳어지는데 그 굳어진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요 땅덩어리가 이동을 한다. 요 땅덩어리가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1억 년 동안 이동을 했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요 땅덩어리가 원래 위치로부터 내려왔대. 요 땅덩어리가 원래 위치로부터 내려왔대. 그러면 원래 위치는 여기 부근에 있었는데 얘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는 요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 흔적이 고지자기가 되겠죠. 고지자기의 기록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고지자기의 기록은 그대로 유지한 채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 요 시점에서 봤을 때 과거에 이제 얘가 고지자기가 되겠죠. 고지자기를 가지고 구한 과거의 고지자기 극이 여기에 놓이는 거야. 현재의 지자기 극과는 다르게 여기에 놓인다고. 지금 얘와 얘가 불일치한 이유는 뭐다? 이 지계가 원래 위치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불일치한다는 거죠. 아셨죠?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요 지자기 극을 다시 고지자기 극이 되겠죠? 고지자기 극을 현재의 지자기 북극 또는 지리상 북극과 일치시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그대로 일치시킨다라고 하면 요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옮겨준다고 하면 과거의 위치가 복원이 된다는 거지. 요게 원리인 거예요. 아셨죠? B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상태가 요 위치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로 얘가 위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현 시점에서 봤을 때 B에서 구한 과거 고지자기를 구한 극이 지리상 북극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과거 위치보다 위로 올라간 데 여기 찍힌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일치시켜 줄 겁니다. 요만큼 내려주는 거야. 요만큼 내려주면 과거 당시의 위치가 복원이 된다. 아셨죠? 그래서 고지자기 해석에서의 포인트는 지계와 특정 시기에 만들어진 암석, 그 암석과 그 시기에 고지자기 극, 요극 사이의 거리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원리라는 거죠. 요걸 보존한 채, 요 상태에서 그 보존한 채 극을 일치시켜주면 지계의 과거 위치가 복원된다라고 하는 게 고지자기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 아셨죠? 자, 요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걸 이제 적용해서 올해 나왔던 학평과 모평의 문제를 좀 풀어볼 거고요.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그 문제풀이의 팁을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문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문항 풀이 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보면 3월 학력평가 9번 문항이었고요. 자, 표는 어느 지계의 한 지점에서 서로 다른 세 시기에 생성된 화성암 ABC의 고지자기 복각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계가 동일한 거고 그 지계의 같은 지점에서 화성암이 여러 개가 만들어졌는데 시기가 다른 거예요. 그 화성암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을 가지고 지계의 이동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이 지계는 동일 경도선을 따라 계속 북상하였다. 거기 밑줄. 이 지계는 계속 북상을 하였대. 그러니까 이 지계는, 이 땅덩어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북쪽으로 이동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쪽이 북쪽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게요. 자료를 볼 건데, 얘는 지금 북각이 수평면 바깥으로 자기력선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봤을 때, 북각을 마이너스로 표시해야 되겠죠. 북각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건, 얘는 지금 남반구에서 형성된 거죠. 얘는요, 수평면, 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자기력선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방향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복각이 플러스인 거야. 그럼 얘는 어디? 북반구에서 만들어진 거지. 얘는요 나오고 있네요. 근데 굉장히 큰 각도로 나오고 있어요. 얘보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얘도 남반구인 거고 우리가 봤을 때는 큰 각도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남반구에서 상대적으로 얘보다 더 얘가 더 고위도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결국에 A와 C는 남반구고 B는 북반구. 근데 얘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 이런 거지. 여기가 적도인 거고, 지금 요 위치가 C라고 하면, 조금 더 얘를 작게 그려야 되면, 작게 그리면 좋겠네요. 요 위치를 C라고 하면, 남반구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위도로 올라간 게 누구냐면, A가 되는 거예요, A가. 아셨죠? 그리고 나서 B가 될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북반구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아셨죠? 물론 이 복각의 크기까지 우리가 좀 고려해 준다고 하면 C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밑에 있겠네. 이렇게 C, A, B 됐나요? 순서는 C, A, B를 하면서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 됐죠? 문제 보겠습니다. B의 고지자기 복각은 플러스이다. 플러스가 맞고요. 화성암의 생성 순서는 C, A, B. 그 다음 이 지계는 적도를 통과한 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복각 자료를 가지고 위도 변화를 해석해 낼 수가 있니?가 포인트인 것이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한 지계에서 똑같은 위치에 서로 다른 시기에 화성암에 이어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하다. 아셨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5월 학력평가 이제 6번 문항인데요. 보면 고지자기 자료를 이용하여 어느 지계의 과거 위치를 알아본 탐구고요. 따라가면 되는데 이 탐구는 여기서 가정을 한번 보자는 거죠. 가정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지자기 극은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이에요. 그렇죠?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입니다. 즉 고지자기 극과 지리상 북극이 같다라고 보는 거고 지리상 북극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지리상 북극은 변하지 않았는데 지계가 이동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아셨죠? 그게 조건. 두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지계는 동일 경도를 따라 회전 없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경도를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고지자기 극은 현재 지계와 동일 경도상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조건, 밑줄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제 따라가 볼게요. 현재 지계의 위도는 지금 15도 S 남반구. 여기가 지금 현재 지계의 위치예요. 얘가 지금 현재 위치야. 이렇게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1억 년 전에 시기별 고지자기 극의 위도가 60도 N이네요. 여기가 지금 1억 년 전이고요. 그 다음에 2억 년 전은 15도 N이네요. 여기가 지금 2억 년 전이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줄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지계가 여기 있고 여기 지계 안에 1억 년전 암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암석들의 고지자기 방향을 쭉 연결을 해주면 한 점에 수렴을 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1억 년전 고지자기 극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1억 년전 고지자기 극이 이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어디였냐면 지리상 북극이었다는 거지. 지리상 북극이었는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 1억 년전 고지자기 극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누가? 고지자기 극이 이동한 거죠. 고지자기 극이 이동했다는 얘기는 뭐가 이동한 거예요? 지계가 이동을 했다는 얘기지. 아셨죠? 그러면 복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복원하는 겁니까? 얘를 여기다가 일치시켜주면 얘가 일치되는 과정에서 요둘 사이의 거리, 각거리는 보존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일치되는 과정에서 얘도 자연스럽게 올라오겠죠. 두칸 올려주면 얘도 두칸 올라오겠죠. 그게 1억 년 전에 위치가 된다. 즉,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요 A. 자, 여기서 지금 요

위치가 현재 위치라는 거죠. 얘가 현재 위치라고 하면 얘를 두칸 이동시켜주면 각거리가 보존된 채두칸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위치로부터 두칸 올라간 요 지점. 얘가 어디다? 1억 년 전. 1억 년전 지게 위치가 된다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현재 지게가 여기 있습니다. 2억 년전 고지자기 거기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암석으로 구한 2억 년전 고지자기 방향 쭉 봤더니 수렴을 여기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2억 년 당시에, 2억 년전 당시에 요 고지자기 극은 칠이상북극이랑 일치했다는 거죠. 근데 현재 위치가 여기야. 요만큼 내려왔네? 얘가 요만큼 내려왔다는 얘기는 뭐? 지게도 같이 내려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를 여기다 일치시켜주면 얘가 요만큼 일치되는 과정 속에서 각거리가 보존된 채 같이 돌려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2억 년전 위치가 나온다. 맞죠? 둘 사이에 지금 각도가 한 칸, 두 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일치시켜준다고 하면 한 칸, 두 칸. 맞죠? 여기가 지금 2억 년전 지게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게는 뭐한 겁니까? B에서 A에서 현재로 지게가, 아, 요런 식으로 지금 남쪽으로 이동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됐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3에서 1억 년 전의 위치는 B다. 1억 년 전의 위치는 누구? A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어디요? 지자기 북극, 지리상 북극에 가까울수록 크다. 맞나요? 그러면 1억 년 전과 2억 년 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억 년 전, 2억 년 전. 지게가 지금 여기 훨씬 더 지금 지리상 북극 또는 지자기 북극과 가깝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복각이 크겠죠. 1억 년 전이 2억 년 전보다 작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맞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2억 년전 고지자기 극과 현재 지게 사이의 거리는 요만큼입니다. 그런데 1억 년전 고지자기 극과 현재 지게 사이의 거리는 요만큼이에요. 자, 고지자기 극과 지게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여기에 일치될 때 얘도 그만큼 극에 가까이 놓여 있는 상태다라고 보는 거죠. 둘 사이의 거리가 현재 지게 위치와 고지자기 극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하면 그 가까운 시기일수록 북쪽에 더 가까이 놓여 있는 거. 그렇다고 하면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더클수 있는 거. 아셨죠? 그렇게 해석을 해도 좋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 평균 이동 속력은 2억 년 전에서 1억 년 전이 1억 년 전에서 현재보다 빠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억 년 전에서 1억 년 전까지는 요만큼. 1억 년 전에서 현재까지 요만큼. 칸수로 따져보겠습니다. 세 칸과 두 칸이네요. 그러면 2억 년 전에서 1억 년 전이 더 빠르다. 맞죠? 2억 년 전에서 1억 년 전이 현재보다, 요것보다 더 빠르다. 디귿은 맞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걸 가지고 봐주셨습니다. 얘는 1억 년전 고지자기 극이죠. 얘는 2억 년전 고지자기 극이죠. 둘 사이의 고지자기 극과 고지자기 극 사이의 거리. 아셨죠? 그걸 가지고 봤을 때, 여기서의 요극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좀 먼데 상대적으로 그때 빨리 이동을 했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왜냐면 얘가 현재의 고지자기 극 또는 현재의 지자기 극이잖아요. 얘는 1억 년전 거고. 그럼 요둘 사이의 거리와 요둘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 보면 고지자기 극의 위치를 가지고도 지게 위치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문항까지 봤고요. 이제 세 번째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항. 자, 6월 모의평가인데요.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게 A와 B의 시기별 고지자기 극의 위치와 A의 고지자기 극으로부터 추정한 50mA의 A의 위치. 거기 밑줄. 그러니까 얘가 50mA 당시의 A의 위치래. 그렇게 나와 있고요. 현재 A와 B는 동일한 위도상에 위치하며, 현재 A와 B는 동일한 위도상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는 각각 동일 경도를 따라 회전 없이 남쪽 또는 북쪽의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하나가 남쪽이면 하나가 북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면 지금 얘가 50mA, 당시 A의 위치예요. 맞죠? 그럼 요 당시에 여기서 만들어진 암석을 가지고 구한 당시의 지자기 극은 어디야? 여기지, 여기. 맞죠? 요 당시에 암석을 가지고 구한 당시의 지자기 극은 이거라고. 됐나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 50mA의 극이 여기 있대. 그 얘기는 뭐야? 현 시점에서 봤을 때 50mA의 극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지게가 뭐한 거예요? 이동을 한 거지. 얼만큼? 한 칸만큼 이동을 한 거지. 맞죠? 그럼 아, 여기가 현재 A의 위치구나. 현재 A의 위치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현재 암석 중에는 50mA 암석이 있다는 거죠. 그 암석을 가지고 구한 극이 이거야. 맞죠? 그런데 그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의 지자기 극은 이거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일치시켜주면 50mA 위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현재 A가 지금 여기 위치한다고 하면 지금 A와 B가 동일

위도상에 놓인다고 했기 때문에 B가 놓일 수 있는 위도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 그러면 B는 여기에 있거나, 색깔을 바꿔볼게요. B는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따져가 볼게요. 현재 A가 여기 있죠. 50mA의 위치는 여기 있죠. 그럼 100mA의 위치는 어딜까? 얘를 여기다가 일치시켜 준 것만큼 지게를 내려주면 되겠지. 요만큼을 이동시켜 주는 것만큼 지게를 내려주면 한 칸, 두 칸, 세 칸을 내려주는 거죠. 그럼 얘도 한 칸, 두 칸, 세 칸을 내려주면 여기에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에 지금 100mA 당시에 A의 위치가 나오는 거죠. 얼마예요? 15도 S가 되겠네. 됐나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아, A는 100mA부터 50mA 현재를 거치는 동안 지금 남에서 북으로 이동을 했네. 맞죠? 그럼 B는 얘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북에서 남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는 거지. 자, 만약에 B가 여기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50mA의 위치를 찾아간다고 하면 얘를 여기다 일치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만큼 얘를 내려줘야 되겠지? 그럼 50mA부터 현재까지 북쪽으로 이동한 거야. 얘랑 방향이 똑같잖아요.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현재 B의 위치는 여기네. 현재 B의 위치는 여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볼게요. 얘를 100mA를 여기다가 일치시켜 주겠습니다. 두 칸을 보내야 되죠? 그럼 얘도 똑같이 두 칸을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100mA의 당시에 B의 위치가 된다는 거지. 그럼 B는 북에서 남으로 이동했다가 설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 보는 겁니다. 하나씩 볼게요. 50mA부터 현재까지 B는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얘는 북쪽으로 이동하였지만 얘는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맞죠? 그러면 기억은 맞는 거고요. 100mA일 때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복각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도를 비교하는 거죠. 100mA일 때 A는 15도 S입니다. 맞죠? 그런데 B는요, 100mA일 때 어디야? 여기 놓여 있네. 지금 여기에 위도가 얼마죠? 보니까 60도네요. 너는 60도 N에 놓여 있구나. 그럼 B가 더 크겠네요.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B가 더 크다. 됐죠? A와 B 사이의 거리는 100mA가 50mA보다 가깝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B는 100mA 때 여기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A는 여기에서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서로 먼 거리에서부터 이동을 해서 가까워지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A와 B 사이의 거리는 100mA가 50mA보다 가깝다가 아니라 멀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됐죠? 그래서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는 거고요. 됐나요? 이렇게 문제를 쭉 풀고 봤더니 몇 가지 우리가 문제풀이에 필요한 정보들을 조금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거, 실전 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문항들을 풀때 제일 중요한 조건, 각거리 보존이라고 하는 거. 지게와, 현재 지게와, 그 지게에 있는 과거, 암석 생성 당시의 지자기 극.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고지자기 극이죠. 그 사이의 거리는, 각거리는 보존이 된다. 그 각거리를 보존시킨 채, 고지자기 극을 현재의 지자기 북극 또는 현재 지리상 북극과 일치시켜주면, 지게의 과거 당시 위치가 복원이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그렇게 해서 현재 위치를 복원한 다음에 문항풀이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만약에 현재 고지자기, 다시요. 만약에 지게와 고지자기 극 사이의 거리가 90도라고 한다면? 자, 여기다 선생님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선을 그려주고요. 선을 하나 더 그려주고, 하나 더 그려줘 보겠습니다. 얘는 0도 선이고요. 얘는 30도 선이고, 얘는 60도 선이라고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지게가 여기 있어요. 얘가 지금 현재의 위치야. 아셨죠? 그런데 요 지게에서 구한 1억 년전 크기, 1억 년전 크기, 여기 있대. 1억 년전 크기, 1억 년전 크기 여기 있대.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이 1억 년전 극을 여기다가 일치시켜 줍니다. 한 칸, 두 칸. 그러면 얘도 한 칸, 두칸 내려가면 1억 년전 위치가 나온다고. 그 얘기예요. 그러면 1억 년전 위치 나오고 현재 위치 나오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만큼 이동을 했구나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볼게요. 지게와 고지자기 극 사이의 거리가 90도인 상황입니다. 자, 현재 지금 얘가 30도에 놓여 있고 얘는 지금 30도에 놓여 있네요. 그럼 둘 사이의 거리는 60도에 60도? 그러면 120도. 아, 이건 아니네. 요 조건 말고요. 하나를 더 그릴게요. 지금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2억 년전 극이에요. 2억 년전 극.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나 현재 지게와 극까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항이 이렇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 문제풀이 틱 갑니다. 자, 지게가 만약에 북쪽으로 이동을 한다. 지게가 북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면 고지자기 극은 지게와 반대편 경도선에 위치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얘를 하나, 둘, 세 개를 그리고요. 이렇게 지금 지게가 여기 있었어요. 자, 요 지게가 여기 놓여 있는 요 시점에 극이 여기죠. 그 시점 언제나 특정 시기 그 시기에 극은 여기입니다. 지자기 극은 그런 상태에서 지게가 이렇게 이동을 했네. 그래서 현재 위치가 여기야라고 한다면 현재 위치에서 볼 때 과거 암속으로 구한 당시의 극은 얘가 이렇게 이동한 것만큼 얘도 여기에 놓일 수밖에 없죠. 맞죠? 그럼 얘는 지게가 여기 놓였을 때의 극인 거잖아요. 요 극은 지금 현재 지게와 비교해 봤을 때 어디야? 반대편 경고선에 있죠. 반대편 경고선. 맞나요? 지게가 북쪽으로 이동하면 요 지게에서 구한 과거 당시 고지자기 극은 현재 경도선의 반대편에 놓인다. 그 의미입니다. 만약에 지게가 남쪽으로 이동해요. 자, 지금 현 요 위치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했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구한 요 시기의 극은 어디 찍히는 거야? 여기 찍히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같은 경도선에 놓인다. 됐죠? 그러니까 지게가 남쪽으로 이동하면 같은 경도선에, 지게가 북쪽으로 이동하면 반대 경도선에 놓인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게와 고지자기 극 사이의 거리가 최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고지자기 극을 찾아낸 그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 지게가 굉장히 고위도에 있었다는 얘기지. 북반구 고위도에. 그러면 거리가 최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복각의 크기가 굉장히 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아셨죠? 자, 지게와 고지자기 극 사이의 거리가 90도다. 지게와 고지자기 극 사이의 거리가 90도라는 얘기는 그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극은 여기일 테니까 그럼 지게는 여기로부터 90도 떨어진 위치? 적도. 무조건 적도가 된다. 아셨죠? 자, 지게의 이동 속도를 비교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게의 위치를 전부 다 복원을 해서 지게의 위치를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지만 사실 고지자기 극의 위치 변화를 가지고도 바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지자기 극이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를 가지고도 위치 변화를 할 수가 있다. 자, 요거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 가지고 적용할 거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요 문제를 가지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였고요. 자, 여기가 아까 현재 위치였어. A의 현재 위치. 여기가 A의 현재 위치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쭉 갑니다. 이쪽이 B의 현재 위치였어. 현재 B의 위치였어. 맞죠? 지금 요 현재 A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던 근거는 50mA 당시 지게 위치는 여기였고 당시의 극은 여기였어. 지자기 극은. 맞죠? 그런데 현 시점에서의 50mA의 극이 여기야. 고지자기 극이. 그렇다는 얘기는 이만큼 고지자기 극이 이동했습니다. 한 칸 위로 올라갔죠? 지게가 한 칸 위로 올라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위치를 찾은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몇 가지만 보자고요. 현재 지게는 여기 있죠? 그런데 현재 지게에서 구한 과거의 고지자기 극, 100mA의 고지자기 극이 어때요? 동일 경도가 아니라 반대편 경도선에 있네? 반대편 경도선에 있다는 얘기는 뭐죠? 지게가 뭐 했다고? 북쪽으로 이동했다고. 지게가 북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북쪽으로 얘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극이, 과거의 극이 나와 반대편 경도선에 놓인다는 의미예요. 아셨죠? 자, B에서 보자고요. B에서 봤을 때 100mA의 고지자기 극이 같은 경도선에 있잖아요. 같은 경도선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게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남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같은 경도선에 놓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문항풀이가 굉장히 좀 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아셨죠? 또 하나 볼게요. 현재 지게가 여기 있잖아요. 얘와 얘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지게가 여기 있죠. 얘와 100mA 극 사이의 거리. 얘와 50mA의 극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자고요. 누가 더 가깝죠? 100mA 고지자기 극과의 거리가 더 가깝죠. 그 얘기는 뭐야? 요 녀석을 여기다가 일치시켜줄 때 얘가 그만큼의 각거리를 유지한 채 같이 이동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 같이 이동시켜줬을 때 얘가 상당히 고위도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준다는 거죠. 둘과 둘을 비교해보면 100mA 당시가 현재 지게와 얘 사이의 고지자기 극 사이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100mA 당시가 상대적으로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더 북반구의 고위도에 위치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더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정보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시간이 없을 때 우리가 빨리빨리 어떤 문제를 일단 진위를 빨리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의 좀 실전 팁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출 문제의 묘를 한번더 말씀드려 주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조금 더 확실하게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분별해 주기 위해 선생님이 준비한 자, 전지적 용지 지점. 선생님이 자료를 변형해 봤습니다. 기출 자료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 봤어요. 말씀드릴 테니까 풀어 보시고요. 이건 숙제입니다. 수강후기에 올려 주시고요. 선생님이 같이 피드백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보겠습니다. 자, 3월 학력평가 봤죠? 자, 여기서 문제의 조건을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조건을 추가해 줄게요. 이렇게. 현재 지게의 위도를 50도 N 이렇게 추가해 주겠습니다. 원래 그 문항 그대로 가는데 조건을 추가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이쪽 방향으로 동그라미 기억을 하고요. 이쪽 방향으로 동그라미 니은. 방향을 체크를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방향과 니은 방향. 아셨죠? 왜 기억과 니은을 넣냐면 이걸 가지고 지게가 이동한 방향을 찾을 수 있니가 선생님이 추가로 구성한 문항이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문항 풀이라면 이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잘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문항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개를 준비해 봤는데요. 꼭 풀어 보시고요.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진이 OX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명이 중요한 겁니다. 설명을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피드백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3월 학력평가 하나 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5월 보겠습니다. 자, 요 문항은 조건을 수정하겠습니다. 경도선을 따라서 회전 없이 이동을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아예 조건을 수정해 드릴게요. 아셨죠? 경도선을 따라 회전 없이 이동을 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여기다 어떤 걸 체크할 거냐면, 자, 첫 번째로, 적도로부터 두칸 위에 올라가 있는 요 지점을 선생님이 체크하겠습니다. 뭐라고 할 거냐면, 0.5억 년 전. 0.5억 년전 고지자기 극. 아셨죠?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하나 추가할게요. 지게로부터 한칸 밑에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쪽에다 쓸게요. 얘는 3억 년 전, 3억 년전 고지자기 극 아셨죠? 0.5억 년전 고지자기 극을 체크했고요. 자, 3억 년전 고지자기 극을 체크했어요.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났더니 문항이 훨씬 더 조금 더 어려워졌고 따져볼 것들이 생겼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놓고 조건을 이렇게 수정한 상태에서 한번더 문항을 풀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요. 선생님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한번더 피드백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6월 모의평가도 선생님이 터치를 해 봤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선생님이 추가를 해 봤냐면 지금 요 50mAA 위치와 동일한 위도를 이렇게 그려 주고요. 여기에다가 뭐를 넣을 거냐면 여기에다가 50mA라고 해서 50mA의 C의 위치라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게를 하나 더 넣은 거예요. C의 위치를 체크한 것이고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요 동그라미가 B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B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뿐만 아니라 요 고지자기 극이 C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도 된다면 C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도 된다면 그러니까 B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과 C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이 같다면 아셨죠? 그러한 상태에서 문항 풀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어려운 문항, 좋은 문항이 만들어졌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출 문항 풀이했던 거를 바꾼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플러스 알파를 조금 더 준비해봤습니다. 요 1단원, 판구조론의 정립과 대륙분포의 변화의 1단원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많이 틀리진 않지만 좀 중요해 볼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바꿔봤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가지고 왔어요. 자, 3월 학력평가 7번 문항인데요. 무엇을 알파로 가져왔냐면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해산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얘는 뭐냐면 해산입니다. 해산. 해산. 해산이고요. 이 해산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탄핵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산이다. 아셨죠? 탄핵 운동에서 여기 해산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문항 풀이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B 지점을 한번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있고 해산이 추가된 상태. 아셨죠? 이렇게 해서 문항 풀이를 해보면 지형에 대한 이해, 판의 운동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명확해질 것이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전지적 용지 지점 과제까지 제시해 줬고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약점은 공략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퀀텀 점프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문제 푼 다음에 수강 후기 올려주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27 약성공략 세계지리의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다섯 번의 지도를 살펴보는 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되게 다양한 내용들 정리해놨거든요. 일단 주요 국가에서 주요 국가의 위치 그리고 요 지역 일대의 다양한 지명들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해볼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위성사진 넣어놨고 요 위성사진 통해서 지도, 지형 간단하게 정리해본 다음에 뒤쪽에 자연 및 인문 특색에서 각 나라들의 수특과 수안에 나와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쭉 한번 다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형, 기후, 산업, 인구 이런 것들 쭉 한번 지도에다 정리해 볼 거고요. 그리고 뒤로 가서 국가별 특색 정리해 볼 겁니다. 각 국가별로 인구수 제가 쭉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인구는 우리가 인구 많은 나라들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잘 모르잖아요. 인구는 그 나라의 굉장히 다양한 특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 이 나라 인구 이런 정도 되는구나. 이 나라 인구는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쭉 보면서 그 나라의 다양한 특성까지 쭉 연결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제가 키워드 굉장히 많이 정리해 놨는데요. 요 키워드는 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아, 이런 나라가 이런저런 키워드 갖고 있구나. 오, 이런 특색도 나타나네. 쭉 한번 보는 것만으로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키워드 살펴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각 권역별 다양한 퀴즈 관련된 내용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쭉 한번 우리 강의 진행해 가면서 어떤 내용들 살펴볼 건지 여러분들 직접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스텝일로 가서 주요 국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으로 가서 먼저 여기 보겠습니다. 일단 몬순아시아입니다.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몽골까지 동북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까지 합쳐서 하나의 단원으로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 인도, 삼각형 모양의 인도 있습니다. 인도, 그리고 기억나시죠? 빤에 먹고 부글부글, 빤에 먹고 부글부글, 파키스탄,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있습니다. 빤에 먹고 부글부글, 그리고 스리랑카까지 묶어서 우리는 요 나라들을 남부아시아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동남아시아, 여기 길쭉하게 미안해, 미안해 마라고 미안해 뻗어있는 친구가 미얀마고요. 미얀마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베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미얀마라, 미얀마라 베캄. 베캄이 페널티킥을 실축한 거야. 너무 미안해하고 있으니까 동료 선수들이 베캄한테 얘기합니다. 미얀마라 베캄. 그래서 미얀마라 베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얀마라 베캄. 그리고 이쪽에 코끼리처럼 생긴 타이가 이렇게 뻗어 있고요. 그리고 말레이반도 끝자락에 말레이시아가 동서로 나뉘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반도 완전 끝머리에 싱가포르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섬나라인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동북아시아에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몽골까지 포함이 됩니다. 뭐 워낙에 잘 알려지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크게 언급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지역의 다양한 지명들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여기는 인도반도라고 합니다. 인도반도. 그리고 이렇게 쏙 들어와 있는 여기를 우리는 벵골만이라고 합니다. 벵골만. 벵골만. 그리고 이렇게 와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와서 인도와 차이나, 인도와 차이나 사이에 있는 여기를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죠.

인도 차이나 반도. 인도 차이나 반도.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 요쪽에 길쭉하게 뻗어 있고 말레이시아가 있는 여기를 우리는 말레이 반도라고 합니다. 길쭉한 친구. 말레이 반도. 말레이 반도.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좁은 바다가 있죠? 여기를 해협인데 이 좁은 해협을 우리는 말라카 해협이라고 얘기하죠. 말라카 해협. 말라카 해협. 자, 그리고 이쪽도 올게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를 통킹만이라고 합니다. 통킹만. 통킹만에 탑카르스트 발달되어 있는 할롱베이도 있죠. 할롱베이. 그리고 여기를 남중국해라고 합니다. 남중국해. 남중국해. 큰 바다. 인도양과 태평양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도 있고 반도들도 있고 다양한 만과 반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다음.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섬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스리랑카는 섬나라라고 얘기하지만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굉장히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군도국이라고 하는데요. 군도국.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섬이 무려 17,000여 개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군도 국가예요. 섬이 가장 많은 나라 아니고 섬이 가장 많은, 바꿔 얘기하면 가장 많은 섬들로 구성된 군도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군도 국가들 있다. 다음. 자, 중국이 워낙에 커다란 면적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 국경선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는 나라들이 몇 나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타이 있습니다. 미얀마와 라오스가 요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타이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아요. 다음,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부탄이 요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방글라데시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나라, 방글라데시와 타이 기억해 두시고요. 당연히 뭐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겠죠. 그 외에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인도, 네팔, 부탄, 파키스탄, 몽골, 우리나라까지 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많은 나라들이 바다와 접해 있는 해안 국가인데요. 내륙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내륙국. 네팔, 부탄 대표적인 내륙국이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한 내륙국은 라오스입니다. 동남아시아 유일의 내륙국은 라오스. 다른 나라들은 다 바다와 접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에 나뉘어서 위치하고요. 요 섬이 보르네오 섬이고, 보르네오 섬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기다가 선을 몇개 그어 볼 건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선, 여기 적도 그릴 수 있습니다. 적도.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적도가 관통하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는 남반구에 위치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남북반구에 걸쳐 있죠. 수도인 자카르타는 남반구에 위치해요. 그리고 말레이반도의 끝자락에 있는 싱가포르는 어쨌든 북반구에 위치하는 나라입니다. 다음, 우리 위선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이쪽에 쏙 들어간 데가 있죠? 이쪽에 상하이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상하이 지음. 요렇게 지나가는 게 대략적으로 북위 30도 선쯤 됩니다. 북위 30도 선. 다음, 오셀리아 남쪽에 이 짜투리들이 있습니다. 짜투리들. 요 짜투리들을 잘라내는, 이렇게 그리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자, 이렇게. 요렇게 짜투리를 잘라내는 요런 지점 지음으로 남위 30도 선이 지나갑니다. 남위 30도 선, 북위 30도, 그리고 남위 30도 선. 그래서 우리 위선과 경선의 대략적인 위치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남위 30도, 북위 30도 선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남위 30도 선과 북위 30도 선 사이에 또 남회기선이 지나가잖아요. 남북회기선. 이 북회기선은 여기 있는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와 대만 쪽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게 북회기선이에요. 북회기선. 그리고 오셀리아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게 남회기선입니다. 남회기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다음 경선 한번 그려볼게요. 경선. 자, 중요한 경선 중에 하나는 요 방글라데시를 지나가는 경선입니다. 방글라데시를 지나가는 요 경선이 대략 동경 90도선. 동경 90도선이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상하이 쪽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요 상하이 쪽으로 동경 180도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120도선. 그래서 이쪽에 동경 90도, 그리고 이쪽에 동경 120도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위선과 경선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각 나라들의 수리적 위치까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경선과 위선, 그리고 북회계선과 남회계선이 어디를 지나가는지 대략적으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오른쪽에 위성사진 나와 있는데, 우리는 위성사진에서 대략적인 지형 특징만 살펴보고 갈 겁니다. 자, 먼저, 여기 사막 비롯한 건조기후가 굉장히 넓게 분포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국토의 굉장히 넓은 곳에 건조기후가 분포합니다. 특히나 여기는 남회계선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1년 내내 받아서 만들어진 사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사막 또 보이죠? 타클라마칸 사막과 고비 사막이 요일대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는 바다로부터 거리가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발달되어 있는 사막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막 있죠. 여기. 인도와 파키스탄 일대 역시나 북회계선이 지나가는 곳에 사막이 발달합니다. 여기는 타르 사막이라고 하는 사막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여기 해발고도 굉장히 높은 거 보이시죠? 높은 고원지대가 나타나는데 요 고원지대가 시짱 고원 또는 티벳 고원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높게 솟아올라 만들어진 히말라야 산맥 뒤편이 바로 티벳 고원이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 해서 환태평양 조산대 요렇게 지나가고요. 그리고 요렇게 해서 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환태평양 조산대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섬나라들이 요렇게 발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환태평양 조산대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모두 지나는 곳이에요. 자, 그럼 이런 내용들 뒤쪽에 백지도에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금 얘기했었던 환태평양 조산대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갑니다. 뉴질랜드까지. 그리고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이렇게 해서 히말라야 산맥 지나서 저쪽 알프스까지 갑니다. 이런 지역들이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진과 화산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히말라야 산맥 쪽은 지각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지진은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지각이 너무 두꺼워서 화산 활동은 잘 일어나지 않는 곳입니다. 반면, 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곳은 별명이 불의 고리죠? 불의 고리. 그래서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들입니다. 물론 지진도 발생하고요. 또 판의 경계 지역은 지하 깊은 곳에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지열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필리핀이라던가 지열, 인도네시아 지열, 그리고 뉴질랜드 이런 곳들은 지열 발전이 널리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다음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거, 여기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따라서 이쪽에 너무 안 보이네요. 이쪽에 히말라야 산맥이 발달하겠죠? 대표적인 신기 습곡 산지입니다. 그리고 요 일대에 시짱 고원 또는 티벳 고원이라고 불리는 높은 고원지대가 있죠. 여기가 이제 요 일대의 많은 하천들의 발원지가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하천들이 흘러내려오는 거죠. 또 여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서고츠 산맥, 동고츠 산맥이 있고요. 그 가운데는 데칸 고원이라고 하는 높은 고원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밀도 많이 재배되고 목화도 많이 재배되는 곳이죠. 다음 아까 얘기했었던 사막, 요 일대의 타르 사막 발달되어 있습니다. 타르 사막. 그리고 여기 일로 가볼게요. 여기 쏙 들어가 있는 여기 따라서 타클라마칸 사막, 그리고 요 일대에 고비 사막이 형성되어 있죠. 여기는 대륙 내부에 위치해 있는 사막, 북해계선 따라 발달되어 있는 사막, 그리고 여기에도 굉장히 넓은 지역에 사막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맥들과 사막의 지사계 여기 두시고 하나 빼먹었네요. 여기 동쪽에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얘는 신기 습곡 산지라면 이 친구는 고기 습곡 산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석탄이 매장되어 있죠.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동쪽은 고기 습곡 산지인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있지만 이쪽은 또 안정육계가 널리 분포하기 때문에 철광석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 하천 간단하게 볼게요. 하천. 자, 여기 티베트권 쪽에서 발원해서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 지나서 베트남 쪽으로 빠져나가는 메콩강이 있습니다. 메콩강. 그래서 상류 지역에 해당하는 중국 그리고 라오스 이런 나라들에서 많은 섬, 많은 댐을 지어놔서 이 물을 수자원을 둘러싸 많은 갈등이 나타나는 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반도 쪽은 당연히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하는 모든 나라들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대략적으로 그려놨는데 다음 이 인도 반도의 동쪽으로 갠지스강 흘러가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인더스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인더스강은 타르 사막 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대표적인 외래하천입니다. 갠지스강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힌두교에서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하는 하천이 되겠죠. 그리고 인더스강은 주변에 인더스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형 관련된 내용들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기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게요. 기후. 자,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이럴 때는 건조 기후가 넓게 나타납니다. 사막 기후 나타나죠. 그리고 끄트머리에 사바나 기후 나타납니다. 다윈, 다윈. 그리고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남서쪽 끝에는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죠.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남동쪽 아래쪽은 대륙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CFB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CFB가 나타난다. 편서풍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일 때가 CFB, 서안 해양성 기후 나타나고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동쪽 지역, 전반적으로 CF, A가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FA. 다음, 뉴질랜드 내 국토의 대부분이 CFB 서안 해양성 기후 나타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점찍혀 있으면 아, 서안 해양성 기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몬순아시아 쪽으로 가서 일단 적도 따라서 요 인도네시아 일대에 열대 우림 기후 나타날 거예요. 열대 우림. 다음에 스리랑카 쪽에 점찍히면은 콜롬보. 여기도 열대 우림기후 나타나는 곳입니다. 다음, 계절풍 영향을 받는 여기 미얀마의 양곤, 몬순기후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죠. 열대 몬순기후 나타납니다. 다음, 이쪽에 뭄바이와 콜카타 같은 경우에는 사바나기후가 나타납니다. 사바나기후. 그리고 특히나 여기 뭄바이 같은 경우에 이쪽에 서골차 산맥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계절풍이 불어오면 많은 지형성 강수가 발생해서 다우지가 형성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히말라야 산맥 있죠? 여기로도 히말라야 산맥, 여기로도 바람이 불게 되면 많은 지형성 강수가 발생하면서 이쪽으로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열대기후. 다음 타이에 점찍히면은 방콕입니다. 역시나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온대기후 볼게요. 온대기후. 자, 일단 요 동아시아 쪽에 온대기후가 많이 점찍혀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하이. 상하이 쪽은 CF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FA. 그리고 우리나라 요 제주도 일대까지 특히 일본 전체에 점찍히면 여기도 CFA가 나타나고요. CFA. 상하이 위쪽으로 특히나 요쪽 청도 쪽에 있는 요쪽에 칭따오에 점찍히면 CW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상하이 기준으로 그 위쪽에 점찍히면 거의 다 CW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하이 아래쪽은 CFA. 그런데 이쪽에 있는 홍콩. 홍콩은 또 CW 나타나죠. CW. 종종 출제되는 지역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위로 가서 우리나라 위쪽으로 올라가서 점찍혀 있으면 이런 지역들 거의 다 DW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W. 그리고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몽골, 점찍히면 거의 울란바토르입니다. 스텝기후 나타나는 곳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텝기후. 꼭 기억해 둬야 될 곳이 이쪽에 티베트고원 쪽에 툰두라기후 나타납니다. 이게 작년 수능에 굉장히 까다롭게 나왔던 내용이죠. 툰두라기후 나타나는 티베트고원. 여기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인문적인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식량 자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식량 자원. 먼저 쌀과 밀,

모두 중국과 인도가 1, 2위입니다. 그래서 중국 쌀 밀이 모두 1등. 그리고 인도도 쌀밀 생산량이 많은데 중국에 이은 2등입니다. 쌀 밀. 다음, 오스트레일리아 쌀 생산량이, 다시요, 밀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은 곳은 아니지만 밀 수출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밀 수출이 굉장히 많고, 사실 식량 자원에서 이 오스트레일리아가 굉장히 치트키가 되는 경우가 많죠. 상대적으로 밀 생산 비율도 높고 밀 수출 비율도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뭔가 오세아니아 또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굉장히 높게 비율 나타나면은 아, 걔는 밀이구나.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쌀 밀뿐만 아니라 옥수수에서도 세계 2등의 생산 국가죠. 옥수수. 다음 커피. 커피 하면은 베트남. 베트남은 세계적인 커피 생산국이자 수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대표적인 커피 생산국이자 수출국입니다. 커피. 다음, 인도네시아는 커피뿐만이 아니라 고무, 그리고 팜유도 많이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팜유 수출국. 태국은 둘 중에서 천연고무 생산 많고요. 말레이시아는 팜유 생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면 팜유, 고무하면 태국과 인도네시아, 팜유하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석탄. 석탄하면은 중국과 인도는 세계적인 석탄 생산국이자 소비국입니다. 석탄.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석탄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그래서 수입을 하죠. 세계적인 석탄, 지워볼게요. 석탄 수출 국가들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입니다. 특히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 동쪽의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에서는 많은 석탄을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고요. 서쪽의 안정육지에서는 철광석을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석탄을 빨아들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과 인도가 되고요. 제철공업 발달한 우리나라와 일본 또한 많은 철광석과 석탄을 수입하고 있죠. 그래서 호주의 대표적인 무역 상대국이 중국, 그 다음이 일본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축까지만 좀 정리해보면 가축. 중국은 세계에서 돼지를 가장 많이 사육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돼지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서 사육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사육도 세계 1위죠. 돼지와 양 모두 세계 1등. 반면 전 세계에서 소를 가장 많이 사육하는 대표적인 나라 브라질과 인도입니다. 소 사육 많이 한다. 다음,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식량 작물에서는 밀 생산 비율이 높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건조기후의 비중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건조기후에 적합한 양을 많이 사육한다. 반면 돼지는 건조기후에서 사육하기 어렵기 때문에 돼지 사육 비율은 낮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스텝 2의 자연 및 인문 특색 정리해 봤고요. 이제 세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서 국가별 특색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세계 인구 1위 인도입니다. 인도 인구가 14억 5천만입니다. 벵갈루르에서는 IT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했고요. 특히나 인도에 굉장히 공학 박사, 공학 쪽에 뛰어난 인재들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가서 굉장히 유명한 IT 기업의 CEO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미국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인도 출신의 엔지니어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IT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라는 거, 인도. 전반적으로 경제 수준이 아주 높은 나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IT 쪽에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카슈미르에서 파키스탄과 분쟁을 하고 있죠. 힌두교와 이슬람 간의 종교 분쟁이기도 합니다. 다음, 데칸곤에서는 많은 목화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목화. 또 발리우드는 헐리우드에서 따온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이 발리우드와 놀리우드, 인도와 나이지리아가 영화 엄청나게 많이 제작하는 나라들입니다. 세계에서 영화 제작 편수 1, 2등이 발리우드와 놀리우드입니다. 발리우드가 있고요. 특히나 인도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이 스토리가 진행되는 중간에 사람들이 막 나와서 춤을 추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영화의 스토리가 권선징악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다르지링 홍차 지리적 표시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이고요. 다음, 브릭스의 주요 국가입니다. 브라질, 러시아,

러시아, 인도, 차이나,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까지 포함되어서 시작되었다가 이제는 뭐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도 브릭스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도 회원국이 되었고요. 다음 문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내에서는 GDP가 3위입니다. 인도. 이게 최근에 인도의 GDP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일본과 굉장히 비슷해졌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24년 기준으로 중국, 일본 다음에 인도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계 인구 2위, 인구 14억 넘어가는 중국이 되겠죠. 중국. 이슬람교 신자가 많은 위구르, 그리고 불교 신자가 많은 티베트에서 분리 독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이 중국에 입지해서 세계 공장이란 별명을 갖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중국 또한 임금이 상승하면서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조업의 그 전통이 남아있고, 많은 공장들이 중국에 입지해 있습니다. 세계 공장이란 별명 갖고 있고요. 또 첨단 산업의 쌀, 또는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희토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권역 내에서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 GDP가 가장 많은 나라. 다음, 세계에서 무슬림 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이슬람 신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인구가 2억 8천만이에요. 인구가 워낙에 많아서 무슬림 숫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무슬림 숫자 1등이 인도네시아, 2등이 파키스탄이죠. 자, 팜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세계적인 생산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발리 섬에서는 또 힌두교 신자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석탄, 오스트레일리아와 더불어서 세계적인 수출국이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와 환태평양 조산대가 모두 통과하는 나라입니다. 다음, 수도는 자카르타인데, 이 자카르타는 얘기했듯이 이 남반구의 최대 도시입니다. 대도시권으로 따졌을 때 인구가 한 4천만쯤 됩니다.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이 자카르타 인근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국토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보르네오 섬에 누산타라라는 신수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수도를 옮긴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아직까지 실질적인 수도는 자카르타이기는 해요. 이게 아직 완성되진 않았기 때문에. 다음,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이면서 인구가 2억이 넘어가는 몬순아시아의 유일한 나라,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인구 2억 넘어갑니다. 그리고 인더스 문명은 당연히 인더스 강 중심으로 형성되었을 텐데, 인더스 강은 건조기후 지나가는 외래 하천입니다. 위에 적혀 있듯이 인도와 카슈미르 놓고 분쟁하고 있는데요. 이 카슈미르 분쟁에는 중국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과 목화를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고, 이 펀자브 지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펀자브. 인도와 파키스탄에 걸쳐 있습니다. 요 지역에서 밀과 목화를 모두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계 최대 삼각주 저지대에 형성되어 있는 나라예요. 홍수와 사이클론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나 저지대이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최근에 봉제업을 비롯한 의류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나라이면서 미얀마로부터 로힝야 난민이 또 유입되고 있는 곳이에요. 인구 1억 7천만의 방글라데시죠. 방글라데시. 이 로힝야족이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미얀마 인근에 있는 방글라데시로 많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대표적인 나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죠. 인구 밀도 높은 나라, 방글라데시 말고 아프리카의 르완다, 그리고 유럽의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아시아의 인도, 그리고 필리핀, 이런 나라들도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들입니다.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환태평양 조산대가 지나가는 나라입니다. 초고령 사회, 전 세계에서 노년층 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 인구 규모가 되는 나라 중에 가장 높은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도 인구 1억 넘어갑니다. 1억 2천만 정도.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 GDP가 두 번째,

24년 기준으로 아직까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발 달한 나라인데 전자, 로봇,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정밀 기계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제조업계나 발달했지만 그래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3차 산업 취업자 비율 꽤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톨릭 신자가 굉장히 많은 이 나라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에스파냐와 미국의 식민지배 받아서 가톨릭 신자 비율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어서 산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논이 계단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경제가 조금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해외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송금하는 이 노동자들의 돈을 이용해서 국가 경제가 돌아가고 있고요. 전체 GDP의 10% 정도가 해외 인력이 송금하는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버시즈 필리피노 워커스라고 얘기하죠. OFW. 해외에서 일하는 필리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돈을 보내주고 있다. 이런 내용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인구 1억 넘어선 베트남. 그래서 몬순 아시아에서 인구 1억 넘어가는 나라들, 베트남까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메콩강 삼각주에서 벼농사 이루어집니다. 최근에 저임금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인도네시아 더불어서 대표적인 커피 수출국이고요. 수도는 하노이지만 수위도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도시, 경제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는 호치민입니다. 다음, 식민지배를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했죠. 그래서 타이입니다. 타이 인구 7천만. 불교 다수국입니다. 불교 신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고, 국왕이 있죠. 그래서 국왕이 군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헌법에 따라서 국가가 통치되고 있는 나라. 동남아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타이에다가 이제 동남아 진출을 위해서 많은 공장들을 지어 놓았습니다. 세계에서 자동차 생산이 거의 10위권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곳이 바로 타이입니다. 다음. 불교가 다수인 나라면서 로힝야족을 탄압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세계적인 루비 산지. 미얀마죠, 미얀마. 그래서 요 로힝야족이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많이 이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다민족 국가예요. 그리고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부미푸트라 정책이 아직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식민지 지배 시설에 이 민족별로 일할 수 있는 산업들이 거의 나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경제력이 가장 높았던 민족이 바로 화교이고, 상대적으로 말레이계는 경제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낮았다 그래요. 그래서 불만이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 표출이 일어났고, 결국 부미푸트라 정책이 시행되면서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정책이 말레이시아에서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팜유와 천연 고무 생산 국가입니다. 그리고 동양의 실리콘밸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최근에 반도체 산업을 많이 육성하고 있고요. AMD, 마이크론 이런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페낭이라는 곳에 공장을 지어서 최근에 전자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 말레이시아죠. 말레이시아, 말레이라고만 적어볼게요. 생각보다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천만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인구 규모는 작은 나라예요. 다음 뒤로 가서. 자, 히말라야 산맥과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곳입니다. 힌두교 신자 비율 굉장히 높은 내륙국 어딜까요? 네팔입니다. 그리고 석가모니의 탄생지인 룸비니. 석가모니가 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추가했으니까 룸이 비었겠죠? 룸비니, 석가모니의 탄생지입니다. 높은 산맥이 자리 잡고 있어서 평균 해발 고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 다음. 대찬정 문제에서 양사육하면서 철광석과 석탄의 세계적인 수출국. 거기에다 1인당 GDP가 권역 내에서 2위권. 이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 1인당 GDP 1등은 싱가포르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1인당 GDP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양을 굉장히 많이 사육하고 양질의 메리노 울을 또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는 나라죠. 오스트레일리아. 세계적인 철광석과 석탄 수출국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대보초라고도 불리는 산호초 해안입니다. 근데 인구는 3천만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나라죠. 캐나다, 몽골,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대표적인 나라로 오스트레일리아

나라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다음, 남부아시아에 속하는 나라면서 신할리지족과 타밀족 간의 내전이 일어났던 나라. 그래서 이들은 불교 신자비율 높고 타밀족은 힌두교 신자비율 높죠. 불교와 힌두교 간의 종교 갈등이 나타났던 그리고 세계적인 홍차 생산국입니다. 스리랑카죠. 스리랑카. 스리랑카. 인구는 2천만 정도. 실론 사파이어라고 하는 세계적인 사파이어의 대표적인 생산지입니다. 다음, 동남아시아의 인구 2천만 정도 되는 앙코르와트로 대표되는 나라죠. 앙코르와트, 당연히 캄보디아가 되겠죠. 캄보디아. 이 앙코르와트는 처음엔 힌두교 사원으로 지어졌다가 나중에 불교 사원으로 바뀐 종교 사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불교 사원이지만 처음 지어졌을 때는 힌두교 사원이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메콩강 유역에서 벼농사 널리 이루어지고요. 우리 아까 살펴봤던 방글라데시와 더불어서 최근에 요 노동집약적인 봉제업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캄보디아. 다음 톨레사포도 관련된 내용은 수능 완성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여기는 건기와 우기가 굉장히 뚜렷한 지역이라서 우기 때는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건기 때는 수위가 엄청나게 낮아지면서 이 수상가옥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독특한 생활환경을 볼수 있는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 그리고 톨레삽 호수입니다. 과거에 킬링필드라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학살이 벌어지기도 했던 곳이죠. 자,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동남아시아 유일의 내륙국, 동남아시아 유일의 내륙국 어디였죠?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그리고 불교 다수국이면서 여기는 동남아시아의 배터리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죠. 메콩강에 수많은 발전소를 지으면서 동남아시아의 전력을 수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수력발전소, 댐을 건설하다 보니까 하류 쪽으로 흘러가는 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하류에 위치한 국가들의 원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아직까지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고 도시화율이 굉장히 낮아요. 루앙프라방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통적인 목조건물과 더불어서 프랑스의 식민지배 받았을 때 프랑스풍의 건축물이 지어지면서 굉장히 독특한 도시 풍경을 자아내고 있는 도시입니다. 탁발이 이루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탁발입니다. 다음, 도시국가입니다. 도시화율이 100%. 싱가포르죠. 싱가포르. 말라카협의 중개무역 그리고 금융 허브라는 산업 중심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1인당 GDP가 권역 내에서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권이라고 붙여놓은 이유는 요 GDP와 1인당 GDP와 관련된 내용들이 시기에 따라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다음 마오리 원주민이 살고 있는 인구 500만의 뉴질랜드. 북섬과 남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남섬은 과거 빙하로 덮였던 곳이어서 빙하지형 발달합니다. 물론 지금도 빙하가 있긴 있습니다. 다음 북섬, 환태평양 조산대 속하기 때문에 화산지형 발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열 발전도 널리 이루어지는 곳이죠. 다음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내륙국, 그리고 게르라고 하는 이동식 천막집을 이용해서 유목하는 몽골입니다. 몽골 또한 내륙국입니다. 바다와 접하고 있지 않아요. 자, 울란바토르는 몽골의 수도인데 인구가 너무나도 많이 집중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 마지막은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하고 있는 내륙국입니다. 부탄이란 나라고요. 부탄 인구는 800만 정도. 그래서 여기는 국민 총행복 지수가 국민 총생산보다 더욱더 중요하다고 해서 국가에서 국민 총행복지수라는 것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환경이 또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이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행을 가면은 자유여행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현지인 출신의 가이드랑 같이 여행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마다 그 관광세라는 걸 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키워드 살펴봤고요. 저랑 같이 살펴보지 않은 내용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들도 있구나 정도만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기했듯이 다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 이런 나라는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쭉 한번 정리해보셔도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뒤로 가서 우리 몬순아시아 퀴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경 백도선이 통과하는 국가. 자, 요거는 아까

동경 90도선 우리 얘기했었죠? 동경 90도. 동경 90도선. 동경 90도선이 지나는 나라가 방글라데시예요. 그 방글라데시보다 동쪽에 위치하면서 방글라데시와 거리가 멀지 않은 나라를 찾으란 얘기입니다. 자, 인도는 방글라데시의 서쪽에 위치합니다. 이란도 서쪽에 위치하고 필리핀은 방글라데시와 거리가 좀먼 편이죠. 그래서 태국의 동경 100도선이 지나갑니다. 다음, 바다와 맞닿아 있지 않은 내륙국, 캄보디아 내륙국 아닙니다. 파키스탄도 우리 스탄 들어가는 나라들은 파키스탄 빼고는 다 내륙국이거든요. 하지만 파키스탄은 바다와 맞닿아 있습니다. 태국 당연히 바다와 맞닿아 있죠. 라오스가 동남아시아 유일의 내륙국입니다. 바다와 맞닿아 있지 않아요. 다음 3번 수도가 해안에 위치한 국가. 자, 방글라데시, 중국, 말레이시아는 다 어쨌든 바다와 맞닿아 있는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수도가 해안에 위치하고 있진 않아요. 수도가 해안에 위치한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입니다. 1번. 다음 4번. 내륙국이 아닌 국가는? 자, 우리 아까 여러 번 살펴봤었죠? 몽골 대표적인 내륙국입니다. 다음. 네팔도 부탄과 더불어 내륙국이에요. 바다와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아까 잠깐 얘기했었네. 파키스탄 빼고는 스탄 들어가는 나라들은 다 내륙국이에요. 그러면 우즈베키스탄도 내륙국이겠죠. 다음. 미얀마. 바다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양곤 요일대가 굉장히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고 대표적인 열대 몬순 기후 나타난다 그랬었죠. 그래서 내륙국이 아닌 국가는 여기에서는 미얀마입니다. 다음 히말라야 산맥이 위치하지 않는 국가. 자, 중국 당연히 히말라야 산맥 위치합니다. 네팔 당연히 히말라야 산맥이 위치하겠죠. 인도도 히말라야 산맥이 위치하는데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도 잠깐 볼까요? 자, 여기 방글라데시가 여기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에 접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하지 않는 나라는 여기에서 방글라데시가 정답입니다. 다음, 6번. 북회귀선이 통과하는 국가. 아까 살펴봤었죠? 북위 30도선의 살짝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예요. 자, 태국은 북회귀선 통과하지 않습니다. 몽골, 스리랑카. 마찬가지로 아까 방글라데시 지나간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북회귀선. 다음,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이자 인더스강의 대부분이 흐르는 국가. 인더스강, 우리 남부아시아에서 동쪽으로는 갠지스강 흘러내리고 서쪽으로는 인더스강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인더스강이 대부분 흐르는 국가는 파키스탄이 되겠죠. 파키스탄. 다음 8번. 중국과 국경을 접하지 않는 국가. 아까 잠깐 정리했었네. 우리 동남아시아와 남부아시아에서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국경을 접하지 않은 대표적인 나라 두 나라 얘기했었죠. 태국과 방글라데시. 나머지 미얀마, 파키스탄, 베트남은 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태국, 방글라데시는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고 있느냐 또는 암기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문제를 보면서 아, 미얀마 어디 위치하고 있지? 잠깐 태국은 그래 요 아래 위치하고 있는데 그래 파키스탄은 여기 위치하고 있지? 머릿속에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서 여러 나라들의 위치와 지형적인 특성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란 얘기예요. 다음 9번 말라카 해협에 위치한 국가. 자, 말라카 해협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 반도 사이에 굉장히 좁은 바다가 말라카 해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라카 해협이 굉장히 지리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개 무역 바탕으로 성장한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가 말레이 반도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고 그 위에 말레이시아가 있기 때문에 말라카 해협에 위치한 국가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다음 벵골만과 접한 국가. 인도의 동쪽에 쏙 들어가 있는 방글라데시가 위치하고 있는 여기가 벵골만이죠. 벵골만.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벵골만에 접해 있습니다. 베트남은 통킹만. 그리고 통킹만의 일부가 할롱베이입니다. 할롱베이가 만이잖아요. 통킹만의 일부 지역이 할롱베이예요. 다음 메콩강이 흐르지 않는 국가. 아까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모든 나라는 메콩강의 유역에 속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길쭉하게 말레이 반도가 뻗어나와 있고 말레이시아는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에 걸쳐 있기 때문에 메콩강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음 수도가 남반구에 위치하는 나라. 수도가 남

천방구일치하는 나라는 적도가 관통하여서 남북방구에 걸쳐 있는데 수도는 남방구에 위치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되죠. 다음, 아시아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국가 어디일까요? 중국입니다. 이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국토의 평균 해발고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해발고도가 가장 낮은 국가. 자, 여기 있는 나라들 다 해발고도가 되게 낮은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해발고도가 가장 낮은, 평균 해발고도가 가장 낮은 국가는 몰디브예요. 그래서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위기에 처해 있죠. 물론 네덜란드는 국토의 일부가 해수면보다 낮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척 사업에서 땅 만들었죠. 나라 이름 자체가 낮은 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하지만 평균 해발고도로 쳤을 때는 몰디브가 가장 낮은 국가예요. 다음,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군도 국가, 섬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나라를 군도 국가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가장 섬이 많은 군도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인 군도 국가예요.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국가. 다음 16번. 인도 차이나 반도에 속하지 않는 국가. 인도와 차이나,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그 반도가 바로 인도 차이나 반도입니다.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말레이 반도가 쭉 뻗어나와 있죠. 그래서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에 나뉘어져 있는 국가. 말레이시아는 인도 차이나 반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다음, 국토가 적도 남북에 모두 걸쳐 있는 국가. 그 얘기는 남반구와 북반구에 모두 걸쳐 있다. 다시 얘기하면 적도가 관통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적도가 관통하는 나라 인도네시아고, 국토는 남반구, 북반구에 모두 걸쳐 있지만 수도인 자카르타는 남반구에 위치합니다. 다음, 인도양과 접하지 않는 국가. 자,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베트남 중에서 인도, 스리랑카는 남부아시아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도양과 접해요. 다음, 미얀마도 인도양 쪽에, 다시 얘기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인도 차이나 반도의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인도양과 접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어를 공용어로 쓰지 않는 국가. 인도,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배 받아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필리핀, 과거에 미국의 식민지배 받아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싱가포르도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태국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영어를 공용어로 쓰지 않는 국가를 찾는 거지만, 아, 인도와 필리핀, 싱가포르는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고 가라고 정해둔 거예요. 다음 20번. 1인당 국민 총생산이 가장 많은 국가. 자, 여기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내에서 1인당 국민 총생산이 가장 많은 국가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중개무역과 금융산업 발달했는데 인구는 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인당 국민 총생산이 가장 많아. 그리고 싱가포르 제외하고 어느 정도 면적이 있는 국가 중에서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뉴질랜드가 1인당 국민 총생산이 꽤나 많습니다. 따라서 요네 나라 중에서 베트남, 인도,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중에서는 1인당 국민 총생산은 뉴질랜드가 가장 많겠죠. 반면 국민 총생산은 인구로 나눈 게 아니죠. 그래서 요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내에서 중국이 가장 많고 그리고 일본 그리고 인도 순이라고 얘기했었죠. 2024년까지. 이게 25년 추정치까지 나와 있는데 25년 추정치에서는 인도와 일본의 국민 총생산이 거의 비슷하거나 인도가 앞지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4년까지는 아직까진 일본이 인도보다 조금 많아요. 어쨌든 네 나라 중에 1인당 국민 총생산은 뉴질랜드가 가장 많고 국민 총생산은 인도가 가장 많다. 요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지도 통해서 정리했던 내용들, 경선과 위선, 그리고 여러 지역들의 특징들, 명칭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얘기했듯이 키워드 같은 것들은 다 암기하는 거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특징들이 있는 나라들이구나.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뒤에 문제도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얘기했듯이 문제 풀면서 이 세계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각 나라들의 지리적인 또는 위치적인 특성들 잘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2027 약정공략 정치화법 하이파이브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우리 일단 1강으로 만났습니다. 선생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약점이 될수 있는 테마를 5가지 골랐습니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 테마 정부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부 형태 생각하시면은 여기가 왜 약점이 되는 단원인가요? 라고 생각하는 수험생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어렵지 않은데? 뭐 대통령제랑 의원내각제.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들 기억하고 있으면 풀리는 문제 아닌가요? 라고 했던 거는 약한 3년 전 기출 정도였어요. 3년 전, 4년 전. 자, 우리 최근부터는요, 자료 제시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강의 제목을 정부 형태 자료 제시형으로 출제되니까? 라고 붙여본 겁니다. 자, 우리 자료 제시형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 제시형으로 등장 했을 때 어떻게 자료를 해석할 것이고 그 해석된 자료를 가지고 선지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를 1강과 2강을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트렌드 뭐라고요? 자료 제시형이라고요. 아마도 높은 확률로 이번 9월 이번 수능에서도 자료 제시형이 출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선생님 준비했는데 만약에 그냥 평상시 나오던 대로 제시문 형태가 나오면 어떡해요? 라고 묻는다면 고마운 거죠, 뭐. 땡큐지 뭐. 아니 만약에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된다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 내가 매번 설명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안 나왔어. 그러면은 뭐 약간 아쉽긴 하지. 아,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아, 실력을 막 보여줄 수 있는데 약간 아쉬운 것뿐이지. 사실은 막 그렇더라고 내가 아, 틀릴 수 있었는데 아, 내가 맞춰버렸어. 이런 적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준비를 안 했어. 준비를 안 했다가 나오면은 그때는 아우 그때 할 걸이라는 후회가 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후회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자료 제시형이고 그래서 선생님이랑 1강이랑 2강에서는 자료 제시형을 쭉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우리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일단 스텝 1, 2, 3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스텝 1에서는요. 자료 제시형 정부 형태 이것부터 명심해부터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료 제시형 그냥 막 무작정 풀었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요거를 놓치고 있진 않은지 자료 제시형 문제를 푸는 방법, 팁 여러분들한테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요. 자료 제시형 정부 형태 기출 연습입니다. 자, 우리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최근 트렌드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요. 자료 제시형 정부 형태 역대 수특 수완 연습 한번 다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3개년치 수특과 수완을 다 펼쳐놨어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자료 제시형으로 심지어 수능 완성은요. 뒤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까지 싹다 훑었어요. 그래서 자료 제시형 중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유의미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싹다 모아봤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마지막까지 들으셨다. 보너스 트랙으로 정부 형태랑 선거 결과 분석이 콜라보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리고 등장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1강에서는요, 스텝 1, 2 같이 할 거고요. 스텝 3과 보너스 문제는 다음 2강으로 넘겨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스텝 1, 제일 첫 번째, 자료 제시형 정부 형태, 이것부터 명심하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제시형이 나오면은요, 매우 매우 높은 확률로 무엇이 등장할 거냐면요, 바로 의회, 의석 상황이 등장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의회 의석 상황이 등장한다라고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요. 의회 의석이 의회 의석률이라고 하는 퍼센트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의회 의석 수라고 하는 몇 석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걸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전체 의석이 300석이에요. 근데 300석을 기준으로 그냥 각 정당의 의석 수가 나왔다.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의석률이 나왔다. 그대로 읽어도 상관이 없을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한번 정도는 의석 수로 변환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회 의석 상황이 등장했을 때 만약에 케이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이 의회 의석률, 퍼센트로 표현이 되는지, 의회 의석 수몇 석이라고 표현이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의회 의석 상황이 등장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은요. 그래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여러분들이 나눠주셔야 돼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과반의 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었다면은 그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 일단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할 작업은요.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표에서 이게 마지막쯤에 명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시문 안에서 그냥 글 안에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더라도 과반의 석을 차지한 정당과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을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작업은요.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설명드리면요. 만약에 과반의 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 정당과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더 어떤 상황이라고요? 과반의 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전형적인 대통령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정확히 설명하면 전형적인 대통령제겠죠.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과반의 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어요. 만약에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였다면요. 과반의 석을 차지한 정당에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뿅 튀어나왔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과반의 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튀어나왔다면 다른 정당에서 행정부 수반이 튀어나왔다면 그거는 의원내각제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대통령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가는 사람 반, 안 가는 사람 반일 거예요. 그치? 과반의 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한다라고 가정했는데 이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과 같다면 뭐, 그거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겠지만. 만약에 다르다면, 의원내각제였다면은 여기서 튀어나왔겠지. 근데 의원내각제는 확실히 아니구나. 왜? 서로 다르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료제시형 정보 형태 이 흐름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스텝이었고요. 이제 우리 두 번째 스텝. 그래서 기출 어떻게 나오는지 쭉 선생님이랑 연결 한번 시켜볼 건데, 기출 문제를 막 1번부터 5번까지 다 풀지 않을 거예요. 일단 우리에게 이번 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료 제시형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자료를 해석하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와 관련되어 있는 선지를 1, 2, 3, 4, 5번 다 푸는 게 아니라 중요한 몇 가지만 한번 풀어볼 겁니다. 정리되셨죠? 그럼 우리 제일 첫 번째 문제, 2026년 수능 5번 문제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또는 대통령제. 뭐, 요런 건 우리가 당연히 알수 있는 거니까 일단 체크하지 마시고요. 자, T에서 T 플러스 3 시기에 갑국의 의회 전체 의석수는 200석으로 변동이 없으며, 요런 건 일단 체크해 놔야 되지. 의회 의석수는 일단 200으로 고정이구나. 요거 하나 체크.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러분들이 일단 눈에 좀 익혀놓으세요. 마치, 우리 선거 결과에서 다른 함정들이 다른 잘못된 내용들이 나오지 않도록 막아두는 그런 단서 조항이거든요. 선거 결과 분석에서 그런 거 있어. 막 투표율은 100%고 뭐 무효표는 없다. 막 이렇게 단서 조항으로 막아두잖아. 이것도 약간 막아두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도 돼요. 뭐 T 시기 종교 형태는 직전 시기와 동일하고 T 플러스 3 시기는 직후 시기 종교 형태와 동일하다. 이거 나름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두는 개념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여기 있는 문단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은 뭐였어요? 힌트. 그렇지. 의회 의석 몇 개다? 200석으로 변동이 없다. 자, 그다음에 위에서부터 하나씩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자, 우리 T 시기는 행정부 수반이 국가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거는 T 시기, T 플러스 1, T 플러스 2, T 플러스 3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죠? 자, 우리 그중에서 T 시기에는요. 행정부 수반이 국가원수야? 그러면은 둘이 동일이냐? 여기는 대통령제로 고정이겠네. 그리고 여기다 체크.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한다. 왜냐면 우리 밑에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T 플러스 1, T 플러스 2밖에 안 나와 있어요. 아직 T 시기는 몰라. 자, 그다음에 T 시기에 비해 T 플러스 1 시기의 의회 의석수는 A당이 10석 감소, 1로 이렇게 갈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이거 뭐야? 되게 쉬운 문제 아니야? 왜냐면은 T 플러스 1 시기에 각각 A, B, C당이 어디인지 먼저 찾은 다음에 그럼 T 시기가 각각 뭐 증가 감소, 증가 감소로 이렇게 풀어주면은 T 시기도 나올 거고 T 플러스 2 시기도 나와 있으니까 그럼 T 플러스 2 시기 다음에 T 플러스 2 시기